SK하이닉스가 올해 2분기에도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타이완의 TSMC를 웃도는 76%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2분기 매출이 79조 3,187억 원, 영업이익 60조 5,426억 원을 기록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전분기보다 4%포인트 상승한 76%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올해 649만 4,738원보다 6.7% 오른 692만 9,885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기반으로 한 수치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정부의 80여 개 복지급여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또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약 17만 2천원 인상 273만 6,042원, 2인 가구는 448만 645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전남 광주 지역에서 올해 첫 고수온 추정 수산물 폐사 피해가 나왔습니다. 완도군은 어제 군회면과 고급면 등 5곳의 육상 양식장에서 넙치 9만 6천여 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양식장은 최근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도안만의 바닷물을 양식장으로 끌어와 넙치를 키워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주한미군기지에서 백린이 누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한때 주민 대피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평택시 오산공군기지에서 주한미군 측으로부터 탄두에서 백린으로 의심되는 화학물질이 누출됐다는 신고가 소방당국 등에 접수됐습니다. 백린은 피부에 닿으면 연소가 끝날 때까지 파고들 만큼 위험성이 있는 물질입니다. 현재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가운데 평택시는 대피 명령 40여 분 만에 주민들에게 복귀 문자를 보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도 서울과 광주의 낮 기온이 34도, 대구 37도, 양산 등 경남 지역은 수은주가 한때 39도까지 치솟는 곳이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제주도는 3주 넘게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늘 대부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기온이 더 오르겠고 다음 주에는 이번 주보다도 심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김진희 현이었습니다. KBS

0: 분모인 부피가 커질수록 밀도는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시간의 부피만 늘리려고 애를 씁니다. 잠을 줄여서 깨어있는 시간을 늘리고 휴일에도 쉼없이 일을 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늘립니다. 분모인 부피만 팽창시키는 거죠. 시간의 양은 늘었을지 몰라도 삶은 헐거워지고 맙니다. 쉽게 번아웃에 빠지고 지쳐버리죠. 마냥 부피를 늘릴 게 아니라 질량을 키워야 합니다. 스마트폰 알림을 끄고 한 가지 일에만 몰입하는 시간, 멀티태스킹을 버리고 눈앞의 업무에만 집중하는 시간, 같은 시간이라도 그 성과와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각자 스마트폰만 쳐다보면서 가치 있는 한 시간보다 함께 차를 마시고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15분이 우리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건 부피가 아니라 밀도입니다. 고대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이 짧은 게 아니라 우리가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7월 2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김동욱님이 너무 덥네요 라고도 보내주셨고 4369님은 성공예감 가족 여러분 오늘도 폭염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건강 잘 지키세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경제상식 퀴즈가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정답이 네 글자죠. 네 글자. 최근에 또 다시 뉴스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시가 외곽으로 무질서하게 퍼지는 것을 막고 자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건축 토지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1971년도에 서울을 시작으로 지정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주변 녹지를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규모 택지, 주택을 보급하기 위해선 또 이 지역을 개발해야 하는 것 아니냐 논의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최근에도 국토부 장관이 좀 운을 띄우기도 했고요. 보전과 주택 공급 사이에서 항상 주목받는 그 지역, 네 글자, 여기는 어디일까요? 녹색지대라는 뜻을 담고 있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6, 또 KBS 콩이 열렸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1: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오늘의 경제뉴스 동아 비즈니스 리뷰 백상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조금 전에 이강엽님이 주식창 안 보고 살고 있는 1인입니다. 어휴, 어제는 주식창 보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좀 반응을 하나요?
2: 아, 네. 지금 오늘 뭐 이제 증시가 지금 굉장히 조금 올라가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한 코스피가 2.7%, 뭐 코스닥도 한 1%대에서 조금 올라가면서 시작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요.
0: 어제 거의 한 700포인트, 10% 떨어지고 160포인트, 예, 2.7% 반등.
2: 네. 잠깐 보면서 생각을 한 게 이게 지금 올라간다고 봐야 되나? 이거 강보합인가? 이런 생각을 살짝. 예.
0: 떨어지지만 않아도 다행이라는 네.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2: 네. 아, 너무 지금 힘든 시간들 많은 분들 보내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좀 뉴욕 증시 먼저 그리고 내용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어제 1.03% 상승을 했고요. S&P 500은 0.21%, 나스닥은 마이너스 0.22% 이렇게 좀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중동 긴장 완화 기대감이 좀 올라가면서요.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였고요. 이것들이 좀 증시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논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4% 내린 배럴당 79달러 그리고 브렌트유는 4.8% 떨어진 84달러대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주는 4거래일째 약세를 보였는데요. 마이크론과 ADM이 각각 8% 넘게 하락을 했고요. 미국 증시에 상장한 SK하이닉스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도 9% 하락했습니다. 조금 전에 하이닉스가 2분기 실적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영업이 60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7%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0: 한번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한 건데요. 이번 2분기 영업이익이 이렇게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인 47조 원을 훌쩍 넘어간 것은 물론이고요. 올해 상반기 누적 매출이 지금 131조 9천억 원인데요. 반기 기준으로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선 수치라고 합니다.
1: 영업이익률이 76%를 기록을 했고요. 사실 2분기 영업이익 하이닉스 60조 기록을 했다고 밝혔는데 시장의 전망치는 한 64조? 조금 네. 넘게 보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뭐 쇼크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어닝 쇼크에 가깝기는 한데 주가는 반등을 하고 있고 예전에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했을 때는 잠정 실적 기준으로 네. 주가가 많이 또 충격을 오히려 받았었는데 좀 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만큼 좀 어떻게 보면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기대치를 더 넘어서지 못하면 실망을 하고 있고
0: 네.
1: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예상치 못 미치는 실적이 나와도 그래도 이미 주가는 낮아져 있으니 더 이상 또 빠질 곳은 없고.
0: 종전의 흐름들이 좀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1: 그렇죠. 그래서 네. 항상 그 시장의 기대치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가를 보는 것도 또 중요한 포인트일 테고요. 지금 뭐 우리나라, 미국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중국 쪽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것도 참 변동폭이 큰 거예요.
0: 네, 지금 굉장히 중국에서는 어제 이제 가장 뭐 눈길을 끌었던 게 이제 결국은 중국 반도체 제조사인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CXMT 이 상장이 가장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1: 네.
0: 우리 증시에는 좀 악재로 좀 작용을 했다는 평가도 받았는데요. CXMT가 상장 당일 시가총액이 3조 위안, 그래서 뭐 650조를 가볍게 넘어가면서 중국 본토 증시의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때 미국 인텔의 시가총액마저 넘어가 버렸는데요. CXMT가 아직 외국인 투자자가 자유롭게 거래하는 종목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수급적으로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라든지 뭐 이런 어떤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들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평가들을 받고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막대한 자금들을 끌어안고 그리고 굉장히 흥행에도 뭐 일단 뭐 공모가가 좀 낮았다라는 얘기들도 있지만은 CXMT가 어쨌든 이렇게 좀 흥행에 성공을 했다라는 평가가 있으면서 이렇게 끌어모은 자금을 가지고 국내 반도체 기업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불안감들이 시장에 좀 확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에 좀 영향을 많이 미쳤다 이렇게 평가들이 나왔고요. 물론 이 기술 경쟁력 자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따라잡지 못했다는 뭐 평가가 중론입니다. CXMT가 글로벌 DRAM 시장 점유율을 지난해 3%에서 8% 정도로 끌어올렸지만 4위 업체거든요.
1: 네.
0: 그래서 AI에 필요한 고대역폭 메모리, 그러니까 HBM 같은 어떤 첨단 메모리 분야에서는 국내 기업들에 비해서 이제 2, 3년가량 뒤쳐져 있다라는 분석들이 우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AI 투자가 굉장히 지금 강하게 확대가 되고 있고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거, 이건 약간 또 중국의 전문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조금 교차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1: CXMT는 중국 내수용만 공급하더라도 지금 공급이
0: 네.
1: 버거운 상황이다.
0: 네.
1: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앞서서도 우리 증시 뭐 변동성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만 반도체 레버리지 ETF,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에 우리 시장에 지금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0: 네네.
1: 근데 일본에서도 레버리지 ETF를 준비하고 있어요? 반도체 쪽으로?
0: 네. 이게 세계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지금 한중일 동아시아 이 3국이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는 건데요. 일본도 이 키옥시아 등의 어떤 AI 그리고 반도체 대표 종목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 ETF 출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하고 좀 비슷한 유사한 상품인데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변동성 논란이 일본 시장에서도 부각될 수 있다 이런 시각들도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네.
1: 일단 우리 금융당국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뭐 기본 예탁금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올리는 것 비롯해서 이게 31일부터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0: 네.
1: 이후에 추가 대책도 고려하고 있다고요.
0: 네. 이혁 원 금융위원장이 어제 이 주요 증권사 그리고 자산운용사 최고 경영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워딩을 했는데요. 만약 수요가 충분히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투자 요건 추가 상향 그리고 개인별 투자 한도 설정 등 추가 조치도 미리 검토 준비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책의 방향성을 제시를 한 건데요. 그런 만큼 사실상 다음 달 중에 이런 내용들이 시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업계에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에서 좀 추가 보완책의 예시들도 내놨는데 그걸 좀 살펴보면 금융투자 상품 총 투자 금액에서 단일 종목 관련한 상품 이 투자 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이런 총량을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만약 어떤 투자자의 금융투자 상품 중에서 총 투자 금액이 뭐 1억 원이다. 근데 20%인 2천만 원까지만 단일 종목 관련 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라는 건데요. 투자 요건 추가 상향의 경우에는 뭐 사전 모의 거래를 도입을 하거나 주기적인 투자자 재교육 그리고 선행 투자 경험 뭐 이런 것들을 요건으로 신설하는 그런 것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1: 그냥 기본 예탁금 한 10배 이상으로 올리면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자꾸 조건부로 요건별로 접근하는 금융위원회. 일단 추가 대책 가지고도 좀 문매를 막고 있는데 시장의 변동성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일단 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 상파울루 네. 가서 또 기자들과 이야기를 한 게 있네요. 우리 증시에서 유독 변동성이 도드라지는 그 구조적인 요인에 대해서 금융위 금감원에서 점검을 해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뿐만이 아니라 시장 전반적인 구조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좀 점검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다시 소를 키울 수는 있긴 합니다만 너무 좀 늦은 감이 있고 안일하게 처음부터 대책을 잘못 세웠던 것도 좀 뒤돌아 봐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어제 일본 규슈 지역에서 규모 7.1의 큰 강진이 있었습니다. 여기 구마모토 지역이 그 반도체 공장들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0: 네. 그래서 이제 구마모토에 있는 반도체 공장의 직원들도 대피를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진도 계속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형 쇼핑몰 그리고 제지 공장 같은 곳에서는 폭발 그리고 붕괴 사고가 발생을 해서 사상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이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의 일본 공장이 이 지역에 있는데요. 이 공장은 이제 큰 피해는 없이 이제 정상 가동은 재개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도쿄 일렉트론, 뭐 혼다 같은 주요 기업들은 또 생산 중단하고 안전 점검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일본 원자력청에서는요, 규슈와 시고쿠 지역 원전 세 곳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는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는데요. 국내에서도 이 지진 느끼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부산 이런 좀 남부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수도권 등 각지에서 이제 흔들림을 느꼈다라는 신고들이 760여 건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어제만. 그래서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자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고리 원전에도 지진 영향이 감지되지 않아서 원전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자, 그리고 기초연금의 기준이 되기도 하죠. 중위 소득.
0: 네.
1: 내년에 역대 최대폭으로 올라요.
0: 네. 정부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7% 인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역대 최대폭의 인상률이고요. 내년 그래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요. 올해 649만 5천 원 선에서 약 693만 원 이렇게 43만 원 정도가 오르게 됩니다. 1인 가구 중위소득도 올해가 256만 원이었는데 이게 273만 원으로 상승을 하고요. 기준 중위소득은 14개 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저소득층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는 생계급여 그리고 전월세와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입학금 수업료를 주는 교육급여 국민건강보험과 별개로 이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등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준들이 다 같이 바뀌니까 어떻게 해당하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중위소득이 올라간다라는 건 중위소득 이하로서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층이 더 넓어진다라는 의미로 또 해석을 네. 하면 되겠죠. 그 중위소득을 산정하는 방식도 바뀌었어요?
0: 네. 일관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을 바꿨다고 합니다. 과거 6년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을 할 때는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기본 증가율 그리고 추가 증가율을 뭐 이렇게 곱하는 그런 방식들을 사용을 했었는데 기본 증가율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그리고 실제 국민소득 중간값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의미를 하는데 이게 좀 복잡하죠. 그래서 현실과 데이터상 격차를 보정하기 위해서 또 추가 증가율이라는 항목까지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렇게 매년 좀 다른 지표들이 계속 숫자도 바뀌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서 산정 방식이 불투명하다라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산정 방식은요. 올해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에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걸로 좀 조금은 심플해졌습니다. 다만 증가율을 정할 때 최신 소비자 물가지수, 실질 경제 성장률 같은 다른 주요 사회 경제 지표도 반영을 하기로 했고요. 이 기준은 향후 3년간 적용을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1: 그리고 지금 휴가철이에요. 많은 분들이 숙박 없어 또 이용을 하실 텐데.
0: 네.
1: 숙박요금 바가지 잡기에 나섰어요, 정부가.
0: 네, 한옥 그리고 도시 민박까지 좀 단속 대상으로 하는 이런 네. 정부의 좀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대책들이 나왔는데요.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인데요. 핵심은 한옥 체험업.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에도 숙박 요금표를 게시를 해라. 그리고 게시 요금 준수를 하라는 이 의무를 좀 부과를 하고요. 위반 시에는 행정 처분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이 한옥 체험업 같은 경우는요. 숙박 요금표를 이제 달아 놓지 않거나 이 게시를 해 놨어도 그 금액보다 막 비싸게 받아 가지고 문제가 되는 뭐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비싸게 받더라도 1차 위반 시에는 시정 명령 정도 받는 걸로 그쳤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또 외국인 관광 같은 경우도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같은 경우도 요금표 게시 그리고 게시 요금 준수 의무 자체가 없어가지고 아예 이쪽에서는 관련 제재의 뭐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두 업종 모두 숙박 요금표를 게시를 하고 이 게시된 금액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게 하고요. 이걸 위반을 하게 되면 1차 적발될 때부터 영업정지 5일을 이렇게 처분을 내립니다.
1: 첫 번째 적발돼도 영업정지 닷새.
0: 네. 네. 이 뭐 이렇게 성수기 같은 때는 굉장히 매출의 타격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영업정지 시에는 뭐 이렇게 2차로 걸릴 때는 영업정지 15일을 매기고요. 3차에는 이제 영업정지 1개월, 4차에는 아예 사업등록 취소 처분까지 내리도록 했습니다.
1: 네 번 걸리면 사업 못하게. 숙박업을 네. 못하게 된다.
0: 네.
1: 그러니까 이거네요. 그 숙박요금 자체를 정부가 규제할 수는 없지만 네. 미용실처럼 밖에다 내걸도록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표시를 해놓고 네. 그거는 제대로 지켜라. 효과가 좀 있어야 될 텐데요. 음식점, 택시 분야로도 이 제도를 좀 확대한다고 해요?
0: 네. 이 개정이 좀 완료가 되면요. 음식점 이렇게 음식점 같은 경우는 가격표 게시 준수 의무를 어긴 경우에는 첫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똑같이 이렇게 하고요. 택시 같은 경우는요. 부당한 운임을 받은 경우에는 첫 위반부터 자격정지 30일 처분 이렇게 내리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쨌든 또 숙박업소가 성수기 이럴 때 시기별로 숙박요금 상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신고하는 이 바가지 안심 가격 제도 이런 도입 제도도 좀 도입을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 규정을 좀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 그리고 쿠팡 관련된 소식 네. 좀 들어볼까요?
0: 네.
1: 그 왜 우리가 쿠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제재를 좀 했습니다만 사실 쿠팡에 미국 정치권에 대한 로비도 계속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치권에서 우회적으로 압박이 좀 많이 들어왔었는데 우리 공정거래당국이 이게 뭐 편향된 게 아니다. 쏠림이 아니다라고 또 입장을 밝혔어요.
0: 네. 그동안 줄곧 이런 입장들에 서 있긴 했는데요. 어제 국회 정무위에서 공식적으로 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차별적 공격이다라고 한 것들에 대해서 쿠팡뿐만 아니라 배달의 민족 그리고 네이버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을 상대로 해서 똑같은 잣대로 제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항변을 했는데요. 쿠팡 조사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계없이 이전부터 조사됐던 것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법 집행을 엄중하게 국적에 관계없이 차별 없이 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미국 측의 쿠팡 보고서 관련해가지고 공정위가 그동안 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냐 이런 뭐 질의도 있었는데요. 외교부 중심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외교부 입장이 범정부 입장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또 이 업무보고 하면서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 등록을 취소하거나 또 영업을 정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좀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게 어떤 규제 강화들로 이어질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다른 기업이랑 똑같이 하는 거다. 국내 기업이었어도 똑같이 제재를 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백상경 기자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소

0: 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 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경제 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의 정답은 네 글자. 사실 도시가 너무 무분별하게 확장되거나 난개발되지 않기 위해서 이거를 주변의 띠처럼 지정해놨죠. 개발 제한 구역인데요. 71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특히 수도권의 서울 지역에 주택 공급이 너무 부진하니까 택지가 부족하니까 이걸 풀어서라도 주택 공급을 더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항상 나옵니다. 또 국토부에서도 필요할 경우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요 네 글자는 무엇일까요? 9698님이 폭염이 계속되는 요즘 녹색 숲이 더욱 그리워집니다. 환경 보존 측면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죠. 라고 의견 보내주셨고요. 하성일님은 자꾸 허리 사이즈가 늘어나고 있어요. 저도 얼른 허리 벨트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영삼영구님은 내 마음의 녹색지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요. 녹색지대라는 뜻을 갖고 있죠. 6210 쓰시는 분은 서울의 이 지역 해제에서 집값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도 의견을 주셨고요. 이승규님, 우리 집 모녀가 다투고 분위기 안 좋을 때는 제가 그 중간 벨트 역할을 합니다. 아, 완충지대인가요? 자, 정답 네 글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2: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

0: 합니다.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1: KBS 박대기 기자의 시선으로 경제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살펴보는 경제 대기록 시간입니다. 박대기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종종 우리가 스마트폰 이야기하는데 네. 이번에 삼성에서 새로 나온 폴더블 폰 또 이게 비율이 달라요. 예. 그래서 우리 비율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이번에 나온 제품 중에 하나는 좀 여권 크기 비율 비슷하더라고요.
2: 네, 폴더 8 제품이 그런데요. 네. 이게 이제 단순히 소비자들이 여권하고 좀 닮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디자인팀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게 그렇습니다. 여권의 크기나 사용 방식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여권 같은 경우는 이 위에 자켓 주머니도 들어가고 또 한 손으로 잡고 여러 장 넘기기도 좀 편리한데 이 폴드 8 같은 경우에도 세로 길이를 좀 줄이고 가로 폭을 넓혀가지고 한 손을 잡히는 사이즈로 만들었습니다. 외부 화면은 세로 콘텐츠를 보기 편한 10대 16 정도로 만들었고요. 네. 펼치게 되면은 가로와 넓은 4대 3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기존에도 폴더블 폰이 있었는데 기존에는 좀 세로로 길었거든요. 네. 그리고 펼치게 되면 거의 1대 1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거를 이쪽으로 보냐 저쪽으로 보냐 돌려봐도 이렇게
1: 별 차이 없죠.
2: 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위아래로 검은색 띠가 좀 많이 나오는 그런
1: 특히
2: 편이었습니다.
1: 동영상 볼 때.
2: 네, 동영상 네. 볼 때 좀 약간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4대 3이기 때문에 물론 대부분 동영상이 16대 9이기 때문에 이것도 띠가 나오긴 하지만은 기존의 1대 1에 가까웠던 거에 비하면 위아래 띠가 좀 사라지면서 동영상 보기가 좀 편리해진 점이 있고요. 또 위아래로 길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작아져가지고 호주머니에 쉽게 들어간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러게요. 기존에 우리가 폴더블 폰으로는 볼 수 없었던 그 화면 비율
2: 네.
1: 이제 또 새 제품으로 나온다는 건데 사실 애플도 그 비율로 네. 오랫동안 폴더블 폰을 준비해 왔었거든요. 네. 삼성이 먼저 냈더라고요.
2: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앞서 삼성 공식 입장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여권에서 나온 거다. 그런데 일각에서 의심을 하기로는 이게 애플이 이렇게 만드니까 먼저 사전에 따라한 게 아니냐. 사전에 따라했단 말이 좀.
1: 선수 친 거 아니냐.
2: 예, 좀 웃기긴 한데 선수를 친 게 아니냐. 이렇게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올해 9월 정도에 나올 예정인 첫 번째 폴더블 아이폰이 아마도 이 4대 3 펼쳤을 때 4대 3 비율로 나올 거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고 또 그 유출된 영상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보면 그런 사진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보통 그런 유출 영상들이 중국이나 타이완 쪽 이 업자들 통해서 나오는 거기도 상당히 맞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디자인은 나올 거 되겠고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삼성과 애플이 이 폴더블 폰 대결을 벌일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폴더블 폰은 정말 편리하고 좋긴 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네. 삼성도 지금 200만 원 이상이고 이번에 조금 싸졌다고 해도 200만 원이 넘거든요.
1: 네.
2: 아이폰도 아마 200만 원이 훨씬 넘을 텐데 결국은 이제 고가 폰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삼성하고 애플이 대결이기 때문에 그동안 삼성이 고가 폰에서 상당히 누려왔던 독점적 지위, 우월적 지위를 애플이 많이 침범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난해까지 삼성이 폴더블 폰에서는 40%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올해 그 점유율이 32%로 내려갈 전망이고 대신에 이제 애플이 출시 첫 해부터 한 25% 정도 차지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애플의 폴더블 폰 기다리시는 마니아 정도 네. 좀 있는 거고 김강수님이 그 폰을 직접 보고 왔는데 전화기에 마음을 빼앗긴 게 처음이라고. 근데 가격이 너무 후덜덜해서 포기했어요라고. 아예 비싸긴 비싸요.
2: 네.
1: 근데 그 4대 3 비율의 폴더블 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펼치지 않았을 때의 비율을 놓고 보면
2: 네.
1: 아주 오래전에 LG가 선보였던 폰이랑 좀 비슷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2: 네, 그렇습니다. LG가 참 사실 많은 분야에서 내놓고 성공을 못 시킨 이런.
1: 뭔가 남기고 사라진
2: 예,
1: 느낌.
2: 비운의 네. 제품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도 LG가 네. 훨씬 더 먼저 만들었었습니다.
1: 그러니까 태블릿 PC.
2: 예, 태블릿 PC였는데 이름도 똑같이 아이패드였어요.
1: 정말 오래전이죠.
2: 예, 정말 오래전에 만들었는데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애플에서도 LG가 먼저 만든 걸 보고 참고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이 4대 3 비율의 화면도 사실 LG가 먼저 시도를 했었습니다.
1: 맞아요.
2: 2012년의 일인데요.
1: 옵티머스 뷰.
2: 예, 옵티머스 뷰 기억하시네요. 예. 옵티머스 뷰라는 제품이었는데 이게 4대 3 화면이

0: 모델은 아니었고.
1: 그렇죠.
0: 그리고 또 LG폰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들이 있으면서 그때 아주 크게 유행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이것도 펜을 쓸 수 있었는데 펜이 수납이 안 되는 모델이었거든요.
1: 아.
0: 그래서 당시에 이제 갤럭시 노트 같은 경우에는 펜을 수납을 시키면서 좀 히트를 했는데
1: 예.
0: 그런 거를 좀 잘 못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LG에서는 또 한 번은 이제 비운의 제품이 됐고 다 아시다시피 이제 결국은 LG가 스마트폰 사업을 다 접었는데
1: 예. 예,
0: 아직도 좀 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한번 좋은 스마트폰 제품을 출시해 주길 바라는 팬들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1: 그쵸.
0: 매니아층은 분명히 했던 제품인데 예, 당시에는 선구자의 길을 갔지만 이 4대 3에 이렇게 크게 뜨지는 못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1: 항상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좀 앞서갈 때가 있었는데
0: 네.
1: 뭘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또 사업적인 측면에서 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고
0: 네.
1: 비운의 그 옵티머스 뷰가 최근에 다시 또 회자가 되고 있어요.
0: 네.
1: 그러면 그때랑 좀 비슷한 화면 비율 지금은 좀 다를까요? 소비자들의 반응이?
0: 지금은 가장 크게 달라진 게 접는다는 겁니다. 그때는 4대 3 그 상태로 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화면이 또 5인치로 컸기 때문에 주머니에 넣기도 좀 부담스럽고 그때도 좀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반으로 접을 수 있고
1: 또 당시보다 또 접었다 펼치는 건데 또 얇아지고.
0: 네. 더 얇아지고 또 사용 시간도 길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와는 다를 것이다. 다만 문제는 가격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이것도 좀 너무 이렇게 물론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올라갔다고 하지만은 좀 갈수록 이제 오르는 스마트폰 가격이 과연 정상인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1: 부담되죠.
0: 네.
1: 또 따지고 보면은 스마트폰 우리가 비율 이야기하고 있는데
0: 네.
1: 화면 비율이 계속 바뀌었어요.
0: 네. 초창기에는 16대 9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게 왜냐하면 유튜브 같은 경우 영상을 보는 화면이 16대 9고
1: 네.
0: 대부분 모니터도 16대 9이기 때문에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기억해 보시면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쪽에 카메라가 들어가게 되고요.
1: 예.
0: 그리고 이 폰이 이제 두꺼워지게 되면은 손으로 쥐기 어렵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위로 늘리는 방향으로 진화를 해왔거든요.
1: 아하.
0: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16대 9였는데 그게 이제 19.5대 9, 나중에는 20대 9 정도로 이제 점점 길어지는 식으로 진화를 해왔습니다.
1: 바처럼.
0: 네, 바처럼 길어지게 되고요. 이 길어지는 화면에 맞춰가지고 그 쇼폼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 화면에 맞춰서 나오거든요. 틱톡이라든지 유튜브 쇼폼 같은 경우에도
1: 세로 영상.
0: 세로로 보고 왜냐하면 이제 가로로 돌려서 보게 되면 지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진화를 하게 되고 또 영상 촬영도 아예 세로로 해서 세로로 내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방송사에 이제 제보 영상 보면은 항상 문제가 세로로 다들 촬영하세요.
1: 아.
0: 그러면 이제 좌우로 화면이 많이 비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그렇죠.
0: 예. 그래서 이 디지털 세대 그러니까 스마트폰 세대는 세로로 촬영하는 게 익숙하고 세로로 보는 데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전에 가로로 보던 우리 같은 좀 기성세대와는
1: 적응 못하죠.
0: 예. 세상을 보는 방식이 많이 달라졌구나. 결국 기계라는 것이 이렇게 세상을 보는 방식도 바꾼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 저희도 또 이제 뭐 유튜브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가로로 촬영을 하는 거를 기본값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0: 네.
1: 이게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어떤 차이점이기도 네. 해요. 영상을 어느 방향으로 찍느냐.
0: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롱폼이라고 그러죠. 그런 네. 영상은 점점 나이 드신 분들 많이 보고
1: 네.
0: 젊은 세대는 다 쇼폼을 보고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1: 근데 TV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0: 네.
1: 점점 화면이 커지는 추세로 가잖아요.
0: 네.
1: 폴더블폰도 마찬가지고요.
0: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스마트폰이라는 제품을 처음 만들었던 스티브 잡스가 의도했던 것은 한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었습니다.
1: 초창기 아이폰 보면
0: 네.
1: 지금 보면 어떻게 쓰나 싶을 정도로 작아요.
0: 네. 사실 화면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1: 그러게 그때 작고. 어떻게 썼나 몰라.
0: 대신에 이제 한 손으로 모든 작동을 할 수 있었기
1: 그렇죠.
0: 때문에.
1: 그렇죠. 엄지손이 거의 끝까지 다 달 수 있는 범위까지.
0: 네. 네. 그래서 이제 아이폰도 미니를 사이즈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1: 예.
0: 그게 제품이 안 나오더라도 몇 년씩 쓰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분명한 그 수요층은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에서 당시에 좀 새로운 제품을 내놨었는데요. 2011년에 삼성에서 갤럭시 노트를 내놓으면서 당시에는 3인치 후반대가 스마트폰의 규격이었는데 처음으로 5인치 넘는 5.3인치짜리 스마트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 네.
0: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데이트를 하면서 아 사실은 사람들이 큰 폰도 좋아하는구나.
1: 그렇죠.
0: 왜냐하면 영상도 이제 많이 봐야 되고.
1: 시원시원하니까.
0: 예, 그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사실은 그 스티브 잡스 사후에 애플도 결국 따라왔습니다. 아이폰
1: 그쵸.
0: 6가 나오면서 4.7인치로 커졌고 6 플러스부터는 5.5인치로 결국 5인치 대열에 합류를 하면서 지금처럼 큰 스마트폰이 나오게 됐는데요. 이 뭐 커진 건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크면서 이제 가격도 엄청나게 뛰었죠.
1: 어쩔 수 없죠.
0: 네.
1: 애플도 초반에는 그렇게 큰 스마트폰을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다 막 비판을 하다가
0: 네.
1: 수요가 올라가는 거 보니까 나중에 또 따라오고 네.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삼성이 새로운 시장 계속해서 만

0: 들어가고 애플이 따라온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1: 네.
0: 그 화면 비율에 따라서 어떻게 좀 뭐 적용되는 기술이 달라지는 것도 있을까요?
1: 이 화면 비율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스마트폰 내부 구조 전체가 바뀌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당연히 이제 배터리 기판, 카메라 모듈 배치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되고
0: 그렇죠.
1: 또 이제 제품 크기를 늘리지 않으면서 화면만 키우기 위해서 베젤을 줄이는 기술도 상당히 오랫동안 발달해 왔습니다. 예전에는
0: 베젤은 옆에 있는 까만 띠.
1: 네, 베젤이 엄청나게 두껍고 그것 때문에 이제 화면 손으로 이제 베젤을 잡고 화면을 보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면 전체가 화면이 되고
0: 그렇죠.
1: 네, 그걸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문제는 이제 스마트폰 화면이 깨지거나 이럴 경우에
0: 충격이 약할 수밖에
1: 예,
0: 없죠.
1: 베젤이 없기 때문에 더 약해지고 또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피커라든지 조도 센서, 근접 센서, 전면 카메라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네. 어떻게 이 베젤을 없앤 채로 큰 화면 속에 집어넣느냐가 중요한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폴더블폰 같은 경우에는 패널과 힌지, 주름, 방수, 내구성 이런 문제까지 추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각 제조사들에서 이런 기술에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0: 그렇죠. 진짜 첨단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우리는 그냥 뭐 편하게 매일같이 쓰고는 있습니다만 또 하나가 스마트폰의 화면비가 바뀌면 그 안에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들도 사실 그 애플리케이션 개발사들 입장에서 좀 골치 아파지지 않을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영상은 16대 9가 기본이었는데 네. 최근에는 숏폼 때문에 세로로 길어지는 영상 형태로 많이 바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1:1 구조였는데 세로로 길어지는 직사각형으로 바꿨습니다.
0: 아하.
1: 그래서 이제 인스타그램 오래 쓰셨던 분들은 옛날에 직사각형에 맞춰가지고 자기 피드 화면을 갖다가 맞춰놨거든요. 뭔가 재밌게 모자이크처럼 전체 그림이 구성되도록 만들어놨었는데.
0: 그러니까 9장의 사진 가지고 뭔가 전체적으로 모자이크처럼 네. 맞출 수 있게.
1: 예, 그랬는데 이제 그게 흐트러졌다고 불만을 가지신 분들 많으신데요. 결국 인스타그램이 이렇게 했던 것도 후발 업체인 틱톡 같은 업체들이 이 세로로 긴 직사각형 형태로 스마트폰에 맞춰가지고 영상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도 이 그런 대세에 맞춰가지고 이제 직사각형을 바꿨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 업체들도 새로운 그 시도를 하게 될 것이고 이번에 4:3 화면이 나왔기 때문에 이 4:3 화면이라는 거는 이 지금 나오는 모니터 예전에 브라운관이 4:3이었고요.
0: 아.
1: 또 책 크기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4:3에 가깝습니다. 또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도 4:3에 가깝기 때문에 아마도 그에 맞춘 새로운 콘텐츠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삼성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애플하고 같이 폴더블을 만들기 때문에
0: 아.
1: 네, 기존보다는 훨씬 더 폴더블 생태계가 확장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0: 그러네요. 또 친숙한 화면비일 수 있고.
1: 네. 그리고 이제 이 4:3이라는 게 저도 좀 이제 매장에 좀 써봤는데
0: 네.
1: 여러 개의 화면을 동시에 떠놓고 띄워놓고 작업하기 편리한 화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성인 ADHD 환자를 위해서 이렇게 폰을 만든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아마도 기존에 쓰는 폰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0: 위해서.
1: 영상 하나 띄워놓고 옆에는 카톡을 하고 또 밑에는 이제 다른
0: 그렇죠.
1: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쓰는 그런 식으로 아마 쓰는 방식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0: 화면이 커지면 또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넓게 크게 보고는 싶은데 또 얇고 가벼웠으면 좋겠고
1: 네.
0: 그거 다 충족하기가 되게 어렵긴 한 건데 앞으로 스마트폰이 화면비, 화면 크기는 또 어떻게 변할까요?
1: 일단 다양한 방식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상소문폰이라고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0: 롤러블폰.
1: 네, 롤러블폰. 그래서 또 LG의 비우니 제품이죠. 마지막 스마트폰이 바로 그렇죠. 롤러블폰이었습니다. 결국 몇 개 정도 만들고 결국 문을 닫았는데요. 그런 롤러블 방식도 계속 진화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그걸 비슷하게 한 것이 그 스트레쳐블. 슬라이더블이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롤러블 뒤에 좀 보강을 해서 쭉 잡아당기면 늘리는 그런 방식으로 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올해 전시에서 올해 CES 전시에서 발표를 했었었는데요. 그 같은 경우에는 6.7인치까지 늘어나는 모바일 슬라이더블 폰이 나와 있었고요. 또 LG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관련 기술을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단계로 그 늘어난다면은 슬라이더블이 대세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중국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접는 폴더블 폰이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삼성은 한번 만들고 실패를 했었지만은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접는 폰을 계속 만들고 있고 또 화웨이가 지금 현재는 삼성에 이어가지고 그런 폴더블이 2인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런 제품들이 더 나올 것이고 문제는 이제 가격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낮추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0: 그 소비자분들도 그런데 아까 가격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네. 주의할 게 되게 많아요.

0: 그 이성호님이 큰 휴대전화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잃어버리지를 않는다는 장점도 있고 근데 아까 뭐 떨어뜨렸을 때 주의해야 될 것도 있고 폰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뭐 수리비도 많이 나오고 소비자 입장에서 유념해야 할 점도 좀 많죠.
1: 네. 이 수리비 문제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보험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폴더블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그 화면 같은 경우에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렇죠.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미성년 자녀라든지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요새 많이 그렇습니다. 이제 중독되는 현상이 많이 심각한데요. 통계를 보면은 더 큰 화면을 쓰는 사람들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거겠죠. 스마트폰을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고 영상 보는 것도 이제 굳이 TV라든지 노트북을 안 켜더라도 스마트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인데 특히 이제 학생이라든지 젊은 층의 최근 모바일 중독이 엄청 심각하잖아요.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 청년층 사용을 줄이는 추세이고 우리나라도 관련 규제를 연구하고 있는데 이런 중독 현상이라든지 또 수리비 문제라든지 가격 문제라든지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0: 야, 이번에는 스마트폰 화면비 이야기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오갔습니다. KBS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SK하이닉스가 올해 2분기 영업이익 60조 원을 넘기며 역대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2분기 매출 79조 3천억 원, 영업이익 60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전분기보다 4%포인트 상승한 76%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어제 오후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형 쇼핑몰 일부가 무너져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다른 제지 공장에서도 직원 여러 명이 갇혀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상파울루에서 양국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를 주재했습니다. 차세대 민항기 공동개발과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에너지와 첨단 산업 분야 협력 등이 논의됐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젯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회의 도중 퇴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9시 45분 현재 함께하고 계십니다. 뭔가 우리가 회사에서도 그렇고 문제가 생기면 뭔가 바꾸려고 합니다. 되게 당연해 보이기도 한데 가만히 있는 것만 또 못할 때도 있거든요. 오늘 역발상 경제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죠.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예, 반갑습니다.
0: 근데 일단 뭔가 문제가 생기면 아 이거 고쳐봐야 되나? 뭔가 행동에 나서려고 하는 게 사실은 또 당연하잖아요.
3: 맞습니다.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은 팡세에서 인간의 모든 불행은 자기 방에 조용히 머물지 않고 돼서 비롯된다고 그랬거든요.
0: 가만히 있지 못해서.
3: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이 자꾸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걸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뭐 새로운 활동과 자극을 찾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본 게 더 좋은데 사람들은 대부분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행동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죠. 일종의 행동 편향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행동을 하면 적어도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기분도 들고 일이 뭐 잘못되어도 야 나는 손 놓지 않았어. 최선을 다했어. 놀고 있지 않았어.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 보기도 아, 저 친구 참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죠.
0: 그래서 뭐라도 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아, 뭐 문제가 생겼으니까 한계 봉착했으니까 뭐라도 바꿔보자 라고 했다가 결과가 다 좋은 건 또 아니에요.
3: 맞습니다. 이제 기업의 경우도 아무것도 이제 바꾸지 않으면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새로움도 없어 보이니까 이런 평가를 불안해하는 경우가 좀 있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결과가 나빠지면 야 그때 뭐라도 했어야 하는데 라는 후회와 제3자의 비난을 감당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0: 네.
3: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이제 불안과 초조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행동을 하고 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행동했다는 사실로 불안감을 달래거나 면피거리를 찾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행동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성과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죠.
0: 회사에서도 리더가 바뀌거나 누가 뭐 본부장님이나 누가 바뀌면 막 조직 개편하고 또 자기 스타일에 맞게 막 다 업무 방식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3: 아, 그 사실 조직 생활하신 분은 다 느끼시겠지만 뭐 새로운 대표, 임원, 본부장 오면 기존 조직이 왜 이렇게 됐는지 뭐 실제 업무 파악도 안 하고 갑자기 조직도부터 바꾸잖아요. 뭐 팀 이름 막 바꾸고 부서 쪼개고 다시 합치고 막 결제선도 새롭게 뭐 혁신한다 그러고 뭐
0: 책상 위치도 바꾸고
3: 맞아요. 막 일하는 방식을 바꾼다고 네. 회의와 보고상식도 바꾸고 난리가 아니죠. 그럼 이제 겉으로 보면 아 조직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새 리더가 와서 뭔가 혁신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데 사실 직원들 입장에서는 본질적인 업무는 그대로인데 명함 다시 만들어야 되지 새로운 보고책 익혀야 되지 또 바뀐 부서가 가지고 또 적응해야지 업무 조정해야 되지.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하다 보면 뭐 새로운 비전, 핵심 가치, 슬로건 뭐 이런 거 나오면 또 외우기도 해야 되거든요. 뭐 그럼 이런 변화가 사실상 뭐 컨설팅이나 전산 시스템 비용이 드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새 구조에 적응하는 시간이나 부서 사이의 혼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기존 업무의 노화가 손실된 문제가 있죠. 그리고 직원들의 필요와 사기 저하 사실상 이게 다 비용인 거죠.
0: 그러니까 시간에도 혼란에도 다 비용이 드는 개념이다 이런 건데 어떤 좀 사례가 있을까요?
3: 그 가장 유명한 사례가 코카콜라의 뉴코크인데요.
0: 뉴코크?
3: 네, 뉴코크라고 이제 1980년에 나온 건데 그때 네. 코카콜라가 펩시랑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 중이었는데 그때 유명한 뭐 젊은 소비자를 상대로 맛 비교 광고를 했더니 뭐 펩시가 더 맛있었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위기감과 압박을 코카콜라가 받고 있었죠. 그래서 99년 동안 이어온 대표 제품의 맛을 바꾸기로 결정하고 오. 더 달고 부드러운 맛의 뉴코크를 내놓은 거죠. 그런데 이 회사로 항의 전화 편지가 엄청 쏟아졌어요. 그리고 기존 제품 돌려달라는 요구도 엄청 났고요. 회사 내부에서는 아 이게 왜 그러지?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는데 결국 새 제품을 출시한 지 79일 만에 기존 제품으로 다시 원상 복귀했죠. 근데 이제 흥미로운 점은 이거죠. 그럼 이 회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척대고 단맛 해볼까? 이런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무려 20만 명이나 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테스트 결과를 했더니 이 맛이 더 좋았다고 해서 바꾼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 콜라는 단순히 이제 입으로 느끼는 미각의 가치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의 추억, 뭐 가족과 함께 했던 순간, 뭐 미국을 상징하는 이미지 이런 막 정서적 가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새로운 내가 좋아했던 옛날 콜라를 뺏겼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음료 맛은 굉장히 잘 비교했지만 소비자가 기존에 갖고 있던 제품에 대한 뭐 추억, 애정의 크기 이런 거에 대해서 측정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기업은 제품의 기능만 바꾼다고 생각하지만 소비자는 사실 그 제품에 쌓인 추억과 습관, 상징까지 다 있는 데서 왜 뭔가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잃었다는 느낌. 그래서 바꿀 수 있다고 해서 꼭 바꿔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제품의 브랜드라는 게 사실상 숫자로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가치가 합쳐져 있는 거니까요. 그래도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했을 때 소비자 반응이 나쁜 걸 바로 알고 이제 발빠르게 기존 제품으로 복귀한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을 빨리 되돌린 거 역시 또 이제 중요한 경영 능력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와 코카콜라의 80년대 이야기예요. 네. 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어요. 그 카카오톡이 화면 개편했다가 엄청 역풍을 맞았죠.
3: 맞습니다. 카카오가 작년에 카카오톡 친구 때 첫 화면을 목록형에서 이제 격자식 피드 형태, 그러니까 친구들과 사진 게시물 같이 볼 수 있는 소셜 미디어처럼 약간 바꿨죠.
0: 네.
3: 그래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아 메신저 이제 새로운 콘텐츠 경험을 더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소비자의 상당수는 이제 불편함을 느끼고 반응이 좋지 않았죠.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서 작년 9월 이전 버전을 쓰고 있거든요. 그 메신저를. 그러니까 카카오는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서 이제 3개월 만에 친구 목록을 다시 앞으로 보냈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기업이 생각한 혁신과 고객이 원하는 핵심 기능이 어긋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하나의 사례죠.
0: 그 사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으니까 혹은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싶으니까 바꿔버리고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막 일만 더 키우는 게 되는 거예요.
3: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런 경우가 많죠. 결과적으로 뭔가를 바꿔야겠다 싶어가지고 바꾸다 보면은 오히려 필요가 없는 것도 하게 되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한 예를 들어가지고
0: 네.
3: 실제로 2021년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나온 연구 결과 보면 버지니아대 가브리엘 애덤스 교수 등 공동 연구팀이 한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거든요.
0: 네.
3: 근데 봤더니 사람들이 인지 과정이 필요한 빼기 전략을 선택하지 않고 쉽게 말해서 무엇을 해결할 때 무조건 기존 요소를 제거하는 방법보다 새로운 요소를 추구하는 방법을 먼저 떠올렸다는 거예요.
0: 아 뭔가 대책을 찾을 때 빼기가 아니라 자꾸 더하기를 그렇죠. 하려고 하더라.
3: 그러니까 회사나 조직도 마찬가지죠. 업무가 많아지면 필요 없는 일을 없애는 거 아니야. 아, 사람 더 뽑아. 사람이 더 필요해. 이러고 회의가 비효율적이 이러면 기존 회의를 없애기보다 비상대책 회의를 한 더 만들어가지고 심지어 그 KPI나 주간 업무에 비상대책 회의 주 1회 이런 걸 성과로 막 넣기 시작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죠.
0: 뭘 더 하라고 하죠.
3: 그렇죠. 그 보고서 같은 게 또 뭐 복잡하면 항목을 줄이는 게 아니라 뭐 새로운 보고서 형식을 만들고

0: 또 하다가 뭐가 잘 안 되면 이걸 개선 재택 TF팀 이런 거 만들어서 또 개선 팀을 만들어서 또 일을 또 만들고 하다 하다 안 되면 외부 전문가나 이런 분을 모셔오거든요. 또 외부 전문가 와서 아 그냥 말만 편하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하시라고 처음에 시작했다가 본주 내부 내용을 보니까 나중에 보고서를 만들어달라 보고서를 확인해달라 뭐 이러면서 일이 막 산더미처럼 또 늘어가서 결국 이걸 왜 하고 있는지.
1: 일만 많아져.
0: 그렇죠. 뭐. 산으로 가는 게 엄청 많죠. 그래서 혁신은 이제 반드시 새로운 것을 더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찾아서 없애는 것도 혁신인 거죠.
1: 근데 곽정대님이 그런 식이면 뭐든지 안 하면 됩니다 이렇게 꼬집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가만히 있을 수는 또 없잖아요.
0: 아 맞습니다. 가만히 버티는 게 무조건 정답은 아닌데요. 네. 맥킨지가 2025년 다양한 산업의 임원 약 2천 명을 조사했더니 운영 모델 재설계로 목표를 달성하고 성능을 향상시켰다는 답변이 약 60% 이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재설계나 변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뭐 좋은 조직 개편이라면 예를 들어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누가 결정권을 가져간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자꾸 보여주기 개편을 해서 팀 이름을 바꾸고 자꾸 뭐 바꾸고 실제 일하는 방식 그대로인 경우 이런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무조건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바꿀 이유가 분명하고 실제 문제를 찾아서 정확하게 바꿀 수 있을 때 그때 하라는 거죠.
1: 그러면 이걸 언제 뭔가를 바꾸려고 움직여야 하는가? 언제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이게 뭐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0: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세 가지 정도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 행동으로 실제 무엇이 좋아지는가? 그러니까 아까 말한 뭐 조직 개편인데 실제로 매출이나 고객 만족도 뭐 이런 거 전혀 안 좋아진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상 뭐 혁신하겠다, 시너지를 내겠다 이런 선언적 의미만 많은 거는 안 하는 게 나은 거죠. 이런 경우는 차라리 좀 멈출 필요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행동의 전체 비용을 계산했는가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뒤처지는 위험을 되게 크게 보잖아요. 주식 같은 경우도 막 올랐을 때 내가 투자 안 하면 되게 걱정하는 것처럼. 근데 변화를 실행하는 비용은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용까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조직 개편이라면 직원들의 적응 시간이나 고객 혼란, 노하우 손실 같은 것도 전체적으로 계산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 셋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1: 네.
0: 잘못됐을 때 되돌릴 수 있을까?
1: 아하.
0: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광고 문구나 뭐 새로운 메뉴 조금 바꿔본 거는 쉽게 되돌릴 수 있잖아요. 근데 핵심 제품의 맛을 바꾼다거나 주요 정책을 폐지해버린다거나 재규 조직 자체를 완전히 해체해버린 결정은 다시 되돌리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미 되돌린다 하더라도 고객과 시장의 신뢰가 이미 떠났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되돌릴 수 있는 결정은 작게 빨리 해보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은 천천히 확인하고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김지수님의 말처럼 변화했을 때 반응이 안 좋으면 재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서 파장이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실 카카오톡도 마찬가지로 재빨리 되돌렸으면 나았었는데
0: 그렇죠.
1: 그거 뭐 바꾸는데 또 시간 한참 걸린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하지만 이유가 없다면 움직이지 않는 것도 방법이고요.
0: 맞습니다.
1: 신중해야 되네요.
0: 사실 이제 진짜 고수는 항상 바쁘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바꿀 이유가 분명할 때 과감히 움직이고 이유가 없다면 지켜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뭔가 새로 만드는 것보다 잘 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두는 게 더 어려운 혁신일 수도 있는 거죠.
1: 어렵지만 우리가 또 요거를 회사 생활에서도 자영업할 때도 되새겨야 됩니다.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 시각 현재 우리 증시는 개장 초 뭐 2% 이상 올라갔던 거에 비하면 좀 상승폭이 낮아지고 있네요. 88포인트 1.47% 오른 6,117 코스피가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1% 하락으로 외려 더 돌아서서 698, 700선이 깨졌습니다. 2부에서는요. 미래 생활 사전 시간으로 갑니다. 미국에서 AI 기업 혹은 그 창업자가 주도하는 비밀 모임이 최근에 한 외신 보도로 드러났는데요. AI가 권력이 되는 시대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들어보시죠. 송일아 기자와 함께 돌아옵니다. 10시 5분입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대한민국 휠체어업 장단 음악감독 정예은입니다. 저희는 세계 최초, 대한민국 최초의 휠체어 장애인 합창단입니다. 단원들이 세종문화회관, KBS홀 등 국내 최고의 공연장에서 연주회를 가졌고 올해 창단 11주년 기념 연주회를 했습니다. 공연을 다니다 보면 전국 각지의 공연장을 가게 되는데 대기실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동 자체가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저희는 목소리로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물고 더 나은 세상

0: 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함께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면 좋겠습니다.
1: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2: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강릉과 부산의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올랐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하늘 위로 더운 공기를 가진 고기압이 이중으로 자리하면서 열기가 쌓이고 있고요. 또 서풍 계열의 바람이 높은 산맥을 넘으면서 동쪽 지역의 기온이 더 치솟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와 경기 북부, 강원 영서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강화됐고 경남 양산과 의령, 창녕에는 폭염중대경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양산의 기온이 39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 37도, 강릉 36도, 부산 35도, 서울과 대전, 광주, 제주는 34도가 예상됩니다. 일사병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은 날씨니까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충분히 섭취 하시고요. 시원한 장소에서 틈틈이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낮 동안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또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경기도와 강원 영서, 충남과 경남 지역은 나쁨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3: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일본 규슈 서부 구마모토 현에서 어제 발생한 규모 7.1의 강진으로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오늘 새벽 구마모토 현의 대형 쇼핑몰 이온몰에서 난 폭발과 붕괴로 8명이 구조됐지만 20대 여성 2명이 사망했고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야스시로시에 있는 일본 제지공장에서도 굴뚝 일부가 무너지면서 2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고 직원 9명과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에 대해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언급한 뒤 논란이 일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현행 헌법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홍 수석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 집중에 출연해 지난번 여야 대표들과 오찬했을 때 대통령이 연임과 관련해 답을 안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개헌 저지선을 야당이 갖고 있고 현행 헌법상 불가능한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답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리는 금융 관련 기관들의 업무 현황 보고에서 최근 코스피 급등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 이른바 삼전익스 ETF와 관련한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열렸던 정무위 업무 보고에서는 야당 위원들이 국무조정실 등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근저당 매도와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코스피 급락과 관련해 인공지능 투자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과 중국 반도체 산업의 추격이

0: 우리 시간 오늘 오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진행한 현지 브리핑에서 시장에서 주가 하락 원인으로 레버리지 ETF를 지목하고 있지만 모든 게 다 그 때문은 아니라며 우리 자본 유통 시장이나 구조적인 특성이 변동성을 키운 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2분기에도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타이완 TSMC를 웃도는 76%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2분기 매출이 79조 3,187억 원, 영업이익 60조 5,426억 원을 기록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전 분기보다 4%포인트 상승한 76%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어제 새벽 서울 강북구의 오피스텔에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된 50대 남성 A씨가 필로폰과 대마에 대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발생한 경북 포항 보릿돌교 붕괴 사고 관련해 해경과 포항시가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보릿돌교가 준공 13년 만에 무너진 원인을 비롯해 설계, 시공상의 문제 여부와 포항시의 관리 감독이 적정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시간당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기존 배수시설의 처리 능력을 초과해 최대 1m까지 침수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도시용수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모의 실험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국가안보와 핵심 인프라 보호를 위해 외국산 로봇을 수입 금지했습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는 현지 시간 28일 휴머노이드 로봇과 다리가 4달린 4종 보행 로봇의 신규 모델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첨단 로봇 기기가 수입한 데이터는 악의적인 행위자가 미국인을 감시하는 등의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시간 27일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공동 성명에는 핵심 전략 물자인 희토류에 대한 협력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한국과 메르코스르 간 무역협정 협상이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진전시키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서울과 광주의 낮 기온이 34도, 대구 37도, 양산 등 경남 지역은 수은주가 39도까지 치솟는 곳이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제주도는 3주 넘게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8.5도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KBS.
1: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3: 2부로 돌아왔습니다. 7월 29일 수요일 10시 5분이 됐고요. 오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 그린벨트였습니다. 그린벨트. 사실 지난 정권에서도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서울에다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 이야기가 나왔는데 진척 속도는 글쎄요. 여러분은 체감하시나요? 집값을 잡는데도 별 도움은 안 됐고 이번 정부에서도 또 한 번 필요하다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택지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서울의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이냐.

0: 있고요. 8757 쓰시는 분은 내 허리는 벨트가 안 잠겨요 라고도 보내주셨습니다. 3004님 진짜 안 듣는 적 한 번도 없이 이 시간만큼은 매일 듣고 있습니다 라고도 오 보내주셨네요. 야, 벨트를 꽉 묶고 계시네요. 이 라디오 시간만큼은. 정답 그린벨트 맞춰주신 분들 그리고 또 추첨을 통해서도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 계속해서 열려있고요.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 보시면 선물 게시판이 있거든요. 또 KBS 콩으로 특히 보내주시는 분들은 거기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오늘도 덥죠. 폭염경보가 발효되는 지역이 많아졌네요. 오전 11시를 기해서 발효될 예정인데요. 경기, 광주, 또 파주 남부, 서울 서남권, 인천 지역, 전남 고흥 남부 지역, 충남 태안, 경남 김해, 밀양 지역의 폭염경보가 11시를 기준으로 발효될 예정입니다. 야외활동 가급적 좀 줄이시는 게 좋겠고요. 수분 섭취도 많이들 하셔야겠습니다. 우양산, 뭐 부채, 거의 뭐 이제 필수품입니다. 밖에 나가실 때는요. 자, 그리고 이 시각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54원대, 1454원대를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는 조금 반등합니다만 1.45%, 87포인트, 오른 6112, 예, 6100선 나타내고 있고요. 어제 거의 뭐 700포인트 가까이 코스피가 10% 넘게 폭락을 한 거에 비하면 뭐 아직 반등다운 반등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코스닥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1.4% 떨어진 695에서 700선마저도 내준 코스닥의 흐름이고요. 삼성전자가 3.8% 반등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실적 발표 나온 그러니까 2분기 영업이익이 한 60조 나왔죠. SK하이닉스는 0.45% 내린 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삼성전자가 1330조 원대, 하이닉스는 1120조 원대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4% 정도 반등한 38만 원대를 나타내고 있고 셀트리온은 5.9%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방산주들은 좀 조정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고요. 은행 지주사들 상대적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을 한번 볼까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한 뭐 로봇 관련주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또 오늘 하락하는 흐름 이어지고 있네요. 자, 이제 미래 생활 사전 시간으로 갑니다. 증시는 조정을 받아도 역시 핵심 테마는 AI입니다. AI를 활용해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미국의 기업 팔란티어가 있죠. 그 팔란티어 창업자인 피터 틸이 최근에 뭔가 비밀 모임을 만들어서 정관계 인사들과 뭔가를 모의하더라 이런 일각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일단 사실 여부를 떠나서 팔란티어를 필두로 한 AI 또 국가의 경쟁력이 맞물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한데요. AI 시대 진짜 권력이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돌아가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와이스트리트의 송이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피터 틸이 만든 비밀 모임이라는 네. 거예요. 이게 최근에 좀 보도가 됐더라고요.
1: 맞아요. 일단 피터 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팔란티어의 창업자이죠. 그리고 그 이전에 페이팔 마피아라고 부르는 이제 네트워크의 중심 인물이고요. 이 실리콘밸리의 그 페이스북 투자 초기 투자해갖고 이제 유명해지신 거물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이제 페이팔 마피아는 실제 마피아가 아니고 이제 2002년 이베이에 인수된 페이팔이라는 이제 미국의 대표 결제 플랫폼의 초기 임직원들을 말하는데요. 한 13명 정도를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이후에 이제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기업들을 이제 잇따라 창업하거나 투자를 하면서 붙은 별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속한 인물들이 뭐 피터 틸뿐만이 아니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스페이스X CEO가 있고 또 리드 오프만 링크드인 창업자도 있고요. 스티브 첸 유튜브 공동 창업자도 있고 유명한 분들이 이제 줄줄이 다 나옵니다. 근데 최근에 이 피터 틸이 2006년부터 20년 동안 다이얼로그라고 부르는 비공개 네트워크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한 언론을 통해 이제 밝혀진 거예요. 네. 지난달 미국의 IT 미디어인 와이어드가 입수한 이 다이얼로그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피터 틸과 또 다른 투자자인 오런 호프먼이 이 초청 기반의 비공개 사모임인 다이얼로그를 조직

0: 해서 정치, 기술, 금융, 학계 각계각층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이제 연 1회 이상 초청을 해서 전 세계 최고급 리조트에서 이 비밀리에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 뭐 이렇게 보도가 나왔고요. 여기에는 이제 고위 공직자와 군 장성을 포함한 등록자 전원이 공공기록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제 개인 및 기업 계정만을 이메일도 사용하도록 이제 한 것도 정황도 포착이 됐고, 이번에 유출된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달 이 아일랜드에서 열릴 그 올해 모임이 올해 아일랜드에서 열릴 예정이었어요. 네. 이 행사의 등록자 222명의 소속과 연락처, 회원 상태 같은 이제 민감한 정보가 담겨 있었는데요. 이 참가자들의 목록이 아주 화려합니다. 이 스캇 베센트 현재 미국 재무장관부터 뭐 테드 크루즈 텍사스 주 상원 의원, 또 알렉서스 그린켄위치 나토 미군 최고 사령관 같은 이제 정계 정말 굵직한 인물들부터 이제 일론 머스크, 뭐 샘 알트만 오픈 AI CEO, 구글을 뭐 딥마인드 임원들, 뭐 헐리우드 연예인들도 있었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미래생활사전에서 다뤘던 그 장수산업에 돈을 쓰고 있는 브라이언 존슨까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초엘리트 비공개 사교 토론 클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소식이 지금 이제 언론에 전해지면서 개최 장소로 지목된 호텔에서 행사를 지금 취소한 상태예요. 그래서 올해는 행사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1: 그러니까 그 보도가 나오고 전 세계에서 이게 또 떠들썩해지니까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그 네트워크 모임 이번에는 취소했다라는 것까지 이제 전달이 된 거예요.
0: 취소를 했고 또 그 상대방에서 아, 이 취소를 하면 안 된다고 소송을 또 걸었어요. 그러니까 왜 일방적으로 취소하냐.
1: 이 모임을?
0: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1: 뭔가 좀 꼬여가고 있네요. 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뭐 언론에 또 주목을 받게 되니까 취소가 됐다고는 하는데 네. 원래대로 개최가 됐다면 이게 단순 친목 모임은 아니고 뭔가 워크숍이라는 거잖아요.
0: 맞아요. 뭐 2박 3일 뭐 이 정도 해서 여러 가지 주제로 이제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이 각 세션의 프로그램에 어떤 이제 주제들이 있는지도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네. 여기 제목을 보면은 상당히 자극적이에요. 세계 3차 대전 헤쳐나가기. 이게 내비게이팅이라는 이제 단어를 썼거든요. 네.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계 3차 대전 헤쳐나가기, 원자력 발전의 부활, 전장 기술, 뭐 사이비 종교 만들기부터 뭐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라는 주제도 있었고 당신의 성생활은 어떤가요라는 주제도 있었고요. 다소 좀 파격적인 이제 얘기들이 다뤄질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물론 뭐 제목만 보면 무슨 비밀 결사대가 모여서 세계 3차 대전을 모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건 좀 너무 음모론적인 얘기이고요. 확실한 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또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들, 자본을 가진 사람들, 또 여론을 만드는 미디어, 학계 등이 같은 공간에 모여서 은밀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래도 여기서 오가는 이야기들이 알게 모르게 이 정부와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다이얼로그 측은 참석자들을 부와 명성에 따라서 A, B, C 등급으로 비밀리에 분류를 했대요. 그리고 이들의 기여도를 점수로 매겨서 이제 잘 안 맞거나 가치가 좀 낮다고 생각되면 이제 배제하는 시스템을 운영해 온 것으로도 또 밝혀졌습니다.
1: 참석자를?
0: 네.
1: 그러니까 급이 떨어지면 나중에는
0: 그렇죠.
1: 빼버리고
0: 아, 그렇죠.
1: 신규 멤버를 들일 수도 있고 네. 뭔가 영화에 나오는 비밀 조직처럼.
0: 맞아요.
1: 그런데 이게 공개되지 않았던 거라서 더 막 있어 보이고 이상해 보이고 의심이 들 수도 있을 텐데.
0: 맞아요.
1: 근데 이게 확인된 바가 아직은 없는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이 보도가 일단 스위스 출신의 한 보안 전문가라고 부르고 해커라고 읽는 이제 그분의 이 다이얼로그의 비공개 웹사이트에 이제 들어가서 보안 설정의 허점으로 이 명단이 노출이 돼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을 했고 그 세부 정보를 온라인에 전면 공개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토대로 이 와이어드라는 매체가 자체적으로 이제 검증을 한 다음에 대중에 공개가 된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된 건데요. 근데 이게 뭐 포브스나 가디언, 뭐 아일랜드의 일부 매체 정도만 이 와이어드 보도를 인용을 해서 후속 보도를 했고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블룸버그나 뭐 뉴욕 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곳에서는 아예 이 내용을 다루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요 국내 언론들도 이 소식을 이제 기사로 잘 쓰지 않았고요. 아무래도 이 와이어드라는 매체가 기술 전문 매체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그 공신력이 있는 매체인데 좀 내용을 깊이 취재할 수 있고 독립 검증을 거쳤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기사 내용에 이 개인 정보가 좀 많이 노출이 돼 있고 네. 또 워낙 다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니 이제 좀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추정 보도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0: 생각도 들고.
1: 그러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와이어드라는 매체에 대해서도 뭐 법적인 대응을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0: 그렇죠. 그래서 예, 좀 많이 퍼지진 않은 그런 좀 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온라인상에 그 명단이 쭉 공개된 거는 맞습니다.
1: 그래요. 근데 일단은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네. 혹은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역으로 더 관심을 갖는 것 같기도 해요.
0: 맞아요.
1: 옛날에 뭐 음성 채팅 막 이런 것도 우리끼리만 모여서 한다? 그러면 너네끼리 뭐 하는데 더 관심 갖게
0: 그쵸.
1: 되잖아요.
0: 그리고 남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1: 그렇죠. 끝나고 나면 다 지워버립니다. 이런 거.
0: 클럽하우스 기억나세요?
1: 옛날에 그런 앱이 있었죠.
0: 네. 클럽하우스 저 너무 기억이 나는데 이게 2020년 출시된 음성 기반의 SNS였어요. 근데 이게 초반에 기존 회원의 초대장이 있어야지만 여기에 입장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초대장도 두 장밖에 한 하루에 두 장인가?
1: 그러니까 네. 내 지인이 거기 들어있어야만 나도 초청을 받을 수 있는.
0: 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초대를 해줘야지만. 그래서 여기에 근데 일론 머스크 같은 이제 유명인이 등장을 하면서 이 그 방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가 엄청나게 이제 많은 화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장이 초기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이제 팔리기까지 했어요. 고가에. 그래서 당시 이제 클럽하우스 기업 가치가 출시 1년 만에 40억 달러, 그러니까 수조 원 수준까지 치솟았던 적도 있고. 근데 이후에 이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경쟁사들이 뭐 빠르게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이제 급격하게 관심도가 떨어졌고 지금은 이제 찾아보니까 명맥만 그냥 간신히 유지하는 수준으로 됐더라고요.
1: 있긴 있어요, 아직?
0: 있어요. 사람들이 열광한 게 그 음성 채팅이라는 뭔가 새로운 방식의 SNS라기보다는 이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우월감. 그리고 이게 생방송이니까 거기 이제 또 클럽 장이 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피터 터틸의 이 다이얼로그나 클럽하우스의 초반 열풍이 모두 제한된 권리를 더 가치 있게 느끼는 심리와 누군가가 당신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고 통제를 하면 오히려 인간이 더 막 나도 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 때문에 더 좀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사회학 이론에도 있더라고요. 사회학의 아버지 중 한 사람인 이 게오르크 지멜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네. 이분이 비밀은 인간관계와 집단을 만드는 중요한 장치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이제 비밀을 공유한 사람들끼리는 결속력이 강해지고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이 우리 집단 밖에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 단순히 정보를 숨기는 행위에서 나아가서 이제 누가 내부자이고 외부자인지 구분하는 경계가 되고 그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이 곧 권력을 갖는다라는 이제 얘긴데 저도 다이얼로그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는 생각.
1: 약간 괜히 그런 생각 들어요.
0: 맞아요.
1: 아, 저 사람들끼리 무슨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들어보면 별거 없을 수 있는.
0: 맞습니다.
1: 그냥 비밀이라는 게 뭔가 더 궁금하게 만드는.
0: 그렇죠.
1: 예.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청취자들끼리만 알고 있는 막 이런 것처럼.
0: 이거 비밀인데.
1: 예, 우리만 네. 듣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사람들이. 일루미나티도 그렇고 뭐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미국의 모임도 그렇고 뭐 프리메이슨이 뭐 정가를 뒤에서 조종하는 거 아니야? 네. 막 이런 음모론 많잖아요.
0: 그런 영상 보면 계속 보게 되잖아요.
1: 그러니까 그런 음모론에 끌리는 것도 사실은 좀 비슷한 심리 아닐까요?
0: 맞아요. 이 뭐 일루미나티나 뭐 프리메이슨, 딥스테이트는 이제 과거에 뭐 실제 활동을 했어도 지금은 이제 사라지기도 한 일루미나티는 그런 모임이고 또 그저 친목 단체 기능을 하는 곳도 있는데 마치 이런 단체들이 모든 사건을 조정하는 뭔가 하나의 초국가적 조직이라는 지나치게 음모론적인 스토리로 확장되는 경향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게 심리학적으로 인간의 뇌가 복잡한 걸 싫어해서 이 세상의 복잡한 불확실성을 누군가 뒤에서 치밀하게 조종하고 있다라고 믿는 걸 더 편하게 여긴다고 해요. 특히 이제 전쟁이나 이제 경제 위기 아니면 지금처럼 AI가 모든 걸 다 바꿔버릴 것만 같은 이런 불안한 심리가 가득한 이 상황에서는 더욱더 이런 음모론으로 몰고 가서 뭔가 이 통제감을 되찾으려는 그런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1: 단순화시키고 싶은 그렇죠. 심리. 이게 다 외계인 때문이야. 이런 것처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가 세계 경제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렇게 믿어버리고.
0: 그렇죠.
1: 좋은 건가? 근데 사실 모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0: 그렇죠. 우리도 모임 하잖아요.
1: 그렇죠. 근데 그 앞에 딱 프레임이 잡히는 거죠. 밀실 모임.
0: 그렇지.
1: 아, 그럼 뭐 문 열어놓고 네. 모임 하나? 문은 닫으면 또 밀실 모임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사실은 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0: 맞아요. 실제 여기 참석했던 사람들의 그런 이제 멘트들도 좀 보도가 됐는데 뭐 매우 유익했고 건설적인 모임이었다 이런 평가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 볼 점 두

0: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거대 자본과 공권력이 아무런 통제 장치 없이 교류를 20년 동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속담에 왜 오얏나무 아래서 가끈을 고쳐매지 마라.
1: 오해 살짓 하지 마라.
0: 예,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대중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서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조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공직자들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이제 이해의 당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과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국방부에서 소프트웨어 계약을 맺고 있는 팔란티어 창업자 들이 자신을 감독하는 하원 정보위원회 간사, 뭐 육군 장관 이런 사람들이랑 밀실에서 교류를 하고 이 다이얼로그 의장인 이 오렌 호프만은 소비자 데이터로 사업하는 인물인데요. 이 규제를 관장하는 국회의원 장관이랑 격이 없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지점이고요. 두 번째는 기술 기업들의 영향력이 지금 국가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점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다이얼로그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빌더버그와 실리콘밸리 살롱의 결합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 빌더버그 회의가 1954년부터 이어져온 비공개 국제회의인데 네. 주로 서방국들의 정치 지도자와 뭐 중앙은행 총재, 글로벌 기업들의 CEO, 뭐 언론, 학계 이런 인물들 초청받아서 비공개로 세계 현안을 토론하는 모임인데요. 여기에 뭐 피터 틸이나 일론 머스크 같은 테크 리더들이 새로운 기술 엘리트 네트워크로 떠올랐고 이 둘이 지금 결합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뭐 정치인, 금융과 외교관들이 세계 문제를 논했다면 와. 이제는 AI 기업들 CEO가 주축이 돼서 뭐 벤처 투자자, 국방 기술 기업가들, 이 기술업계 거물들이 새롭게 이 판을 짜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이 없던 시절에 뭐 JP모건 같은 그
0: 금융기관들,
1: 은행가들이 네. 모여서 국가의 정책 까지 좌우했던 것처럼 이제는 기술 기업의 창업자들이 모여서 국가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이나
0: 그렇죠.
1: 행정가들이랑 같이 뭔가를 논의하는 것 아니냐. 참 진짜 권력이네요.
0: 그렇죠. 권력이죠. 이게 AI 모델이 지금 점점 더 국가 경쟁력이랑 직결되고 있잖아요. 뭐 위성은 군사 인프라가 됐고 데이터는 정보기관의 자산이 됐고 이제는 로켓도 나사가 아니고 스페이스X가 주도하는 시대인데 특히 패권국인 미국 입장에서는 이 국가 전략 자산이 된 AI 경쟁에서 뒤처지면 바로 중국이 쫓아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위기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권력과 테크 권력은 지금 한 몸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생각해보면 우리 바이든 정권 때만 해도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빅테크 다 때려잡아야 된다 하면서 왜
1: 규제해야 된다.
0: 규제해야 된다. 막 거기에 혈안이 돼 있었잖아요. 뉴스 찾아보시면 2024년 뭐 이런 뉴스들 보면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강제 분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1: 아,
0: 뭐 이런 얘기들도 많았고 빅테크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이 인물을 연방거래위원회 수장으로 그 리나칸이라는 인물을 앉히기도 했고
1: 우리로
0: 그랬어요.
1: 따지면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을
0: 그렇죠.
1: 규제 제일 열심히 하는 분을
0: 열심히
1: 이제 앉혀놨던 거죠.
0: 다 쪼개야 된다. 다 분사해야 된다. 이렇게 했었던 미국 정부가 지금은 어떻나요? 그런 얘기 쏙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빅테크들과 힘을 합쳐서 데이터 센터 건설해야 되고요. AI 기술 발전시켜야 하는데 이게 곧 국가의 권력과 직결이 되니 이들을 서포트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태세가 완전히 그 챗GPT가 나온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1: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랑 또 국가적인 어떤 행정력이랑 기술 기업들이 또 시너지를 내야 한다. 낼
0: 그렇죠.
1: 수밖에 없다. 또 이렇게 당위론으로 가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빠지지 않는 기업이 있습니다. 팔란티어가 나와요.
0: 그렇죠.
1: 요즘에 팔란티어가 그 한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0: 맞아요. 팔란티어가 요새는 이제 주가가 좀 빠져서 예, 약간 좀 이 실망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 팔란티어를 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미국의 뭐 안보 데이터를 다루는 빅데이터 회사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절반만 맞는 설명이에요. 이 팔란티어가 하는 일은요.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흩어진 데이터를 하나의 운영체제로 연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선수로 생각을 해보면 이 선박 한 척을 만들려면 도면도 필요하고 설비, 공정, 검사, 기록부터 현장에서는 실제 작업자들이 수많은 부품을 조립을 하겠죠. 이게 다 동시에 움직이 있는데 자재 데이터는 구매 부서에 있고 작업 일정은 생산 부서에 있고 설비 상태는 정비 부서 비용은 재무 시스템에서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본인의 눈앞에 있는 데이터만 보기 때문에 이 상황을 한눈에 보기가 어려운데 팔란티어가 이걸 하나로 연결을 해서 거기서 뭔가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품이 하루 늦으면 어느 공정이 멈

0: 줄일 수 있는지 등을 실시간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즉 데이터를 모아서 단순히 정렬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고 기업 전체를 하나의 살아있는 시스템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 행동까지 추천해주는 운영체계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팔란티어는 자신들을 단순 AI 기업이 아니고 의사결정 플랫폼이라고 설명을 해요. 팔란티어 초창기에는 그 고액의 연봉을 받는 엔지니어들을 실제 그 고객사에 보내가지고 이 시스템을 다 구축을 거기에 완전 맞는 시스템을 네. 구축을 해줬었어요. 그런 식으로 좀 팔란티어가 지금 미국의 국방부터 먼저 이제 좀 그 고객사로 만들었고 지금은 민간까지 많이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1: 그러니까 저기 나사랑 볼트 하나 공급하는 기업이나 그 개수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최종 조립단이라든지 조직 하나하나엔 어떤 영향이 있는지까지도 연결을 해주는
0: 그렇죠.
1: 그런 기업이라는 거예요. 김현우님이 그 매번 기자님이 정리해오는 걸 들으면 큰 그림이 보입니다라고.
0: 오, 감사합니다.
1: 와이스트리 송이라 기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팔란티어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그 기업이 또 어떤 일을 하는가 그 정확한 개념은 사실은 뭐 이렇게 투자자 아니고서는 좀 어렵기는 해요.
0: 맞아요.
1: 온톨로지라는 개념을 또 이해해야 되잖아요.
0: 맞아요. 이 온톨로지라는 이제 말이 좀 최근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원래 철학 용어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상에는 뭐가 존재하며 그것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존재론인데요.
1: 철학에서 시작된
0: 철학에서
1: 거예요?
0: 시작됐어요. 그래서 팔란티어가 말하는 온톨로지도 기본적인 생각은 비슷한데 이걸 이제 기업 단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안에는 작업자는 누구? 부품 변호는 몇 번, 몇 번 계약, 뭐 불량률 몇 퍼센트인지가 각각 따로 이제 산재돼서 저장이 돼 있잖아요. 이제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 그냥 그것만으로는 그저 숫자와 문자에 불과한데 이 온톨로지가 아, 이 부품은 이 선박에 들어가고 이 작업장은 이 설비에 작업을 했고 이 설비 온도가 얼마나 올라갔을 때 불량률이 얼만큼 증가하고 이 부품이 늦어지면 어떤 고객과의 계약 일정이 영향을 받는다. 이것들을 하나로 이제 연결을 해주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되면 AI는 숫자를 단순히 계산하는 게 아니고 기업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하고요. 즉 온톨로지가 기업의 현실을 이 데이터로 복제한 지도, 그러니까 매핑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 지도, 또 AI가 판단하고 행동하기 위한 일종의 운영체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다 연결이 돼 있으면 어디 지방에 있는 어떤 사업장, 해외에 있는 어떤 법인의 어떤 공장에 어떤 창고에 어떤 일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지까지 경영진이 한눈에 다
0: 볼 수
1: 보고 있죠. 느낄 수 있다는 거잖아요.
0: 그래서 뭐 생산 속도 같은 게 굉장히 빨라졌다라는 이제 그 지금 결과들이 그렇죠.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1: 그리고 또 의사 결정하기가 더 이제 네. 용이해진다라는 거고 그걸 팔란티어가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럼 이제 AI 시장에서 팔란티어는 그럼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까요?
0: 네, AI 시장에서 좀 상당히 좀 독특한 좀 자리매김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픈 AI나 엔트로픽이 AI 모델을 만들고 엔비디아가 AI용 반도체를 만들었다면 이 팔란티어는 AI들이 실제 현장에서 일을 더 잘하게끔 만들어주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팔란티어의 기업명이 이 팔란티어가 반지의 제왕 속에 그 모든 걸 꿰뚫어보고 있는 수정구슬.
1: 수정구슬.
0: 예, 팔란티르에서 이름을 따온 건데요.
1: 그 회사의 로고도 수정구슬 모양이죠.
0: 맞아요. 이렇게. 이름대로 정부기관이나 기업이 가진 방대한 데이터를 통합해서 그 연관성이나 패턴, 이 추세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구축하는 일을 합니다. 이 창업 배경도 흥미로워요. 이게 2001년 그 9.11 테러 때 있잖아요. 이 피터 틸이 테러 전에 미국의 여러 정보기관에서 모은 파편적인 정보로는 테러의 징후가 전혀 잡히지 않았었는데 이것들을 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모아봤더니 아, 이때 테러를 예측할 수 있었겠구나라는 판단을 했대요. 그래서 아, 페이팔이 결제 시스템 그 회사였잖아요. 페이팔에서 만들었던 이 사기 탐지 기술을 국가 안보에 활용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테러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는 기술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만든 회사가 팔란티어입니다.
1: 그러니까 정보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정보가 많은데 다 흩어져 네, 있어서 흩어져 문제다.
0: 그렇죠. 그거를 엮어야 되겠다. 온톨로지 기술로. 그러니까 실제로 대표 제품인 고담은 이 정보기관과 군이 가진 방대한 데이터를 연결해서 이 테러 조직의 이동과 자금 흐름, 인물 관계, 이 전장 정보를 AI로 분석을 하고요. 그 미국 전쟁부와 CIA, 뭐 FDA,

0: 있어요. 그래서 올해 뭐 베네수엘라 마두로 축출 작전이나 이제 이란 전쟁에서도 이제 팔란티어의 전장 플랫폼인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이 활용이 됐고요.
1: 그러니까요. 초반에 이란을 폭격할 때 한 1,000군데가 넘는 타격 지점을 뭐 팔란티어 시스템으로 일거에 또 AI 맞아요. 써서 찾아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참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말이나 있는 구슬을 잘 꿰는 그치. 그 기술.
0: 맞아요. 꿰는 기술.
1: 기업 실적은 어때요?
0: 실적이 사실 창업 이후에 20년 가까이는 만년 적자 기업이었어요. 근데 2022년 4분기 일반 회계 기준 첫 흑자를 달성을 했고 이후에 영업이익률이 지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그 미국 자본주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S&P 500 지수에 공식적으로 편입이 됐고요. 올해 1분기 매출은 16억 3,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가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 내 매출은 2배 이상 늘었고요. 이제 기업과 정부 양쪽에서 동시에 매출이 확대되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이제 급성장을 하면서 당연히 주가도 많이 올랐죠. 우리 서학개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제 팔란티어 많이들 이제 보유하고 계실 텐데 2024년부터 작년까지 그러니까 2년 동안 10배가 넘게 올랐고요. 2023년부터 작년까지는 27배 각가량 이제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제 고객 유치 초기에는 이제 플랫폼 개발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일단 한번 구축을 해두면 이게 계속해서 이 갱신이 되는 이 시스템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익성이 좀 높아지고 지금도 이제 이번 주에 8월 3일 정도에 올해 2분기 실적이 또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은 계속 뭐 오를 거다 이런 예상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 팔란티어의 기업 실적은 이제 잘 늘고 있는데 네. 주가는 오히려 또 빠지고 있어요. 뭐 작년까지도 많이 올라서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테고요.
0: 그렇겠죠. 아무래도 3년 동안 20배가 넘게 올랐으니까. 근데 올 들어서만 지금 고점 대비 한 40%가량 빠진 상황이고요. 2022년 이후에 주가의 흐름은 굉장히 안 좋아요. 여전히 성장률은 높지만 지금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요. 팔란티어의 12개월 실적 이제 기준 주가 수익 비율은 약 140배. 그러니까 더 높았을 때는 이게 300배까지도 갔었거든요. 이게 소프트웨어 산업 평균이 대략 30배 정도인 걸 감안을 하면 여전히 가격 부담은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연초에 그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주가들이 많이 폭락을 했었잖아요. 뭐 사스포칼립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오픈 AI랑 엔트로픽이 직접 이 기업용 AI 시장에 뛰어들면서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하는 일을 다 잡아먹을 거다라는 이제 우려가 커지면서 소프트웨어의 주가들이 많이 이제 떨어졌었는데 네. 팔란티어도 어쨌든지 소프트웨어 기업이니까 이 영향을 같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주가에 이제 좋은 실적은 이미 다 반영이 돼 있고 이제 그 이상의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1: 또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미국에서 굉장히 빠르게 크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는데 근데 이제 유럽에서는 경계를 받고 있어요.
0: 맞아요. 유럽에서는 지금 뭐 기존에 맺었던 계약들마저 좀 줄줄이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보니 이 사업이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이슈들이 또 생기고 있는데 이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가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구슬이 선말을 잘 꿰는 기술을 갖고 있어서 이게 또 정부 단에서의 효율성이 높아서 이제 유럽의 각국 정부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프랑스 정부가 국가 안보 핵심 부처인 국내 안보 총국의 이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를 기존의 팔란티어에서 프랑스의 자국 기업인 찹스비전으로 전격 교체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제 기술력은 상당히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자국 기업을 쓰는 게 더 낫지 않냐라는
1: 국가적인
0: 판단이겠죠.
1: 국가적인 데이터를 다 팔란티어에게 열어주기는 부담이
0: 부담스럽죠.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영국이나 독일 기관들 정부 기관들도 이제 팔란티어와의 계약을 재검토하거나 이제 종료를 하고 이 찹스비전으로 이제 갈아타는 이제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 영국은 그동안 국방부랑 또 공공의료 국민보건서비스에서 이 팔란티어 기술을 쓰고 있었는데요. 이게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거예요. 국민건강정보 같은 민감한 정보를 왜 미국 기업에 의존을 하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왔고 결국에는 우리 돈으로 거의 한 7천억 정도 규모의 데이터 처리 계약을 조기 종료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또 런던 경찰청은 이 수사의 증거 분석 이런 업무를 좀 자동화하기 위해서 팔란티어 AI 시스템을 쓰기로 했었는데 이거를 또 런던 시장이 막아섰어요. 그래서 팔란티어가 아 이거 정치를 앞세워서 이런 계약을 불법적으로 막은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또 소송을 또 걸기도 했습니다.
1: 복잡하네요. 유럽 네. 지역에서도. 그러니까 유럽

0: 지역에서 팔란티어 시스템이 아무리 효율적이어도 군부대 움직이는 거나 수사당국이나 예민한 정보를 또 그쪽에서 넘겨주는 거는 이거는 신경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1: 그렇죠. 누구나도 그렇겠죠. 특히 유럽은 지금 뭐 AI뿐만이 아니고 민간 검색 시장에서도 구글이 90% 이상의
0: 거의 유럽은 이제 미국의 빅테크 아니면 거의 움직이지
1: 못할 수가 없는. 예, 그 정도로 사실 인터넷 플랫폼 시대 때부터 어찌 보면 좀 뒤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수사 당국이나 군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은 아무래도 좀 더 민감한 주제일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미국 기업에 통째로 맡긴다는 건 이 데이터 주권이 흔들릴 수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세바스티앙 그 르코르니 프랑스 총리가 국내 안보국은 몇 년이 걸리더라도 팔란티어를 자국 기업인 찹스비전으로 교체해 나갈 거다. 그래서 디지털 분야에서 전략적인 의존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찹스비전과 팔란티어 기술력은 아직까지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 국가들은 점점 더 이 찹스비전이라는 프랑스 기업으로 교체하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미국의 클라우드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에 따르면 팔란티어 본사가 네. 미국 수사 당국이 데이터 제출을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서버가 해외에 있더라도 이거를 다 받아서 제출을 미국 그 정부에다가 해야 돼요.
0: 그래요?
1: 네. 그래서 유럽 안에 데이터 센터를 지어도 운영 주체가 미국 기업이면 미국 법률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0: 그게 유럽 각국에서 뭔가 법률적으로 자국 내 서버에 있는 정보를 해외로 반출하지 못하게 하더라도 그러면 양 국가의 법이 충돌할 수
1: 그렇죠.
0: 있는 거네요.
1: 충돌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유럽에서는 지금 안 그래도 트럼프 행정부랑 별로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 자국의 민감한 데이터들이 여차하면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더더군다나 자국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0: 근데 이제 유럽에서는 좀 경계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요 대기업들도 팔란티어 서비스 많이 쓰잖아요. 이제.
1: 맞아요. 이게 확실히 효과가 비용 절감에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 외에 민간 기업들까지 그래서 사업 영역을 지금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팔란티어인데 유럽은 점점 쉽지 않아 보이고 해외 기업들을 또 더 이제 고객사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눈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그 팔란티어가 성수동에서 팝업 행사했던 거 혹시 생각나시나요?
0: 아니 무슨 뭐 보안 안보 AI 네트워크 회사가 무슨 뭐 패션 회사 뭐 먹거리 회사처럼 그렇죠. 팝업 스토어를 열었어요.
1: 팝업의 성진 성수동에서 작년 가을에 이 한국 그 팝업 스토어를 열었는데 여기에 대기 줄이 300m 이상 오픈도 전에 오픈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0: 아니 무슨 뭐 취업 박람회도 아니고
1: 굿즈 팔고 그랬거든요. 네. 팔란티어 입장에서도 전 세계에서 이제 팝업 스토어를 연 게 한국이 처음이었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서학 개미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도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 싶지만 이제 팔란티어는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한국 기업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기업들과의 협업도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HD 현대와는 2021년부터 미래 첨단 조선소 프로젝트를 추진을 해왔고요. 작년부터는 무인수상정 이 테네브리스 공공 개발에도 나서서 올해 연말 시제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HD 현대가 팔란티어 소프트웨어 도입한 다음에 선박 건조 속도가 30% 개선됐다고 밝히기도 했거든요. 30%면 상당한 수준이죠. 그리고 뭐 KT랑도 뭐 금융 공공 분야에서 특화된 AI 서비스를 뭐 개발을 하겠다. 뭐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고. 근데 팔란티어가 원하는 게 단순히 이제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의 제조업 현장과 이 AI를 연결시키는 일이에요.
0: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강하고 그렇죠. 제조업 현장의 데이터가 많으니까 사실은 팔란티어한테도 그게 되게 탐나는 거 아니에요?
1: 엄청 탐나는 열매죠. 그러니까 한국의 제조 데이터가 팔란티어의 이 소프트웨어 성능을 개선시키는데 진짜 귀한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그 암묵지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0: 그게 왜 옛날에 종이 영수증 쓰면은 네. 뒷장까지 하나 더 새겨지는 거?
1: 맞아요. 그러니까 베테랑 숙련자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익혔지만 말이나 문서로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작업 노하우를 이제 통칭해서 암묵지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헝가리 출신의 과학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마이클 폴라니가 처음 제시한 개념이에요. 이 폴라니는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즉 전문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이제 글이나 문서가 아닌 사람의 경험과 직관 속에 축적이 돼 있는데 이거를 AI가 알려면 데이터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AI로 어떻게 구현해낼 수 있는지가 앞으로는 점점 더 그 기술 경쟁력을 위해서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숙련공은 기계 소리만 들어도 그 이상 여부를 알아차리잖아요. 어, 엔진 소리가 그렇죠, 그렇죠. 이상한데.
0: 뭐 돌아가는 소리만 네. 들어도 어디 이상 있다.
1: 그리고 뭐 용접의 불꽃만 보고도 품질을 판단하고 이거를 근데 어떻게 AI한테 훈련을 시키겠어요. 이거를 다 데이터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게다가 미국은 AI 기술 자체는 최고 수준이지만 제조업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자국 내에서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이제 자기들끼리 다 자체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는 반도체면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현장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 팔란티어 입장에서는 이 제조 데이터를 온톨로지로 연결해서 AI가 학습하도록 만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팔란티어뿐만이 아니고 미국의 군사 AI 스타트업인 안두릴도 한국 진출을 속도를 내고 있죠.
0: 근데 그들 입장에서 보면은 엄청난 데이터를 확보하면서 돈도 벌어.
1: 그렇죠. 그냥 우방국이고 잘해주고 다 좋아해. 막 300m씩 줄 서 있어. 우리 회사를 좋아해서. 그러면 너무 좋겠죠.
0: 근데 또 그걸 뒤집어서 놓고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또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맞아요. 기술 협력은 필요하지만 이 데이터 주권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게 이제 우리나라 이 전문가들의 시선이에요. 게다가 앞으로 AI 경쟁의 종착지는 결국에는 이제 몸을 쓰는 이 물리 세계로 나오는 피지컬 AI가 될 거잖아요.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도 그렇고 자율주행 드론, 무인 함정, 스마트 공장 이 모두 현실 세계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움직일 수 있는데 이걸 이해를 하려면 결국에 제조 현장의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오랫동안 축적된 공정 데이터와 이제 품질 관리 노하우는 AI가 최고 학습 자료인데 만약에 이런 데이터가 해외 플랫폼에만 축적이 된다면 미래의 가장 뛰어난 산업용 AI와 로봇이 해외 기업이 만들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AI, 우리의 두뇌, 우리의 몸, 우리의 제조 데이터를 귀하게 여기고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지금은 이제 협업을 해야겠죠. 하지만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이제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0: 아직까지는 전혀 뭐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팔란티어에 축적된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들의 현장 데이터 모두 다 미국 정부가 요청을 해서 가져와라고 한다. 그쪽에다 다 제출을 한다.
1: 그렇죠.
0: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 우리 정부가 K-팔란티어 육성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1: 맞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난달 말에 팔란티어와 유사한 AI 기반 방산 강소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정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에서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기업 5개, 또 매출 1000억 이상 혁신기업 50개사를 키운다는 방침이고요. 이를 위해서 기업당 100억 원의 연구개발 지원, 또 총 1조 원 이상의 성장 자금을 공급하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근데 물론 뭐 팔란티어, 안두릴 같은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은 계속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데이터는 우리 플랫폼에서 활용을 하고 우리 AI가 우리 산업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갖추는 게 목표입니다. 그 팔란티어 창업자인 피터 틸이나 그 CEO인 그 피터 틸 절친 알렉스 카프라는 인물도 있는데 그리고 이 다이얼로그에서 보면 짐작을 하시겠지만 이 인물들이요. 철학과 출신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패권국이라는 그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패권국에서 놓지 않을 거라는.
0: 그러니까 애국심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게 엄청나죠.
1: 엄청나요. 거의 제국주의에 가까운 미국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그 생각 사상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등학생들 인턴으로 채용해가지고 철학 가르치고 이 사상 교육하고 한다는 얘기들도
0: 그러니까
1: 있어요.
0: 대학까지 말고 팔란티어에 입사해라. 그런데 아주 기초적인 철학 공부부터
1: 네,
0: 시키는.
1: 역사 공부. 미국이 왜 이렇게 세계 중심이 되었는지 우리가 왜 중국에게 뺏기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에게 종속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중의 이 기술 패권 경쟁 사이에서 독자적인 기술 주권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또 이 소수 강대국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기술들이 국제적인 규범과 또 협력 체계를 모색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0: 그러게요. 그 알렉스 카프. 어떻게 보면은 성공한 기업인 이상의 의미를 또 가질 수 있으니까 맞아요. 우리가 또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거고 배재승님이 우리나라도 국방용 AI 자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자체 AI는 당연히 있어야 하죠. 이렇게 해서 그 뭐라죠 우리나라 그 소버린 AI
1: 네.
0: 반드시 또 필요한 거고 중요한 데이터들을 또 우리가 잘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도 계속해서 또 면밀히 관찰해야 하는 거고요. 여기 깊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와이스트릿의 송이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을 국민 선택 문제로 언급한 데에 대해 본의와 다르게 논란을 불러일으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향후 이뤄질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라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소유한 인구는 201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9.4%로 조사됐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연령별로 60대가 30%로 가장 많았고 70대와 50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대화가 잘 되고 있다면서도 합의가 안 되면 교량과 발전소 등 기관시설을 폭파하겠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틀 연속 이라크발 드론 공격을 막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사우디군과 함께 이라크 친이란 테러 세력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잠깐 증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증시가 또 갑자기 더 크게 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3% 떨어진 5,840선까지 시장이 갑자기 밀리기 시작을 했고요. 코스닥은 4.3% 빠진 675. 어제 10%대 폭락 이후에 좀 오늘 아침에는 반등을 하나 싶었는데 외려 시장은 와 코스피 이제 5,000 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6.8%나 밀리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오히려 좀 약간의 순매수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1조 3천억 이상 순매도하면서 약간은 좀 이제 투매까지 내던진다는 뜻이죠. 그런 모습도 좀 감지가 되네요. 애프터 서비스 시간으로 갑니다. 유혜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자, 어떤 질문이 또 들어와 있을까요?
3: 네, 김동욱님.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많은가요? 하고 궁금증 보내주셨습니다.
0: 2002년이 피크였더라고요. 621만 명.
3: 네.
0: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자영업자 뭐 600만 시대 이런 이야기 네.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좀 줄어서 24년도 기준으로는 575만 명. 이제는 한 560만 명대 네. 초반으로 추정은 또 되던데요. 또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전체 취업자 중에서 91년도에는 39%를 넘어섰습니다. 거의 100명 중에 39명,
3: 그렇죠.
0: 10명 중에 4명 가까이가 자영업자. 네. 최근에는 한 20%선 초반까지 내려오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자영업자 비중이 높기는 해요. 콜롬비아, 멕시코, 그리스, 튀르키예, 코스타리카, 칠레 정도를 제외하면 네. 우리나라가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가 가장 많은 축에 꼽히는데 네. 아무래도 고령 은퇴자들. 재취업 기회가 별로 없다 보니까 생계형 창업하는 경우가 많고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한 번 직장에서 나오게 되면은 재취업 못하고 어렵고. 뭐라도 네. 차리게 되는 아마 우리 뭐 청취자분들이 주변에서 아마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구조적으로 자영업자가 많은데 문제는 자영업자끼리의 경쟁이 또 많아지다 그렇죠. 보니까 소득이 낮고 또 폐업률이 또 높아지는
3: 네.
0: 그래서 다른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좀 아픈 면이 있죠. 다음 질문은요.
3: 네. 0337님. 창신 메모리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8% 정도라는데 중국 내 점유율이 높은 것 아닌가요? 하고 의견 주셨습니다.
0: 거의 다 중국 내죠. 그러니까 사실 창신 메모리 CXMT가 최근에 상장을 하면서 네. 더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중국 내수 수요를 따라가기도 벅차다. 그러니까 아. 공급이 거기도 부족하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거 확인은 다 되진 않았습니다만 애플이 한국에서 메모리 반도체 구하기 너무 힘들다. 중국 거 쓰면 안 되냐 알아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CXMT에서 오히려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보다 더 비싼 값을 불렀다고.
3: 아이고.
0: 근데 이건 아직 확인은 되진 네. 않았고 뭐 현지 전문가들 입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오고는 네. 있습니다만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도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지경이다. 이런 뜻입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3: 네. 9382님이요. 서킷 브레이커나 사이드카는 언제부터 도입됐나요? 하셨습니다. 네. 알아봤는데요. 1987년에 미국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22% 넘게 폭락했던 사태, 이른바 블랙 먼데이를 계기로 뉴욕 증권 거래소가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를 1988년부터 제도화를 했습니다. 이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프로그램 매매가 폭락을 부추겼다라는 진단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게 다 다른데 사이드카의 경우 코스피에는 1996년, 코스닥에는 2001년,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는 코스피에는 1998년, 코스닥에는 2001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우리나라는 현재 이 두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미국은 사이드카를 1999년에 폐지를 했습니다. 기관의 프로그램 매매만 막는 사이드카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컴퓨터 매매를 하니까 좀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0: 오늘도 사이드카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뭐 네. 올해 들어서만 한 마흔 몇 번 셀 수 없이 많이 나왔죠. 그런데 네. 과연 그게 시장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느냐.
1: 그렇죠.
0: 그 물음이 더 커지고 있는 2026년 현재죠.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증시가 계속 밀려서 코스피는 4% 이상으로 낙폭이 더 커졌고요. 코스피 200은 4.3%까지 더 빠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매도 사이드카가 나오는 기준까지도 더 가고 있네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준익 감독의 자산어보와 함께합니다. 상대는 정약전이 쓴 서문에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전부인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다른 기록은 남아있지 않죠. 자산어보는 그런 그의 사연을 극화해 정약전만큼이나 중요한 인물로 선보입니다. 한 시대에 위대한 인물이 있다면 그는 결코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 옆에는 그 못지않게 위대한 인물이 있다는 감독의 믿음 때문입니다. 정약전과 정약용, 형제는 모두 지식인으로서의 태도와 역할을 고민하지만 후대에 남긴 결과물은 사뭇 다릅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고을 수령에게 필요한 지침과 기본 자세를 다룬 목민심서를 비롯해 여러 책을 썼습니다. 그가 정부 관리들의 횡포를 바라보며 올바른 정치와 사상에 대해 고민할 때, 정약전은 고통받는 민생을 어루만지고 실용적인 도움을 주려 합니다. 실제로 그는 유배 기간 동안 해양생물학 서적인 자산어보 등을 포함한 몇 권의 실용서를 집필했습니다. 정약전은 왜 학자로서 물고기 책을 썼는지, 유교에 기반한 사상이 아닌 민생에 바로 적용 가능한 지식의 기록을 남기고 싶어하는 태도는 무엇을 말하는지, 자산어보는 그 마음을 읽어내려는 영화입니다. 그것은 정약전에게 상대만큼이나 큰 영향을 미치는 등장인물인 가거댁과의 일화에서도 슬쩍 묻어납니다. 가거댁은 정약전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지낼 곳을 내어주는 흑산도의 살림꾼입니다. 가거댁은 물에 빠진 뒤 식음을 전폐하고 마음 아리하는 정약전에게 문어와 전복을 넣은 보양탕을 끓여주죠. 이거 잡수면 살아나신단께요. 세 숟가락만 드셔보셔. 정약전이 기력 없이 답합니다. 딱 세 숟가락이네. 이후 첫 술을 뜬 정약전의 표정에 변화가 입니다. 세 숟가락만 먹겠다며 한번 시작된 숟가락질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이후 문어는 자산어보에 상세히 기록되는 생물 중 하나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70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2살 소망이는 집안의 작은 통역사입니다. 부모님의 이혼 후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품에서 자라온 다섯 남매. 하지만 넷째인 소망이를 제외한 네 명의 형제들은 저마다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와 막내는 청각장애와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고, 둘째는 자폐, 셋째 역시 청각장애가 있습니다. 말과 마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은 가족에게 소망이는 서로를 이어주는 든든한 존재인데요. 하지만 다섯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님의 하루는 걱정과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쌓여만 가는 치료비와 재활비, 그리고 아이들만 남겨질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오늘도 주름진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을 꼭 잡는 소망이. 소망이 가족이 더 밝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더위의 기세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폭염특보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고요. 잠시 뒤 11시부터 서울 동부와 경기 북부, 강원 영서의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강화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서울과 대전, 광주, 제주 34도, 부산 35도, 강릉 36도, 대구 37도까지 오르겠고요.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져 있는 경남 양산과 의령, 창녕은 오늘 낮 기온이 39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더 오르겠습니다. 일사병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은 날씨니까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충분히 섭취하시고요. 시원한 장소에서 틈틈이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동안 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요. 또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경기도와 강원 영서, 충남과 경남 지역은 나쁨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계속 나타날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9도, 습도는 72%입니다. 송소진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어제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강진으로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구마모토현의 대형 쇼핑몰 이온몰에서 폭발과 붕괴 사고가 나 20대 여성 2명이 숨지고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야스시로시에 있는 일본 제직 공장에서도 굴뚝 일부가 무너지며 2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고 직원 9명과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현재까지 접수된 한국인의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2분기 76%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며 반도체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성을 이어갔습니다. SK하이닉스의 2분기 매출은 79조 3,187억 원, 영업이익은 60조 5,426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은 전분기보다 4%포인트 상승한 76%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부터 3분기 연속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를 영업이익률에서 앞질렀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에 대해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언급해 논란이 일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현행 헌법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홍 수석은 오늘 MBC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최근 여야 대표들과의 오찬 당시 연임 문제에 답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야당이 개헌 저지선을 갖고 있고 현행 헌법상 불가능한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답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혁신기술과 제조 역량 그리고 브라질의 풍부한 자원을 결합해 미래 산업을 함께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상파울루에서 열린 한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서로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브라질은 리튬, 니켈 등 핵심 광물과 청정에너지가 풍부하고 중소형 민항기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생산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시간당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최대 1m까지 침수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도시홍수 시뮬레이션과 모의 실험을 실시한 결과 시간당 100mm의 강우가 발생하면 강남역 인근에서는 기존 배수시설의 처리 능력을 넘어 수십 센티미터에서 최대 1m까지 침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오피스텔에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50대 남성이 경찰의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오후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한 레미콘 제조 공장에서 60대 남성이 골재와 모래를 분리하는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회사 임원인 이 남성은 기계 안에 들어가 벽면에 붙은 폐기물을 제거하던 중 끼임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2인 1조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알 수 없는 이유로 기계가 작동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경합주인 위스콘신주의 민주당 주지사 예비선거에서 한국계 민주사회주의자가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다음 달 11일 예비선거에 출마한 프란체스카 홍, 한국명 홍윤정 주 하원 의원이 민주당 주류를 흔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인 2세인 홍 후보는 2020년 위스콘신주 역사상 첫 아시아계 주 하원 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전국이 점차 맑아지며 오늘도 강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과 광주의 낮 기온이 34도, 강릉은 36도, 대구 37도까지 오르겠고 양산과 창녕 등 경남 지역에서는 수온주가 39도까지 치솟는 곳이 있겠습니다. 어제 수도권 이제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에서도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강화됐습니다. 계속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제주도는 3주 넘게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KBS

0: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1: 안녕하십니까. 신성원 아나운서를 대신해 이번 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각경입니다. 왕이 있는 입헌군주제 국가 일본, 그 중심에는 천황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뼈대를 이루는 법이 바로 황실전범이죠. 최근 다카이치 내각은 황실전범을 개정하면서 여성의 왕위 승계를 완전히 막았습니다. 대신 왕실과 무려 600년 전 조상이 같은 38촌 남성을 양자로 들여서 남계 혈통을 이어가겠다는 결정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곧 민심의 역풍을 맞았고 정권 지지율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다카이치 정권이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황실전범 개정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7월 29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오늘 세계.

0: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미군 중부사령부가 현지 시간으로 28일 이란 군이 중동의 미군 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군이 미군 기지를 표적 삼아 공습을 가한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미군은 13일 연속 이란에 대해 공습을 이어가다 지난 24일부터 중단했고 이후 이란 역시 중동 미군 기지에 대한 보복 공격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연쇄 비공개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생산 허가와 종전 협상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고 네타냐후 총리 측은 이란 비핵화에 대한 철통 같은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두 회담 모두 긍정적이고 생산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인간형 로봇과 다리가 4달린 4족 보행 로봇의 신규 모델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재생에너지원과 배터리를 전력망과 데이터 센터 장비에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인버터 장치도 수입 금지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FCC는 국가 안보와 핵심 인프라 보호를 위해 외국산 로봇을 수입 금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 조치가 주로 중국을 겨냥한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산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와 스페인 등 서유럽에 현지 시간으로 28일부터 또다시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유입되는 아열대 공기가 프랑스로 북상했기 때문인데요. 폭염이 다시 시작되면서 서유럽 곳곳에서 다시 불길이 확산돼 산불 진압이 더 어려움을 겪을 걸로 전망됩니다.
1: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마치 내던져진 듯한 충격이었다.
0: 네, 어제 일본 지진 소식인데요. 어제 구마모토현에서 어제 오후 4시 27분쯤에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일본 기상청 기준으로 최고 단계인 진도 7의 강한 흔들림이 관측됐는데요. 2016년 4월에 비슷한 규모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10년 만에 이 지역 지진입니다. 한국, 중국 동부 지역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될 정도였는데요. 하카와마치 면사무소의 한 직원이 좌우에 흔들림이 심해서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였고 마치 내던져진 듯한 충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후쿠오카와 사가, 나가사키, 구마모토 등 4개 현 연안의 아리아케, 야스시로해에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했었는데요. 1시간 40분이 지난 오후 6시 10분쯤에 쓰나미 주의보는 해제했습니다. 강한 흔들림이 구마모토현 일대에서 관측이 됐는데요. 건물 붕괴, 화재, 정전 등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구마모토 성에서는 석축 여러 곳이 무너졌고요. 가시마정에 있는 대형 쇼핑몰 이온몰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2층 일부가 붕괴가 됐고요. 외벽이 크게 떨어져 나가면서 철골 구조물이 드러났고 내부의 곳곳은 파손됐습니다. 또 일본 제지 야스시로 공장에서도 굴뚝이 무너지면서 11명이 잔해에 깔렸습니다. 그래서 밤샘 구조 작업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온몰에서 지금 뭐 여성 2명이 숨졌고 8명이 구조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인 폭발 원인 일단 가디언지는 식당의 LPG 배관이 좀 지진으로 파손이 되면서 그래서 폭발이 좀 크게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원인은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제지 공장에서는 지진으로 굴뚝이 부러졌습니다. 옆 건물을 이것이 덮치면서 이제 피해가 커졌는데요. 지금 진도 7이 관측된 지역에서 주택 붕괴가 잇따랐는데 지진의 절대적인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 다르게 진도는 해당 지역에서 느껴지는 흔들림을 일본 기상청이 수치화한 단계입니다. 최고 단계가 7인데 이번에 7이 기록이 됐습니다. 자기 뜻대로 움직이거나 서 있기가 어려운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내진에 취약한 건물들은 무너질 수 있는데 일본에서 진도 7이 관측된 건 2024년 1월 노토반도 지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 수도, 전기, 이동통

0: 통신, 교통수단이 많이 마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육상자위대 3,600명을 투입해서 구조와 복구 작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금 진도 7이 관측된 이후 28일 오후 10시 50분까지 여진이 100번이 넘었답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컸던 지역에서 일주일 정도 같은 규모의 지진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일본 기상청이 경고했습니다.
1: 일본이 뭐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라고는 하지만 네. 나라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큰 강진이 일어난 이유는 뭘까요?
0: 네, 이번 강진의 원인으로 전문가들이요. 2016년 4월 14일에 규모 6.5의 지진을 일으켰던 히나구 단층대 활동을 꼽고 있습니다. 이 히나구 단층대는 구마모토현 마시기 마치부터 서쪽 바다인 야스시로해에 걸친 산을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있는 길이 약 81km의 단층대입니다. 네. 그래서 올 초에 일본 정부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 히나구 단층의 육지 구간에서 규모 7.5의 지진이 야스시로해 구간 에서는 7.3 정도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진단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단층대가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된다면 8.0 규모의 더 강력한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예상치를 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위원회가 이제 지진위원회가 이 지역에서 30년 안에 지진이 발생할 확률을 최대 6%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 정도는 일본 전역에 있는 활 단층 중에서도 가장 지진 발생 확률이 높은 S등급에 해당하는 거였습니다.
1: 근데 이게 10년 만에 네. 다시 단층이 그렇습니다. 활성화된 거죠?
0: 네. 이 진원의 깊이가 활 단층에 의한 지진은 비교적 얕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상에서 흔들림이 더 격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건물과 토사 붕괴 같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번 강진 진원 깊이도 10km로 비교적 얕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가 커진 거고요. 네. 2016년 구마모토 강진 때는 히나구 단층으로부터 일어난 규모 6.5의 지진 이틀 뒤에 규모 7.3의 강진이 왔습니다. 270여 명이 숨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일본 지진조사위원회가 이번에도 10년 전과 비슷할 수 있다. 앞으로 2, 3일은 28일에 있었던 강진과 비슷한 정도의 강한 흔들림에 충분한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했고요. 네. 한편 일본 국토지리원은 어제 강진으로 야스시로시에서 지각이 최대 84cm 움직인 게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1: 네. 두 번째 키워드 두 개의 전쟁의 교집합.
0: 네. 이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집합. 바로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8일 백악관에서 이 두 개의 전쟁의 당사자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연쇄 회담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에 이제 취재진 앞에서 공개 문답을 하면서 회담을 하기도 하고 이런 걸 즐겨왔는데요. 이번 회담은 좀 이례적으로 두 개 다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담이 끝난 뒤에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는 일제히 훌륭한 회담이 진행됐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는데요.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의 핵무장을 저지하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비롯해서 여러 사안에 대해 이해를 같이 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가 직접 만난 건 2월 28일에 이란 공습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었는데요. 이 두 정상이 뭐 대이란 전쟁, 이란 정권 교체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앞세워서 이제 같이 시작을 했고 합동 작전도 펼쳤습니다. 그런데 네. 종전 논의 과정에서 지금 여러 번 충돌을 했거든요. 특히 이란이 레바논 내 휴전을 종전 조건으로 제시한 가운데 이스라엘이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두 정상 간의 불화설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AFP통신이 네타냐후 총리 측은 이번 회담은 아주 생산적이었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이런 발언은 정상회담을 하면 흔하게 나오는 전형적인 외교 수사다. 구체적 내용이 적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가 크진 않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생산 라이선스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다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8일에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패트리언 요격미사일 생산 면허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거든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친분을 부각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좀 갈등을 빚어왔는데 최근에는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자, 다음 키워드는 바닷물 가르기.
0: 이란이 미국과의 공습 개시 국면에서 중재에 나선 오만 쪽에 호르무즈해협에서 이란이 관리하는 구역을 오만 쪽까지 넓히겠다 이런 방안을 제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 이란은 지금까지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을 양분하는 식으로 운영을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배들은 기뢰가 설치된 중앙 지역을 피해서 오만 쪽 연안으로 가거나 이란 쪽 연안으로 바짝 붙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달에 종전 양해각서가 체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니까 미군이 선박들에게는 오만에 가까운 항로를 주로 안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선박들도 예측 불가능한 이란의 통제를 받는 구역보다는 오만 쪽 연안으로 향하는 걸 더 선호해 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자국의 통제권이 줄어들 걸 우려해서 오만 쪽 구역까지 자국이 통제하는 걸로 해협 내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거다 이런 주장도 함께 폈는데요.
1: 이란이 오만을 좀 적대국으로 약간 분리하지 않았었나요 이전에?
0: 오만이 아무래도 이 서방 쪽하고는 좀 가까운 모습이긴 네. 했는데요. 적대 국가라기보다는 이 호르무즈는 서로 양분을 하고 있었는데 이 오만 쪽은 수심이 얕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지나가지 않았고 이란 쪽으로 많이 통과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만 쪽으로 통과를 하니까 지금 이란 쪽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입니다. 지금 오만이 11일에 이란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만은 이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반으로 나눠서 각자 독립적으로 관리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란이 거절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란의 정책은 호르무즈 해협이 결코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협이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면 이번 전쟁에서 거둔 우리의 성공은 불완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안보의 일부이자 국가 방어력의 원천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 아, 뭐 어찌됐든 결론은 국가 원유 값이 네,
0: 국제 원유가 네,
1: 이전 같지 않을 것이다라는
0: 그렇습니다.
1: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는 커져버린 아프리카의 불.
0: 이 소말리아 해적들이요 다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틈타서 아프리카 동북부에 있는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다시 펴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홍해 또 아덴만과 접해 있습니다. 아프리카 동부로 들어가는 해상 관문이고요. 또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동, 유럽을 잇는 주요 교역로로 꼽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소말리아 해적이 최근에 푼틀란드 해안을 거점으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고 텔레그래프가 보도를 했는데요. 지난주에만 유조선을 포함해서 6척을 납치했습니다. 이 중에 두 척이 25일에 석방이 되긴 했는데 한 척당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천만 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16일에도 이란 국적의 어선 두 척을 또 납치했습니다. 이 국제해사국에 따르면 올해 4월에서 5월 소말리아 주변 해역에서 선박 4척이 납치가 됐는데요. 올해 상반기를 통틀어서 전 세계적으로 해적과 해상 무장강도 사건은 줄어들었는데 전 세계에서 인질로 붙잡힌 선원의 94%가 바로 소말리아 해적 사건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근데 2010년대 이후 소말리아 해적 활동이 좀 잠잠해졌거든요. 근데 왜 다시 활동을 재개를 최근에 한 건가? 이란 전쟁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의 뿔 인근을 순찰하던 서방 국가들의 해군력이 홍해랑 지금 걸프 해역으로 재배치되면서 이쪽의 경계망이 좀 느슨해졌습니다. 네. 이 소말리아 해적들은 푼틀란드 지역에 있는 부족들과 또 유착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 당국의 치외 법권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 소말리아 해적들이 2005년에서 2012년 동안에만 1,000건 이상의 해상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제 다국적 해군 순찰 또 운항하는 선박들이 무장 경비원을 배치하면서 자구책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해적 활동이 90% 이상 줄어들었었는데 지금 다시 활기를 치니까 원유와 천연가스 수송에 여기에서도 제약이 생기면 국제유가 상승 말씀하셨지만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엎친 데 덮친 경우 네. 유조선 선박들 아주 네. 골고리, 굉장히 네. 힘든 골고루 상황이네요.
0: 막히고 있습니다. 네. 네.
1: 자. 이번 키워드는 박물관은 살아있지 않다.
0: 네. 박물관 보안이 죽었다. 이런 아이고. 평가가 나오는데요. 네. 최근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프랑스 박물관 세 곳에서 절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1일에는 남부 소도시 몽탕에 있는 고고학센터에서 야간에 침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래서 범인들이 보물실에서 기원전 50년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금화 40여 개를 훔쳐갔는데요. 피해액수가 12만 유로 약 2억 원을 넘는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5일 새벽에는 프랑스 동부 빙겐 슈르모데르의 랄리크 박물관에 망치를 든 절도범들이 침입했습니다. 10분 만에 진열장 6개를 부수고 보석류 27점을 훔쳐 다

0: 달아났는데요. 피해 규모가 약 450만 유로 74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24일에는 중부 코트도르 샤티용지형 박물관이 또 목표가 됐는데 절도범 두 명이 역시 망치로 진열장을 부수고 기원전 500년께 제작된 켈트족의 순금 목걸이를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이게 480g의 순금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문화재적인 가치가 워낙 커서 지금 금액을 산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프랑스 경찰은 최근에 박물관 절도가 급증하고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 작년 가을부터 증가하다 올 상반기에 잠시 주춤했는데 7월 들어서 다시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주로 금, 귀금속, 보석류를 노리는데요. 예술품 자체보다 금속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범행을 한다고 합니다.
1: 최근에 금값이 좀
0: 많이 올랐죠. 네. 이 당국은 범행이 점차 조직화되고 있다는 것도 우려하고 있는데요. 배후에 있는 의뢰인이 암호화 메신저나 다크웹을 통해서 실행주를 모집해서 범행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문화부가 박물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절도에 취약한 소장품은 새 보안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옮기거나 전시 위치를 변경하기로 했고요. 박물관장을 평가하는 항목에 안전관리 실적을 반영을 했고 경찰의 불시 점검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 네.
0: 근데 이제 일부에서 이러면 진품이 도난당하면 안 되니까 명작을 복제해서 그 복제품을 전시하자 이런 대안을 내놨거든요. 하지만 페가르 문화부 장관은 복제품은 원본을 대신할 수 없다. 명작을 수장고에만 보관하는 건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1: 그럴 수 있죠.
0: 네.
1: 근데 또 이 와중에 저는 굉장히 놀라운 게 망치로 요 진열장을 깼다는 부분이.
0: 그러니까 지금 뭐 경매장에서는 보안이 많이 강화돼서 이런 일이 없는데요.
1: 네.
0: 예전에 박물관은 수백 년 되기도 하고 이런 낡은 건물이어서 지금 보안이 취약하거든요.
1: 아.
0: 근데 바로 이걸 노리고 지금 범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1: 초일고 외양간 고치기긴 하지만 뭐 이걸 계기로 좀 더 보안을 강화해서 더 이상 유물이 탈취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0: 그렇습니다.
1: 네, 이번 키워드는 백화점 괴담.
0: 일본 도쿄역 근처에 있는 한 백화점이요. 폐점한 뒤에 매장을 배경으로 한 공포체험 행사를 열면서 젊은 고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 다이마루 도쿄점이라는 백화점인데요. 다음 달 11일까지 백화점 매장을 공포 공간으로 바꾸는 호러 어트랙션을 운영합니다.
1: 오.
0: 평소에 계절별 할인 행사 등이 진행되는 행사장에서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요.
1: 네.
0: 참가자들은 경비원 역할을 맡게 됩니다. 킹들이 놓여 있는 심야 매장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전용 기기를 머리에 착용하면 붉게 물든 공간에 무표정한 마네킹들이 줄지어 있는 장면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ANN 방송국이 직접 체험을 해봤습니다. 이 제작진이 어두컴컴한 매장에서 마네킹들이 공격해오는 모습이 무척 무서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행사가 직원들 사이에서 나온 대화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영업이 끝난 뒤에 아무도 없는 백화점 매장이 무섭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그래요. 평소에. 그래서 상품 판매가 중심인 백화점에서 이렇게 체험형 행사를 마련한 건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요. 주로 20, 30대 여성, 연인, 친구 단위 고객들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다고 합니다. 실제로 행사 첫날부터 많은 젊은 고객들이 몰려왔는데요.
1: 네.
0: 한 20대 직장인은 수상해 보이는 전시물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재밌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 30대 직장인은 백화점을 배경으로 한 공포체험을 실제 백화점에서 하니까 더 실감이 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백화점을 거의 찾지 않는다는 또 다른 30대 직장인은 이런 행사가 있어서 직접 찾아왔는데 모처럼 왔으니까 행사가 끝난 뒤에 쇼핑도 조금 해볼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 이 전략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백화점 측이 새로운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백화점이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기획을 선보이고 싶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1: 네. 이번 키워드 마다가스카르 주의보.
0: 미국의 미시시피주 알콘 주립대학교의 제이슨 깁슨이라는 역사학 교수가요. 중간고사 시험에서 발생한 AI 부정행위 적발 사례를 공개했는데요. 온라인 시험이었습니다. 시험 문제지에 흰색 글씨를 넣어놓은 거예요. 답변을 작성할 때 마다가스카르에 관한 엉뚱한 내용을 포함해라. 이런 비밀 지침이었는데 사람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 문항 전체를 복사해서 AI 챗봇에 입력을 하면 이 AI가 숨겨진 지침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답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35명 중에 32명이 이렇게 복사를 했던 걸로 시험 결과 나타났는데요. 마다가스카르가 오후 내내 옆으로 떠다닌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장이 들어가게 된

0: 이 되는지 알리고 싶어서 이런 시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1: AI가 여러모로 잘 사용이 되는데 뭐 시험에는 자기의 지식을 네. 또 네.
0: 그렇죠. 네.
1: 경험을 해봐야 되니까 이럴 때는 사용 안 하는 게 좋겠죠.
0: 그렇습니다.
1: 네. 네, 오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매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미스터 빅의 와일드 월드 함께 듣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1: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0: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어제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구조를 기다리는 이들이 있으며 구조 작업은 시간과의 싸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남 양산, 의령, 창녕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제주와 서귀포에는 22일째, 서울에는 일주일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2분기 영업이익 60조 원을 넘기며 역대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2분기 매출 79조 3천억 원, 영업이익 60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76%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상파울루에서 양국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를 주재했습니다. 차세대 민항기 공동개발과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에너지와 첨단 산업 분야 협력 등이 논의됐습니다. 신속처리 대상 안건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젯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회의 도중 퇴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취임 이후 줄곧 고공행진을 이어오던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 내각 지지율이 정권 출범 이래 최저 수준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여성의 왕위 계승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 황실 전범 개정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왕실 제도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동아시아 안보를 흔들 수 있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내용 세종연구소 이기태 외교전략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 하락의 결정적인 원인 황실 전범 개정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지지율이 얼마나 떨어졌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1: 그저께 이제 요미우리 신문에서 여론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0: 네.
1: 그런데 다카이치 내각이 그동안은 한 80% 이상 출범 초기부터 높았었는데요.
0: 굉장히 높았죠.
1: 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57%가 나타났어요.
0: 아.
1: 지난달 조사에 비해서 한 12% 하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0: 네.
1: 그리고 뭐 언론사들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50%대로 주저앉는 게 처음이라고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카이치 총리가 국민들의 여론을 귀 기울이고 있지 않다라고
0: 네.
1: 하는 그런 불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큰 원인은 그 사실 일본에서 지금 물가 고물가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물가 대책에 대한 심의가 이제 이번 특별 국회에서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논의는 거의 있지 않았고 이번에 통과된 게 황실 전범 개정,
0: 네.
1: 그 다음에 국기 손괴죄 이제 훼손죄죠. 그리고 부수도법이라고 이제 도쿄 이외에 다른 곳에 이제 수도를 부수도를 정하는 이런 법률안은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민들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보면은 국민들이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0: 그쵸.
1: 지금 물가 대책이나 아니면 엔저의
0: 경제가
1: 네.
0: 더 중요한데
1: 그래서 경제 문제를 해야 되는데
0: 네.
1: 왜 이걸 하지 않았냐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0: 네.
1: 두 번째는 이번 황실 전범 개정에서도 이제 논의가 된 게 여성 일왕을 이제 계승할 수 있게 하느냐. 지금은 남성만 이제 계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논의가 거의 없었다. 그리고 부정했다라고
0: 네.
1: 하는 것에 대해서 다카이치 총리가 원래 전후 최초의 여성 총리잖아요.
0: 총리. 네.
1: 그러니까 여성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왜 여성이 일왕으로서 계승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았느냐.
0: 그러게요.
1: 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 사실 황실 전범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하기도 하고 단어에서 주는 뭐랄까 어떤 위압감도
1: 네.
0: 있기도 하거든요. 이게 개정한 게 왜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건지도 궁금하고 이 황실 전범이라는 법 자체가 뭔지도 궁금하거든요.
1: 우리가 전범하니까
0: 네.
1: 일본이 그 패전의 역사가 있잖아요.
0: 그렇다. 네, 그것만 떠올라요.
1: 네, 뭐 전범 재판
0: 네.
1: 이러듯이 그런데 이게 한자를 보면은 황실에서 전범, 그러니까 모범이 되거나 아니면 규정, 규범 이런 뜻입니다.
0: 네.
1: 그래서 일본의 왕위 계승 순위라든가 아니면 그런 왕실의 제도 구성에 대해서 이제 정해놓은
0: 아하.
1: 일본의 이제 하나의 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0: 네.
1: 되고요. 일본국 헌법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이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메이지 시대 때 이게 전범이 한번 만들어졌고
0: 네.
1: 일본이 패전 이후에 47년도에 현재의 이제 황실 전범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0: 꽤 그리고 오래됐네요.
1: 네 그리고 이제 개정이 없다가
0: 네.
1: 이번에 이제 개정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 황실 전범이라는 게 사실 우리는 왜 그렇게 중요할까 싶지만
0: 네.
1: 그 일본의 보수 우익 세력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이건 단순한 법률이 아니라 메이지 유신 이래 내려온 일본이라는 어떤 국가의 정통성 그리고 뿌리를 지탱하는 이념적 뿌리로 이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 근데 정치나
1: 네.
0: 뭐 이런 참여를 안 하잖아요, 황실.
1: 네. 그러니까 메이지 시대 때는 일본 천황, 그 일왕이라고 해야 되죠. 일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국 헌법에도 일본 일왕이 모든 권력을 갖고,
0: 네네.
1: 뭐, 예를 들어서 국군 통수권도 가졌어. 그래서 전쟁 패전에도 책임이 있다,
0: 맞아요.
1: 이런 얘기들도
0: 네.
1: 있었지만, 뭐, 처벌은 받지는 않았죠.
0: 네네.
1: 그런데 이제, 패전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맥아더 사령관이 이제 일본을 통치하면서 새로운 헌법을 만들면서 일본 일왕을 이제 상징적인 존재,
0: 네네.
1: 즉 국민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로 하지만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게 하는 그런 존재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0: 참 이번 황실 전범 개정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점이 여성은 왕이 될 수 없다. 요 부분이었는데 저도 이해가 좀 안 되긴 하거든요.
1: 그 일본 이 지금 이제 나루히토 일왕이 126대 일왕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만세 일계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일본 왕실이 초대 진무 일왕 이래로 지금 2600년 동안 네.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와. 그래서 126대까지 지금 왔는데요. 네. 그런데 이런 일본 왕실이 최근에 보면 이제 남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47년도 패전 이후에 그 왕족들 중에 그 여러 가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 11개 가문을 이제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 메가더 사령부에서 이제 한 건데요. 배제를 시키고 일단 왕실이 축소가 된 상황에서 네. 최근에 이제 뭐 결혼하고 혼인 관계를 통해서 공주님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네, 왕자님들이 별로 안 태어나고 공주들이 많이 태어나가지고 현재 왕실에서 지금 나루히토 일왕이 있고 네. 그 남동생이 있습니다. 네. 후미토 왕세자라고 네네. 하고요. 그 아들이 이제 히사히토 왕자라고 지금 한 2006년생이니까 네. 19살, 20살 정도 됐는데요. 지금 일왕하고 나머지 두 명, 이 지금 세 명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 히사히토 왕자가 나중에 혹시 이제 계승권을 얻어가지고 일왕이 됐는데 아들을 낳지 않으면 네. 이제 혈통이 끊긴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위기감이 나타난 겁니다. 일본 보수 세력들이 이 만세일계라고 하는 지금까지 2600년간 이어온 이 이어짐이 정말 다음 세대 때는 끊어질 수 있겠다.
0: 그걸 지금부터 걱정해서 걱정을 네. 한 거예요?
1: 그게 사실은 2005년도에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한번 논의가 있었고 이제 이번에는 진짜 심각하다. 왕실에도 사람도 별로 없는데 네. 남자들도 별로 없다. 그래서 네. 이 남자들을 어떻게든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방안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0: 아니 근데 일본 황실이 좀 독특한 게 그 공주들이 또 결혼을 하면 왕족 신분을 또 박탈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계승을 못한다라는 그런 인식도 있는 건가요?
1: 제가 2005년도쯤에 이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때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 즈음에. 하나는 그 아까 방금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이즈미 정부 때예요. 근데 고이즈미 정부 때 남자들이 없다 보니까 한번 아이코 공주 지금 네네. 이제 일왕의 따님이신 아이코 공주가 일왕이 되는 여성 일왕이 어떠냐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고이즈미 총리가 사적 자문 기구에 만들었어요. 황실 전범을 위한 무슨 어떤 기구를 만들었는데요. 거기서 대체적인 논의는 여성 일왕제를 찬성하자 네. 이런 분위기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아들 지금 일왕의 그 남동생이 네네. 있죠. 남동생이 갑자기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히사히토 왕자를
0: 히사히토 왕자가.
1: 네, 나오니까 네. 일순간에 그런 논의가 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거기에도 놀랐었고요. 또 그 당시에 어떤

0: 딸, 그러니까 지금 1왕의 이제 여동생인데 네. 여동생 분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식 장면도 상당히 이제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결혼을 하니까 어떻게 된가 했더니 이제 왕족 신분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네. 그 지참금을 얻어가지고 네 일반인하고 결혼하면서 그리고 이름도 바뀌어요. 그래서 사약가 공주였는데 네. 사약가 공주로 이제 되면서 그, 왕실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면서.
1: 호족에서 지워지나요?
0: 네. 지워지는 겁니다.
1: 아예?
0: 네. 왕족에서 이제 박탈이 아. 되고 일반인과 결혼하면서 이제 일반인이 된. 그래서 처음에 지참금만 이제 주고 그다음은 네. 알아서 생활을 해라. 이렇게 되는.
1: 뭔가 좀 상황에서. 무서운 문화인 것 같기도 하고.
0: 네. 그러니까
1: 하고.
0: 좀 일본 사회 전체적으로 남성 중심주의적인 네네. 사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여성 인권이 신장됐다고 지금은 말을 네.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 일본 사회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그 남성들의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1: 아직까지도 네. 다른 뭐 세계적인 추세보다는 조금은 부족한 점들이 보이는 거죠?
0: 그러니까 여성 인권 수치를 봐도 전 세계 백 몇십 여권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흔히 말하는 여성스러움
1: 네네.
0: 이거를 강조하는
1: 맞아요.
0: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유행했던 단어가 있는데 여자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여자에다가 힘력자를 쓰는 네네. 건데 이게 뭐냐면 여성스러움은 얼마나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여자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일본 사회에서 여자력이 높을수록 더 여성스럽고 좋은 것이다.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깔리게 되면서.
1: 저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0: 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직까지도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아니 그래서인지 심지어는 600년 전에 같은 조상을 둔 38촌. 네. 네, 친척을 양자로 입적시키는 방안까지 나왔어요. 사실 뭐 지금 이 시대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 있거든요. 이런 생각까지 한다는 게. 뭐 실제로 반응은 어떤가요?
0: 일본 국민들은 조금 황당할 수도 있죠.
1: 네네.
0: 저희도 38촌 뭐 이러면
1: 아니,
0: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1: 600년 전 조상.
0: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나마 이렇게 했을 때 양자로 이번에 자격이 되는 사람이 그나마 또 6명이 나와요.
1: 그러니까 근데 38촌이면 남 아니에요.
0: 네. 거의 남이죠.
1: 네.
0: 네 그렇지만 6명이라도 늘리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양자 자격을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15세 이상의 이제 옛 왕족 후손의 남계 남자로 이제 설정을 했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6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 본인에게는 왕위 승계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자로 들이지만은
1: 네.
0: 왕위 승계권은 없는데 이 양자가 만일 결혼했어요.
1: 네.
0: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
1: 네.
0: 그럼 그 아들에게는 왕위 승계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1: 아, 양자 본인에게는 없지만,
0: 네, 없지만
1: 그 아들에게는 있다.
0: 네, 낳으면 왕위 승계권을 주게 되어 있고요. 반대로 만일 아이코 공주가
1: 네.
0: 일반인하고 결혼하잖아요. 일반인
1: 네.
0: 남성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
1: 네.
0: 그 아들은 또 왕위 승계권이 없습니다.
1: 아, 네. 어차피 결혼을 하면 일반인이 되니까.
0: 네. 네. 일반이 되니까.
1: 어차피 뭐 호족에서도 그 왕족 네. 그 안에서도 지워지고.
0: 네. 네.
1: 그러니까 당연히 왕위 계승권이
0: 네.
1: 없겠죠.
0: 네. 그러니까 양자 그 먼 거리에 있는 양자의 아들은 되는데 지금 누구보다도 일본 일왕의 딸인
1: 네.
0: 공주의 아들은 왕위 계승권을 얻을 수 없다. 이런 좀 어떻게든 좀 모순적인
1: 근데 지금
0: 모습이죠.
1: 그 일본 내에서 아이코 공주의 인기가 꽤 많지 않나요?
0: 네. 그 일본의 공주님들이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1: 네, 네.
0: 그 아이코 공주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이제 마사코 왕비인데 그 예전 외무성 외교관
1: 네.
0: 엘리트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1: 네,
0: 네. 그 화려한 캐리어를 버리고 이제 결혼을 해서 결혼했는데 그 궁정에 들어가니까 우리 드라마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일반인이었잖아요.
1: 네.
0: 아무리 엘리트라고 해도 동경대를 나오고 하버드대를 나온 엘리트지만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핍박이 있었다 그래요. 고부간의 갈등도 있었고,
1: 네.
0: 그래서 우울증도 걸리고,
1: 맞아요.
0: 그래서 국민들이 역에 대한 동정심도 있는데 이제 또 그때 핍박을 받은 게 뭐냐면 딸만 낳아서 그랬습니다.
1: 아.
0: 아들을 못 낳으니까
1: 네.
0: 아이코 공주만 낳아서 이제 핍박을 받아서 이 모녀에 대한 동정심도 있어요. 근데 이 아이코 공주가 또 자, 잘 하는 게 뭐냐면 대학 졸업 이후에 일본 적십자사에 취업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보통 공주면 그런데 일반 직장에 취업을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서 자기가 쓰레기통도

0: 비우고 일반인들하고 똑같은 일을 하니까 이미지도 좋았고요. 또 지난 2021년이죠. 그때 네. 성년식에서 보통 이제 공주들이 성년식 할 때는 이제 티아라라고 하죠. 이 왕관 같은 거 좀 네. 화려하고 보석도 있고 이런 티아라를 제작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코로나 시기니까 국민들 세금이 들어간다. 이게 티아라 제작이 한 3억 원 정도 든대요. 그런데 이게 너무 미안하니까 네. 본인의 고모가 썼 예전에 사용했던 티아라를 빌려서 네, 성년식을 치렀습니다.
1: 야, 그래서 호감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네요.
0: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일본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일본 국민들의 한 80% 이상이 아이코 공주가 일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찬성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이런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하지 않고 그러게요. 부정하고 있는 거죠.
1: 아니 이렇게까지 국민의 80%가 지지를 하고 있는데도 정권이 굳이 이렇게 반대로 간 이유가 뭘까요?
0: 역시 보수 세력. 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카이치 총리 자체가 일본 보수, 특히 그 아베 신조 전 네네. 총리의 계승자라고 하잖아요. 아베 전 총리는 보수 세력의 아이콘이었습니다.
1: 맞아요.
0: 그 아베 신조를 이제 신념을 이어나간 사람이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수 세력들이 강조하는 것들이 보면은 보수 이념의 가치겠죠. 전통, 가족, 그리고 천황제 유지 같은 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이 본인이 이제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근데 특히 다카이치 총리 자체가 파벌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자신의 파벌을 갖고 있어야지 이제 지지 세력들이 되는 건데 네. 파벌 확고한 파벌이 없다 보니까 이런 보수 세력들의 지지를 얻은 가운데 정권 기반을 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들의 입장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뭐 자민당 내 강경 보수 세력의 뜻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위치인 것 같은데 그러면 대표적으로 또 어떤 인물이 있고 어떠한 영향력을 좀 발휘하고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지지 세력이 이제 기반이 없다 보니까 네. 가장 크게 의존하고 있는 건 지금 아소다로 전 총리고 지금 자민당 부총재입니다.
1: 네.
0: 2008년 9년 때 이제 총리를 한번 지낸 적이 있고요. 나이도 많으세요. 그런데 2, 3년 전에 일본에서 그 정치 자금 문제로 자민당의 파벌들이 다 해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소파만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아소파만 지금 파벌로서 남아 있고 그 파벌 수장인 아소다로가 지금 거의 실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고 이 아소 가문이 사실 우리하고 또 안 좋은 인연이 있거든요.
1: 어떤 인연이요?
0: 우리가 식민지 시대 때 그 네. 강제 징용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 후쿠오카 지역에 아소 탄광이라고 있어요. 거기로도 많이 끌려갔는데 그 아소 탄광이 바로 아소 가문의 그 탄광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좀 안 좋은 인연이 있고요. 그래서 이 아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여동생이 있습니다. 노부코라고 하는 여동생이
1: 네.
0: 1980년에 쇼와 일왕이죠. 그러니까 지금 일왕의 그 할아버지 쇼와 일왕의 조카인 도모히토 친왕하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일본 왕실하고 지금 혼맥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왕족 남성의 입양을 통해가지고 그 왕위 계승 구도에 그 아소의 입김이 작용할 수도 있는 그런 우려도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1: 아니 입김이 뭐 작용을 한다 해도 어쨌든 일본에서 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에 관여를 하지 않는 상징적인 존재일 뿐인데 이렇게까지 정권의 지지율 폭락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뭐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요?
0: 이번에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유신회하고 이제 연립을 구성을 했고요.
1: 네.
0: 이 유신회랑 연립을 구성할 때 합의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황실 전범 개정을 하겠다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보수 세력의 지지를 감안해서 이런 통과시킨 사항도 있는 것 같고요. 왕실 전범 개정은 이 보수 정부에서 어떤 아베 정부 이후에 강한 일본이라고 하는 이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젠다 속에서 헌법 개헌이라든가 아니면 올해 연말로 예정된 안보 3문서 개정 그다음에 국기 손괴죄 훼손죄 같은 것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 거의 안보 이슈로 좀 중요하게 네. 생각을 해서 연결을 하는 것 같은데.
0: 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1: 그렇다면 지금 안보 뭐 문제로 여러 가지 연결이 되는 문제라는데 자세하게 설명하시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이건 일본 보수 우익의 새로운 국가 개조라고 보면 되고요.
1: 네.
0: 아베 총리가 사실 이거를 2013년도에 국가 안보 전략이라는 걸 전후 최초로 만들면서 네.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실 전범 개정은 이제 어떤 국가 정체성을 이제 확 고해 하는 거라고 본다면 안보 3문서 개정이나 재무장 같은 건 국가의 실질적인 군사적 이제 뼈대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1: 네.
0: 그래서 황실 전범 개정과 같이 국가 정통성을 이제 보수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반격 능력, 적기지 공격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보유나 아니면 방위비도 지금 GDP의 2% 이상 하겠다고 하고 있고
1: 네, 그렇죠.
0: 미일 동맹 강화 같은 것과 같이 이제 자위대가 기존에 이제 실질 이제 군대였습니다만 군대 역할을 하진 못했거든요.
1: 그렇죠. 방위만 하는 네. 걸로 방어만.
0: 네. 평화법에서 또 제한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의 군대화 과정으로 이제 가는 그런 정당화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1: 그렇죠. 봅니다. 공격 가능한 군대로서의 기능을 좀 하겠다라는 네. 것도 주장을 하고 있죠.
0: 네.
1: 아, 그러면 황실 전범을 개정하는 것이 그 밑바탕의 밑. 이 다지기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념적으로 좀 결집시키고 정통성을 강화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사실 걱정되는 게 동북아시아에 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런 점들이 또 걱정이 되거든요.
0: 그 일본의 보수 우경화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이제 보수화가 되고 우경화가 되면서
1: 네.
0: 우리 과거사 문제에 있어 가지고
1: 그러니까요.
0: 진정한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 좀 걱정이 되고 있고
1: 네.
0: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이 지금 사실은 이제 중국의 군사력 확장에 대응하는 형태로 이제 일본이 이제 군사화를 하고 있는 건 맞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안보 딜레마, 서로 군비 확장을 통해서 서로 경쟁하는 이러한 구도가 이 동북아시아 정세를 혼란으로 그리고 뭐 중일 국가 중일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뭐 대만, 북한 뭐 주변국들이 모두 군비 확장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악순환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것을 가장 걱정하고
1: 사실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러한 이유로 이런 군비 확장이나 그런 준비를 좀 해오지 않았습니까?
0: 일본은 글쎄요. 저희는 이제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은 최근을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1990년대 걸프 전쟁 이후로 일본이 이제 보통 국가화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베 같은 사람들이 얘기를
1: 네.
0: 한 건데 일본이 그동안 군대도 인정받지 못하고 뭐 명목상으로는 국제 공헌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본인들이 이제 군대도 갖고 공격 능력도 갖고 이제 뭔가 요즘 이제 핵무기 논의도 좀
1: 네.
0: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와 같이 어떤 우리가 보기에는 과거와는 달리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군사 대국화의 길을 걷겠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아, 우리나라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굉장히 궁금해지고 이거에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이게 참 심도 깊게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그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우리에게 꼭 마이너스는 아닌 것 같아요.
1: 네.
0: 우리가 지금 북한의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 차원에서 일본과 함께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순기능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건 이제 대만 유사 같은
1: 네,
0: 거거든요.
1: 네.
0: 대만 유사 같은 경우에 물론 한국이나 일본이나 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관여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 위협 인식이 달라요. 중국 이제 일본은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이 있고 우리는 그만큼 없는 상황에서 일본은 어떻게든 우리를 한미일 안보 협력 속에서 대만 유사 상황에서 같이 대응하는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1: 네.
0: 우리는 이제 거기에 가능하면 끌려 들어가고 싶지 않은
1: 네.
0: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물론 저는 대만 유사 상황이 되면 우리도 끌려 들어갈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일본하고 사전에 논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영리하게 이걸 어떻게든 빠져나가시는 것도
1: 어떻게든 한 달 좀 빼고
0: 네, 좀 생각해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자, 앞으로 다카이치 정권이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 어떤 정치적 카드를 꺼낼 것 같습니까?
0: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경제 문제입니다. 아. 네, 고물가 엔저에 관해서 그렇죠. 네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수.

0: 보수적인 네. 지지 세력들에 대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는 거라고 봅니다.
1: 네. 자, 일본의 황실 정보 개정 논란이 단순히 왕위 계승 문제를 넘어서 안보 국가 정체성까지 연결된 이슈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종연구소 이기태 외교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세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3: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2: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3: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2: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3: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2: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58분 날씨. 밤낮없이 무덥습니다. 서울은 일주일째, 제주는 22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고요. 낮에는 33도를 웃도는 폭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하늘 위로 더운 공기를 가진 고기압이 이중으로 자리하면서 열기가 쌓이고 있고 또 서풍 계열의 바람이 높은 산맥을 넘으면서 동쪽 지역의 기온이 더 치솟고 있습니다. 폭염특보 지역이 더 확대되고 강화되면서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와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특히 더위가 극심한 경남 양산과 의령, 창녕을 비롯해 김해와 밀양에도 다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도 양산의 기온이 39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 37도, 강릉 36도, 부산 35도, 서울과 대전, 광주, 제주는 34도가 예상됩니다. 일사병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은 날씨니까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충분히 섭취하시고요.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틈틈이 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낮 동안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경기도와 강원 영서, 충남과 경남 지역은 나쁨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9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5: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6: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국회 법사위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언론 기사를 개인 투자 수단으로 악용해 선행매매를 한 기자들이 대거 기소됐습니다.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률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지만 전망치에 못 미치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강진으로 지금까지 1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직전 문턱까지 도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내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 처리에 나설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무제한 토론을 예고했습니다. 여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7: 검사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어젯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곧바로 법사위에서도 처리하려는 겁니다. 민주당은 수사 기소를 분리하면서도 보안수사 요구권 실질화 등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도 마련했다고

0: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는 더 두텁게 보호하고 수사는 더 책임 있게 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의 속도전에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회의에서 야당 의견을 듣지도 않았다. 들러리로만 세웠다면서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목적이라고 여론전에도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안을 좀 더 논의하자며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안건조정위의 취지인 수기를 민주당이 전혀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건조정위원회가 소집되더라도 보안수사권 폐지에 찬성하는 혁신당 의원이 야당 몫으로 참여하면 표결로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땅한 방안이 없는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1: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가운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구 대행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서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 보안, 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며 그 피해는 국민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자신이 쓴 기사를 개인 투자 수단으로 악용했다가 대거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돈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2: 호재성 기사를 이용해 주가를 띄운 뒤 선행매매를 한 기자와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소된 이들은 유사 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와 이들과 공모한 기자 5명, 투자자 1명입니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주식을 미리 정해 사두고 특징주 기사를 보도한 뒤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약 4년 8개월 동안 올린 이른바 작전 기사는 1,800여 건, 부당이득은 85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기자들은 기사 작성 대가도 챙겼습니다. A씨는 기사 한 건당 3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기자들을 순차적으로 포섭했습니다. 기자 3명이 챙긴 대가는 3억 3,800만 원에 달합니다. 혼자 기사를 쓰고 이익도 혼자 챙긴 경제신문 기자 B씨도 기소됐습니다. B씨는 이런 수법으로 2022년 10월부터 1년 9개월 동안 기사 340건을 냈고 혼자 부당이득 7억 4천만 원을 챙긴 거로 조사됐습니다. 주식 매수 매도와 기사 송출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B씨가 주식을 사고 기사를 올리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1분, 이후 주식을 되파는 데 걸린 시간은 3분이었습니다. 검찰은 A씨 등 일당 7명에겐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수증죄 혐의를, 기자 B씨에겐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1: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 메모리, HBM 등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에 힘입어 2분기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증권가 전망치에 못 미치면서 오늘 코스피 주가 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송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3: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 AI 메모리 수요에 힘입어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올해 2분기 매출은 79조 3천억 원, 영업이익은 60조 5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257%, 영업이익은 557% 증가했으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입니다. 영업이익률도 76%로 전분기 영업이익률보다 4%포인트 높아지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상반기 누적 매출은 131조 8천억 원을 기록해 반기 기준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실적을 견인한 건 고대역폭 메모리, HBM과 AI 서버용 DRAM 등 고부가 가치 제품입니다. DRAM과 NAND 플래시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빅테크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서 관련 제품 수요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SK하이닉스는 2분기부터 차세대 제품인 HBM4 양산 출하를 시작했으며 하반기엔 생산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객사들의 추가 공급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메모리 수요 성장세가 지속될 거로 전망했습니다.

0: 다만 2분기 영업이익이 앞서 증권가가 전망한 63조 원 수준에는 못 미쳤고 개장 직후 상승하던 주가는 마이너스로 전환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1: 어제 오후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강진으로 지금까지 13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대형 쇼핑몰 일부가 무너져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우정화 기자입니다.
2: 어제 오후 4시 27분쯤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규모 7.1 강진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가 큰 곳은 한 대형 쇼핑몰입니다. 첫 지진 발생 30분 후 규모 6.1의 여진이 발생했는데 1시간 후 대형 쇼핑몰 일부가 폭발하며 2층이 무너졌습니다. 이용객 200여 명은 즉시 건물 밖으로 대피했지만 직원 등 다수가 갇혔습니다. 밤샘 작업 끝에 8명이 구조됐지만 20대 여성 2명이 숨지고 1명은 심정지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부상자 5명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폭발 원인과 관련해 일본 정부

0: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5시 49분에 규모 4.1의 여진이 발생하는 등 지금까지 160여 건의 여진이 발생했고 구마모토 전역에 오늘 폭염까지 예보돼 구조와 복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1: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양국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를 주재했습니다. 양국이 안정적인 공급망과 미래 산업을 함께 이끄는 최적의 파트너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브라질 경제금융중심지 상파울루에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순방에 동행한 현대차와 포스코, 대한항공 등 우리 경제사절단, 브라질 대표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 혁명과 공급망 재편으로 전 세계 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며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시너지를 낼 파트너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브라질 양국이 안정적인 공급망과 미래 산업을 함께 이끄는 최적의 파트너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차세대 민항기 공동개발을 포함해 핵심 광물 분야 공급망 협력, K-뷰티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질도 관세와 공급망 불확실성 속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자고 화답했습니다. 아우키민 브라질 부통령은 반도체, 항공, 조선, 바이오테크놀로지, 농업, 디지털 부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장을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 간 산업과 경제협력은 기업들에 의해 이뤄지지만 정부 차원의 관세나 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업 간 협력이 용이하지 않다며 전담 라인을 지정해 조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아우키민 브라질 부통령이 양국 경제협력 현안에 대한 조율을 전담해 다루기로 했습니다. 이번 순방 목표를 자원부국인 남미 주요국과의 경제안보 파트너십 구축으로 잡은 이 대통령은 내일부터 칠레 순방에 나섭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대화가 잘 되고 있다면서도 합의가 안 되면 교량과 발전소 등 기관시설을 폭파하겠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아주 좋은 대화를 해왔다며 이란이 부인하겠지만 논의의 전부가 핵 문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교량 대부분을 한 시간도 안 돼 파괴할 수 있고 발전소들도 하루면 사라질 거라고 또 경고했습니다. 지하 핵시설로 추정되는 나탄즈 인근 곡괭이산도 거듭 타격 표적으로 거론했습니다. 다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현재 곡괭이산의 정보를 공유할 거란 보도를 놓고는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냥 자신에게 얘기하지 않고 왜 전 세계에 대고 떠들어야 하느냐며 자신이 계속 관여하기를 원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전쟁 지속을 원하는 네타냐후가 곡괭이산에 대한 추가 타격 필요성을 내세워 여론전을 벌인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이후 처음으로 네타냐후 총리와 만나 90분 동안 회담했습니다. 비공개로 열린 이번 회담에선 이란과의 협상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을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만나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생산 허가와 종전 협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연쇄 회담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1: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의 공동관리 체계를 제안하며 중재에 나섰지만 이란은 오히려 통제권 확대를 요구하며 해협 폐쇄 유지를 경고했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4: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의 공동관리 체계 구축을 이란에 제안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선사들이 항해와 환경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입니다. 부표와 등대 같은 항행 안전시설 유지를 위해 기여금을 내고 있는 말라카 해협 사례가 모델이 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제안은 영내 국가들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도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오히려 자국의 통제구역을 오만 쪽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차관은 이란 쪽 영해인 항로뿐 아니라 반대편 항로 일부도 이란 영해에 포함하는 방안을 오만에 역제안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로를 남북으로 나눠 이란과 오만이 각각 관리하자는 오만의 제안도 거부했습니다. 가리바바디

0: 차관은 또 호르무즈 해협은 결코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며 해협에 접근하는 유럽 선박도 합법적인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해에선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사우디 유조선을 탄도미사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사우디아라비아는 후티가 아닌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 민병대의 드론 공격을 막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원유 수송로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지만 미국과 이란 대화 낙관론에 유가는 급락세를 이어갔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1: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이 말소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어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고 법무부는 변호사법상 결격 사유라며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령했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에 대해서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언급한 뒤 논란이 일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현행 헌법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고 영남권에서는 밤 최저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초열대야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4도 등 전국이 32도에서 3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늘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장마는 끝났다고 하지만 이제는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집중호우가 걱정입니다. 상습 침수 지역인 서울 강남역 일대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경우 어떻게 될지 실험을 해봤는데 우려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시간당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기존 배수시설의 처리 능력을 초과해 수십 센티미터에서 최대 1m까지 침수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상습 침수 지역인 반포천 유역의 지형과 빗물받이 등 주요 배수시설을 반영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경북 안동 하천실험센터 도시홍수 파일럿 실험장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됐습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린 상황을 실제 구현해봤더니 강남 저지대를 재현한 도로의 낮은 곳부터 차오른 물이 순식간에 성인 허리 높이인 최대 1m까지 다다르기도 했습니다. 실규모 실험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침수 발생 양상을 교차 검증한 겁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도시홍수 예경보 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고 침수 취약 지역을 사전에 관리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집중호우 발생 시 강남역 사거리를 비롯한 주요 침수 우려 도로 세 곳에 대한 사전 통제 등 대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1: 청와대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자유를 위해 초계함 파견 등 군사적 지원 검토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초계함 관련해서는 들어본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인 기여 방안에 대해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재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어제 새벽 서울 강북구의 오피스텔에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마약 가니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된 50대 남성 A씨가 필로폰과 대마에 대한 마약 가니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쯤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한 레미콘 제조 공장에서 60대 남성이 골재와 모래를 분리하는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회사 임원인 이 남성은 기계 안에 들어가 벽면에 붙은 폐기물을 제거하던 중 끼임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2인 1조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알 수 없는 이유로 기계가 작동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생한 경북 포항 보릿돌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해경과 포항시가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보릿돌교가 준공 13년 만에 무너진 원인을 비롯해 설계 시공상의 문제 여부와 포항시의 관리 감독이 적정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보직을 반납한 인권위 과장급 간부들이 공무원들의 집단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법을 어겼다며 고발당했습니다. 이종배 전 서울시 의원은 오늘 인권위 과장급 간부 6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과장급 간부 6명은 지난해 2월 인권위에서 가결된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 등 안 위원장의 행보를 반대하며 보직 반납을 선언했었습니다. 미국이 국가안보와 핵심 인프라 보호를 위해서 외국산 로봇을 수입 금지했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현지 시간 28일 휴머노이드 로봇과 다리가 4달린 사족 보행 로봇의 신규 모델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첨단 로봇 기기가 수집한 데이터는 악의적인 행위자가 미국인을 감시하는 등의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오늘 일본 구마모토현 지진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일본 지진의 발생 원인과 국내 영향 등을 분석하고 지진 해일 대비 태세와 관계기관 협조 체계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31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규봉이었습니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KBS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십니까? 코스피가 6000선 아래로 떨어져서 지금 5500 을 보이고 있네요. 변동성이 역대급인 장세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코스피의 향방과 투자 전략, 돈 버는 재미 코너에서 염승환 이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조정식 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 의장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대상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논란의 배경과 정치권 공방,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바다나 계곡, 하천 찾는 분들 많이 계시죠?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한 수상안전수칙은 무엇인지 행정안전부 조덕진 사회재난실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덥습니다. 무더위 식히기 위해서 요즘 공포영화 보신다는 분들 계신데요. 정말 무서운 영화 보면 더위가 가실까요? 무서우면서도 자꾸 공포 콘텐츠 찾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잠시 뒤에 철학이 있는 수요일 철수야 코너에서 나일한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와 함께 이 공포 즐기는 우리의 심리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공포영화 즐기는 편인가요? 아니면 절대 나는 못 본다 하는 편이신가요?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영화나 드라마 또는 아직도 잊히지 않는 공포 체험이 있다면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9730, 샵 9730으로 문자 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중에 추첨해서 1등급 한우 국거리 200g, 작지만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입맛을 채워드리겠습니다. 7월 29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출발합니다.
5: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4: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은 뉴스캐스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6: 안녕하세요.
4: 네, 오늘도 뭐 주식시장이 안 좋네요. 네.
6: 네, 어제 이제 검은 화요일이다 해서 오늘 반등을 좀 할 수 있을까 기대를 해봤는데 장 초반 좀 살아나나 싶더니 도통 올라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파란불 켜고 재차 크게 미끄러지고 있는데요. 양대 시장 또다시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고요. 조금 전에는 코스닥은 서킷브레이커까지가 또 발동이 됐습니다.
4: 그래요.
6: 예, 현재 각각 7%, 8% 빠지고 있는데 잠시 뒤 짚어보겠지만 SK하이닉스가 또 한 번 역대 최대 실적을 내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장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최근에 노이즈들을 완벽히 잠재우진 못했고요. 간밤까지 4거래일 연속 내림세 보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투심 차갑게 하고 있고 레버리지 청산 물량까지 몰려 시장 불안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4: 네, 지금 이 시간 코스피는 5574.99 가리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실적이 나왔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6: 일단 숫자만 보면 2분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매출 네. 79조 원, 영업이익은 60조 원 넘기면서 5개 분기 연속으로 기록을 갈아치웠는데 눈높이가 워낙 높다 보니까 시장 기대치에는 소폭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수익성 지표 핵심인 영업이익률도 늘어서요. 76%를 오. 기록해 또다시 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4: 예.
6: 또 재무구조도 한층 좋아졌는데 현금성 자산이 88조 원 수준으로 직전 분기와 비교해서 30조 원 이상 늘었고요. 두둑해진 지갑으로 투자 여력을 한층 더 키울 수 있게 된 만큼 속도전을 또다시 예고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창신 메모리 쇼크부터 해서 반도체 업계 잡음이 참 많았던 만큼 숫자도 숫자지만 이 컨콜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큰 관심이 쏠렸었는데 굵직굵직한 것들만 간략히 정리를 해보면요. 6세대 HBM, HBM4 생산 상황과 관련해선 수율이 전세대 수준에 근접했다.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양산 공급을 시작했고 또 차세대 HBM4E는 내년 양산에 들어간다 밝혔고요. 공급 가격 협상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세가 강화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4: 요 내용은 잠시 후에 염승환 이사와 돈 버는 재미 코너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애플이 시가총액 5조 달러를 터치했다고요?
6: 예, 이게 이제 엔비디아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인데요.
4: 그렇군요.
6: 예, 장주긴 했지만 주가는 종가 기준으로도 이제 사상 최고가를 찍은 데다 AI 지각생이라는 꼬리표에 머리를 싸맸던 걸 되새겨보면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역설적이게도 이 지각생 타이틀이 애플을 살렸습니다.
4: 그러게요.
6: 예, AI 과잉 투자 우려가 올라오면서 경쟁사들과 달리 지갑을 꾹 닫은 애플이 방어주 포지션을 잡았고요. 25억 대에 달하는 기기 생태계를 바탕으로 킹메이커 역할을 자처해서 어떤 협상 테이블에서도 강자의 위치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해 최소한의 투자로 최고의 기술들을 확보하면서 판을 뒤집었습니다. 구글의 제미나이를 품은 걸 대표적 예로 들 수가 있는데 경쟁사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앞다퉈 차세대 기술 개발에 나서고 빚까지 내가면서 데이터 센터 짓기 혈안이 됐을 때
4: 네.
6: 반대로 철저히 실익만 챙기는 전략으로 방향을 튼 게 묘수가 됐고요. 그리고 이런 두툼한 팬심에서 나오는 전략을 한껏 더 활용해서 이제 간밤에 미국에선 아이폰을 비롯한 자사 기기들을 구독형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내놓겠다 밝혔는데 이제 아무리 좋은 기술이 나와도 결국은 소비자와 연결되기 위한 다리가 필요한 만큼 연결고리가 되는 디바이스와 앱마켓 생태계 주도권을 더욱더 공고히 다진 점이 성공 비결로 꼽히고 있습니다.
4: 지금 언급한 그 애플 기기 임대 프로그램 이건 뭐 어떤 건가요?
6: 네, 이제 미국에서 아이폰이라든지 뭐 아이패드를 비롯한 자사 기기들을 일종의 구독형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놓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4: 예.
6: 뭐 한 달에 일정 비용을 내면은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건데 이게 또 이제 메모리 대란으로 그동안 애플이 가격 인상 압박을 받아왔잖아요. 이런 이제 압박을 또 파회할 묘수라는 점에서도 기대가 쏠리고 있고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제 옵션 시장에서도 콜옵션 매수가 급격히 늘어날 만큼 이 애플의 주가 상승에 대한 베팅이 강하게 또 나타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4: 네. 최근 엔저의 또 환전 규모도 확 뛰었다고 하네요.
6: 네, 지금 보면 원엔 재정 환율이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80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싸니까 일단 사두자라는 심리가 발동이 했는지 환전 규모가 1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휴가철 일본 여행을 준비하려는 수요도 있지만 환테크 수요도 같이 크게 늘었습니다. 5대 은행의 엔화 예금 잔액이 이달 들어 6천억 원 넘게 불어났는데 최근 미국 국채 금리 하락폭이 제한되고 일본 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 가 다소 약화하면서 엔저 흐름이 지속된 게 수요를 자극한 걸로 보이고요.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야 엔저가 반가운 일이긴 한데
4: 네.
6: 길게 보면 우리 수출 기업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고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타나면 금융시장 불안도 커질 수 있어서요. 선뜻 호재로만 보긴 어렵고요. 득일지 실일지는 흐름 유심히 좀 봐야겠습니다.
4: 은행 대출 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아졌다고요?
6: 아, 네. 이자 내다 허리 휘겼단 말이 졸로 나오는 요즘인데요. 지난달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연 4.36%

0: 2%로 두 달 연속 오르면서 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요. 신용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특히 고정형이 변동형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면서 취급 비중도 처음으로 40%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는데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본격 반영되면 상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1: 은행권은 이제 대출 조이기에 여념이 없는데 청년 주거 격차는 더 벌어졌다고 합니다.
0: 네, 나온 조사를 보니까요. 요즘 대출이 워낙 안 나오다 보니까 서울에서 집을 살 때 부모에게 증여받는 자금 비중이 크게 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찍었다고 해요. 부모가 얼마나 경제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서울에 집을 살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 청년들의 주거 격차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매수자의 약 40%를 30대가 차지하고는 있지만 이들을 똑같은 실수요 계층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그렇다고 마냥 대출 지원만 늘리면 집값과 가계 부채를 함께 또 키울 수도 있는 만큼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종합부동산 대책에 더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 네. 그 종합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들이 있습니까?
0: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방안이 논의 한 축으로 존재감을 또 키우고 있는데요. 최근 부동산 토론회에서 관련해 여러 제안이 있었고 서울시의 건의가 이어지면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공급 주체를 다양화해라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막 관련 논의에 착수하는 만큼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쟁점인 자금 조달부터 높은 임대료라든지 입지나 공급량 등에서 공공임대가 더 위축될 수도 있는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은데 청년 중심 공급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1: 네. 정부가 최근에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놨어요.
0: 네, 식품업체들의 원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요. 수입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낮추고 원료 구매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고요. 또 업체별 가격 인상 시기를 분산하고 할인 행사도 확대해서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덕분에 농축산물 수급 상황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양파와 오이, 애호박 등은 가격이 점차 안정되는 모습이고요. 계란도 이번 주부터 수입 물량이 공급되면서 가격 안정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1: 네. 휴가철마다 논란이 있죠. 이 바가지 요금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0: 이 숙박 요금을 개시하지 않거나 개시한 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다가 걸리게 되면 앞으로는 곧장 영업정지 처분까지도 받게 됩니다. 특히 그간 한옥체험이나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같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에 그쳤다면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제재 수위를 대폭 높였고요. 숙박업뿐만 아니라 음식점과 또 택시업계에도 같은 수준의 제재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바가지와의 전면전에 나섰고 성수기와 비수기 달라지는 요금 상한을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추가 대책도 준비 중입니다.
1: 네. 자, 경제인사이트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자, 오늘 역시 무덥습니다. 무더위에 요즘 이제 공포 영화, 무서운 영화들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던데 어떤 심리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공포 영화를 더울 때 더더욱 찾게 되는지 2부 철수야 코너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애청자 여러분들께 공포와 관련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오현중 님께서는 내 다리 뇌나 내 다리 뇌나 전설의 고향 그 음악 무서워요. 이불 뒤집어 쓰고 보던 시절이요. 예, 저도 전설의 고향 세대인데 정말 왜 이렇게 무서웠는지 그때는 어려서 더 그랬는지 말이죠. 예, 기억납니다. 김혜영님, 이덕희님, 김은주님 많은 분들이 전설의 고향 내 다리 내놔 편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110님 공포영화 절대 못 보는데 어릴 때 옥녀야 옥녀야 하는 드라마가 지금까지도 소름이에요. 이거 무슨 드라마죠? 이것도 전설의 고향인가? 양지윤님 제 인생의 가장 무서운 영화는 사탄의 인형이요. 그거 보고 우리 집 인형들이 갑자기 다 무서워 보이고 밤에 잠도 못 자고요. 동심을 파괴하는 척키만큼 무서운 녀석이 또 어디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2816님 현재 주식장이 공포가 아닐까요? 내일 삼전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니까 기대해봅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하염없이 떨어지는 걸까요? 2752님 세상의 모든 정부 윤인구 응원합니다. 전 제일 공포스러운 건 와이프가 조용히 나 좀 봐 할 때입니다. 많은 남편들의 공통사항 아닐까 싶습니다. 자,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겠습니다.
2: 휴가철 장거리 운전에서는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출발 전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실시간 교통정보를 확인해 혼잡 구간을 미리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운전 중에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2시간 정도 운전했다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반드시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남양주요금소에서 서종 사이와 또 춘천분기점에서 동산 1터널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고속도로에서도 강릉 쪽으로 반월터널에서 부곡 사이와 용인에서 양지터널 부근, 다시 호법분기점에서 이천 사이와 강원권에 진입해서는 만종분기점에서 원주 사이로 정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는 여주분기점에서 감곡 사이로 10km 구간에서 정체고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는 남한성에서 금광 3터널 사이로 9km 구간에서 더디게 지납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청담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0: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꽉 잡히는 진짜 경제, 돈 버는 재미.
1: 증시의 큰 흐름부터 유망 산업까지 투자 판단에 필요한 핵심을 정리해 드립니다. 돈 버는 재미.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저희 시작 음악이 이제 저푸른 초원의 그림 같은 집을 짓자고 시작을 했는데, 아 이거 뭐 주식시장이 이래서 뭐 집 지을 수 있겠습니까?
2: 네.
1: 아 이거 수척해 보이시네요.
2: 네. 아, 요새 저도 잠을 잘 못 자가지고. 힘드네요. 시장이.
1: 아니 그래서 염이사님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좀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얼마 전에 뭐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하셨어요?
2: 네, 한 라디오 프로그램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 정도 네. 진행 좀 하면 어때요?
1: MC로.
2: 네, MC로. 오. 그래서 한 지 한 3개월 되긴 했거든요.
1: 아 그러세요? 네. 어떠세요?
2: 근데 여기 되게 힘든 일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1: 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
2: 이게 그냥 저는 네. 여기서 답변만 하면 되는데 네. 듣고 이해하고 시간 신경 써야 되고 네. 멘트 다 해야 되고 보통 일 아닌 것 같습니다.
1: 네. 네. 아 이거 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자 증시 얘기를 해봐야 할 텐데 이게 뭐 오늘 5,500까지 내려갔더라고요. 네. 이제는 뭐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라는 말이 뭐 일상이 된 것 같아요.
2: 오늘도 어제 이제 서킷 브레이커 지수가 -8% 이상 빠지면 네. 이제 시장이 너무 폭락해서 진정시키려고 20분간 거래를 정지시켜 버리거든요. 어제 그게 발생했는데 보통 그렇게 발생하면 또 이제 시장이 회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방금 또 발동됐어요.
1: 네.
2: 그러니까 이틀 연속 지금 지수가 -8% 이상 폭락을 하는 정말 이게 거의 본 적이 없는 지금 상황이 좀 발생하고 있어서 코스피가 아마 연속 서킷 브레이커 걸린 거는 역사상 최초가 아닌가.
1: 그래요.
2: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이런 서킷 브레이커는 금융위기나 뭐 코로나나 뭔가 불확실성이 커질 때 이렇게 그런 이제 위기 때 발동이 되는 건데 지금은 사실 뭐 경제나 기업들의 실적 보면 위기 아니거든요. 오늘도 뭐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했는데 분기에 60조를 벌었어요.
1: 그러게요.
2: 예. 그러니까 좋은 실적들을 내고 있지만 시장이 제가 봤을 때는 수급과 투자 심리가 좀 붕괴된 거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개인 투자분들이 오늘 주식을 굉장히 많이 팔거든요. 한 네. 2조 원 이상 파는데 아마 많은 물량이 좀 반대매매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담보 가치보다 떨어지게 되면 증권사에서 반대매매를 하거든요.
1: 자동으로 이제
2: 네, 매도가 나가죠.
1: 매도가 나가.
2: 그거를 넣어줘야 되는데 네. 현금이 없으면 이제 그걸 맞추기 위해서 그냥 강제 매도하는데 그 물량이 쏟아지면 그냥 밑으로 쭉쭉 빠집니다. 사실 주가가 아마 그런 물량들이 오늘 좀 오전에 많이 쏟아지면서 오늘 하이닉스 오전 출발은 되게 좋았거든요. 삼성전자가 아침에 4% 이상 급등하고 네. 하이닉스도 좋은 출발 보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제 매물 나오고 반대 매매가 쏟아지고 여전히 또 반도체에 대한 의심이 여전히 좀 이어지면서 지금 국내 증시는 이틀 연속 지금 폭락장이 좀 네.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1: 그 어제 급락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중국 그 창신 메모리 상장 갖고들 또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
2: 네, 그러니까 네. 창신 메모리는 이제 전 세계 4위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데 D램 업체인데 이제 지금 아직은 이제 급이 우리보다 훨씬 낮죠. 낮지만 이제 중국은 물량으로 승부하잖아요.
1: 네.
2: 그래서 중국이 이제 이번에 상장을 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대규모 투자할 거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매출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이거 마이크론을 좀 위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도 있더라고요. 이제 물론 이제 삼성과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중국이 이렇게 이제 공격적으로 나와버리면 경쟁이 심화되면 좋은 건 아니죠. 당연히 공급이 늘어나니까.
1: 네.
2: 그래서 아직은 창신 메모리는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좀 그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기술력은 훨씬 이제 못 미치는 상황이고 한 최소 3년 이상의 격차는 있어요. 최소한.
1: 그래요.
2: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 칩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굉장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장비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격차는 있지만 어쨌든 이 기업이 자금 조달해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한다면 어쨌든 일부 이제 공급에는 좀 약간 영향을 줄 수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어쨌든 악재를 뭐든 확대 해석을 하긴 하거든요. 최근에 네. 시장 분위기가. 그래서 중국의 창신 메모리의 상장은 일단 증시에 좀 부담이 됐고 상장한 첫날 시가총이 무려 700조 원까지 갔습니다. 오. 하이닉스가 1200조인데 네. 이제 오늘 어제 오늘 빠져서 하이닉스가 이제 거의 1000조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창신 메모리의 어떤 주가 최근에 급등은 좀 과하지 않나. 이익 차이는 10배나 되는데 시가총액 차이가 별로 나진 않아요. 그래서 좀 이제 창신 메모리가 처음에

0: 오르는 모습은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하이닉스가 너무나 지금 최근에 많이 빠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들긴 합니다.
1: 뭐 또 중국에서는 휴머노이드 기업 유니트리 또 최근에 키미 케이스리 그 AI 만든 문샷 AI 등 테크 기업들 IPO가 뭐 이제 예정도 있죠.
0: 네, 맞습니다. 이제 로봇 기업이죠. 세계에서 가장 이제 지금 로봇을 많이 만드는 회사죠. 유니트리 또 키미 케이스리라는 이제 AI 이제 모델을 만들어서 최근에 아주 이슈가 됐던 문샷 AI 등이 이제 IPO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다만 이거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은 게 이게 중국 증시는 이제 외국인한테 다 오픈된 시장은 아니에요. 뭐 아마 가창판 같은 경우도 여기나 외국인 매매가 제한돼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당장 영향을 주진 않지만 근데 시장의 관심은 이제 이쪽으로 쏠리겠죠. 아무래도 경쟁 국가에서 저렇게 괜찮은 기업들이 상장을 하면 시장의 관심들이 저쪽으로 좀 가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국내 기업에 대한 관심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건 어차피 단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외국인이 이걸 좀 사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영향 자체는 그렇게 저는 크진 않을 것 같다라고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 9382님께서 창신 메모리 때문에 한국 이 메모리 위상 무너지는 것이 주가에 영향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
0: 네, 중국이 반도체 굴경지가 벌써 10년이 넘어요. 예전에 10년 전부터도 중국이 이제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해서 반도체 굴기할 거다. 그때마다 위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10년 전부터 있었지만 주기적으로 반복되지만 우리가 중국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는 게 반도체라는 거는 어쨌든 장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1: 예. 예,
0: 특히 네덜란드의 그 최첨단 EUV라고 하는데 그 장비가 있어야만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그 칩 그것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장비들을 중국이 만약에 공급을 받으면 중국도 잘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미국이 못하게 막아버렸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네덜란드에 수입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지금 하려는 게 자기가 직접 장비 만들겠다. 하지만 쉽진 않아요. 사실 그 장비라는 건 어마어마한 부품이 필요하고 특히 미국의 핵심 부품이 들어가야 돼요.
1: 네.
0: 미국이 줄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만드는 건 어렵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제 그런 장비를 자유롭게 공급을 받으니까 그걸 통해서 기술력을 늘렸고 그리고 이 3, 4년의 격차는 엄청난 격차거든요. 이거를 중국이 쫓아오면 한국은 당연히 또 달아납니다. 그리고 점점 만들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그래서 그리고 만든다고 쳐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혹시 근데 중국이 잘해가지고 뭐 만들 수도 있죠. 근데 그 칩을 미국이 쓸 리는 없어요. 사실상 미국은 안보 문제 때문에 쓰는 건 불가능하고 우리가 경쟁하는 건 중국에서는 경쟁할 수도 있겠죠.
1: 예.
0: 중국 시장에서는. 예, 근데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특히 이제 유럽이나 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산 칩은 보안 문제가 너무 있기 때문에 예, 선택의 여지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중국에 대해서 이런 위협은 계속 나와요. 그럴 때마다 주가 흔들리지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 또 중국의 반도체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도 투자할 때 있어서는 좀 잘못된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아직은 격차가 좀 있다.
1: 네.
0: 아직은 위협을 느낄 정도의 좀 수준은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 3029님께서 중국의 노광장비 개발 소식 영향은 어떻습니까?
0: 예, 이게 이제 바로 아까 노광장비가 EUV 장비 같은 건데 이름이 EUV가 있고 DUV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EUV 장비는 뭐냐면 웨이퍼 동그란데 보면 이제 이게 TV 같은데 보면 웨이퍼 동그란데 막 선거져 있잖아요.
1: 네네.
0: 막 줄무늬로. 그게 이제 그런 거 하나 떼가지고 만드는 게 반도체 조그만 칩인데 작게 그러니까 가늘게 그리면 훨씬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1: 네.
0: EUV는 굉장히 작아요. 이 선 굵기가. 그러니까 한마디 펜글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DUV는 이제 똑같이 그림은 그려주는데 펜이 좀 붓글씨 같은 거예요. 좀 두꺼우니까 그럼 덜 만들어지겠죠. 그걸 네. DUV라 그래요. 그래서 DUV는 첨단 반도체보다는 약간 이제 그 밑에 급에 뭐 범용 반도체나 이런 걸 만드는데
1: 네.
0: 중국이 노리는 시장은 사실 지금 이쪽이니까. 근데 이 장비는 중국에 허용은 해주고 있어요. 미국이.
1: 네.
0: 이 장비까지 수입 금지는 아닌데 자기네가 만들고 싶으니까 이제 이거를 이번에 만들었다는 이제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5대 내년에 20대. 근데 이걸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중국에 어쨌든 이제 장비가 이렇게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조달을 하면서 경쟁력이 좀 올라갈 수 있는데 다만 이것도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는 게 이 장비를 5대든 뭐 한 대 만들었다고 해서 중국의 CXMT가 이걸 썼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써가지고 자기네 라인에 제대로 이게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1: 네.
0: 이게 장비 바꾸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셋업도 다시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검증하는데 또 6개월, 1년 걸리고. 그리고 또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단지

0: 우리가 이런 장비를 이제 만들었으니까 우리한테 위협 아니냐 이렇게 주가 좀 빠진 부분은 있는데 이건 최소 제가 봤을 때 1, 2년 검증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사 이게 성공해서 만든다고 해도 중국 내수용이기 때문에 네. 실제 우리나라 반도체에 당장 영향을 주기는 사실 좀 쉽진 않다. 근데 어쨌든 중국이 무섭긴 하죠. 어쨌든 없는데 이렇게 만들어내는 걸 보면 그런 부분들은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1: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타난 결과보다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스토리 때문에
0: 우려죠, 우려.
1: 네, 뭐 이렇게 우려 때문에.
0: 네, 근데 지금은 시장이 좀 이런 이슈는요. 작년에도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건 아닌데 시장이 좋을 때는 이런 걸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아, 저 어차피 뭔 얘기 아니야? 막 이러는데. 근데 시장이 안 좋으면 이게 당장 일어날 것 같은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는 과민 반응할 때도 있고 별로 반응 안 할 때도 있는데 지금은 워낙 심리가 안 좋아서 네. 이런 악재에도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1: 미국에서 그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전력 인버터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지금 이제 이것도 똑같아요. 보안 문제로.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AI 데이터 센터 많이 짓는데 거기에 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전력 기기 쪽에서 태양광 인버터. 그러니까 태양광을 이제 전력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전기를 공급할 때 어쨌든 인버터 같은 것들도 필요한데 거기에 이제 뭐 스파이칩 같은 거 심어 놓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면 민감한 거죠. 미국 입장에서. 로봇은 말할 것도 없죠. 로봇에 달린 부품들, 카메라, 거기에 뭘 달아놨을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아예 애초에 이런 부품들은 미국에 아주 중요한 첨단 산업이 많이 들어갈 거니까 애초에 차단하자. 중국산 부품, 중국산 로봇 이런 걸 아예 수입 금지시키자. 약간 이런 거고.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이제 규제가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나왔고. 그래서 오늘 사실 시장 안 좋은데 로봇 쪽이 좀 좋아요. 왜냐하면 중국을 그렇게 규제를 하면 우리가 좀 반사수혜를 좀 누릴 수 있거든요. 네. 한국의 부품. 한국의 로봇들이 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국내에는 호재인데 어쨌든 이게 또 미국의 기조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뭐 장기적으로 봐도 우리나라 제조업인 상당히 호재죠. 우리는 항상 중국과 경쟁하는데 미국은 이제 보안 문제로 중국 걸 계속 안 쓸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럼 미국 시장에서 우리는 당연히 높은 점유율을 누릴 수 있어서 이거는 로봇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굉장히 저는 좋게 작용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9203님께서 스페이스X 주식 갖고 있는데 주가가 너무 떨어져서 속상하시다고. 차세대 우주선도 성공적으로 시험 비행했는데 왜 주가 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0: 좋은 뉴스가 나와도 지금 미국도 그래요. 뭐냐면 그렇다고 스페이스X가 지금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뭐 적자 내고 있고 투자는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당연히 좋은 뉴스죠. 이게 시험 비행도 성공하고 앞으로 이 스타쉽이 팔콘9이라는 그 아마 로켓 이 발사체를 대체할 거예요. 이 발사 비용도 워낙 싸고 낮게 지금 운영을 할 거니까 장기적으로 아주 좋은 모멘텀은 맞는데 다만 이게 못 가는 이유가 일단 최근에 금리가 높다 보니까 돈 못 버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이 되게 평가절하를 합니다. 네, 그게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싸죠. 뭐 스페이스X가 싸지는 않잖아요. 네. 버는 돈에 비하면 굉장히 고평가를 받았고 한때 그 상장하자마자 아마존을 이겨버렸어요. 아마존 시총을 넘겨버렸거든요. 네. 상장 직후에. 그러니까 굉장히 좀 고평가됐었죠. 그런 이제 부담이 있었고, 요게 저는 제일 크다고 봐요. 8월 4일부터 보호예수 물량.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유통 물량이 5% 밖에 안 되는데, 네. 이렇게 이제 기존에 투자했던 투자들의 물량이 이제 날짜가 되면 풀려요. 자기가 이제 팔 수가 있어요. 네. 어느 날짜까지 못 파는데. 그 아무래도 유통 물량이 늘면 공급이 늘어나니까 주가에 안 좋겠죠. 그게 아마 8월 4일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가는 항상 먼저 반영합니다. 그런 걸. 그래서 한 일주일 남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 그리고 8월 4일 날 또 실적 발표라거든요. 실적은 또 확인해보자. 네. 그래서 스페이스X가 뭔가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방금 설명드린 그런 부분들이 약간 부담이 되다 보니까 네. 시장이 좀 꺼려하는 거죠. 그 요즘에 미국은 사실 이렇게 좀 고평가되고 돈 못 버는 기업보다는 돈 제일 잘 벌고 투자 많이 안 하는 회사를 좋아합니다.
1: 애플.
0: AI 투자 안 하니까 오히려 그게 호재가 돼가지고.
1: 그러게요.
0: 주가 급등하고 요새 코카콜라. 요새 주가가 가는 회사들 보면 그 워런 버핏이 좋아하는 스타일들이 있죠. 투자 덜 하고 돈은 많이 벌고. 네. 그런 회사들이 많이 가고 오히려 막 투자 많이 하고 돈 못 벌고 그냥 성장성만 있어 보이는 그런 거는 시장이 또 외면해요. 그게 스페이스X도 그런 류의 기업이니까 회사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시장의 색깔이 스페이스X 같은 기업을 지금 원치는 않아요.
1: 네.
0: 그래서 그런 게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1: SK하이닉스 실적은 잘 나왔음에도 오늘 주가는 떨어지고 있고 내일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잖아요.
0: 네.
1: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0: 일단 이제 삼성전자는 잘 나왔어. 이미 실적 발표는 했고 이제 내일 확정 실적인데 중요한 건 이제 오늘 하이닉스가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약간 뭐 하이닉스도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적 발표는 이제 다 공개됐잖아요. 너무 괜찮아요. 실적 좋고 영업이익률 예. 역대 최대. 그래서 뭐 좋은데 시장이 뭔가 원하는 좀 명확한 답을 조금 주지 못했던 게 주주환원 관련해서 마이크론은 뭐라고 했냐면 올해 연말에 영업 그러니까 잉여 현금 흐름에 모든 걸 다 주주들한테 돌려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구체적이죠 되게
1: 네.
0: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언급을 해줬는데 하이닉스는 뭐라고 했냐면 검토를 해서 이제 하반기 발표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지금 나스닥에 상장이 있죠. 한 달 동안은 그런 이제 주주환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규정상. 좀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거의 구체적인 얘기가 안 나오니까 좀 실망했고 IR에서도 너무 이제 얘기가 좀 이런 어떤 고객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어떤 언급을 해주면 좋겠는데 약간 이제 두루뭉실한 거죠. 예, 말하는 내용들이.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원하는 뭔가 답을 좀 얻지 못했던 것 같아요.
1: 네.
0: 실적은 좋은데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실망감이 나오는데 이게 주가가 요즘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ETF 추격 매도가 나와가지고 더 빠져버려요. 그래서
1: 네.
0: 오늘 아침에 출발은 좋았거든요. 딱 올랐는데 이거 IR 진행하면서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IR에 대한 좀 실망 있었고 다만 이제 이걸 봤으니까 내 삼성전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주주 환원도 그렇고 이런 좀 실적에 대한 언급들을 좀 더 명확하게 더 해준다면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좀 분위기가 바뀌지 않겠냐. 그래서 내일 삼성전자의 좀 어깨가 좀 상당히 또 무거워진 그런 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지금 그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실적 발표 앞두고 있잖아요.
0: 네.
1: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에 알파벳도 이제 뭐 실적은 좋았는데 주가는 하락했고,
0: 네.
1: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0: 그런데 이제 그들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조금 약간 같지만 다를 수도 있는 게 알파벳은 당시에 지출을 너무 많이 한다. AI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빠져버렸죠. 빠졌는데 그날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히려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빅테크가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다만 이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가다 보니까 시장이 걱정을 하죠. 한 단계 앞서서. 이제 현금이 고갈되는데 투자가 지속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감들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반도체도 좀 안 좋게 작용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메타의 실적 발표에서 주목하실 건 당연히 투자를 늘리는 건 당연한 건데
1: 네.
0: 늘릴 때 그 현금이 좀 있느냐, 계속 빚을 내면서 해야 되는 건지,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가는 건지, 요걸 좀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전히 현금 흐름이 충분하다면 시장은 안도를 해서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 현금 흐름이 역시 구글처럼 고갈되면서 만약에 투자를 하면 또 시장은 이걸 불편해할 수가 있거든요. 요새 애플이 강한 이유는 애플은 투자를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금 시국에서는 오히려 애플한테 지금 점수를 많이 주죠. 예, 근데 자꾸만 투자만 하고 돈은 고갈되면 요새 이제 미국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제 하루 이틀 내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까지 실적 발표 당연히 뭐 잘 나와야 되겠지만 실 투자 관점에선 예, 현금 흐름이 어쨌든 좀 여유가 있는지도 한번 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뭐 장은 좋진 않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부 마치면서 글로리아 게이너의 I Will Survive 띄워드리면서 1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돈 버는 재미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1시 2부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장마가 있다는 것이 여름 날씨의 특징이죠. 그런데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오게 되면 습도가 높아 실제 기온보다도 체감하는 더위가 훨씬 더해집니다. 메마르지 않고 물기가 많아 축축하다는 것을 가리켜 습하다라고 하는데 습한 데다가 뜨거운 열기까지 더해져서 견디기가 힘들죠. 이와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는 형용사로 후덥지근하다, 후텁지근하다, 꿉꿉하다 같은 것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매우 무더운 우리나라의 여름 날씨를 말할 때 적절한 표현은 어느 것일까요? 이 표현들의 사전적인 의미를 하나씩 보면 먼저 후덥지근하다는 열기가 차서 조금 답답할 정도로 더운 느낌이 있다. 이고 후텁지근하다는 조금 불쾌할 정도로 끈끈하고 무더운 기운이 있다. 입니다. 그리고 꿉꿉하다는 날씨나 기온이 기분 나쁠 정도로 습하고 덥다. 입니다. 후덥지근하다는 뜨거운 열기를 나타낸다면 후텁지근하다와 꿉꿉하다는 뜨거운 열기와 습기를 모두 나타내는데요. 이 중에서도 꿉꿉하다가 더 심한 무더위를 표현한다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오늘은 날씨가 후덥지근하여 조금만 걸어도 속옷에 땀이 밴다. 비가 오려는지 날씨는 무더웠고 바람도 후텁지근했다. 같이 구별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토론 좋아하세요?
1: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 재미없다는 편견도 맞는데
0: 토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설명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하나하나 맨날 똑같은 소리거든요.
0: 어렵게만 느껴지는 토론 사라져야 할까요?
4: 그럼에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귀를 사로잡는 새로운 열린 토론 황현희와 함께합니다.
0: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5: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6: KBS 58분 날씨. 벌써 경남 양산의 기온은 37.9도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양산과 의령, 창녕과 김해, 밀양에는 폭염특보의 가장 높은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 지역들은 오늘 낮 기온이 39도까지 치솟겠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 기온 대구 37도, 강릉 36도, 부산 35도, 서울과 대전, 광주, 제주 34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하늘 위로 더운 공기를 가진 고기압이 이중으로 자리하면서 열기가 쌓이고 있고요. 여기에 서풍 계열의 바람이 높은 산맥을 넘으면서 기온이 상승하는 팬현상 때문에 동쪽 지역에 극심한 폭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사병과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은 날씨니까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충분히 섭취하시고요. 시원한 장소에서 틈틈이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동안 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경기도와 강원 영서 충남과 경남 지역은 나쁨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7: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0: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급락하며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양산과 밀양 등 경남 일부 지역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제주와 서귀포에는 22일째, 서울에는 일주일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출생아 수가 23,160명으로 7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보다 13.6% 증가한 수치로 증가율은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였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어제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1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구조를 기다리는 이들이 있으며 구조 작업은 시간과의 싸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2부 시작하겠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을 둘러싸고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배경과 또 정치권 공방,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서 바다나 계곡, 하천 찾는 분들 많이 계시죠? 안전한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한 수상 안전 수칙은 무엇인지 행정안전부 조덕진 사회재난실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철학이 있는 수요일 철수야 코너에서는 여름이면 유독 공포 영화와 또 공포 체험 찾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나혜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2부 시작합니다.
1: 뉴스 너머의 맥락. 정치판의 핵심을 포착한다. 여의도 현미경.
2: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 짚어드립니다. 여의도 현미경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성희 시사전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2: 검찰의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어제 이제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했죠.
4: 네, 형사소송법 개정안 어제 이 법사위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고요. 오늘 이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한 뒤에 내일 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될 예정입니다.
2: 네.
4: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을 한번 살펴보면 검사가 이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직접 보안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 법의 이제 핵심 골자입니다. 검사는 경찰에 이 보안 수사를 요구한 뒤에 그 결과를 토대로 이 기소 여부만 결정하게 되고요.
2: 네.
4: 또 일각에선 뭐 제2의 장윤기 사건을 막기 위한 좀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이에 민주당도 이 대안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을 고소인뿐 아니라 이 고발인까지 확대하기로 한 건데요.
2: 네.
4: 또 개정안에서 눈길을 끈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법원이 수사 과정에 중대한 불법을 이유로 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이 범위를

0: 좀 더 넓힌 건데요. 현행법은 이 피고인에 대해서 재판권이 없거나 아니면 검찰의 이중기소 또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서 무효일 때 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보면 이 범위를 중대한 위법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그리고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서 공소가 제기됐을 때 이 부분을 추가해서 이 공소기각 사유를 좀 확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을 사법체계 퇴행이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겨냥한 악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본회의의 법안이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1: 오늘 법사위 본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석하나요?
0: 참석하지 않고 보이콧하겠다고 지금 밝혔습니다. 네.
1: 어떻게 보십니까?
2: 네, 이번에 뭐 검찰 보안 수사권 문제뿐만 아니라 공소 기각에 관련된 조항들도 형사소송법에 추가가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소기각의 사유를 더 확대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중대한 위법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에도 추가가 되는데, 근데 요 표현을 보더라도 이것도 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다라고 하는 의견이 한편으로는 또 있습니다. 그게 반대론이고, 근데 찬성론 입장에서는 그게 판사가 어떻게 엄밀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또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남발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또 찬성을 할 수가 있는 거겠고요. 근데 분명한 거는 공소제기가 안 될 만큼의 사안이다라고 판사가 결정을 하는, 그러니까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기소 이후 후에 판결까지 갈 것도 없이 이게 범죄 요건 성립이 안 된다거나 위법 수사이기 때문에 재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결정이 초기에 내려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판사 재량이 커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것은 뭐 사실 인식이기 때문에 이의를 달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판사 재량이 넓어지는 만큼 법원에 대해서 존중할 그 준비가 돼 있느냐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된 어떤 사건의 경우는 재판 도중이 아니라 재판 초기에 이거 공소기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정치권 한쪽에서는 할 수 있는데 네. 이럴 때 이제 법원이 받는 부담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판사의 재량이 커지는 만큼 법원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또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네.
1: 내일 이제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은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했죠. 근데 뭐 이 발언 순번 놓고도 경쟁이 치열합니까?
0: 네. 사실 뭐 그동안 야권이 여러 차례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대중의 관심은 좀 크게 끌지 못했다 이런 지적도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론의 관심이 좀 상대적으로 높은 검찰 보안 수사권 문제가 일단 걸려 있고요. 여기에 또 무소속 한동훈 의원까지 필리버스터 참여를 신청하면서 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네.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동안 이 무제한 토론, 그 이름 그대로 한 발언자당 이 발언 시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앞순번을 받아야 발언 기회가 좀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데요.
1: 그러니까 24시간이 되면 끝내야 되는 거죠.
0: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발언자들이 얼마큼의 시간을 쓸지는 이제 발언자의 자유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누가 첫 주자로 나설지 이걸 두고 야권 내 좀 눈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는 분위기인데요.
1: 법안이 법안인 만큼 맞습니다. 관심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0: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아직 제가 직전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 최종 발언자나 뭐 순번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한동훈 의원이 좀 무소속 신분이어서 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려면 국민의힘과의 좀 협조가 필요한데요. 지금 국민의힘 내 분위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이 개정안에 좀 부작용을 알리려면 소위 말하는 한동훈의 인지도나 한동훈의 화력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당장 이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 정정식 원내대표에게 좀 대승적 차원에서 한 의원의 필리버스터 1번으로 배려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한 의원의 좀 정치적인 복귀 무대를 우리가 만들어줘서야 되겠느냐 이런 국민의힘 좀 당권파의 비판도 나오고 있어서 지도부의 좀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2: 네. 그 필리버스터 제도도 원내 교섭단체 정도는 이루고 있는 집단에서 발언자를 선정하거나 순번을 정하는 힘이 그나마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이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은 없는 그런 상황이

0: 갖고 있는 한동훈 의원에 대한 어떤 뭐 거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도 발언권을 준다고 해도 1번 순서로 발언권을 주기는 어렵지 않을까. 1번 너무나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고.
1: 상징적 의미이기 그렇죠. 때문에.
0: 그렇죠. 그리고 네. 국민의힘의 의원이 1번을 하게 되면 막상 스포트라이트가 별로 안 갈 수도 있는데 한동훈 의원이 하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아직 무소속이고 또 이번 보궐선거의 승자로 꼽히는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 쪽 스포트라이트를 다 뺏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수가 있는 게 개혁신당 쪽에서 발언권을 신청한다라고 하면 그 발언권이 사실 개혁신당이든 한동훈 의원이든 소수파기 때문에 계속 다 발언권을 줄 수도 없을 수 있고 그러면 또 국민의힘에서는 아 그래도 개혁신당은 국회의원이 3명이라도 있지 않느냐 그쪽에 우선권을 줘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개혁신당 의원이 또 발언권을 신청을 하는지 이것도 한동훈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할지 말지 이를 가르는 변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1: 네.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어제 가졌는데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다라고 말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2: 네, 조정식 국회의장 어제 취임 후에 첫 번째 기자간담회를 국회에서 열었는데요. 여기서 한 기자가 야권에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개헌 가능성을 우려한다. 이에 대한 입장이 어떠시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 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이 국민 선택의 문제이고 또 정치적 당사자들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린 문제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이게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 가능성을 시사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면서 좀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헌 논란까지 좀 제기가 됐는데요.
1: 네.
2: 현행 헌법을 보면 이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이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을 하더라도 그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1: 그렇죠.
2: 있는데
1: 네.
2: 예 그럼에도 국회의장이 연임을 국민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답한 거는 이 위헌적인 답변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당장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좀 열어주기 위해서 국회의장이 헌정질서를 흔드는 발언을 했다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이 청와대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은 건데요. 조 의장도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 내 발언이 좀 본의와 다르게 오해를 불러서 유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1: 네. 의장께서도 뭐 그 누구보다도 이 헌법 조항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텐데
0: 네.
1: 이거를 이제 또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0: 네. 조정식 의장 발언 내용을 놓고 보면 그냥 사전적 의미 위주로 읽으면 원론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1: 네, 본인도 그렇게 해명을 네. 했고요.
0: 사실 그 연임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이 불가능한 건 아닌 게 현재 헌법에 아까도 얘기를 해 주셨지만 현재 대통령, 그러니까 개헌안이 제안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임기 연장이나 중임, 연임 이런 개헌을 하더라도 그 대통령은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게 지금 현행 헌법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방법이 아예 없진 않은 게 그 조항을 삭제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개헌을 2단계에 걸쳐서 하는 거죠. 한번 그걸 삭제를 하고 그다음 다시 이제 중임제, 연임제 이런 걸 넣는 개헌을 하면
1: 네.
0: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예전에도 전두환 정부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걸 검토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게 가기까지는 엄청난 그 우여곡절이 있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국민들이 또 동의를 해줘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 자체로만 보면은 원론적인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뭐 연임을 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고
1: 네.
0: 딱히 정치권에서 그 얘기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버려가지고 그러면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그것도 가능하단 거냐 이런 식으로 논의가 흘러가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국회의장 으로서 또 다선 의원으로서는 베테랑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거기에 맞는 그 전략적인 수준을 갖고 한 발언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어떻게 발언을 하는 게 가장 논란이 없었을까? 이거로 생각을 해보면 뭐 차라리 글쎄요라고 얘기하는
1: 글쎄요.
0: 것이 네 왜냐하면 그 네. 얘기는 누가 주장하시는 바가 없어서
1: 네.
0: 검토해 보지 않았다 이 정도로 했었다면 혹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하려면은 개헌을 2단계 걸쳐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엄청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할 거다 이 정도 수준이었다면은 좀 논란이 그렇게 커지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1: 아니면 원론적으로 헌법에는 현직 대통령이 네. 연임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얘기를 답변을 그렇게 했다면은.
0: 그럴 수도 있죠.
1: 그건 정말 원론적인 대답으로 네네. 큰 논란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0: 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 내에서도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1: 네, 맞습니다. 이 여당 내부에서도 왜 굳이 의장이 지금 이런 말을 꺼냈느냐 이런 비판이 좀 연이어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제가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좀 취재해 보면 소위 말하는 친청계보다는 친명계 내부에서 반발이 좀 더 크게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0: 네.
1: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 이번 논란이 전당대회 좀 판을 흔들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좀 나오는데요.
0: 아.
1: 예, 좀 얘기를 들어보면 친청계가 이 친명 주류가 대통령 연임까지 추진하려 한다 이런 식으로 좀 역공을 하거나 아니면 이 친명계 후보와 이 조 의장을 좀 한 묶음으로 엮어서 공격할 여지가 생겼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 나오는 얘기가 여권 일각에서는 자꾸 여당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다 이런 비판도 제기되는데요. 당장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남미를 도는 순방 중인데 이번 의장의 실언 논란 탓에 좀 외교 성과가 좀 묻히고 있다는 겁니다. 친명계 한 의원이 좀 말을 하기를 지금 대통령에게는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 더 큰 문제로 보인다 이렇게 짚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이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뭐 당청 간 이견이나 또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뭐 신천지 개입설 공방 그리고 이번에 연임 논란까지 좀 불거지면서 청와대 입장이 난치해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이게 당권 경쟁에도 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나요?
2: 네, 그 김민석 후보 라든지 친명계에서 어느 정도 노려볼 수 있었던 거는 정청래 후보에게 투표를 하면 이재명 대통령을 심판해버리는 나쁜 효과가 있다.
0: 네.
2: 정부와 대통령의 레임덕이 조기에 시작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이게 연임, 중임 얘기가 나오고 또 사실 이 논란이 처음 나왔을 때 청와대 뭐 대통령이라든지 이쪽에서 명시적으로 연임, 중임 개헌 같은 거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하진 않았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좀 아직까지 음모론 수준일 수 있겠지만 얘기는 계속 나왔고 또 최근에 유시민 작가도 5월 말에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연임 얘기를 꺼내면서 그런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불가하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일각에서는 김민석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연임까지도 길을 깔아주는 것이다. 이런 캠페인이 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구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친명계나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소재는 될 수가 없는 그런 효과는 또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민주당 오늘 당대표 후보들 첫 TV 토론이 있네요.
1: 네, 민주당 전당대 본선에 오른 이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후보가 오늘 밤 9시에 MBC 100분 토론에서 처음으로 이 토론으로 맞붙습니다.
0: 예.
1: 토론은 80분간 이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공통 질문과 후보 간 이 상호 검증 그리고 주도권 토론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집권 여당 대표의 자격과 부동산을 포함한 이 민생 경제가 이 공식 토론 주제입니다. 최대 쟁점은 역시 최근 이 전당대회를 뒤흔드는 신천지 조직 입당 이 경선 개입 의혹 이거입니다. 김민석 후보가 이 반명 분열주의 그리고 신천지의 3자 연합을 좀 주장한 데 대해서 정청래 후보가 이 근거 없는 해당 행위다 이렇게 맞서고 있어서 이 두 후보가 이 정면 충돌이 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여기에 이 검찰이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와 또 이 조작기소 특검법 나아가서 이재명 정부와 이 당의 관계 등이 이 주요 전선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TV 토론은 모두 이 세 차례에 걸쳐서 열리는데요. 네. 오늘 이 MBC 토론에 이어서 8월 5일에는 KBS 그리고 8월 12일에는 SBS에서 각각 이 80분 동안 추가 토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이 밖에 최고위원 후보 토론은 8월 3일에 OBS에서 열리고요. 이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8월 17일 전당대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출이 됩니다.
0: 어떨까요? 첫 TV 토론 네. 날선 공방으로 갈까요? 아니면 순하게 갈까요?
2: 날선 공방으로 갈 것이다.
0: 열띤 토론?
2: 네, 근데 이게 조금은 비대칭적일 거라고 보는 게 네. 탁구 선수의 비유를 하면 김민석 후보는 팬홀더 공격형이죠. 팬홀더 네. 막 스매시 치려고 하고 막 드라이브 걸고 막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고
0: 네.
2: 정청래 후보는 쉐이크 핸드라고 하나요? 네, 쉐이크 핸드 이렇게 수비형으로
0: 네.
2: 네, 그렇게 받아치는 것을 할 것 같은데 일단 김민석 후보는 최근에 굉장히 공격적인 태도예요.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 3명 다 떨어져야 된다. 이런 발언까지도 했기 때문에 그런 기세를 좀 몰고 갈 것으로 보이고 근데 정청래 후보 쪽에서도 역공을 할 것이 신천지 문제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근거는 뭐냐. 그래서 결국의 결론은 분열은 김민석 후보 쪽이 일으킨다. 이런 식으로 역공을 할 가능성이 크고 그럼 김민석 후보는 얼마 전에 유시민 작가의 발언 이재명 정부는 필연적으로 실패한다. 그 발언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셨던데 얘기해라. 왜 그 발언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또 공세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흐름을 보면은 일단은 김민석 후보가 더 도전자처럼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정청래 후보 쪽은 실수 안 하기 예, 조금 더 포커스.

0: 를 맞춰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팬홀더 대 쉐이크 핸드 이 구도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1: 네. 자, 오늘 밤 첫 TV 토론 또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죠.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문자번호 샵 9730,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KBS 콩 어플리케이션,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휴대전화를 열어 참여해주세요. Why do stars fall down from the sky? 정보는 알차게, 기분은 가볍게.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1: 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죠. 계곡과 하천 또 바다와 해수욕장까지 물놀이 즐기는 분들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매년 안타까운 수상안전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름철 수상안전대책은 무엇인지 행정안전부 조덕진 사회재난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4: 안녕하십니까. 네.
1: 지금 저 유튜브나 보이는 라디오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우리 실장님께서 구명조끼를 입고 나오셔서 웬 갑자기 구명조끼를 입으셨나 그러실 텐데 입고 나오신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4: 예, 오늘 제가 오늘 나온 이유는 요즘 이제 폭염도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또 이제 본격적인 피서철이라서
1: 그렇습니다.
4: 국민들이 이제 그 계곡이나 하천, 해수욕장 같은 데 이제 물놀이를 많이 가시는데
1: 네.
4: 그 물놀이 할 때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안전수칙을 좀 설명드리려고 나왔는데
1: 네.
4: 그 안전수칙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구명조끼 착용입니다.
1: 아.
4: 그래서 제가 이제 구명조끼를 직접 입고 나왔고요.
1: 네.
4: 다 아시겠지만 이 구명조끼 착용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현장에서 꼭 생명조끼 안전장치거든요. 근데
1: 네.
4: 이제 국민들이 자꾸 입고 계신데 실제 수상 안전 하면서 발생한 인명사고를 보면 90% 정도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안타깝게 인명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많고
1: 예.
4: 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면 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동안은 구조할 그러니까 물에 떠 있었기 때문에
1: 그렇죠.
4: 구조할 시간을 벌거든요. 그런
1: 예.
4: 여러 가지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꼭 착용해 주십사 해서 제가 직접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착용하고 네. 왔습니다.
1: 올 여름에는 물놀이 하실 때는 반드시 필히 구명조끼를 입으셔라.
4: 예.
1: 얼마 전에도 그 저 강원도 고성 화진포 해수욕장에서 또 그 물에 빠진 분들 구하려다가 군인 두 분이 또 생명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근데 해마다 이렇게 바닷가에서 일어나는 사고 또 뭐 계곡 물놀이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 걸 보면은 그렇게 강조를 해도 사고가 꼭 나더라고요.
4: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요즘 뭐 워낙 국민들이 피서철에 찾아가시는 그 피서를 위해 찾아가시는 곳이 다양하거든요.
1: 네.
4: 뭐 해안가도 있고 계곡 하천도 있고 또 이 사고가 발생하는 패턴도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1: 네.
4: 어느 현장이든 꼭 지켜야 되는 안전 수칙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해수욕장보다 더 위험하고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 있다면서요?
4: 예, 네. 저희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해수욕장이 대표적인 피서 장소고
1: 네.
4: 많은 인구가 몰리는 장소다 보니까 해수욕장에서 안전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이렇게 정식적으로 개장된 해수욕장은 안전관리라든지 시설이 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1: 네.
4: 이제 미개장 해수욕장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일반 해변 그리고 뭐 방파제 그리고 또 하천 계곡 같은 경우도 이렇게 관리 지역이 아닌 관리 외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안전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게 또 저희 추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단순히 물놀이 하다가 이렇게 인명사고 당하는 분도 있는데 물놀이 외 사고가 있습니다. 뭐 낚시 행위라든지 뭐 해루질
1: 네.
4: 그리고 또 어로 행위 그리고 뭐 또 다슬기 채취 이러한 여러한 유형으로 또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러한 데 대해서 꼭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뭐 구명조끼 착용이라든지 뭐 현장의 상태를 잘 확인해야 되는 거라든지 이런 거가 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0: 지난주까지 집중호우가 많이 내렸지만 또 계곡 하천 같은 경우는 좀 가물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좀 얕은 물입니다. 근데 얕은 물인데 바닥은 또 되게 미끄러운 네. 이런 상황이 많다 맞아요. 보니까 이런 데서 얕은 물이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너무 지나가다가 미끄러서 넘어지면은 또 방향 감각을 잃고 또 이제 갑작스럽게 불어난 급류를 만나면 또 어떻게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물놀이 장소뿐만 아니라 물가 어디든지 위험 요소가 항상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 그리고 또 민물도 그렇고 바닷물도 그렇고 수심이 일정치 않은 데는 특별히 조심을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0: 예.
1: 얕은 줄 알고 들어갔다가 푹 빠져서 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0: 예,
1: 있으니까
0: 맞습니다.
1: 말이죠. 올여름 수상안전대책 뭐 어떻게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지난해와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궁금하고요.
0: 저희가 올여름 수상안전대책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더 일찍 그리고 더 촘촘하게 그리고 더 현장 중심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좀 잡았는데요.
1: 예.
0: 먼저 저희가 여름철 피서철에 성수기 특별대책기간을 운영을 하는데 보통은 네.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한 달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1: 예.
0: 올해는 6월 중순 한 달을 앞당겨서 두 달째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뭐 구조 대응하는 것보다 예방이 되게 중요한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무더위도 일찍 찾아오고
1: 그렇습니다.
0: 여러 가지 안전사고 발생하는 유형이 조기에 발생하다 보니까 좀 당겨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대책 기간에 주로 저희가 좀 특히 많이 관심을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안전요원들을 좀 더 많이 배치하고
1: 네.
0: 이제 현장에 제가 입고 있는 이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도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현장을 계속 점검하고 또 순찰하는 활동을 좀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안전관리요원도 예년에 비해서 대폭 증원 배치를 하고 있고
1: 네.
0: 그다음에 이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도 예년에 뭐 한 4배 5배 정도 대여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요원들이 단순히 현장에 상주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교육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받도록 하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분들이 현장을 잘 지키고 있는지 뭐 전담 공무원도 두고 또 저희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 책임관도 운영을 해서
1: 네.
0: 좀 더 촘촘하고 또 확실하게 그 점검을 하고 보완할 거는 미리 보완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그 예년보다 일찍 이제 데뷔를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또 여름이 길어졌어요, 실장님.
0: 예.
1: 봄은 정말 5월 말부터 더워지기 시작해서 9월 한 10월 초까지도 계속 더위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0: 예.
1: 그래서 안전에 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말씀하실 때는 이제 수상 안전 관리 더 강화하셨다고 했잖아요.
0: 예.
1: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0: 뭐 지금 폭염 때문에 많은 국민들 고생하고 계신데요. 일단은 기후 변화가 되게 급속도로 좀 진행이 있고 되고 있고 또 이제 국민들이 물놀이 하시는 어떤 장소라든지 이거 이용 패턴이 되게 다양하게 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좀 당겨서 한 이유 자체가 이제 일찍 안전사고 유형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전관리 요원들을 좀 아직 배치되지 않은데 그리고 또 이제 개장하지 않은 해수욕장 같은 데서도
1: 네네.
0: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안전관리 요원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거를 좀 당겨서 배치하고 관리를 해오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올 6월 달부터 집중호우가 수시로 좀 자주 잦아졌는데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계속 이용하던 다니던 계곡이나 하천

0: 겠고 바다에서는 너울성 파도나 이알류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 겉보기엔 되게 평온한 바다인데 갑자기 들이닥치거든요 파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데 대해서 좀 더 앞당겨서 또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강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현장 안전요원도 크게 늘었다면서요?
0: 예, 예. 저희가 뭐 물놀이 관리 지역 중심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데 올해만 해도 작년보다 한 400여 명 증보다 늘어난 한 5,800여 명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규모를 확대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용객이 많거나 아니면 좀 위험이 높은 지역은 계속 추가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분들은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0: 이분들이 보통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사고 발생하면 구조하는 데 참여하는 거로 예상하실 수 있는데 사실상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방입니다. 먼저 그 이 이용객들을 물놀이하기 안전한 장소로 안내를 하고요. 또 위험 구역으로 들어가시는 거는 통제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구명조끼 착용하시라 권장을 해드리고 또 이제 어린이나 노약자 같은 이제 취약자들은 안전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요. 실제 이제 갑자기 집중호우라든지 너울성 파도 같은 위험이 발생을 하면 이 대피시키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또 대피시키고 실제 구조 상황이 되면 뭐 지자체나 소방, 해경 같은 데 빨리 연락을 해서 또 이제 추가 사고를 막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근데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안전위원들이 현장에 잘 계시는 그 관리하고 있는지도 좀 봐야 되지만 이런 분들 안전관리위원들을 잘 어디에 계시는지를 알고 물놀이를 하시는 게 네. 꼭 필요할 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 그러니까 이제 해수욕장에 놀러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저분들이 안전요원들이 왜 저렇게 그 예민하게 적인 못 가게 하고 뭐 깊이 들어가면 나와라 하시는 그 다 이유가 있으셔서 예. 하시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지시를 또 잘 따라주시는 것도 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구명조끼 무료되어서도 대폭 늘렸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구명조끼가 생명을 구하는데 중요한 도구라는 말씀이겠죠?
0: 예, 예. 저희가 그 가장 효과적인 장비가 구명조끼라고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123개소에 구명조끼 무료되어서 운영했다면 올해 606개소로 확대를
1: 꽤 많이 늘었네요. 예, 예. 한 5배 정도가 된 거네요.
0: 왜 그러냐면 그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조금 아시고 물놀이를 하셔야 되는데 뭐 그 급류, 높은 네. 파도 그리고 또 예상보다 깊은 수심 같이 현장의 상황을 모르고 또 들어가시고 또 이제 현장에 계시다가 체력이 소진되면 그 스스로 보안 조치를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계셔서 좀 구조 기다리는 시간을 좀 벌으셔야 되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구명조끼를 미리 구입해서 가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냥 준비 없이 가셨다가 에이 나는 괜찮겠지 나 수영 잘하는데 이렇게 네. 하고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현장에 무료 대여수가 있으니까 부담 없이 활용하셔라 이런 취지가 있겠습니다.
1: 네. 요즘은 또 이제 뭐 바다 계곡에서 그 스노클링 즐기시는 분들 많던데 의외로 또 안전사고 위험 크다고 하네요.
0: 예, 이게 스노클링 그러면 보통 해외 여행 가서 체험하시는 거로 그동안 알고 계셨는데 요즘은 국내에서도 스노클링 하시는 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매년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하고 있고요.
1: 네.
0: 올해도 지난 6월에 제주에서 사망 사고가 있었거든요.
1: 아, 그렇습니까?
0: 예, 예. 근데 이제 스노클링은 보통 수면 가까이 있고 오리발도 예. 저기 착용을 하고 장비를 활용하기 때문에 안전하실 거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 계시는 동안 갑자기 뭐 조류가 바뀌거나 파도가 치면은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럴 경우에 혼자 활동하시거나 또 체력이 고갈되시거나 방향을 잘못 잃으면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빠지거든요.
1: 그러니까 물 안에 집중하다 보면
0: 그렇죠.
1: 내가
0: 예,
1: 어느
0: 예,
1: 위치에
0: 예.
1: 가 있는지 잘
0: 예,
1: 모를
0: 예,
1: 때가
0: 맞습니다.
1: 있어요. 또.
0: 그래서 저희가 스노클링 하실 때도 사고 예방을 위해서 두 병 이상 같이 하시는 걸 권장하고요. 그리고
1: 네.
0: 구명조끼 착용하신 상황에서 하고 또 그 자신의 체력에 맞는 범위 그리고 적당한 시간을 지켜주실 거를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1: 네. 또 요즘은 그 저 민물 강이나 계곡에서도 많이들 하시는 게 다슬기 잡는 거던데 여기서도 또 심심치 않게 사고가 나더라고요.
0: 예, 저희가 국민들이 보통 하천 계곡을 가시면 거의 필수 코스처럼 이제 다슬기 채취 활동을 하시는데 실제 사고는 또 다슬기 채취 과정에서 방심을 하다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이 다슬기들이 보통 서식하는 장소가 이끼를 먹고 살기 때문에 바닥이나 돌에 이끼가 있는데 다슬기가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끄럽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 집중호우 이후에는 수위가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고 수심이 갑자기 바닥에 패여서 깊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데서 특히 뭐 고령층 같은 경우 이렇게 좀 스스로 헤쳐나오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바로 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0: 저희가 권장해 드리는 게 되도록이면 미끄럼 방지 신발을 착용하시고 또 구명조끼도 불편하시지만 착용하시길 권장드리고 특히 이제 다슬기를 잡으시다가도 비가 오거나 네. 아니면 물이 좀 늘어나거나 또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는 데는 바로 밖으로 나오셔야 되고요.
1: 그러니까 미련 없이 나오셔야 되는데.
0: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절대 혼자 다슬기 채취하시면 안 되고 예. 제일 위험한 게 저녁 무렵에 다슬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녁 무렵에 음주 후에 들어가시는 건 더더욱 위험하니까 아. 다슬기 채취를 되도록 안 하시고 네. 이러한 하시더라도 안전수칙을 준수하시면서 하시기를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1: 지금 우리 저 실장님께서도 그 술 드시고 뭔가 물 속에서 뭘 하시려는 분들 지적을 해 주셨는데 꼭 이렇게 또 여름철 사고 나는 거 보면 술 드시고 물에 들어가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0: 예. 예. 저희가 이것도 저 안전사고를 분석을 해보면
1: 예.
0: 그 단순히 낚시하다가 수영하다가 다슬기 채취하다가 다리 건너다가 그런 거에 음주가 더해지면 그 위험 요소가 배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음주가 정말 위험하다고 할 수 있고요. 일단 뭐 술을 마시면 판단력도 흐려지고 또 균형감각도 뭐 운동 능력 모든 게 떨어지는 맞습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술 마신 김에 용기가 생기셔가지고 그러게요. 평소에 하지 않은 것도 하시게 되고요. 근데 물 속에 들어가면 이러한 작은 차이가 바로 이제 생명을 위협하는 순간으로 맞닥뜨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차가운 물에 갑자기 들어가시면 정상적인 사람도 혈압이나 뭐 그 심박수 그리고 또 근육 경직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거동이 불편하신데 술 마신 상태는 더 위험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술 마신 상태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지 않으시는 거가 제일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 네. 근데 만약에요, 이제 올 여름에 뭐 어디로 놀러 갔어요. 뭐 바다나 계곡으로 놀러 갔는데 아, 여기는 조금 위험해 보여. 내가 들어가 보니까. 이럴 때 좀 많은 분들의 국민들에게 좀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개인이?
0: 예, 저희가 이제 그 안전신문고 앱이라는 게 있는데요.
1: 예.
0: 이 국민 여러분들도 여름철 수상안전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채널입니다. 안전신문고 앱이. 그 현장에 이렇게 가시다가 네. 여기 물놀이 안전시설이 뭐 훼손돼 있다거나 또 위험한 지역인데 방치돼 있다거나
1: 네네.
0: 아니면 뭐 출입 통제가 필요한데 통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거를 발견하시면 안전신문고 앱이나 저희 행정안전부의 누리집을 통해서 아. 신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신고가 접수되면 저희가 바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관리기관으로 즉시 전달이 되고요.
1: 네.
0: 이제 현장에 필요한 조치들 예를 들면 시설 보수라든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거라든지 출입 통제 같은 필요한 조치들이 바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꼭 구분해 주셔야 될 게 예방 차원에서는 안전신문고 앱인데
1: 네.
0: 실제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목격하시면 당연히 119나 112로 신고를 하셔서 필요한 신속한 출동과 구조가 이루어지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런 안전신문고 운행도 이게 시간의 지체 없이 바로바로 그 현장에 그게 반영이 돼야 될 텐데
0: 예, 예.
1: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
0: 예, 그 신고를 네. 실제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텐데
1: 네.
0: 그 실시간으로 그 해당 기관에 전달이 되고요. 또 이제 그 필요한 조치를 진행되는 거나 완료된 거를 통보를 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1: 아, 그 제안한 분한테도 예, 예, 예. 답변이 간다는
0: 예, 예.
1: 말씀인 거죠.
0: 네.
1: 자, 오늘 끝으로 이번 여름 휴가 이제 계획하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좀 이런 점들만은 꼭 지켜주십사 우리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 입장에서 부탁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죠.
0: 예, 제가 뭐 좀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 여름 안전한 휴가를 위해서 복잡한 내용은 모두 기억하시기보다 딱 세 가지를 좀 꼭 기억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0: 첫 번째는 제가 착용하고 있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셔서 본인 뭐 수영 실력 믿지 마시고 익숙한 데라고 이런 거 믿지 마시고 이 생명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고 구명조끼 꼭 착용해 주실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술을 마신 뒤에는 절대로 물놀이나 물가에 다니는 거를 자제해 주십사 그렇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되도록이면 관리 외 지역이 아니라 안전관리 요원들이 있는 관리 지역에서 좀 물놀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이 현장의 출입 통제라든지 안전관리위원들의 안내를
1: 네.
0: 적극적으로 따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전수칙 꼭 지키셔가지고 올 여름을 즐거운 추억만 남는 안전한 여름철 휴가철 보내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러게요. 실장님과 이 이야기 나눈 이후 시간은 안전사고가 났다는 그런 소식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와중에도 지금 전국적으로 날이 많이 더워서요. 서울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태고 특히 전남, 밀양, 김해 등 지역은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필수 업무를 제외한 야외활동 또 실외작업은 최대한 중단해 주시거나 또 연기하시고요. 물 자주 드시고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폭염에 물놀이 하실 때도 구명조끼 착용하시는 거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조덕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2: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3: 철학이 있는 수요일 철수야.
1: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만 마음이 아픈 신호는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하곤 하죠. 여러분의 마음은 오늘 어떤 모양이신가요? 사소해 보이지만 가장 소중한 마음 건강, 그 깊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입니다. 철학이 있는 수요일 철수야, 나혜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네.
1: 선생님, 무서운 영화 잘 보실 것 같아요.
4: 저요? 좋아하긴 합니다. 어떻게 따가셨죠?
1: 네,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막 즐기면서 보실 것 같은데.
4: 저는 무서움을 엄청나게 타는데요.
1: 그래요?
4: 공포 영화는 좋아합니다.
1: 네. 의외로 무서움 안 탈 것 같아요.
4: 저는 엄청 많이 타요. 네.
1: 아니 근데 이제 여름 되면은 또 공포 영화 유난히 개봉 많이 하고 공포 영화 보면서 뭐 더비 시키자는 말들 많이 하는데 네. 이게 실제로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4: 어느 정도는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을
1: 사라져요?
4: 것 같아요. 더위가 사라진다. 약간 사라질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여기서 뭐 의사로서 얘기 드릴 거는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체온을 이야기할 때 네. 중심 심부 체온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변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위 먹은 사람한테 갑자기 공포 영화를 보여준다고 해서 네. 갑자기 그 더위병이 낫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근데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보면 조금 더위가 가시는 것처럼 느낄 수는 있는데요. 실제로 공포 영화라는 게 깜짝깜짝 놀라는 반응들이 있고 네. 또 이렇게 긴장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이 내가 그 상황에 놓인 건 아니지만 정말로 거기에 놓인 것처럼 우리 몸에 이 교감신경계가 이 활성화돼서 흥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깜짝 놀라는 상황이 되면 아이고 깜짝이야 이러면서 잠깐 긴장을 하잖아요. 이 긴장 상태가 계속되면서
1: 더비를 좀 잊게 하는 건가?
4: 잊게 하는 것도 있고요. 네. 실제로 이 말초에 어떤 그 혈액순환이나 이런 것들은 네. 실제로 조금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심부로 깜짝 놀라면서 심부로 약간 순간적인 반사적인 행동으로 피가 몰리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이제 조금 오래된 연구 결과긴 한데 어떤 연구 결과에서는요. 공포 영화를 본 이후에 네. 실제로 코끝이라든지 손끝의 온도가 조금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1: 아, 그래요?
4: 네. 근데 이 코끝이나 손끝의 온도 가 우리 몸의 심부 체온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온도를 낮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체온을 낮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이렇게 서늘한 감각을 느끼는 것은 일종 타당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네. 그 기억해 보면은 예전에 이제 한참 여름 되면은 TV에서 네. 남양 특집이라고 뭐 많이 했어요.
4: 맞아요.
1: 그리고 오늘 그 저 전설의 고향 얘기해 주신 청취자분들 많 네. 계신데 전설의 고향 아세요 선생님?
4: 알죠. 전 전설의 고향 나올 시간만 기다렸다가 네. 정말 너무 재미있게 봤었는데 근데 그때는
1: 그러니까요.
4: 실제로 그게 너무 무서웠고
1: 진짜 네. 무섭게 잘 만들었어.
4: 정말 무서웠는데 사실 제가 그 뒤로 언젠가 한번 전설의 고향을 봤는데 네. 지금 보니까 조금 약간 좀 과하게 말하면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네. 무서운 게 아니라 코믹이던데
1: 눈이 고급스러워져서
4: 그러니까요.
1: 우리가
4: 네, 그때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요.
1: 그렇죠.
4: 네 다리 내놔 이거 아세요?
1: 네 다리 역시 네 다리 내놔.
4: 네
1: 오늘
4: 내놔.
1: 가장 많이 나온 게 네 다리 내놔였습니다.
4: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1: 이덕희님도 전설의 고향에서 네 다리 내놔 네 다리 내놔 하면서 머리 풀고 따라오는 귀신 이 부분이 제일 무서웠다고.
4: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네 다리 내놔라는 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막 더울 겨를이 있어요? 더울 겨를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네. 잠깐 그런 감각을 느끼게 네. 된다는 거죠.
1: 근데 요즘에는 왜 남양 특집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시원한 데가 많아져서 그런가?
4: 아, 그것도 네. 일리가 있습니다. 네. 네.
1: 자, 이게 보통 우리가 무서울 때 이런 표현 쓰잖아요. 뭐 등골이 오싹해진다. 머리끝이 쭈뼛쭈뼛 선다. 근데 실제로 몸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까?
4: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깜짝 놀라는 어떤 본능적인 반응 때문에 이 교감신경계가 항진돼서 이런 반응도 있을 수 있고요. 실제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이모셔널 파일로 이렉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좀 어렵잖아요. 네. 이모셔널은 정서적인이란 뜻이고요. 네. 파일로라는 거는 이제 라틴어로 털 같은 이런 것을 말하는 거고 이렉션이 이제 좁혀 서는 건데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반응으로 털이 좁혀 선다라는 이모셔널 파일로 이렉션이라는

0: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깜짝 놀랄 때 잠깐 순간적인 반사적인 반응으로 우리 피부가 움찔하거나 네네. 이러면서 피부에 있는 이 털끝이 바짝 곤두서는 실제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공포 영화를 보고 교감신경이 놀라는 환경에 처했을 때는 이 피부 전도도도 실제로 떨어지고 실제로 이 약간 이 체온이 떨어지는 것 같이 이런 비슷한 환경으로 흥분 상태가 된다라는 보고들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온도, 침부 체온을 낮추는 것은 아니지만 이 몸 끝에 있는 말단 감각에 있어서는 실제로 이 깜짝 놀라는 반응이 실제로 털을 쭈뼛 세울 수 있는 거죠. 네. 네. 소름이 끼친다. 소름이 낄 때 실제로 털이 좁혀 서잖아요. 저도 네. 보면 이게 실제로
1: 피부에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0: 털이 서던데요. 이렇게 이렇게
1: 닭살이라고
0: 닭살짝 돋으면서 네. 솜털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게 반응인 거죠.
1: 그런데 이렇게 뭐 등골이 오싹해진다든지 뭐 머리끝이 쭈뼛쭈뼛 선다든지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도 굳이 무서운 영화를 계속 보는 그 심리는 뭘까요?
0: 그러게요. 근데 저도 사실 생각해보면 제가 무서운 걸 정말 싫어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놀이공원에 가서 놀이기구를 타는 거는 정말 싫어하거든요.
1: 아,
0: 네,
1: 그래요?
0: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돈 주고 왜 그런 그 인체에 가혹한 짓을 하나. 네. 그리고 이 중력에 반하는.
1: 얼마나 재밌는데 그게.
0: 중력에 반하는 막 몸을 막 이렇게 뒤집고 막 이런 네. 이 고통을 주는 거잖아요. 사실 몸을 치면은.
1: 저는 쾌감이 든데 그게.
0: 그렇죠. 몸은
1: 아, 그걸 고통으로 느끼시는 분들 있구나.
0: 이게 일종 사람한테 쾌감으로 느껴지는 거잖아요. 네. 예, 이 공포 영화도 비슷한 거죠. 사실은 공포 영화라는 컨텐츠 내용만 보면 사실 위협하거나 놀라거나 도망가야 될 내용인데요. 사실 순간적으로는 그때 깜짝깜짝 놀라죠. 우리 네. 동물적 본능적 반응 때문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고차원적인 대뇌를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이 본능적인 스릴 이후에 판단을 하는 거죠. 아, 이거는 영화야. 이거는 나한테 위협을 주는 건 아니야.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안전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 감각적인 짜릿한 것을 계속 느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게 일종의 뭐 요즘 말하는 도파민 중독, 도파민과도 관련이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이렇게 슴슴한 거는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렬한 감정이 사람한테 쾌락을 주고 쾌감을 주고 정말 이게 자꾸 찾게 되는 이런 이 짜릿한 감각을 주는 건데 네. 강렬한 게 결국 도파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공포를 하더라도 아주 강렬한 것들은 나한테 당연히 자극을 주니까 재밌는데요. 다만 안전해. 안전하니까 나는 위협을 피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네. 자꾸 이 우리가 새로운 걸 자꾸 찾는 것처럼 재밌는 것을 찾아서 헤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말 안전과 어떤 짜릿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아주 안전한 장치. 네.
1: 근데 공포 영화를 보고 이제 안전하다고 느낀 건 성인이 돼서 느낀 거고요. 어렸을 때는 공포 영화 보고 나서 집안에 저 장롱에서 뭐가 튀어나올 것 같은 보고
0: 그러니까요.
1: 나서도
0: 그래서 네. 그게 이제 대뇌가 완전하게 덜 발달됐기 때문이죠. 네. 저도 어렸을 때 보면
1: 잠 못 자고 그랬던
0: 내 기억이 다리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지?
1: 뭐 화장실도 못 가겠고 밤에 간밤에
0: 그러면, 이거 딱 눈 뜨는 순간 저기 앞에 귀신이 있는 거 아닌가?
1: 침대 밑에서 뭐가 손이 올라올 것 같고
0: 그러니까 근데 성인도 공포 영화 보면 그런 느낌이 조금 남아는 있지만 네. 아무튼 이거는 그냥 내 생각일 뿐이고 현실은 안전하다는 판단이 온전한데요. 어렸을 때는 사실 약간 이 동화 보면서도 동화의 일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약간 상상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1: 현실 세계와 그 가상이 이어져 있는.
0: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어려운 말로 현실 리얼리티 테스팅이라고 하는 현실 감각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공포 영화를 봤을 때 성인보다 훨씬 더 그게 정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어떤 무의식적인 가능성이 열려 있어서 네. 더 무서울 수도 있는 거죠.
1: 그러면 저 애들 아빠 입장에서 네. 아이들한테는 공포 영화 보여주는 게 별로 정서상 안 좋은 겁니까?
0: 근데 뭐 저는 뭐 고난 없이 크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런 공포 상황도 좀 경험을 해봐야 된다.
1: 아니 근데 만약 트라우마가 생긴다거나 뭐 그런 그쵸. 잘못된 인식이 생긴다면
0: 그건 정말로 아이마다 공포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부모의 그 지도자의 적절한 판단이
1: 적절한 판단
0: 필요합니다. 네.
1: 김진희님께서 전설의 고향이 에어컨이었죠. 전 공포 영화는 못 보는데 청룡열차나 탑니다. 이런 분들 계시네. 그렇죠?
0: 그러니까요. 이게 사람마다 좀 달라요.
1: 네. 네. 이분도 청룡열차를 저처럼 쾌감이라고 느끼시는 선생님처럼 그렇죠.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0: 저는
1: 않고.
0: 저는 엄청 고통입니다.
1: 네. 9100님은 아무나 귀신 역할 못했습니다. 당시 최고 인기 미인 배우만 귀신 역할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런.
0: 우리나라는 좀 한이 서린 여자를 표현을 하는 게 처녀 귀신.
1: 그치? 못생긴 귀신이

0: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1: 처녀 귀신 이게 약간 잠깐 사담인데요. 네. 여담인데 이 그 처녀 귀신이 예쁠수록 왠지 안타까워 보입니다. 왜냐면 처녀 귀신은 결혼을 못 하고 죽어서 억울한 귀신이거든요. 예. 네. 근데 이 저렇게 예쁜 여자가 네.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그 조선 시대 어려 그 예전 시대에 결혼도 못 하고 저렇게 불쌍하게 죽었을까? 엄청나게 환이 있을 것 같다. 네. 이제 이런 사고의 연결고리로 이어지기 때문에
0: 듣고 보니까 또 일리가 있네요.
1: 이쁜 여자가 죽으면 안타깝죠. 네, 네.
0: 그래서 또 당대 최고의 배우들만 하셨구나.
1: 네, 네. 그런 것 같네요. 네.
0: 5726님께서 이런 저 질문 주셨어요. 공포 영화 볼 때면 심장이 쿵쾅거리면서도 꼭 롤러코스터 탈 때처럼 쾌감 느껴지는데 왜 그런 건가요?
1: 이게 비슷한 거죠. 예, 공포 영화 보는 것도 롤러코스터처럼 사실은 위협을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간이라서 지금 극장안이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 그냥 안전하다고 현실로 인식시키는 거지. 동물로서 뭐 곰이 튀어나온다, 쓰나미가 온다. 어떤 누가 나를 막 칼로 내리치는 비슷한 장면을 보면 거기는 순간적으로 이 흥분된 반응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근데 네. 반응이 있는 건 당연한데 반응 좋아, 오케이, 땡큐, 너무 스릴 있어. 이걸 이제 즐기게 되는 게 우리의 심리인 거고. 왜냐하면 평소에는 그렇게 강렬한 감정을 느낄 일이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런 감정이 실제로 일어나면 불안한 거거든요.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감정을 내가 안전한데 느낄 수 있어. 저는 롤러코스터도 도대체 왜 타는지는 모르겠지만 재밌다고 하는 친구들 보면은 그 친구들은 절대로 이게 다치지 않는다는 안전한 믿음이 있는 하에 야 그렇게 떨어지는 얼마나 재밌냐 이런 것들을 즐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싫어요.
0: 그 요즘 이제 그 뭐랄까 이게 단순히 영화 소극적으로 영화 보는 걸 넘어서 뭐 방탈출 카페라는 것도 요즘 저 젊은 네. 친구들도 많이 하고
1: 젊은 친구 얘기가 아니고요. 방탈출 네.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흉가페가를 직접 찾아가는 이거 뭐라 그러죠? 공포체험?
1: 네.
0: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1: 그러게요. 저도 방탈출 게임도 해봤고 또 뭐 흉가 이런 거 어둠 속에서 그냥 완전 불 꺼진 데서 막 돌아다니는 이런 공포체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해봤는데 마찬가지겠죠. 이게 실제로 저한테 야 여기 흉가인데 너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취재를 해. 혼자 갔다 와봐 이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0: 그러니까.
1: 네. 밤에 혼자서 아무도 안 갈 테니까 저기 뒷산에 저기 요즘에 뭐 흉악범이 있는데 혼자 밤에 한번 갔다 와봐. 그럼 너무 무섭겠지만
0: 옛날에 수련회 같은 거 가면은 꼭 그
1: 공동묘지
0: 밤에 그 저 담력 체험이라 그렇죠, 그런 거
1: 그렇죠.
0: 있었어요.
1: 네. 공동묘지 갔다 오기가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은 뭐 방탈출뿐 아니라 뭐 흉가페가 이런 위험한 현장을 몸소 체험하는 것들은 아까 얘기한 같은 맥락으로 안전하다는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가 그 스릴 감각만 느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스릴을 이보다 안전하게 즐길 수 없다라는 보장된 것을 돈으로 사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영화랑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내가 방탈출이든 어떤 체험형 공간을 마치고 나오면 아무튼 이제 이것을 내가 성취했다라는 약간의 성취감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요즘 많이 즐기는 이유는 돈 주고 스릴을 사는 게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0: 그거는 이제 안전이 보장돼 있다는 전제하에.
1: 그렇죠. 그렇죠. 저한테 만약에 너 이거 쓰나미 진짜 올지도 모르는데 저기 한번 갔다 와봐 그러면 그건 뭐 쉽지 않죠.
0: 그렇죠.
1: 네, 쉽지 않죠. 네.
0: 5986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친구는 공포 영화를 보고 나면 스트레스가 쫙 풀리고 시원하다고 하는데 저는 며칠 밤낮 시달리고 불쾌감만 남거든요. 이 사람마다 공포를 즐기는 심리 구조가 좀 다른가요? 하셨어요.
1: 이 공포를 처리하는 뇌 부위는 당연히 사람이 인간이 동물로서 다 똑같은데요.
0: 네.
1: 이 공포를 즐기는 처리하는 심리 구조는 약간 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방식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똑같이 키가 비슷한 사람도 어떤 사람은 위에서 음식을 소화시키는 건 똑같은데 정말 많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조금만 먹어도 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공포도 같은 기관, 같은 뇌의 부위에서 처리를 하긴 하는데 공포를 감당할 수 있는 양이 개인마다 다른 거죠.
0: 네.
1: 그래서 우리가 뭐 골프 칠 때도 스위스팟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확하게 맞는 부위. 그래서 이 스위스팟의 이야기를 이 공포를 처리하는 이 얘기에서도 하는데 적정 구간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0: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가 딱 공포의 한계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가 조금 더 높거나 다르고 예, 스위스팟이 다른 거죠. 근데 이 무서운 거를 비유하자면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 어떤 사람한테는 3인분까지 먹을 수가 있는데 그쵸. 어떤 사람은 1인분만 먹어도 배가 터질 것 같은데 야 맛있으니까 3인분까지 한번 먹어봐 라고 하면 배가 터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공포도 각자 처리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실 아이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자기가 소화하기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예, 공포를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굉장히 이 스위스팟이 좀 적은 아이들은 무서운 것에 너무 노출시키면 실제로 있던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1: 그러니까 내가 공포 영화 좋아한다고 남한테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0: 완전 다른 거죠.
1: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 강도가 다를 수 있으니까.
0: 그래도 본인이 청룡 열차를 잘 탄다고 남한테 강요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1: 알겠습니다. 6365님 제가 초등학교 때 구미호가 자주 남양특집 으로 방송됐는데 그때는 구미호가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0: 네. 그렇죠. 예.
1: 6549님은 공포 체험하니 중학교 때 수련회 가서 담력 훈련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귀신 역할이었는데 아이들이 무섭다고 도망치던 모습 보며 신나했었습니다.
0: 네.
1: 예전엔 참 이런 담력 훈련 많았어요.
0: 그러게요.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는 공포 콘텐츠가 정말 많았는데 요즘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고요. 그 공포 영화, 공포 어떤 스릴러는 항상 이 시간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런 것들이 많이 줄기는 했네요.
1: 그렇게요. 그러니까
0: 그것을 제가 지금 문득 생각이 든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포라는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스릴이라는 일종의 도파민 자극인데요. 도파민을 공포 말고도 찾을 수 있는
1: 많아졌구나.
0: 이 콘텐츠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유머도 슴슴한 자극이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웬만한 유머가 잘 안 먹히잖아요. 세상에 유머보다 더 재밌는 혹은 자극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요. 네. 그래서 공포도 그런 이유에서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1: 자, 오늘 더위를 쫓는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 심리에 대해서 나혜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수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 끝곡으로 띄워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하늘은 맑고 공기는 후텁지근합니다. 유일하게 폭염특보가 없었던 일부 강원 산지에도 폭염특보가 내려졌고요. 더 많은 지역으로 폭염경보가 확대 발효됐는데요. 서울도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한 단계 더 높아졌습니다. 올여름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도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부 강원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도 내려져 있고요. 서울도 열대야가 일주일가량 이어지고 있습니다. 몸이 회복할 틈도 없이 밤낮 없는 무더운 날씨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인 경남 양산과 의령, 창녕, 밀양, 김해의 낮 기온이 39도까지 치솟는 등 극한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매우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춘천 34도, 청주 35도, 강릉 36도, 광양과 대구 37도, 고령 과 창원 38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뙤약볕이 내리쬐며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야외 작업이나 활동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고기압의 영향권 아래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서울의 낮 기온도 36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2.2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중계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현태입니다. 뉴스 중계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 구마모토 현에서 어제 발생한 강진으로 큰 피해가 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13명이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2분기에 약 60조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작년 2분기보다 6.5배 큰 규모입니다.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내일은 본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한 브라질에서는 두 나라 기업인이 만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양국 고위급 인사가 경제협력을 직접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이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제 일본 구마모토현을 강타한 지진으로 큰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 발표한 사망자 수는 13명입니다. 우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어제 오후 4시 27분쯤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규모 7.1 강진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가 큰 곳은 한 대형 쇼핑몰입니다. 첫 지진 발생 30분 후 규모 6.1의 여진이 발생했는데 1시간 후 대형 쇼핑몰 일부가 폭발하며 2층이 무너졌습니다. 이용객 200여 명은 즉시 건물 밖으로 대피했지만 직원 등 다수가 갇혔습니다. 밤샘 작업 끝에 8명이 구조됐지만 20대 여성 2명이 숨지고 1명은 심정지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부상자 5명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폭발 원인과 관련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가스 누출 보고가 있었다고 취재진에게 전했습니다. 굴뚝이 무너진 한 제지 공장에선 갇혀있던 11명 중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여전히 9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이번 강진으로 13명이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건물 붕괴, 화재 등 대규모 피해도 잇따라 확인된다며 빠른 수습을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5시 49분에 규모 4.1의 여진이 발생하는 등 지금까지 160여 건의 여진이 발생했고 구마모토 전역에 오늘 폭염까지 예보돼 구조와 복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1: 구마모토현 지진과 관련해 정부가 오늘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국내 영향을 분석하고 지진 대응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국내에서도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가 760여 건 접수된 만큼 지속적 감시와 대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SK하이닉스가 2분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하반기에도 AI 관련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자체 전망했습니다. 송낙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3: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 AI 메모리 수요에 힘입어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올해 2분기 매출은 79조 3천억 원, 영업이익은 60조 5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257%, 영업이익은 557% 증가했으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입니다. 영업이익률도 76%로 전분기 영업이익률보다 4%포인트 높아지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상반기 누적 매출은 131조 8천억 원을 기록해 반기 기준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실적을 견인한 건 고대역폭 메모리, HBM과 AI 서버용 D램 등 고부가 가치 제품입니다. D램과 NAND 플래시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빅테크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서 관련 제품 수요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SK하이닉스는 2분기부터 차세대 제품인 HBM4 양산 출하를 시작했으며 하반기엔 생산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객사들의 추가 공급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메모리 수요 성장세가 지속될 거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2분기 영업이익이 앞서 증권가가 전망한 63조 원 수준에는 못 미쳤고 개장 직후 상승하던 주가는 마이너스로 전환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1: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8% 넘게 급락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낮 12시 19분 코스닥 시장에 이어 12시 32분에는 코스피 시장 거래를 20분 동안 중단했습니다. 이로써 두 시장은 어제에 이어 이틀째 거래가 함께 중단됐습니다.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 알아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여소연 기자. 오늘 국회 법사위에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이 상정됐죠.
0: 네, 검사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어젯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곧바로 법사위에서도 처리하려는 겁니다. 민주당은 수사 기소를 분리하면서도 보안수사 요구권 실질화 등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수사는 더 책임 있게 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1: 국민의힘은 줄곧 반대 입장을 보였는데 오늘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0: 네, 민주당의 속도전에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회의에서 야당 의견을 듣지도 않았다. 들러리로만 세웠다면서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목적이라고 여론전에도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보안수사권 폐지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사실상 내란 행위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안을 좀 더 논의하자며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법사위는 조정위원 선임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한 상태인데요. 안건조정위 회의를 거친 뒤 형사소송법을 재논의할 계획입니다. 안건 조정위가 소집되더라도 보안수사권 폐지에 찬성하는 혁신당 의원이 야당 몫으로 참여하면 표결로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땅한 방안이 없는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설 방침입니다.
1: 내일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법도 상정된다고요?
0: 네, 신속 처리 대상 안건, 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여권 주도로 국회 운영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의 심사기한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작구 심사를 각각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패스트트랙 법안이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또한 일방적 법안 처리라고 반발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 처리를 시도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요. 선관위 특검법의 경우 여야 원내 지도부가 상당 부분 합의에 이르렀고 오늘 수사 범위 등 막판 쟁점을 놓고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치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브라질에서 두 나라 기업인이 만났습니다. 양국 경제 협력을 위해 청와대 정책실장과 브라질 부통령이 직접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브라질 경제금융중심지 상파울루에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순방에 동행한 현대차와 포스코, 대한항공 등 우리 경제사절단, 브라질 대표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 혁명과 공급망 재편으로 전 세계 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며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시너지를 낼 파트너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0: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장을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 간 산업과 경제 협력은 기업들에 의해 이뤄지지만 정부 차원의 관세나 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업 간 협력이 용이하지 않다며 전담 라인을 지정해 조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아우키민 브라질 부통령이 양국 경제협력 현안에 대한 조율을 전담해 다루기로 했습니다. 이번 순방 목표를 자원부국인 남미 주요국과의 경제안보 파트너십 구축으로 잡은 이 대통령은 내일부터 칠레 순방에 나섭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1: 상습 침수 지역인 서울 강남역 일대가 여전히 많은 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중호우에 최대 1m까지 침수될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시간당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기존 배수시설의 처리 능력을 초과해 수십 센티미터에서 최대 1m까지 침수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상습 침수 지역인 반포천 유역의 지형과 빗물받이 등 주요 배수시설을 반영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경북 안동 하천실험센터 도시홍수 파일럿 실험장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됐습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린 상황을 실제 구현해봤더니 강남 저지대를 재현한 도로의 낮은 곳부터 차오른 물이 순식간에 성인 허리 높이인 최대 1m까지 다다르기도 했습니다. 실규모 실험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침수 발생 양상을 교차 검증한 겁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도시홍수 예경보 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고 침수 취약 지역을 사전에 관리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집중호우 발생 시 강남역 사거리를 비롯한 주요 침수 우려 도로 세 곳에 대한 사전 통제 등 대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1: 특정 주식 종목 관련 기사를 써 주가를 띄우고 투자 수익을 올린 기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정 기사를 써준 대가를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도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호재성 기사를 이용해 주가를 띄운 뒤 선행 매매를 한 기자와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소된 이들은 유사 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와 이들과 공모한 기자 5명, 투자자 1명입니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주식을 미리 정해 사두고 특징주 기사를 보도한 뒤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약 4년 8개월 동안 올린 이른바 작전 기사는 1,800여 건, 부당 이득은 85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기자들은 기사 작성 대가도 챙겼습니다. A씨는 기사 한 건당 3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기자들을 순차적으로 포섭했습니다. 기자 3명이 챙긴 대가는 3억 3,800만 원에 달합니다. 혼자 기사를 쓰고 이익도 혼자 챙긴 경제신문 기자 B씨도 기소됐습니다. B씨는 이런 수법으로 2022년 10월부터 1년 9개월 동안 기사 340건을 냈고 혼자 부당이득 7억 4천만 원을 챙긴 거로 조사됐습니다. 주식 매수 매도와 기사 송출은 실시간으로 이뤄졌습니다. B씨가 주식을 사고 기사를 올리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1분, 이후 주식을 되파는 데 걸린 시간은 3분이었습니다. 검찰은 A씨 등 일당 7명에겐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수증죄 혐의를, 기자 B씨에겐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합의가 잘 안 되면 발전소 등을 폭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쟁 이후 처음으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 비공개 회담도 했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아주 좋은 대화를 해왔다며 이란이 부인하겠지만 논의의 전부가 핵 문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교량 대부분을 한 시간도 안 돼 파괴할 수 있고 발전소들도 하루면 사라질 거라고 또 경고했습니다. 지하 핵시설로 추정되는 나탄즈 인근 곡괭이산도 거듭 타격 표적으로 거론했습니다. 다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현재 곡괭이산의 정보를 공유할 거란 보도를 놓고는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냥 자신에게 얘기하지 않고 왜 전 세계에 대고 떠들어야 하느냐며 자신이 계속 관여하기를 원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전쟁 지속을 원하는 네타냐후가 곡괭이산에 대한 추가 타격 필요성을 내세워 여론전을 벌인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0: 대통령은 전쟁 이후 처음으로 네타냐후 총리와 만나 90분 동안 회담했습니다. 비공개로 열린 이번 회담에선 이란과의 협상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을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만나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생산 허가와 종전 협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연쇄 회담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1: 중동의 원유 수송 해역에서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만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관리를 놓고 의견이 갈렸고 예멘 후티 반군은 홍해에서 유조선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의 공동관리 체계 구축을 이란에 제안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선사들이 항해와 환경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입니다. 부표와 등대 같은 항행 안전시설 유지를 위해 기여금을 내고 있는 말라카 해협 사례가 모델이 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제안은 영내 국가들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도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오히려 자국의 통제 구역을 오만 쪽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차관은 이란 쪽 영해인 항로뿐 아니라 반대편 항로 일부도 이란 영해에 포함하는 방안을 오만에 역제안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로를 남북으로 나눠 이란과 오만이 각각 관리하자는 오만의 제안도 거부했습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또 호르무즈 해협은 결코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며 해협에 접근하는 유럽 선박도 합법적인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해에선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사우디 유조선을 탄도미사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사우디아라비아는 후티가 아닌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 민병대의 드론 공격을 막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원유 수송로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지만 미국과 이란 대화 낙관론에 유가는 급락세를 이어갔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1: 간추린 뉴스는 최승돈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3: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 대행은 오늘 입장문에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과 보안 시정 기능이 사라지면 진실은 은폐되고 형사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며 그 피해는 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이 말소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원의 형 확정에 따른 법무부의 등록 취소 명령에 따라 어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5월 출생아 수가 2만 3천여 명으로 5월 기준으로 7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사망자 수는 이른 폭염 등의 영향으로 역대 5월 중 가장 많은 2만 9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혼인 건수는 2만여 건으로 1년 전보다 6.4% 줄었고 이혼 건수도 3.9% 감소했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오피스텔에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50대 남성이 경찰의 마약 가니시아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국가안보와 핵심 인프라 보호를 위해 외국산 로봇의 신규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사족 보행 로봇 등의 신규 모델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중국산 제품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성평등 가족부가 여성 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부족한 37개 사업장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상시 근로자가 1,000명이 넘는 사업장은 7곳으로 한국 GM의 여성 고용 비율은 3.8%에 그쳤습니다. 어제 발생한 경북 포항 보리돌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해경과 포항시가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경은 준공 13년 만에 다리가 무너진 원인과 설계 시공상의 문제, 포항시의 관리 감독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고 덥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주의보가 지속되고 있고 영남권에서는 밤 최저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초열대야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4도 등 전국이 32도에서 3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1: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오연태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이규봉입니다. 아, 날씨가 참 덥죠. 근데 이번 장마에도 그 한정된 지역에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지는 집중호우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졌잖아요. 이런 집중호우는 산사태는 물론 침수 피해를 일으키고 또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충남도는요, 이번 장마를 앞두고 5,900여 개 마을마다 대피 계획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주민에게는 이장과 공무원, 또 자율방재단원 등을 안전 이것으로 지정해서요,

0: 분들은 뭐 누구보다 이제 마을 지형을 잘 알고 또 주민들 사정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안전 이것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주민 밀착형 안전관리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될 것도 같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안전 이것에서 이것은 세 글자 단어로 영어입니다. 둘이 짝이 되는 경우에 상대편을 뜻하죠. 동반자나 배우자 그리고 동업자 등을 이것이라고 우리가 흔히 칭하는데 초성이 뜻들이면 확실히 아실 것 같아요. 피읍, 티읕, 니은입니다. 피읍, 티읕, 니은. 자, 정답과 함께 오늘은 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충남도의 안전 이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든든한 이것이 있는지 혹은 또 지금 뭐 이것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유료 문자 샵 9730번 이용하셔도 좋고요. 무료인 KBS 콩 게시판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사연들 많이 나눠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시원하게 드시라고 모바일 커피 쿠폰 준비해서 몇 분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시각 교통정보부터 먼저 오늘도 전해듣고 출발하죠. 유하영 씨 전해주십시오.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에서 짧게 밀리고요.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설악에서 서종까지만 막히고요. 휴가지 방향으로도 정체 이어집니다.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쪽으로 호법분기점에서 이천까지 밀리고요. 더 가서 원주일대에서 6km 막힙니다. 이후로도 면원에서 봉평터널까지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매송에서 용담터널까지 밀리고요. 더 가서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서울 시내도로는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홍자램프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론 한강대교 4차로에서 공사하면서 성산대교부터 여파받아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고요.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2: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양산과 밀양 등 경남 일부 지역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제주와 서귀포에는 22일째, 서울에는 일주일째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브라질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상파울루에서 양국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를 주재했습니다. 차세대 민항기 공동개발과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에너지와 첨단산업 분야 협력 등이 논의됐습니다. 신속처리 대상 안건 패스트트랙의 심사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올해 5월 출생아 수가 23,160명으로 7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보다 13.6% 증가한 수치로 증가율은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였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3: 부산, 창원, 대구, 강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4: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0: 네,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준비되어 있는 오늘의 퀴즈 내드렸고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앞서 그 충남도에서 장마철에 대비해서 마을 지형이나 또 주민들 사정을 잘 아는 이장 등을 안전 이것으로 정해서 미리미리 대피시킨 결과 인명피해를 실제로 예방할 수 있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실제로 공주에서는 안전 이분들이 위험지역에 있는 124가구 170명을 대피시켰고요. 보령에서는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 2가구 3명을 또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옮긴 일도 있다고 합니다. 또 안전 이분들이 논산에서도 새벽 시간대 주민 9가구 17명의 대피를 도왔고요. 천안에서는 토사유출 위험지역 주민을 설득해서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켰다고도 해요. 그런가 하면 아산에서는 한 이장이 거동이 불편한 주민 2명을 직접 업어서 대피시킨 일도 있었고 경찰은 구명조끼를 갖추고 또 침수주택에 고립된 주민을 구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든든한

안전 이분들이죠. 자, 이분들 세 글자고 영어라고 오늘 정답 말씀드렸는데 둘이 짝이 되는 경우에 상대편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 결정적인 힌트? 정동원, 장민호가 부른 노래 제목이기도 하죠. 네, 뭔지 아시겠죠? 예. 자, 정답과 관련해서 그럼 보내주신 문자 내용 몇 개 좀 보겠습니다. 끝번호 8212님. 지금 평생 이것인 신랑 만나러 가고 있어요. 오늘 반차 쓰고 같이 놀기로 했거든요. 늘 마음 따뜻하고 자상한 우리 남편 너무너무 사랑해 하셨습니다. 아유, 그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보통 남편이 정말 그 남의 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 이 댁은 아주 깨가 쏟아지시는 것 같아요. 커피 쿠폰 하나 선물로 드리고요. 사이좋게 나눠 마시십시오. 5687님. 3학년, 5학년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를 열심히 키우고 있는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 최고의 이것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부부간의 합심하는 모습. 중요합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아이들 앞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일단 한 방향으로 가시고 뒤에서 의견을 조율하시는 거 이런 모습 필요합니다.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요. 백한용님. 매일 2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가장 좋은 이것은 전국 일주입니다. 아하, 저희와 늘 함께 하고 계시군요. 더위도 약간 잊을 수 있고요. 근데 오늘은 정말 덥네요. 모두들 온열질환과는 멀리하시고 전국 일주를 이것으로 삼으시길요 하셨습니다. 어이, 저희의 공식 이것인 것 같아요. 백한용님 고맙습니다. 9888님 한 분 더 보겠습니다. 우리 부부는 같이 일을 하는데요. 아, 주로 부부 얘기가 역시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제 핸드폰에 남편은 이것으로 저장돼 있어요. 우리는 일에서도 인생에서도 이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직장에서도 이렇게 윗자리로 올라가면 이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댁에서도 이것이군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역국으로 가보겠습니다.

0: 네. 지역 소식 들으면서 어? 이게 뭐지? 아, 이 음악 하신 분들 분명 계시죠. 연세 지긋하신 분들은 학창시절 조회 시간에 국민체조 하던 추억이 저절로 떠오르시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기억이 소록소록 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연결할 대전에서 이 음악과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다고 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어떤 소식일지 김수정 리포터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대전입니다.
0: 네, 뭐 방금 들었던 음악 우리 김수정 리포터는 잘 모르시죠?
1: 아, 아닙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국민체조 배웠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이 운동회 할 때도 몸풀기로 꼭 했는데요.
0: 네.
1: 이렇게 일상 속에서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며 건강을 챙기고 함께하는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운동이 바로 생활체조입니다.
0: 네.
1: 지난 토요일 대전 동구청 내에 있는 공연장에서 제13회 대전 생활체조 경연대회가 열렸는데요. 모두 11개 팀, 220여 명의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0: 네.
1: 이번 대회, 화려한 기술을 선보이면서 치열하게 겨루는 일반적인 대회와는 조금 거리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에너지와 팀워크를 나누는 축제장이었어요.
0: 제 기억에 이 생활체조라는 말이 등장하기 전에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체조라고 보통 했었거든요. 이 생활체조는 정확히 어떤 걸 말하나요?
1: 네, 이 생활체조는 전문 선수만 하는 운동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체조의 기본 동작을 바탕으로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입니다. 모든 스포츠의 기본은 체조라는 말도 있는데요.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며 유연성과 근력, 균형 감각을 기를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또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즐길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인데요.
0: 네.
1: 건강을 위한 운동인 동시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소통의 운동으로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기구체조와 생활체조 부문으로 나뉘어서 진행됐습니다.
0: 어쨌든 뭐 누구나 부담 없이 쉽게 즐길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 대회에 참가한 분들의 면면도 아주 다양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1: 네, 우선 대회장에 들어서자마자 참가자들의 밝은 에너지가 가득했습니다. 이 서구, 대덕구, 유성구 등 각 지역별로 모인 사람들이 각각의 스포츠 클럽에 속해 있었고요. 이번 대회는 일반부와 장년부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이어서 긴장되거나 떨릴 텐데 참가자들은 다른 참가자들의 무대에 열띤 환호와 응원의 박수를 보냈는데요. 지도자 선생님은 참가자들에게 즐기고 와라 라고 했지만 참가자들의 열정은 한여름 더위만큼이나 뜨거웠습니다.
0: 네.
1: 몇 달 동안 흘린 땀과 노력이 하나의 무대로 이어지는 순간 설렘과 긴장이 공존했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0: 어르신들도 있어서 좀 도와드리는 개념으로 조금 더 열심히 응원도 해드리고 흥도 나고 분위기도 띄우고 그러려고 더 열심히 했습니다. 엄청 떨려요. 이게 뭐 여러 번 이렇게 대회 참석을 했지만 할 때마다 떨리고 흥분되고 그리고 막 되게 즐겁고 행복해요. 저희가 중년이지만 아직도 젊은 것 같고 여기서 막 기도 받아가고 건강해지는 것 같고 단합도 잘 되고 너무 행복해요.
1: 조금 떨리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생기고 연습 조금 했으니까 잘했으니까 이번에 잘해서 1등 하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2: 최우선으로 안전하게 즐겁고 행복하게 활기차게 스트레스를 확 날릴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단합되는 거 그리고 모두가 환한 미소 그리고 오늘 하루가 즐겁고 행복했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하나가 돼서 틀림은 어때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내 건강을 위해서 생활체조 동호회인으로 해서 그냥 서로가 하나가 돼서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걸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3: 네, 정말 그 참가자들의 어떤 설렘과 열정이 이곳까지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 생활체조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 참가자들에게는 상당히 큰 의미였을 것 같은데요.
4: 네, 맞습니다. 이 생활체조는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완성해가는 과정이 중요한 운동인 만큼 같은 음악에 맞춰서 움직이면서 서로를 응원하고 함께 성장하는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3: 네.
4: 이번 대회는 대전광역시 체조협회와 뉴시스 대전 충남본부가 공동 주최 주관했는데요. 대전광역시 체조협회 김동아 전문이사를 만나서 이 체조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5: 생활체조는 단체가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함께 한다는 의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울하거나 좀 약간 지루한 삶에 활기를 넣어주는 거, 예, 그게 가장 큰 것 같고요. 음악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대화도 많이 나누고 동작을 맞춰오면서 얘기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뇌도 계속 발달시키는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생활체조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잠깐 운동이 지루할 수 있잖아요. 나이가 들고 내가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제한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게 생활체조의 장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활체조가 처음 시작하게 되면 일단은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고 그리고 한 소속이 된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속에 하고 단체로 하고 그리고 음악이 있고 이렇게 오늘처럼 대회도 출전해서 기량을 뽐낼 수 있고 이런 혜택들을 모두 받아갈 수 있으니까요. 한번 시작이 반이라고 한번 시작하시면 끊을 수 없는 게 생활체조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네, 뭐 함께 들어봤지만 건강과 체력 향상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분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아주 건전한 여가 생활에 도움을 주는 종합적인 신체 활동. 이 생활체조가 여러모로 참 이점이 많은 스포츠네요.
4: 네, 또 이번 대회에 출전한 참가자들이 무대 아래에서는 관객이 돼서 무대 위 참가자들을 응원하는 모습이 또 하나의 감동 포인트였고요.
3: 네.
4: 더불어 가족들의 응원도 한몫했습니다. 제가 만난 한 가족은 할머니의 무대를 응원하기 위해서 대회장을 함께 찾았는데요. 손주는 무대에선 할머니를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고 며느리도 함께 응원을 보내면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3: 네.
4: 가족들의 이야기와 무대를 마친 참가자들의 소감까지 들어보시죠.
6: 할머니 응원하러 왔어요. 멋있었어요. 해도 하고 싶었어요.
7: 저희 시어머님 응원하러 왔어요. 어머니 처음에 안 하시려고 하시다가 이제 급하게 준비를 하시게 되셨는데 이렇게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응원해서 보니까 너무 잘하시는 거 보고 아 역시 어머님 멋있으시다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이 급하게 투입이 되신 거라서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부담스러운 거 다 이기시고 잘하시는 모습 보고 와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8: 지금 우리 팀의 거의가 75세 우로야 지금 젤로 많이 먹은 사람이 87까지 있어요. 나이 먹어갖고 이런 데 나와서 한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어려웠던 많았죠. 아무래도 안 해본 거라 모두 동작도 느리고 또 후딱후딱 따라서 한다는 것도 힘들고 그랬어요.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돼요. 작년서부터 시작했어요.
9: 지금 80이 넘었으니까 한참 됐어요. 거의 10년 가깝지 않을까?
10: 다 같이 하니까 가족같이 아주 재밌게
9: 그렇게 하고 이거 하고서 회원들끼리 친분도 많이 두터워졌어. 너무 좋아. 건강을 위해서 기분 좋게 열심히 했어요. 내가 움직여야 하고 내 스스로 찾아서 해야 되고 한다는 걸 제 자신이 느끼고 있어요. 내가 나이가 갈수록 갈띠도 적어지고 할 일도 적어지고 찾는 데도 적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움직여야 돼. 내가 스스로 만들고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내가 운동도 되고 활동할 수 있어요. 기분 좋게 건강해진다는 느낌. 이렇게 함으로써 건강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로 하면 다 같이 그런 영향을 받는 것 같아.
4: 이 무대에 오른 참가자들의 나이는 각기 달랐지만 건강을 위해 몸을 움직이고 함께 즐긴다는 마음만큼은 모두 같았습니다.
3: 네.
4: 제13회 대전 생활체조 경연대회는 생활체조가 단순한 운동을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주고 건강한 일상을 만들어가는 생활문화라는 걸 보여주는 자리였는데요. 경쟁보다 함께하는 즐거움, 결과보다는 건강한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3: 네, 대전 소식 잘 들었습니다. 김수정 리포터였고요. 자, 이어서 전국 일주가 휴가철을 맞아 기획한 전국 책방 일주 독서가 필수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특이하게요. 책방이 없는 지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울릉의 최은영 아나운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1: 네, 안녕하세요. 책방 없는 울릉입니다.
3: 네, 일단 날씨부터 좀 전해드릴까요?
11: 네, 오늘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33도를 보이며 여전히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밤에도 더위가 이어지며 열대야주의보까지 발효되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고요.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3: 네.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좀 나눠보죠. 그 울릉도에 책방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반 서점은 물론일 거고 뭐 독립서점 같은 것도 아예 없는 건가요?
11: 네, 맞습니다. 울릉도에는 대형 서점은 물론이고요. 일반 동네 서점도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울릉구는 서점이 한 곳도 없는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주민들은 책 한 권을 사기 위해 인터넷 주문이나 육지 방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아무래도 이제 울릉도에서는 책방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네. 주민분들이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겠는데요.
11: 네, 맞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불편이 아주 큰데요. 학교에서 필요한 교재는 공동 구매하기도 하지만 읽고 싶은 책이나 참고서를 추가로 구입하려면 결국 인터넷 주문을 해야 합니다.
3: 네.
11: 그런데 이 울릉도는 배가 뜨지 못하면 택배도 함께 늦어져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12: 울릉도 서점이었어가지고 겨울방학 때 육지 나가가지고 사촌 언니랑 저희 언니랑 저랑 같이 세 명에서 책을 사요. 겨울방학에는 택배로 붙였는데 이번에 직접 들고 왔었어요. 너무 무거웠고 힘들었어요.
13: 육지에 나가면 책을 중고에서 책을 많이 사가지고 들어오는 편입니다.
14: 울릉도에 도서관은 있는데 서점이 없어서 책을 바로 가까운 데서 살 수 없어서 아쉬워요. 인터넷으로도 시킬 수 있는데 늦게 오는 경우가 있어서 불편해요. 네, 서점이 생기면 가까운 데서 바로 살 수도 있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5: 인터넷에서 이제 시키면은 날씨를 확인해야 돼요. 왜냐면은 화물선에 물건을 싣고 오는데 화물선이 안 떠버리는 상황이 생기면은 이제 거기서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책을 시켰는데요. 책이 원래 나 이제 3일 안에 오기로 돼 있었는데 일주일 지나서 왔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만화 서점 있으면은 애들이 많이 갈 것 같아요. 만화 서점.
3: 이 책을 주문하면서도 날씨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말이 참 인상적으로 다가오는데
11: 네.
3: 그리고 그 끝에 얘기한 분, 만화 서점이 생기면 좋겠다. 이 바람도 참 순수하게 들려요.
11: 네, 그렇죠. 아이들에게 서점은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3: 네.
11: 원하는 책을 우연히 발견하고 책장을 넘겨보며 고르는 경험 자체를 하지 못하는 건 다소 아쉬운 현실인데요. 교육 현장에서도 이런 부분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교육 관계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16: 저는 울릉교육지원 청사학사 이영선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 옛날에 자세히 생각해보면

0: 서점을 왜 갔느냐. 서점에 가면 내가 이 책을 사야지라는 것도 있었지만 책의 향긋한 향기, 그 분위기 이런 것들이 정말 정겹기 때문에 갔고 훑어보다가 이 책 사고 싶어 해서 책을 사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금은 꼭 자기가 온라인에서 내가 그 책 사야지 해야지만 책을 볼 수 있는 거지. 그런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 주변에 독립서점이라고 하죠. 그런 대형서점 말고 독립서점이 군데군데 생기고 있어요. 올해 저희 방가오 강사 AI 독서 강사님 중에 한 분이 양평책방 할머니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울릉도 학생들에게 책을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지금 지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작은 영향력이 울릉도에도 작은 독립서점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은 독립서점처럼 지자체에서 운영해서 책 글 위한 뭐 큐레이션이라든지 북토크라든지 작가의 만남 코너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구비해가지고 서점을 만든다면 책을 좀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그 책 애호가들이 갈증들을 좀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1: 네, 말씀처럼 요즘 독립책방은 단순히 책을 판매하는 공간을 넘어 북토크, 작가와의 만남, 또 독서 모임까지 운영하는 작은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울릉에도 규모가 아주 큰 서점은 어렵더라도 지역 특색을 살린 작은 공공형 독립책방을 만들어보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2: 그런 게 생기게 되면 뭐 단순히 책을 사는 공간이 아니라 이 섬 주민들이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거점이 될 수도 있겠어요.
1: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지역에서는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중 새마을 문고는 도서 배달 서비스와 버스 정류장 작은 책장 운영, 취약계층 도서 지원 등을 통해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새마을 문고의 활동 들어봤습니다.
3: 안녕하세요. 울릉도 새마을문고 부회장 윤미영입니다. 일단은 서점이라는 게 읽을 사람들과 또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진 지는 좀 꽤 됐어요. 솔직히 알다시피 학생 수도 많이 줄었고 또 하다 보니까 그 운영 자체가 조금 하기가 힘들어서 또 그렇게 없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울릉도는 서점이나 작은 책방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문고가 도서 배달 서비스와 버스 정류장에 작은 서점 운영으로 주민들이 생활하는 속에서 자연스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고요. 도서 교환 무료 시장, 취약계층 청소년 도서 전달, 어린이 독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책 읽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책방이 없는 섬이라는 한계를 오히려 지역 주민들이 함께 독서 문화를 전하고 있습니다.
4: 여행 오신 분들 있잖아요. 배 기다린 동안 지루하실까 봐 도서 대여해 주는 거예요.
1: 서점이 사라진 데에는 학생 수 감소와 운영의 어려움이라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책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또 직접 고르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은 단순한 상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네. 규모는 비록 작더라도 울릉만의 색깔을 담은 책방 하나 생긴다면 주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채우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이 책방의 가치가 더 크게 느껴지는 이야기였어요. 울릉의 상황을 이렇게 접하면서 서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상업시설이 아니라 누구나 가까이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네요. 소식 잘 들었습니다. 울릉 최은영 아나운서였습니다.
5: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2: 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오늘은 대구 경북 지역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남일보 조현희 기자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6: 안녕하십니까?
2: 네, 먼저 폭염 상황부터 좀 짚어봐야겠어요. 영남 지역의 폭염이 지금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며칠 사이 대구 경북 지역에는 폭염 중대 경보가 이어졌다고요?
6: 네, 맞습니다. 이 폭염 중대 경보는 체감온도 38도 이상이나 기온이 39도 이상일 때 내려집니다. 지금은 완화됐지만 폭염경보는 여전히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대구, 경산, 포항, 경주 37도, 고령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기상관측 이래 폭염일수가 가장 많았던 1994년에는 처음 폭염이 관측된 게 6월 16일이었는데 올해는 한 달 빠른 5월 16일로 기록됐습니다. 폭염의 장기화로 온열질환자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기준 올여름 대구 경북에서 나온 온열질환자는 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가축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돼지 5,400마리와 닭 6만 9천 마리 등 7만 5천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동해안 어류 양식장도 표청 수온이 급상승해서 어류 폐사 등 고수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 예, 이건 빨리 무더위가 좀 수그러들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피해가 막심하네요. 자, 다음 이슈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경북 포항에서 지금 지은 지 13년 된 다리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죠.
6: 네, 어제 오후 1시 15분쯤 남구 구룡포읍에 소재한 보릿돌교가 붕괴했습니다. 이 다리는 2013년 포항시에서 28억 원을 들여 지은 다리인데 전체 길이 약 250m로 바다 쪽 끝에 전망시설이 있는 보행자 전용 다리입니다. 그런데 굉음과 함께 순식간에 교각 두 개 구간인 약 50m가 바다로 무너졌습니다. 다행히 다리 위를 지나던 통행자가 없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교량 끝 갯바위와 전망대에 관광객과 낚시객 17명이 고립된 후 구조됐습니다. 포항시는 오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붕괴 사고가 발생한 보릿돌교 주변을 통제하고 유사시설물에 대한 전면 폐쇄와 안전점검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전담 점검반도 편성해 관내 해안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점검 결과 구조적 결함이나 안전 문제가 확인되면 보강하거나 철거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2: 네, 이 다리가 그 지난해 안전진단에서 그러니까 보통 수준인 C등급을 받았다고 하던데, 근데 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뭐 이전에도 제기된 적이 있었다면서요?
6: 네, 포항시는 지난해 외부 업체에 안전 점검을 의뢰했고 그 결과 다리는 C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시는 난간과 데크 보수 공사를 실시했는데요. 정작 이 다리는 현행법상 정기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지난 5월에도 전망시설 안전점검에서 다리 구조물의 위험성이 발견돼서 일부 구간이 통제됐었는데 중간지점 약 110m 구간에 출입통제 현수막을 설치했지만 별도의 안전요원은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준공 13년밖에 안 된 교량이 붕괴되면서 설계와 시공 과정 그리고 관리 감독의 적정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2: 네.
6: 시공 품질과 발주기관 관리 과정 그리고 업체와 행정기관 간 관계가 부실 시공 원인으로도 작용했는지 여부도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붕괴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 만큼 경찰과 관계기관의 정밀조사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2: 네, 그렇군요. 좀 기다려보죠. 자, 또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구시가 그 군이 대흥지구 급경사지에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전면 중단한 것을 놓고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다던데요.
6: 네, 행안부는 2023년 군이 대흥면과 소부면 봉소리 일대 도로구간을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산사태와 낙석 등의 위험으로 2018년까지 이 구간에 총사업비 107억 원을 투입해서 경사면을 정리하고 옹벽과 앵커를 설치하는 등 정비사업이 진행될 계획이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에 시비와 공비를 각각 25%씩 부담하기로 했고 지난해 5월 12억 원을 들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해당 정비사업에 대해 전면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지난해 7월 해당 도로가 지방도 68호선에서 국도 16호선으로 승격된 게 이유였는데요. 국도 승격에 따라 도로관리 주체가 행안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변경됐고 관련법상 급경사지 재해예방사업도 국토부 소관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2: 네.
6: 이에 따라 군의군은 국비 지원 중단과 함께 교부금을 반납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2: 그때 사업이 중단되면 자연재해 위험이 더 커질 텐데요.
6: 네, 맞습니다. 이 시민 안전보다 예산 논리가 우선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고요. 특히 지난 5월에 대구 앞산공원 인근에서 낙석사고로 50대 보행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높습니다. 특히 이 도로 구간은 지난해에도 집중호우 때마다 낙석이 발생해서 도로가 수차례 통제된 바 있고요. 주변에는 골프장 두 곳과 마을이 위치해 차량 통행이 많고 도로 반대쪽은 낭떠러지와 하천으로 이어져 있어

0: 있어서 낙석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 가능성이 특히 높은 곳입니다.
1: 이 논란에 대해서 지금 대구시는 어떤 입장입니까?
0: 먼저 국토부는 국도 승격 이전에 추진 중인 사업은 기존 도로관리기관이 완료한 뒤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대구시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시는 오히려 정비사업 지출 예정이었던 시비 예산 27억 원을 아낄 수 있게 됐고 유지와 보수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기에 사업 중단은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1: 네.
0: 또 해당 도로가 국도로 다시 설계되면은 극경사지가 되지 않고 예산을 지출하면 재정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대구시 재난안전실 관계자는 현재 극경사지가 위험한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국가사업에 지방비를 지출할 수 없다며 국도는 국토부 소관인 만큼 사업 예산도 국토부가 확보한 뒤 지출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1: 예,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이 사안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최근 경북 영천에서 그 30대 공무원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죠?
0: 네, 경북 영천시와 경찰에 따르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회계 업무를 보던 7급 공무원이 공급 25억 원을 유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일까지 약 7개월간 모두 230여 차례에 걸쳐 공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했는데요. 이 세금을 개인 자금처럼 사용해온 것입니다.
1: 네.
0: 이를 알게 된 영천시는 경찰 수사 의뢰와 함께 실무 대응팀을 구성해서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회계 자금 등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지자체 공금 횡령 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면서요?
0: 네, 2023년 포항시에서도 2021년부터 2년간 시유지 27곳을 매각하면서 감정평가액보다 적은 금액을 납입하는 수법으로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이 적발됐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횡령 금액은 약 20억 원이나 됐습니다. 각 지자체는 공금 횡령 사고가 날 때마다 대책 마련을 약속했는데요. 포항시는 재무회계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고 예금계좌 입출금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 감독 체제로 매번 이를 악용한 공직자들의 일탈이 이어집니다. 예방 중심의 국가적 재정 통제망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 네, 필요한 조치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오늘은 영남일보 조현희 기자와 함께 대구 경북 지역의 주요 이슈들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하기 전에 보내주신 문자들 몇 개 좀 보겠습니다. 끝번호 9770님, 지자체 공무원입니다. 폭염으로 인해서 살수차를 운행 중입니다. 물을 뿌려도 동네 한 바퀴만 돌면 말라버리는 엄청난 날씨네요 하셨어요. 뭐 뿌리자마자 이 강한 햇볕에 금세 마르지 않을까요? 힘든 일하고 계시네요. 커피 쿠폰 하나 힘내시라고 선물로 드리고요. 2380님, 저는 동생과 주말마다 돌아가면서 엄마에게 반찬을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혼자 하면 힘들었을 텐데 둘이 함께하니 힘이 납니다. 동생이 제게는 아주 든든한 이게 돼주고 있네요 하셨습니다. 8118님, 저는 이것과 너무너무 안 맞아서 맞추고 사느라 너무 질이 빠집니다. 그래도 옆에 이것이 있다는 건 좋은 일이죠 하셨는데 아마 배우자분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 잘 맞추면서 사셔야죠. 예, 자, 1부 여기서 어쨌든 마무리합니다. 클리프 리차드의 The Young Ones 1부 끝곡으로 띄워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죠.

0: KBS 58분 날씨.
1: 현재 하늘의 구름만 다소 지나면서 뙤약볕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의 기온이 39.2도까지 올랐는데요.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인 양산과 의령, 창녕, 밀양과 김해의 낮 기온이 39도까지 치솟는 등 극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한낮 체감온도는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춘천은 34도, 청주 35도, 강릉 36도, 광양과 대구 37도, 고령과 창원 38도가 예상됩니다. 유일하게 폭염특보가 없었던 일부 강원산지에도 폭염특보가 내려졌고요. 더 많은 지역으로 폭염경보가 확대 발효되는데요. 서울도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한 단계 더 높아졌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고기압의 영향권 아래 맑은 날씨 속에 폭염이 지속되겠습니다. 올여름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도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 강원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도 내려져 있고요. 서울도 열대야가 일주일가량 이어지고 있습니다. 몸이 회복할 틈도 없이 밤낮 없는 무더위가 당분간 계속되니까요.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서울의 낮 기온도 36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급락하며 두 시장 모두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이틀 연속 발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2분기 영업이익 60조 원을 넘기며 역대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2분기 매출 79조 3천

0: 5천억 원, 영업이익 60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76%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어제 구마모토 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1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구조를 기다리는 이들이 있으며 구조 작업은 시간과의 싸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내일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법안 처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무제한 토론을 예고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에 대해 주권자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언급한 뒤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연임은 불가능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은 확고하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네, 수요일 라디오 전국 일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문을 열었어요. 동반자나 동업자 등을 뜻하는 외래어가 오늘 퀴즈 정답인데요. 충남도에서 시행 중인 안전 이것이란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위해서 외래어를 사용한 점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굳이 외래어를 퀴즈로 내느냐 하는 문자 주신 분들이 계셔서 양해를 구합니다. 자, 어쨌든 근데 이왕이면 함께 일하는 이것이 이분이 나와 뜻이 좀 잘 맞고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였으면 하는 분들이 분명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근데 달라도 너무 다르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있더라도 티격태격하고 갈등을 겪으면서 또 나를 돌아보기도 되고요. 또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배우는 등 내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가장 가까운 배우자부터 뭐 직장 동료 등등 다들 때로는 뭐 갈등을 겪더라도 인생이라는 먼 길을 가는데 꼭 필요한 이것이라 생각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정답 어쨌든 세 글자 둘이 짝이 되는 경우에 상대편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관련해서 보내주신 문자는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 거고요. 자, 오늘 매주 수요일에 함께하는 지역 인터뷰 시간에서는 꿈꾸고 도전하는 어르신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20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팥뿌리 협동조합의 최혜림 팀장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에요. 많이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내주신 문자 몇 개 좀 보겠습니다. 끝번호 6691님. 저희 충남 부여군에서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안전 이것 발대식을 했어요. 시민분들이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 이분들이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라고 하셨는데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안전 이것 분들이 활약하는 곳에서 문자를 직접 보내주신 거네요. 그래서 더 반가운 것 같은데 하여간 다들 힘내시라고 대표로 커피 쿠폰 하나 6691님께 드리겠습니다. 9611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잘 만나는 게 행복입니다. 학창시절 짝꿍부터 군대 시절 동기, 사회생활에서도 모두 마찬가지겠지요 하셨어요. 그래요. 이게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이게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해준다고도 하잖아요. 예, 주위에 있는 사람들 참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들 같습니다. 6036님, 평생 이 표현 그대로 써야겠네요. 왼수 같은 남편이지만 7학년이 넘도록 함께 살고 있으니 인생 이것인 건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늘 배려하며 살자 마음먹고 산답니다 하셨네요. 아이고 7학년이 넘게 쭉 잘 살고 계시군요. 8375님 일할 때마다 좋은 이것을 만나고 싶다고 바라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과연 나는 좋은 이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런 거죠. 이제 갈등을 겪게 됐을 때 나를 이제 돌아보면서 성장의 어떤 계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예. 정말 오늘의 정답 이것은 소중한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얘기들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바라고요. 이제 지역 뉴스 브리핑으로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강원도에는 지금 공사가 중단된 채 수십 년째 방치된 건축물이 40곳에 달한다고 하던데 이게 안전사고 위험에 도시 미관도 훼손하고 있어서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랍니다.

0: 있다면서요?
1: 네. 강원도에 따르면 도내 장기간 방치된 공사 중단 건축물은 모두 39곳입니다. 원주가 7곳으로 가장 많고 춘천 6곳, 평창 5곳, 강릉 4곳, 태백과 철원, 고성이 각각 3곳입니다. 이들 건축물은 평균 19년 동안 방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길게는 33년째 공사가 멈춘 곳도 있습니다.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면서 구조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는 물론 도시미관 훼손과 주민 불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정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장별 공사 중단 경위와 공사 재개 가능성,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민간이 해결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선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네.
1: 강원도는 앞으로 전문가 의견과 시군 의견을 반영해 현장별 정비 유형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계획 초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0: 예, 그렇군요. 그리고 성희롱 발언으로 징계를 받은 해양경찰관이 2년 만에 피해자가 근무하는 곳으로 복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죠.
1: 네,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2022년 평택 해양경찰서에서 근무한 A씨는 당시 후임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고 이후 2024년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뒤 다른 해양경찰서로 전출됐습니다. 이후 A씨는 원적지 복귀 신청을 했는데 인사 절차에 따라 지난 5월 2년 만에 다시 평택해경으로 돌아왔습니다.
0: 예.
1: 피해자는 줄곧 평택해경에 근무하고 있는 중이고요. 피해자는 가해자와 다시 같은 공간에 근무하게 돼 불안해하는 상황인데 평택해경은 내부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해경 내부 규정은 성비위 징계 대상자와 피해자가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2년간 분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같은 청사나 같은 부서에 근무하지 않도록 했고 업무 과정에서도 서로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국 해양경찰서가 21곳에 불과해 징계 대상자와 피해자의 소속을 장기간 완전히 분리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0: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2년이 지났다고 있었던 일이 없어지나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충남 보령시 그 대천항에서 호도와 녹도를 오가는 여객선 결항률이 50%에 육박해서 지금 섬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네요.
1: 네. 보령시에 따르면 대천항에서 호도를 거쳐 녹도, 이어 외연도까지 왕복하는 여객선이 올 상반기 724회 운항할 예정이었는데 호도와 녹도에 354회, 그러니까 49% 가까이 결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 네.
1: 결항 중 163회는 기상 악화 때문이었고 나머지 191회는 물때가 맞지 않아 수심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섬마다 밀물과 썰물 시간이 다른 데다 대천항이나 외연도에서 출발한 여객선이 호도와 녹도에 도착하는 데 1시간 정도 걸리는 탓에 그 사이 호도와 녹도에서 바닷물이 빠져 접안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0: 네.
1: 주민들은 여객선

0: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1: 예.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인데요. 강원 지역의 삼선 기초의원이 그술 마시고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려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죠?
0: 네. 강원도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관공서 주치소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삼선 기초의원인 김지숙 춘천시 의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젯밤 10시쯤 춘천시 후평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김 의원은 택시를 탔다가 택시비를 내지 않았고, 이에 택시기사가 김 의원을 배우고 지구대를 찾은 겁니다. 경찰은 김 의원의 신원이 확인됐고 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 난동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당시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사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1: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소식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지역뉴스 브리핑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2: 전국의 생생한 이야기와 유익한 정보를 전합니다. KBS 라디오 전국 1주 이규봉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0: 가장 젊은 오늘 원 없이 즐겨보세. 네, 어디 뭐 경로당이나 어르신들 많이 오실 법한 가게에 걸려 있을 그런 문구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문구는요, 20대 청년들로 구성된 팥뿌리 협동조합이라는 곳이 내건 슬로건이에요. 뭐 이름부터가 참 흥미로운데 이곳에서 20대 청년들이 과연 어떤 일을 하길래 오늘이 가장 젊으니 지금 이 순간 후회 없이 즐기자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팥뿌리 협동조합의 최혜림 팀장을 연결해서 그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팥뿌리 협동조합의 최혜림입니다.
0: 아유,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일단 이 팥뿌리 협동조합의 팥뿌리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검은 머리 팥뿌리 될 때까지 이때 그 팥뿌리인지 아니면 뭐 진짜 팥뿌리를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1: 네, 저희가 실제로 저희 팥뿌리 협동조합의 팥뿌리는 그 검은 머리가 팥뿌리 될 때까지라는 속담에서 따온 이름이 맞는데요.
0: 네.
1: 나이가 들 때까지 즐기는 삶, 그리고 주체적으로 사는 삶을 살아보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0: 네.
1: 그 뒤에 협동조합이 붙은 이유는 저희가 단순히 단체라고 말하기보다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비영리적인 기능을 저희도 함께 실천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붙이게 되었는데요.
0: 네.
1: 이제 저희 단체 같은 경우엔 11월에 함께 영상을 찍고 콘텐츠 만드는 것을 즐겨하는 경희대학교 친구들이 모여서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0: 언제요? 작년에?
1: 작년 11월이요.
0: 아, 그렇군요. 예.
1: 이제 기존에는 4명이서 시작을 했는데요. 올해 이제 1월부터 활동 범위를 조금 더 넓혀보고자 인원을 좀 충원해서 지금은 8명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0: 아니, 그러면 우리 지금 인터뷰하시는 최혜림 팀장님을 포함해서 회원 모두가 학생인가요?
1: 네, 저희는 다 경희대학교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0: 예.
1: 사실 저는 형식상 팀장이고 저희 모두가 각자 더 잘하는 부분을 맡아서 지금 프로젝트에 열심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0: 네.
1: 크게 나눠서는 뭐 영상을 만드는 친구들, 그리고 글을 쓰는 친구들, 디자인을 하는 친구들 이렇게 나눠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0: 그러시군요. 앞서 그 꿈꾸고 도전하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일을 한다라고 제가 이제 뭐 소개도 드렸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1: 사실 첫 시작은 그냥 친구랑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의 미래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0: 네.
1: 사실 지금 20대들이 취업 시장도 굉장히 좀 어려운 편이고 자기 삶에 되게 쫓기면서 사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0: 그렇죠.
1: 저희도 똑같았거든요. 당장에 1, 2년 후도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좀 불안한 마음이 많이 드는 상황이었는데
0: 네.
1: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린 앞으로 어떻게 늙어가게 될까? 결국 우리도 나이가 들고 결국 노인이 될 텐데 어떤 모습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싶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0: 네.
1: 저희가 상상했을 때 저희가 원하는 노인의 모습은 지금과 같은 뭔가 불안한 모습의 노인은 아니었는데요. 좀 더 당당하고 좀 더 내 삶을 사랑하는 노인의 모습이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하게 됐고요.
0: 예.
1: 그래서 그런 삶을 먼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선배님들을 뭔가 찾아뵈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다짐에서 이제 저희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많은 친구들에게 삶에 대한 용기를 심어주고 싶어.

0: 야, 이거 뭐 팀장님에게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참 기특한 생각을 하셨네요.
1: 감사합니다.
0: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작업을 하는지 그 기획 과정부터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의 그 과정도 좀 들려주세요.
1: 가장 주된 콘텐츠는 이런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어르신들 인터뷰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0: 네.
1: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이제 영상 촬영을 해서 짧은 인터뷰를 만들고 있습니다. 후에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담은 잡지를 만들어서 출간하고 있고요.
0: 네.
1: 또 나아가서는 실제로 이런 바깥에서 여러 세대가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외부 행사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나온 인터뷰 영상은 총 12편이고요.
0: 네.
1: 한 인물당 1, 2분 내외의 짧은 영상들을 총 3편의 이야기로 나눠서 인스타그램, SNS에 게시를 하고 있어요.
0: 네.
1: 또 잡지 같은 경우엔 지난 겨울에는 노년만세라는 제목으로 총 5번의 이야기를 담은 첫 번째 잡지가 나왔고요.
0: 네.
1: 이번 여름에는 노년 대세라는 제목으로 7분의 이야기를 담은 두 번째 잡지를 출판 준비 중에 있습니다.
0: 영상물의 길이가 길진 않아서 아주 집중도 있게 볼 수 있겠어요.
1: 네네, 맞아요. 길지가 않아서 잡지에서는 조금 더 자세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또
0: 예.
1: 서로의 이런 각자의 꿈을 응원해주는 뭐 응원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은 덴마크 노인 인터뷰 이런 거를 통해서 노인 복지 사회에 대한 뭔가 시사점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도 함께 담아내고 있습니다.
0: 아, 좋네요. 그러면 그동안 인터뷰한 어르신은 총 몇 분 정도나 됩니까?
1: 지금 총 12분 정도 만나 뵈었고요.
0: 네.
1: 서울에 계신 아이패드 그린 작가이신 94세 여유재순 어르신부터 그리고 제주도 조천읍에 계시는 그 평균 나이 87세의 그림 그리시는 그림알망 어르신들,
0: 네.
1: 그리고 경북 칠곡에 계시는 랩하시는 순이와 칠공주 등 네,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을 찾아뵈었습니다.
0: 그 경북 칠곡 할매 래퍼분들 순이와 칠공주는 저희 전국 일주에서도 전화 연결로 인터뷰를 했던 분들이에요.
1: 네네네.
0: 그래서 더 반갑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참 다들 많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계신 분들 같은데 혹시 만나보시면서 그 가운데 좀 가장 인상적이었던 분이라면요?
1: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 계신 그림알망 어르신들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0: 네.
1: 저희 그림알망 분들께서는 조천읍 선을리에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제 각자 뭐 고목랑 할머니, 뭐 초록 할머니 등 이렇게 다양한 별명을 가지고 총 13분이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0: 네.
1: 이제 처음 시작은 마을에서 운영되던 그림 야학 수업에 호기심을 가지고 이제 참여를 하게 되셨다고 해요.
0: 네.
1: 그런 어르신들의 재능을 알아보시고 작가님께서 이런 단체를 운영을 하게 되셨는데요. 주로 그리시는 그림은 어릴 적 겪으셨던 4.3 사건 이야기나 이런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했던 추억 이런 것들 뭔가 자신의 삶에서 비롯된 기억들을 지금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0: 네.
1: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거기 계신 어르신들 대부분이 4.3 사건을 겪으셨다 보니까 사실 그 기억들이 되게 다시는 뭔가 떠올리고 싶지 않은 굉장히 환하고 슬픈 기억들이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뭔가 그 기억들을 이렇게 화로 표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림이라는 좀 긍정적인 방식으로 승화하시는 게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1: 사실 뭔가 저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좀 속상하거나 화나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될 텐데 이거를 뭔가 제 스스로가 극복하고 뭔가 견뎌낼 수 있는 좀 단단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0: 그러셨군요. 근데 어떻게 뭐 이 다들 인터뷰들은 잘 응해 주시던가요? 이게 글쎄 뭐 20대 청년들이 손주뻘 될 텐데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꼬치꼬치 물어보는 거 이거 귀찮을 법도 한데요.
1: 네, 사실 저희도 처음 이제 시작할 때는 좀 걱정을 안고 이제 찾아뵀었는데요.
0: 네.
1: 막상 만나뵈니까 생각보다 어르신들께서 자신들이 뭔가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네, 뭔가 누가 자신의 이야기를 뭔가 들어주길 기다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걸 즐겨 하셨는데,
0: 네.
1: 또 제 기억에 남는 분은 부산에 계신 94세 오광봉 어르신이 계세요.
0: 네.
1: 이 어르신은 신문 배달부로 거의 일생을 보내오시면서 이렇게 주변 어려운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오셨는데요.
0: 아하.
1: 뭔가 그런 삶의 태도랑 가치관을 책에서 찾았다는 이야기를 보고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0: 네.
1: 근데 제가 뵈러 갔을 때는 어르신께서 귀가 거의 들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라
0: 네.
1: 제가 섭외할 때부터 인터뷰 진행까지 모두 손으로 글씨를 써가면서 소통을 했는데요.
0: 네.
1: 뭔가 느리지만 이게 제가 써가는 말들을 이렇게 천천히 보시고 거기에 또 정성껏 이렇게 대답을 해주실 때 좀 많이 감동받았던 것 같습니다.
0: 아유, 94세 어르신이니까 그럴 법도 하네요.
1: 네.
0: 이 어르신들의 얘기를 접한 독자들 반응은 어떤가요?
1: 좀 대부분 보여지는 반응들이 나도 뭔가 어르신처럼 내 삶을 좀 더 사랑하고 뭔가 지혜롭게 살아가야겠다라는 반응을 가장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0: 네.
1: 앞서 말씀드렸던 오광봉 어르신의 인터뷰 영상이 최근에 10만 회 조회수를 기록을 했는데요. 어르신께서 물질적인 건 중요하지 않다. 네, 독서를 통해서 지적 재산이 많아야 내 삶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네. 좀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0: 네.
1: 덕분에 많은 댓글들도 함께 달렸는데 이제 대부분 남겨주신 반응들이 어르신의 저런 지혜로운 태도를 본받고 싶다. 나도 저렇게 늙어가고 저런 노년의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렇게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노년을 함께 상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뭐 만나보셨던 그 어르신들 대부분이 노년을 정말 멋지게 나만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신 분들이니까 더욱더 만나면서 그런 점들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궁금한 게 또 하나. 이 팥뿌리 협동조합 회원들은 어떠신가요? 뭐 글쎄 이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기 전과 지금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지금을 네. 비교하면 어떤 점이 좀 가장 크게 달라졌다고 느껴지시는지요?
1: 우선 저 같은 경우엔 나이 드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0: 오.
1: 네, 사실 뭔가 물리적인 나이가 드는 거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지만
0: 네.
1: 이제 마음이 늙지 않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0: 아, 그럼요.
1: 네, 네, 언제가 되더라도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길 때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0: 야, 그걸 지금 20대 네. 때 깨달았단 말이에요, 벌써? 와.
1: 사실 깨닫긴 했지만 어려운 일인 것 같긴 해요, 여러분.
0: 네.
1: 근데 또 부모님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0: 네.
1: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가 이제 갱년기를 많이 겪고 계시다 보니까 이제 좀 약해지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만나 뵈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뭔가 아직 늙지 않았다. 그래도 하려면은 뭐든 할 수 있다. 이런 용기를 좀 더 부모님께 자주 전해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0: 그렇군요. 사실 이제 이 팥뿌리 협동조합의 활동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더 많이 알게 되시면 더 용기를 얻으실 것도 같은데 말이죠.
1: 네.
0: 이게 이제 특정 SNS에서 활동한다는 게 조금은 이제 안타깝기도 해요.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접하실 수 있는 기회가 아무래도 이제 제한되다 보니까요. 이거 어떻게 좀 보완이 안 될까요?
1: 사실 저희도 그 부분이 가장 활동하면서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0: 네.
1: 그래서 이번에 발간하고 있는 잡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부 독립서점에 입고를 시키려고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사실 저희가 좀 작은 단체이다 보니까 유명한 곳이나 더 많은 곳에 입고시키진 못하더라도 꼭 가까이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접하게 되는 날이 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이번 주 토요일에는 서울 성북동에서 저희가 여름맞이 행사를 이번에 진행을 하고 할 계획이에요.
0: 네.
1: 세대에 상관없이 이렇게 더운 여름을 같이 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했으니까 가까이 계시는 시간 되신 분들은 방문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혹시 뭐 앞으로의 뭐 계획도 좀 세우고 있을까요?
1: 사실 저희가 학교 이제 장학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이다 보니까
0: 네.
1: 앞으로의 활동은 사실 미정인 상태에 가까운데요. 네, 저희도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네. 전국에 계신 더 많은 팥뿌리들을 소개해드리고 싶고 뵙고 싶은 마음이라 이거를 지속해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0: 그러시군요. 더 많은 팥뿌리들을 소개해드리고 싶다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재밌습니다. 끝으로 그러면 우리 최혜림 팀장은 개인적으로 뭐 어떻게 좀 나이 들어가고 싶으세요? 또 뭐 어르신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도 좋고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우선 저는 좀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노인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0: 아하.
1: 저희가 생각해보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대가 저희가 살아갈 앞으로의 삶에서 가장 젊은 날이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러면 매 순간순간이 가장 젊은 날이 되니까 뭔가 멈추기보다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태도를 가진 노인이 되면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0: 네.
1: 듣고 계신 어르신들께도 같은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순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이 가장 젊은 날이실 테니까 지금의 내 삶을 조금 더 사랑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신다면 앞으로의 삶도 좀 더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예, 아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좀 뭐랄까요 나이가 든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은 사라진 것도 같아요. 하여간 앞으로의 이제 파뿌리 협동조합의 활동이 더 기대되는데요. 오늘 말씀 여러 가지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파뿌리 협동조합.

좋아. 이름도 참 재밌죠. 최일임 팀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아, 참 20대 청년들이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한다는 것이 참 대단하네요. 자, 이제 오늘 퀴즈 정답 알려드리고 프로그램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답 파트너였습니다. 뭐 아이와 내가 파트너다. 주로 이제 배우자 얘기도 많이 하셨고요. 많은 분들이 사연 참여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선물 받으실 분들은 꼭 명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전국이 쭉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남은 오후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준익 감독의 자산어보와 함께합니다. 상대는 정약전이 쓴 서문에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전부인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다른 기록은 남아있지 않죠. 자산어보는 그런 그의 사연을 극화해 정약전만큼이나 중요한 인물로 선보입니다. 한 시대에 위대한 인물이 있다면 그는 결코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 옆에는 그 못지않게 위대한 인물이 있다는 감독의 믿음 때문입니다. 정약전과 정약용, 형제는 모두 지식인으로서의 태도와 역할을 고민하지만 후대에 남긴 결과물은 사뭇 다릅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고을 수령에게 필요한 지침과 기본 자세를 다룬 목민심서를 비롯해 여러 책을 썼습니다. 그가 정부 관리들의 횡포를 바라보며 올바른 정치와 사상에 대해 고민할 때 정약전은 고통받는 민생을 어루만지고 실용적인 도움을 주려 합니다. 실제로 그는 유배 기간 동안 해양생물학 서적인 자산어보 등을 포함한 몇 권의 실용서를 집필했습니다. 정약전은 왜 학자로서 물고기 책을 썼는지, 유교에 기반한 사상이 아닌 민생에 바로 적용 가능한 지식의 기록을 남기고 싶어하는 태도는 무엇을 말하는지, 자산어보는 그 마음을 읽어내려는 영화입니다. 그것은 정약전에게 상대만큼이나 큰 영향을 미치는 등장인물인 가거댁과의 일화에서도 슬쩍 묻어납니다. 가거댁은 정약전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지낼 곳을 내어주는 흑산도의 살림꾼입니다. 가거댁은 물에 빠진 뒤 식음을 전폐하고 마음앓이하는 정약전에게 문어와 전복을 넣은 보양탕을 끓여주죠. 이거 잡수면 살아나신단께요. 세 숟가락만 드셔보셔. 정약전이 기력 없이 답합니다. 딱 세 숟가락이네. 이후 첫 술을 뜬 정약전의 표정에 변화가 입니다. 세 숟가락만 먹겠다며 한번 시작된 숟가락질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이후 문어는 자산어보에 상세히 기록되는 생물 중 하나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1: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2: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얼마 전에 막을 내린 서울국제도서전에는 15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았는데요. 새벽부터 줄을 서서 한정판 굿즈를 사고 출판사 부스마다 긴 행렬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책보다 굿즈가 더 인기라는 우려도 있지만 출판계는 새로운 방식으로 독자를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분은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탄생시킨 스타 편집자, 지금은 출판사 이야기 장수를 이끌고 있는 이연실 대표입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이야기의 힘이라고 믿는 이야기 장수 이연실 대표 함께합니다. 네, 이연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출판사 문학동네 스타 편집자에서 이제는 이제 출판사 대표가 되신 분이죠. 출판계에서는 유명하지만 또 오늘 또 방송 듣는 청취자들을 위해서 그동안에 낸 히트작이라고 할까요? 대표작이라고 할까요?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1: 네, 저는 문학동네라는 출판사에서 올해 편집자로 일을 했는데요. 문학동네에서 김훈 작가님의 라면을 끓이며라는 책을 내기도 했고요. 네. 하정우, 영화배우 하정우 배우님의 걷는 사람 하정우라는 책을 냈었어요.
0: 그 화제가 됐었어요. 맞아요.
1: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야기 장수를 시작하고 나서는 김하나 황선우 작가님의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지금 이 사람에 출연하시기도 했는데 이슬아 작가님의 가녀장의 시대 같은 책도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작사가 김이나 작사가님의 일상주의자의 감각이라는 책도 만들었고요. 아. 제가 코미디언 양세형 작가님의 네네. 별의 길이라는 시집도 만들었습니다.
0: 아, 스타들하고 작업도 많이 하셨네요.
1: 네.
0: 그 인상이 뭐랄까 첫인상이 만화 주인공 같아요. 저게 통통 튀는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1: 좀 재밌게 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0: 아, 그게 출판할 때도 그 통통 튀는 감각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제 얼마 전에 끝났던 서울국제도서전 얘기 좀 여쭤볼게요.
1: 네.
0: 열기가 뭐 대단했다고 하던데 현장에서 느꼈던 분위기는 어떠셨는지.
1: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고요. 보통은 주말, 뭐 금요일 이런 때 독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번에는 모든 날에 정말 많은 독자님들이 찾아주셨어요.
0: 예.
1: 그래서 도서전은 참 준비하는데 저희가 몇 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작업이기도 하지만 아, 그렇게 문이 딱 열리고 뛰어들어오는 독자님들 보면 출판인으로서 굉장히 찡하고 그리고 출판계가 참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도서전에 많이 찾아주시는 분들 보면 좀 희망을 많이 느낍니다.
0: 아니 그렇게 오픈런에서 뛰어들어올 정도면 출판계가 그냥 엄청 잘 돼야 되는데
1: 네.
0: 또 그건 아니라고 하고 뭐 그분들 와서 책을 더 많이 사가시나요? 굿즈라고 요즘 뭐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사가시나요?
1: 참 굿즈들도 많이 사시는데요. 근데 네. 전체적으로는 책이 더 많이 팔릴 거예요.
0: 다행입니다.
1: 네, 예. 저는 또 언론에서 너무들 이제 좀 걱정하시는 것도 많이 봤는데 굿즈만 네.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거기에 뛰어들어와서 굿즈랑 뭐 한정판 이런 거를 사시는 분이 또 독자가 되시기도 하거든요.
0: 예.
1: 그래서 저는 달려와서 굿즈를 사시든 또 뭐 아무것도 안 사시고 책을 보시든 다 그 손길 눈길이 너무 아름답고 감사했습니다.
0: 네네 맞습니다. 별개의 그런 그 사람들이 아닌 거죠.
1: 맞습니다.
0: 예. 아니 제가 사진을 봤어요. 그 대표님 도서전에서 그냥 눈에 확 띄더라고요. 노란색 티셔츠에다가 꽃무늬 그 고무줄 바지를 입고 귀걸이는 또 그 범상치 않더라. 책 오늘 그 귀걸인가요 혹시?
1: 오늘 귀걸이랑은 다른데요. 제가 항상 귀걸이에 신경을 쓰는데.
0: 아, 그 귀걸이도 책 아니에요?
1: 맞아요. 오늘도 책 모양 귀걸이를 달고 있는데요.
0: 예, 예.
1: 도서전에서는 제가 그날의 이벤트 혹은 제가 알리고 싶은 신간을 미니 화이트보드에 걸어가지고 제 귀를 광고판으로 썼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이렇게 좀 튀어야 사는 겁니까? 그 매년 이런 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1: 제가 작년에는 인간 화환이 돼가지고 제가 커다란 리본을 목에 걸고 있었거든요. 오시는 분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정말로 그냥 환영하는 의미로 걸었는데 많은 독자님들이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0: 라고요. 그래서
1: 예.
0: 이번 도서전에서는 어떻게 하고 갈까 하다가 제가 몸빼바지를 입었는데요. 근데 도서전이 어떻게 보면 정말 출판인들의 거대한 시장 같은 날이기도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시장에서 할머니들이 콩나물 팔고 양말 팔고 이런 것처럼 저도 몸빼바지를 입고서 독자님들께 여기 맛있는 책이 있다고 재밌는 책이 있다고 소리 지르고 불러 모으고 싶어서 몸빼바지도 입고 또 뒤에 제가 샌드위치맨처럼 커다란 광고판을 메고 있었어요.
1: 예, 봤어요. 그 뭐 뒤에 뭐 그 낸 책들 작가들 맞습니다. 이름 쫙 해갖고 선전하는
0: 네.
1: 판을 직접 만드셨더라고요.
0: 네, 직접 만들어가지고 메고 있었는데 독자님들이 오셔서 너무 무겁지 않느냐고 막 땀 닦아주시고 부채 붙여주시고 예. 이랬는데 저는 독자님들 만나니까 무겁지도 않고 그냥 재밌더라고요.
1: 이게 뭐 재밌다고 하셨지만 그만큼 치열한 겁니다. 출판인들이 내가 낸 책을 알리려는 그 노력이 정말 눈물 날 정도로
0: 맞습니다.
1: 절실하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스타 편집자로 많이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이현실 대표님은 어릴 때부터 책 속에서 살았다고요.
0: 네. 예. 제가 책을 참 좋아했어요. 그 저희 어머니는 사실 학교를 예전에 학교를 전혀 나오지 못하고 일만 하면서 저를 키우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언제나 주변에 책을 두시고 엄마가 책을 보셨어요. 그래서 저도 절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책 보는 게 가장 가까운 저의 놀이였어서 책을 너무 좋아했는데 책을 만드는 사람이 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1: 네.
0: 왜냐하면 저는 책은 책 표지에 있는 작가가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1: 아, 그러니까 작가를 꿈꿨겠네요.
0: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거의 대학교 가기 전까지 계속 문예반만 하고 소설가가 내내 꿈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대학교에 왔는데 소설가가 별로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이래서 저한테 약간 너는 꿈을 잃었으니까 약간 형벌을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출판사에 들어갔거든요.
1: 아 꿈을 잃은 대신에
0: 네 꿈을 잃은 대신에
1: 세상에.
0: 책 주변에서 좀 잘못된 말이지만 저는 출판사에 들어가서 저는 편집자가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작가 밑에서 한번 일을 하면서 작가가 되지 못한 너를 통렬하게 반성해라 이런 의미로 들어갔어요.
1: 작가는 못 되지만 내가 작가 근처에라도 네. 있으리라.
0: 네네. 그리고 네. 갔는데 저는 소설가의 꿈을 회사 들어가고 한 달 만에 잊어버렸습니다.
1: 네. 왜요? 왜요?
0: 들어갔는데 책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다양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혼자서 글을 쓸 때보다 너무 아름답고 재밌는 세계였습니다. 제가 문학동네에 들어가니까 한층에는 디자이너들이 쭉 앉아가지고 책 넘기면 책 번호가 있잖아요.
1: 네.
0: 아주 조그만 그 책 번호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예쁘게 하려고 막 디자인을 하고 마케팅부에 가면은 굿즈들 만들고 뭐 막 광고판 만드느라고 정말 전쟁터처럼 뛰어다니고 그리고 편집자들은 고개 숙이고서 교정 보면서 또 작가들과 치열하게 전화하면서 한 권의 책을 만드는 그 과정이 저는 제가 전혀 몰랐던 세계인데 그 모든 분들하고 다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 선배들 동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일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저는 작가보다 편집자가 더 재밌어지더라고요.
1: 이게 저는 잘 모르지만은 왜 글을 쓰는 것은 이제 혼자 하는 작업이잖아요. 어떻게
0: 네.
1: 보면. 근데 책을 만드는 건 정말 협업이네요. 협업.
0: 맞습니다. 제가 이번 도서전에서도 이번 도서전에서도 극외향인 편집자라고 썼었는데요. 제가 정말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데 혼자 고개 숙이고 저를 파는 일보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협업하면서 이 책을 만들어가는 일이 저한테 훨씬 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1: 네. 그렇게 해서 신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스타 편집자라는 그런 별명도 별칭도 갖게 되고
0: 네.
1: 그 문학동네에서 16년을 일하셨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예. 보니까 저자들도 뭐 유명한 저희가 아는 연예인들부터 해서 뭐 대가들하고도 일하셨고 뭐 김훈, 뭐 하정우, 이슬아 여러 작가들하고 일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직접 컨택을 하시는 건지 연락을 어떻게 인연이 이어지나요?
0: 좀 책마다 좀 다른데요. 네. 뭐 책마다 다른데 김훈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문학동네에서 오랫동안 책을 내왔기 때문에 그중에서 제가 에세이를 열심히 만들다 보니까 이 네. 대가의 산문집도 만들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훈 작가님의 책을 만들기도 했고요. 김훈 작가님 같은 경우는 저는 편집자들이 해보기 어려운 되게 희귀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1: 네.
0: 핸드폰과 인터넷을 안 쓰시거든요.
1: 지금도 안 하세요?
0: 지금도 안 쓰십니다. 그 스마트폰을 안 쓰시고요. 인터넷도 전혀 안 쓰세요. 컴퓨터를 안 쓰십니다.
1: 그러면 연락은 오로지 그냥 전화로만?
0: 팩스도 많이 쓰시고요. 전화로도 하고요.
1: 팩스 기계가 요즘 아직 있나요?
0: 네. 팩스 기계를
1: 요즘 많이 계신다. 없애가지고.
0: 네.
1: 아, 팩스로.
0: 네. 그리고 그 200자 원고지에 정말로 손글씨로 쓰시기 때문에 원고를 받아서 편집자가 노트북에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1: 아, 그러면은 손으로 쓰셔가지고.
0: 네. 네.
1: 그러면 이메일로 이렇게 이게 좀 인터넷 컴퓨터를 쓰면 나중에 편집 같은 것도 좀 쉬운데.
0: 그 김훈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게 손이 연필이 글을 밀고 가는 힘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1: 아, 직접 쓰셔야 되는군요.
0: 네, 연필로 한자 한자 쓰시고. 근데 사람들이 얼른 보통 아, 그 원고지를 옮기는 과정이 되게 힘들겠다 이러는데 아닙니다. 그 대가가 김훈 작가님 같은 대가가 지우개로 원고를 지웠다가 또 때로 교정했다가 그 연필의 흔적이 남은 원고지 하나하나가 굉장히 작품이에요.
1: 원고지도 따로 맞추시겠어요? 요즘 안 나오는데.
0: 맞습니다. 원고지도 따로 맞추셔서 작게 하단에 김훈이라고 한자로 써놓으신 김훈 작가님 전용 원고지도 있습니다.
1: 와, 제가 그 원고지를 제가 예전에 그 송혜 선생님하고 전국 노래자랑을 했는데요. 네. 송혜 선생님이 원고지에다 원고를 받으셨어요.
0: 우와.
1: 그래서 전국 노래자랑 작가님은 원고에다 써야 돼요. 원고지에다가.
0: 저는 그 원고지가 너무 좋고 그래서 예. 김훈 작가님이 원고 다 쓰시면 이거 내다 버려라 하시거든요. 가는 길에 내다 버리라고 하셔서 다 안고 왔어요. 제가 그 갑으로 물려주려고 전 다 안고 왔습니다.
1: 그거는 나중에 정말 귀한 자료가 될 것 같고.
0: 맞습니다.
1: 전 그 필체가 너무 궁금해요. 사실은 보셨을 거 아니에요. 맨날 네. 진짜 눈에 익도록.
0: 김훈 작가님은 연필로 글을 칠을 정말 오래 쓰셔서 그런지 본인만의 정말 특별한 필체가 있는데요. 힘과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래서 김훈 작가님의 이 필체는 서체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 누구나 쓸 수 있게 필도 그 컴퓨터 폰트로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1: 김훈체가 있군요.
0: 김훈체가 있습니다.
1: 야, 내 이름에 글씨체가 있다는 건 진짜 너무 멋진 일이네요.
0: 네.
1: 예. 당장 김훈체부터 제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하정우 씨 아무래도 네. 스타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걷는 사람 하정우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0: 네.
1: 하정우 씨랑은 어떻게 작업을 하셨어요?
0: 하정우 작가님은 네. 원래는 하정우 작가님이 그림도 그리시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림 에세이를 내려고 이제 갔는데 원고와 이야기감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예를 들면 감독으로서 흥행하지 못한 작품에 대해서도 되게 숙고하는 원고도 갖고 계시고
1: 예.
0: 배우 노트도 갖고 계시고 그림 에세이는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1: 평소에도 많이 쓰시나 보죠?
0: 네, 많이 쓰시기도 하고 전 정말 이야기거리가 많은 작가로구나. 그래서 정말 보물단지 같았는데요. 그런데 제가 다른 거는 다 버리고 일단 걷기 얘기를 하자고 한 게요. 저랑 이제 미팅을 하는데도 제자리 걸음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강남에서 김포공항까지 걸어 다니신다는 얘기에 제가 너무 놀라서.
1: 그거 제가 저도 잠깐 봤었는데
0: 네.
1: 하루에 10만 보까지 걷는다는 얘기를 듣고 그게
0: 맞아요.
1: 가능한 건가.
0: 정말 많이 걸으시고 근데 많이 걸으시는 만큼 제가 또 놀랐던 게 정말 잘 드시는 거예요.
1: 예.
0: 잘 먹기 위해서 이렇게 걷는다고 하시는데 작가로서 잊히지 않는 게 저희가 교정지를 드리거든요. 이렇게 판을 짜서 교정지를 드리는데 교정지를 재본을 하신 거예요. 대본집처럼 재본을 스스로 하셔서 저희는 원래 낮장으로 드리는데요. 예. 그 재본을 하셔서 얼마나 보셨는지 얼마나 많이 보셨는지 교정지를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셔서 되게 낡은 교정지 책을 저한테 돌려보내주셨는데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내가 유명인이니까 책 한 권을 내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 책 만드는 과정을 아끼고 온 힘을 다하는 작가로 기억하고 있어서 지금도 참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1: 이야, 이게... 그 대단하네요. 네. 그 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네. 아, 그리고 하정우 씨가 걷기 책을 내자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이현실 대표님이 얘기를 나눠보고 걷기로 주제를 해서 책을 내시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셨군요.
0: 맞아요. 조금 처음에는 서른 걱정도 했었는데 다른 얘기를 안 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분의 걷기에 다 있더라고요. 그분의 그 하정우 작가님의 성실성, 우직함, 그리고 재미있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태도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지금 생각해도 참 잘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네. 근데 그 뭐 임프린트 시스템으로 창업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뭐죠?
0: 출판계에는 임프린트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1: 저희 임플란트는 임프린트 비슷해가지고.
0: 맞아요. 임프린트는 문학 동네도 되게 큰 출판 그룹으로 불리는데요. 이런 큰 출판 그룹에서 각 출판 편집자나 마케터에게 자기 출판사를 운영해 볼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문학 동네 같은 큰 출판사의 시스템, 마케팅, 제작, 홍보, 관리 이런 것들은 다 지원해 주면서 출판사를 하나 내어주고 너의 것을 굴려봐라. 독립적으로 편집 뒤에게는 자율권을 주고 한번 출판사를 해봐라 라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1: 그러니까 사내 벤처 같은 뭐 그런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1: 독립 채산제인가요?
0: 요거는 처음에는 임프린트는 처음에는 법인이 없이 저도 문학동네 브랜드로 2년을 시작했는데 2년 정도 해보고 잘하면 계열사로 승격이 됩니다. 저는 지금 계열사로 승격이 된.
1: 이제 자회사 사장님이 되신 거예요?
0: 맞습니다.
1: 그렇군요. 또. 네. 예. 그 이야기 장수라고 출판사 이름을 지으셨더라고요. 네. 무슨 의미로?
0: 네. 네. 처음에 이야기 장수라고 지어갔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반대하셨거든요.
1: 왜? 좀 약간 구수하긴 한데 좀 저렴한 느낌도 있어요, 살짝.
0: 맞아요. 예. 왜냐하면 막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 막 이런 출판계에는 조금 묵직한 이름들이 많은데 시장의 상인분들을 너무 좋아하고 제가 지쳤을 때 정말 자주 찾아가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 장수가 책을 오래가게 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장군처럼 장수로서 이야기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1: 장수도
0: 있습니다.
1: 장수도 있고 장수도 있고. 네. 뜻이 괜찮네요. 그 첫 책을 이야기 장수의 첫 책이 외국 서적이더라고요. 전쟁 일기가 세계적으로도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 우크라이나의 그 작가분이 쓴 책이죠.
0: 맞습니다.
1: 이 책은 어떻게 내게 되셨어요?
0: 이 책은 참 지금 생각해도 기적처럼 만들어졌는데요. 이야기 장수의 작가님인 김하나 황선우 작가님이 이런 작가님이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이 우크라이나의 올가 그레벤니크라는 그림책 작가님이셨는데요. 전쟁이 터지고 뭐 그림 도구도 챙길 겨를이 없으니까요. 그냥 연필로 하루하루 그림 일기를 그려서 인스타 피드도 아니고 스토리에 이제 올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그 SNS에 그림을 보고 어떤 한국인 분이 이것을 러시아도 안 내줄 것이고 우크라이나에서도 당연히 못 낼 것이니 한국의 편집자가 먼저 내보면 어떻겠냐라고 김하나 황선우 작가님께 제보를 하신 거예요.
1: 이게 세계 최초로 낸 거네요?
0: 세계 최초로 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거의 10여 개국에 수출이 됐는데요. 저도 이 책은 만든 과정도 참 잊을 수가 없는데 보통은 이제 외서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려요. 계약도 해야 되고 뭐 번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 보니까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름 만에 만들었거든요.
1: 그게 됩니까?
0: 처음부터 끝까지 보름 만에 만들었는데 정말 번역가 선생님과 많은 디자이너가 밤잠 못 자가면서 만들었던 그 보름이 잊히지가 않는데요.
1: 왜 이렇게 급하게 냈어요?
0: 그때 제가 원고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어요.
1: 어떤 얘기인지 잠깐 소개를 해주신다면?
0: 네. 예. 이 전쟁 첫날부터 이 작가님이 어머니를 두고 어머니는 몸이 안 좋으시기도 하고 또 돌봐야 될 가족이 있어서 어머니를 두고 또 남편을 두고 왜냐하면 남자는 우크라이나 밖으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1: 예.
0: 그래서 우크라이나 밖으로 아이들과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서 피란을 가는 이야기인데요.
1: 아, 이산가족이 됐네요.
0: 네. 그런데 저를 붙든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전쟁 첫째 날의 기록인데요. 팔을 이렇게 뻗은 그림을 그리셨어요. 근데 팔에 뭐라고 쓰여 있었거든요. 근데 그 팔에 이 전쟁 첫째 날에 이 작가님이 실제로 딸의 팔에 글씨를 쓰셨다고 합니다. 딸의 이름, 성별, 태어난 날. 왜 그러냐면 그 전쟁 첫째 날에 무시무시한 폭격 소리를 들으면서 아, 우리는 언제 이름도 없이 얼굴도 없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바로 드셔서 딸의 팔에 그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셨는데 그 팔이 저한테 이 얘기를 세상에 알려달라고 네. 외치는 것 같았어요.
1: 이게 우리나라 6.25를 겪은 나라 아닙니까?
0: 맞습니다.
1: 네. 그렇죠. 근데 아직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 시작할 때 낸 책인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
0: 아, 저는 또 이 전쟁이 이렇게 길게 갈지 몰랐고 이런 이야기를 알리면 곧 끝낼 수 있으리라는 생각마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이 빨리 끝내게 하기 위해서 이 작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빨리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출판사 모든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만들어냈습니다.
1: 네네. 근데 제가 갑자기 궁금해져요. 아까 그 작가님 이름이 올가라 그랬나요?
0: 네.
1: 지금 남편이랑 엄마랑 만났는지 혹시 연락 되시는지 제가.
0: 아, 남편분은 만나셨고요. 정말 고맙다고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서점에서 돈이 돌아오는 거예요. 돈을 판매 금액을 되돌려 보내주시는 거예요.
1: 네.
0: 작가님께 이 판매 금액을 전달해 드려달라고 책을 팔고서 그 금액을 고스란히 저희 출판사에 돌려보내신 책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작가님께 후원금을 보내신 분들도 많았고요.
1: 네네.
0: 이래서 작가님이 한국 독자들에게 많이 감사한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1: 아, 그래요. 참 좋은 책들을 많이 내셨더라고요.
0: 네.
1: 또 노벨상 수상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의
0: 네.
1: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는다.
0: 네.
1: 저는 반짝반짝하는 책들만 이렇게 하신 줄 알았어요. 좀 무게감 있는 이건 약간 그런 편이잖아요.
0: 맞습니다.
1: 이런 책을 또 편집하고 독자들한테 알릴 때는 좀 어떤 마음으로 전략을 좀 달리 하시겠죠?
0: 네. 예. 이 책은 사실은 이 책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여성들 200명을 인터뷰한 책이에요.
1: 네네.
0: 논픽션인데요. 제가 여성 소사에 관심이 많기도 하고 전쟁에 직접 참전한 여성들이라니 이야기가 너무 좋아서 제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좀 많이 슬픕니다. 많이 슬프고 많이 참혹한 얘기여서 책 만들었는데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아, 이렇게 네. 슬퍼서야 너 사람들이 읽겠나 해서 초판을 굉장히 조금 찍었거든요.
1: 예.
0: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책을 내고 2주 후에 노벨문학상을 받아버린 거예요.
1: 아, 그 전에 섭외하신 거예요?
0: 그 전에 제가 섭외를
1: 이야,
0: 했습니다.
1: 야, 이건 네. 진짜 나이스 타이밍.
0: 네.
1: 기적 같은 와 선구안이 있으시네요. 야구 선수로 치면.
0: 저도 정말 놀란 기억인데요.
1: 이야.
0: 그때 노벨문학상 그 발표 커튼과 문이 쫙 열리고서 이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라고 이름이 딱 발표되고 그 순간 제 핸드폰에 미친 듯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한국에는 전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작가님이었거든요.
1: 진짜 소름 끼쳤을 것
0: 네.
1: 같아요.
0: 그리고 그 당일에 바로 책이 다 나가고 정신없이 중세를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제목하고 표지에 공을 많이 들이신다 그러더라고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실제로 좀 대표님이 고집이 통했던 그런 적이 있나요? 사례 하나만 얘기해 주신다면.
0: 저는 형사박미옥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1: 네네.
0: 대한민국 최초의 강력계 여형사님인 박미옥 반장님의 책이었어요. 근데 아주 예스러운 예전에 그 여경들의 사진인데요. 그 사진이 조금 이상합니다. 보면은 여경들이 형사인데 스커트를 입고 있고 막 경찰차에서 뛰어내리고 있거든요.
1: 예전에 그랬어요.
0: 맞습니다.
1: 예.
0: 예전에 여경들이 처음 생기고서 경찰청 홍보 사진으로 찍은
1: 정복이 보면 치마.
0: 네네.
1: 예.
0: 제가 그 사진을 과감하게 이제 표지에 넣고 좀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저는 그 시대 분위기를 보여줄 수 있는 표지라고 생각해서 그 표지로 밀어붙였어요. 그런데 이 표지가 참 재밌다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작품은 이제 드라마화가 되는데요.
1: 네.
0: 지금 드라마 작가 정서경 작가님이 드라마를 쓰고 계신데 정서경 작가님도 표지와 제목이 너무 인상적이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1: 그렇군요. 참 많은 작가들을 발굴하셨어요. 작가가 되고 싶은 분들 또 이 방송 듣고 계실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좋은 원고의 어떤 제일 중요한 조건은 어떤 건가요?
0: 저는 좋은 원고는 유일함이라고 제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는 뭘까에 골몰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나만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거든요.
1: 네.
0: 제가 만들어서 다 잘된 책들도 보면 그분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하정우 작가님의 배우 일기, 감독 일기 같은 건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강남에서 김포공항까지 걷는 얘기는 이분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기만의 얘기를 찾아서 저는 오히려 책을 쓸 때 많은 분들이 나의 태몽부터 지금까지 얘기를 다 쓰시려고 하는데요. 내가 나인 순간과 공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서 압축해서 이야기로 만드셔야 됩니다.
1: 아, 너무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해주셨네요.
0: 네.
1: 유일함.
0: 네.
1: 네. 자, 우리 이현실 대표님. 이제 원래는 소설가가 꿈이었다 그러는데 언젠가 또 그 꿈을 이룰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또 어떤 편집자로서 이루고 싶은 게 있으신지 끝으로 여쭤볼게요.
0: 저는, 소설가가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워낙에 소설가의 꿈을 오래 꿔왔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만난 분들은 야 이제 소설 써야지 너 언제까지 책만 만들 거야 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도 저는 소설가의 꿈이 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편집자가 훨씬 더 재밌거든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소설가 제가 보고 싶은 재밌는 책은 저보다 더 잘 쓰는 작가님들이 다 써주시거든요. 저는 네. 그걸 읽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즐거운 일이니까.
1: 아, 그렇네요. 또 그렇네요. 예.
0: 그래서 언젠가는 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책 만드는 사람으로서는 계속 평생 살아가게 될 것 같고요.
1: 네.
0: 지금의 이 일이 저에게 최적의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사실 이현실 대표 같은 스타 편집자들이 좀 나와서 그분들이 이제 대중들도 많이 알게 되고 그래요. 이게 사실 출판계에는 굉장히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예. 요즘 또 제가 좋아하는 후배 편집자들, 동료 편집자들도 참 여러 다양한 매체에서 활동하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이 출판계에 정말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들이 많고 재밌는 사람들이 많고 책 가까이 살면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거든요. 많은 독자님들이 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많은 분들 독서의 세계로 끌어올 수 있도록 좋은 책, 재미있는 책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스타 편집자에서 이제는 출판사 대표로 변신한 이야기 장수의 이현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연일 폭염과 열대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 온열 질환자도 벌써 1,500명에 육박했는데요.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폭염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한낮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35도를 웃돌아 무덥겠고요. 특히 경남을 중심으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지는 만큼 야외 활동이나 작업은 피하시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서 수분을 섭취하며 가족이나 이웃 등 주변의 안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늘의 구름만 다소 지나면서 볕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자외선도 강한데 경남 양산의 기온은 39.6도까지 올랐습니다. 양산과 의령, 창녕, 밀양, 김해에는 폭염특보 중에서도 가장 높은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 낮 기온도 서울과 춘천 34도, 청주 35도, 강릉 36도, 광양과 대구 37도, 고령과 창원도 38도가 예상됩니다. 밤에도 열기가 가득해서 열대야가 이어지는 만큼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입니다.

0: 먼저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1: KB증권 김희섭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6%대 약세 마감했습니다. 양시장 서킷브레이커가 이틀 연속 발동됐고 오늘은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6000선을 코스닥 700선 내줬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360.42포인트 하락한 5663.24에 코스닥은 43.17포인트 밀린 662.68에 마감됐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부진 속에 미국 증시 혼조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종일 변동성이 극심한 하루였는데요. 코스피 시장 장중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1000포인트에 달했습니다. 수급에서 개인과 외국인은 3조 2천억 원 넘게 순매도했지만 기관이 3조 1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200종목 대부분 하락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장중 20만 원을 내주는 등 5% 넘게 하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 분기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고 9%대 하락했습니다. 반면 오리온 등 음식료주, LG생활건강 등 화장품주는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현대모벡스와 SPG,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일부 로봇주 상승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48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0: 여야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금감원 업무 보고에서 최근 코스피 급등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야당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발 인재라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어권 금융위원장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보완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추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위원장은 금융투자업계 간담회에서 시장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개인의 투자금 중 단일 종목 레버리지 투자 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기업들이 항공, 헬스케어, 희토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업무 협약 7건을 체결했습니다. 오늘 상파울루에서 열린 한 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는 이 대통령을 비롯해 양국 정부 인사와 기업 총수, 최고 경영자 30여 명이 참석해 그린 수소 생산과 수소 트럭,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브라질 현지의 희토류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 열린 국회 재정위에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 근원 물가 상승을 잡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인상 시기와 어느 정도 대응할지는 향후의 데이터와 경기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오늘 발표한 인구 동향을 통해 올해 5월 출생아 수는 2만 3천여 명으로 5월 기준으로 7년 만에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수는 지난해 5월보다 3.8% 증가한 2만 9천여 명으로 역대 5월 기준 가장 많았는데 이른 폭염이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고 데이터처는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국내 산란계 사육농가들의 모임인 대한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자로 대한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산란계협회가 그동안 계란 산지 가격을 회원농가에 지속적으로 결정해 통지했다며 법인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호재성 특징주 기사를 내보내기 직전 주식을 미리 사들인 뒤 보도 이후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운 일당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고 영남권에서는 밤 최저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초열대야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윤정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의 최상욱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국내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특히 오늘 SK하이닉스가 2분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는데도 하락을 면치 못했는데요. 중국발 반도체 공포가 국내 증시를 흔드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근 미국 국채금리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7% 선을 돌파한 데 이어서 간밤에 미국 30년 국채금리가 5.09%를 나타내며 17거래일 연속 5% 선을 웃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불안한 국채금리와 내일 새벽에 발표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어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7월 29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1: 뭐 역대급 변동성이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굉장히 뭐 어지러운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증시부터 정리해 예. 주십시오.
2: 어제 10% 코스피 떨어지면서 그로기 상태 근처까지 갔다가 겨우 살아났는데 오늘도 장중에 -12%까지 추락을 하면서 정말 오늘 KUP에 해당하는 게 아니냐 그런 걱정이 나아져 있었는데요. 다행히 그래도 오늘 중간 오후 1시 좀 넘어서부터 낙폭을 좀 많이 줄여서 오늘 코스피는 5.9%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낙폭을 줄여서 5,663에 마감됐습니다. 12%까지 떨어질 때는 코스피가 5,200선대 중반까지 밀려서 이제 5,000선이 혹시 숫자가 바뀌는가 이런 우려를 하셨던 분들도 꽤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5,600선대까지 회복을 하면서 마감이 좀 됐고요. 코스닥도 오늘 6%가 넘게 떨어져서 662까지 마감됐는데 코스닥 역시 장중에 10%가 넘게 하락을 했다가 어쨌든 낙폭을 한 4%포인트 정도 줄이면서 마감이 좀 됐습니다. 오늘은 기관이 사실 시장을 좀 버텨주게 했던 버팀목이었고요. 코스피는 3.3조, 그다음에 기관은 1,400억 가까이 사면서 오늘 양시장을 좀 안전판 역할을 했고 외국인은 코스피는 1조 2천억 넘게 팔았는데 오늘 코스닥은 저가 꽤 많이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3천억 가까이 사면서 코스닥의 가장 큰 매수 주체가 됐고요. 개인은 오늘 코스피에서 2.1조, 코스닥에서 4,400억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조 5천억 이상의 주식으로 오늘 순수하게 내다 판 그런 하루가 됐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세 번째로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된 날이더라고요. 오늘
1: 네.
2: 참 여러 가지 기록을 세운 날이 됐고요. 가장 오늘 타격을 크게 키웠던 건 역시 앞서 잠깐 말씀하셨던 SK하이닉스 실적이 좋았는데 기대치에 좀 미흡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너무 많이 믿었던 거죠. 그 부분이 오늘 실망 매물에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어진 그런 하루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개인이 오늘 약간 패닉성 또는 뭐 약간 포기성 뭐 그런 성격의 매물을 좀 쏟아냈다라는 해석도 일부 증권사에서 나오기도 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뉴욕시장에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 영향도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역시 이제 낙폭이 커지다 보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이 부정적인 효과 이 부분도 오늘 뭐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장대로 낙폭이 축소됐던 거는 1시간 반쯤부터 코스닥이 12% 넘게 떨어지니까 이때부터 이제 기다렸다는 대기성 저가 매수 물량 이게 들어왔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이 물량들을 가지고 들어왔고 개인은 이때 이제 앞서 말씀드린 약간 이제 패닉성 매도 물량을 내놓고 그거를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고스란히 받아갔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오늘 장중에 13%까지 폭락을 하다가 -5.2% 하락한 20만 8,500원, 20만 원을 지켜내면서 마감을 했고 13% 떨어졌을 때는 18만 9천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앞자리가 바뀌는 그런 하루이기도 했었고요. 좀 전에 제가 애프터마켓 초반 상황이긴 합니다만 확인해 보니까 -3%까지 낙폭을 더 줄였더군요. 삼성전자는

0: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던 이유는 일단 영업이익이 60조가 넘었지만 역대 최고치였죠. 분기 기준으로. 전망치가 64조 정도였거든요. 증권사 컨센서스가. 그거보다 좀 못 미친 거죠. 그게 하나가 일단 있었고. 두 번째는 컨퍼런스 콜에서 향후 가이던스와 관련돼서 명확한 내용이 이렇게 시장에서 좀 기대할 만한 뭐 너무 많이 돈을 벌 것 같아. 뭐 대략 뭐 조금 뭉뚱그려 얘기하면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별로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어? 하는 그런 게 하나가 또 있었고. 그다음에 사실은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아주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돈 많이 버니까 직원들 성과금만 많이 주지 말고 주주 환원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 심리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주주 환원 관련된 내용이 좀 오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굉장히 컸었는데 이게 못 미치다 보니까 오늘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실망 매운이 쏟아져 나온 건데 왜 아무 얘기도 안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은 뭐 명확한 건 아닙니다만 ADR 상장 이후에 미국 증시 규정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없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뭐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온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기대가 너무 컸구나 이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증시가 사실상 거의 패닉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고 오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개인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상품 투자 손실이 50조를 넘는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0: 예, 이것도 사실 추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닐 수가 있겠지만 시티증권의 분석 내용을 좀 살펴보면 지난달 22일에 약 525억 달러 우리 돈 80조 원 정도로 그 당시에 이제 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총이 고점을 찍고요. 그 이후에 최근에 계산을 해보니까 190억 달러였다. 30조 원 수준이니까 80조 원 정도까지 늘었던 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총이 30조 원 수준까지 그러니까 50조 원이 줄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거의 한 60% 이상 감소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1: 네.
0: 특히 코스피가 10% 급락했던 어제 28일 하루에만 50억 달러 우리 돈 8조 원 가까이 이 시총이 줄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충격이 이 레버리지 상품에 집중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럼에도 62억 달러 우리 돈 10조 원 가까운 돈이 또 새로 이 단일 종목 두 레버리지 상품에 또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손실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개인 투자들의 단일 종목 두 종목에 대한 손실액이 387억 달러 우리 돈 56조 원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시티증권은 좀 추정을 좀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한 26조 원 정도 코스피 200 레버리지가 15조 정도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한 8조 정도 이렇게 손실을 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레버리지 상품의 음해 복리 효과 이 특성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1: 예.
0: 이 특성상 이 기초자산 그러니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또는 코스피 200이 되겠죠. 이 기초자산이 본전을 회복을 하더라도 내가 산 금액은 절대로 본전을 회복할 수 없다. 이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요. 마침 한양증권이 분석 결과를 오늘 내놓았는데 지금 수준의 변동성 유지된다는 조건을 전제로 깔고 계산을 해보니까 1년 뒤에 주가가 본전으로 되돌아오더라도 두 단일 종목 레버리 상품은 최대 75%의 손실을 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추정을 좀 했고요.
1: 네.
0: 이거를 이제 6개월로 줄여보니까 삼성전자는 39% 마이너스,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50% 정도로 손실을 낼 것이다. 그러니까 1년보다는 손실이 줄긴 하지만 여전히 큰 폭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게 결국 음해복리 효과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하여간 그러니까 이번 종전 주가로 가더라도 그 정도 손실이 나온다는 거죠.
0: 본전을 회복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을 시작했는데 네. 100만 원을 회복하더라도 이게 이제 음해복리 효과라는 걸 우리가 사실 이번에 굉장히 아주 뼈저리게 아주 이제 느끼는 그런 어떤 교훈의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1: 네,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0: 네.
1: 올 들어 출생아 수가 5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데 네. 5월 출생아 수는 7년 만에 최고치인가 보네요.
0: 예, 일단 5월 달부터 말씀을 드리면 5월 달에 출생아 수가 23,160명.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3.6%가 증가했습니다. 2,781명의 아기들이 새로 좀 태어났고요. 이게 2019년 5월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은 아기들이 태어난 달이 이제 이번 5월 달이 되겠습니다. 전년 동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24년 7월 이후 23개월 연속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고무적인 수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5월 달에 증가한 이 증가율 13.6%는 1981년 이 관련 통계, 인구 통계가 작성된 이후 5월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수치.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5월에 좀 기록을 낸 그런 달인데 이 국립데이터센터 쪽의 얘기는 데이터처의 얘기는 5월 달은 흔한 말로 비수기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안 태어나는 달인데도 5월 달에 이렇게 수치가 좋았다. 이렇게 또 부연을 좀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어쨌든 이렇게 아기들이 많이 태어난 이유는 혼인 증가 추세. 당연히 혼인이 늘어나니까 출산도 늘어나는 그거 효과가 하나 있겠고 그다음에 1991년부터 96년생을 에코세대라고 하더군요. 이 에코세대 여성들이 이제 아기를 좀 많이 낳을 수 있는 출산 연령대로 진입했다. 이 해석도 좀 있고 뭐 정부의 저출산 정책 계속 있다라는 거 이 부분도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석이 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출생아 증가율이 올 들어서

0: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내내 두 자릿수 이상 증가율을 좀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이것도 상당히 좀 고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올 들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으로 12만 2,694명의 아기가 새로 태어나서 전년 동월 대비 15%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 여성이 이제 아기를 평생 낳는 그 비율을 합계 출산율이라는 수치를 쓰지 않습니까? 합계 출산율이 0.85명으로 1년 전보다 0.1명 정도 증가를 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맞습니다.
1: 7월 30일 11시를 기해서 경남 창원과 부산 동부를 제외한 부산 전 지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7월 30일 11시를 기해서 경남 창원과 부산 동부를 제외한 부산 전 지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야외 활동과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또 외부 활동을 하실 때는 시원한 장소를 찾아 보시고요. 또 가족과 이웃의 안전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경제 뉴스를 보다 보면 미국 연준이 점도표를 공개했다. 점도표가 매파적으로 변했다. 같은 말을 자주 들으실 겁니다. 대체 점도표가 뭐길래 전 세계 증시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걸까요? 점도표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미국 중앙은행 위원들이 만든 미래 금리 지도입니다. 미국의 기준 금리를 결정하는 연준 위원들이 각자 생각하는 미래의 적정 금리 위치에 점을 찍어 하나의 표로 만든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보기에 올해 말 금리는 이 정도가 적당해. 내년에는 이만큼 내려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각자의 전망이 점으로 찍히는 겁니다. 점들이 높은 곳에 많이 모이면 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오래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 위원이 많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점들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금리 인하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즉, 점도표는 연준이 시장에 보내는 일종의 신호인 셈입니다.
3: 미국 금리 얘기인데 한국에 사는 나랑 무슨 상관이지?
2: 싶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들이 위쪽에 몰리면 달러가 강해져 원달러 환율과 대출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점들이 아래로 내려오면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환율 부담이 줄고 국내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도표는 금리 인하 날짜를 약속한 시간표가 아닙니다. 물가와 고용, 경기 상황이 달라지면 점도표 위의 점도 언제든 다른 곳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위원들의 현재 생각을 보여주는 힌트, 점도표. 이제 좀 만만해지셨나요? 지금까지 만만한 경제였습니다.

0: 당신의 경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1등 항일사가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국내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지만 최근 미국 증시는 물론 일본 니케이 지수도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증시가 흔들리는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이 금리를 꼽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국채 금리가 심상치 않고요. 당장 내일 발표되는 FOMC 회의 결과에서는 또 어떤 시그널이 나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은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할지 오늘 김명실 IM증권 연구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시장이 굉장히 험악한 거는 이제 저희가 다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원인으로 금리가 좀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목되는 금리가 어떤 추세인지 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 네, 제가 차트 1번을 한번 봐주시면
1: 네, 이게 제가 1번 그림 보겠습니다.
2: 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가져왔어요. 2025년도 7월달부터 쭉 이제 최근에 트렌드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들고 왔는데 25년도 1월달에 이후에 지금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기준으로 4.7%대까지 네. 올랐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과 몇 달 사이에 약 60에서 70bp 퍼센트로 따지면 0.6%에서 0.7% 정도까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2: 지금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표적인 벤치마크 금리 중 하나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것에 대한 의미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1: 네.
2: 결국에 물가라든지 재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채권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프리미엄의 성격의 요구를 띠기 시작하면서 금리가 빠른 속도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근데 이게 4.7까지 올랐다 하셨잖아요.
2: 네.
1: 지난번에 보면은 다른 분들도 4.5 넘으면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임계치가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2: 사실 정확한 임계치는 없고요. 최근에 트렌드를 고려했을 때 직전 고점 수준 아니면 직지점 고점 수준
1: 네.
2: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존에 학습했던 금리 레벨 이상으로 올라갔을 경우에 이걸 소위 말하는 임계치로 해석을 하고 있고
1: 네.
2: 사실상 직전 임계치는 4.5%였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돌파가 됐죠. 또
1: 네.
2: 시장에서 또 다시 한번 나오는 얘기는 이미 이제 임계치 자체는 돌파가 됐기 때문에
1: 네.
2: 결국에 추세적으로 이게 5%까지도 갈 수 있나? 만약에 5%까지 갔을 때 정말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나? 여기에 대한 고민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1: 네.
2: 일단 1차적인 지지선 자체가 붕괴됐기 때문에 최근에 증시가 조정받은 일부 이유 중 하나도 금리로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들도 PF처럼 차입을 해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금리가 높아지니까 부담이 느껴지는 상황인 거죠.
2: 맞습니다. 이게 사실 금리가 높아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 아까 기본적으로 통화정책 경계감, 재정, 물가에 대한 이슈도 있겠지만 채권도 금융자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시장의 수요는 그대로라도 최근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발행을 워낙 많이 시키다 보니까 공급이 증가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자동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영향을 받았고 결국 악순환으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또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은 조달에 대한 부담들을 더 받게 되고 이러한 모습들이
1: 네.
2: 반복되고 있다고 보이고
1: 그러면 저는 방금 답변은 굉장히 좀 신선하게 들린 부분이 있었는데 원래는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물가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물가라는 그런 지표뿐만 아니라 채권도 수요 공급에 따라서 얼마든지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그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2: 네, 맞습니다. 이거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어서
1: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이 페이지 그림을 제가 하나 들고 왔고요.
1: 네.
2: 이 페이지 그림이 뭐냐면 이거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분해를 한 차트예요.
1: 분해를 하는군요.
2: 네, 10년물 국채 금리를 채권 시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분해를 시킬 수가 있고요. 첫 번째로는 말씀 주셨다시피 물가,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회색깔의 차트 라인을 봐주시면 되실
1: 네.
2: 것 같고 두 번째로 저희가 가장 잘 아는 통화정책 요인인 거죠. 숏레이트라는 단기 기대금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네.
2: 예를 들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면 당연히 단기 기대금리가 올라서 10년물 국채금리가 같이 또 따라 올라가는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고요.
1: 네.
2: 그리고 마지막 요인인 제가 이제 오렌지 색깔 라인으로 강조를 했던 텀 프리미엄, 기간 프리미엄이라는 요인이 있습니다.
1: 네.
2: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수급적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1: 기간 프리미엄은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 어떤 개념이에요?
2: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미국 국채 그 만기에 대해서는 2년짜리 채권도 있고 10년짜리 채권도 있고 30년짜리 채권도 있겠죠.
1: 네.
2: 그럼 투자자들은 10년짜리 채권을 사는 데 있어서 2년짜리 채권을 사는 거 비해서는 이제 만기야 돌아올 때까지 기간 자체가 8년보다는 기니까 네. 긴 만기를 보유하는 데 따른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 더 높은 금리를 원하는 거죠.
2: 맞습니다.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건 당연한데
1: 네.
2: 최근에 10년물 국채 금리에 반영되어 있는 이 기간 프리미엄의 추이를 봐주시면 빠른 속도로 확산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1: 그러네요.
2: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1: 확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확 위로
2: 그렇죠.
1: 올라가네요.
2: 예를 들면 조금 더 장기 시계열로 봤을 때는 25년도 이전만 하더라도 기간 프리미엄은 마이너스였어요.
1: 아,
2: 이 말은 네, 이 말은 즉슨 채권에 아까 말씀드린 수급 시장에서는 채권을 찍어내는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플러스 프리미엄이 아니라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받고서라도 채권 투자자들은 채권을 서로 살려고 했던 시장이었죠.
1: 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채권이 많이 찍히지 않아서 채권 투자 10년물을 사야 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2: 맞아요.
1: 그냥 프리미엄이 없어도 그냥 네. 사겠습니다. 샀는데 지금은 10년물을 사겠다고 하는 투자자가 없다 이 말씀이시군요.
2: 아파트로 치면 마이너스 프리미엄인 거죠.
1: 예, 그렇죠. 마피네요. 마피.
2: 마피죠.
1: 예,
2: 근데
1: 예.
2: 이제 25년도에 그동안은 마피로 채권이 거래가 되다가
1: 네.
2: 25년도 이후에는 이게 플러스로 반전이 되고
1: 아.
2: 오히려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으로 반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트렌드를 아까 보여드린 것 중에 뭐 인플레이션 요인들도 올라가고 뭐 통화정책에 대한 경계감인 단기 기대금리도 올라가는데 이거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는 지금 프리미엄이 기간 프리미엄입니다.
1: 아, 그렇군요.
2: 네.
1: 아, 그러면은 뭐 지금 유가가 올라가지고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니까 물가를 2년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장기 채권도 수요 공급을 굉장히 면밀하게 봐야 되는 얘기네요.
2: 맞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럼 과거에는 수요 공급이 안 중요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1: 예.
2: 근데 과거에 수요 공급이 안 중요했던 이유 중 하나는 연준이라는 중앙은행이
1: 네.
2: 무지막지하게 시장에 발행된 채권들을 다 매입을 해줬어요. 그게
1: 네.
2: 저희들이 아는 양적 완화, QE라는
1: 네.
2: 정책이었던
1: 양적 완화.
2: 거죠. 그렇죠.
1: 네네.
2: 시장의 유동성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근데 그 뒤로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정책 전환을 긴축적으로 바꿨고
1: 네.
2: QE를 접고 QT,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채권들을 사면서 유동성을 흡수한 팔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채권들을 팔면서 유동성을 흡수하는 정책으로 바꿨죠.
1: 네.
2: 그러다 보니까 가장 최대 수요처인 연준이 채권 수요자단에서 빠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요와 공급 간의 괴리가 발생했고 그게 플러스 프리미엄으로 반전이 됐다라고
1: 네.
2: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1: 네. 근데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뭐 신임 연준의장이라든가 이런 신임 연준이 어떤 입장을 취할 건지 이런 것도 여기서 연결해 가지고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2: 네, 주세요.
1: 네. 그러니까 그 케빈 호시 의장은 이런 QE와 같은 채권 매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떤 좀 메시지를 밝힌 게 있습니까?
2: 정확히 말씀드리면 케빈 워시 의장은 QE라는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극혐하는 사람이에요.
1: 아, 극혐하시는군요.
2: 네, 이제 과거에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왔을 때 그때 네. 연준이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을 했죠. QE 정책을. 그때 가장 반대했던 인물 중 하나가 연준 의장이 아니라 연준 위원으로 있을 때 케빈 워시 위원이었습니다.
1: 아,
2: 그리고
1: 네.
2: 그 뒤에 이제 케빈 워시 의장이 발표한 논문이라든지 연설을 통해서는 양적 완화 정책은 최악의 정책이다. 이런 건 오히려 이제 연준의 역할과 시장의 원리를 반대하는 정책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많이 해왔었고 실제로 이번에 연준 의장으로 취임된 이후에도 기존에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QE가 아닌 QT 정책을 더 확장해야 된다라는 언급들도 있었습니다.
1: 그 얘기는 그 10년물 채권에 대한 수요자로서 연준이 완전 빠진다는 뭐 선언이랑 비슷하게 들리는데요.
2: 그렇죠.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거의 사망 선고인 셈인
1: 네.
2: 거죠. 그래서 그런 케빈 워시의 그 연준 의장 교체, 그 전에 QT 정책의 전환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 국채 금리 시장에 반영이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채금리에 반영된 기간 프리미엄, 텀 프리미엄이 확장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의 정책도 물가도 다 중요한데
1: 예.
2: 결국에는 미국 국채금리가 이전 수준으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텀 프리미엄,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 자체가 해소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네.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해소가 될 수 있습니까?
2: 방법은 두 가지겠죠. 첫 번째 가장 쉬운 방법은 연준이 다시 등판을 해줘야 돼요.
1: 그거는 가능성이 낮다고 하셨잖아요.
2: 굉장히 낮죠.
1: 예.
2: 그럼 두 번째로는 미국 수요처에서의 해답이 없다면 결국에 미국 재정부가 채권 발행을 줄이는 방법도 있어요.
1: 아, 10년물 채권은 꾸준히 가장 많이 발행하는 게 미국 재정부인가 보네요.
2: 그렇죠. 뭐 미국 국채라는 건 결국에 발행의 주체는 미국 정부인 거고
1: 네.
2: 미국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는 이유는 들어오는 세금 대비해서 나가야 될 지출이 훨씬 크다 보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그걸로 정부 운용을 하는 거죠. 그게 네. 쉽게 말하면 재정 적자에 대한 이슈인 거고요.
1: 아, 그런데 그거는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2: 가능성이 없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네. 지금 미국은 굉장히 많은 지출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1: 아, 예, 그러네요. 그쵸? 말만 들어도 그냥 여기서부터 채권을 계속 찍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2: 세어나가는
1: 네,
2: 지금
1: 전쟁을 하고 그쵸? 있다.
2: 네, 네. 구멍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1: 네.
2: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그럼 미국 정부가 일단 국방비로 돈을 많이 가져다 쓰는 거고 거의 연간으로 1조 달러 정도의 규모를 국방비의 지출로 쓰고 있거든요.
1: 네.
2: 두 번째로 저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미국 정부도 채권을 발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 예.
2: 그러면 이자 비용을 내야 돼요. 채권을 발행하니까 채권을 산 투자자들한테 매연 연마다 이자를 줘야 되는 거죠.
1: 네.
2: 이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이자 비용 자체를 계속 내야 되는데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다 보면 이자 지출에 대한 비용 자체가 커져요. 왜냐하면 기존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3%일 때는 이제 이자 비용을 3%만 지출을 하면 되는데
1: 예.
2: 지금처럼 5% 가까이 올라갔을 때는 3이 아니라 거의 2배 가까운 5%까지도 이자 비용 지출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국방비도 늘어나고 이자 비용에 대한 지출도 늘어나다 보니까 악순환인 거죠. 그래서 또 채권 발행을 많이 하고
1: 네.
2: 많이 하다 보니까 또 금리가 올라가고 이 악순환의 고리에 지금 빠진 상황이 현재
1: 네.
2: 미국 정부의 재정과 금리에 대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1: 아, 그러면은 김영실 위원님은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는 당분간 더 좀 위로 올라갈 걸로 보고 계십니까?
2: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커요.
1: 아.
2: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게 네. 7페이지를 한번
1: 네, 7번 그림 보겠습니다.
2: 네. 네. 7페이지에 지금 미국 재정부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보여주는 차트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 미국 회계연도 기준 재정 적자 추이예요. 보시면 이제 26년도 추이를 봐주시면
1: 아.
2: 과거 평균보다는 개선되고 있지만 적자의 폭 자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1: 네.
2: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른쪽의 차트를 봐주시면 이거는 미국 정부의 재정 수입이랑 재정 지출을 나눠서 보면 최근에 국방비 규모 지출 이상으로 이자 비용 지출이 아래쪽 차트를 봐주시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1: 예.
2: 국방비 지출을 지금 이자 비용 지출이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1: 아, 그러니까 기발행했던 채권에 대한 이자비가 미국 전체 국방비보다 더 높다.
2: 그렇죠.
1: 아, 그 부분은 이제 그 스카페센트가 미국의 안보의 위험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2: 맞아요. 이거 네. 이거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의 눈에 거슬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 미국이 지금 최강 국방 국가고 앞으로
1: 네.
2: 이제 뭐 이런 이란 전쟁도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어쨌거나 면이 서려면 국방비 관련된 지출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재정의 상황을 뜯어보니까 얘네들이 굉장히 부실해 보이게 이자 비용 지출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1: 네.
2: 재정에 대한 압박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에 이거 해결 못하면 미국의 재정 적자는 더 늘어날 거고 그러면 국채 발행은 더 많이 해야 되고 금리는 더 올라갈 거라는 거죠.
1: 네.
2: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던 안 하던과 별개로.
1: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니까 저도 일단 내일 그 FOMC 회의가 있고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데요. 근데 지금의 시장 금리 상승 요인이 뭐 물가보다는 기간 프리미엄 그러니까 채권 시장의 수급 때문이라고 한다면은 내일 금리를 올리더라도 그러니까 올릴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좀 낮다는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2: 일단
1: 네.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까?
2: 네.
1: 예, 좋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네. 파월 의장이 연준 의장이었을 때는 굉장히 큰 압박을 했어요. 파월 의장은 금리를 안 내리겠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계속 X라든지 이런 SNS를 통해서 파월 너가 잘못됐다 멍청이 금리 내려야 되는데 뭐
1: Too
2: 하는
1: late
2: 거냐.
1: Power. 네.
2: 맞아요.
1: 네.
2: 그러면서 둘 간의 갈등이 굉장히 커졌었고 실제로 이제 그 이후에 케빈 워시는 트럼프 정부가 임명을 한 사람이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저희도 시장에서도 뭐 캐비너 씨의 정책이 QE를 극혐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파월과는 다르게 중동 전쟁이 터지고 나서 물가에 대한 위험 부담은 충분히 크지만 트럼프 행정부와의 초기 허니문 기간을 생각해 보면 뭐 당장 정말 인플레가 급하게 튀거나 하는 급한 불을 꺼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금리를 네. 내리긴 올리기는 쉽진 않은 상황임은 분명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제로 이제 캐비너 씨가 제가 몇 가지 말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직전 6월달 FOMC를 했을 때 시장의 반응은 꽤나 충격적이었어요.
1: 아 어떤 부분 때문이었죠?
2: 왜냐하면 예. 말을 너무 안 해서요.
1: 아. 네.
2: 시장과의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을 엄청나게 줄이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래서 네. 최대한 말을 아끼고 우리는 앞으로 FOMC 직전에 나올 물가라든지 고용 같은 중요한 지표만 라이브로 보고 그때 지표가 연준의 판단에서 인상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인상을 할 거고 인하를 해야 될 거면 인하를 할 건데 그전까지는 우리는 말을 아끼겠다라는 네. 말을 한 거죠. 그럼 저희가 이제 7월달 FOMC를 앞두고 6월달? 그래 고용을 한번 봐보자. 6월달 CPI는 낮았어요.
1: 6월 CPI는 유가가 포함된 헤드라인은 마이너스로 나왔고
2: 맞아요.
1: 유가와 음식료를 뺀 코어는 제로로 나왔잖아요.
2: 맞아요.
1: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좀 코어는 0.2 정도 봤던 맞아요. 것 같은데 제로가 나오니까 와 금리 상승 기대감이 없다 막 이러면서 7월 굉장히 지금 험난한 증시였는데 그때는 그나마 하루 정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2: 맞아요.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컨센서스 대비해서 코어랑 헤드라인 모두 이제 언더퍼폼을 해가지고 그러면 캐비너 씨가 직전에 나온 지표 본다고 했으니까 네. 물가 걱정 없네.
1: 물가는 걱정 없고.
2: 맞아요. 그럼 네. 인상을 안 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자체는 땡큐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7월 달에 당장 금리 인상을 할 이유 자체는 없는데 문제는 최근에 이제 6월 달 FOMC의 의사록과 연준 위원들 중에 보팅 권한이 있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쭉 보면 뉘앙스가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1: 또 케빈 워시와 다른 연준 의원들의 말도 봐야 되는데 네. 어떻게 바뀌고 있는데요?
2: 일단 직전에 점도표에서는 올해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연준 위원들이 18명 중에 9명이었어요. 50%.
1: 네.
2: 그럼 이제 물론 7월 달엔 안 할 거지만 뭐 지금 6월 달 물가는 뭐 낮지만 앞으로 이제 유가의 상승에 따른 2차적인 물가 상승 효과가 이제 확산이 될 거고
1: 예.
2: 거기다가 미국 내 올라오고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 요인 그리고 고질적 문제인 슈퍼코어 인플레이션 서비스 관련된 물가 상방 요인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적어도 한 번은 인상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 연준 위원들의 시각이 50%. 거기다가 최근의 발언들을 보면 물론 캐비너 씨가 보고 있는 물가 지표 자체는 안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1: 네.
2: 그 안에 들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크다. 그래서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하는 연준 위원들도 다수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1: 아, 그게 6월 회의록을 통해서 드러났던
2: 맞아요.
1: 부분이죠.
2: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이제 기타 언론 인터뷰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중요한 연준 몇몇 위원들이 매파적 발언들을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1: 네.
2: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7월은 안 하지만 빠르면 9월, 늦어도 11월, 12월 정도에는 연준이 인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네. 경계감 자체는 남아 있어서 이게 또 증시라든지 위험 자산 시각에서 봤을 때는 부담스러운 부분인 거죠.
1: 네. 아 그런데 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연준의 정책 금리는 단기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 결정 부분이고 지금 시장에서 좀 쫄아 있는 부분은 단기도 단기지만 좀 10년물에 많이 쫄아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그 둘 간의 간극도 일부 있어 보이네요.
2: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시장이 네. 지금 연준의 정책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건 네. 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1: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2: 제가 이제 계속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1: 10년물 수요와 공급인가 보군요.
2: 네. 예. 그러면 하반기에 10년물 국채금리가 과연 얼마만큼 발행이 될까 궁금하잖아요.
1: 네.
2: 그리고 이게 많은지 적은지도 저희가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의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 이게 뭐냐면 미국 정부가 이제 매 분기마다 우리가 얼마나 시장에서 채권 차입을 해서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를 발표를 해요.
1: 네.
2: 그럼 1분기는 이미 한 거. 2분기도 한 거,
1: 네.
2: 3분기는 할 거, 4분기는 추정치인 거죠.
1: 3분기가 670빌리언이니까 6,700억 불이고
2: 맞아요.
1: 4분기는 5,600억 불이네요.
2: 딱 보면 상반기 대비 2배가 넘어요.
1: 네.
2: 규모로 따지면 1.2조 달러 정도가 넘어서겠죠.
1: 아, 미 정부가 이걸 발행해야 된다.
2: 맞아요. 상반기는 이 정도밖에 발행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쳤어요.
1: 예.
2: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급적인 괴리 플러스 막 아까 이제 중동 관련된 유가도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이러다 보니까 채권에 손이 안 나갔던 거죠.
1: 네.
2: 근데 하반기는 뭐 그거를 다 차지하고서라도 발행 자체가 폭탄이에요. 그럼 이걸 누가 받아줘야 되는데 지금 상반기에 받아주는 수요처를 보니 불안불안해요.
1: 네.
2: 연준도 안 사고 뭐 과거에 뭐 미국 국채를 사줬던 일본, 중국, 뭐 유럽 아무도 안 살려고 해요. 그럼 네. 이걸 결국 시장에서 다 소화를 시키려면 높은 금리를 줘야겠죠.
1: 네. 그러니까 그 기간 프리미엄을 많이 줘야 되는 거네요.
2: 맞아요. 그럼 금리는 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1: 굉장히 그 어두운 얘기를 아주 평온한 표정을 네.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2: 아, 저는 이제
1: 뭐,
2: 좀
1: 뭐라고 이제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2: 뭐 금리가 빠질 수 네. 있는데 이제 수급관의 메커니즘을 봤을 때는 단순하게 이제 높으니까 빠진다라는 논리를 찾기에는 네. 그 실상은 굉장히 그렇지 않다라는 걸
1: 오히려
2: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1: 그러니까 저는 제 질문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일의 결정은 어떻게 보면 단기금리 결정인데 지금 시장은 오히려 10년물 금리가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국면 속에서 10년물 금리 상승 요인에 대해서 좀 치밀하게 바라보지 못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2: 맞아요. 저희가 시장에서 그동안 봤던 건 인플레이션, 고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집중하다 보니까
1: 예.
2: 이것만 봤을 때는 연준이 인상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당연히 금리가 내려와야 되는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당황을 했던 거죠. 근데 실상을 뜯어보면 그 이슈뿐만 아니라 지금의 금리 상승에는 재정적 요인 그리고 시장의 수급적 요인이 녹아들어 있었고 결국 그게 해소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연준이 이 상황에서 어떤 정책을 하더라도 쉽게 내려오긴 어렵다.
1: 아. 그러면 내일 FOMC에서는 그 위원님은 어떤 부분을 좀 쟁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2: 결국에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 첫 번째로는 물가에 대한 케빈 워시 의장의 인식. 물론 힌트는 안 줄 거지만
1: 네.
2: 정말 이제 헤드라인 물가가 둔화는 될 건데 그 안에 들어있는 코어 이런 이제 유가라든지 이런 공급 측에 대한 물가 영향을 뺀 수요 측에서의 물가 압력에 대한 케빈 워시 의장의 인식. 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1: 네.
2: 두 번째로는 내일 금리 동결 결정은 날 건데
1: 네.
2: 소수 의견이냐
1: 네. 아.
2: 금리 이상에 대한
1: 네.
2: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세네 분의 소수 의견이 있어요 그럼 이건 굉장히 큰 매파적 신호예요
1: 아.
2: 그럼 안 그래도 네. 지금 수급적 상황이 안 좋은데 소수 의견의 매파적 시그널까지 드러난다 최악인 거죠
1: 그렇군요
2: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 네.
2: 지금 이제 6월 달 FOMC를 통해서 제가 잠깐 네. 부정적 얘기만 드리는데
1: 아니 괜찮습니다. 네. 원래 채권을 분석하시는 분들은
2: 제가 좀 네. 부정적 성격이 네. 그런 건 아닌데 네. 이제 좀 안 좋은 말을
1: 오히려
2: 몇 번 드리자면
1: 냉정하고 네. 객관적인 얘기를 해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2: 네. 네. 한 가지만 더 드리자면 예, 예. AI예요.
1: 아, AI요? 네. 아 맞다. 이 얘기도 하셨으니까요.
2: 네. 네. 이제 연준이 설립된 이후에 처음으로 연준 의사록에 AI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6월 달 FOMC에.
1: 네.
2: 그래서 근데 이 단어의 등장에 대한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연준이 바라보는 지표랑 연관을 시켜야 돼요. 뭐겠어요? 물가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연준의 인식은 AI가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을 향상시켜주는 산업인 거잖아요.
1: 예.
2: 그래서 로봇이 대체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요인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라는
1: 네.
2: 건데 단기적으로는 결국에 AI가 생산성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이제 투자도 해야 되고 개발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작업들이 많잖아요. 데이터 센터도 지어야 되고 기술도 개발을 해야 되고
1: 네.
2: 지금의 산업 사이클에서는 AI가 되면 그때는 생산성이 올라갈 건데 그전까지는 이제 투자와 자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발생하다 보니까 수요단에서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단기적인 네. 시기에서는. 그래서
1: 그러니까 장기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생산성 향상으로 낮추지만
2: 맞아요.
1: 단기는 지금 뭐 치플레이션이라고도 하잖아요.
2: 맞아요.
1: 그거가 지금 충돌되고 있는 상황인데
2: 맞아요.
1: 그걸 어떤 식으로 설명해 줄 것인가.
2: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네. 결국에는 연준은 장기적인 시각도 중요한데 단기적으로
1: 네.
2: 봤을 때는 이 산업 자체가 수요 관련된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수요 관련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연준은 계속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1: 네.
2: 그 생산성 향상이 되기 전까지는
1: 네.
2: 그렇게 봤을 때는 연준이 지금 연준의 정책금리가 상단 기준으로 3.75인데 이걸 뭐 더 올리든 말든 요 문제도 중요한데 이미 높아진 3.75라는 높아진 그 기준금리 수준 자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예요. 예를 들면
1: 네.
2: 지금 연준이 저희는 3.75라는 금리 수준에서 더 올릴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건데
1: 맞아요.
2: 다른 국가들의 기준금리랑 비교를 해보면 유럽은 이제 2.25예요. 일본이 이제 1%. 네. 한국은 엊그저께 올려서 이제 2.75%예요. 네. 미국이 제일 1등 높아요.
1: 맞아요. 미국이 제일 높습니다.
2: 맞아. 이 이미 이제 글로벌과 비교해서 긴축적인 환경 속에서 더 긴축을 고민하는 거고, 설사 얘네들이 설마 그 긴축 추가적인 금리 이상을 안 하더라도 이 높아진 금리 수준 자체를 오래 유지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1: 그것도 고압적이죠.
2: 맞아요. 예. 뭐 당연히 그럼 이제 또 자산 시장으로 돌아가 생각을 해 보면 이미 조달 금리 자체가 높은데 이게 네. 안 떨어지고 이 수준 자체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 결국에 못 버티는 기업들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고 조달한 금리 돈을 못 갚는 기업들은 더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수익성에 네. 대한 논란은 더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연준이 지금 AI에 대해서 단기적인 시각과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주안점을 둔다면 무게중심이 단기에 쏠려 있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의 정책금리 수준이 체류기간하는 자체가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저희가 또 앞으로 조금 지켜봐야 될 이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아까 수요를 촉발한다는 거는 뭐 제가 치플레이션 말을 썼지만 요즘 뭐 전체적으로 다 올랐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방점을 둔다면은 높은 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근데 거꾸로 장기적으로 지금 높은 금리를 수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내려간다.
2: 맞아요.
1: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방점을 후반 쪽에 둔다면은 지금의 금리를 뭐 높이기보다는 지금 고압적인 금리 수준 오히려 낮출 요인으로 볼 수도 있다는 사람들이 좀 대립을 하고 있는데
2: 맞아요. 네.
1: 그런 상황이군요.
2: 네, 그 상황에서 이번 네. 7월 달 FOMC에서 만약에 단기 시기에 조금 더 주안점을 준다면 또 시장에서는 다시 한 번 더 힘들어질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장기 쪽에 좀 주안점을 둔다면 그나마 조금 숨을 돌릴 수 있는 숨통을 열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1: 네.
2: 근데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단기 쪽에 더 포커스를 두고 있잖아요.
1: 네.
2: 그러면 채권을 사고 싶은 기관 투자자들이나 개인들은 더 채권을 사기 싫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채권을 사는 사람들은 이걸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주식처럼 캐피탈 게인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채권이라는 건 결국에는 보유를 하고 만기까지 버텼을 경우에는 원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 그 중간에 캐리라는 이자 수익률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캐피탈 게인을 통해서 자본 차익의 목적으로 들어오는 투자자들도 있지만 캐리를 보고 들어오는 투자자들도 있고, 왜냐하면 네. 원금이 보장받기 때문에
1: 맞습니다.
2: 그냥 나는 이자만 먹겠다. 은행 네. 적금보다 높으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연준이 단기에 주안점을 둬서 금리 안 떨어뜨리겠다라고 주고 가버리면 캐피탈 게인을 노리는 투자자들은 이 시장에 못 들어올 거예요. 안
1: 그렇죠.
2: 떨어뜨릴 거니까.
1: 네.
2: 그럼 채권에 대한 수요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1: 그러네요.
2: 네, 그게 지금 채권 시장의 가장 큰 문제지 않을까. 적어도 통화정책적 측면에서는.
1: 아, 그러니까 내일 어쨌든 결과는 나오는 거고 그 결과도 결과지만 결과 자체는 동결로 보셨고요. 김민식 의원님은.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세 가지 주제 물가랑 그다음에 소수 의견
2: 네.
1: 그리고 AI에 대한 어떤 그 관점을 밝히는가. 근데 AI는 얘기해 주셨는데 물가 부분도 있잖아요.
2: 네.
1: 물가도 뭐 제품 물가, 서비스 물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연준 의장이 물가적인 부분에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다 이 말씀이신가요?
2: 맞아요. 이제 뭐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유가가 빠지면 떨어졌고 그게 실제로 6월 달에 CPI에 확인이 됐는데
1: 네.
2: 그 안에서 서비스 관련된 물가들은 결국에는 뒤늦게 후행해서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미국의 고용 시장이 괜찮아요.
1: 네.
2: 임금도 괜찮고
1: 네.
2: 그러다 보면 결국에 서비스 관련된 인플레이션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들이 걱정이 네. 된다라는 거죠.
1: 근데 그거는 근데 또 계속 올라간다 올라간다 하지만 크게 네. 안 오른 부분도 네. 있지 않습니까?
2: 맞아요. 근데 보통은 시장에서 이게 왜 이상하냐면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예를 들면 4.7, 4.6%로 거의 2, 3년간 계속 이렇게 높은 수준들을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1: 예.
2: 그러면 경기가 망가져야 돼요. 미국 고용 시장도 그래도 박살이 나는 모습들이 나와야 됐었고
1: 네.
2: 과거에 항상 그런 패턴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 그나마 조금 채권 시장에서 기대라는 표현을 쓰긴 좀 어렵지만 좀 예. 예상을 했던 부분들은 금리 높으니까 결국에 고용 시장이 박살이 나면서 연준은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내릴 거야라는 일종의 기대감들도 있었어요.
1: 네.
2: 근데 지금의 사이클에서는 고용 시장이 물론 이제 좋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거의 멈춰 있는 상태에서의 별 탈 없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1: 예.
2: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고용 지수의 확산 정도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1: 예.
2: 그래서 봤을 때는 생각보다 미국의 소비와 고용 자체가 견조하게 버티고 있고 이 상황에서 정부 투자도 많아지고 민간 기업들 투자도 많아진다면 결국 서비스 관련된 인플레이션 요인은 떨어지지 않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시각들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미국 연준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레벨은 2%예요.
1: 네.
2: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은 3%대잖아요. 그럼 이게 안 돌아온다면 결국에 연준의 정책금리 수준을 지금 수준에서 계속 버티겠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1: 네. 아, 그러니까 지금 수준에서 계속 버텨도 저희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채권의 결국 수요 공급 레벨까지 본다면은 장기 금리 상승 요인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니까.
2: 맞아요.
1: 그런 부분은 결국 산업계에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맞아요.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우리는 내일 FOMC를 보면서도 보고 난 이후에 어떤 발언을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지금 소수 의견 얘기해 주셨는데 소수 의견에서 아까 6월 회의록이나 아니면은 좀 어떤 발언이 나올 건지 이렇게 기대되는 부분이 좀 예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2: 저희가 이제 의사록이 나오기 전까지는 위원들의 의견 발언은 알 수가 없어요. 예. 이제 의사록이 나온 7월 달 FOMC 의사록이 나온 한 15일 정도 뒤에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1: 네.
2: 근데 이제 소수 의견의 명수 자체는 이제 그날 이제 케빈 워시 의장이 고지를 하는 거라서 이제 저희는 인원수밖에 파악을 못 하겠죠. 아, 내일 당일에는.
1: 예. 근데 6월 회의록 때 소수 의견 어떤 의견을 좀 내신 분들이 계신 건데요?
2: 가장 큰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가 걱정스럽다는 거죠. 아. 인플레이션이 향후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예. 실제로 미국의 지금 1년짜리 기대 인플레이션은 4%를 상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추세를 잡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여기서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 있는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연준 위원들의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올라간다라는 쪽에 방점을 두시는 분들이 많다면 뭐 향후 이게 금리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포인트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1: 네. 그리고 최근에 보통 과거에는 그 FOMC 바로 직전에는 금리 인상 확률이 뭐 아주 높거나 아주 낮거나 아주 내부적인 내용이 이제 다 오픈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지금은 인상 확률이 막 40% 언저리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관점들이 나눠진 게 그 연준의 소통 방식 때문에 좀 그렇게 된 겁니까?
2: 맞아요.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도 줄이겠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고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6월 달 FOMC가 역대급으로 짧았죠. 거기다가 이제 연준이 보겠다라는 물가는 빠졌는데 물가가 빠진 건 단순하게 WTI가 빠져서 그 효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저희가 체감하고 있는 코어 인플레이션이 빠졌다라고 하기도 좀 애매해요.
1: 네.
2: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불확실성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에 AI 관련된 산업에 대한 연준의 시각이라든지 저희가 두고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더 크기 때문에 시장의 확률 자체는 지금 굉장히 애매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1: 아, 그렇군요. 오늘 우리나라도 이제 신용성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에 가서 일부 질의응답을 하신 것 같고
2: 맞아요.
1: 그리고 가장 최근에도 금통위가 금리 인상을 했는데요. 한국에 대해서는 좀 어떤 비유를 갖고 계십니까?
2: 한국은 사실상 오늘 증시가 폭락을 했잖아요. 어제도
1: 예.
2: 그렇고.
1: 네.
2: 그래서 신용성 총재가 발언의 수위를 조금 낮출 줄 알았어요.
1: 아.
2: 예를 들면 원래 이제 한국은행은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했지만
1: 네.
2: 다음 금통위가 8월 달, 10월 달, 11월 달이 있거든요.
1: 네.
2: 근데 7월 달 금리 인상한 이후에도 굉장히 매파적인 시그널들을 많이 비춰줬고 그 뒤에 2분기 GDP라든지 뭐 이제 서비스 관련된 인플레이션의 상승 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들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8월 달에도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시각들 자체는 굉장히 커요, 사실상. 그럼
1: 아.
2: 2.75에서
1: 네.
2: 3%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뭐 오케이. 그때는 증시가 이렇게 안 빠졌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냐. 그러면 한국은행도 증시가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의 부차적인 효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1: 네.
2: 소비가 감소할 수 있다든지.
1: 맞아요. 요즘에 백화점 가는 사람도 줄었어요.
2: 아, 정말요?
1: 아, 체감적으로 그렇습니다.
2: 네. 네. 뭐 이런 이제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발언의 수위를 조금 낮춰주지 않을까였는데
1: 네.
2: 이번 신현수 총재의 발언은 한국은 아직까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1: 아.
2: 걸 다시 한 번 더 강조한.
1: 그렇군요.
2: 네.
1: 아, 그래서 사실 이제 바로 직전에 이건 사담이긴 하지만은 출산한 다른 이제 지인을 만났는데 과거에는 그 부모님들이 선물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5월, 6월에는 주식이 많이 올라서인지 지금 7월 들어서는 하나도 안 보냈다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게 저는 진짜 체감으로
2: 네.
1: 그런 부분이 많이 위축됐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2: 네.
1: 근데 지금 저희가 데이터는 6월 거를 받아보니까
2: 네.
1: 아주 과열일 때 받아봐가지고 7월 데이터 좀 안 보시니까 그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2: 그리고 이제 신총재가 그 7월 달 금통위에서 뭘 봐야 되냐면 카드 소비를 계속 추적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어쨌거나
1: 네.
2: 이제 민간의 소비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선행 지표, 뭐 동행이긴 하지만 지표 단에서는 선행 지표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카드 소비 지출이 아직 6월 말 것까지밖에 집계가 안 됐어요.
1: 네, 그때는 뭐 전성기였어가지고 카드
2: 네.
1: 소비가 엄청 좋았었을 것 같고.
2: 그쵸.
1: 지금 7월 많이 줄었을 것 같습니다.
2: 맞아요. 그때 뭐 여의도 백화점에 다 줄 선다라는 이런 일들이
1: 맞아요.
2: 많았잖아요. 그래서 보기는 해야 되는데 일단 한은의 수장이 신총재 자체가 주식의 폭락을 본 이후에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1: 네.
2: 한국 같은 경우는 적어도 올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더 하지 않을까라는 시각들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지금 IM 증권 하우스에서는 그러니까 김영실 위원님 비율을 채권 비율로 이제 인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AI 쪽이 확실히 금리 부담을 느끼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말해주시면.
2: 가장 그걸 여실하게 알 수 있는 지표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발행금리와 CDS 프리미엄인 거죠.
1: 아,
2: 그렇죠? 얼마 전에 네. 이제 메타가 7%대로 발행을 했어요. 회사채를.
1: 아, 10년 회사채를. 네. 아, 몇 년치 회사채를요?
2: 네. 그리고 이제 CDS 프리미엄도 그동안은 오라클만 올라가다가 네. 지금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대부분이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결국 뭐 기업 단에서의 문제가 있다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하잖아요. 네. 수익성이 나오는 오라클을 제외하고는. 근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달에 대한 리스크들을 이제 그런 프리미엄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게 만약에 추세적으로 정말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문제가 되겠죠. 근데 조달에 대한 베이스 금리 자체는 이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국채 금리이기 때문에 이게 네.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조달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유념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아,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오늘 그 김명실 IM증권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7월 29일 수요일 순서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어간다 우리의 갓생.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주식창의 불기둥을 잡는 투자 안목부터 삶을 지탱하는 건강과 철학의 깊이까지 복잡한 정치 시사 판도까지 멀끔하게 요약해드립니다. 성공을 넘어 삶의 깊이를 더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평일 점심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점심에 만나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장마가 있다는 것이 여름 날씨의 특징이죠. 그런데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오게 되면 습도가 높아 실제 기온보다도 체감하는 더위가 훨씬 더해집니다. 메마르지 않고 물기가 많아 축축하다는 것을 가리켜 습하다라고 하는데 습한 데다가 뜨거운 열기까지 더해져서 견디기가 힘들죠. 이와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는 형용사로 후덥지근하다, 후텁지근하다, 꿉꿉하다 같은 것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매우 무더운 우리나라의 여름 날씨를 말할 때

들의 사전적인 의미를 하나씩 보면 먼저 후덥지근하다는 열기가 차서 조금 답답할 정도로 더운 느낌이 그리고 꿉꿉하다는 날씨나 기온이 기분 나쁠 정도로 습하고 덥다입니다. 후덥지근하다는 뜨거운 열기를 나타낸다면 후텁지근하다와 꿉꿉하다는 뜨거운 열기와 습기를 모두 나타내는데요. 이 중에서도 꿉꿉하다가 더 심한 무더위를 표현한다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오늘은 날씨가 후덥지근하여 조금만 걸어도 속옷에 땀이 밴다. 비가 오려는지 날씨는 무더웠고 바람도 후텁지근했다. 같이 구별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폭염을 피하기 어려운 날씨입니다. 강원과 경북 지역의 일부 산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한낮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을 중심으로는 가뭄과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해와 밀양, 창녕과 의령, 양산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내일 오전 11시를 기해서 창원과 부산 중부 서부 에도 폭염 중대 경보가 확대 발효되겠고 경기도 양평 서부 권역의 폭염 주의보는 폭염 경보로 한 단계 더 격상되겠습니다. 8월로 향해 갈수록 폭염의 기세가 더 강해지고 있는데요. 가장 더운 시간에 야외 활동은 삼가시고요. 외출하실 때 가벼운 옷차림과 양산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물도 충분히 마셔야겠고요. 가족과 이웃의 안전도 함께 살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한낮 체감 온도는 33도 이상, 남부지방은 35도 이상으로 올라 무덥겠습니다. 밤에도 열기가 가득해서 밤 최저기온은 25도를 웃돌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대체로 맑아서 자외선도 강하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 26도, 낮 기온은 서울 34도, 양산은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조하늘이었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오늘 부산 중구 대청동 일각 기상청 관측소에서 낮 최고 기온 38.8도가 관측돼 해당 관측소가 관측을 시작한 1904년 이후 역대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청 기후 통계에는 사용되진 않지만 부산 북구 덕천동의 자동 관측 장비에서는 기온이 39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경남 양산 금산리에서는 오늘 오후 3시 33분에 40.3도를 기록했고 경남 창원 성산구 내동에선 38.5도가 관측돼 2008년 해당 지역에서 관측을 시작한 이후 역대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경남 김해와 밀양, 창녕, 의령, 양산에는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오늘 발표한 인구 동향을 통해 올해 5월 출생아 수는 2만 3천여 명으로 5월 기준으로 7년 만에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수는 지난해 5월보다 3.8% 증가한 2만 9천여 명으로 역대 5월 기준 가장 많았는데 이른 폭염이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고 데이터처는 설명했습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빼면 6,400여 명이 자연 감소했습니다. 출생의 선행 지표인 혼인 건수는 2만여 건으로 1년 전보다 6.4% 줄었고 이혼은 7천여 건으로 지난해 5월보다 3.9% 감소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는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어제 규슈 서부 구마모토현 우키시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7.1 강진으로 현재까지 1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사망자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현재 구조를 기다리는 이들이 있으며 구조작업은 시간과의 싸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진 피해 지역에

대규모 정전과 단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건물 붕괴, 화재, 도로 파손 등 피해가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발생한 일본 구마모토현 강진은 이 지역의 히나구 단층 활성화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일본 지진조사위원회는 올해 초 히나구 단층에서 규모 7.5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구마모토에선 2016년 4월에도 규모 7 안팎의 강진이 이틀 사이 발생해 270여 명이 숨졌습니다. 어제 지진은 일본 지진 등급으로 진도 7이었는데 일본에서 진도 7이 관측된 것은 1995년 6천여 명이 사망한 한신 대지진 이후 이번이 여덟 번째이며 구마모토현에서만 세 차례 발생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논란과 관련해 연임은 불가능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는데도 정치적 논쟁에 끌어들이는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나란히 8% 넘게 급락하며 두 시장 모두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날 12시 32분부터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하고 매매 거래를 20분 동안 중단했으며 앞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늘날 12시 19분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이틀 연속 유가증권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 열린 국회 정무위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보완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추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이 위원장은 금융투자업계 간담회에서 시장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개인의 투자금 중 단일 종목 레버리지 투자 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이 말소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어제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고 영남권에서는 밤 최저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초열대야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국이 32도에서 3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유린구였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가능성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 선택의 문제라며 마치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 강훈식 비서실장은 일제 대통령의 뜻이 아니다.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는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야당은 재판 시도와 개헌 시도 시 정권 마지막 날이다. 국회의장 입에서 독재 언어가 나왔다. 이게 바로 내란이다. 라는 등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급락하면서 20분간 매매를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가동됐습니다. 코스피는 5,663.2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급등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여야는 금융당국에 보완책을 주문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1,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를 두고 노사가 모두 고용노동부에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코너에선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 노사 양측의 입장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뉴스레터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0: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 선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어제 기자간담회 가진 게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요. 야권이 개헌에 반대하는 이유로 이 대통령 임기 연장 문제가 거론된다. 이렇게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대답이 권력기조 개편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의 선택이라고 답하면서 폭풍이 거셉니다. 여야 반응 좀 우리가 들어볼 텐데 먼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2: 조정식 국회의장은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을 끄집어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집권할 수 있도록 헌법까지 뜯어고치겠다는 것입니다. 현행 헌법상 개헌을 한다 해도 이재명 대통령 연임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국민의 선택이라는 아전 인수격 조건까지 갖다 붙였습니다. 어떻게든 이재명 연임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입니다.
0: 네, 이번엔 어제 조정식 의장 만나고 온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3: 국회의장께서 기자 간담회 그 답변에서 한 내용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의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그 밝힌 내용입니다. 저도 어제 오후에 국회의장님을 뵀는데 갑자기 뭐 대통령 연임 관련돼 이렇게 확대되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본인은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십니다. 다분히 개헌 관련된 내용은 국민의 그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원론적 말씀이셨는데 그게 연임과 연관돼서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는 말씀을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
0: 자, 야당은 이제 강하게 비판했고요. 여당 원내대표는 원론적인 말이었다 이렇게 그 조정식 국회의장이 추후에 해명한 거를 그렇게 반영하는 얘기를 했는데 자 전수미 대변님 국민 여론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도 있는 그런 약간 논란성 말을 했어요. 이 말을 왜 했을까요?
4: 그러니까요.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 제일 베스트 답변은 아우 그런 거는 저희가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딱 하셨으면 제일 좋았죠. 근데 네. 이게 근데 저는 약간 우려스러운 게 국민의 선택 아마 발언하신 거는 국민에 앞서서 한명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당대표 직무 대행도 하고 계시고 국민의 동의 그리고 정치 세력 간의 합의가 있을 때 이 헌법 개정 자체가 가능한 거 아니겠느냐. 정말 네네. 정말 완전 그 기본 중에 기본 원칙을 얘기하신 건데 이게 워낙 저희가 5.18이라든가 그 관련 개헌 특히 선관위는 해체 수준의 개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개헌 논의가 나오다 보니까 그냥 원론이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약간 말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긴 해요. 무엇보다 잘 아시잖아요. 조정식 의장님이 절대 뭐 어떠한 혁명적인 사람이라든가 과격한 언사를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 알기 때문에 사실 저도 방송을 하다 보면 말이 제가 A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말은 BC로 이제 꼬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말이 좀 꼬이신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사실 저희가 그럼 당 내에서 단 한 번이라도 아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 뭐 연임 개헌 이런 말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논의가 나온 적이 있으면 그러면 아 이게 좀 뭐 정말 말실수를 하신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0: 대체하면서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내놨습니다. 자, 손수조 대변님.
1: 네.
0: 해명이 좀 됐습니까?
1: 전혀 해명이 되지 않죠. 사실상 이 얘기, 그러니까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네. 애시당초 조정식 의장이 했었으면 이런 논란이 안 생기겠죠. 그런데 이 그냥 일반적인 말실수라고도 볼 수가 없는 것이요. 기자가 이렇게 물었지요. 현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연장 문제 콕 집어서 물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조정식 의장이 워딩 그대로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 요거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는 국민 선택이다 이런 식으로 워딩을 콕 집어서 얘기했기 때문에
0: 개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1: 예,
0: 이렇게 해석이
1: 그렇죠.
0: 되는 건가요?
1: 너무나 명징하게 이재명 현 대통령의 연임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이것을 지금 와서 뭐 단순 말 실수였다 내가 의도한 것과 달리 말이 꼬였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전혀 해석이 안 됩니다.
0: 잘 주어 담아지지가 않는다.
1: 네.
0: 네,
1: 그렇죠.
0: 그렇게 네. 보시고 이제 장동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게 내란이다. 뭐가 내란이냐? 이게 내란이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사실은 민주당은 이제 원론적 얘기다 했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원로 유인태 전 사무총장, 유인태 전 정무수석, 뭐 유인태 전 의원이죠. 욕이 나올라 그런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워낙 또 말을 또 이렇게 입담 있게 이제 하시는 스타일이신데 그런 얘기도 하고 또 그 내가 저기 당 원로들 고문들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다들 이렇게 입을 모은다 이제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 오해를 살 만한 이 얘기를 과연 왜 했을까? 국회의장 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어떤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의 간접적인 어떤 지원을 받았다는 그 고마움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표현이 됐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을 내놓고 있는데 제가 이런 각도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전수미 대변님. 강훈식 비서실장 조정식 의장도 대통령도 분명히 불가하다 입장 밝혔는데 대통령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이지 마라. 이재명 대통령도 그 전에 발언 보면 이제 뭐 이렇게 뭐 이게 우리 헌법에 따르면 안 되는 걸로 돼 있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야권에서 말하는 거는 나는 연임 안 한다 혹은 내 사건 공소 취소 안 한다 얘기를 명확하게는 안 하셨거든요. 연임 문제도 아 뭐 헌법에 우리 헌법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는 안 한다를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는데 이 정도 논란이 됐으면 대통령이 한 번쯤 명확하게 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까? 어떠십니까?
2: 명확하게 하면 좋죠. 그러면 이제 다 그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측이라든가 공세, 정쟁이 도구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필요하죠.
0: 저번 때는 어떤 패널이 그러더라고요. 나 연임 안 한다. 플러스 나 내 사건 공소 취소 안 한다. 그럼 지지율 많이 오를 거라 그러던데 또.
2: 아, 근데 비결을 꿀팁을 알려주신 거 꼭 전달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0: 근데 어쨌든 야당 패널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2: 네.
0: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지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2: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돌아오시면 어떤 발언을 하실까에 대해서 다들 주목하고 계신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뭐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 헌법 128조 2항에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 의미 헌법 개정 그
0: 네.
2: 해당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근데 이거를 마치 여기에 대해서 잘못해서 연임에 마치 추진하는 것 같은 모습은 헌정질서 파괴죠. 그건 이제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라는 게 민주당 내에서는 그건 굉장히 굳건한 생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헌법 질서의 문제의식이 어디서 왔냐. 바로 이승만 박정희의 그 자기의 장기 독재 연장 거기에 대해서
0: 뭐
2: 문제 인식에서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임제로 돼 있고 이러한 헌법이 왜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러면 이거를 헌정 질서를 어떻게 수호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아는 게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께서 아마 이거에 대해서 문제 인식이 있으시고 굉장히 심각하다 느끼시면은 돌아오신 다음에 분명히 어떤 워딩을 하시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0: 네, 자. 요 각도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손수 대변님. 우원식 국회의장 때부터 이제 5.18 정신 헌법 전문수로 대통령이 계엄 선포권 제한 다음은 그 개헌 몇 가지 이제 개헌 여야가 뭐 어떻게 보면 좀 합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이제 내걸었는데 야당이 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하냐 그리고 우원식 의장이 되게 좀 약간 격앙된 반응도 보이고 하셨었는데 자 그 당시 야당이

0: 어떤 의심을 했었냐면 이거 혹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워밍업 아니야? 그리고 개헌 오랫동안 안 했으니까 한번 하면 개헌 이거 생각보다 쉬운 거네. 그다음 개헌으로 갈까? 이런 그 로드맵 아니야? 이러고 계속 이제 의심을 했었거든요.
1: 네.
0: 근데 이런 게 딱 나오니까 그래 봐. 네. 우리가 맞았지. 그러니까 실제 어땠는지에 관계없이 그런 의심이 더 커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마음의 소리가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조정식 의장은 이 발언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만 김민석 지금 당대표 후보가 또 며칠 전에 네. 충북에서 신용한 도지사와 간담회를 나누는 자리에서 아직까지는 현 대통령이 연임을 못하죠. 뭐 이런
0: 아직까지는 이란 말을 했죠.
1: 예, 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곳곳에서 예. 곳곳에서 이 현 이재명 대통령 연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지금 툭툭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거는 또 간명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연임하지 않는다. 이 한마디면 다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게 헌법상 대통령이 연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무슨 저의가 있는가 오히려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께서 뭐 이걸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야기를 하고 대변인이 이야기를 하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 번 지금 계속 국민적인 의혹이 있고 의심이 있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본인께서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국민들께서 더욱더 이제 조금 더 섭섭하게 느끼시는 네. 부분은 뭐냐면 지금 오늘 특히나 역대 다섯 번째 그 이 주식 급락이 있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주식도 반토막 나고 부동산도 너무나 힘들고 이 힘든 와중에 왜 여의도에 있는 정치권 이재명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본인 권력 연임 이야기를 지금 이 시국에 하냐 또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더구나 힘든 이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모습들은 비춰지는 것이 하등 도움이 안 돼요. 빨리 돌아오셔서 해결을 직접 하시면 좋겠습니다.
0: 그래요. 김민석 의원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대통령 연임 안 돼. 현재까지는 그냥 법적으로 대통령 연임 안 돼가 아니고 뭐 그런 발언했고 앞서서는 뭐 요즘 주변에서 대통령 5년 임기 너무 짧다고
1: 짧다.
0: 얘기하다가
1: 예, 예.
0: 이한주 저 측근이죠. 정책 멘토 이한주 전 국정기획위원장 아 이건 본래 얘기하면 그거는 다음 대통령 때부터 적용되는 거죠. 근데요 뭐 세상이 100%는 없으니까 그것도 논의 대상입니다. 심지어 법제처장 그냥 법제고 객관적으로 하라고 임명해 놓은 자리인데 국민들이 결단해야 하는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런 발언들이 쭉 이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개헌이고 뭐고 그 법률 통과고 방망이 두드리는 의전서열 2위 국회의장 입에서 그게 나오니까 이제 파장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겨레 같은 진보 매체 사설에 위험천만한 발언 뭐 경향은 뭐 개헌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도 써놓고 이런 부분들은 여당 입장에서도 빨리 정리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 네. 아무래도 128조 2항 다 너무 잘 알고 있고
0: 네.
2: 아마 그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굳이 찾자면 너무 이재명 대통령 경제 대통령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대통령 AI 3대 강국 그런 말도 안 되는 혁신과 도약을 이루고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 한 번만 쓰기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 다시 써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밈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대통령을 응원하고 그러니까 지지하는
0: 대통령
2: 분들이
0: 지지자들이?
2: 그러니까 밈으로서 예. 아 이렇게 일자란 대통령 뿜뿜 하면서 그거를 만드는 것들이 그러니까 목소리가 있다 보니까 그냥 위에 밈 수준이라든가 지지 수준에서 끝나야 되는데 예, 그 당원들이나 국민들을 바라보고서 하는 말씀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아닌 건 아닌 거고 헌정 128조에 박힌 건 그대로고
0: 네.
2: 그렇기 때문에 수차례 헌법과 그 청와대가 두 번 세 번 못 박아서 연임에 대해서 연임이지 않다 연임 안 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0: 네네.
2: 그렇지만 이미 두 번 세 번 못 박았지만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대로 하실 필요가 있고 저는 안타까운 게 이게 정쟁의 도구로 오해를 활용하지 마시고 대통령의 시간과 에너지는 너무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 가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말하는 게 일 더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거든요. 그런 측면 봤을 때 대통령의 실감과 메시지가 지금 경제 얘기하셨지만 그러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야당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음모로만 펼치지 마시고 정쟁의 도구로만 활용하지 마시고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자, 주제를 바꿔봅니다. 보안수사권 폐지 얘기입니다. 자, 일단 검찰총장 직무대행 얘기부터 먼저 갔다가 갈게요. 여야 관계는 그 뒤에 질문하겠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실효적인 감사의 검사 실효적인 보안 기능 사라지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 형사 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다. 입장문 냈습니다. 자, 손수조 대변님.
1: 네. 조금
0: 뒷북인가요? 왜 지금까지 뭐 했어요?
1: 이 네.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가 지금 하루 이틀 논의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너무 늦은 감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이 보안수사권 이 문제가 내일 본 회의에 상정이 될 예정인 것 같아요. 이제 민주당 이제 단독으로 아마 거의 좀 처리가 될 예정인데요. 너무나 이 부분은 지금 구자영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이렇게 우려를 표하지만 네. 사실상 이 많은 우려들이요. 최근에는 민주당 내부에서 많이 우려가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법 내용도 지금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이라서 그 어느 누구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이 특히나 이 형사사법체계라는 것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누구에게 불리하냐. 국민들에게 불리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검찰이나 경찰을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 너무나 복잡해서 어느 문을 두드려야 될지 모른다면은 네. 이건 우리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이익이 되고 피해는 어디로 가냐라고 했을 때 굳이 이익 보는 사람은 없어 보여요. 하지만 피해는 너무나 명징하죠.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도 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든지 최근에 있었던 각가지 사건들을 장윤기. 봤을 때 예, 장윤기 사건도 그렇고요. 그 피해자들에게 너무나 이제 못할 이 법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론이 어느 정도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만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렇게 속도전으로 이것을 몰아붙이느냐.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00번 양보해서라도 이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는 적어도 전당대회 이후로 예, 한 번 더 미뤄서 조금 더 이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0: 그래요. 자, 지금 국회 상황을 보니까요. 전수미 대변님. 야당이 안건 조정위에서 다루자. 이건 뭐 최대 90일까지는 이제 논의할 수 있나 봐요. 근데 여당은 내일 처리할 거잖아요. 이거는 거의 100% 불가한 지금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2: 네, 절차를 저희가 법을 위반하지 않고 법에 따라서 밟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 이제 법 절차를 지켜서 이제 국회가 책임지고 결론을 내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법사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안건 조정위로 지금 넘어간 상태고 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논의할 거고 그다음에 이 안건 조정위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같이 당연히 논의를 할 거고요. 패싱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4명 이상이 이제 찬성을 하시면 법사위 전체 회의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절차에 따라서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미 이 수사와 기소가 왜 분리되어야 하는지 그 폐해는 뭐 김학의 사건부터 해서 검찰이 정치 표적 수사를 하고 수사와 기소 이 두 개를 가지고 있었을 때 독점권에 대해서 폐해는 이미 국민분들이 너무 잘 아셨고 간절하게 오랫동안 염원해 오셨던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멈출 수가 없다는 게 이제 민주당 입장이고요. 그래서 안건 조정위를 해서 결국에는 수사 기소 분리, 검찰권 조정, 그다음에 피해자에 대해서 보완 대책 이것까지 모두 다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하지만 경찰에게 어떠한 네. 권한이 부여되는 만큼 경찰의 권한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그것의 실효적인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목적. 그래서 이 안건 조정이 논의 단계에서 피해자분들을 어떻게 촘촘하게 보호할 것인가 그 보완책을 지금 다듬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0: 자, 실효적 보완책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질문을 뒤쪽에 있었는데 지금 미리 하면은 한동훈 의원이 뭐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민주당이 얘기하는 보안수사 요구권 이런 거 지금도 있는 건데 그걸 대책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민주당은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하는 것들도 사실상 보안수사권 이거를 대체할 만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어떤 것들이 좀 약간 보완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 우선은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부터 말씀드리면 예, 예. 검사가 이제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해왔는데 그걸 다시 경찰을 불러들여서 수사 다시 해 이거 자체를 명확하게 없애고 수사 기소를 완벽하게 분리해서 그럼 책임 공방도 이게 섞여 있으면 책임이 누구한테?

0: 돼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책임 여지를 확실하게 나눠서 하겠다. 이제 경찰하고 중수청에게 이제 권한, 검찰에게 권한을 이제 나누겠다는 게 취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대범죄수사청이 뭡니까? 바로 한국판 FBI거든요. 이거 자체를 둬서 중대부패 권력형 범죄를 전문 수사기관이 맡는다. 그리고 검찰은 공소 유지에 집중하라라는 게 전체적인 틀로 이해하시면 되고 사회적 약자 피해자로 얘기를 하셨는데 불송치 통지, 그러니까 불송치를 하는데 제대로 된 통지도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의 신청을 했는데 그 이의 신청에 대해서도 당사자분들은 이의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이 절차는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이것도 강화할 예. 거고요. 예. 당사자분들이 그러면 어떤 기록이라든가 열람 이런 등사를 요청했을 때도 대부분 요청은 다들 바쁘다. 그냥 기다리시면 결과 나온다. 이런 식으로 당사자분들 피해자분들의 목소리가 묻혀왔던 게 사실이라서 기록에 대해서 열람을 스스로 이제 직접 보실 수 있고 등사도 복사도 해가실 수 있는 그런 권한들 피해자가 알 권리를 좀 더 충족하고 피해자분들이 수사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고 자신의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누구 어떤 특정 권력에 의해서 그게 막히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하게 그걸 바라볼 수 있고 그거를 자신의 당사자로서 알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지금 대책으로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1: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경찰 수사를 우리가 좀 믿지 못하는 구석이 있는데 그 부분을 수사로서 보강한다기보다는 피해자의 알 권리나 피해자가 어떤 이의를 제기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강화함으로써 좀 경찰 수사가 잘 되게 하는데 그게 좀 거기에 네. 무게가 있는 겁니까?
0: 알 권리도 당연히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끝나가는지를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끝까지 확인할 수 있게 그거를 명문으로 아예 제시를 했고요. 네. 말씀하신 이제 경찰 수사가 부실한 경우에는 중수청이 직접 수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게 온전히 맡겨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 수사기관 중수청이 들어가서 수사 전 과정이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으로 공개가 되고 그것이 보존이 되고 그러면 책임 여부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암암리에 지켜져야 되지만 지켜져야 안 한 것들이 명문화되고 피해자의 알 권리, 경찰이 부실 수사에 대처하는 모든 것까지 지금 구비를 해서 진행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1: 네, 어떻게 손수조 대변님은 그 여당의 어떤 보완책 어떻게 평가하세요?
2: 전혀 보안처럼 들리지 않고요. 이것은 다 이미 있는 사법 시스템 아닙니까? 저는 이때까지 이 피해자들이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알 권리가 없어서 뭔가 피해를 입었다는 거 듣지를 못했어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피해자들 보고 그러니까 내가 수사가 미진하면 그냥 피해자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들립니다. 지금까지 80년 동안 대한민국은 경찰이 수사가 했을 때 미진한 부분을 검찰이라는 또 다른 시스템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서로 견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80년간 이 사법 체제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썼는데요. 이거를 지금 굳이 바꾸려고 하는 이유를 저는 하등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같이 수사 요구권을 지금 이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대안으로 내세웠는데 이 요구권이라는 건요. 서로 요구만 하고 계속 핑퐁하면서 사건이 지연될 확률이 오히려 전 높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것은 대안이 아니라 이 피해를 오히려 정말 오히려 돈 없고 빼곡고 권력 없는 그런 서민들에게만 더 많은 피해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관련된

0: 제대로 알 수 없는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법안에 대해서 일반 피해자들이 이 일을 직접 우리가 당하면요. 결국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밖에 없고 그럼 결국 더 많은 송사, 더 많은 변호사를 서민에만은 그런 돈이 들 수 있는 문제로 또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고 더 힘든 분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제 이 법률 안건 조정이 올려갔다고 했는데 네. 제가 지금 들어오기 전에 지금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요. 이 안건 조정 위에서조차 여당 몫의 이 교섭단체가 네 팀이 더 많이 들어 4대 2의 배율이 돼가지고 국민의힘이 지금 거의 나온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건 조정 위의 역할은 전혀 지금 효과가 지금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민주당 여권의 독단적인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이 안건 조정위는 거의 패싱 당하는 네. 상황 속에 있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립니다.
1: 저 손수조 대변인께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제 필리버스터를 할 텐데 한동훈 의원도 하겠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마 국민의힘하고 좀 조율해야 될 텐데 아마 잘 안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그 부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0: 글쎄요. 뭐 필리버스터의 순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순번 정하고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네. 또 비교섭단체 무소속 분들은 또 그분들 사이에서 알아서 하시는 건데요. 뭐 이거는 그냥 조금 그냥 여담으로 이번에 뭐 상임위 배정하는 이런 문제에서도요. 사실 한동훈 의원은 무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예, 예. 비교섭단체 분들끼리의 몫인 겁니다. 그래서 법사위에 손솔 진보당 의원이 들어가신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네. 그래서 한동훈 의원은 그 비교섭단체 속에서의 배정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1: 아 그럼
0: 국민의힘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1: 필리버스터를 못하게 될 가능성이 이제 있다는 얘기고 전수미 대변인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정성호 법무장관 사퇴 의사 뭐 사실상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뭐 대통령에게 직접 얘기만 안 했다 뿐이지 청와대 참모들한테도 자기가 여러 차례 얘기했다. 그랬더니 오늘 어떤 방송에 출연했나요? 홍익표 수석이 공소청과 중소청 10월에 출범한다. 주무부처 장관이 이 문제 정리하고 제도적으로 안착할 때까지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나. 엊그제 법사위에서 보니까 죽더라도 대통령을 보위하라고 이제 그 박지원 의원이 또 얘기도 하고요. 본인 막 아프대는데 그렇게 끝까지 뭐 할 때까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결국은 계속 더 해라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다못해 몇 달이라도 더 해라

0: 해서 계속 정쟁 도구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성호 장관이 이미 두 달 전부터 총리설도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시고 지금 내려올 이 장관직까지 내려오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하나, 건강. 그러니까 이 치아까지 흔들리지 원래 정말 몸도 엄청나시고 근육질에 예. 다들 그러신데 그런 분이 저기까지 한 점도 가운데에서 정말 많은 보안수권 폐지 이슈를 가지고서 많은 고심이 있었다.
1: 초선 의원 때는 그 알통이 더 컸어요.
0: 아 그래요?
1: 네. 저 초선 의원 때 이제 봤거든요. 알통이 정말 컸어요.
0: 네, 그 국회에서
1: 겉으로 보면 그렇게 근육이 좋은 걸로 안 보이잖아요.
0: 네, 근데 예. 숨겨져 있으시지 양복 그러니까, 안에. 예.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정말 건강하시고 몸도 훌륭하신데 그 지금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런 것들, 하여튼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셔서 그거는 정말 두 달 전부터 이미 호소를 하셨고, 근데 지금 그게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지금 이렇게 보안수권 폐지가 이렇게 활용되고 있으니 당신이 조금 더 대통령 옆에 지켜줘라라고 해서 지금 정말 고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럼 뭐 이거 여담입니다만 짧게만요, 손수저 대변님 보면 범여권 의원들 때문에 더 막 속상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2: 그러니까요.
1: 야당 의원들한테 끄덕끄덕하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2: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 지기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얼마나 끈끈한 정이 있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막아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장관이시니까 범죄 현장을 최일선에서 보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양심에 이렇게 이것만은 막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1: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박소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3: 네, 지금 곳곳으로 퇴근길 교통량 서서히 늘고 있고요. 돌발 상황으로 정체 생긴 곳들 함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입장휴게소에서 남사부근까지 구간 속도 떨어지고요. 시구간 진입해 한남에서 양재 사이로는 양방향 모두 답답합니다. 부산 방향 안성분기점 5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선 강릉 방향 문막부근에서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진출로 1차로에서 처리 작업 이어지고요. 반대 인천 쪽으로 둔내터널 안쪽에도 사고가 있습니다. 1시간 가까이 처리 작업이 이어지면서 일대로 정체가 심합니다. 면옥 나들목부터 6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 양지에서 용인까지 12km 정도 더디게 지납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 진천터널 부근에서도 앞시간 사고가 났는데요. 1차로 막고 처리 중인데 오창 분기점부터 여파를 받습니다. 중앙고속도로는 부산 방향 칠곡 부근이고요.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작업 이어집니다. 일대로 4km 정도 가다 서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

0: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1: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 선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로 가볼게요. 오늘 저녁에 차기 당권 주자들 첫 TV 토론 열립니다. 저 재밌을 것 같아요. 가장 뜨거운 쟁점 전수미 대변인 뭡니까?
2: 첫 번째는 이제 명청 대전이라고 불리는 그러면 당과 청와대가 뭔가 대립한 듯한 이 행태에 대해서 각 후보들의 입장. 예. 먼저 물어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신천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그러면 실제 근거가 있는 거냐 아니면 근거 없이 의혹만 제기한 거냐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네.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뒷받침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이냐 서로가 자기 PR을 하시면서 내가 이재명 정부와 수반해서 최고의 민주당을 이끌 수 있는 준비된 리더다를 이제 표명하시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래요. 지금 세 번째 말씀하신 그 부분이 가장 바탕이 되는 베이스인 것 같아요. 네. 누가? 이재명 대통령을 성공하는 대통령으로 만들고 누가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적합한
2: 그렇죠.
1: 그 국정 운영 파트너냐 이게 네. 이제 기본으로 깔리고 그러면서 명청대전 근데 전수미 대변인 있습니까? 명청대전 있어요 없어요?
2: 저희는 친명이고 친청와대라고 다 얘기합니다.
1: 그렇군요. 네. 명청대전이 없다는 대답을 해주셨고
2: 네.
1: 자 손주 대변님은 있어요 없어요 명청대전?
3: 너무나 선명하게 있다 생각을 하죠.
1: 네. 자 그렇게 보셨군요. 자 그러면 네 신천지 얘기 우리가 사실 뭐 야 새로운 집권 여당이 거대 여당이기도 합니다. 지도부 뽑는 전당대회가 뭐 이렇게 좀 약간 AI라든지 이런 미래 비전 청사진 이런 거 갖고 다퉜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이제 드는데 여하튼 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일단은. 자 오늘 신천지 갖고 아마 좀 그 후보들이 얘기를 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김민석 의원이 그 신천지 얘기를 언급하면서 그냥 뭐 이런 게 있는데 살펴본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작심하고만 됐냐면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이 3자 비밀 여답, 연합 구도를 깨는 게 이번 전당대회 본질이다. 정말 작심하고 말한 거잖아요.
2: 네.
1: 그럼 친청계 뭐 최민희 의원이나 뭐 이성윤 의원이나 한민수 의원 얘기하듯이 정말 근거를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2: 그렇죠. 사실 의혹을 제기하려면 근거를 예. 내놔야 되고 만약에 그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면 거기에 대해 책임도 져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그 공방이 있는데 근거가 있지만 지금 예. 어느 쪽에서 내가 들은 얘기는 근거가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이 신천지 이슈 자체가 실제 그게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당 자체의 전당대회에서 너무 네거티브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민의힘과 아니 보수 진영에 좋은 먹잇감만 주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내부 공격만 하느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 불만이 생겼고 네. 실제로 역풍이 지금 불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약간 애매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근거가 있어도 이래서 신천지가 개입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이미 왜 내부 총지 하느냐라는 역풍이 불어왔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도 애매하고 그럼 공개를 안 하면 왜 근거도 없이 이런 의혹을 제기했느냐라는 또 그런 공방이 있기 때문에 이 신천지 이슈는 사실 건드리지 말아야 될 벌집을 지금 건드린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1: 그래요. 뭐 옛날에 보니까 뭐 전재수 시장 뭐 통일교 행사 근데 비슷한 얘기를 정청래 의원이 아까 언뜻 방송에 이렇게 보니까 뭐 행사에 갔다고 신천지면 구윤철도 신천지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 그냥 행사라는 거는 그런 고위 당직자들이나 고위 관료들은 막 이런저런데 많이 가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행사에 뭐 약간 그런 요소가 있어 지금 그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그런 성으로 얘기를 하던데.
2: 그러니까 거의 예. 이 신천지뿐만 아니라 뭐 통일교도 그렇고 뭐 하나님 뭐 여러 가지 말을 못 들어본 여러 종교들이 사실 정치인들한테 많이 접근을 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아베 총리가 바로 통일교로 인해서 그렇게 피격을 당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나 정치 문제 굉장히 그 민감한데 이게 참 나 그 이번 선거 자체가 정말 네. 날것의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사실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1위잖아요. 1위라고 여론조사 전에 나와 최근에는 물론 달라졌지만 그러면 약간 이 정도를 유지하는 선에서 했으면 좋았는데.

0: 근데 사실 2, 3등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어떻게든지 순위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의혹을 제기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방법을 선택해 버림으로 인해서 더 이상 1등이 아니게 돼버린 그런 모습이 돼버려서 네. 굉장히 당 내에서는 여러 말이 많습니다.
1: 그래서 지금 김민석 의원이 생각보다 말이 좀 세잖아요. 네. 지금 나오는 말들이. 네네. 조금 조바심이 있나 뭐 이런 분석들도 좀 있어요. 막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막 좀 치열하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분석도 나옵니까?
0: 최근에 이제 뉴스토마토나 여론조사에 의하면 정청래 후보가 오히려 더 앞서간다는 그런 게 나오다 보니까 아마 1위를 하셨던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말씀하신 조급함이라든가 당혹감 이거를 다시 엎어야 된다는 부담감 그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네. 뭔가 한방 뭔가 결정적인 것이 필요했고 그거를 이제 신천지 이슈로 좀 던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래요. 근데 손수조 대변님 이 과정에서 보니까 몇 달 전에 여튼 민주당 정권 바뀐 다음에 민주당 쪽에 뭐 제법 가입한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민주당은 수사를 안 했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야당은 좀 비판하고 있습니까?
2: 신천지 논란이 국민의힘 쪽에서도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지요. 그때는 국민의힘을 당사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당원 명부를 다 가지고 가고요. 전형적인 야당 탄압이었죠. 똑같은 이슈입니다. 똑같이 이 종교가 조직적으로 뭔가 이 당내의 내부 선거라든지 경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 그리고 네. 나아가서 대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의혹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은 당사 압색을 했는데 왜 민주당에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중잣대를 당연히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신천지도 그렇지만 이제 통일교 논란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통일교도 역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에게 윤영호 통일교 본부장이 똑같이 뇌물 줬다고 증언을 했는데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만 유죄가 확정되고 전재수 민주당 후보는 지금 부산시장을 하고 계시죠. 이 이중잣대 또 똑같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김민석 후보가 전당대회를 하면서 이것을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용도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인데 뭐 압수수색을 하든지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 뭔가 물증이 나와야 되겠죠. 네. 물증과 어떤 증거가 없이 그냥 이것이 던져버리는 이슈라면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지금 김민석 후보가 하는 이런 지금 전략들이요. 전형적인 2등 전략이거든요. 사실상 1등이라면 통합을 이야기하고 뭔가 대통령을 함께 뭐 보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할 텐데 그게 네. 아니라 지금 외치는 것을 보시면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이슈를 던져서 그 상대방 후보에게 이렇게 스크래치를 주고 네거티브를 하는 목적이라면 적어도 물증을 내놔야죠. 물증을 내놓고 싸워야만 본인이 이런 이슈를 내던지는 이제 명분이 서는 거겠죠.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정말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서는 끝날 수 없는 문제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그래요. 이번엔 이제 주가 얘기 좀 해볼게요. 연일 코스피 급락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오늘 20분간 매매 중단한 서킷 브레이커 발동이 됐고요. 자, 이게 변동성이 커도 너무 큰데,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그게 가장 큰 원인으로 이제 지목은 되고 있고, 뭐, 이어간 금융위원장도 그렇지만, 김영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것 때문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요런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그러니까 정말. 대표님. 물론 이게 단일 ETF 자체가 굉장히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그 어떤 변동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지만 그러니까 이것만의 영향은 아니죠.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의 반도체가 굉장히 막 도약하고 있는 모습들. 우리 미국에서 중국 반도체 안 쓸 거야 하니까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 시장이 여기에 반응을 한 거죠. 한국 시장이 꼭 한국 주식에 투자할 필요 있나? 중국이 저렇게 부상하는데. 그러니까 반도체의 급등이지만 중국 시장의 부상으로 인한 그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있을 거고요. 네, 환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불안감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지금 항상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측 가능성인데 우선 트럼프 대통령도 예측 가능하지 않은 사람이고 계속 전쟁은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러한 그 갑자기 5월 27일 날 이 단일 ETF 품목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예측 불가능한 이 두 배, 세 배의 손실과 이익이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복합이 돼서 이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코스피 코스닥이 이제 동시에 흔들리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본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또 많이 아 주식이 오르니까 우리도 투자해야지 많이 이제 들어가시기도 했고 파재 상품 비중도 높아졌고 이 모든 것들이 해서 하지만 정부가 시장을 이해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좀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정부는 이제 어떠한 일반 개인 개미 탓이나 레버리 탓을 할 게 아니라 어떤 시장의 신뢰,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이든 국내 투자자이든 개미들이든 신뢰 자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종합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규제 자체도 이제는 예측 가능한 규제를 해야 되는 거고 네. 이거 정책의 메시지도 이제는 일관된 정책 메시지를 내야 되는 거고 그 자본시장의 감독 시스템도 다시 이제 좀 개선을 해야 될 그런 모멘텀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1: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원인도 밝혀야겠지만 지금 당장 좀 대책 그때 내놨던 게 아 이거 좀 약하지 않나 해서 대책을 또 마련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0: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국제적 요인이 이렇다라고 김용범 실장이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 예. 국민들께서 아 국제적으로 이러니까 이렇구나라고 수용하실 분은 없거든요. 국가에서 이러한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5월 17일 날 단일 ETF 나타남으로 인해서 네. 두 배, 세 배의 손실과 그 이익이 속출했고 많은 피해자분들이 생기셨기 때문에 네. 손실을 보고 있는 개미 투자자에게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나 어떻게 같은 충격이 더 크게 흔들리나 왜 단일 품목 레버리지를 허용했나 파세 상품이 과다됐나 왜 특정 종목에 쏠림이 있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면서 이 단일 종목 ETF 제도에 대한 개선이나 정부의 공시에 대한 강화나 개인 투자자 보호 장치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실 때 실제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구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1: 그래요. 저 전수효 대변인님 오늘 뭐 이 레버리지 ETF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김영범 실장이 하기도 했는데 이준석 의원이었나 누가 어쨌든 뭐 주가 오른 게 정부의 성과였다고 했으니까 주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정부 책임이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하는데 여러 가지 뭐 책임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원인을 잘 이제 살피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야당에서는 김영범 실장 경질혹은 사퇴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2: 이제 이 지금 원래 주식장이라는 것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이재명 정부가 너무나 이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이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를 줬다는 것을 조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청와대 발로 이제 코스피가 한창 오를 때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네. 이재명 대통령도 부동산, 그러니까 분당 집 팔아서 그것을 ETF에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메시지 등등.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정부가 그리고 김영범 실장이 주도를 해가지고 거의 대국민을 상대로 이 리딩방을 운영한 것과 다름이 없다. 네네. 그리고 이 주식장을 완전히 이 급락을 이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만들면서 마치 도박장으로 만든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김영범 실장이 주도해서 이 레버리지 ETF 상품을 이 삼정과 한익에 연계된 상품을 많이 만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에 대한 것은 이미 금융권에서 다 나온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잘못된 시장에 대한 시그널을 준 것 그리고 연기금 등 이런 것을 과도하게 투입시켜서 억지로 조금 견인한 부분 그리고 코스피가 9천까지 정말 찍는 그 와중에서는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의 덕이다. 이재명 대통령 정책을 잘해서 그렇다라고 했죠. 어떤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럼 떨어질 때는 왜 그만큼의 책임을 안 지느냐라고 국민들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떨어지니까 온통 남 탓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국민들께서 정부의 정책을 믿겠습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주식 정책도 그렇고 온통 믿었는데 뒤통수 맞았다라는 원성만 자자할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러한 정책의 총 책임자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김영범 실장이기 때문에 네. 김영범 실장에 대한 경질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1: 그래요. 제가 아까 말한 주가 오른 게 정부 성과면 하락은 정부 책임이다. 이거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아니라 개혁신당 차호 대변인의 말이었군요. 차호 대변인이 섭섭해하실까 봐 제가 바로잡습니다. 자, 그다음 주제로 가볼게요. 국민의힘 얘기입니다. 권영진, 조경태, 진종호 시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됐습니다. 뭐 각자 이제 사정은 다른데 어쨌든 뭐 이외 어떻든 그간 장동혁 대표에게 쓴소리하고 각세웠던 사람들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정치보복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반면에 나름 엄선해서 징계 대상 골랐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손수처 대변님 어떻게 보세요?
2: 사실 조금 이 징계라는 것이 당 내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지요. 네. 이제 현역 의원에 대한 징계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꼭 국민의힘으로 내부적으로 보기보다 만약에 이것이 민주당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당에서 타당 후보를 돕는 일, 그것도 타당 후보를 돕기 위해서 본인의 보좌진을 그 타당 후보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막 투입을 시키는 일이 있다면.
1: 네.
2: 그리고 부의장을 뽑는데 우리 당 말고 타당 후보를 뽑으라고 전화를 돌렸다면, 그리고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이거 민주당이든 개혁신당이든 어느 당이든 징계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뭐 장동혁 대표에게 쓴소리한 사람이라서라고 하는 것은 부질없는 프레임 씌우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이분들이 했던 행위, 그 콘텐츠만 봤을 때는 그냥 당연히 징계할 만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 자. 짧게 하나만 손수저 대변인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조경태 의원이 어제 장 대표 비판하는 기자회견 했습니다. 뭐 항상 하는 얘기가 누가 더 당에 해당 행위를 했냐 한번 따져보자 뭐 이런 건데, 자, 그 후에 한동훈 의원이 조경태 의원에게 선배님 힘내십시오 응원 문자를 보냈습니다. 응원 문자 보내는 거는 자유입니까? 어떻습니까?
2: 아, 자유죠. 네. 선배님이라 부르는 것도 자유고요. 예. 네. 본인들 개인과 개인 간에 이런 문자는 뭐 서로 보낼 수 있다고 보고요. 굳이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두 분의 어떤 이제 국민의 힘을 내란 정당이라고 프레임 씌우는 것. 그리고 그 프레임을 씌우면서 그 반사 이익을 자신의 정치적 동력으로 삼는 것, 이것이 굉장히 괴를 같이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분의 정치적인 괴가 같기 때문에 서로 이런 문자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정치적인 해석은 해봅니다.
1: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징계 절차 수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전수미 대변인?
0: 그 당연히 칭찬도 있고 비판도 있어야 하잖아요. 민주주의는 네. 다양성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목소리에 대해서 징계를 내린다. 전 이게 진짜 내전이 아닌가라고 싶고 지금 그 국민의힘은 지금 내전 상황이다. 그 한동훈 의원이 이렇게 선배님 힘내시오 하는 거는 본인의 뭐 정치적 영향력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수를 늘리려는 어떤 정치적 레토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그래요. 자. 제가 마지막 질문 좀 의외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프랑스 축구의 전설 지네딘 지단이 프랑스 축구 대표팀 감독으로 발탁됐습니다. 지단 기억하시죠? 중원의 사령관. 아, 그래가지고 보니까 약간 홍명보 감독하고 약간 이게 오버랩되는 그런 게 있는데, 홍명보 감독이 집 근처에서 결제한 카드가 1,400만 원이다. 드디어 이제 카드까지 뒤지고 있는 거예요. 아예 뒤진다는 표현은 좀 약간 부적절할지 몰라도 어쨌든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지경까지 왔어요. 지네딘 지단은 프랑스 감독 발탁. 홍명보 감독은 카드를 집 근처 분당이라 그러네요. 그 근처에서 쓴 부분. 부본인은 유용 없다. 자, 이렇게 된 상황. 짤막하게 한 말씀. 손수조 대변인.
2: 역시 리더는 능력으로 승부 본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홍명보 감독에 대한 이제 능력이 굉장히 이 미진한 부분, 여러 가지 이제 부적절한 불공정 네. 부분 이런 것들을 신뢰를 잃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법인카드 내역까지 다 나오면서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데
1: 네.
2: 예, 결국 이제 이 실력으로서 입증, 스스로 입증해내는 리더만이 그 리더십이 제대로 서질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1: 네. 전수비 대변인.
0: 히딩크가 그립습니다. 히딩크가 예전에도 여러 말씀을 하시면서 손흥민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게 상하 관계의 네. 선후배 관계의 위계질서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되는 축구협회나 대한민국 축구가 문제다. 그래서 무엇보다 지단 얘기하셨는데 1988년 프랑스의 첫 우승으로 이끌었던 영웅이 이제 감독이 된 거잖아요. 네. 클럽 대신에 결국에는 국가를 선택한 건데 우리도 어떤 클럽 대신에 국가를 선택해서 이렇게 멋진 대한민국의 축구의 위기지에서 다 깨부수고 이제 제대로 된 능력주의로 돌아가는 그런 축구협회 그리고 감독을 보기 바랍니다.
1: 그래요. 히딩크가 뭐 이제 의사소통도 선수 간에 너무 막
0: 위계질서.
1: 선후배 간에 위계질서가 네. 있으니까 의사소통도 좀 이렇게 수평적으로 하라.
2: 네.
1: 그래서
2: 맞습니다.
1: 김남일 저기 선수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홍명보 선수한테. 명보 밥 먹자.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 손수조 국민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70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2살 소망이는 집안의 작은 통역사입니다. 부모님의 이혼 후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품에서 자라온 다섯 남매. 하지만 넷째인 소망이를 제외한 네 명의 형제들은 저마다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와 막내는 청각장애와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고, 둘째는 자폐, 셋째 역시 청각장애가 있습니다. 말과 마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은 가족에게 소망이는 서로를 이어주는 든든한 존재인데요. 하지만 다섯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님의 하루는 걱정과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쌓여만 가는 치료비와 재활비, 그리고 아이들만 남겨질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오늘도 주름진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을 꼭 잡는 소망이. 소망이 가족이 더 밝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오늘도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진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경남 양산의 기온이 40.3도를 기록하면서 앞자릿수가 달라졌습니다. 올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서울은 32.6도까지 올랐는데요. 전국 대부분 이렇게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전국의 낮 기온이 35도 안팎으로 가마솥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밤에도 25도 이상의 후텁지근한 열대야가 반복이 되면서 대부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뜨거운 열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경남권을 중심으로는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실제 기온 39도 이상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대부분 열대야주의보도 동시 발효 중이라서 밤사이 기온도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26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8도,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내일 낮 최고기온 서울과 세종, 대전, 광주 34도, 강릉은 내일 37도까지 올라서 대구와 같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더위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31.2도입니다. 최영미였습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영남지방에 극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의 낮 기온은 38.8도로 122년 만에 가장 높았고 경남 양산은 40.3도로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급락하며 두 시장 모두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0: 코스피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이틀 연속 발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2분기 영업이익 60조 5천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영업이익률도 76%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코스피에서 SK하이닉스의 주가는 1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가 어제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1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구조를 기다리는 이들이 있으며 구조 작업은 시간과의 싸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내일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법안 처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무제한 토론을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2: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정부를 향해 불만을 나타내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시간당 1,700원 3.7% 인상안에 노동계는 생계비도 못 지키게 됐다고 반발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알바생보다 사장이 못 버는 현실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의 최저임금안에 양측이 나란히 이의 제기서를 낸 건 4년 만입니다. 오늘 인터뷰 코너에선 노조 측과 소상공인 측 입장 차례로 들어봅니다. 먼저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전화 연결해서 노조 입장 들어봅니다. 이정희 실장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정책실장 이정희입니다.
2: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하고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시간당 1,700원 결정에 대해서 민주노총이 이의제기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번 인상안이 미흡하시다고 보시는 그 근거랄까요? 그 구체적인 어떤 이유를 좀 말씀을 해 주세요.
3: 네. 민주노총은 지난 월요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습니다.
2: 네네.
3: 민주노총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주된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노동자가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다는 문제도 있지만
2: 네.
3: 주로는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방안에 대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책임 있게 논의 결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도급제 노동자, 뭐 통상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라고 얘기합니다.
2: 네네.
3: 이 최저임금 적용 문제는 지난 2, 3년간 최저임금위원회 내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처음으로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에 도급제 노동자 별도 적용 여부에 대해서 논의해 줄 것을 포함해서 심의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2: 네.
3: 이처럼 공식적인 심의 요청에 포함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에 대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제대로 심의 결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제기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 그러니까 노총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그 심의 결정조차 안 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3: 아니요. 심의 결정이 이제 부결된 것에 대해서.
2: 부결된 것에 대해서.
3: 예, 예.
2: 부결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 심의는 안 하게 된 거네요.
3: 심의를 했고
2: 네.
3: 심의의 결과 올해는 내년 적용에서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해서 별도 적용은 하지 않는다.
2: 부결에 대한 말씀이시군요.
3: 예,
2: 네. 네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동계는 이번 1,700원 결정이 실질 임금 후퇴다 이렇게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뭐 물가 상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자 실제로 뭐 최근에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비에 많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3: 네, 당연히 그렇죠. 그 2020년 이후에 코로나 위기가 있었고
2: 네.
3: 그 이후에 이제 윤석열 정부의 임금 억제 정책으로 인해서 최저임금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2: 네.
3: 우리가 상식적으로 임금 인상 수준의 기준을 설정한다면 물가 인상률과 경제 성장률을 반영한 수치를 반영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2: 네.
3: 실질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야 하고 또 경제 성장의 성과를 국민이 고르게 누리기 위해서는 성장률 수준의 인상을 추가해서
2: 네.
3: 인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국은행 올해 5월 달에 올해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 물가 상승률을 2.7%, 네. 경제 성장률을 2.6%로 전망했습니다.
2: 네네.
3: 그러면 당연히 이 두 개를 합한 5.3% 이상의 임금 인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제 최저임금은 3.7%로 결정됐습니다. 당연히 이 수준으로는 노동자들이 치솟는 물가를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평등한 사회로 전환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 네네. 자, 경영계와 소상공인 측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저임금이 뭐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인상되면 일자리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직원 두 명 쓰던 사람 한 명으로 줄이고 아니면 한 명 쓰던 사람 그냥 그 어떤 사장님이라 그럴까요? 이 사람이 그냥 자기가 부부가 그냥 해버리는 뭐 이런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뭐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뭐 지불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 이런 호소도 하고 하는데 이런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는 노동계는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3: 전반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 네.
3: 다만 최저임금 인상이 객관적으로 일자리를 줄이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주장과 또 연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하더라도 2017년, 18년에 네. 상당히 높은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고용을 감소시켰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연구 결과를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2: 그래요?
3: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도 비슷한데 뭐 상식적으로 보면 임금이 오르면 아마 고용이 줄어들 거다라고 하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연구 결과를 보면
2: 네.
3: 대부분의 국가에서 거의 영향이 거의 없거나 또는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미미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의 연구 결과입니다.
2: 네.
3: 대표적으로는 2022년도에 독일에서 최저임금이 당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물가가 굉장히 높이 올라서 최저임금도 22% 정도가 올랐는데요.
2: 네네.
3: 관련해서 고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연구한 결과를 보면 고용 효과는 유의미한 마이너스 효과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이 경영난에 처해 있는 건 사실이지만
2: 네네.
3: 그 임금을 억제한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억제한다고 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해결을 함께 모색하고
2: 네.
3: 하는 것이 필요하지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2: 아까 22% 인상 그랬는데 그게 어느 나라였다고요?
3: 독일입니다.
2: 아, 22%까지 인상을 해요?
3: 2022년도에 네. 독일의 상황입니다.
2: 아, 22% 그걸 했는데도 그게 네. 영향이 크게 없었다는 그런 네. 그 연구도.
3: 독일 노동경제연구소에서 네. 연구한 결과입니다.
2: 그래요. 자,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가구의 소득을 늘려서 내수 소비를 진작시킨다. 이런 논리도 이제 펴오셨습니다. 그동안요. 네. 현재와 같은 좀 고물가 경기 둔화 국면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 활성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3: 예, 네, 당연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뭐 경제학적으로도
2: 네.
3: 그거는 뭐 확인된 얘기가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성장률이 올해 같은 경우 매우 높지만
2: 네.
3: 반도체나 특정 품목의 수출만 잘 되고 내수는 여전히 어렵다고 다들 진단하고 있습니다.
2: 네.
3: 그래서 한국 경제의 균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수출과 함께 내수를 활성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내수를 제약하고 있는 요인, 저희들은 그것이 주요하게는 과도한 부동산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2: 네.
3: 주거 비용이 과도하기 때문에 사실은 소비에 쓸 여력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함께 상대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경우는 한계 소비 성향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임금이 오른 만큼 오른 것에 비례해서 상당한 정도 소비로 바로 귀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네.
3: 그래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수를 진작하는 데 효과적인 정책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 곧바로 직결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3: 네네 그렇죠.
2: 네. 저임금 아무래도 그 벌이가 이제 많지 않으니까 그것이 곧바로 그 먹고 사는 바로 그냥 당장 먹고 사는 그런 것을 구매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수 활성화에는 당연히 긍정적인 효과를 바로 직접적으로 미친다. 그렇게 예.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3: 예, 예, 맞습니다.
2: 네, 네. 자, 아까 이제 뭐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뭐 말씀도 하셨잖아요. 도급제 노동자. 네. 해마다 네. 심의 과정에서 단골쟁점으로 떠오르는 게 바로 업종별 차등 적용 요구입니다. 노동계가 업종별 차등 적용을 이렇게 강력히 저기 뭐라 그럴까요? 그 반대한다 그럴까요? 이런 이유가 뭡니까?
3: 업종별 구분 적용은 현재 최저임금법의 문구로 조항으로 있기는 합니다.
2: 네네.
3: 당시 이제 법을 만들 당시에
2: 네네.
3: 그리고 처음으로 적용했던 1988년도에 사실은 구분 적용을 하긴 했습니다. 두 가지 종류로
2: 네.
3: 구분 적용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88년 이후에는

0: 업종을 운영하는 나라에 대해서 이제 업종별 구분 적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독일이나 뭐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의 경우는 산업 업종별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이 최저임금은 국가 최저임금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네. 산업별 특성에 따라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용자들이 주장하는 더 낮은 최저임금을 설정하자는 것과는 발상과 결과가 전혀 다른 결과입니다.
1: 네. 자, 실장님. 최저임금 네. 인상만으로는 영세소상공인 저임금 노동자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정부가 사회보험료 지원이라든지 직접적 지원 어떤 방식으로 네. 늘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0: 예, 예. 뭐 최저임금을 포함해서 네. 정부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워하는 임대료나 배달료, 네. 또 온라인 수수료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제도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지금 네. 10인 이상이 10인 이하의 경우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폭을 넓히고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이제 가장 중요하기는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이제 프랜차이즈 업체들이나 또는 배달 플랫폼 독과점 기업 이런 사람들과 교섭을 해서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는 이런 네. 체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제 독점 플랫폼 대기업의 수익과의 비용 분담 비율이나 네. 제품 단가에 대한 부분이나 배달료 등에 대해서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를 정부가 지금 가맹사업법이나 네. 소상공인 기본법에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1: 자,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에 노동부 장관이 이의 제기를 수용해서 재심이 요청한 사례가 없던 걸로 좀 알려졌습니다. 법적 절차와 별개로 앞으로 노동계는 어떤 정책을 정부에 좀 중점적으로 요구하실 생각이세요?
0: 저희들 때 이의 제기가 받아질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다만 노동부 장관이 올해 심의 요청서에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한 것은 이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방안에 대해서 정부가 공론하고 책임 있게 네. 나서겠다는 의지로 해석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네. 도급제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규정해서 노동자의 범위를 확장하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근로자 추정제를 넘어서 근로자 정의를 확대해서 모든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포함한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 적용은 무산되었지만 특고 플랫폼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동부가 도급제 노동자 최저 보수제 적용 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을 네. 위해서 민주노총은 네.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1: 네, 이정희 실장님 저기 소상공인연합회 쭉 얘기 듣고 제가 질문 그 들은 질문 저 생각을 좀 한마디로 좀 요약을 좀 해주시고 마지막 말씀해 주셔야 되니까 일단 예, 끊지 예. 말고 좀 계세요.
0: 네, 알겠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에게 들어봤고요. 마지막에 또 한마디 더 듣겠지만 지금부터는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 전화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류필선 위원님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연합회 류필선 전문위원입니다.
1: 네, 류필선 위원님 이번에 이제 시간당 17,000원 최저임금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걸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2: 지금 노사 양측 모두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이의제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1: 네네.
2: 노사 양측 반종 못하는 상황인데요. 88년도 시작해서 이제 38년 됐고 이 네. 낡은 제도인 최저임금 제도의 모순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사 어느 양측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 제도를 이제는 근본적으로 최저임금제 폐지를 비롯해서
1: 네.
2: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요. 최소한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업종별 구분 적용은 속히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업종별 구분 적용. 그 지금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이 최저임금 제도 자체도 폐지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시나 봐요?
2: 아, 최저임금제 폐지를 비롯해서 주휴수당 폐지까지
1: 자, 그 법적으로 심각하게 검토해야 된다.
2: 재검토해야 된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네. 소상공인연합회 지금 류필선 전문위원님 귀한 시간 내주시고 계신데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4인 고용 사업장 기준 4대 보험 포함해서 연간 1,000만 원 이상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연합회가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 인건비가 증가한다면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2: 프로테이즈로 작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만 4년 만에 최고치 인상입니다.
1: 네네.
2: 주유수당을 포함

0: 하면 시간당 12,840원이고요. 월 환산액으로는 223만 원, 220만 원대를 돌파한 액수입니다. 그 신입이라든가 네. 도제 같은 이런 분들도 전부 220만 원대를 드려야 되는, 지급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그 오른 액수가 월급으로는 79,420원, 연봉으로 치면 95만 원 오른 것이죠. 네. 이렇게 되면은 4대 보험 부담 분까지 감안하면은 네. 4인 기준으로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자, 그렇다 하면은 4인 이상 인 소상공인, 4인 미만인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네. 4인 이상을 고용하는 중소기업 이분들한테는 뭐 몇천만 원, 몇억의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지금 경기 최악이지 않습니까? 연 천만 원 이상 수익이 증가한 소상공인을 보셨을까요? 예, 수입은 주는데 임금은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지난 재작년에 그 최저임금 만 원대를 넘어서면서 네. 한마디로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진 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지지선이 무너졌거든요. 그만큼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것이 지금 조금이라도 조금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라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절규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류필선 위원님, 조사 결과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 원 미만으로 내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23만 6천 원이잖아요. 여기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연합회 쪽에서 밝히고 있는데 뭐 네. 한마디로 사업주가 알바생보다 적게 번다 이런 말씀들 많이 지금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하시잖아요. 실제로 네. 현장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0: 중기부 실태조사 결과로 2024년 기준으로는 업체당 영업이익 2,300만 원 정도 이렇게 조사된 바가 있고요. 네. 한국노동연구원이라고 이제 국책연구원인데 거기서 나온 보고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은 2023년 기준으로 네. 영업이익 1,000만 원 이하 사업체 비중은 47.7%에 달했습니다. 이거는 2007년에 비교하면 3배 이상 폭증한 네. 수치거든요. 네네. 사업주는 주 60에서 70시간 뭐 쉬는 날 없이 그냥 임대료, 제로비, 금융, 이자, 세금 모든 사업위험을 홀로 짊어지는데 정작 손에 쥐는 돈은 한 달 동안 일한 직원 급여보다 적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편의점이나 PC방이라든가 24시간 돌려서 고용원을 꼭 둘 수밖에 없는 업종들이 소상공인 업종에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자기 수입이 늘지 않았는데 지불해야 된다. 이게 계속적으로 지불을 최저임금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장사하기 힘들 정도다라는 하소연을 하고 있고요. 네. 도대체 위험 부담까지 이런 리스크, 사업적 리스크를 다 감당하면서 사업을 해야 할 상황을 모르겠다. 이런 자괴감이 지금 소상공인들에 많이 돌고 있고 네. 이는 소상공인 자영업 그 이분들의 창업 의지를 꺾고 있고요. 생태계 자체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 네. 자, 서룡민님 자영업자 측에서 이제 문자 올려주셨습니다. 이제 거의 한계점까지 온 것 같습니다. 식당 포함 판매점은 1인으로 할 생각입니다. 아니면 가족으로 버티든가 해야겠네요. 하는 말씀하셨고요. 자, 위원님. 노동계는 물가 상승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유지가 어렵고 최저임금 인상이 사실 내수 소비를 살리는 길이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런 노동계 입장은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0: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를 살린다는 주장은 지난 정권들에서 실패한 주장에 불과하다는 걸 온 국민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철진한 레코드처럼 옛날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전혀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고요.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상태에서 최저임금 올려봐야 소비 증가 효과보다 지불 불능에 따른 고용 감축 및 폐업 효과가 훨씬 크고 빠르게 나타납니다. 예, 파이터치 연구원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네. 내년도 최저임금을 5% 인상하면은 일자리가 15.1만 개 감소한다고 지금 분석을 최근 6월에 내놨는데요. 네. 그럼 3.7%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을 반영하면 11만 개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그런 주장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자,
1: 그만큼 노동계에서는 또 그게 별 그 연관성이 없다는 보고도 있다고 또 하던데 또 지금 전문위원님은 연관성이 매우 크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네요.
0: 노동계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요. 소비 증가 효과보다 지불 불능에 따른 고용 감축 및 폐업 효과가 훨씬 크고 빠르게 나타난다는 건 뭐

0: 상식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자, 소상공인 업계는 주휴수당 부담과 업종별 차등 적용 미비 등 이제 또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도 최저임금이지만 제도를 좀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요구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자, 지불 능력이 취약한 영세업종을 위해서 어떤 제도 개편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0: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300인 이상 상용 근로자 연간 평균 임금 총액이 7,396만 원입니다.
1: 네.
0: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뭐 줄 수, 전부 대기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1: 네.
0: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당사자인 소상공인은 그 돈을 줄 돈이 없다는데도 소상공인 의견은 이렇게 무시하고 매년 기계적으로 인상만 하는 최저임금 제도가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1: 네.
0: 상황이 이러니까 그냥 그 계속적으로 이렇게 분란만 일으키고 사회적 갈등만 야기시키는 최저임금 제도를 볼 때 대기업 적용 최저임금 따로 소상공인 적용 최저임금 따로 정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률적인 네. 최저임금 제도로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노동자 입지만 커지고 있습니다. 아예 중국인들이 많이 쓴 위챗 같은 SNS에
1: 네.
0: 알바생을 구하는 소상공인들도 지금 크게 늘고 있고요. 반면에 10년을 일하나 신입이나 월급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변별력이 사라져갖고 최저임금은 계속 올라주는데
1: 네.
0: 숙련이 근로자 임금을 올려줄 여력이 없어서 오히려 이 임금 차이가 크게 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제도가 지금 또 다른 체벌과 모두가 불행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모두가 지고 있는 이 현재의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되고요. 지금 현재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국가도 많습니다.
1: 네.
0: 선진국이라는 뭐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런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최저임금 제도가 없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 한계 상황에 다다른 상황에서 우리가 담대한 상상을 지금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근데 위원님 여하튼 뭐 소상공인 입장에 자영업자 입장에서 이제 최저임금 계속 오르니까 부담이 늘어나는 건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또 이제 저임금 노동자들의 안전판 역할은 쭉 해오지 않았습니까?
0: 예, 그거를 예. 업종별 차등 적용으로 극복해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쪼개기 알바가 늘어나고 있고,
1: 네네.
0: 그다음에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지키는데 노사가 모두 머리를 모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 네.
0: 최저임금을 업종별, 규모별, 또 지역별이라든가 외국인이라든가 어쨌든 간에 구분 적용을 빨리 해서 지금 서로가 살 수 있는 활로를 좀 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1: 구분 적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정부나 지자체의 배달 수수료 경감, 임대료 지원, 임금 직접 지원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실효성 체감하는지 좀 궁금하고요. 정부에 좀 요구하는 정책 대안 어떤 겁니까?
0: 일단은 네. 오른 만큼 인건비 직접 지원을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명분 없는 일이 아니고요.
1: 네.
0: 이전 정권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을 했거든요. 네. 이런 사업들을 좀 다시 할 필요가 있고요. 안 된다면은 뭐 그것이 안 된다면 사회보험료 지원 예전에 두루누이 사업 같은 것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1: 네.
0: 아니면은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직접 세금 환급이나 보전 제도를 좀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좀 세금을 좀 깎아준다든가. 왜냐하면 그만큼 경영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1: 네.
0: 그만큼 그 오른 만큼 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에서 인센티브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번 정권에서는 그런 인센티브가 아직까지 소식이 들려지 않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네. 좀 많이 좀 애타하게 하고 있고요.
1: 네.
0: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 정부와 국회가 하루속히 나서야 된다. 그래서 이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 자금이라든가 금리 인하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실효성 있게 하는 것이 체감형 정책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네. 자, 류필선 위원님. 자, 지금까지 네. 이제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시행 이후에 재심의가 받아들여진 사례는 없다고요. 그럼에도 행정소송까지 이렇게 고려하신다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요. 소상공인연합회 향후 대응 계획이라든지 정부가 이것만은 꼭 들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 한번 다시 강조해 주세요.
0: 수용 사례가 없다고 해서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와 법적인 이 엄정함을 못 얻을 수는 없습니다. 재심의 요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네. 법적 행정적 수단을 모두 이렇게 고려하는 이유는 현재 최저임금 구조가 소상공인 지불 능력을 반영하지 못하고 최저임금법에 나와 있는 구분 적용마저 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그 강조하기 위해서고요.
1: 네.
0: 이런 부분들이 현재 뭐 국회 김서희 의원을 비롯해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좀 발의까지 되었는데 이런 네. 부분들이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고용정책의 청구서가 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을 소상공인들에게 전가한다고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1: 네.
0: 이런 부분들을 소상공인들의 의견과 열의를 지속적으로 모아나갈 예정입니다.
1: 네. 자, 지금 일단 저 류필선 위원님 말씀을 다 들었는데 아직 전화 끊지 말고 제가 질문 한 번 더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그리고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 마지막 말을 한마디씩 더 듣겠습니다. 차례로 듣겠습니다. 먼저 민주노총 이정희 실장님 소상공인연합회 얘기 쭉 들으셨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하거나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좀 정리를 해 주세요.
2: 네. 류필선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소상공인이 전반적으로 경영상이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 객관적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유필선 위원님이 일하고 계시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6월 21일 날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역량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홈페이지 가면 있을 텐데요.
1: 네.
2: 거기 보면 그러니까 소상공인 경영 실태를 조사하면서 올해 월 매출이 월 평균 1,445만 원이고 월 평균 네. 영업이익이 338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 네.
2: 이거는 이제 평균적으로 매출은 한 6.1% 정도 인상됐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8.7% 정도 인상됐다 이런 결과입니다. 그리고 올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구분 적용 업종으로 지정했던 음식 숙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매출이 6% 늘었고 영업이익은 8%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의 평균치입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로 어쨌든 뭐 객관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객관적 네. 현실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지난 2년 동안 상당한 정도 늘어난 것이고 이 정도 수준이면 사실 뭐 3%에서 5%의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소 과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것과 함께 실제로 노동자들의 어려움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 네.
1: 자 이번엔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님도 마지막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0: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최저임금이 계속적으로 기계적으로 오르고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심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소상공인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 사회가 그다음에 정치권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그리고 최저임금 결정구조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 네.
0: 이렇게 절박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소상공인연합회가 사용자위원회 한 명밖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 이런 현실들을 지금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더욱 소상공인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반영돼야 되고요. 최저임금 경영 결정이라든가 뭐 어떤 위원회를 확대한다든가 하여튼 비상한 수를 써야 된다. 지금 그럴 때라고 보고요.
1: 네.
0: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 그 대기업 억대 연봉 근로자들의 연봉 인상의 지렛대가 되고 있다. 자꾸 네. 이런 상황에서 그 대기업 노조원들이 결정 구조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취약 근로자, 소상공인 업종에 근로하는 취약 근로자의 목소리가 더욱더 크게 반영되는 구조를 하루속히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가장 따끈따끈한 국제 뉴스 화제 외신 알아보는 키워드로 본 지구촌입니다. 오늘도 조윤주 외신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조윤주 캐스터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일본 서부 구마모토 현에서 규모 7의 강진이 어제 일어났습니다. 여진도 네. 있다고 합니다. 인명피해가 계속 보고되고 있죠.
1: 네. 이제 지금까지 사망자가 13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피해가 컸던 곳이 구마모토 현에 있는 대형 쇼핑몰 이온몰에서 발생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제 2명 숨진 채 발견되면서 전체 사망자 13명으로 늘었습니다.
0: 네.
1: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4시쯤에 구마모토 현 가시마마치에 있는 대형 쇼핑몰 이온몰에서 8명은 구조가 됐고요. 여성 2명은 사망 그리고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나머지 5명은 부상자인데 생명의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건물이 폭발음과 함께 건물 지붕 벽면 등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네. 안에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십 명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구조작업 계속되긴 합니다만 추가 붕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쇼핑몰에서 방문객 200여 명이 빠져나왔고 그리고 나서 폭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액화 석유가스 LPG 누출 때문에 폭발이 일어난 거 아니냐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사고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지진 때문에 구마모토 현에서 4만 8천여 가구가 정전이 됐고요. 그리고 14만 가구는 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이외에도 7,700명이 피난민이 됐다고 하는데요. 일부 병원에서 정전 여파 때문에 부상자 치료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구마모토 현에서 야스시로시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네. 오늘 기온이 33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염 때문에 구조나 피해 복구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외교부는 구마모토 현 지진으로 지금까지 접수된 한국인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고요.
0: 네.
1: 그렇지만 상황을 주시하면서 국민 피해 여부를 잘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그래요. 제가 입사 비교적 초기였네. 1995년이었나 그때 제가 국제부에 있을 때 네. 고베 지진이라는 게 나서
1: 아, 네.
0: 그때 어마어마하게 막 인명피해가 컸고 뭐 또 얼마 지나서 산린에서 또 지진 났고 막 그때 지진이 많았던 네. 시절이 있었어요.
1: 그리고 또 2016년에 똑같이 구마모토 현에서 지진이 또 있었습니다.
0: 10년 그때, 전에.
1: 네. 그죠? 그래서 그때도 6.5의 지진 때문에 당시 270명이 사망했는데요.
0: 아, 그랬군요.
1: 지금 이제 그 여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10년 전에 똑같이 그랬었고 처음에 2010년 4월 달에 지진 발생했을 때 그때 6.5였거든요.
0: 네.
1: 근데 여진이 7.3 규모 7.3 발생했습니다.
0: 와 여진이요?
1: 네. 그래서 이번 지진도 여진이 더 클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주민들의 공포가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구마모토 강진은요. 희나고 단층대 활동이라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0: 네.
1: 2016년 그때 지진이 일어났던 단층으로 아직까지도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활단층이라고 한다는데요. 이번 지진이 구마모토형 미시카미시 쪽에서 서쪽 바다인 야스루에서 북동 남서 지역으로 쭉 이어지는 단층대가 일으켰다고 하는데
0: 네.
1: 전체 길이가 81km라고 합니다. 그래서 활 단층이 과거 지진이 일으킨 적이 있었고
0: 네.
1: 앞으로도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얘기는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지만
0: 네.
1: 언제라도 지진이 나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전에도 계속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문제는 이게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일어나긴 하지만 그래서 좀 대비가 어렸던 것 같고요. 아사히 신문은 활단층에서 발생한 지진이 진원의 깊이가 얕기 때문에 굉장히 흔들림이 크다고 하는데 이번 지진도 진앙의 깊이가 10km 굉장히 얕았습니다. 그래서
0: 네.
1: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이고 도쿄대 지진연구소의 관계자는요. 2010년 지진은 후타가와 단층과 말씀드린 히나고 단층대 두 개가 겹치면서 움직인 것이고 이번에는 남아있던 히나고 단층대가 움직이면서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지진조사위원회 관계자는 향후 2, 3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추가 지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0: 네.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1: 네.
0: 연쇄회담 가졌습니다. 두 정상 모두 각각 전쟁 치르고 있다는 데 공통점이 있는데
1: 맞습니다.
0: 이런 얘기 했을까요? 전쟁 그만하자.
1: 아마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0: 예, 예.
1: 이제 이번 회담이 양측 간에 다 비공개로 회담을 했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당사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네타냐후 총리는 뭐 지금까지 회담했던 것 중 가장 좋았다라고 말했었고요.
0: 네.
1: 그리고 특히 이란 전쟁 발발하고 나서 처음으로 두 정상이 대면으로 직접 만난 자리였습니다.
0: 네네.
1: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상과 보통 회담을 할 때 기자들 불러놓고 굉장히 좀 자랑하듯이 그렇게 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뭐 즉석에서 질문도 받고요. 그런데 이번 회담은 말씀하신 것처럼 비공개로 진행이 된 건데 맞습니다. 두 나라 모두가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그래서 이걸 비공개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네. 미국 언론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 시각으로 어제 밤이었고요.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 시각 오늘 새벽에 같이 만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네. 나토 정상회담할 때 그때 먼저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고요. 그때 말했던 것이 페이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겠다 밝혔고 그걸 다시 한 번도 약속받는 자리였습니다.
0: 네.
1: 러시아가 미사일을 통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도 요격 미사일이 필요하다고 미국 측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바로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직접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겠고 그리고 후속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편에서는요.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을 잘한 것 두고 이란 전쟁이 지금 뚜렷한 성과가 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도 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회담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외교적인 돌파구가 필요하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한편 유럽 자문회사인 라스무슨 글로벌의 관계자는요.
0: 네.
1: 미국과 이란 관계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시 우크라이나가 주목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고 뭐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젤렌스키도 이런 기회를 양측 다 이용하는 것 같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 회담 끝나고 나서 네타냐후 총리와도 회담을 가졌는데요.
0: 네.
1: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 전쟁 발발 이후에 물론 전화 통화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근데 직접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회담이 끝나고 나서 기자들에게 지금까지 만남 중에서 가장 좋았다, 훌륭했다라고 말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훌륭했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했던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 모두가 이란이 네.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걸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두 정상이 같이 의견 일치를 봤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물론 호르무즈 협도 중요한데 이란 핵무기를 꺼내는 걸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쟁 시작할 때 핵무기 없애자. 그래서 이란 전쟁 시작한 거 아닙니까?
0: 네.
1: 그런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무게중심이 호르무즈 협으로 옮겨가 버렸는데
0: 그러니까요.
1: 원래 목적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전쟁의 성과가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비공개 회담이니까 뭐 각 정상들이 내밀하게 뭔가 얘기할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호르무즈도 중요하지만 사실 전쟁의 시작과 끝은 핵물질,
1: 맞아요.
0: 핵무기로 이제 마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미국 의회에서도 나오고
1: 맞습니다.
0: 있는데 자 막판 최대 쟁점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오만이
1: 네.
0: 자발적인 통행료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1: 이게 이제 말라카 해협 모델을 얘기를 한 거라고 하는데요. 오. 말라카 해협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가 이제 같이 쓰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사실 네. 전 세계 물동량의 25%가 말라카 해협을 해서 통과를 갑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아시아 국가들은 여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0: 말라카.
1: 네,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가 워낙 좁습니다. 2.6, 2.8m밖에 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들 그리고 선박사들에게 항해 안전과 환경 보호 그리고 수색이나 구조 활동에서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을 십시일반 자발적으로 좀 내주십시오라고 하고 있고
0: 약간 도네이션 비슷한 거네요.
1: 맞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가지고 호르무즈 협도 했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오만 측에서 제안을 한 건데
0: 그러니까 안내도 그만이지만 뭐 그렇게 다른 배들이 내면 자연스럽게 조금씩 내게 되지 않겠냐?
1: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자발적으로 내자고 하는 건데 이건 사실 오만 측에서 제안한 거고요.
0: 네.
1: 이란 측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제안이 나왔던 것이
0: 네.
1: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서 마주보고서 이란이 북쪽, 오만이 남쪽이거든요. 그래서
0: 네.
1: 거기 반을 갈라가지고 북쪽은 이란 측에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남쪽은 오만 측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만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 차라리 자발적으로 약간의 비용을 내는 거, 그러니까 기부 받도록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란 측에서는요, 그거 필요 없고 호르무즈 협 전체를 다 이란이 관리하겠다. 한 발 더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오만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좀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오만도 이렇게 제안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호르무즈 협을 같이 쓰는데
0: 네.
1: 이란 측에서 완전히 주도권 가져가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오만도 이런 제안하는 것을 보이고요.
0: 네.
1: 실제로 걸프 국가들도 오만 제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미국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1: 미국은 호르무즈 협을 전쟁 이전으로 그러니까 모든 선박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만, 이란, 미국 입장이 지금 다 다릅니다.
0: 그래요.
1: 네.
0: 자 우파 성향 게이코 후지모리 페루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했습니다.
1: 네.
0: 페루 역사상 국민 투표로 선출된 첫 여성 대통령인데 아버지 후지모리의 딸입니까?
1: 맞습니다.
0: 아, 그 후지모리군요.
1: 네, 근데 이번이 사수 만에 대통령의

0: 당선이 된 건데요. 그래요. 이제 문제는 좀 우파 성향이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보다는 약간 색깔이 옅어지긴 했습니다만 네. 성향 자체가 바뀐 건 아닌데요. 오늘 케이코 후지모리 페루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페루 역사상 첫 번째 여성 대통령으로 이제 기록이 된 건데요.
1: 네.
0: 26년 이제 올해부터 31년까지 국민이 맡겨준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네.
0: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이 범죄, 마약 밀매 근절하겠다 밝혔고요. 불법 광산 개발 기승 부리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면서 군대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임금 얘기하셨는데 여기도 네. 최저 임금을 1130솔에서 1300솔 15% 이상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금액으로 봤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48만 4천 원에서 55만 6천 원까지 최저임금을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소상공인이 피해를 볼 거기 때문에 보조금도 주겠다고 밝혔는데 이날 취임식에 남미에 있는 네. 우파 성향 대통령이 다 참석했습니다. 그 전기톱 가지고 유명해졌었던 하베르 밀레 아르헨티나 대통령 참석했었고요. 그리고 네. 카스트 칠레 대통령, 에콰도르 대통령, 파라과이 대통령 그리고 볼리비아 대통령 포함해서 중남미 지역의 우파 정상들이 대거 참석하면서 남미 지역의 우파 연대를 과시하는 자리였습니다. 지난달 결선 투표에서 네. 말씀하신 후지모리 대통령 전 딸이었는데요. 이제 케이코 후지모리가 좌파 성향의 로베르토 산체스 후보와 이제 붙었는데 0.27%포인트 근소한 처리를 이겼습니다.
1: 그렇군요.
0: 표로 따지면 5만 표가 채 되지 않는데 결국 당선이 됐고 그때 공약이 강력한 범죄 조직 소탕 그리고 시장 경제 유지 외국인 투자자 확대하겠다 공약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서 당선이 됐습니다.
1: 네. 네. 자. 페루 법정 최저임금은 월 단위라고 하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 캐스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정치,
3: 전격 시사,
2: 뉴스,
3: 전격 시사,
2: 인터뷰,
3: 전격 시사,
2: 주식,
3: 전격 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3: 전격.

0: 배상은 프로파일러와 범죄자의 속마음까지 들여다보는 시간 100회 범죄 도시. 오늘도 배상은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배상은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장윤기 사건 계기로 경찰이 과연 개혁과 쇄신 이번엔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일종의 실태조사라고 할까요? 조사가 있던데 경찰이 경찰관 가족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했는데 모두 117건이 이제 확인이 됐다고 해요. 이게 전부 문제가 좀 있는 사례인지 아니면 그중 일부가 문제된 사례인지 어떻습니까?
1: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한 거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관련된 경찰관 가족의 이해충돌 논란이 있는 그런 것만 찾은 거기 때문에
0: 네.
1: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는 거고요.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0: 네.
1: 이게 말하자면 일종의 3년 내 최근 3년 내에 관련된 직계 비서 관련된 부분인데요.
0: 네.
1: 좀 솔직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이 오고에 저는 한 5배 정도 곱해야 된다고 봅니다.
0: 아 그래요? 네,
1: 실무적으로는 이제 왜냐하면
0: 아, 제대로 찾으면
1: 왜냐하면 네. 여러 가지 방법이 많습니다. 사실은
0: 그래요.
1: 예. 네, 이게 여기서 굳이 말씀드릴 필요까지는 없는데 물론 이건 경찰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그 경찰서라는 어떤 그 관할 구역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가족의 네. 범위의 문제 있을 수 있고 여기는 직계존비서 관련된 데 사촌은 어떻게 합니까? 사촌이 안 가까운가요? 사돈은 어떻게 하죠? 사돈이 가깝지 않나요?
0: 이거 다 직계 가족만 들어 있네요.
1: 그렇죠. 예. 그럼 그 오히려 직계 가족은 눈치가 보여서 안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0: 직계 가족은 사이 나쁜 사람도 많아요.
1: 그렇죠. 오히려.
0: 예.
1: 근데 사돈이라든가.
0: 친한 친구?
1: 그래. 이런 경우가 더 문제 아닙니까?
0: 뭐 정말 둘도 없는 형님? 뭐 이런.
1: 뭐 그러니까.
0: 예, 자기가 그 혈육의 형님은 아니지만.
1: 그렇죠. 그리고 그게 또 뒷돈과 연결될 수 있는.
0: 곱하기 한 20회 될 것 같은데. 여튼 경찰 죄송합니다.
1: 근데 뭐 예. 저는 20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0: 예, 예.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1: 예,
0: 좀
1: 예,
0: 봐야
1: 좀,
0: 된다 예. 얘기하셨고요. 자, 좀. 뭐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아 이건 좀 문제되지 않나 이런 사례들도 보였습니까?
1: 그럼 뭐 엊그제부터 계속 논란이 됐던 거는
0: 네.
1: 장윤기 사건이 벌어졌던 5월 달에 벌어졌던 그 거기도 계급이 경감인데
0: 네.
1: 고등학생 아들이 아마 뭐 저기 여교사를 불법 촬영했는데
0: 네.
1: 관련된 증거가 그 핸드폰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0: 네.
1: 이제 파쇄한 걸로 그러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 장윤기 장 경감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0: 네.
1: 해서. 그 아들은 검찰에 송치됐는데 본인은 억울하다. 왜 장윤기랑 비교하느냐. 내 아들은 불법 촬영만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인데 사실 뭐 도찐개찐 뭐 이런 표현도 할 수 있고.
0: 그래요.
1: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인이 인정한 꼴이 아닙니까. 자기가 그 파쇄했다는 걸. 왜냐.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왜 고의적인 거 아닙니까.
0: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들의.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그 핸드폰을 이제 뿌셨다.
1: 예, 예.
0: 뿌셨다.
1: 예. 똑같은 거죠.
0: 저 뽀겠다 하려다가 이게 소원가 해가지고 지금 말을 잠깐 주춤한 건데. 자, 그러면 그 증거를 없애는 건데 이거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안 됩니까?
1: 네. 예, 예. 그럼 친족. 그 장윤기 아버지랑 똑같은 겁니다.
0: 그리고 본인도 자기가 증거 없애는 거는 또 문제 삼지 않는다면서요.
1: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좀
0: 그런 거 뭐 일반인
1: 이건 법을 빨리 개정을 해야
0: 그러니까요 됩니다. 일반인 눈높이에서 이게 과연 맞나 싶은데
1: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0: 예. 자 경찰 수사 못 믿겠다는 이의 신청 이제 많이 늘었다고 해요 최근에 이렇게 경찰을 불신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1: 기본적으로 이제
0: 네.
1: 지금 뭐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0: 네.
1: 작년에 5만 6천 건 원래는 한 2만 7천 8천 건인데 두 배 늘은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일단은 불신. 그러니까 이제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경찰 수사가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경찰은 수사관 학교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길러진 어떤 전문가가 아니라
0: 네.
1: 과거에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사전 수사를 했던 시스템이 계속 유지된 아직까지 안정되지 않은
0: 네.
1: 수사 시스템 하에서는 이렇게 돼. 조금 더 가야 됩니다. 더 정교하게 훈련받은 수사관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0: 네.
1: 사실 이거는 경찰이 뼈아픈 지점입니다.
0: 그래요. 자, 이른바 향찰이라고 얘기 많이 하죠. 그 지역의 이제 경찰. 이게 이제
1: 향판 향검.
0: 그러니까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좀 순환이 돼야 예. 이제 물이 고이지 않을 텐데 이분들이 막 10년, 15년 이상, 10년 이상 장기 근무하는 그 향찰, 그 지역의 경찰관 수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게 좀 현황이 집계가 된 게 좀 있어요?
1: 예. 지금 나오는 건 한 1만 7천 명 정도라고 합니다. 계급별로는 네. 경감이 5천, 경위가 한 8천, 700 정도, 경사가 3천. 경장은 뭐 13명이니까 별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네. 주로 이제 말하자면 경위가 제일 많죠.
0: 예.
1: 이게 왜 그러냐면 나이를 보시면요.
0: 네.
1: 경감이 50대 갓 들어가는 40대, 50대 그때입니다. 그건 경찰 생활을 최소한 십몇 년 하고 그럼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이 학교를 중, 고등학교 다니고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젊을 때 흔히 말하는 혼자 총각 뭐 이렇게 일 때는 이것저것 돌아다니지만 가정을 꾸리고 하면 이게 사실은 이동하기가 쉽지 않은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부동산 값이 네. 지역마다 천차만별이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 갖고 장기간 근무 같은 경우를 현실적으로 네.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들이 있고요.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우리는 네. 수사경찰과 비수사경찰이 사실은 이게 막 섞여 있습니다.
0: 네네.
1: 그러니까 경찰이라고 모두 수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 인력은 한 4만 명, 맥시멈 4만인데
0: 네.
1: 거기 있다가 또 지역경찰로 갔다가 그럼 지역경찰은 사실은 관련이 없는가? 그럼 다시 또 수사경찰을 알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이게 막 섞여버리기 때문에 일도 양단으로 순환 근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논란이 되는 게 그겁니다.
0: 그래요.
1: 검사님들이나 판사님들은 그것만 하시기 때문에 계속 순환을 하시죠.
0: 그렇죠.
1: 그럼 당연한데.
0: 뭐 2년 이상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1: 거의 없죠. 그런데
0: 예.
1: 경찰은 비수사부서는 굳이 그래야 돼?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수사부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0: 네네.
1: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그러면 수사경찰을 고정시켜갖고 그들만 순환하게 하든가. 비수사경찰은 안 한다고 하든가 네. 이런 원칙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0: 그래요. 그럼 장기 근무를 해도 별 문제 없잖아. 비수사 부서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인물이 썩을 수 있다는 게 최근에 여러 사례 장윤기 예. 사건을 비롯해서 이제 드러났잖아요. 뜯어 고칠 수는 있는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1: 예, 예. 두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 예.
1: 수사경찰의 전문성을 올리는 방법,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시키는 방법.
0: 그러니까 네.
1: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시키는 방법,
0: 그걸 네.
1: 자치경찰로 하든 뭘 하는 방법과 또 하나 사실은 2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나왔던 얘기는 계급제를 없애야 된다.
0: 네.
1: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계급으로 했기 때문에 그 빡빡한 상황에서 부정과 비리와 부패가 막 생긴다. 그러니까 계급제를 없애갖고 경력제를 올리고 수사경찰의 전문성을 하게 되고 그들은 철저하게 순환하게 하고
0: 네.
1: 나머지는 적어도 그 기간을 늘리면은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아예 감수하고 들어가는 거죠. 수사경찰은. 그래서 수사경찰 하기 싫은 사람은 일반 경찰 다른 비수사경찰로 가는
0: 네.
1: 이런 방식은 예전부터 많이 그 얘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0: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경찰이 순환 인사 확대 이제 운은 띄었습니다.
1: 예.
0: 내부 반대가 만만치 않다고 해요. 심지어 헌법 소원 같은 법적 예. 리스크도 불거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1: 맞습니다.
0: 실제 상황이 그렇습니까?
1: 예, 그렇죠. 광주 같은 데는 광주광역시 같은 데는
0: 네.
1: 경찰서가 몇 개 없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 가는 게 별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해 강원도 생각해 보십시오.
0: 네.
1: 강원도 저 위에 양구에서 저 원주 생각해 보시면 이게 근거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요. 경기도 생각해 보시면은 아무리 그래도 경기 남부라 하더라도 저쪽에 있는 여주에서 저쪽에 있는 안산
0: 네.
1: 이게 생활권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파트값도 다르고.
0: 예.
1: 그럼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그럼 수당을 바꿔야 되느냐. 돈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얘기가 돼야지 그냥 가면 간다 온다 온다 이렇게는 못하겠다. 당연히 그거는 여러 가지 사정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0: 주거
1: 거죠.
0: 주거 부분 예. 뭐 이런 것들.
1: 특히
0: 갑자기
1: 우리나라에.
0: 생활이 달라지고.
1: 특히 고나이또리가 하필 아이들의 그 학령권.
0: 아이들이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1: 때. 딱 그때입니다.
0: 그래요.
1: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차라리 계급제를 없애고 그런 부분에서 좀 다른 방식으로 순환시켜갖고 인력을 다른 쪽으로도 좀 돌릴 수 있게 해서 이걸 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있는 시스템을 하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0: 그래.
1: 당연히 소송이 들어갈 겁니다.
0: 자, 장윤기 사건으로 이제 되돌아가 보면요. 경찰 특수단이 영장이 기각됐던 광산서 형사과장에 대해 구속영장 다시 신청했습니다. 보통 이제 구속영장 재신청할 때는 새로운 혐의 추가하거나 기존 혐의 이제 보강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예. 들이밀거나 이번 경우도 그렇습니까?
1: 예, 이번 경우도 아마 새로운 증거라는 게 뭐냐면
0: 네.
1: 본인은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그 5월 7일 날 있었던 장윤기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할 때 영상을 네. 삭제하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형사까지 이건 얘기가 안 나왔던 거예요.
0: 네네.
1: 자기는 거기하고 무관하다.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는데 그거를 이 사람이 주도한 그런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건 완전히 이건 선우차라든가 주도와 주객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그게 나와갖고 재신청한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네. 자, 재신청했고 그 결과는 이제 봐야 되겠고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저희가 지난주 이제 잠깐 언급했는데 장윤기 대화록 장윤기가 고등학교 시절에 여성 납치하겠다 이런 발언 담긴 지인과의 대화록이 간접 증거로 인정이 네. 됐다고 해요. 이건 네. 어떤 의미로 보면 됩니까?
1: 기본적으로 이제 장윤기가 어떤 종류의 범죄자 인지를 명확히 해주는
0: 네.
1: 구체적인 동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서 법원에서도 이걸 받아들이고 그쪽으로 수사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될 거라는 방향성을 알려주는 겁니다.
0: 그래요. 이게 오래전 얘기라도 지금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1: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거부하게 되면
0: 네.
1: 관련된 증거를 증인을 다 불러갖고 해버리면 장윤기가 더 불리해질 겁니다.
0: 그래요.
1: 그래서 이렇게 인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0: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원 리퍼블릭의 Good Life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경남 양산이 40.3도까지 오르면서 앞자릿수가 달라졌고 올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낮에는 35도 안팎의 가마솥 더위가 밤에는 25도 이상의 열대야가 번갈아 나타나면서 뜨거운 공기가 계속 유지되겠습니다. 특히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경남권을 중심으로는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실제 기온 39도 이상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열대야주의보도 동시에 발효 중이라서 밤사이 기온도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이 26도, 강릉 28도 등으로 대부분 밤새 후텁지근하겠고 오늘 32.6도까지 오른 서울의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4도, 세종, 대전, 광주, 제주도 나란히 34도, 강릉, 대구 37, 부산과 창원은 39도까지 내일 낮 최고 기온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 자외선 지수 대부분 매우 높음, 오존 농도도 경기 남부 등 일부 중부 내륙과 일부 남동부 지역이 나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8월로 넘어가면서 서울도 37도까지 기온이 예보되어 있고요. 대구는 다음 주 초중반 39도의 기온 유지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9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저녁 종합 뉴스.
1: SK하이닉스 2분기 영업이익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어제에 이어 연이틀 코스피가 폭락하면서 6천선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내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설 방침입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최근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을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한 발언의 여파가 이어졌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6.3 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 투표율 통계 조작을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지시한 구체적인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를 잘못 기입하자 이를 고치지 않고 조작했다는 의혹, 검경 합수본이 수사 중입니다. 이때 중앙선관위가 참고할 엑셀 파일까지 보내면서 조작을 지시한 증거를 수사팀이 확보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배지현 기자입니다.
2: 6.3 지방선거 투표율 통계 조작 의혹. 경기 김포시와 의왕시, 충북 진천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를 실수로 부풀려 입력하자 다른 투표소 투표자를 영명으로 처리하는 식으로 은폐했다는 정황이 검경합동수사본부 수사 대상입니다. KBS가 경기 지역 투표 데이터를 입수해보니 의왕시 부곡동 제3투표소는 오후 1시에서 2시 투표자 수가 409명이나 몰립니다. 이후 2시부터 투표 종료 시간인 6시까지 투표자는 0명, 사실상 셧다운 상태로 기록됩니다. 김포시 구례동의 전체 투표소 9곳은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 모두 똑같이 단 한 명씩만 투표한 걸로 기록됐습니다. 그 다음 시간대에도 투표소 8곳, 약속이라도 한 듯 한 명씩만 추가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합수부는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조작을 지시한 구체적인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수사팀은 먼저 진천에서 투표자 수를 잘못 기입하자 중앙선관위 직원이 분산 기입을 시킨 거로 의심합니다. 투표자 수를 바꾼 엑셀 파일을 발견했기 때문. 이후 경기 김포에서도 투표자 수를 잘못 쓰자 중앙선관위 측은 참고하라며 진천에 조작 엑셀 파일을 전달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합수부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와 통계 조작을 논의한 인물로 지목된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과다 입력분을 분산해 수정하게 한 것이고 최종 투표율은 맞게 했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1: 우리 증시가 이틀째 급락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는데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낸 SK하이닉스도 1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송낙규 기자입니다.
3: 오늘 코스피는 5.98% 급락한 5,663.24에 마감했습니다. 어제보다 360.42포인트 빠지며 6천선이 무너졌습니다. 전날 급락을 딛고 1%대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매도세가 몰리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이후 서킷 브레이커까지 나와 거래가 20분간 중단됐습니다. 어제에 이어 또다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건데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틀 연속 발동된 건 제도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코스닥도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잇따라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5.23% 떨어진 20만 8,500원에 마감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2분기 실적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에도 어제보다 9.61% 급락한 140만 1,000원의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이닉스의 올해 2분기 매출은 79조 3천억 원, 영업이익은 60조 5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257%, 영업이익은 557% 증가했으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입니다. 영업이익률도 76%로 전 분기 영업이익률보다 4%포인트 높아지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상반기 누적 매출은 131조 8천억 원을 기록해 반기 기준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이닉스는 2분기부터 차세대 제품인 HBM4 양산 출하를 시작했고 하반기엔 생산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반기에도 메모리 수요 성장세가 지속될 거란 전망까지 내놨지만 끝내 증시 하락세를 반전시키진 못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1: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법안이 본회의 전 마지막 문턱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 처리에 나설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무제한 토론을 예고했습니다. 여소연 기자입니다.
4: 검사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까지 통과했습니다. 법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수사 기소 분리라는 원칙 아래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대책도 충분히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보다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진일보완 법안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보완책 충분하지 않다면서 회의장 안팎에서 법안 강행 처리를 규탄했습니다. 법안에 공소기각 사유 확대라는 조항을 끼워 넣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우려를 표해온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대통령 거부권 건의도 요구했지만 정 장관은 우려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됐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를 시도할 방침입니다. 보안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안건 조정위까지 소집했던 국민의힘은 내일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1: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구 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 보완, 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형사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며 그 피해는 국민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남 지방이 그야말로 극한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의 낮 기온은 38.8도로 122년 만에 가장 높았고 경남 양산은 40.3도로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신익환 기자입니다.
5: 부산의 오늘 낮 기온은 38.8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중구 대청동 일가의 관측소 기록으로 이 지역 122년 관측사상 가장 높았습니다. 기상청 통계에 잡히진 않지만 부산 북구 덕천동의 자동 관측 장비에선 39.2도가 찍히기도 했습니다. 부산뿐 아니라 경남 곳곳에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이 오늘 바뀌었습니다. 경남 양산은 오후 한때 40.3도까지 올라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2008년 관측 시작 뒤 가장 뜨거웠습니다. 창원시 성산구 내동의 38.5도도 관측 이래 최고 기온입니다. 영남 지역의 극한 폭염은 내일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경남 김해와 밀양, 양산 등지에 내려진 폭염 중대경보는 내일 부산 서부와 부산 중부에도 발효될 예정입니다. 최고 체감온도가 38도를 넘는 극한 더위가 예고된 만큼 필수 업무를 제외한 야외 작업은 최대한 중단하거나 연기해야 합니다. 내일 낮 기온은 부산 39도, 대구 37도 등 영남 지역을 중심으론 35도를 웃돌 것으로 예보됐고 서울과 춘천도 34도 등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올 여름 전국 열대야 일수는 8.51로 역대 1위를, 평균 기온은 24.3도로 역대 2위를 기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분간 전국에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그제부터 폭염 재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대본을 가동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어제까지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는 1,557명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9명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1: 어제 오후 일본 구마모토 현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강진 피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12명으로 파악됐는데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랑 기자입니다.
6: 어제 오후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한 일본 구마모토현의 한 쇼핑몰. 지진이 난 뒤 90여 분 만에 쇼핑몰은 갑자기 폭발음과 함께 일부가 붕괴했습니다. 폭발 전 이용객들은 모두 대피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매장 직원 다수가 갇힌 것으로 파악됐고 수색 작업 끝에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 명은 심정지 상태였고 4명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늘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쇼핑몰 측은 쇼핑몰 입점 업체와 그룹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안부 확인에 나섰지만 현재 3명이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 상황을 봤을 때 폭발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소방당국에서 아직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지진으로 사망한 사람은 12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물 붕괴, 화재 등 대규모 피해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는 현장에 모든 힘을 모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구하고 구조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피해는 산업계 전반으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지 완성차와 반도체 제조 장비 공장의 가동이 이틀째 멈춰섰습니다. 현지 매체는 생산 정지 사태가 계속되면 반도체를 사용하는 전자기기 등의 제품 생산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1: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상파울루에서 양국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를 주재했습니다.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활용해 안정적인 공급망과 미래 산업을 함께 이끄는 최적의 파트너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희연 기자입니다.
7: 브라질 경제금융중심지 상파울루에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순방에 동행한 현대차와 포스코, 대한항공 등 우리 경제사절단, 브라질 대표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 혁명과 공급망 재편으로 전 세계 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며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시너지를 낼 파트너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브라질 양국이 안정적인 공급망과 미래 산업을 함께

0: 브라질 부통령이 양국 경제협력 현안에 대한 조율을 전담해 다루기로 했습니다. 이번 순방 목표를 자원부국인 남미 주요국과의 경제안보 파트너십 구축으로 잡은 이 대통령은 내일부터 칠레 순방에 나섭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1: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지 대통령의 연임 개헌을 국민 선택 문제로 언급하면서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조 의장이 본의와 다르게 논란을 불어일으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의장은 어젯밤 자신의 SNS에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내용은 존중돼야 하며 향후 이뤄질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조 의장이 최근 간담회 발언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이 국민의 열망에 따라서는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돼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오늘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연임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수석도 오늘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논란이 앞으로 더 이상 확산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는 개헌은 현행 헌법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대화가 잘 되고 있다면서도 합의가 안 되면 교량과 발전소 등 기관시설을 폭파하겠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또 백악관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비공개로 연쇄 회담하며 전쟁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아주 좋은 대화를 해왔다며 이란이 부인하겠지만 논의의 전부가 핵 문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교량 대부분을 한 시간도 안 돼 파괴할 수 있고 발전소들도 하루면 사라질 거라고 또 경고했습니다. 지하 핵시설로 추정되는 나탄즈 인근 곡괭이산도 거듭 타격 표적으로 거론했습니다. 다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현재 곡괭이산의 정보를 공유할 거란 보도를 놓고는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냥 자신에게 얘기하지 않고 왜 전 세계에 대고 떠들어야 하느냐며 자신이 계속 관여하기를 원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전쟁 지속을 원하는 네타냐후가 곡괭이산에 대한 추가 타격 필요성을 내세워 여론전을 벌인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이후 처음으로 네타냐후 총리와 만나 90분 동안 회담했습니다. 비공개로 열린 이번 회담에선 이란과의 협상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을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만나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생산 허가와 종전 협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연쇄 회담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1: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법인카드를 집 근처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 보도에 반박했습니다. 어제 JTBC는 홍 전 감독이 2년간 거주지인 경기 분당 부근에서만 법인카드 1,400만 원가량을 썼다고 보도했습니다. 홍 전 감독은 기사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규정에 정해진 용도와 한도 내에서만 카드를 사용했고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전 감독과 정명구 전 축구협회장 등이 출석하는 대한축구협회 국회 청문회는 내일 오전 열릴 예정입니다. 경찰이 미성년자 교제 의혹 등을 받는 배우 김수연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오늘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김세론 유족 측은 지난해 5월 고인이 미성년자 일대부터 김 씨와 교제했다고 주장하며 고인이 지인과 나눈 녹취를 공개했지만 이 녹취가 인공지능으로 조작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선 기간 허위 발언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 토론회 등에서 아내는 주가 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여사는 주가 조작 가담 혐의 일부 등이 2심까지 유죄로 인정되고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학원 금융위원장이 오늘 열린 국회 정무위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보완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추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이 위원장은 금융투자업계 간담회에서 시장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개인의 투자금 중 단일 종목 레버리지 투자 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법원이 JTBC의 회생 절차 개시에 대한 결정 보류 기한을 다음 달 30일까지로 한 달 연장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2부는 오늘 JTBC와 채권자들 사이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내일까지였던 보류 기간을 다음 달 30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에도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상을 기록하며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이 맑은 가운데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6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8도를 나타내겠고 낮 기온은 서울 34도 등 전국이 32도에서 39도를 나타내겠습니다. 특히 경남권은 체감온도 38도를 넘는 극심한 더위가 예상돼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제1라디오 종합 저녁 종합뉴스 아나운서 홍소연이었습니다.

0: KBS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매주 수요일 네 분의 비대위원들과 함께 비상이 걸린 정치권을 살펴보는 열린 토론 비대위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본격적인 결선의 막이 올랐죠. 신천지 개입설로 전당대회가 혼탁해진 가운데 개파가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네 분의 비대위원들의 날카로운 진단으로 함께 하시고요. 한편 국민의힘도 권영진 의원의 몸싸움 논란 이후 본격적인 징계 정국이 시작된 모습입니다. 장동욱 대표의 취임 1년과 맞물려서 당내 혼란이 어떻게 수습될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정치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외면할 수도 그냥 둘 수도 없는 문제들 열린토론 비대위에서 살펴봅니다. 오늘부터 네 분의 비대위원과 함께합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고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고요.
2: 예, 안녕하세요.
0: 네, 이태규 전 국민의힘 나오셨습니다.
3: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최창열 용인대 특임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0: 네, KBS 열린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 샵9730번으로 의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역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토론에 아주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영시키겠습니다. 많은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해볼 텐데 우선 이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개헌 관련 파장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이거 부적절하다 뭐 이런 반응 나오고 있죠. 현직 대통령의 연임 등을 포함한 개헌 발언이 아주 큰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급하게 뭐 현직 대통령 논의 대상 아니다 이렇게 진화에 나서긴 했는데 이거 이렇게 진화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 교수님?
2: 예. 일단은 그 조정식 의장실의 입장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0: 네.
2: 조 의장이 헌법 128조 2항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조 의장의 답변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랬거든요.
0: 네.
2: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론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저는 뭐에 기초해야 하냐면 이게 재헌이 아니라 개헌이잖아요.
0: 네.
2: 그러니까 기존의 헌법을 충실히 이 기존의 헌법이 충실한 상태에서 원론이 형성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헌법 하면은 헌법이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128조 2항 다시 말해서 이 개헌을 하면은 해당 대통령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그 내용 그걸 왜 집어넣을까가 바로 헌법 정신이라고 보거든요.
0: 네.
2: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정신에 입각한 것이 저는 원론적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물론 정청래 대표도 뭐 조정식 의장이 원론적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0: 네.
2: 둘 다 원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원론이 원론적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헌법 정신에 입각해야 하는데 그 헌법 정신에 입각하지 않고 국민적 선택이면 그 128조 2항도 막 빼버리고 뭘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뭐 얘기인지.
0: 국민의 뜻이 원론인가요?
2: 저는 그거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0: 네.
2: 국민의 선택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좀 그 얘기를 좀 충실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저같이 이렇게 머리 나쁜 사람은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야 이게 뭐지? 그래서 저는 원론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설명이 필요한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0: 네네.
1: 그냥 둘러댄 얘기죠.
0: 그렇겠죠.
1: 다급해지니까. 네. 네.
0: 이게 뭐 정청래 대표는 낚였다 뭐 이런 얘기했어요.
1: 아니 그것도 좀 잘못된 그 언급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왜 조정식 의장 탓을 해야지 언론 탓을 합니까. 언론은 들리는 대로 보도했을 뿐이에요. 조정식 의장이 분명히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는 이제 국민의 의견이나 뭐 국민의 선택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0: 맞아요. 네. 논란이 될 만하죠.
1: 원론은 현재 헌법이 원론이죠. 현행 헌법하고 어긋난 얘기하면서 무슨 원론적 얘기라고 합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 변명을 댄 거고 이제 논란이 커지니까 본인 SNS에 어쨌든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 연임은 불가능하다 이 내용을 또 썼어요.
0: 네네.
1: 그러니까 본인 의도와 다르게 이 전달된 것 같아서 유감이다라는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만 저걸로 끝날 수 없는 지금 파장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0: 네.
1: 다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추가 설명을 하든지 뭘 해야 됩니다.
0: 네.
1: 이게 기자하고 지나다시 사담하듯이 티타임에서 한 얘기도 아니고 기자들 다 모아놓고 기자간담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저건 실언이 아니다. 속마음을 그냥 얘기한 거고 대부분 네. 준비된 답변을 한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0: 그러니까 평상시에 생각하던 말들이 아니, 기자회견에서 나온 겁니까?
1: 최의장 기자회견은요.
0: 네.
1: 즉흥적이지 않아요.
0: 아,
1: 사전에
0: 거군요.
1: 예상 질문 응답까지 다 뽑아놓고서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누군지 잘 몰라서 국민들이 그런데 국회의장이 어디 가면 대단해요. 가는 데마다 검색대 설치되고 다 경호 어마어마한 경호 붙고 대한민국 의전 서열 2위예요.
0: 그렇죠.
1: 근데 저렇게 준비되지 않은 즉흥적인 답변을 한다고요. 내지는 그 지금 조정식 의원이 6선이세요. 6선. 그러니까 저 정도 정치 경력이 오래된 분이 아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그 잘못해서 어라고 들릴 수 있다? 그런 건 세상에 없다고 보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별 생각 없이 평소 본인이 갖고 있던 얘기를 저렇게 했거나 아니면은 한번 떠본 거죠. 저 얘기를 통해서.
0: 평소에 갖고 있는 내용이 별로 논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아니,
1: 어느
0: 나온다.
1: 쪽이든 어느 네. 쪽이든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국회의장의 지위나 위치에서 아까 신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헌법에 저게 왜 들어갔냐면 128조 2항이 우리 역사에 보면 권력자가 개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어요.
0: 네.
1: 그게 이승만의 뭐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 박정희의 유신헌법, 삼성개헌. 그게 이제 과거의 그런 역사예요. 그걸 막고자 그렇죠. 87년 헌법에 128조 네. 2항을 집어넣은 겁니다.
0: 네네.
1: 그래서 임기와 관련된 개헌은 현재의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헌법에 못 박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국민의 선택에 맡겨서 바꿀 수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일종의 위헌적 발언을 저는 국회의장께서 하셨고 국회의장이 한때 대통령의 측근이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수장이에요. 좀 본인의 위치와 지위를 생각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경솔한 언행을 삼가셔야 된다.
0: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래서 막 그 평론하신 분들 사이에서는 뭐 친청계로 돌아간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조롱 섞인 얘기까지 나왔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 딴 사람들 얘기한 거 전혀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네. 제가 어제 이 기사를 보면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사사오입개헌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사오입개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데 개헌한 것도 아니고
0: 그렇죠.
3: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만 일단 그게 떠올랐어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사사오입개헌이 뭐예요? 1952년도에 이제 임기가 끝나고 56년도에 또 끝나잖아요. 그 이승만 대통령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사사오입개헌은 그 당시 헌법 55조에 나와 있는
0: 네.
3: 대통령은 재임에 한한다는 게 나와 있어요. 대통령 임기는 4년이고 재임에 의해서 중임할 수 있다. 그게 헌법 55조예요. 그 당시에. 근데 그걸 이제 부칙을 통해 부칙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 그 헌법을 바꿀 대통령에게는 이제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걸 그게 헌법 개정안이었다고요. 그게 부결됐어요.
0: 네.
3: 근데 이제 203명이었는데 그 당시에 재적 의원이 3분의 2랑은 똑같아요. 의결 정도수가 지금하고. 그럼 135.333이 나와요. 무한소수. 그럼 136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35명으로 사사오입했다. 그게 이른바 사사오입개헌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사오입개헌이 그랬고 69년도 삼성개헌이 그랬고
0: 네.
3: 70년도 유신개헌이 그랬고. 그래서 이 지금 대한민국의 개헌이 9차례 있었는데.
0: 아픈 역사죠. 네.
3: 괜찮은 개헌이 딱 3번 있었어요. 3차 개헌. 그건 내각제 개헌이었고. 4차 개헌은 3.15 부정선거에 관련된 자 처벌하는 게 4차 개헌이었고 마지막 우리가 개헌이 9차 개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직접 선거를 한 거 대통령 그게 9차 6번 전부 이런 개헌이었어요. 대통령 임기를 연장하거나 장기 집권.
0: 네.
3: 그래서 제가 그게 떠올랐다 말씀인데 지금 뭐 어제 조정식 의장의 발언 그렇게까지 연관시킬 건 없다 하더라도 상상 초월하는 발언이에요. 이거 지금 이 부분을 지금 국회의장이라는 분이 국민들의 판단, 주권자의 여론에 맡기겠다. 국민, 주권자, 국민들의 여론에 맡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이 언론 쪽에다 그 장현주 대변인이 그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장 대변인 여기서도 방송 많이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네. 하면 안 돼요. 아무리 네네. 국회의장실에 갔다 하더라도. 국회의장이 잘못 발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그런 기대도 안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런다고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예요.
0: 상상을 이건. 초월하는 네. 이야기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처음 기자회견에서 실수가 나온 것인가?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정확하게 청와대에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을 하더라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역사적 합의라는 건데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이 잇따라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해명이면은 우리가 이거 덮고 이제 이해해줘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4: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구심이 가시지 않는 것은
0: 네네.
4: 아, 이번 발언이 조정식 의장 처음 발언이 아니잖아요. 작년에 김인석 총리가 광주에 가서 어디 강연에 가서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대통령 임기 관련돼서 5년이 너무 짧다고 한다.
0: 맞아요.
4: 더 했으면 좋겠다 기억납니다. 하는 분도
0: 네네.
4: 있다.
0: 네.
4: 이렇게 이제 군부를 한번 떼운 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조원철 법제처장이라는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 이 조항의 이야기에서 국민들이 결단해야 될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봤을 적에 조정식 의장의 어제 발언은 실언이 아니고 저는 여론을 떠보는 의도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아, 그래서 반응이 어떤지에 예, 대해서 알아보기 위한.
4: 그 여론이 안 좋으면 다시 청와대가 이제 빠져주는 거죠. 치고 빠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0: 청와대랑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던 겁니까?
4: 저는 청와대와 교감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그 측근 그룹. 축근 그룹에는 네.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공소 취소나 아니면 연임 문제를 적어도 암묵적으로 좀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흐름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이제 의구심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0: 네네.
4: 그래서 저는 이번 발언은 저는 이제 이것이 실언이든 의도된 발언이든 간에 적어도 국회의장으로서의 어떤 민주적 소양과 자질 그리고 헌법 수호 의지를 의심케 하는 반민주적 발언인 건 분명하고 네. 이걸 엄청나게 좀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권력자의 어떤 임의의 어떤 그 개헌이나 법의 어떤 개정을 통해서 권력을 연장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이 87년 민주화의 교훈이고 6월 국민항쟁의 정신이거든요. 이 부분을 정면으로 저는 배신하고 모욕한 발언이기 때문에 적어도 저는 민주당 내에서 오히려 더 들고 일어나서 이 부분에서 국민들께 사죄드리고 저는 강력하게 우리가 민주당이 지금 스스로 민주화운동 세력이라고 자부하는 정당 아닙니까?
0: 네.
4: 그런 정당에서 배출한 국회의장이 이런 발언을 했을 적에는 공당이 책임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국민의힘도 여기서 그냥 말로 비판만 할 게 아니고 저는 최소한 국회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하거나 아니면 대국민 사과 촉구 결의안 정도 내주고 이걸 세게 해서 이번에 완전히 그것을 뿌리 뽑지 않으면
0: 네.
4: 언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정권이 지금 계속 무리수를 두는 게 오로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소 취소 이런 모임들 이걸 취소하다가 지난번에 이제 6.3 지방선거 호되게 당했죠. 국민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런 그 개헌 조항을 다시 들고 나와서 좀 비켜갈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의심을 지금 스스로 사는 거거든요.
0: 네.
4: 저는 이거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고 보고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3: 청와대와 예, 예. 교감이 있다라고 단정은 못하겠는데.
0: 그 청와대는 음모론이라고 뭐 일축하긴 했습니다. 뭐
3: 우리가 네. 단정하기는 어려운데요. 네. 지금 이제 그 과거에 그 발언들이 있잖아요. 김민석 전 총리도 5년이 짧다. 그 엄청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 발언은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발언은 다 할 수가 있는 건데 정치적 공방도 할 수 있고 정치적 수사의 차원에서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 짧다라는 건 너무나 많은 파장을 일으키는 단어 발언들이고 그 조 법제천장인가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연장이 있기 때문에 의심을 더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미 나온 말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계속 비난만 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거 어떻게든 진화를 하든지 문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장동훈 대표 신났어요. 제가 볼 때. 뭐 또 하나 생겼어요. 장 대표는 뭔가 운수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0: 아 뭔가 이슈가 또 생겼다는 거죠.
3: 이런데 지금 국내에서 장동훈 대표 나가러 올 수 없잖아요. 지금.
0: 그렇죠.
3: 어마어마한 예. 지금 이 국회의장이 이상한 발언을 한 상황이니까 아무리 유감 표명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건 조정식 의장이 말이죠. 다시 기자간담을 하든지
0: 네.
3: 기자회견해서 사과를 정식으로 해야 돼요.
0: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자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끝날 것 같지 않거든요. 이거 논란이 엄청나게 커질 것 같고 청와대에서 진화한다고 해도 이거 쉽게 되진 않을 것 같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면 이재명 대통령 등판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0: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2: 그럼요. 그런데 네. 여기에서 지금 이제 전 간접적으로 좀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
0: 네.
2: 유시민 씨가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0: 맞아요.
2: 유시민 씨가 필연적 실패 뭐 이 얘기했을 그 유튜브에서 5월 말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사회자가 그 유시민 씨가 자꾸 친명 비판하는 건 하는 게 결국 친문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랬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연임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얼마나 모르는 사람이 놀랬겠어요. 난 그거 물어본 거 아닌데. 근데 갑자기 연임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가능한 것처럼 전제하고 그것을 조국 문재인 유시민 김어준이 가로막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친문이라고 찍어버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갑자기 이 연임 얘기 이 여기에서 이제 유시민 씨가 다시 소환이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게 만일 유시민 씨가 다시 소환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이럴 때에는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정청래 이 후보 쪽 친청이라고 얘기하는 쪽이 훨씬 좀 이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추측을 네. 할 수가 있는 거죠.
0: 네네.
1: 그러니까 저게
0: 네.
1: 여러모로 참 부적절한데요. 그러니까 조정식 의장이 취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년에 선거도 없고 하니까 개헌에 적기다. 개헌 논의하자. 근데 개헌 제안을 해놓고 본인이 개헌의 족쇄를 채운 꼴이 됐습니다.
0: 그렇죠.
1: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개헌 논의를 회피할 뭐 명분과 빌미가 생겼어요. 아니 당신들 연임하려고 그 의도를 갖고서 자꾸 개헌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근데 거기에 이제 먹잇감을 던져준 데다가 그러니까 일부 유튜버를 비롯해서 여권 일각에 대통령 연임이 가능한 것처럼 얘기한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망상에 다른 망상을 더해준 거예요. 이런 발언이. 아 진짜 가능도 하겠구나. 국회의장까지 저런 말씀을 하시니까.
0: 네네.
1: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여당 전당대회까지 불똥이 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그때 얘기했던 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일부 유튜버나 이런 망상론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문조털레율을 묶어가지고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세력.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위해서 연임이라는 건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한 건데 마치 지금 그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보면은 그 여당 전당대회 그 진행되는 그 경쟁의 일각에서는 봐라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그리고 이제 견제 심리가 확 높아져요. 그러면 현재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견제 심리가 높아진다는 것은 대통령이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후보에 대한 견제 심리가 높아지는 거고
0: 그렇겠죠.
1: 그 반대편에 있는 정청래 후보로의 결집 이런 것들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0: 네.
1: 지금 토요일 날 첫 충청권 여론 그 저 경선 결과 발표를 앞두고서 그래서 지금 조정식 의장이 전당대회 뭐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었고
0: 명픽이라고 불리잖아요.
1: 네, 그러면 심정적으로 어떤 네. 후보를 지지하는지는 대충 눈치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편이 저런 식으로 뒤에서 총 쏘는 역할을 하면 손발도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조정식 의장의 저 말씀은 이 국회 입법기구의 수장으로서도 부적절했고 정무적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리석고 그리고 본인이 제안했던 개헌 논의를 오히려 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적당히 둘러대는 얘기로 저거 해결이 안 됩니다.
0: 네,
1: 다시 기자회견을 하든
0: 네.
1: 정식으로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그런 일이 불가능하고 그런 시도도 없을 거라는 점을 천명해야 됩니다.
0: 알겠습니다. 국민의 정서상 뭐 정서적으로나 뭐 시간상이나 뭐 다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2: 그 국민적 공감대와 국민적 선 뭐 공감대라면 공감대만 있으면은 헌법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지 헌법을 자유적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참 그 부분도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왜 입법부의 수장이니까.
0: 네.
4: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야당으로서는. 앞으로 여당의 어떤 그 헌법 개정 이런 시도에 거부할 명분이 이제 생긴 거잖아요.
0: 그렇죠. 개헌에 대한.
4: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전당대 영향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친명계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개연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친청계나 다른 중도 합리적인 다른 쪽에서 봤을 적에 아 이재명 대통령과 그 세력들은 무슨 개헌을 통해서 무슨 장기 집권 뭐 이런 걸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면 친청계가 결집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당내 어느 계파에 속하진 않지만 적어도 본인들이 중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당원들은 여기서 이탈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을 밀어주려고 하더라도 아 이건 좀 아닌 거다. 이런 쪽에서 저는 이제 전당대회에서 저는 친명계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한테 아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은 좀 분명하다고 보고
0: 네.
4: 저는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조정식 의장의 이 발언을 해서 스스로 이재명 정권의 어떤 그 정당성을 훼손하고 부정했다는 거예요. 이재명 정권이 지금 국민들하고 국제사회 가장 자랑하는 게 뭡니까? 12.3 불법 계엄을 우리가 극복해서 적어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했다. 이것이 자기들의 가장 큰 정당성이고 자부심이에요.
0: 네.
4: 그런데 개헌을 통해서 이 부분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우리가 장기 집권의 어떤 길도 갈 수도 있다는 이런 암시를 줌으로 해서 스스로 속한 이재명 정권이 갖고 있는 어떤 민주적 정당성을 조금 훼손하고 있다. 이 부분도 제가 할 때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겁니다.
3: 네. 이게 지금 이 전당대회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묘하게 된 게 구도가. 이 중도 외연학장이 이재명 대통령 쪽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실용 쪽으로 가고.
2: 그래,
3: 네, 그래서 그게 뉴 이재명이고 그래서 유시민 작가가 증축만 하라고 했지 이제 재건축하라고 했냐 그 얘기 했던 거잖아요.
0: 네.
3: 근데 이게 중도층이 볼 때 이거 좀 이상하네라고 생각이 들면 다들 말씀하신 겁니다만 전대 구도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0: 그렇겠네요.
3: 그러니까 이건 조정식 의장이 정치적 가능성이 거의 제로예요. 지금 이게 전당대회 때 이상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0: 정무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야기였군요.
3: 정무적으로 빵점이고
0: 네.
3: 가능성은 제로고 빵점이나 제로나 같은 얘기입니다만 지난번에 보세요. 그 아까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그 지방선거 때 그 조작기소 특검 얘기했죠. 이른바 사실상 공소취소라고들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생각보다 성적이 많이 좋지 않지 않았잖아요.
0: 네.
3: 이거 또 이 얘기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오늘 강호지 비서실장도 뭐 정색하고 이제 부인을 했어요. 그다음에 정무수석도 부인을 했는데 네. 그것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이 얘기가 이렇게 오래 가잖아요.
0: 그러니까 이재명 네. 대통령 등판해야 되는 거냐고.
3: 저는 등판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등판을 함부로 하기는 쉽지 않죠. 괜히 잘못 얘기했다 이게 또 불을 더 지피는 게 되니까. 근데 이 상황을 좀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
0: 네네.
3: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서 난 그런 거 안 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이 자리에서는.
0: 그렇군요.
3: 근데 이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0: 상황을 봐야 네. 된다. 알겠습니다.
4: 그런데 정말 네.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명쾌하게 정리하면 저는 해결되는 문제예요.
0: 그런데 그렇죠.
4: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공소취소 원하지 않고 임기 끝나고 재판 받겠습니다. 이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0: 네?
4: 그러면 이 부분 이 헌법 128조 2항 이 부분에서 나는 예외가 될 수가 없다. 나는 연임 생각도 없고 헌법 그 128조의 2항은 존중되고 지켜져야 된다. 이 얘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0: 한마디면 끝나는 얘기죠.
4: 그런데 예. 네. 이 두 가지를 이재명 대통령이 못해요.
0: 네.
4: 저는 이게 두고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아마 그런 아주 중요한 아주 악수 뭐 자충수가 될 거라고
0: 봅니다. 알겠습니다.
1: 아니,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0: 해야 된다. 대통령이 나서서 이야기해야 된다.
1: 이 전국을 이렇게 그 혼란한 채로 이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의혹과 오해와 불신과 이게 여권 내에서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야당만 그걸 갖다가 이 불신하고 의혹을 갖는 게 아니에요.
0: 네.
1: 근데 이거 정리를 해줘야죠, 대통령이. 그래서 나는 임기 5년 끝나면 이제 끝난다. 현행 헌법상 불가능한 거고 가능하지 않은 얘기 이제 또 누구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리고 국회의장이 그 말씀한 그 중대한 실언이었다. 맞지 않는다. 얘기하면 끝납니다.
0: 네.
1: 공소취소도 마찬가지예요. 공소취소는 이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은 공소를 제기했던 기관의 장이 그게 잘못된 수사임이 밝혀졌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가능성은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검찰이 하면 돼요. 근데 그것 이외에 인위적인 공소취소를 무슨 뭐 특검법을 통해 가지고 공소취소 조항을 집어넣어서 한다든지 이거 안 하겠다. 그 이제 특검법에서 빼야 된다. 얼마 전에 송영길 후보도 뭐 그건 빼야 된다고 얘기하더만요. 검찰이 스스로 봤는데 이게 잘못된 수사다. 그걸 갖다 인정하고 그걸 바로잡는 차원에서 한다는 건 그거는 뭐 검찰의 절차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대통령이 하라 말아 할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인위적인 공소취소 추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0: 네.
1: 지금 임기 초가 아니고 대통령 지지율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당의 전당대회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어요. 전당대회 끝나도 컨벤션 효과로 여당 지지율이 견고하게 유지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저대로라면. 그러면 이런 문제는 이제 정리를 해야죠. 게다가 지금 주식이며 부동산이며 여러 가지 민생 현안들로 좋지 않아요. 별로.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런 그 불필요한 논란까지 커지는 건 정리를 해야죠.
0: 알겠습니다.
1: 그러니까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이 나가 정리 안 되면
0: 네.
1: 대통령이 나가 정리하셔야 됩니다.
0: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일단 정리하는 말은 지금 자리 안 계시니까 그래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강우식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이 연임에 대해서 헌법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면서요. 이 대통령 입장을 전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직접 등판하는 게 맞다라고 박원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2: 근데요. 네. 그 저는 뭐냐면 친명들이 당내 친명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등판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은 올 수 있다고 봐요. 어떤 때? 지금 일반적인 견해를 볼 때에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투표율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이른바 김민석 전 총리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반대로 얘기하면 정청래 전 대표가 유리하냐? 요게 이제 결정이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0: 네.
2: 투표율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일반 당원들의 투표가 많이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김민석 후보가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을 경우에는 정청래 후보가 유리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0: 네.
2: 투표율이 많이 높고 추세가 계속 높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상당히 친명들이 조바심을 내고 그 이유를 분석하다 보면 뭐냐면 대통령이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상황에서.
0: 네.
2: 그런 거기에다 플러스 예를 들면 유시민 씨가 다시 한번 나와가지고 세게 얘기를 하면 그때 다시 한번 판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조정식 의장의 얘기와 맞물린 얘기를 유시민 작가가 또 한번 하게 된다면
0: 네.
2: 그때는 제가 볼 때에는 친명들도 위기의식을 갖고서 아 이거는 좀 대통령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 그때는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3: 알겠습니다. 유시민 작가 김민석 전 총리가 오늘 사과 발언을 안 했어요. 사과해야 된다 발언을 안 했고 정청래 후보와 송영길 후보를 했다고요.
0: 네.
3: 그러니까 이게 김민석 후보의 패착일 수 있어요. 지금 빨리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중도 의원 확장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투표율 높아져도 일반 당원이 많아지는 게 투표율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일반 당원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정천 후보가 유리할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김민석 후보가 오늘 당장 사과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돼요.
0: 대통령에게 요구했어야 된다.
3: 아니 그 저기 국회의장 사과가 누가 됐건. 근데 오늘 네네. 제가 기사를 보니까 정청래 후보하고 그 송영길 후보는 사과 얘기를 했더라고요.
0: 네네네.
3: 대통령 사과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국회의장 사과 해야 된다는 얘기였을 거예요 아마.
0: 네.
3: 그 얘기마저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김민석 후보는 또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되니까 또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말이죠. 처음에 초기 중기까지 지금 중기 정도 왔는데 김민석 후보가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게 완전 허물일 수 있답니다. 있다고 생각해요.
0: 그래서
3: 김민석 후보도 그렇고 너무 친명 쪽이 이상한 쪽으로 자충을 자꾸 두고 있어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0: 자충수를 두고 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게 참 좀 재밌는 상황인 게 대통령만 한국에 안 계시면 뭐가 시끌시끌한 일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도 참 재밌네요. 상황이. 네.
4: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조정식 의장의 발언 정무적으로는 정말 아주 저기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 잘못된 부분인데
0: 네.
4: 또 역으로 따지면은 사실 그 김민석 후보가 실제로 이제 신천지 논쟁 불러 일으켰잖아요. 전 이것도 정말 전략적으로 바보 같은 짓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때 김민석 후보가 뭐라 그랬습니까?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이 삼자 연합이라고 그 삼자 연합의 정체성
3: 비밀 연합
4: 그 연합의 정체성 거기 그거를 누구냐? 그게 정청래다. 사실 이렇게 규정한 거거든요.
0: 네.
4: 저는 네거티브인데 아주 센 네거티브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그걸 통해서 신천지 논쟁으로 가고 있잖아요. 신천지 논쟁이면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저는 정통 당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당을 신천지 뭐 이런 거와 비교하냐?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0: 당원분들이 기분 나빠하셨을 것이다.
4: 두 번째. 이 부분이 정청래 후보하고 직접적으로 아주 유력한 연관관계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저는 역풍 분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위한 당정일치 여기에 적임자 이게 사실 김민석 후보한테는 가장 소구력이 큰 메시지인데 신천지 논쟁으로 이게 지금 없어졌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무적으로 왜 저렇게 전당대 전략을 짜고 저렇게 들어가지 저는 그런 부분들이 모르겠어요. 더 깊은 속뜻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현상만 봤을 적에는 잘 이해 안 되는 측면들이 많은데 뭐 이런 부분에 이제 저 국회의장 발언까지 막 겹쳐지면
0: 네.
4: 뭐 친명계가 조금 이상한 거 아니야?
0: 불리하다.
4: 이런 의구심을
0: 네.
4: 저는 민주당 당원들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0: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전당대회 이야기 넘어가 보죠.
3: 김민수 후보가 네.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지금 이렇게 미적거릴 때가 아니에요. 적당히 그 조정식 의장이 페이스북으로 뭐 유감 표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0: 네.
3: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비서실장도 얘기를 했고 정무수석도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후보 입으로 얘기를 해야죠. 후보가 얘기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여기 대해서.
0: 알겠습니다. 어쨌든 순회 경선지인 충청권 투표가 이제 어제 오늘 이틀간 진행이 되잖아요. 이제 그렇죠. 시작이 됐습니다. 첫 경선지 결과가 나머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이슈들이 첫 이 결과에 영향을 좀 미칠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1: 미치겠죠. 안 미칠 수가 없고요.
0: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청래 전 대표에게 많이 유리한 상황이다.
1: 뭐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0: 네.
1: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 저런 의도를 혹시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견제심이 발동되면 김민석 후보보다는 정청래 후보에게 좀 더 유리하겠죠. 그런데다가 앞서 이제 신천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이슈도 뭐 신천지가 민주당에도 당원 가입해가지고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흔적은 드러나고 있어요. 검경 합수단 수사를 통해서. 근데 이제 김민석 후보가 그 얘기했듯이 이게 이번 전당대회에 개입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뭐 반명, 분열주의 세력과 3자 비밀연합을 신천지가 맺었다. 이제 그런 근거는 아직 드러난 게 없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의 이제 전당대회 이슈로 김민석 후보가 만들었는데 이제 이슈를 던져놓고 그걸 이제 본인이 끌고 가지 못하거나 해명을 못하고 있는 근거를 제시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역공을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0: 원래 컷오프 이후로 뭔가 좀 증거를 제시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1: 뭐 근데 아직까지는 네. 된 게 없어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역공을 당하니까 아니 뭐 불의야 외치면 방화범이냐 뭐 계엄 비상계엄 가능성 외치면은 그게 내란 세력이냐.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어쨌든 너무 명시적으로 3자 비밀연합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그 근거가 뭐냐. 이게 이제 아까 그 이태규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당원들 사이의 반응이 좀 엇갈릴 것 같은데 야 우리 당에도 이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이럴라 그래서 이거 큰일 났네. 이건 발본색원해야지. 김민석 후보가 어쨌든 계엄도 경고한 데 이어서 이런 것까지 경고하고 어쨌든 김민석 후보가 촉이 좋고 책임감이 있다 이렇게 보는 당원들이 있는 반면에 불쾌한 당원들도 있을 거예요.
0: 맞아요.
1: 당원들 사이에 이런 의심을 근거도 네. 없이 저렇게 던져놓고 네. 그걸로 상대 후보한테 이미지를 뒤집어 씌우려고 해에 대해서 어쨌든 비판적인 그런 당원들의 목소리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정청래 후보는 선명성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개혁, 뭐 1인 1표, 그다음에 뭐 언론개혁 이런 걸 이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인석 후보가 전당대회 등판을 하면서 조금 다른 차원의 경쟁을 좀 보여줄 줄 알았어요. 얼마 전까지 국정 2인자였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목표와 방향을 가장 잘 알고 본인이 당정일치의 적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미래의 비전과 의제와 혹은 정책을 가지고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들고 성공하는 이재명 정부를 만들지에 대해서 지금 뭐 AI 무슨 3대 메가 프로젝트 얘기도 하고 AI 대전환 얘기도 하고 또 그 한편에서는 다른 한편에서는 그 그늘로 인해서 양극화가 커지고 뭐 그에 대한 어쨌든 여러 가지 사회적 과제들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0: 네.
1: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뭐 부동산 또 지금 뭐 주식 뭐 시장도 계속 연일 폭락하고 있는데 이런 민생 경제에 관한 대안 근데 그런 얘기 한 마디도 없어요.
0: 한 마디도 없어요.
1: 계속 맞아요. 이제 네거티브로 일관을 하고 있고
0: 네.
1: 오직 어쨌든 당정 일치 그리고 명청대전 이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0: 아니 오늘 정도는 주식 얘기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저게 총리를 지냈던 분의 네. 경쟁의 모습인가.
0: 네.
1: 저는 그게 실망스러워요. 신천지 얘기할 수

0: 수도 있어요. 네. 경고할 수도 있고 뭐 알람을 올릴 수도 있어요. 그건 좋은데 그 이외에 도대체 김민석 후보가 지금까지 전당대회 경쟁에서 보여준 게 뭐냐. 본인이 총리를 지낸 국정2인자로서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하는 당정일치의 적임자로서 지금까지 보여준 게 그러면 이 명청대전 반명세력은 다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 쓸어버려야 된다. 혹은 뭐 당내 신천지가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다. 이게 고작 총리를 지냈다는 사람이 보여주는 전당대회 경쟁의 수준이냐. 그 점이 실망스럽습니다.
1: 제가 바로 말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조금 더 보완을 하자면 그 반대쪽에 있는 정청래 후보는 뭐냐면 약자, 피해자의 이미지를 주려고 무지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2: 맞아요. 많이 아프다고 하고
1: 그러니까
2: 그랬죠.
1: 그러니까 그 SNS로 분석한 거를 보면 네. 제일 많이 나온 단어 세 가지를 꼽으라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하고 아프다예요. 또 하나. 아프다. 이거 그러고 자 보세요. 아이 뭐 이 뭐죠? 선호 투표제. 이거 맨 처음에 반대쪽마다 그냥 또 받아들여주고 계속 양보하는 약자, 이게 약자거든요. 거기에다가 사실은 네거티브 이렇게 하면 이제 피해자까지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뭐 당원이든 아니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피해자 약자한테 굉장히 동정적입니다. 맞아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정청래 후보는 반사이익을 충분히 누릴 건 다 누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3: 지금 네. 처음에는 다들 이제 그 김민석 후보가 좀 유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서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2: 실제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왔고.
3: 네. 또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상당히 좀 불쾌하게 들릴 수 있는 거였고. 증축론, 재건축론이 말하자면 이제 민주당의 엘리트 기득권, 운동권 뭐 이런 이제 프레임 때문에 김민석 후보가 유리하게 또 봤어요. 근데 지금 이게 아직은 좀 시간이 있습니다만 17일이니까 아직 시간이 좀 있죠. 근데 이미 지금 투표는 시작됐어요.
2: 네.
3: 1일에 발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충청 발표가. 그리고 지금 그 다음에도 지금 부울경도 투표가 모레부터 또 시작됩니다. 이렇게 이미 이제 선거 시작된 건데 1인 1표나 당원 주권을 이제 정청래 후보가 내세웠잖아요. 이 김민석 후보는 대통령과 일체 관계 그리고 집권 초기이고 그래서 아마 김민석 후보가 유리하다고 봤던 근거가 그런 거였어요. 그 또 하나 선호 투표제. 아무래도 선호 투표제는 송영길 후보와 지금 김민석 후보가 이른바 비공식적 연대가 이루어진 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어쨌든 간에 단일화가 안 되더라도 김민석 후보가 유리할 거라고 봤는데 이번에 이 지금 이 조정식 의장의 이 발언 여기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의 태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2: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를 할지를 보고.
3: 지금 완전히 정청래가 유리하다 볼 수도 없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불리한 조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청래. 그런데 아무튼 이번 조정식 의원의 의장의 이 발언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신천지 문제를 근거 제시한다고 했잖아요. 할지를 하겠죠. 자기가 얘기했으니까.
2: 네.
3: 그걸 보고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적어도 지금 판세는 처음엔 정청래 분리해서 지금은 정청래 유리 쪽으로 가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2: 알겠습니다.
4: 아니,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는 총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인 게 5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이 있다. 이런 얘기를 이미 했어요. 그러니까 전과가 있는 사람이 그거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본인이 명쾌하게 정리해내지 않으면 대통령하고 하여간 친명 세력의 어떤 그 의구심.
2: 아니 어떻게 정리합니까? 먼저. 아니 그러니까
4: 이 부분에
2: 얘기를 했잖아요.
4: 이건 불가능하다고 네. 의지도 네. 의사도
3: 얘기해야죠,
4: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2: 후보가 이야기를 해야,
4: 해야
2: 된다고.
4: 해야 되고 조정식 의장도 적극적으로 네. 나서서 이걸 하지 않으면 제가 할 때 만약에 친청계 쪽에서 만약에 아마 유시민 씨는 아마 지금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보안수사권이 전당대회 쟁점이 되는 건 이제 없어졌어요. 실질적으로 내일모레 처리해버리면. 그런데
2: 네.
4: 새로운 쟁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부분을 당원들하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소통하지 이 부분을 저는 고민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2: 네.
4: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김민석 후보 진영 또 친명 쪽의 어떤 경선 전략이나 이런 부분이 이건 현상적으로 볼 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2: 네.
4: 그게 대표적으로 나타난 게 뭐냐면 그 최고위원 그 예비 경선 결과 있잖아요. 어쨌든 친천계는 딱 3명만 해가지고
2: 3명이 다
4: 생일로
2: 됐죠.
4: 나눠가지고 다 했어요.
2: 네네네.
4: 근데 여기는 다 나왔는데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건태 박성준은 떨어졌어요. 그걸 보면서 아 여기는 무슨 조직적이나 전략적 체계도 없고 아무 준비도 안 돼 있구나. 적어도 내가 어떤 후보들은 어떻게 당선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 내부에 그 계파 간의 어떤 고민이 없구나. 그
2: 네.
4: 제가 그 경선 예비 경선 결과를 보면서 그런 식으로 간다면 뭔가 조금 좀 허술하지 않나 네. 뭐 이런 생각이
2: 알겠습니다.
4: 들어요.
2: 일단 김 후보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의 또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와서 네. 이거.

0: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비현실적이다라고 글 쓰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언 당사자가 오해라고 했고 쟁점을 더 이상 키우는 것은 옳지도 필요하지도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1: 언제 얘기한 겁니까, 그게?
0: 이게 아마 오늘, 어제, 오늘인가요? 예, 오늘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1: 사과해야 된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0: 그러니까 이게 좀 오해다. 그러니까 비현실적이다.
1: 근데 그렇게 얘기해서 안 된다.
0: 이렇게 얘기해서 안 된다.
2: 말이 너무 약하고 그냥 덮으려고.
0: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해야 됩니까?
1: 아니, 저거는요. 예. 국회의장이 사과해야 된다고 얘기해야죠. 일단.
0: 사과해야 된다.
1: 그 말이 없잖아요.
3: 국회의장이 사과를 해야 된다.
1: 예.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정확하게.
4: 그러니까 아니, 뭐.
1: 그건 뭐 그렇죠. 우리가 김민석 후보 입장은 아닌데, 아닌데 지금
0: 동의를 안 해주시네요.
1: 중도 예, 예. 외연 확장의 장점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도 너무 얘기를 안 했어요. 정확하게 반대했어야죠, 김민석 후보가. 보안수사권 폐지 그거 안 된다.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4: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네 후보 간의 첫 TV 토론이 있습니다. 그 TV 토론에서 어떤 쟁점이 형성될지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
0: 그러네요. 네.
4: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보면 누가 더 찐명인가. 그리고 누가 어떻게 보면은 반명인가 이런 걸 가지고 다툼을 한다거나 아니면 누가 민주당의 적통인가 과거의 언행이 어땠는가 뭐 이런 것들이 주로 후보들 간의 논쟁의 포인트가 된다면 이 전당대회는 끝나고 나도 남는 게 없는 아니 끝났는데 누가 더 찐명이었는지만 남는 전당대회라면 그처럼 초라한 전당대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당이 기대하는
0: 그렇죠.
4: 그런 네. 경쟁의 모습은
0: 맞습니다.
4: 앞으로 4년간 어떤 국가를 만들 거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부족한 점이 뭐고 어떤 걸 보완하고 당이 어떻게 정부를 견인할 건가 혹은 정부를 어떻게 뒷받침하던가 어떤 정책과 비전으로 이런 걸 원하는 건데 단 한 마디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성공만 외친다고 대통령이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당이 대통령의 성공만 외치는 조직이 되면 대통령 성공 못해요. 실제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때로는 견인하고 때로는 뒷받침하고 이제 그 이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0: 네네.
4: 지금 국민들이 여당의 전당대회에 기대하는 건 국가를 운영할 능력의 깊이를 보여달라는 거지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달라는 게 아니고 관심 없어요. 누가 더 충성하는지는 그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할 문제고
0: 네.
4: 지금 국민들이 누가 더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사람인지를 가리고 그걸 판단해야 됩니까? 더 충성하는 사람이 더 훌륭한 당대표예요? 저는 너무 한심한 경쟁들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0: 알겠습니다. 이거 오늘 토론 9시에 하잖아요. 이런 토론.
1: 9시에요. 9시에.
0: 아, 모르시군요.
1: 몰라요.
0: 오늘 9시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안에서 박 의원님의 말대로 좀 민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틀 연속 주식이 폭락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도 맞죠.
1: 해야 되죠. 해야 되죠.
0: 그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뭐 세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설득하는 말. 민주당 쪽에서 얘기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너무 안 나오니까.
1: 제가 보기에 오늘 저기 주제는 네. 제가 예상컨대 제 예상이 좀 틀렸으면 좋겠는데 신천지 얘기 나올 거고 거기서 서로 이제 감론을박 할 거고 말이죠.
0: 싸우겠죠.
1: 조재식 네. 의장의 이 발언 얘기 할 거고 유시민 작가의 증치노 재건축론 얘기 나올 거고 필연적으로 피폐한다는 것도 아닐 거고 김민석 후보가 그걸로 채울 겁니다 아마.
0: 아.
1: 지금 우리 황현희 앵커께서 지금 기대하시는 주식 문제라든지.
0: 민생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나요?
1: 이건 잠깐 나오다 한 뭐 나온 척하다 말 겁니다.
0: 나온 척하다 나오는 그런데 어떻게 나온다는
2: 정말
0: 거예요?
2: 이제 집권 여당의 안당대 치고는 내용이 너무 없어요. 내용이 없어서 지금 이제 주식시장 뭐 이거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지금 사실 서민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대선 때 공약했던 부동산 정책의 정반대로 딱 가고 있어요.
0: 네.
2: 그 이유를 뭐라고 물어보냐. 만약에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이 세 명의 당대표 주자들은 어떤 대답을 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볼 적에는.
0: 그렇군요.
3: 그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 뭐였냐면 세금으로 부동산 이거 잡는 거 안 하겠다는 거였었는데 요새는 세제 개편만 얘기를 해요.
0: 네.
3: 그런데 궁금한 게 또 이 정부 당국자 그 국회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면 아 우린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럼 뭐 왜 세제를 건드리는
0: 교수님,
3: 거죠?
0: 교수님 부동산 얘기는 따로 나를 한번 따라갈게요. 이거 얘기하면
3: 아니, 그러니까
0: 3시간 해야 돼요.
3: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네. 알 수가 없는 저걸 하면
0: 알겠습니다.
3: 최소한도 당대표 나온 사람들이 그런 것 국민들이 알고 싶어한 거에 대해서 대답은 해줘야 되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토론에서 주제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한번 좀 더해서 갑니다. 예. 여당의 당대표니까 그런 또 민생에 대해서 한번 좀 건드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0: 1부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토론이 굉장히 좀 뜨거웠습니다. 1부 마무리하고 2부에서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 KBS 열린 토론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곳, KBS 열린 토론.
0: 네, KBS 열린 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신율 명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네 분과 비대위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가 또 계속 오고 있습니다. 4238님께서 비대위원들 언제나 공정하고 올바른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중심이 되어주십시오라고 보내주셨고요.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되어달라는 여러분들의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비대위원님들.
2: KBS 이전에 로고가 무슨 어디 중심 아니었나?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0: 너무 옛날 아닌가요?
2: 내가 또 6.25 때 얘기했군요. 네. 죄송합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중심을 잘 잡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7010님. 갑자기 연임 계열이라뇨. 제발 경제와 민생에 신경 써주는 모습 보여주세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게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사실 민생 얘기는 왜 하나도 없냐. 뭐 이런. 당장 내가 들어간 주식이나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이런 거에 민생이 더 마음이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3: 그렇게 잘 기조를 유지해 왔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높았잖아요. 중도 외연 그리고 중도 보수 실용 이른바 뉴 이재명 이랬는데 언제부턴가 그 페이스를 잃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그 시초가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라고 생각해요. 지방선거 때.
0: 네네.
3: 그러면서 완벽하게 압승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12대 4밖에 안 나왔다고요. 그럼 빨리 페이스를 찾아야 되는데 그 이번 전당대회거든요. 김수호가 나서서 이걸 했어야 돼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하더라도 왜 보안수사권 폐지는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왜 못하냐고요. 보안수사권 폐지 부정적이었잖아요. 총리 네. 시절에.
0: 그 이야기 문자 소개해드리고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자, 6788님. 실수였다고 하니 앞으로 수습 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경고인 것처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155님. 저는 이 일은 의장직 사퇴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큰일이었다고 봅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바라보는 시선은 분명히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최창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보안수호권 얘기 좀 할게요. 지금 일단 법사위에서 떠났습니다. 내일 이제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통과가 된다라고 봐야겠죠, 최창렬 교수님?
3: 근데 아니, 일단 뭐 법사위 통과됐으니까 네. 본회의를 이제 이미 예정돼 있잖아요. 지금 날짜가 일정이 잡혀 있는 거고
0: 네.
3: 통과 100% 되겠죠.
0: 100% 됐다.
3: 근데 그 이후에 전 후과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통과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 보안수사권 요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보안수사에 대해서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으니까
0: 네.
3: 거기서 보완을 많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7대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청이 다시 얘기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거 전권 송치할 수 있다 있는 거 있는데 이것도 아직 완전히 거기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수사는 이제 중수청이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건데 역시 검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지금 검사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7대 범죄에 대해서 뭐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뭐 아동범죄 이런 것들이 아동성 범죄, 성폭력 이런 성범죄 이런 것들인데
0: 네.
3: 그럼 그걸 완전히 담든가 이래야죠. 그걸 후속으로 또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 같은 거, 뭐 별건수사라든지 기획수사 이런 문제는 알겠어요. 우리가 다 아는 거고. 이렇게 철저하게 검찰을 소외시킬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보니까 피해자가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거 이런 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피해자가 얼마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검사에게 이제 고소고발이 이제 안 되는 상태입니다.
0: 네.
3: 이런 상태를 전혀 보완이 안 된 상태에서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다. 본인이 통과될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중도 외연 확장에 실패하고 있는 거라고요. 왜 본인이 알면서 지지율 떨어지잖아요. 나타나지 않습니까?
0: 네네.
3: 주식 떨어지지만. 근데 왜 이걸 민주당에서 이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4: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제 변호사들만 이제 신났다. 네. 그래 오죽하면 검찰의 민영화라는 표현까지 나왔겠습니까? 네, 검찰도 이제 돈을 주고 사야 되는 문제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지금 민주당이 이 부분을 밀어붙이는 이 부분이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한 건 좀 관심이 없고 이 부분을 전당대회의 득실을 놓고 저는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 네. 보고 있는 거고 이 부분에서 저는 친명과 친정 두 정파의 이해관계가 저는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친명계 입장에서 보면 보안수사권 문제가 전당대 이슈로 떠오르게 되면 개혁선명성 논란이 붙기 때문에 이게 불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처리하기를 좀 바라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민석 후보도 총리 시절에 이미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를 당에 그냥 떠넘겨버린 거 아닙니까? 이슈 차단을 위해서. 그리고 저는 이제
0: 그러니까 그 지점도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4: 아, 저는 이제 이슈를 없애려고 한다는 거 보면 이것이 이슈가 되면 네. 전당대에서 불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이제 그 그렇죠. 입장을 취했다고 보는 거고.
0: 전당대에서는 불리하겠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4: 또 친청계 입장에서 보면 이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가 전당대의 이슈가 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되더라도 속도감 있게 폐지를 시키게 되면 적어도 개혁의 어떤 적통 정체성 부분에서는 자기들이 주도권을 쥘 수 있다. 저는 양 그 개파가 이런 부분에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저는 이 부분이 이번에 조금 강행 처리에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보는 거고
0: 네.
4: 물론 그 안에 이제 민주당 특유의 어떤 집단 사고가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합리적인 의견 이런 부분을 배척하는 그 내부의 독특한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부의 의견 이런 걸 잘 받아들이지 않는 뭐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중첩이 돼가지고 이 부분이 밀어붙여서 그냥 가고 있는데 저는 결정적으로 어쨌든 보안수사권 문제를 빨리 처리하는 부분이 친명 입장에서도 손해날 게 없고 친청 입장에서도 손해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 정파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좀 속도감 있게 좀 아니, 가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2: 제가 그 보안수사권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이게 처리가 될 건 확실한데
0: 네.
2: 우리는 지금 보안수사권 그동안 계속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문제점을. 근데 이게 버전이 바뀔 일이 어젯밤에 발생을 했다라고 봅니다.
0: 뭐 새로운 게
2: 그게 뭐냐면
0: 네.
2: 공소기각이거든요. 10시간 전에 SBS가 단독 보도한 거고요. 4시간 전에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 공소기각이라는 거는 여태까지 충분히 있었어요. 그 기각 사유가. 예를 들면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어지거나 검찰의 이중기소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했을 때 공소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그 이 보안수사권 하면서 형소법 개정안 할 때 뭐가 끼어 들어갔냐면 중대한 위법수사 위에 공소가 제기가 됐을 때 중대한 위법수사가 뭔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 소추 자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이때는 공소 기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공소 취소하고 기각이 뭐가 다르냐. 제가 사실 오늘 그 세미나 좀 국회 세미나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법학 교수님이 말씀하시고 이 법률가 의원이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공소 취소는 1심이 끝나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공소 기각은 2심 얼마든지 2심에도 할 수 있고 30 중간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안수사권 문제는 여태까지 많이 이걸 얘기를 했는데
0: 맞습니다.
2: 이 공소기각 문제는 이게 갑자기 등장한 거거든요. 갑자기 등장했는데 내일 통과가 돼버리면 하다가 이게 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0: 논란이군요.
2: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주목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5: 조작기소특검법의 공소취소 조항의 다른 버전이에요. 그거를 형사소송법에다가 네네. 포함시켜서 네. 일종의 맞춤형 공소기각 근거조항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 형사소송법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나요? 저는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0: 좀 무리수라고 봐야 되는
5: 것 뿐만 아니라
0: 네.
5: 이 보안수사권 없애는 것도 몇 가지 핵심적인 질문에 답을 못해요. 민주당에서. 첫 번째 누구를 위한 거냐 이게. 보안수사권을 없애면 누구한테 좋은 거냐. 그런데 범죄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제가 피해자라면 검찰이 하든 경찰이 하든 어쨌든 범인 잡고 그리고 내 피해가 원상회복되면 좋은 거잖아요.
0: 나만 보호해주면 되잖아요.
5: 그게 피해자 입장이에요.
0: 네.
5: 그러면 이게 어쨌든 피해자 입장에서 경찰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경찰이 수사를 이번에 장윤기 사건처럼 은폐하거나 이럴 가능성에 대비해서 법률가의 입장에서 검찰이 그걸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그래서 필요하면 보안수사를 직접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고 그 가능성을 열어놓는 게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러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민주당이 답을 합니다. 수사기소분리가 원칙 아니야?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하는 거예요. 수사기소분리가 원칙이죠.
0: 네.
5: 그래서 직접 수사권 거의 다 없앴어요. 수사 개시권이 없는 게 직접 수사권이 없어진 겁니다. 보안수사는 직접 수사이긴 하지만 이게 수사를 개시할 수가 없어요. 이 범죄 혐의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만 보안수사를 할 수 있는 거지 거기서 애초에 범죄 혐의하고 다른 그런 혐의 사실이 나오면 그건 다시 경찰로 넘겨야 됩니다. 별건 수사가 불가능한데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남겨둔다고 해서 어떻게 정치검찰이 부활하죠? 그 사이에 논리적 비약을 지금 설명하지 못해요. 두 번째로 모든 검사는

0: 조건 뭐 영장권 다 갖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특검의 파견은 중수청에서만 할 건가요? 근데 특검 검사들이요. 특검 검사들이 수사 끝나면 공소유지까지 담당을 해요. 때문에 공소청에서 파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 그러네요.
0: 공소유지를 네. 담당하기 위해서. 네네네. 그러면 공소청에서 파견된 검사 너는 법정에만 나가 나중에. 수사는 하지 마. 이렇게 할 건가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2: 알겠습니다.
1: 그러니까 박원석 의원님 오랜만에 에너지를 많이 올리시네요. 오늘 아까 민생 문제도 그렇고 이번 문제도 그렇고.
3: 너무 답답하고 불합리하니까
1: 네.
4: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1: 그러니까요. 답답하신
3: 거예요. 저는 민주당이 네. 왜 이렇게 불합리한 제도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밀어붙이느냐.
4: 그래서 저는 이제 형사소송법에 불합리한 이런 부분을 떠나서 도대체 왜 이러느냐 이런 부분을 봤을 적에 지금 또 조정식 의장의 그런 불합리한 발언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그 개헌 조항이라든지 또 이 공소 취소나 기각이나 이런 부분에 집착하는 부분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든지 임기 내에 없애보겠다고 하는 이런 그 묵시적인 이 부분이 정권 내부에 존재하고 그 부분이 정권을 계속해서 저는 짓누르고 있다고 봐요.
1: 이번에 나온 공소기각도 같은 의미로 해석을 예. 해야 되는 겁니까?
4: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권력을 통한 특혜나 반칙 또 불공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거 또 대통령이 바라는 부분은 정확하게 반칙과 특혜고 공정하지 않습니다.
1: 네.
4: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런 무리수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더 강화시키는
1: 네.
4: 그런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을 저는 정권이나 권력이 명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5: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가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사법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말이 안 되게 들을지 모르겠으나
1: 네.
5: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끝난 순간까지 지지율을 유지해야 돼요. 그게 원천적으로 그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는 길입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만약에 이제 지지율이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요. 국민의힘이나 보수정당 계열로. 그렇게 되면은 이거 다 바꿀 수 있어요. 법으로. 헌법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1: 네.
5: 뭔 의미가 있습니까? 공수처도 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1: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네. 보안 수사권을 다시 수기하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5: 그러니까
1: 있잖아요.
5: 이것도 제가 전 그 이해가 좀 안 가요. 제가 네. 아까 그 조정식 의장 얘기할 때 그 무슨 정치 상상력도 그렇고 감수도 제로다 무슨 빵점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저는 아무리 제가 머리가 원래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보안 수사권을 폐지를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제가 생각하는 건 원래 민주당에 있는 전통적인 기조 그것만은 설명이 좀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보안 수사권을 그렇게 안 주려 하는 건지 검찰에 대한 무슨 피해의식 이런 거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전 사실 모르겠어요. 왜 이런지
1: 모르겠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정성호 장관 최근 사이 뭐 표명이라고 봐야죠. 뭐 세수는 세부대 그렇죠. 뭐 이런 네. 이야기 했으니까요. 근데 청와대 쪽에서 사퇴 의사 일축했고요. 오늘 청와대 입장을 많이 전해드리네요. 홍익표 정무수석이 사의 공식적으로 표명한 적 아직 없다. 공소청 출범하고 안착할 때까지 봐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성기용 대통령 홍보 소통 수석 비서관은 공직이라는 게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만둘 수 있는 자리 아니다. 그런 점에서 다양한 것을 감안해서 정 장관도 생각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공소기가 좀 여기에 공세를 이어가는 것 같고 내일부터 필리버스터 시작한다라고 얘기했고요. 한동훈 의원도 여기 참가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허락해 주나요? 국민의힘이 허락해 줘야 되잖아요.
4: 저는 그렇죠. 네. 그거는 아마 저기 순서를 네. 아마 저는 배정해 줄 거라고 봅니다.
1: 아, 그래요?
4: 그건 이제 장동혁 대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네. 원내대표가 결정할 맞습니다.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1: 원내대표가
4: 그거조차도 안 해준다면
1: 네네.
4: 안 해준다면 진짜 소임 배정치거든요. 아마 그 엄청나게 아마 비난 받을 겁니다.
0: 아니 해주는데 네. 두 번 정도 해주면 그 앞에서 다 끝날 텐데.
4: 후순위에 하면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끝나는.
0: 24시간 아니 기왕 해주려면 1번으로 해줘야지. 그래야 의미가 있지.
5: 24시간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뒤로 하면 소용이 없어요.
1: 시간 제한이 있군요.
5: 제가 볼 때 24시간 이내에 그 표결을 정지시키는 거니까 필리버스터를 네. 그렇게 된다면 한동훈 의원의 그거를 국민의힘에서 받아준다 하더라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후순위 할 것 같아요.
0: 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라면은 네. 조건을 걸겠어요. 1시간만 하시라.
1: 1시간만 해요.
0: 1시간이어도 충분해요.
4: 맞아요.
0: 이 핵심적인 문제점을 폭로하고 국민들한테 그렇죠. 하고 싶은 얘기는 1시간이어도 충분해요.
1: 한동훈 의원은 엄청 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그것도 같이 토론하셨잖아요. 네, 오늘
6: 그랬는데 네. 그 국민의힘 모 의원이 갑자기 발언권을 달라고 해서 줬더니 카메라를 딱 방송사 카메라 보면서 네. 원내 지도부에게 요구합니다. 뭐, 어이, 왜 갑자기 여기서 뭘 요구하지? 한동훈 의원의

0: 필리버스터 권한을 꼭 보장해 주십시오. 오, 갑자기 이렇게 일하더라고요.
1: 누구세요?
2: 신한계 의원인가 보네.
1: 신한계 의원이신 것 같은데.
0: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3: 네. 어, 사회분석에 그것도 기억 못해요?
4: 아니 그러니까 거기 멤버가 아니었어요.
2: 정치가 네. 정치가 사실 서로 당내에다 미워하고 뭐 이래서 배척하고 배제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도도 만약에 수용을 못하는 정당이라면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3: 심각한 거 잘 모르셨나요? 더 분명히 계셔서 그러셨는데.
2: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정권이 더 심각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또.
1: 그 뭐 원래 또 한동훈 의원이 검찰 출신이고 이쪽은 또 잘 알 것 같은데.
3: 발언권 그러니까 줘야 될 것 같은데.
1: 어, 민주당의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공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제 말하는 게 굉장히 좀 강한 어조로 나올 것 같으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도 사실 불리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2: 판 깔아주기 그 싫은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있겠죠.
1: 스타가 되는 걸 보기가 꼴보기가 싫다 이거잖아요.
5: 검찰청법 개정될 때 중수청 네. 공소청 그때 필리버스터 1번을 천하람 의원이 했었어요.
1: 오 맞아요.
5: 그때 개혁신당 원내대표한테 그 1번 발언권을 줬습니다. 이제 그 정도 이 저기는 보여야죠. 그 제1야당이. 그리고 전략적으로 생각해도 누가 이걸 반대 토론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일까.

0: 1시간.
1: 1시간.
2: 1시간이면 충분하다.
1: 충분하다. 예.
0: 그 얘기 되네요.
1: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한동훈 의원이 내일 필리버스터에 나와서 연설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좀 체크 포인트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장동혁 대표 이야기 좀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장동혁 대표가 이 취임 1주년이네요.
3: 아, 그래요?
1: 이 제 주변에서는 예. 1년
3: 참 된 것 같은데. 그렇구나.
1: 예. 1년밖에 안 됐어.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4: 장 대표 대단한 사람, 대단한 분이에요, 진짜.
3: 아, 1년 됐습니다. 근데 생명력이 굉장히 저거한 게 네. 제가 볼 때에는 일단은 그 여러 가지 이 요소들이 지금 장동혁 대표한테 부정적이지 않은 것이 선관위의 그 실시간 투표율 조작 의혹 이 문제 이 장동혁 대표 맨날 그 저 부정선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얼핏 헷갈려요. 저는 절대로 이 조작 투표가 될 수 있을지언정 부정 투표는 아니라고 생각 부정선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걸 헷갈릴 수 있는 상황. 두 번째는 권용진 의원의 징계 문제가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3: 그런데 이 징계를 사실은 친한계 징계, 그러니까 권용진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이에 친한계 의원들 징계를 어물쩍하게 이렇게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사실 한 가지는 오세훈 시장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1심 판결이 장동혁 대표한테는 오히려 강성 세력의 이 입지를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네. 그래서 뭐 1년 평가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하는 건 의미가 없고 생명력은 대단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1: 예. 그리고 또 이제 연임에 대한 거 이야기 나와서. 그러니까
3: 요새는 뭐 다 연임 얘기 이렇게 네. 사방에서 나와요.
4: 장동혁 대표에게 주어진 정치 환경이 대단히 유리하게 조성되고 있어요.
1: 네네.
4: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기본적으로 반사이익에 의한 정치예요. 모든 정당이 거의 다 그런데 100%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장 대표는 지금 계속 이슈가 밖에서 생기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자력에 의해서 자꾸 징계 정치 이런 걸 만들어 나가는 거고 부정선거론 징계 정치에서 이 극우의 어떤 그 단결 속에서 뭔가 자기의 해 나가면서
1: 그렇죠. 네.
4: 또 하나 또 민주당이 또 알아서도 이게 자랄 또 깔아줘요.
1: 이슈를 만들어주면서
4: 왜 적을 향해서 화살 돌릴 수 있게끔 환경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1: 네네네.
4: 제가 그래서 볼 때 이 장동혁 대표는 대단한 분이다. 외부에서 도와준다. 그런 것을 드린 거예요.
2: 일단 제가, 대단한 제가 아까 천하람 네. 대표가 필리버스터 1번 했던 게 검찰청법이라 그랬는 아 저 검찰청법이라는데 그게 아니고 2차 특검법이었네요.
1: 네, 2차 특검법.
2: 그때 천하람 원내대표가 그 1번 타자로 나가서 필리버스터를 했었고 저는 지금 국민의힘 현재 상태에서 오늘 시점에서 국민의힘 내부의 권력 투쟁에 가장 능한 정치인은 장동혁 대표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2: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욕심 때문인지 이게 다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계산이 복잡해요. 근데 장동혁 대표 굉장히 단순합니다.
1: 네네네.
2: 지금 좀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론 주장하면서 장외투쟁 도는 게 왜 돈다고 생각하세요? 실제 재선거나 이런 게 가능하다고 여겨서 저걸 돌까요?
1: 아닙니다. 시간 끌기인가요?
2: 자기 지지층 결집하는 거예요.
1: 지지층 결집이다.
2: 그리고 당내에서 일고 있는 책임론을 저런 식으로 우회하고 회피하는 겁니다.
1: 네.
2: 그리고 한편으로는 징계 정치 가동해가지고 그냥 뭐 이게 합리적이든 않든 욕을 먹든 말든 그냥 갑니다. 근데 나머지는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방선거 직후에 책임론이 크게 잃었을 때 그때 장동혁 대표 체제를 끝냈어야 됩니다. 그걸 못 끝내고 나니까 오늘 1주년이 됐고 2주년 가요 두고 보세요. 내년 8월까지.
1: 아, 채웁니까?
2: 막을 네. 방법이 없어요. 네. 그리고 친한계든 대한과 미래든 중진들이든 좀 현실에 기초해서 이 문제를 봐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 뭐 상식적이지 않고 너무 극우적이고 어떻게 보면 능력도 없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당원이 한 40%쯤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윤어게인이고 그 사람들이 부정선거도 주장하고 그 사람들이 한동훈 복당도 반대하는 겁니다. 이걸 현실로 인정해야 답이 나와요. 그런데
1: 네.
2: 자꾸 그걸 부정하고 장동혁이가 뭐가 있어 이러면 답을 못 찾아요.
1: 그렇죠. 예.
2: 사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1: 네네네. 그런데 방송인 형은 무슨 일 있으세요?
2: 아니요.
4: 제가
1: 화를 많이 내셨어요.
4: 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네네. 게 지금 대안감이라 소장파 얘기했잖아요. 중진들. 그런데
1: 네.
4: 이분들이 너무 양다리 너무 많이 거쳐 있어요. 양다리 너무 많이 걸치니까 셈법이 네. 복잡한데 전 딱 하나 그 얘기하고 싶은 게 그분도 공천받은 뭐예요. 장 대표가 연임한다고 치고
1: 네네네.
4: 공천받아 떨어져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 이유 없어요.
1: 네. 네. 마지막으로 이태규 의원님 쇄신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1주년 기념해서.
5: 저는 뭐 기대하기 어렵다고 네. 보여지는데.
1: 쇄신안 뭐가 나올까 예. 궁금해요.
5: 저도 그게 궁금한데 네. 실제로
6: 당을 쇄신하고 보수를 혁신한다고 하면
7: 네.
6: 기존의 장동혁 대표의 노선의 수정이 불가피한데 과연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7: 노선의 수정.
6: 네, 저는 그거

0: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는 이제 지켜봐야 되기 좀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장동혁 대표가 징계 정치한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당대표의 어떤 권위나 리더십이 확보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한 책임을 물을 당내 정치 동력이 없습니다.
1: 네.
0: 그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지금 한계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부분이 리더십은 없는데 새로운 리더십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이재명 정권이 지금 장동혁 대표에 버틸 명분을 주지만 또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권이 버틸 수 있는 또 어떤 그 기본적인 자양분을 또 역으로 제공해 주고 있다.
1: 아.
0: 뭐 이게 결국 이제 적대적 공생이고 공존이죠.
1: 네.
0: 뭐 이것이 지금 한국 정치 양당 정치의 현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 저는 국민의힘이 쇄신안을 냈는데 그 지금 제가 요새 들은 얘기에서 가장 우습게 들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1: 쇄신안을
2: 뭘 쇄신해요? 쇄신의 1차는 장 대표의 사퇴예요. 뭘 쇄신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장 대표가 이 능수능란해요. 현란해요. 화려해요. 이 드리블이. 징계 정치했다가 부정선거 얘기했다가 또 적당히 또 밖에 있는 것도 공격도 하고.
1: 이슈를 계속 던지잖아요.
2: 계속 던지면서 계속 네. 이슈를 덮는 거예요. 거기서 놀아나는 거죠.
0: 어려우면 단식하고 네. 또 어려우면 입원하고 그래요.
1: 아, 어려우면 미국 가고.
2: 네. 예. 제가 그 과거에 그 조선시대 숙종에 가끔 비유하는데. 예.
1: 예, 예. 알겠습니다. 숙종에 비교해서 얘기 들으면은 오늘 시간이 오버될 것 같아서 숙종 이야기는 또 다음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차창열 용인대 특임교수, 신을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1: 오늘 정치권에서는요 개헌, 신천지, 뭐 멱살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왔습니다. 단어만 들어보면 한 편의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문제는 정치가 아무리 극적이어도 시청률로 평가받는 드라마는 아니란 얘기죠. 반전은 충분히 봤으니까요. 이제 좀 본론 좀 시작해 주십시오. 자,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물이나 이온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려 가능한 빨리 몸을 식혀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한낮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생넓은 모자와 양산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프로농구 KCC의 챔피언 결정전 우승 주역 최준용이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무대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음 달 1일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출국해 무릎 재활과 개인 훈련을 이어가면서 NBA 구단과 하부리그인 G리그의 팀들의 문을 직접 두드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따라 정해진 용도와 한도 내에서만 사용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자택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사용까지 사적으로 해석한 보도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증빙 자료는 청문회에서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퓨처스리그 경기 도중 글러브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퇴장당한 상무 김기중 선수에 대해 KBO가 출장 정지 제재를 내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KBO는 선수의 글러브를 회수해 확인한 결과 폭염으로 인해 내부 접착제가 녹아 구멍 사이로 흘러나온 것으로 확인돼 10경기 출장 정지 제재를 철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3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시티의 아시아 투어 선수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맨시티 28명의 명단에는 필 포든, 베르나르두 실바 등이 포함됐지만 공격수 홀란과 북중미 월드컵 골든볼의 주인공 로드리 등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3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한 이탈리아 축구대표팀 감독의 로베르토 만치니 전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한편 북중미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3전 전패의 고배를 마신 튀니지는 차바니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차상현 감독이 이끄는 여자 배구 대표팀이 2026 아시아선수권대회 조별리그에서 C조에 편성돼 일본, 베트남, 홍콩과 맞붙습니다. 이번 대회는 12개 팀이 출전해 세계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르고 우승팀에는 2028 LA올림픽 본선 직행 티켓이 주어집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 스타 드레이먼드 그린이 1년에 2,770만 달러, 약 402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골든스테이트와 재계약했습니다.

0: 스포츠 스포츠.
1: No problem.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KBS 정현호 스포츠 PD, 매경재 김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십니까.
1: 반갑습니다. 자, 가을 야구를 향한 뜨거운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프로야구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뜨거운 경쟁이 뭐 경기가 치열한 것도 있지만 정말로 날씨가 뜨거워요.
2: 그러니까요. 네. 최고 기온이 거의 40도에 육박할 정도의 날씨고 비록 저녁 경기라고는 하지만 이미 그라운드는 오전부터 오후 내내 달궈져 있는 그렇죠. 상태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저희가 중계를 나가보면은 경기에 임박해서 원래 선수들이 나오면은 선수 몸 푸는 뭐 영상을 좀 스케치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선수들이 더우니까 거의 임박해서 6시 넘어서 나오기 때문에 네. 약간 그런 내로사항이 있긴 했는데 선수들 나름대로도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더위와 싸우는 법을 하나씩 좀 익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렇습니다. 자, 프로야구 삼성이 선두를 달리고 있고 먼저 전체 순위는 어떤지 순위표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김지한 기자.
3: 네, 삼성 라이온즈가 이제 후반기 이제 들면서 또 계속해서 선두를 지키면서 승률 6할 2푼 4리 단독 선두 달리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KT 위즈도 최근에 아주 무서운 상승세를 타면서 승률 6할을 채우면서 삼성의 두 경기 반차 2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G 트윈스가 이제 삼성과 5경기 차 3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두산 베어스가 최근에 또 기세가 좋습니다. 네. 최근 또 2연승을 이어오면서 4위로 올라섰고요. 기아 타이거즈가 지금 승차 없는 5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연패 부진에 빠졌던 한화 이글스가 6위 그리고 NC 다이노스가 7위 롯데 자이언츠가 8위 각각 자리하고 있고 SSG 키움 순으로 9위와 10위에 각각 자리했습니다.
1: 네. 삼성은 되는 집은 다 되는구나.
2: 맞습니다.
1: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새롭게 네. 온 외국인도 성공적입니다.
2: 오러클린 선수의 대체 외국인 선수인 이제 페덱스 선수가 첫 등판부터 굉장히 좀 뭐랄까요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에는 또 이제 그 대체 외국인 선수를 하면 보스 선수 역시 꽤 훌륭한 피칭을 보여줬단 말이죠. 비록 이제 이닝 소화가 그렇게 많지

0: 비록 지금까지 교체 없이 꾸준히 뛰고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몸에 맞는 공도 많아지고 제구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퓨처스 리그에도 한번 내려갔다 올라왔지만 여전히 조금 크게 빠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시리즈를 바라보고 있는 삼성 입장에서는 이 아시아 쿼터에 대한 용단을 내릴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1: 네.
0: 삼성이 2014년 이후로 이제 이렇게 되면은 거의 20년 가까이 우승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통 큰 결단을 아마 아시아 쿼터 교체를 통해서 내리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1: 네. 자, 삼성이 현재 58승 35패 2무 인 상황입니다.
2: 맞습니다.
1: 60승에도 단 2승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2승 선착팀의 한국 시리즈 직행 확률이 80%에 가깝다고요?
2: 맞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뭐 똑같은 그런 이제 확률이 그대로 이제 이어졌고요. 삼성이 이번 주에 현재 지금 치르고 있는 기아와의 주중 3연전 이어서 네. 롯데와의 주말 3연전 여기서 반타작만 해도 한국 시리즈 직행 확률 아주 높일 수 있는 60승에 이제 가장 먼저 이제 도달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해까지 매 시즌 60승 선점팀의 정규리그 1위 확률이 77.8%였습니다.
0: 네.
2: 그리고 70승 선점한 팀 역시 정규리그 1위 확률이 77.8% 똑같았고요. 80승 선착팀의 1위 확률은 95.2%로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60승, 70승, 80승은 그만큼 이제 KBO 리그 전체에서도 꽤 뭐 우승 확률, 뭐 더 나아가서는 뭐 이제 가을 야구에서도 이제 좀 더 이제 높은 그렇던 순위를 통해서 한국 시리즈 직행할 확률 이런 부분들을 또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필수적인 이제 승수이기 때문에
0: 네.
2: 삼성의 현재 행보로 이제 봤었을 때는 상당히 이 높은 확률을 가져갈 그런 이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아와의 경기 더 중요해 보입니다.
0: 네.
1: 기아가 어제 삼성에도 승부를 내주면서 두산한테 4위를 내줬습니다.
0: 네. 맞습니다. 네. 보면서 올러 선수가 1이닝 1회에 무려 8실점을 했잖아요.
1: 네.
0: 뭐 올러 선수 지금 KBO 리그에서 가장 잘 던지는 투수인데 무슨 일일까. 사실 이 전반기 막판에 올러 선수가 약간 몸에 이상을 느껴서 로테이션도 조정을 해주고 올스타 브레이크 동안 충분한 휴식도 보장한 상태였는데 아 뭔가 좀 더위에 약한 모습인지 1회부터 굉장히 난조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2: 네.
0: 오늘은 반대로 삼성에서 8승 무패로 실질적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 양창섭 선수가 선발로 나섰는데
1: 네.
0: 기아 타선이 1회부터 굉장히 많은 안타를 뽑아내면서 대거 6점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6대2로 기아가 삼성을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홈런이 나오지는 기아 입장에서는 홈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삼성을 좀 꾸준하게 공격했다는 점에서 다만 이제 6대2로 추격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점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상대는 1위 팀이잖아요.
1: 네. 그렇죠.
0: 조금은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2: 일단 삼성은 이제 1회에 6점을 내주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양창섭 선수가 마운드를 지키고 있고요.
0: 그렇죠.
2: 5회 말에 전병우 선수의 솔로 홈런으로 추격의 불씨를 당겼고
0: 네.
2: 6회는 또 디아즈 선수가 2루타를 치면서 한 점을 또 따라붙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삼성의 이런 타선 분위기가 상당히 또 좋기 때문에 기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중간 계투 요원들의 좀 분발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이 불안한 느낌이 사실 일리가 있다면 있는 것이 왜냐하면
0: 네.
1: 지난주에 2승 4패를 기록했기 때문에 흐름상 지금 기아가 사실 별로 안 좋아요.
0: 그렇죠. 네. 지금 이제 특히나 불펜에서 흔들리는 선수들이 많죠. 오늘 경기도 방금 보니까 최지민 선수가 시라카와 뒤에 올라와서 안타를 적시타를 허용하면서 아웃카운트를 하나밖에 잡지 못하고 내려간 상태고 여기에 더해서 원래 마무리였던 성영탁, 정혜영 모두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나마 조상우 선수가 노련한 피칭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상우 선수 외에는 믿을 만한 카드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곽도규 선수도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다시 또 부상을 겪으면서 2군에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선발진이 아무리 많은 이닝을 먹는다고 해도 후반기로 갈수록 6이닝, 7이닝 이상 먹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1: 네.
0: 최대 3이닝, 4이닝 정도까지 던져줄 수 있는 믿음직스러운 불펜을 잘 교체하는 것이 기아 입장에서는 필요해 보입니다.
1: 아, 그런데 또 이제 곽도규 선수도 이탈을 했고 여러모로 네. 마운드가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2: 맞습니다. 곽도규 선수가 이제 최근에 이제 허벅지 이제 부상을 이제 당하면서
0: 네.
2: 예, 이제 지금 2주 후에 이제 재검진을 받고 약 한 달간 전열해서 이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곽도규 선수가 올 시즌 24경기에서 1승 7홀드에 평균자책점 2.12 거의 뭐 완벽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지금까지는 이제 보여줘 왔기 때문에
0: 네.
2: 가장 또 이 믿을만한 선수가 현재 이 전열에서 이탈한 이 부분은 기아 마운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지금 상황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1: 네. 그나마 좀 기아에게 호재라고 네. 한다면 하주석의 합류입니다.
0: 네.
1: 잘하고 있어요.
0: 엄청납니다.
1: 네.
0: 너무 사심을

0: 섞어서 네. 얘기를 하긴 했지만 오늘도 적시타를 쳐냈고 특히 이 앞서 최용우 선수의 타구를 다이빙 캐치로 잡아낸 다음에 1루에 송구하는 장면. 아 정말 심지어 유격수 자리였거든요. 하주석 선수가 유격수가 가능하다면은 뭐 지금 이제 김선빈이라든가 정현창, 박민, 김규성 대부분의 야수들이 투입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주공산인 2루와 유격수 자리를 하주석 선수가 한 자리를 좀 굳건하게 가지고 가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다른 경기들도 경기 상황을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김지한 기자.
2: 네. KT와 NC의 창원 경기 아무래도 또 2위로 지금 또 KT가 상당히 좀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결과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그런 경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6회 말이 진행 중인 가운데 KT가 5-1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기에서 KT의 허경민 선수가 NC 선발 테일러에게 4회 말에 헤드샷을 이제 좀 맞아서 이제 결국은 이제 테일러 선수가 또 퇴장을 당했고 허경민 선수도 네. 상당히 또 빠른 공을 이제 또 맞았기 때문에 네. 이제 바로 또 이제 병원으로 이제 이동하는 그런 좀 상황이 이제 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대전에서 열리고 있는 롯데와 한화의 경기. 이 경기는 아무래도 중위권으로 올라가야 하는 이 두 팀, 갈 길 바쁜 이 두 팀의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이 주목을 해야 되는 경기인데요. 7회 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화가 6회 한 점을 이제 리드해 가면서 3-2로 현재 앞서가고 있습니다. 키움과 LG의 잠실 경기. LG의 이 후반기 좀 이 전반적인 부진이 좀 아쉬운 그런 좀 상황에서 네. 이제 최하위 키움과 맞대결을 치르고 있는데 LG의 역시나 이 외국인 타자 역시 오스틴 딘이 홈런을 또 치면서 시즌 30호 홈런 기록하면서 김도영과 홈런 공동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네. 그러면서 LG가 이제 초반에 이제 분위기를 이제 잡고 갔습니다만은 키움도 상당히 이제 맹추격을 하면서 5회 초 진행 중인 가운데 LG가 7-6 한 점 차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에서 열리고 있는 두산과 SSG의 경기는 8회 초가 진행 중인 가운데서 홈팀 SSG가 6-2로 리드해 가고 있습니다.
1: 네. 네. 자, 4위로 올라선 두산 상승세가 꾸준합니다. 네. 오늘도 그 자리를 지킬지 궁금한데 일단은 두산의 좋은 점은 젊은 선수들이 너무나 잘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0: 작년부터 이 두산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타선이 좀 파괴력 있는 선수가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사실은 이 양의지라든가 양석환 기존의 주전들이 부진한 상황이어서 더 걱정됐거든요. 네. 그런데 그 자리를 박준순, 김민석 그리고 이제 안재석 군대에서 돌아온 네. 이런 선수들이 지금 자리를 차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김원영 감독 입장에서 굉장히 반가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또 걱정이 생깁니다. 바로 아시안 게임이거든요. 투타의 주축인 이 곽빈과 박준순 선수가 차출되기 때문에 아시안 게임 기간이 생각보다 깁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좀 잘 막아내는 것이 두산 입장에서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자, SSG는 그래도 뭐 후반기 시작 부분, 전반기 마지막 부분보다는 팀이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네. 반등을 한다고 해도 이번 시즌은 사실상 힘들잖아요.
2: 그러니까 중간에 연패를 너무 좀 많이 했어요. 예.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좀 시기를 제대로 이제 넘기지 못했던 부분이 SSG 입장에서는 물론 아직까지 좀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두고두고 아쉬움이 있을 텐데 최근 들어서는 또 이 최정 선수가 이제 골반 부상으로 결국은 올 시즌에 또 수술대에 오르면서 조기 마감을 했죠. 뭐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이제 어린 선수들을 또 테스트하는 그런 이제 시기로 이제 현재 이제 보내고 있는데요. 뭐 홍대인 선수라든가 안상현 선수를 그렇죠. 네, 이제 꾸준하게 또 이제 기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경기에서도 뭐 아무래도 SSG에서는 이 선수들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박성환 선수라든가 외국인 타자 마드리스 이 선수들이 오늘 마드리스는 홈런을 쳤고요. 박성환 선수도 오늘 지금까지 이제 또 먼저 이제 SSG가 따라붙는 네. 그 이제 타점을 또 이제 기록을 하면서 뭐 이 선수들의 어떤 이 활약과 또 이제 신예 선수들의 조화를 좀 어느 정도 이제 이어간다면은 그래도 네. 이제 또 다음 시즌 그 다음을 이제 바라보는 그런 입장에서 SSG 좀 더 후반기에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한 그런 분위기로 이제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4위 한화가 이제 그 밑에 가을 야구 바로 밑에 추격하고 있는데 네. 어제 이제 롯데에게 승부 내주면서 5위권에 3.5경기 차 살짝 벌어졌어요.
0: 아직까지는 롯데보다는 그래도 5위권에 가장 가까운 팀이 한화이긴 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 한화는 제일 중요한 점이 타선에서 어차피 지금 마운드가 많이 흔들리는 상황이면은 아예 공격 1변도로 가는 것도 저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지난 LG와의 시리즈에서 보여줬던 이 한지윤 선수 신인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홈런을 손주 실력으로도 뽑아낼 정도로 펀치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이런 한지윤 선수라든가 지금 허인서 선수 포수 포지션에서 거의 골든글러브가 가까워질 정도로 좋은 타격감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젊은 선수들의 타격감이 올라온다면은 젊은 선수들의 특징이 또 분위기를 잘 타잖아요. 네. 후반기 계속해서 분위기를 타고 간다면은 두산과 기아가 김도영, 곽빈, 박준수 이런 선수들이 빠진 상황을 노려본다면은 한화 마지막 다크호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자 그리고 롯데는 뭐 산술적으로는 가을 야구가 불가능한 건 아닌데 사실상 남아 있는 경기를 다 위닝을 해야 되잖아요.
2: 맞아요.
1: 현실적으로는. 네. 많이 어렵다고 봐야겠죠?
2: 좀 현실적으로 쉽진 않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지금 후반 특히나 또 후반기 들어서 롯데가 3연속 루징 시리즈를 또 이제 당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현재 뭐 가능 승수를 유출을 한다면은 현실적으로 남은 경기에서 30승 이상 그러니까 거의 6할 이상의 승률을 이제 기록을 해야 네. 아 롯데가 좀 이제 가을 야구를 좀 비벼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어제 경기에서 뭐 이제 윤동희 선수의 어떤 뭐 그런 활약이라든가
0: 그렇죠.
2: 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보여주는 롯데자이언츠의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1: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후반기 들어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팀은 LG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경기가 네. 역전당했습니다.
0: 맞습니다.
2: 예. 네.
0: LG가 참 이렇게 후반기에 갑자기 뭔가 좀 퍼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염경엽 감독은 뭐 체력 탓이 아니다라고는 했지만 코치진 개편을 했거든요. 일반적으로 팀이 가장 좀 안 돌아가고 있을 때 내는 수 중에 하나가 이런 코치진 개편인데 그나마 이제 LG에서는 수확을 찾자면은 또 다른 문시, 이 문정빈 선수가 최근 타격감이 좋습니다. 오늘도 네. 적시타를 쳐냈고 이 잠실을 밀어서 넘길 정도로 타구 속도가 170km 시속 나올 정도로 굉장히 파괴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뭐 문보경, 오스틴, 문성주, 오지환, 박혜민 이런 선수들이 살아나면서 만약에 가을야구 갔을 때 문정빈 선수가 지금 타격감 이어간다면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좀 가장 중요한 거는 LG 입장에서는 이 분위기 자체를 루징 스피릿을 빨리 떨쳐내는 것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MLB도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예. 일단은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거는 마이너리그입니다만 고우석 선수의 퇴장이었는데
2: 네.
1: 이게 이물질이 글러브 안에서 발견됐다. 그리고 이게 네. 항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뒤집어진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2: 맞습니다.
1: 혹시 여기 관련해서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을까요?
2: 뭐 그 이후에 따로 이제 업데이트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네. 뭐 일단은 이제 10경기 출장 정지 징계는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고요. 다만 이제 현지 매체에서는 고우석 선수가 팀의 보탬이 될 것이냐 아닌가를 놓고 조금 이제 엇갈린 그런 현지 매체들의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0: 네.
2: 뭐 이제 어떤 이제 매체에서는 그래도 팀에서 새로운 불펜 자원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콜업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한 곳도 있고
0: 네.
2: 하지만 이제 기회가 있더라도 앞으로 더 험난할 것이다라고 부정적인 또 이 냉혹한 이 평가를 내리는 매체도 있었거든요. 결국은 이 고우석 선수가 그래도 이제 불펜 피칭 가능하기 때문에 투구 감각을 유지하면서 기회를 최대한 엿보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현재 고우석 선수가 살아날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메이저리거 가운데 이제 이정우 선수만 3할 타율을 사수하고 있고 송성문 선수 살짝 주춤한 상황이고
0: 네.
1: 김하성과 김혜성 선수는 아직까지 콜업이 되지 않고 있네요.
0: 네, 이정우 선수 오늘 경기 출전해서 4타수 1안타 기록을 했고요. 송성문 선수가 이제 교체 출전을 해가지고 9회 말에 대타로 등장을 해서 볼넷을 얻어내면서 끝내기 적시타에 좀 기여했다는 점, 뭐 그렇게 엄청난 활약은 아니었지만 꾸준히 경기에 나오고 있다는 점을 좀 유의미하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메이저리거 뭐 박찬호 전 메이저리거가 메이저리그 팀의 투자자가 됐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아마 한국 시장을 노린 결정이지 않을까 싶은데 요걸 좀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또 MLB가 우리나라 선수들이 활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자, 이어서 한 주간 화제가 됐던 스포츠 이슈들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0: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1: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매일경제의 김지한 기자, 정현호 KBS 스포츠 PD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2026년 올해가 뭐 굵직굵직한 스포츠 이벤트가 많다는 이야기를 연초부터 했는데 네네. 월드컵이 끝났고요. 그렇죠. 끝나자마자 또 아시안게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 네. 바로 이제 내일 모레면 아시안게임 개막 D-50일입니다. 바로 이 또 메가 이벤트가 현재 또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고요.
3: 그러니까요.
2: 예, 48억 아시아인 최대 스포츠 축제 하계 아시안게임이 이제 곧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9월 네. 19일에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의 파루마 미즈호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해서 10월 4일까지 이 대회가 열리고요. 그 때문에 사실 요즘에 이제 이 스포츠 미디어 종사자, 저도 굉장히 지금 바쁘게 이 아시안 게임 준비하고 있습니다.
3: 그렇죠. 네.
1: 두 분 다 가신다면서요?
3: 네, 나고야에 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방송 시간에서는 저희가 현지 연결을 하든가 뭐 KBS PD로서 약간 현장에서 다양한 리포트를 또 이제 저희 PD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다양하게 또 현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여기서 MC를 보시고 제가 갔다 오는 분도
3: 나고야에 가시고 싶은 마음으로
1: 똑같은 직원이니까 네. 큰 차이는 없지 않나.
3: 저보다 좀 연식이 있어서 출장비가 많이 나오실 것 같은데.
1: 알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매주 이 시간에 아시안게임 관련 소식을 시리즈로 전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일단 간단하게 개요만 정리하고 네. 넘어가도록 하죠.
2: 그러니까 이제 현청 소재지인 나고야가 메인 이 개최 도시가 그렇죠. 되겠고요. 그리고 아이치현 곳곳에서 경기가 열립니다. 그리고 일부 종목, 특히 수영, 다이빙 이런 또 경영 경기 이런 경기들은 도쿄에서 현재 열릴 예정으로 있고요. 또 네. 축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다양한 도시에서 오사카나 시즈오카 같은 곳에서도 열릴 예정입니다.
1: 네. 우리나라는 역시 많은 메달을 기대하고 있을 텐데 특히 이제 기대되는 종목이 양궁, 펜싱, 배드민턴 뭐 이런 종목들이 있겠죠.
3: 뭐 올림픽이랑 똑같이 예. 전통적인 효자 종목들이죠. 지난 항저우 대회 때는 종합 3위에 올랐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좀 일본과 2위를 놓고 다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올림픽이 이제 다가오는 LA 올림픽이 있으니까 여기에 나갈 안세영, 황선우, 김우민, 오상욱, 우상혁 같은 젊은 선수들의 좀 올림픽 전초전이 되지 않을까. 여기에 네. 더해서 전통적으로 야구와 축구도 지금 계속해서 금메달을 따내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이제 일본과 2위 다툼을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네. 개최지다 보니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2: 네. 아무래도 지난 아시안게임 때도 우리와 일본의 격차가 금메달 10개 차이였거든요. 일본은 아무래도 개최국이기 때문에 좀 더 1진급 선수들을 많이 또 이번에 내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요.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일본과 격차를 조금 더 줄인 그런 이제 3위 뭐 좀 더 나아가서는 뭐 물론 종합위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내년 이제 내후년에 열릴 LA올림픽 픽을 위한 그런 전초전격으로서 좀 좋은 성적 역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대회가 이제 D-50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 소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미디어데이들이 펼쳐지고 있죠.
3: 최근에는 이 선수단 전체 미디어데이를 하는 게 아니라 종목별로 합니다.
2: 맞아요.
3: 당장 네. 내일이 또 탁구 미디어데이가 예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좀 진천 선수촌을 왔다 갔다 할 일이 예전보다 많아지기는 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선수들의 훈련 그리고 또 모의고사 격인 대회들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자, 뭐니 뭐니 해도 또 양궁 기대가 네. 되는데 이번에도 전 종목 석권이 목표겠죠?
2: 맞습니다. 이거 이제 전 종목 석권이라고 하는 건 리커브 종목에 그렇죠. 예, 한해서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워낙 또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뭐 큰 대회에서 워낙 또 좋은 성적을 이제 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이제 비슷한 그런 성과를 기대하고 있고요. 때마침 지난주에 양궁 대표팀이 또 의미 있는 훈련을 했습니다.
3: 맞습니다.
2: 시뮬레이션 경기 그러니까 스페셜 매치를 이제 소화를 했는데요. 실제 아시안 게임 양궁 종목이 열릴 경기 환경을 최대한 재현을 했습니다.
1: 네.
2: 그래서 뭐 장래 이제 방송도 일본어 영어가 이제 교차해서 이제 그런 방송이 되고 관중 소음 이런 부분들까지 구현을 해서 최대한 이 선수들의 적응력 향상을 돕는 그런 경기를 펼쳤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서
3: 네.
2: 이 분위기를 이어서 또 아시안 게임에서 또 어떤 성적 이번에 또 보여줄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1: 네.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펜싱 대표팀도 네. 아시안 게임 앞두고 경기력을 잘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3: 펜싱하면 또 남자 사브를 기억하시는 분들 네. 많을 텐데 네. 뭐 김정환, 오상욱, 구본길 이런 선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파리 올림픽 때 쪼커로 나섰던 단체전의 도경동 선수가 최근에 세계 선수권에서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후보 선수로 출전을 했지만 그 기량이 최근에 급성장을 해서 기존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단체전에서의 좋은 성적 거기에 나가서 개인전에서도 좀 이변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또 기대가 됩니다.
1: 네.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강세인 종목 배드민턴 역시 굉장히 강합니다. 네. 각 종목에서 금메달을 노리고 있는데 일단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지점은 안세영 선수의 몸 상태예요.
2: 맞아요. 지난 이제 최근에 일본 오픈 도중에 안세영 선수가 발목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또 중국 오픈을 이제 출전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안세영 선수의 이 몸 상태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 섞인 시선들이 있었는데 때마침 오늘 이제 안세영 선수가 한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서 네. 본인의 현재 몸 상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다쳤을 때에 비해서 몸 상태가 매우 좋아졌고 훈련도 정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비율로 따지면은 다쳤을 때에 비해서 현재 80에서 90% 정도 회복됐다. 그러니까 다음 달 세계 선수권에도 이제 그 대회에 나가는 걸 목표로 잡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몸 상태를 많이 끌어올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안세영 선수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이 남자 복식 세계 1위인 김원호 서승재 선수가 네. 이제 최근 두 개 대회 연속 준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점점 더 이제 아시안 게임이 다가올수록 또 워낙 이제 배드민턴은 또 뭐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이런 라이벌 국가들의 또 이 경기력도 상당히 또 이제 우리의 이제 메달 행보에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3: 그렇죠.
2: 굉장히 또 많은 또 준비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1: 네. 자 그리고 농구 대표팀이나 배구 대표팀도 평가전을 통해서 아시안 게임 준비하고 있을 텐데
3: 네.
1: 아까 단신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표팀의 최준용 선수가 갑자기 미국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3: 이게 KBL에서 미국 프로농구로 진출한 경우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뭐 예전에 하승진 같은 경우 바로 넘어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2: 그렇죠.
3: 사실 최준영 선수가 좀 어떻게 보면 하부리그부터 도전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굉장히 좀 용기 있는 도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내에 남았을 경우에 뭐 보장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네. 것들을 다 포기하고 순수하게 그냥 농구적으로 더 새로운 도전을 해보겠다 이런 취지 저는 뭐 응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시안 게임 출전 문제를 놓고 도 농구협회와 의견을 나눠서 대표팀에서 불러준다면 기꺼이 태극마크를 달고 뛰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기 때문에 뭐 최준용 선수 하면은 굉장히 좀 독특한 성격으로 유명하잖아요. 본인이 그냥 농구를 더 잘하고 싶어서 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남자 농구가 올림픽에도 아직 못 나가고 이런 좀 아쉬운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최준용 선수가 어떤 그런 세계화의 물꼬를 틀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팀 관련 소식 이외에 그 외의 스포츠 소식들 간략하게 전해주시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죠.
2: LPGA 투어 최근에 스코틀랜드 여자 오픈에서 신지은 선수가 우승하면서 10년 2개월 만에 통산 2승 달성했고요.
3: 네.
2: 그리고 내일 축구협회 관련 이제 국회 청문회가 열립니다.
3: 네.
2: 여기에 또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이 청문회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 나올지 좀 주목해야겠습니다.
1: 네. 자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정 PD와 김 기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우 PD, 김지한 기자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1: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내일도 더위가 오늘과 거의 비슷하거나 좀 더 기온이 올라서 더 심해질 전망인데요. 오늘 경남 양산이 40.3도까지 올랐습니다. 올 최고 기온, 그리고 기상 관측 이래 또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 대부분 이렇게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전국 낮 기온이 35도 안팎, 밤에는 25도 이상의 열대야가 계속 반복되겠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경남권을 중심으로는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실제 기온도 39도 이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대부분 전국의 열대야주의보도 동시 발효 중이라서 밤사이에도 열기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이 26도, 강릉 28도나 되겠고요. 밤새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늘 32.6도까지 오른 서울은 내일 34도, 세종, 대전, 광주, 제주, 나란히 같은 기온 34도 예상되고, 강릉과 대구는 내일 37도, 부산과 창원은 무려 3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자외선 지수 대부분 매우 높은 단계, 오존 농도는 중부 내륙과 일부 남동부 지역이 나쁘겠고요. 8월로 넘어가면서 다음 주 서울은 37도, 대구는 3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1: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결국 한낮 기온이 40도를 넘겼습니다. 경남 양산 지역 기온이 올해 처음 40도를 돌파했습니다.
1: 부산은 120여 년 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먼저 강예슬 기자입니다.
2: 쉴 새 없이 치솟는 온도. 시민들은 양산과 물안개로 더위를 피하고 아이들은 물줄기 속을 뛰어다니며 열기를 식힙니다. 오늘 낮 경남 양산의 최고 기온은 40.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불과 사흘 만에 다시 쓴 올해 최고 기온으로 3년 연속 국내에서 기온이 40도를 넘는 지역이 나왔습니다.
3: 계곡에 가더라도 저희가 연일 마른 장마였다 보니까 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더워서 여기 다시 찾아왔어요.
2: 양산에 이어 부산도 역대 가장 뜨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4: 오늘 부산의 낮 최고 기온은 38.8도를 기록했습니다. 1904년 기상 관측 이래 122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2: 예상 밖 더위에 피서객들은 당혹스러워합니다.
5: 대구에서 부산은 시원할 줄 알고 놀러 왔는데 아 혹시 몰라서 옷까지 챙겨 왔는데 와 땀으로 지금 다 젖어서 지금 너무 더워요 지금.
2: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들도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6: 네, 우리 시에서는 무더위 쉼터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안부 확인을 강화하는 등 폭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 오늘 경남 김해 39도, 창원 38.8도 등 영남 지역 곳곳에서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전 11시를 기해 부산 서부와 중부에 첫 폭염 중대 경보를 발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0: 기록적인 폭염을 마주한 시민들은 지금 더위를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부산 해운대로 갑니다. 자, 김서영 기자, 밤바다인데도 더위가 가시질 않는다고요?
7: 네, 밤 9시를 지났지만 이곳 해운대 수욕장의 기온은 여전히 3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낮보단 기온이 내려가긴 했는데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매우 덥습니다. 지금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마저 미지근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곳 해운대 수욕장엔 도심의 더위를 피해 나온 관광객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해변을 거닐며 열기를 식히는 모습입니다. 시원할 줄 알았던 밤바다가 생각보다 더운 탓에 손선풍기를 들거나 부채질을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오늘 한낮 기온이 39도에 육박한 부산에는 12일째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25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건데요. 오늘 밤에도 한낮의 열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앞서 들으신 것처럼 내일 부산엔 폭염 중대경보 발효도 예정돼 있는데요.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까지 오르는 극단 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불필요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부산 해운대 수욕장에서 KBS 뉴스 김서영입니다.
0: 네, 부산과 경남에 이렇게 극심한 더위가 나타난 원인을 짚어보겠습니다. 계속된 폭염으로 열이 쌓인 가운데 바람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김세현 기상전문기자가 분석합니다.
8: 우리나라엔 최근 주로 북서풍과 서풍이 불었습니다. 이 바람이 산을 넘으면서 영남지방 기온을 35도 넘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부산이 39도 가까이 오르고 양산이 40도를 넘은 건 전례가 없는 극단적인 현상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연일 폭염이 계속돼 열이 쌓인 데다 바람의 방향이 평소보다 늦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양산과 부산에선 늦은 오전부터 바다에서 육지로 해풍이 불면서 기온이 서서히 낮아집니다. 그런데 이번엔 북서풍과 서풍이 평소보다 더 강하게 불면서 해풍이 억제됐고 부산은 오후 3시가 지나서야 이렇게 해풍이 불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서풍 계열의 뜨거운 바람이 평소보다 강했던 건 보통 우리나라

0: 중국 남부지방 쪽으로 지속적으로 태풍이
1: 김정훈
0: 들어가면서
1: 서울대
0: 태풍으로부터 이로되는
1: 지구환경과학부
0: 남서풍권
1: 교수의
0: 서풍
1: 말입니다.
0: 계열의 바람들이 우리나라 서해까지 끌고 들어오면서
2: 이런 기압계는 내일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의 한낮 기온은 3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경남 김해와 밀양, 양산에 이어 내일은 창원과 부산까지 폭염 중대경보를 확대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현입니다.
3: 지금 바닷물도 뜨겁긴 마찬가지입니다. 서해와 남해 일대에 고수온특보가 내려져 있고 제주에 이어서 완도에서도 양식 물고기 수만 마리가 피서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원 기자입니다.
4: 양식장 수조에서 어민들이 죽어가는 업치를 하나씩 건져 올립니다. 바로 옆 창고에는 죽은 업치만 3천여 마리가 쌓여 있습니다. 완도 앞바다에서 바닷물을 끌어와 양식하는데 높아진 수온을 견디지 못하고 넙치들이 폐사하는 겁니다.
5: 넙치를 키우는 수조의 적정 온도는 22도에서 23도 사이인데 이곳은 벌써 28도를 넘어섰습니다.
6: 자식 키우는 기분하고 똑같습니다. 봤을 때 지금 26년째 양식업을 하고 있는데 갈수록 더 힘들어져요.
4: 지난 21일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졌던 전남 광주 앞바다의 수온은 사흘 연속 28도를 넘어서면서 이틀 전 고수온 경보로 격상됐습니다. 지난주 제주 지역 양식장에서 넙치 2만여 마리가 폐사한 데 이어 최근 사흘간 완도군 육상 양식장 6곳에서 또 9만 마리가 피해를 봤습니다. 경남 통영의 바다 양식장 역시 수온이 최대 29.1도까지 오르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더위에 비교적 강하다는 참돔으로 어종을 바꿨지만 폐사가 일어날까봐 먹이 주기도 자제하고 있습니다.
7: 마음적으로 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좀 암담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4: 지난해 바다에 내려졌던 고수온 위기 경보는 85일 동안 지속돼 사상 최장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역시 폭염이 멈춰서지 않고 있는 만큼 어민들은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원입니다.
3: 숨막히는 폭염에도 쉴수 없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배달기사가 있습니다. 정부는 두 달 전 배달기사들이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변한 게 없습니다. 김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 주문이 밀려드는 오전 11시 반. 마음이 더 조급해지는 시간입니다.
9: 보통은 엘베가 너무 이렇게 오래 걸리면 계단으로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8: 낚아채듯 배달 음식을 챙기고 다음 목적지로 향합니다.
10: 네, 엘베 탔을 때는 이게 쉬는 시간이에요.
8: 이제 겨우 배달 한 건. 하지만 땀이 콧등까지 내려앉습니다.
11: 저희는 쉬는 때는 콜이 안 들어올 때 쉬는 거고 그냥 무조건 오토바이는 멈추지 않고 달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돈이 되니까요.
8: 햇빛을 고스란히 받아내는 오토바이 헬멧과 안장은 최대 90도에 달합니다.
12: 올 여름 들어서 제일 더운 것 같아요.
13: 헬멧 쓰고 조금만 배달 두번 정도만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현기증이 약간 나요. 정말로 어지러워요.
8: 지난 5월 정부는 올여름 폭염에 대비해 8개 배달 플랫폼사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배달기사들의 불이익 없는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무리한 운행을 유발하지 말자는 게 골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배달 건수와 수락률 등으로 기사의 등급을 나누고 이에 따라 수수료가 책정되는 상황에서 자유로운 휴식은 요원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14: 빨리빨리 움직여서 하나라도 더 배달을 하면은 좀 돈이 되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더 달리게 되고 더 위험에 노출이 되고 또.
8: 실제 지난해 조사에선 배달기사 상당수가 폭염에도 일하며 온열질환 의심 증상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진입니다.
3: 고혈압이나 신장병, 당뇨가 있는 사람에게도 폭염은 위협적입니다. 평소 먹는 약 때문에 체온 조절이 잘 안 되거나 탈수 증세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송금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20년 넘게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는 85살 어르신입니다. 합병증으로 만성 신장병이 악화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의사는 물 마시는 습관부터 확인합니다.
16: 물을 잘 드셨나요?
17: 물을 자주 안 먹은 편이었어요.
15: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 이뇨제를 추가로 복용해 탈수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16: 소변으로 당이 빠지면서 또 물이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평상시보다 물을 잘 드셔야 됩니다.
15: 이처럼 기저질환자들은 복용약과 질환의 특성에 따라 폭염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고령일수록 체온 조절이 안 되거나 갈증을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폭염으로 탈수 상태에서 약을 먹으면 체내 약의 농도가 높아져 과다 복용과 비슷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0: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심혈관 질환자의 경우 체감 온도가 38도에 이르면 사망 위험도가 1.14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기저질환을 조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게 되는데 그 약물이 체온을 정상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전을 이제 교란하기 때문이에요.
0: 전문가들은 임의로 약을 끊는 건 더 위험하다며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 수분 섭취와 복용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2: 남부지방은 지금 가뭄 도심에서 기우제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이 가뭄이 앞으로 전국으로 번지면서 8월 말까지 폭염이 계속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신방실 기상전문 기자입니다.
3: 나흘째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경남 창녕군의 오늘 낮 기온은 38도를 넘었습니다. 극심한 가뭄에 농심이 타들어가자 기우제까지 지냈습니다. 인근 미량댐 저수율은 35%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창녕뿐 아니라 영남지방 곳곳이 땅속 1m 깊이까지 수분이 말라가는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물기가 사라진 토양에서 열기가 방출돼 기온을 끌어올리고 다시 이 열기가 가뭄을 키우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4: 가뭄이 강하게 오면 그 이후에 지면으로 들어오는 에너지가 모두 대기 쪽으로 열에너지 형태로 방출이 되면서 폭염이 또 유발되는 가뭄 폭염 결합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3: 서울대 환경대학원 연구팀이 AI 예측 모델로 분석한 결과 이런 현상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전국의 토양 수분이 평년보다 내려가 8월 말로 갈수록 더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면에서 방출되는 엄청난 열기 탓에 더위가 꺾여야 할 8월 중순 이후에도 평년보다 기온이 최대 3도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4: 8월 말까지도 폭염이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평년보다 더 강한 형태의 어떤 폭염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3: 장마철인 올해 7월 창녕과 울산, 경주 등에 내린 비는 20mm 안팎에 불과해 평년의 10%도 안 됩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2: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난 대형 산불은 일주일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40도 안팎의 폭염이 또 찾아오면서 잠시 주춤하던 물길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이 전합니다.
5: 프랑스 소방력이 총 집결했습니다. 항공기까지 동원됐습니다. 와인 생산지인 보르도를 불과 10km 앞둔 지점, 인근의 대형 군사기지와 핵심 방산시설까지 몰려있는 최후 방어선입니다.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다시 찾아오면서 주춤했던 산불의 기세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이틀 전 비가 내렸지만 수풀과 나무가 또 말라버리면서 곳곳에서 다시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6: 숲지대에서 새로운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불길이 다시 계속 치솟는다는 점인데 번지기 쉬운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5: 프랑스 전역에 폭염이 예보된 가운데 산불 피해가 집중된 지롱두와 랑드주에는 최고 단계인 폭염 주황색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폭염이 본격화하면 산불을 더 맹렬하게 만든 이른바 불구름 현상도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6: 극도로 조심하며 쉬지 않고 진화 중입니다. 새로운 화재 발생과 재발화에 대응하며 불길의 가장자리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5: 카프페레에도 산불 재확산에 대비해 항공 자원이 투입됐고 인근 라카노에서는 관광객 4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스페인에서도 최고 42도까지 오르는 폭염이 예보되면서 산불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0: 국내 증시가 오늘도 폭락하며 코스피, 코스닥 두 시장에서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0: 넘게 빠졌습니다. 급락세에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선 매도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가 잇따라 발동됐습니다. 두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이틀 연속 나온 건 제도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못한 채 시장을 누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시장 기대엔 못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1: 컨퍼런스콜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하락 전환한 건 그 주주 환원 정책과 관련된 실망감이 좀 나오면서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요.
0: 전날까지 저가 매수에 나섰던 개인 투자자가 순 매도로 돌아서며 2조 원 가까이 내던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20만 원대, 140만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고점 대비 절반 수준입니다. 코스피 반등의 열쇠 역시 반도체가 쥐고 있습니다.
2: 8월 달도 이제 반도체 수출 지표들이 나올 테니까 결국 3분기 어닝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0: 8천조 원에 근접했던 코스피 시가총액도 한 달여 만에 5천조 원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3: 투자자들을 더 혼란스럽게 하는 건 반도체 기업들 실적입니다. 오늘 발표된 SK하이닉스 2분기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였는데도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시장이 공포에 질린 이유를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4: 2분기 영업이익 60조 5천억 원. SK하이닉스는 사상 최대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76%에 달합니다. 놀라운 수준이라고 평가받던 1분기보다 더 올랐습니다.
5: 하이닉스의 주요 고객들도 여전히 더 많은 메모리 공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4: 그런데도 시장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최근의 하락세는 반도체 가격을 끌어올린 AI 투자 열풍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과 맞닿아 있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대규모 투자에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 투자금 조달에 보증을 서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불씨가 됐습니다. 엔비디아가 칩을 팔아 올린 수익으로 고객사에 투자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면 고객사는 이 돈으로 다시 칩을 사는 이른바 순환금융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6: 빅테크들이 설비 투자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이 이게 문제가 되면 이제 공급망의 끝단에 있는 부품 소재 장비를 하는 회사들은 더 크게 충격받는 구조가 지금이에요.
4: SK하이닉스가 장기 계약 비중을 늘린다고 했지만 얼마나 늘렸는지, 어떤 조건으로 누가 사는지 구체적인 정보는 오늘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AI 거품론이 전에 없이 힘을 얻는 가운데 AI 시장 큰 손인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실적에 따라 시장은 또다시 요동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3: 이렇게 연일 널뛰는 주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른바 삼전닉스 ETF입니다. 여야는 오늘 금융당국 수장들을 국회로 불러 대책이 뭔지 따져 물었고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거론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7: 증시가 연이틀 폭락한 날 여야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 아니냐고 금융당국 수장들에게 따졌습니다.
8: 이것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있다라고도 봐도 저는 무리가 아니라고.
9: 폭락 사태. 이거는 금융위와 금감원발 인재다.
10: 시장의 변동성 이렇게 크게 확대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7: 부작용이 큰 상품, 제대로 된 검토 없었던 것 아니냐. 야당은 국정조사에 특검까지 거론했습니다.
11: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시를 부양해야겠다는 청와대의 압력이 이 상품 출시로 이어졌다라는
10: 뭐 때문에 더 빨리 하거나 더 늦게 한 건 없고요.
7: 여당 역시 준비가 부족했다. ETF 명칭을 쓰지 말라는 지적도 있다. 질타하면서도 대책 마련부터 요구했습니다.
12: 기본 예탁금 5천만 원으로 인상하는 부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합니다. 하셔야 된다.
7: 금융당국은 증시 변동성이 꼭 ETF 때문만은 아니지만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10: 필요하다면 더 추가로 올리든지 이게 두 배가 너무 크니까 그걸 좀 낮추는 거 어떠냐. 변동성 완화 측면이라는 부분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7: 대통령 순방을 수행 중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레버리지 ETF뿐만이 아닌 전반적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며 변동성이 도드라지는 구조적 요인을 금융위, 금감원과 점검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3: 정부가 조만간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엔 특히 초고가 주택, 이른바 똘똘한 한 채가 사정권에 들어왔는데 이

0: 고가의 기준을 두고는 막판 고심 중입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이번 세제 개편에선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초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제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2: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죠.
1: 1주택자에 주어지던 세제 혜택을 집값에 따라 조정하겠다는 취지가 읽힙니다. 초고가 주택 보유자는 우선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초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과표 구간을 새로 만들어 세율을 높이는 방법이 거론됩니다. 세율은 그냥 두고 현재 60% 수준인 시세 반영률을 초고가를 겨냥해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싼 집일수록 세금 깎아주는 혜택도 커진다는 비판에 세액공제에 금액 한도를 두자는 안도 거론됩니다. 집을 팔 때도 1주택자란 이유로 받던 혜택은 줄 가능성이 큽니다. 최대 80%까지 적용되던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 이상의 차익을 얻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선 공제 금액 자체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남은 건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정하는 것. 재경부 관계자는 초고가 기준은 막판 고심 중이며 기준이 정해지면 세제 세부 항목을 이에 맞춰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실거래가 기준 30억에서 50억 원 사이가 유력하게 검토되는데 기준이 50억 원 이상이 되면 강남, 서초가 주요 대상이 되지만 30억 원대가 되면 영등포, 마포 등 한강벨트 전역으로 범위가 넓어집니다. 세부담이 높아지면 매물이 잠기거나 비규제 지역이 오르는 풍선 효과도 우려되는 만큼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유인책도 함께 나올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3: 일본 구마모토 강진으로 지금까지 12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물과 전기가 끊기고 여진이 계속되면서 거의 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구조 현장에선 시간과 싸우고 있습니다. 먼저 김지숙 기자입니다.
4: CCTV 화면이 심하게 흔들리더니 큰 충격에 용수로의 물이 비닐하우스 높이만큼 튀어오릅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한 어제 오후 큰 흔들림에 집안은 엉망이 됐고 400년 역사의 구마모토성은 외벽 등 28곳이 파손됐습니다. 주택가 지붕과 담벼락도 곳곳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민들은 규모 7.3의 강진이 났던 10년 전 악몽을 떠올립니다.
5: 구마모토 지진
6: 10년 전에 있었던 구마모토 지진은 멀쩡했는데 이제는 무너져버렸습니다.
4: 야스시로시에선 산사태가 났습니다. 대형 굴뚝이 쓰러진 제지 공장에선 직원 5명이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는 모두 12명. 지진 피해 현장에선 폭염 속 필사의 구조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8만여 가구 단수에 정전 피해까지 잇따라 병원에서도 환자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7: 병원
6: 자체가 기능이 마비된 상황이라 진찰이 안 됩니다. 검사 기기도 멈춰졌습니다.
4: 오늘 오전까지 170여 차례의 여진이 이어지면서 8,800여 명이 집을 떠나 대피했습니다.
6: 안심하고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차 안에서 자는 거예요.
4: 다카이치 총리는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구조와 인프라 복구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3: 이번 강진은 대형 쇼핑몰의 폭발 사고도 야기했습니다. 지진 당시 쇼핑몰엔 수천 명이 있었지만 직원들 안내로 빠르게 대피해 더 큰 피해를 면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엄청난 충격에 놀란 손님들이 일제히 몸을 낮춥니다. 진동이 멈추자 줄지어 쇼핑몰 밖으로 대피하기 시작합니다. 쇼핑몰 매장은 아수라장이 됐지만 직원들은 곳곳에서 손님들에게 대피로를 안내합니다.
9: 이게 여관이잖아요?
8: 지진 발생 약 1시간 뒤 2층에서 갑자기 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인근 도로에까지 잔해가 튈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천장과 외벽이 부서져 철골 구조가 그대로 드러나고 내부는 매장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됐습니다.
6: 건조하고 큰 소리가 났습니다. 대형 차량끼리 충돌한 것 같은 그보다도 더 큰 소리였습니다.
8: 쇼핑몰 측은 지진 당시 휴가철을 맞아 3천여 명의 고객이 내점에 있었고 30여 분 만에 대부분을 대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 일부가 미처 대피하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8명이 구조됐지만 이 가운데 3명은

0: 숨졌고 한 명은 심정지 상태입니다. 직원 3명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가스 누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1: 소방과 경찰에 의한 수색 당시에 건물 내부에서 가스 냄새가 났다는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일본 관방장관의 말입니다.
0: 이 쇼핑몰은 2016년 규모 7.3의 강진 이후 대대적인 내진 보강 공사를 거쳐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10년 만에 강진에도 자체적인 재난 매뉴얼대로 침착하게 대응한 덕분에 대형 참사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KBS 뉴스 임종민입니다.
2: 이번 구마모토 지진은 10년 전 규모 7.3의 강진을 일으켰던 단층이 또 움직이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당시 첫 지진 이후 시간이 좀 지나서 더 큰 본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우려가 나옵니다. 이세음 기상전문 기자입니다.
3: 이번 구마모토 지진은 10년 전 지진과 발생 위치와 깊이, 규모가 모두 비슷합니다. 같은 단층대에서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곳 후타가와 단층이 지표면과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강력한 지진을 일으킨 겁니다. 다만 10년 전엔 이 단층의 북동쪽이 부서졌다면 이번에 남아있던 남서쪽 부분이 부서지면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짚어볼 점은 10년 전엔 규모 6.5의 지진이 먼저 나고 28시간 만에 규모 7.3의 더 큰 본진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도 더 큰 지진이 뒤따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더 큰 지진 가능성은 낮지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4: 이곳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에 임박한 지진 규모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남은 부분에 단층대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큰 지진 규모가 발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3: 그런데 살펴볼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대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난카이 해곡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지진이 1초에 2cm 정도 움직이는 강력한 지진동을 오랫동안 만들어냈고 난카이 거대 지진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난카이 해곡은 이번 지진의 진앙에서 불과 130km 떨어져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30년 안에 지진 발생 확률이 최대 90%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윤입니다.
5: 6.3 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를 잘못 기입했는데 이를 고치지 않고 조작했다는 의혹, 검경 합수본이 수사 중인데요. 이때 중앙선관위가 참고할 엑셀 파일까지 보내며 조작을 지시한 증거를 수사팀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배지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6: 6.3 지방선거 투표율 통계 조작 의혹.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경기 김포시와 의왕시, 충북 진천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를 실수로 부풀려 입력하자 이후 투표자를 0명이나 1명으로 축소해 숫자를 맞추는 식으로 조작했다는 혐의를 수사 중입니다. 서로 다른 지역인데도 비슷하게 조작한 걸 수상하게 여긴 수사팀. KBS 취재 결과 합수본은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이를 지시한 구체적인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수사팀은 진천에서 먼저 투표자 수를 잘못 기입하자 중앙선관위 직원이 분산 기입을 시킨 거로 의심합니다. 투표자 수를 뒤바꾼 엑셀 파일을 발견한 것. 이후 김포에서도 투표자 수를 잘못 쓰자 중앙선관위 측이 참고하라며 진천에 조작 엑셀 파일을 전달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그런데도 김포 투표소 직원들이 분산 기입을 어려워하자 중앙선관위 직원이 직접 시간대별로 조작한 수치를 적어 파일을 보낸 흔적도 발견한 거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바뀐 투표자 수, KBS가 그 데이터를

0: 있습니다. 의왕시 부곡동 제3투표소는 과다 입력 뒤 4시간 동안 투표자 0명, 투표 종료까지 사실상 셧다운 상태였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결과적으로 최종 투표율은 맞게 했다는 입장. 합수부는 중앙선관위와 통계 조작을 논의한 걸로 지목된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1: 이 수상한 투표율은 다른 지역에서도 더 발견됐습니다. KBS가 경기도 투표소 데이터를 확보해 분석해봤더니 유권자가 가장 몰리는 점심시간 내내 투표자가 단 한 명도 늘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단독보도 김우준 기자가 이어갑니다.
2: 통상 투표자들은 점심과 투표 마감 전에 몰립니다.
3: 반환점을 도는 낮 12시 기준으로 전국의 투표율이 19.0%로 집계됐습니다.
2: 하지만 KBS가 경기 지역 투표자 데이터를 전수 분석한 결과 비정상적인 현상이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4: 지금까지 최문종, 박재훈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 9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얼마 전에 막을 내린 서울국제도서전에는 15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았는데요. 새벽부터 줄을 서서 한정판 굿즈를 사고 출판사 부스마다 긴 행렬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책보다 굿즈가 더 인기라는 우려도 있지만 출판계는 새로운 방식으로 독자를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분은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탄생시킨 스타 편집자, 지금은 출판사 이야기 장수를 이끌고 있는 이연실 대표입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이야기의 힘이라고 믿는 이야기 장수 이연실 대표 함께합니다. 네, 이연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출판사 문학동네의 스타 편집자에서 이제는 이제 출판사 대표가 되신 분이죠. 출판계에서는 유명하지만 또 오늘 또 방송 듣는 청취자들을 위해서 그동안에 낸 히트작이라고 할까요? 대표작이라고 할까요?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1: 네, 저는 문학동네라는 출판사에서 올해 편집자로 일을 했는데요. 문학동네에서 김훈 작가님의 라면을 끓이며라는 책을 내기도 했고요.
0: 네.
1: 영화배우 하정우 배우님의 걷는 사람 하정우라는 책을 냈었어요.
0: 그 화제가 됐었어요. 맞아요.
1: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야기 장수를 시작하고 나서는 김하나 황선우 작가님의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지금 이슬아에 출연하시기도 했는데 이슬아 작가님의 가녀장의 시대 같은 책도 만들었고요.
0: 네.
1: 그리고 최근에는 작사가 김이나 작사가님의 일상주의자의 감각이라는 책도 만들었고요. 제가 코미디언 양세형 작가님의 네네. 별의 길이라는 시집도 만들었습니다.
0: 아, 스타들하고 작업도 많이 하셨네요.
1: 네.
0: 그 인상이 뭐랄까 첫 인상이 만화 주인공 같아요. 저게 통통 튀는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1: 좀 재밌게 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0: 아, 그게 출판할 때도 그 통통 튀는 감각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제 얼마 전에 끝났던 서울국제도서전 얘기 좀 여쭤볼게요.
1: 네.
0: 열기가 대단했다고 하던데 현장에서 느꼈던 분위기는 어떠셨는지.
1: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고요. 보통은 주말, 뭐 금요일 이런 때 독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번에는 모든 날에 정말 많은 독자님들이 찾아주셨어요.
0: 예.
1: 그래서 도서전은 참 준비하는데 저희가 몇 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작업이기도 하지만 아, 그렇게 문이 딱 열리고 뛰어들어오는 독자님들 보면 출판인으로서 굉장히 찡하고 그리고 출판계가 참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도서전에 많이 찾아주시는 분들 보면 좀 희망을 많이 느낍니다.
0: 아니 그렇게 오픈런에서 뛰어들어올 정도면 출판계가 그냥 엄청 잘 돼야 되는데
1: 네.
0: 또 그건 아니라고 하고 뭐 그분들 와서 책을 더 많이 사가시나요? 굿즈라고 요즘 뭐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사가시나요?
1: 참 굿즈들도 많이 사시는데요. 근데 네. 전체적으로는 책이 더 많이 팔릴 거예요.
0: 다행입니다.
1: 네, 네. 저는 또 언론에서 너무들 이제

0: 좀 걱정하시는 것도 많이 봤는데 굿즈만 네.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또 한편으론 저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거기에 뛰어들어와서 굿즈랑 뭐 한정판 이런 거를 사시는 분이 또 독자가 되시기도 하거든요.
1: 예.
0: 그래서 저는 달려와서 굿즈를 사시든 또 뭐 아무것도 안 사시고 책을 보시든 다 그 손길 눈길이 너무 아름답고 감사했습니다.
1: 네, 네 맞습니다. 별개 그런 그 사람들이 아닌 거죠.
0: 맞습니다.
1: 예, 아니 제가 사진을 봤어요. 그 대표님 도서전에서 그냥 눈에 확 띄더라고요. 노란색 티셔츠에다가 꽃무늬 그 고무줄 바지를 입고. 귀걸이는 또 그 범상치 않더라. 책 오늘 그 귀걸인가요 혹시?
0: 오늘 귀걸이랑은 다른데요. 제가 항상 귀걸이에 신경을 쓰는데.
1: 아, 그 귀걸이도 책 아니에요?
0: 맞아요. 오늘도 책 모양 귀걸이를 달고 있는데요.
1: 예, 예.
0: 도서전에서는 제가 그날의 이벤트 혹은 제가 알리고 싶은 신간을 미니 화이트보드에 걸어가지고 제 귀를 광고판으로 썼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이렇게 좀 튀어야 사는 겁니까? 그 매년 이런 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0: 제가 작년에는 인간 화환이 돼가지고 제가 커다란 리본을 목에 걸고 있었거든요. 오시는 분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정말로 그냥 환영하는 의미로 걸었는데 많은 독자님들이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이번 도서전에서는 어떻게 하고 갈까 하다가 제가 몸빼바지를 입었는데요. 근데 도서전이 어떻게 보면 정말 출판인들의 거대한 시장 같은 날이기도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시장에서 할머니들이 콩나물 팔고 양말 팔고 이런 것처럼 저도 몸빼바지를 입고서 독자님들께 여기 맛있는 책이 있다고 재밌는 책이 있다고 소리 지르고 불러 모으고 싶어서 몸빼바지도 입고 또 뒤에 제가 샌드위치맨처럼 커다란 광고판을 메고 있었어요.
1: 예, 봤어요. 그 뭐 뒤에 뭐 그 낸 책들 작가들
0: 맞습니다.
1: 이름 쫙 해갖고 선전하는
0: 네.
1: 판을 직접 만드셨더라고요.
0: 네, 직접 만들어가지고 메고 있었는데 독자님들이 오셔서 너무 무겁지 않느냐고 막 땀 닦아주시고 부채 붙여주시고
1: 예.
0: 이랬는데 저는 독자님들 만나니까 무겁지도 않고 그냥 재밌더라고요.
1: 이게 뭐 재밌다고 하셨지만 그만큼 치열한 겁니다. 출판인들이 내가 낸 책을 알리려는 그 노력이 정말 눈물 날 정도로
0: 맞습니다.
1: 절실하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스타 편집자로 많이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이현실 대표님은 어릴 때부터 책 속에서 살았다고요.
0: 네. 예. 제가 책을 참 좋아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사실 학교를 예전에 학교를 전혀 나오지 못하고 일만 하면서 저를 키우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언제나 주변에 책을 두시고 엄마가 책을 보셨어요. 그래서 저도 절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책 보는 게 가장 가까운 저의 놀이였어서 책을 너무 좋아했는데 책을 만드는 사람이 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1: 네.
0: 왜냐하면 저는 책은 책 표지에 있는 작가가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1: 아, 그러니까 작가를 꿈꿨겠네요.
0: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거의 대학교 가기 전까지 계속 문예반만 하고 소설가가 내내 꿈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대학교에 왔는데 소설가가 별로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이래서 저한테 약간 너는 꿈을 잃었으니까 약간 형벌을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출판사에 들어갔거든요.
1: 아 꿈을 잃은 대신에
0: 네 꿈을 잃은 대신에
1: 세상에.
0: 책 주변에서 좀 잘못된 말이지만 저는 출판사에 들어가서 저는 편집자가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작가 밑에서 한번 일을 하면서 작가가 되지 못한 너를 통렬하게 반성해라 이런 의미로 들어갔어요.
1: 작가는 못 되지만 내가 작가 근처에라도 네. 있으리라.
0: 네네. 그리고 네. 갔는데 저는 소설가의 꿈을 회사 들어가고 한 달 만에 잊어버렸습니다.
1: 네. 왜요?
0: 들어갔는데 책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다양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혼자서 글을 쓸 때보다 너무 아름답고 재밌는 세계였습니다. 제가 문학동네에 들어가니까 한 층에는 디자이너들이 쭉 앉아가지고 책 넘기면 책 번호가 있잖아요.
1: 네.
0: 아주 조그만 그 책 번호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예쁘게 하려고 막 디자인을 하고 마케팅부에 가면은 굿즈들 만들고 뭐 막 광고판 만드느라고 정말 전쟁터처럼 뛰어다니고 그리고 편집자들은 고개 숙이고서 교정 보면서 또 작가들과 치열하게 전화하면서 한 권의 책을 만드는 그 과정이 저는 제가 전혀 몰랐던 세계인데 그 모든 분들하고 다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 선배들 동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일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저는 작가보다 편집자가 더 재밌어지더라고요.
1: 이게 저는 잘 모르지만은 왜 글을 쓰는 것은 이제 혼자 하는 작업이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근데 책을 만드는 건 정말 협업이네요. 협업.
0: 맞습니다. 제가 예. 이번 도서전에서도 이번 도서전에서도 극외향인 편집자라고 썼었는데요. 제가 정말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데 혼자 예. 고개 숙이고 저를 파는 일보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협업하면서 이 책을 만들어가는 일이 저한테 훨씬 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1: 네. 그렇게 해서 신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스타 편집자라는 그런 별명도 별칭도 갖게 되고 네. 그 문학동네에서 16년을 일하셨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예. 보니까 저자들도 뭐 유명한 저희가 아는 연예인들부터 해서 뭐 대가들하고도 일하셨고 뭐 김훈, 뭐 하정우, 이슬아 여러 작가들하고 일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직접 컨택을 하시는 건지 연락을 어떻게 인연이 이어지나요?
0: 좀 책마다 좀 다른데요. 네. 뭐 책마다 다른데 김훈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문학동네에서 오랫동안 책을 내왔기 때문에 그중에서 제가 에세이를 열심히 만들다 보니까 이 네. 대가의 산문집도 만들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훈 작가님의 책을 만들기도 했고요. 김훈 작가님 같은 경우는 저는 편집자들이 해보기 어려운 되게 희귀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네. 핸드폰과 인터넷을 안 쓰시거든요.
1: 지금도 안 하세요?
0: 지금도 안 쓰십니다. 그 스마트폰을 안 쓰시고요. 인터넷도 전혀 안 쓰세요. 컴퓨터를 안 쓰십니다.
1: 그러면 연락은 오로지 그냥 전화로만?
0: 팩스도 많이 쓰시고요. 전화로도 하고요.
1: 팩스 기계가 요즘 아직 있나요?
0: 네. 팩스 기계를
1: 요즘 많이 계십니다. 없애가지고.
0: 네.
1: 아, 팩스로.
0: 네. 그리고 그 200자 원고지에 정말로 손글씨로 쓰시기 때문에 원고를 받아서 편집자가 노트북에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1: 아, 그러면은 손으로 쓰셔가지고.
0: 네. 네.
1: 그러면 이메일로 이렇게, 이게 좀 인터넷 컴퓨터를 쓰면 나중에 편집 같은 것도 좀 쉬운데.
0: 그 김훈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게 손이 연필이 글을 밀고 가는 힘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1: 아, 직접 쓰셔야 되는군요.
0: 네, 연필로 한자 한자 쓰시고, 근데 사람들이 얼른 보통 아, 그 원고지를 옮기는 과정이 되게 힘들겠다 이러는데 아닙니다. 그 대가가 김훈 작가님 같은 대가가 지우개로 원고를 지웠다가 또 때로 교정했다가 그 연필의 흔적이 남은 원고지 하나하나가 굉장히 작품이에요.
1: 원고지도 따로 맞추시겠어요? 요즘 안 나오는데.
0: 맞습니다. 원고지도 따로 맞추셔서 작게 하단에 김훈이라고 한자로 써놓으신 김훈 작가님 전용 원고지도 있습니다.
1: 와, 제가 그 원고지를 제가 예전에 그 송혜 선생님하고 전국 노래 자랑을 했는데요. 네. 송혜 선생님이 원고지에다 원고를 받으셨어요.
0: 우와.
1: 그래서 전국 노래 자랑 작가님은 원고에다 써야 돼요. 원고지에다가.
0: 저는 그 원고지가 너무 좋고 그래서 예. 김훈 작가님이 원고 다 쓰시면 이거 내다 버려라 하시거든요. 가는 길에 내다 버리라고 하셔 다 안고 왔어요. 제가 갑오로 물려주려고 전 다 안고 왔습니다.
1: 그거는 나중에 정말 귀한 자료가 될 것 같고
0: 맞습니다.
1: 전 그 필체가 너무 궁금해요. 사실은 보셨을 거 아니에요. 맨날 네. 진짜 눈에 익도록.
0: 김훈 작가님은 연필로 글을 칠을 정말 오래 쓰셔서 그런지 본인만의 정말 특별한 필체가 있는데요. 힘과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래서 김훈 작가님의 이 필체는 서체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 누구나 쓸 수 있게 필도 그 컴퓨터 폰트로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1: 김훈체가 있군요.
0: 김훈체가 있습니다.
1: 야, 내 이름에 글씨체가 있다는 건 진짜 너무 멋진 일이네요.
0: 네.
1: 예. 당장 김훈체부터 제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하정우 씨 아무래도 네. 스타라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실 것 같아요. 걷는 사람 하정우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네. 하정우 씨랑은 어떻게 작업을 하셨어요?
0: 하정우 작가님은 네. 원래는 하정우 작가님이 그림도 그리시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림 에세이를 내려고 이제 갔는데 원고와 이야기감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예를 들면 감독으로서 흥행하지 못한 작품에 대해서도 되게 숙고하는 원고도 갖고 계시고 예. 배우 노트도 갖고 계시고 그림 에세이는 물론이고요. 얘기가

0: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1: 평소에도 많이 쓰시나 보죠.
0: 네, 많이 쓰시기도 하고 전 정말 이야기거리가 많은 작가로구나 해서 정말 보물단지 같았는데요. 그런데 제가 다른 거는 다 버리고 일단 걷기 얘기를 하자고 한 게요. 저랑 이제 미팅을 하는데도 제자리 걸음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강남에서 김포공항까지 걸어 다니신다는 얘기에 제가 너무 놀라서.
1: 그건 제가 저도 잠깐 그 봤었는데 네. 하루에 10만 보까지 걷는다는 얘기를 듣고 그게 맞아요. 가능한 건가.
0: 정말 많이 걸으시고 근데 많이 걸으시는 만큼 제가 또 놀랐던 게 정말 잘 드시는 거예요. 예. 뭐 잘 먹기 위해서 이렇게 걷는다고 하시는데 작가로서 잊히지 않는 게 저희가 교정지를 드리거든요. 이렇게 판을 짜서 교정지를 드리는데 교정지를 재본을 하신 거예요. 대본집처럼 재본을 스스로 하셔서 저희는 원래 낮장으로 드리는데요. 예. 그 재본을 하셔서 얼마나 보셨는지 얼마나 많이 보셨는지 교정지를 떠보고 떠보고 떠보고 하셔서 되게 낡은 교정지 책을 저한테 돌려보내주셨는데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내가 유명인이니까 책 한 권을 내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 책 만드는 과정을 아끼고 온 힘을 다하는 작가로 기억하고 있어서 지금도 참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1: 이야 이게... 그 대단하네요. 네. 그 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네. 아, 그리고 하정우 씨가 걷기 책을 내자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이현실 대표님이 얘기를 나눠보고 걷기로 주제를 해서 책을 내시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셨군요.
0: 맞아요. 조금 처음에는 서로 걱정도 했었는데 다른 네. 얘기를 안 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분의 걷기에 다 있더라고요. 그분의 네. 그 하정우 작가님의 성실성, 우직함, 그리고 재미있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태도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지금 생각해도 참 잘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네. 근데 그 뭐 임프린트 시스템으로 창업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뭐죠?
0: 출판계에는 임프린트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1: 저는 임플란트는 임프린트 비슷해가지고.
0: 맞아요, 맞아요. 임프린트는 문학 동네도 되게 큰 출판 그룹으로 불리는데요. 이런 네. 큰 출판 그룹에서 각 출판 편집자나 마케터에게 자기 출판사를 운영해볼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문학 동네 같은 큰 출판사의 시스템, 마케팅, 제작, 홍보, 관리 이런 것들은 다 지원해주면서 출판사를 하나 내어주고 너의 것을 굴려봐라. 독립적으로 편집 기획에는 자율권을 주고 한번 출판사를 해봐라 라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1: 그러니까 사내 벤처 같은 뭐 그런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1: 뭐 독립채산제인가요?
0: 요거는 처음에는 임프린트는 처음에는 법인이 없이 예. 저도 문학동네 브랜드로 2년을 시작했는데 2년 정도 해보고 잘하면 계열사로 승격이 됩니다. 저는 지금 계열사로 승격이 된
1: 그렇지, 자회사 사장님이 되신 거예요.
0: 맞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또 네. 예. 그 이야기 장수라고 출판사 이름을 네. 지으셨더라고요. 네. 무슨 의미로?
0: 네. 네. 처음에 이야기 장수라고 지어갔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반대하셨거든요.
1: 왜? 좀 약간 구수하긴 한데 좀 저렴한 느낌도 있어요. 살짝.
0: 맞아요. 예. 왜냐하면 막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 막 이런 출판계에는 조금 묵직한 이름들이 많은데 시장의 상인분들을 너무 좋아하고 제가 지쳤을 때 정말 자주 찾아가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 장수가 책을 오래가게 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장군처럼 장수로서 이야기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1: 장수도
0: 있습니다.
1: 장수도 있고 장수도 있고 네. 뜻이 괜찮네요. 그 첫 책을 이야기 장수의 첫 책이 외국 서적이더라고요. 전쟁일기가 네. 세계적으로도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이게 그 우크라이나의 그 작가분이 쓴 책이죠.
0: 맞습니다.
1: 이 책은 어떻게 내게 되셨어요?
0: 이 책은 참 지금 생각해도 기적처럼 만들어졌는데요. 이야기 장수의 작가님인 김하나 황선우 작가님이 이런 작가님이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이 우크라이나의 올가 그레벤니크라는 그림책 작가님이셨는데요. 전쟁이 터지고 뭐 그림 도구도 챙길 겨를이 없으니까요. 그냥 연필로 하루하루 그림 일기를 그려서 인스타 피드도 아니고 스토리에 이제 올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 근데 그 SNS의 그림을 보고 어떤 한국인 분이 이것을 러시아도 안 내줄 것이고 우크라이나에서도 당연히 못 낼 것이니 한국의 편집자가 먼저 내보면 어떻겠냐라고 김하남 황선우 작가님께 제보를 하신 거예요.
1: 이게 세계 최초로 낸 거네요.
0: 세계 최초로 냈습니다. 그리고 오. 그 후에 거의 10여 개국에 수출이 됐는데요. 저도 이 책은 만든 과정도 참 잊을 수가 없는데 보통은 이제 외서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려요. 계약도 예. 해야 되고 뭐 번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 보니까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름 만에 만들었거든요.
1: 그게 됩니까?
0: 처음부터 끝까지 보름 만에 만들었는데 정말 번역가 선생님과 많은 디자이너가 밤잠 못 자가면서 만들었던 그 보름이 잊히지가 않는데요.
1: 왜 이렇게 급하게 냈어요?
0: 그때 제가 원고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어요.
1: 어떤 얘기인지 잠깐 소개를 해주신다면?
0: 네. 예. 이 전쟁 첫날부터 이 작가님이, 어머니를 두고, 어머니는 몸이 안 좋으시기도 하고 또 돌봐야 될 가족이 있어서 어머니를 두고 또 남편을 두고, 왜냐하면 남자는 우크라이나 밖으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1: 예.
0: 그래서 우크라이나 밖으로 아이들과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서 피란을 가는 이야기인데요.
1: 아, 이산가족이 됐네요.
0: 네. 그런데 저를 붙든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전쟁 첫째 날의 기록인데요. 팔을 이렇게 뻗은 그림을 그리셨어요. 근데 팔에 뭐라고 쓰여 있었거든요. 근데 그 팔에, 이 전쟁 첫째 날에 이 작가님이 실제로 딸의 팔에 글씨를 쓰셨다고 합니다. 딸의 이름, 성별, 태어난 날. 왜 그러냐면 그 전쟁 첫째 날에 무시무시한 폭격 소리를 들으면서 아, 우리는 언제 이름도 없이 얼굴도 없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바로 드셔서 딸의 팔에 그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셨는데 그 팔이 저한테 이 얘기를 세상에 알려달라고 네. 외치는 것 같았어요.
1: 이게 우리나라 6.25를 겪은 나라 아닙니까?
0: 맞습니다.
1: 네. 그렇죠. 근데 아직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 시작할 때 낸 책인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
0: 아, 저는 또 이 전쟁이 이렇게 길게 갈지 몰랐고 이런 이야기를 알리면 곧 끝낼 수 있으리라는 생각마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이 빨리 끝내게 하기 위해서 이 작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빨리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출판사 모든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만들어냈습니다.
1: 네네. 근데 제가 갑자기 궁금해져요. 아까 그 작가님 이름이 올가라 그랬나요?
0: 네.
1: 지금 남편이랑 엄마랑 만났는지 혹시 연락 되시는지 제가.
0: 아, 남편분은 만나셨고요. 정말 고맙다고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서점에서 돈이 돌아오는 거예요. 돈을 판매 금액을 되돌려 보내주시는 거예요.
1: 네.
0: 작가님께 이 판매 금액을 전달해 드려달라고 책을 팔고서 그 금액을 고스란히 저희 출판사에 돌려보내신 책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작가님께 후원금을 보내신 분들도 많았고요.
1: 네네.
0: 이래서 작가님이 한국 독자들에게 많이 감사한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1: 아, 그래요. 참 좋은 책들을 많이 내셨더라고요.
0: 네.
1: 또 노벨상 수상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의
0: 네.
1: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는다.
0: 네.
1: 저는 반짝반짝하는 책들만 이렇게 하신 줄 알았죠. 좀 무게감 있는 이건 약간 그런 편이잖아요.
0: 맞습니다.
1: 이런 책을 또 편집하고 독자들한테 알릴 때는 좀 어떤 마음으로 전략을 좀 달리 하시겠죠?
0: 네. 예. 이 책은 사실은 이 책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여성들 200명을 인터뷰한 책이에요.
1: 네네.
0: 논픽션인데요. 제가 여성 소사에 관심이 많기도 하고 전쟁에 직접 참전한 여성들이라니 이야기가 너무 좋아서 제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좀 많이 슬픕니다. 많이 슬프고 많이 참혹한 얘기여서 책 만들었는데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아, 이렇게
1: 네.
0: 슬퍼서야 너 사람들이 읽겠나 해서 초판을 굉장히 조금 찍었거든요.
1: 예.
0: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책을 내고 2주 후에 노벨문학상을 받아버린 거예요.
1: 아, 그 전에 섭외하신 거예요?
0: 그 전에 제가 섭외를
1: 이야,
0: 했습니다.
1: 야, 이건 네. 진짜 나이스 타이밍.
0: 네.
1: 기적 같은 와 선구안이 있으시네요.
0: 와,
1: 야구 선수로 치면.
0: 저도 정말 놀란 기억인데요.
1: 이야.
0: 그때 노벨문학상 그 발표 커튼과 문이 쫙 열리고서 이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라고 이 이름이 딱 발표되고 그 순간 제 핸드폰에 미친 듯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한국에는 전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작가

0: 님이었거든요.
1: 진짜 소름 끼쳤을 것 네. 같아요.
0: 그리고 그 당일에 바로 책이 다 나가고 정신없이 중세를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제목하고 표지에 공을 많이 들이신다 그러더라고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실제로 좀 대표님이 고집이 통했던 그런 적이 있나요? 사례 하나만 얘기해 주신다면.
0: 저는 형사박미옥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네네. 대한민국 최초의 강력계 여형사님인 박미옥 반장님의 책이었어요. 근데 아주 예스러운 예전에 그 여경들의 사진인데요. 그 사진이 조금 이상합니다. 보면은 여경들이 형사인데 스커트를 입고 있고 막 경찰차에서 뛰어내리고 있거든요.
1: 예전에 그랬어요.
0: 맞습니다. 예. 예전에 여경들이 처음 생기고서 경찰청 홍보 사진으로 찍은
1: 정복이 보면 치마.
0: 네네. 예. 제가 그 사진을 과감하게 이제 표지에 넣고 좀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저는 그 시대 분위기를 보여줄 수 있는 표지라고 생각해서 그 표지로 밀어붙였어요. 그런데 이 표지가 참 재밌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작품은 이제 드라마화가 되는데요.
1: 네.
0: 지금 드라마 작가 정서경 작가님이 드라마를 쓰고 계신데 정서경 작가님도 표지와 제목이 너무 인상적이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1: 그렇군요. 참 많은 작가들을 발굴하셨어요. 작가가 되고 싶은 분들 또 이 방송 듣고 계실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좋은 원고의 어떤 제일 중요한 조건은 어떤 건가요?
0: 저는 좋은 원고는 유일함이라고 제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는 뭘까에 골몰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나만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거든요.
1: 네.
0: 제가 만들어서 다 잘 된 책들도 보면 그분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하정우 작가님의 배우 일기, 감독 일기 같은 건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강남에서 김포공항까지 걷는 얘기는 이분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기만의 얘기를 찾아서 저는 오히려 책을 쓸 때 많은 분들이 나의 태몽부터 지금까지 얘기를 다 쓰시려고 하는데요. 내가 나인 순간과 공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서 압축해서 이야기로 만드셔야 됩니다.
1: 너무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해주셨네요. 네. 유일함.
0: 네.
1: 네. 자, 우리 이현실 대표님. 이제 원래는 소설가가 꿈이었다 그러는데 언젠가 또 그 꿈을 이룰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또 어떤 편집자로서 이루고 싶은 게 있으신지 끝으로 여쭤볼게요.
0: 저는, 소설가가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워낙에 소설가의 꿈을 오래 꿔왔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만난 분들은 야 이제 소설 써야지 너 언제까지 책만 만들 거야 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도 저는 소설가의 꿈이 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편집자가 훨씬 더 재밌거든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소설가 제가 보고 싶은 재밌는 책은 저보다 더 잘 쓰는 작가님들이 다 써주시거든요. 저는 그걸 읽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즐거운 일이니까.
1: 그렇네요. 또 그렇네요. 예.
0: 그래서 언젠가는 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책 만드는 사람으로서는 계속 평생 살아가게 될 것 같고요. 네. 지금의 이 일이 저에게 최적의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사실 이현실 대표 같은 스타 편집자들이 좀 나와서 그분들이 이제 대중들도 많이 알게 되고 그래요. 이게 사실 출판계에는 굉장히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예. 요즘 또 제가 좋아하는 후배 편집자들, 동료 편집자들도 참 여러 다양한 매체에서 활동하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이 출판계에 정말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들이 많고 재밌는 사람들이 많고 책 가까이 살면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거든요. 많은 독자님들이 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많은 분들 독서의 세계로 끌어올 수 있도록 좋은 책, 재미있는 책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스타 편집자에서 이제는 출판사 대표로 변신한 이야기 장수의 이현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양산시 낮 최고기온 40.3도까지 오르면서 올여름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부산은 38.8도로 지역 기상 관측 이래 122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강원 산간 일부를 제외한 전국의 폭염특보, 특히 부산 등 경남권 일부 지역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이고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열대야주의보도 동시에 발효 중입니다. 우리나라 상공이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벳 고기압이 이중으로 덮고 있어

당분간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등 중부지방과 호남지방 가끔 구름 많겠고 경상권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전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광주, 대구, 부산 26도가 예상입니다. 낮 기온은 부산 39도까지 오르겠고 울산 38도, 대구 37도, 서울, 대전, 세종, 광주, 제주 34도, 인천은 33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전국적으로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고 서해상을 중심으로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7.1도, 습도 83%입니다. KBS 58분의 시 전금배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강진으로 지금까지 12명이 숨지고 8,800여 명이 대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 NHK는 구마모토현 재난대책본부 집계 결과 현재까지 최소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6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20대 여성 등 3명은 구마모토현 가시마마치에 있는 대형 쇼핑몰인 이온몰 폭발 붕괴 현장에서 확인됐습니다. 또 일본 제지 야스시로 공장에서 일어난 굴뚝 붕괴로 구조물 내부에 갇혔던 11명 가운데 7명이 구조됐지만 이 중 5명이 숨졌고 2명이 다쳤습니다. 아직 구조되지 않은 4명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남미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SNS에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정부와 국민이 힘을 모아 피해를 조속히 수습하고 일상을 회복하시길 바란다며 대한민국도 연대의 마음으로 늘 함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메시지를 일본어로도 병기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검사의 보완 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보완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본회의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으로 맞대응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논란과 관련해 연임은 불가능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은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는데도 정치적 논쟁에 끌어들이는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한 투매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5.98% 급락한 5,663.24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날의 급락에 이어 6.12% 내린 662.68로 마감했습니다. 대만 자취한 지수는 3.76%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일본 대표 지수인 니케이 225는 1.49% 떨어져 상대적으로 낙폭이 작았습니다. 반면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와 선전 종합지수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국 남서부 충칭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의 사망자가 41명으로 늘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충칭시 펑수이현 당국은 현재 시각 29일 지난 17일 발생한 산사태 현장에서 추가로 수습한 희생자 30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11명이었던 사망자는 모두 41명으로 늘었습니다. BTS가 내년 그래미 어워즈에 음악을 출품하지 않는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BTS는 오늘 오후 SNS를 통해 올해 그래미에 출품하지 않기로 했다며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 그 자체로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BTS의 이번 결정이 지역과 장르로 음악을 구분하는 그래미의 분류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에도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상을 기록하며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이 맑은 가운데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8도를 나타내겠고 낮 기온은 서울 34도 등 전국이 32도에서 39도를 나타내겠습니다. 특히 경남권은 체감온도 38도를 넘는 극심한 더위가 예상돼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백승주였습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오늘 밤 일라디오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오늘 경남 양산의 최고 기온이 40도를 돌파해 전국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부산 역시 펄펄 끓는 폭염에 낮 최고 기온이 38.8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했고요. 영남권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폭염 관련 소식은 잠시 후 이 작가의 뉴스 한 입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나란히 8% 넘게 급락하면서 두 시장 모두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는 6,000선마저 내줬는데요. 오늘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금융당국을 향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관련 소식을 비롯한 주요 정치권 소식 잠시 후 뉴스픽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지식충전소 오늘 밤 일라디오 7월 29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0: 오늘 밤 꼭 알아야 할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픽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제 이 조정식 국회의장의 개헌 관련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청와대에서 진화에 나섰다고요?
1: 예, 그렇습니다. 예, 논란이 된 것은 어제 조정식 국회의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네. 이 자리에서 야권에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개헌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기자들의 질문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정식 의장이 답을 어떻게 했냐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는데요. 이게 약간은 가능하다. 연장할 수도 있다 이런 의지로 이제 해석이 됐던 겁니다.
0: 그렇죠.
1: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 특보를 지낸 친명 인사 이 조 의장이 결국 개헌을 통한 현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러자 조 의장은 어젯밤 늦게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 기자간담회에서의 답변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의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0: 예.
1: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비판 수위를 높였고요. 여당이나 진보 진영 내에서도 왜 불가능한 일을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했느냐 이런 질책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결국 청와대가 나섰는데 성기용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홍익표 정무수석에 이어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연임 의지가 없다 이런 점을 확실하게 밝힌 건데요.
0: 네.
1: 강 실장은 청와대 기자들과 만나서 이 대통령이 연임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체계가 대통령 연임을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도 이 불가능하다.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이 대통령이 이 말을 이번에 새롭게 한 게 아니라 이 대통령이 대선 전 후보 시절 때부터 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하는 말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0: 예. 어젯밤에 여당 주도로 법사위 법안 소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또 국회법 개정안 또 선관위 특검법 일단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죠.
1: 예, 그렇습니다.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자정 직전에 통과됐는데요.
0: 예.
1: 이 법안 소위에서요. 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고요. 대신 보안수사 요구권, 재수사 요구권,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 이 불송치 결정 안내라든가 이의신청, 수사기록 열람, 또 등사, 자료 제출과 의견 진술 등 권리 구제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피해자 보호 부분이고요. 또 수사와 공소 업무를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 킥스로 이 관리를 하고 미국 경찰처럼 압수수색이나 또한 검증 시에 바디캠 착용을 의무화하는가 하면 피의자 신문할 때는 녹음을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이 내용을 담아서 수사 전 과정을 기록에 남기기로 했습니다.
0: 예.
1: 그런데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청 검사의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조항이 들어가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피고인 사망 등의 이유로 재판권이 없을 때 그리고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서 무효일 때에 검사가 공소 제기한 것을 취소하는 기각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이번에 새롭게 두 가지 사유가 들어갔습니다.
0: 네.
1: 하나는 중대한 위법 수사의 근거로 해 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또 하나는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서 공소가 제기됐을 때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대한 또는 현저한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서 이 매우 광범위하게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요.
0: 예.
1: 야당에서는 이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공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곧바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좀 전에 통과가 됐고요.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의견입니다.
0: 예.
1: 이 국회법 개정안은 다수당이 원하는 법안을 소수당이 강하게 반발하게 될 때 사용하는 신속 안건 처리 제도 패스트트랙 기간을 현재 330일에서 90일로 대폭 줄이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법 강행이 상당히 속도를 낼 수 있지만 반면에 숙고의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요. 소수당의 경우에는 주장을 강하게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 법안 역시 민주당이 운영 개선 소위와 전체 회의를 단독으로 통과시켜 놨고요.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선관위 특검법의 경우에는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아직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오전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협상이 타결이 되게 되면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0: 예.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기획입니다. 그런데 이 필리버스터에 나서게 될 주자들 어떤 사람들이 나서게 될지 이게 지금 관심사입니다.
1: 예,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30일 본회의 법안 처리 방침에 따라서 이 법안이 3개이기 때문에 2박 3일간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오늘부터 31일 자정까지 4일간 국회 비상대기령을 내려놨고요. 당 원내 행정국에서는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지역 활동을 포함한 개인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경내에 비상대기해달라고 당부해놨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장시간 동안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요.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고요. 가장 먼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이 된다면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 등 7명이 발언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관심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인데요.
0: 네.
1: 한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민주당 정권이 보안수사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게 되면 왜 보안수사 폐지가 국민이 고통받게 되는지를 국민들께 말씀드리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무소속인 한 의원이 과도하게 주목받는 것에 대해서 다소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0: 예.
1: 따라서 1번 타자 처음으로 한동훈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기보다는
0: 예.
1: 중간쯤이나 뒤쪽으로 아마 밀어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0: 그렇군요. 자, 오늘 주식시장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뭐 급락했습니다. 오늘 이제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당연히 뭐 이게 또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1: 네. 이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급락했고요. 어제부터 이틀간 코스피와 코스닥 하락률은 각각 16.2% 13.4%에 달했습니다.
0: 네.
1: 코스피의 경우에는 지난달 19일 기록한 정고점 9385.59 대비 40% 정도가 떨어졌고요. 코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지난 4월 27일 기록한 올해 장중 고점 1229.42 대비 46% 급락했습니다. 대체로 이 급락 원인으로 우리나라 증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주가의 하락 탓이라고 보여지는데 특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탓에

0: 계좌금을 현재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강화하고 이 거래할 수 있는 주식의 수도 한 주에서 20주 단위로 매매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에 앞서서 이미 단일 종목 상품의 신규 상장은 중단이 됐고 광고도 현재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 예.
0: 그렇지만 이에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 위원장은 추가 예탁금 상향 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 조정 지금은 두 배로 돼 있는데 이것을 예. 1.8배, 1.5배 이렇게 낮출 수 있다는 거고요.
1: 예.
0: 또 신규 매수 전문 투자자 제한 등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전체 금액 중에서 일정 부분만 한도를 설정해서 부분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규모를 줄이는 방안. 이 제안이 됐는데요. 이것은 총량 관리 제한 제도 방안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1: 예.
0: 이 외에도 리밸런싱 시간 분산이라든가 거래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 예. 뭐 이틀 사이에 뭐 그냥 엄청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0: 네.
1: 예. 뭐 개인들이 지금 거의 뭐 패닉 상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0: 정부 투자자. 입장에서도 비상한 대책을 안 세울 수가 예. 없습니다.
1: 자, 이런 가운데 금리가 이제 주목되고 있는데, 이제 금리가 얼마 전에 한번 올랐었고,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 기조를 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죠.
0: 예, 그렇습니다.
1: 예.
0: 이달에 이 기준금리가 2.5%에서 2.75%로 0.25%포인트 상승했는데
1: 예.
0: 이것을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시작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이제 한국은행 총재의 입장을 예, 물어봤던 겁니다. 그러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국회에서 앞으로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근원 물가 상승을 잡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였고요. 그러면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 많은 사람이 관심일 텐데 물가 상승 압력의 정도, 경기 개선 흐름, 금융 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는 중동 상황에 따른 국제유가 움직임의 불확실성 또 그간 높아진 비용과 환율, 소득 개선에 따른 수요 측 압력 등으로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고금리뿐만 아니라 고물가 상황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으로 해석이 됩니다. 원달러 환율의 경우에는 중동 사태 불확실성 지속, 미 달러와 강세 등으로 상당폭 상승했다가 7월 이후 외환 수급이 개선되면서 1,400원대 중후반으로 하락했다고 평가를 했고요. 주가는 AI 투자 관련 우려 부각, 외국인의 대규모 주식 순매도 등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상당폭 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 네. 최근에 이제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 공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죠.
0: 맞습니다.
1: 예. 이번에는 이제 윤 전 대통령 역시 또 대선 기간 동안에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허위 발언을 여기서도 했다. 이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면서요.
0: 예, 대선 기간 중에 거짓말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1: 예.
0: 이 경찰청 3대 특검 인계 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1: 예.
0: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에 후보자 토론회 등에서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과 관련해 손실만 봐서 그 사람하고는 절연했다. 그 사람은 이 주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김건희는 주가 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을 해서 당선 목적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가 김 씨의 주가 조작 의혹을 정면으로 겨냥을 해서 물었는데요. 이때 윤 전 대통령은 돈을 빼고 그 사람 주포하고는 절연을 했다. 저희 집사람은 오히려 손해보고 나왔다. 그것도 2010년이라고 방어를 했습니다.
1: 예.
0: 그러나 2022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010년 5월 이후 추가의 주식 거래가 있었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당연히 주식했죠. 손해본 것도 있고 번 것도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그 순이익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1: 예.
0: 이 후보가 그러면 어쨌든 주식 투자 주가 조작에 참여해서 돈을 번 것은 사실이군요라고 물었고요. 이 윤 전 대통령은 주가 조작에 참여한 사실은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수부는 관련 사실관계와 판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송치를 결정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감 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

0: 1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는 2심 선고가 오는 9월 2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1: 예. 어제 오후에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가 지금 늘고 있다고 하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0: 예, 일본 정부 발표에 따르면 어제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 강진이 발생했고요. 예. 오늘 오후 3시 기준 사망자는 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밖에 심정지 상태 환자가 5명, 중경상자가 23명으로 확인이 됐고요.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이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이 일본 총리는 오늘 비상재해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아직 여러 명이 건물에 남겨져 있고 일본 제지 야스시로 공장에서 일어난 굴뚝 붕괴에 의한 행방불명자도 여러 명이라면서 이 강진 발생 뒤 20시간 이상이 경과하고 있지만 아직 도움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 시간과의 싸움이 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27분 구마모토 지방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강진은 진원 깊이가 10km로 얕아서 피해가 컸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야마모토에서는 2016년 4월 두 차례 진도 7이 관측돼서 27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10년 만에 강진으로 기록되고 있고요. 일본 기상청은 2016년 이 구마모토 지진 때 불과 이틀 사이에 규모 7을 넘나드는 강진이 잇따라서 나왔던 것처럼 예. 이번에도 처음 발생한 지진보다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1: 추가 지진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군요.
0: 예, 그렇습니다. 예,
1: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겠네요. 뉴스픽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네.

0: 생활 속 과학 이야기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과 아나운서의 탐구 생활. 아, 오늘도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 이인복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지난주에 삼성의 스마트폰 이름이죠. 갤럭시의 네. 이제 언팩 행사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언팩이라는 게 뭘 언팩한 포장을 뜯는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제품을 공개하는 행사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1: 네, 신제품 발표회다.
0: 신제품 발표회 멋있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신제품들이 소개가 됐습니다. 뭐 주목받는 게 이른바 이제 폴드라고 하는 게 접는 네. 스마트폰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여덟 번째 버전이 새롭게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이 폴더블 폰이라고 하는데 이제 과거에도 사실 있어 왔었고요.
1: 맞아요.
0: 예. 이번에는 뭐 어떤 게 좀 새로워졌는지. 예.
1: 그러니까 보통 영국 런던에서 이제 언팩 행사가 열리고요.
0: 예.
1: 이번에 해마다 발표하는데 그 이번엔 폴드가 역시 나왔고 플립이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가 또 나왔어요. 울트라라고 하는 모델로 나왔어요.
0: 울트라 하면 좀 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거는 예전에 폴드를 울트라로 이름을 변경을 하고
0: 예.
1: 원래 폴드 있던 거에다 새로운 디스플레이의 디바이스를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다른 녀석이 하나가 나왔어요.
0: 작은 사이즈가 나왔다는
1: 맞습니다.
0: 거군요.
1: 맞습니다. 예. 이 폼팩터가 거의 뭐 처음으로 삼성은 이 사이즈를 내놓은 건데 생각해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폴더블 폰이 언제 나왔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0: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1: 우리가 많이 봤었잖아요.
0: 좀 최근에 보니까 꽤 많은 분들이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1: 그렇죠. 이게 예.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0: 오래됐습니까?
1: 2019년에 1세대가 나왔어요.
0: 아, 2019년이면은 거의 뭐 7년쯤 됐네요. 네,
1: 저도 깜짝 놀란 게 야, 벌써 7년 됐구나.
0: 예. 당시에는 상당히 뭐 좀 파격적으로 소개가 맞습니다.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1: 근데 이번에 또 파격으로 돌았었던 게 폴더폰도 결국에는 바 형태예요. 위아래로 긴.
0: 예.
1: 근데 이번에 나온 게 4:3 비율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보통 여권 사이즈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0: 예.
1: 여권 사이즈가 나오다 보니까 보자마자 사람들이 예쁘다 이 생각을 했고 근데 펼치게 되면 또 이게 7인치짜리 태블릿이 돼요. 평소에는 작은 사이즈 갖고 다니다가 펼치게 되면 태블릿이 된다. 근데 이게 처음은 아니었었어요. 이 사이즈가 예전에 LG에서 스마트폰 만들었었을 때
0: 예.
1: 뷰라고 하는 이름의 스마트폰이 나왔었었고 또 한 가지가 그 놀랍게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스마트폰을 만들었었습니다.
0: 예.
1: 거기서 나온 게 서피스 듀오라는 걸 만들었었거든요. 그 제가 이제 하나 갖고 왔는데 예. 이제 요 정도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제 여권 사이즈로 하고 되면은 이런 상태가 되니까 보통 비율하고 좀 달라갖고 사람들이 신선하다 그리고 귀엽다 이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0: 아, 가지고 나신 제품은 삼성 제품은 아니고.
1: 예,

0: MS에서 만들었던
1: 아,
0: Surface라고
1: MS,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0: 맞습니다.
1: 윈도우즈를 만드는 회사인데 스마트폰도 만드는군요.
0: 비운의 제품인 게 예. 단종됐습니다.
1: 아, 그 제품 안 나옵니까?
0: 예, 만들고 예. 나서 생각보다도 파급력은 없었어요.
1: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MS사의 제품을 쓰는 경우는 네. 거의 못 봐서
0: 거의 없죠.
1: 예.
0: 근데 지금 중국에서도 화웨이도 마찬가지고 이 여권 사이즈 폰이 올해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1: 여권 사이즈 폰, 네. 딱 그 크기의 사이즈를 얘기하고
0: 맞습니다.
1: 펼치면은 또 상당히 좀 큰 사이즈가 될
0: 그렇죠.
1: 거고요.
0: 그렇죠. 저도 현장에서 좀 보고 왔었었는데 예. 굉장히 좀 반응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좀 기대가 돼서 새로운 시대를 좀 열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런 이제 새로운 제품이 나왔고 이제 앞으로 또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관심사가 되겠네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뭐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삼성에서 왜 이렇게 또 새로운 폴더블 폰을 출시를 하게 된 건지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0: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먼저 생각해 보면 기존 폴드라고 하는 폴더블 폰 이거에는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일단 비싸요.
1: 예. 그래서 제가 못 사고 있습니다.
0: 일단 너무 비싸고 예. 두 번째가 이게 아저씨 폰이다.
1: 아, 그래요?
0: 아재폰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좀 많이 들었었어요.
1: 아, 그래요?
0: 생각해 보시게 되면 주변에 예. 커피숍이라든지 아니면 식당에서 쓰는 분들 봤었을 때 예. 약간 좀 그 일단 서른 살 이상, 마흔 살 이상이신 분 많이 쓰지 20대 분들이 쓰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1: 젊은 층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0: 그렇죠.
1: 제 기억으로는 좀 여성분들이 좀 많이 썼던 것 같기도 한데 아닙니까?
0: 무겁거든요.
1: 아, 그래요?
0: 예, 폴더블도 무겁다 보니까 여성분들은 이제 위로 올리는 걸 쓰죠. 플립.
1: 아, 그러니까. 아, 그건 다른 건가요?
0: 그렇죠.
1: 아, 플립이구나.
0: 위로 열리는 건 플립.
1: 아, 위로 열리는 거.
0: 예, 그건
1: 그거 많이 쓰시더라고요.
0: 사이즈가, 사이즈가 중요해요.
1: 아, 그렇군요.
0: 근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책처럼 열리는
1: 아,
0: 건
1: 책처럼 열리는 거는 폴더블.
0: 그렇죠.
1: 아,
0: 예. 무겁기도 하고 약간 좀 이제 가격도 더 많이 나가고 그래서 네. 안 썼었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게 작고 예쁘다 보니까 플립을 쓰시는 여성분들이 늘었었어요.
1: 예.
0: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작은 사이즈로 나오게 되니까 작고 예쁜데? 그럼 이제 이거는 좀 감성을 건드린다. 그래서 삼성에서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 여권 사이즈의 폴더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 그리고 이제 울트라라고 하는 것들은 그 이상의 좀 고퀄리티 퍼포먼스를 원하는 분들이 나온 것 같아요.
1: 예. 주로 이제 업무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0: 그렇죠. 그게 이제 굳어져서 그렇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번엔 컨텐츠 소비용이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두 번째가 더 커요. 애플 때문에 그렇습니다.
1: 애플 이제 경쟁사기도 하니까요.
0: 그렇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항상 먼저 출시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1: 예.
0: 그래서 언젠가 폴더블 폰을 만들 거다라는 소문만 매년 나왔었는데 드디어 7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는 좀 나올 것 같습니다.
1: 예.
0: 이게 확실시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공개가 되는 루머 같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루머가 거의 현실이 되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아이폰 유저들 중에서도 지금 애플 폴더블을 기다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애플은 매년 주기가 9월 달에 발표를 해요.
1: 네.
0: 9월 달 발표해서 예약받거나 우리나라는 11월 정도인데 그럼 지금이 7월 말이었었죠. 8월 달부터 이제 사전 예약받고 나서 풀립니다. 그럼 그때 봤던 사람들이 못 참고서 아이폰 쓰던 사람들이 여기로 갈아타지 않겠느냐 그 수요를 예측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러니까 애플사에서도 조만간 이 폴더블 폰을 내놓을 계획이라는
0: 그렇죠.
1: 거군요. 그게 처음이고 네. 애플에서는 없었군요 그동안.
0: 없었습니다.
1: 아, 글쎄요 뭐 세계 최고의 회사 뭐 물론 이제 삼성과 거의 이제 좀 비슷한 비율을 네네. 차지하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만들었을까요? 네. 왜 이렇게 또 늦게 나온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그렇죠. 또 늦게 출시하게 된 건지 이유도 알고 싶고요.
0: 이것도 역시 한 두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게 애플의 전략이에요. 항상 먼저 가는 적이 없었어요 애플은요.
1: 애플은요?
0: 뭔가 먼저 하고 시장 선도자처럼 보이는데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PC 시장에서 좀 늦게 뛰어들었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애플 워치가 있었죠.
1: 예.
0: 시계가 나왔을 때에도 소문만 무성하다가 결국에는 갤럭시 워치부터 시작해서 구글 워치라든지 안드로이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나왔었습니다.
1: 아 먼저 나온 게 아니었군요.
0: 먼저 안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시기를 본 거죠. 7년 동안 보다 보니까 이제는 슬슬 대세가 되어져 가는 것 같고
1: 예.
0: 폴더블폰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 이젠 뛰어들 수 있을 것 같아. 자, 두 번째가 실질적인 이유인데요. 현재까지 폴더블이 비싼 이유 중에 하나가 디스플레이가 비싸요.
1: 예.
0: 당연히 접으니까 비싸고 하나가 더 붙어있으니까 비쌌습니다.
1: 그렇겠죠.
0: 현재도 원가에서 거의 한 30에서 40% 정도를 차지하고요. 이번에 나온 소식을 보게 되면 아이폰 폴더블에 들어가는 게 삼성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1: 아, 또 삼성 제품을 씁니까?
0: 네.
1: 약간 삼성 또 아이러니하긴 하네요.
0: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죠.
1: 예.
0: 최고니까. 들어가는데 이게 개당 $250 정도 돼요.
1: 개당?
0: 거의 한 30만 원 정도.
1: 예.
0: 이러면 이걸 생각하게 되면 당연히 아이폰 이번에 나오는 것들도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1: 예.
0: 세 번째 이유는 중국입니다.
1: 중국이요?
0: 중국 시장의 변수예요. 애플 입장에서도 중국은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시장이고요. 현

0: 이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전 세계에서 폴더블폰이 제일 많이 팔리는 곳이 어디냐면 중국입니다. 중국이 거의 50% 이상을 가져가요. 근데 지난 우리 아까 7년을 얘기했던 것처럼 7년 사이에 중국의 자국 브랜드 화웨이 혹은 오퍼라든지 이런 것들이 폴더블폰을 더 싸고 저렴하게 만들면서 이제는 중국에서 1위하고 2위도 당연한 얘기지만 자체 폰들이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1: 예.
0: 게다가 비용도 거의 한 150만 원이니까 삼성보다 훨씬 저렴하게 나와요.
1: 예.
0: 그럼 이 시장 포기할 수 없는 게 역시 애플이죠. 놀라운 거는 애플이 폴더블폰 만든다는 얘기만 나왔는데 올해 전망치가 이미 나왔습니다. 삼성이 전 세계적으로 31% 정도 그리고 아이폰 폴드가 25% 정도 화웨이가 24% 정도 될 거다. 그럼 나오자마자 30% 가까이 되니까 무조건 만들 수밖에 없고 올해는 9월 달에 발표할 것 같습니다.
1: 예. 그래서 시장에서는 차지할 비율까지
0: 네. 네.
1: 예측을 하고 있는 거군요.
0: 그렇죠. 이미 주변에 보면 아이폰 쓰시는 분들이 그 아이폰 폴더블 넣으면 무조건 사겠다라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1: 예. 충성도가 좀 강한 브랜드이긴 하죠.
0: 그렇죠.
1: 예. 중국에서 지금 삼성 스마트폰의 비율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
0: 많이 떨어졌습니다.
1: 정말 애플사의 그 아이폰은 그래도 지금은 어떻습니까? 중국 그 자국 브랜드보다는 좀 이제 밀리는 상황이긴 한 거죠.
0: 많이 밀렸어요.
1: 많이 밀렸고.
0: 원래면 3위, 4위가 그래도 이제 애플이 좀 아이폰이 버티고 있었었는데
1: 예.
0: 이제는 화웨이가 거의 1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 예.
0: 화웨이, 오포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삼성의 점유율은 항상 낮았습니다.
1: 예.
0: 한 4% 5%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폴더블폰이 나오면서 조금 점유하기 시작했었다가 이제는 화웨이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다시 또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1: 거기서 또 자국 브랜드들도 다 폴더블폰을 지금 다 만들고 있죠.
0: 네, 그럼요.
1: 예. 디스플레이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네, 스마트폰 디스플레이가 LCD가 있고 우리가 아는 네. 또 OLED가 있다면서요. 예. 네, 폴더블폰은 어떤 겁니까? LCD인가요? OLED인가요?
0: 이제 이거 정의를 먼저 내리게 되면
1: 예.
0: 그 LCD라고 하는 게 이제 리퀴드 크리스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1: 예.
0: 그 소위 이제 빛을 못 내요. 그 빛을 내기 위해서는 뒤에 백라이트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약간 더 두꺼워지고요. 근데 OLED는 스스로 이제 발광한다 그래서 스스로 빛을 냅니다. 이러니까 더 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폴더블은 얇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OLED가 쓰이게 돼요. 대신에 OLED가 이런 장점이 있는 것들 얇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검은색이 진짜 검은색으로 표현도 됩니다. 왜냐하면 불을 꺼버리게 되면 검은색이 되거든요.
1: 예.
0: 이건 좋은데 단점은 뭐냐면은 단점 중에 하나가 이제 번인이 와요.
1: 뭐가 온다고요?
0: 번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1: 번인?
0: 네네. 계속 쓰다 보면은 색깔이 좀 변한 것 같아. 이쪽 약간 보라색이 된 것 같아. 왜 이렇게 갑자기 스마트폰 액정이 누렇게 보이지?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래 쓰면 오래 쓸수록 좀 누렇게 되는 경향이 좀 있다.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었습니다.
1: 예.
0: 근데 요즘에는 이 부분도 좀 많이 개선은 좀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자, 근데 OLED로 만들게 되면은 이제 유리 기판이 아니라 또 플라스틱 기판이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좀 휘거나 구부려서 만들 수도 있어서 그래서 폴더블 디스플레이 뭔가 좀 구부러지고 휘어지는 데는 거의 다 OLED를 씁니다.
1: 예. 네. 제가 이제 TV를 예전에 구입할 때
0: 네.
1: LCD, 뭐 LED, OLED TV를 다 봤는데 그냥 일반적인 LCD TV를 샀던 것 같아요.
0: 네.
1: 이유는 단순한 것이 거의 TV가 같은 크기인데 그 당시 가격 차이가 뭐 두 배 이상 이렇게 나더라고요. OLED가 많이 비싸더라고요.
0: 네, 그렇죠.
1: 근데 이제 아무튼 이게 또 좋은 거죠. 비싸면 좋은 거니까.
0: 예? 그렇죠.
1: 예. 다른 스마트폰들은 어떻습니까? OLED를 다 쓰지는 않겠죠. 뭐 가격 문제도 있으니까.
0: 방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예. TV 사례가 정확해요.
1: 예.
0: 그러니까 LCD는 일단은 패널 단가가 좀 낮습니다. 낮다는 얘기 뭐냐면은 스마트폰 액정 깨졌었을 때 수리하는 비용도 저렴해요. 근데 OLED는 자체가 비싼 겁니다. 그래서 그 갤럭시 모델을 예로 들자면 A 시리즈로 나오는 모델들이 있어요. 스마트폰이
1: 약간의 저가 스마트폰 말씀하시는
0: 그렇죠.
1: 거죠?
0: S 시리즈가 고가고 A 시리즈가 저가인데
1: 예.
0: A 시리즈는 거의 다 LCD를 쓰고 그런데 애플 라인에서도 아이패드 미니 시리즈가 있습니다.
1: 예.
0: 예, 아이패드 미니 같은 경우에는 LCD를 써요. 좋은 점은 LCD는 조금 전에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화면에 누래지는 것들, 잔상이 생기는 것들 이게 거의 없죠. 다만 이제 OLED가 워낙 선명하고 좋기 때문에 그래서 비싸고 고급 폰에는 거의 OLED를 씁니다.
1: 아, 예. 가격의 차이고 성능은 당연히 더 좋은 거고.
0: 맞습니다.
1: 예. 우리나라가 뭐 LCD 사업에서 철수한다 그런 뉴스도 본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과거에 또 디스플레이가 돼가지고 예. 뭐 사업성이 좀 안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고릴라 글라스라는 표현도 봤습니다. 이게 무슨 뭐 상품명 같긴 한데
0: 네.
1: 좀 이렇게 뭐 강한 그 유리 기판. 네. 네. 그걸 의미하는 거죠?
0: 그렇죠. 네. 튼튼하다, 이제 고릴라처럼 강하다, 그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스마트폰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맨 앞에 소위 액정이 있죠. 유리가 있고 그 뒤에 들어가는 게 터치 센서가 들어가고요. 우리가 터치하게 되면 잠금 해제가 되는 것처럼 그 뒤에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OLED가 배치가 돼요. 그러니까 맨 앞에 놓여서 방패처럼 견뎌주는 게 클래스입니다.
1: 예.
0: 그래서 바닥에 떨어져도 유리만 깨지지 그 안에 있는 부품은 안 깨져요. 근데 이 고릴라 글래스라는 거는 미국 코닝에서 만든 브랜드고요. 이 고릴라 아머라고 하는 게 또 나왔는데
1: 예.
0: 이거 같은 경우 2024년부터 이때부터 이제 삼성 스마트폰에 적용이 되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제일 좋은 거는 고릴라 아머다. 이거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애플도 만듭니다. 애플은 아이폰 12 이후부터 고릴라 아머를 쓰는 게 아니라 이 코닝어 공동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애플은 세라믹 실드라고 하는 이름을 써요.
1: 예.
0: 이건 애플 전용. 근데 이런 것들의 특징을 보면 긁히지 않고 잘 깨지지도 않고 심지어 보통 낙하 실험을 하거든요.
1: 예.
0: 그 2m 정도 되는 높이에서 떨어뜨립니다. 근데 유리가 안 깨져요. 이런 것들 보여주면서 우리 게 제일 튼튼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대명사가
1: 예.
0: 됐습니다.
1: 예. 요즘은 이제 예전보다는 확실히 덜 깨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한번 떨어뜨리면은 그냥 깨졌는데, 이 폴더블 폰에도 이 고릴라 글래스가 그러면 쓰이는 겁니까? 이게 좀 접히는 거니까 네. 가운데가 이렇게 좀 주름이 생기고 그러던데요.
0: 맞아요.
1: 예.
0: 폴더블을 구매 안 하시는 분들 중에 한 명 중에 다 그 주름 얘기를 많이 하세요. 주름이 나중에 좀 지저분하고 굴곡 때문에 선명하게 안 보인다. 이거 생각하시는데 일단 생각해보게 되면 그 외부 디스플레이가 하나 있습니다. 접기 전에. 그 외부 디스플레이는 밖에 나와 있으니까 얘는 단단하게 보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고릴라 글래스를 써요. 소위. 그런데 이 안쪽은 이 고릴라 글래스라고 하는 게 결국 유리잖아요.
1: 예.
0: 얘가 두꺼워져 버리고 유리를 갖다가 휘어 버리게 되면은
1: 깨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0: 그래서 이 안쪽에는 고릴라 글래스를 못 붙여요.
1: 예.
0: 근데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게 맨 앞엔 유리가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뭘 붙이냐면은 UTG라 그래서 이게 울트라 스테인 글래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초박형 유리. 엄청 얇게 만든 유리를 여기다가 씌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접었다 펼쳐져야 되니까 얇은 만큼 유연성도 해결이 돼요. 자, 문제는 그래도 깨질 수 있으니까.
1: 예.
0: 그래서 뭘 붙이냐면은 여기 위에다가 특수 보호 필름을 붙여놓습니다. 화면이 깨지지 않게.
1: 예.
0: 그 이미 보호 필름이 붙여져 있는 상태로 나옵니다.

0: 아무리 잘 만들었다 그래도 접었다 피게 되면은 주름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초반에는 안 생기더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주름을 생기게 되고, 근데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 7년 동안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주름이 처음엔 거의 안 보이고, 그리고 주름이 생기는 것도 점점 늦어지는 방향으로 갑니다.
1: 예. 근데 우리가 스마트폰 구입하면 액정 이제 필름이라고 합니까?
0: 네.
1: 그걸 사서 당연히 다 붙이잖아요. 네네. 요즘. 예. 근데 꼭 붙여야 됩니까? 이게 단단한데?
0: 그죠. 이 고릴라 글래스가 단단하니까 그 가끔 유튜버들 분들에서도 실험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 이거 괜찮다고. 그냥 놓고 나서 열쇠 같은 걸 막 긁으시는 분도 있고, 이거 경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글래스가 충격에 강한 거지 긁힘이 완전히 제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경도가 고릴라 글래스 정도가 6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일상 속에서 먼지나 모래 같은 거 있죠. 이게 한 7 정도가 돼요. 그럼 긁히면 흠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차할 때에도 잘못해서 모래알갱이 잡힌 상태에서 세차하게 되면은 기스 엄청 많이 나거든요.
1: 예, 흠집.
0: 그렇죠.
1: 예.
0: 요거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 예.
0: 그럼 강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또 제일 약한 데가 어디냐? 이게 모서리입니다. 그 스마트폰 떨어뜨렸을 때 정면으로 떨어뜨리면 괜찮아요. 깨진 것 같은데 안 깨집니다. 근데 이게 떨어지다가 모서리로 부딪히게 되면 거기는 반드시 깨집니다.
1: 네.
0: 그래서 이번에 재밌는 거 봤었던 게, 지난번 MWC가 썼을 때 중국 회사 한 곳이 본인들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정말 튼튼하다고 하면서 이 펀칭 머신에 달아놨어요.
1: 예.
0: 글러브를 쓰고서 그걸 때리면은 안 깨집니다. 당연한 게 정면으로 깨지면 그만큼 단단해요.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회사 하나도 골프공이 나왔고 앞에 있는 부분을 강타하게 만들었어요.
1: 예.
0: 근데 안 깨져요.
1: 예.
0: 앞에는 튼튼하다 이제.
1: 음흠.
0: 그런데 양면은 약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보호하실 분들은 강화유리 붙이시는 게 좋고요.
1: 예.
0: 옆에도 테두리 보호까지는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1: 예. 아직까지는 이제 하는 게 좋다. 오래 쓰셔야 되니까. 주사율이라는 표현이 있던데요. 이건 어떤 건가요?
0: 이게 스마트폰 새로 나오고 나면은 그 많이들 따지시는 게 이번에 주사율이 120이 들어갔어, 또 60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걸 이제 헤르츠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60 같은 경우에는 1초에 60번 정도 화면이 갱신이 되고, 120은 1초에 120번 정도 갱신이 됩니다.
1: 네.
0: 이러니까 120일수록 두 배로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1: 아, 그 숫자가 커지면 좋다는 거군요.
0: 그렇죠. 그냥 간단하게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나 태블릿 PC를요, 손으로다가 위로 스크롤 해보세요.
1: 예.
0: 스크롤 했을 때 굉장히 부드럽게 올라가면 120. 근데 올라갈 때 약간 지지직거리면서 좀 꿀렁거린다. 이런 표현이 맞는데 그렇게 보이시는 건 6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스마트폰 고가 라인업은 120을 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60 정도로 씁니다.
1: 아, 예.
0: 근데 뭐 굳이 게임 안 하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60도 보기에
1: 나쁘지
0: 크게
1: 불편하지는 않다. 그 두 개를 비교해봐야지 그것도 좀 약간 구분이 될 정도니까.
0: 예, 맞습니다.
1: 예.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 가격이 워낙 비싸서 또 합리적인 비싸죠. 소비를 하셔야 되니까.
0: 네.
1: 지금 어떻습니까? 중국의 이 스마트폰, 특히 이제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와 관련해서는 중국 시장이 지금 얼마나 쫓아오고 있습니까?
0: 정말 무섭게 쫓아오고 있고요. 당연하지만 삼성 디스플레이가 현재는 1위입니다. 업계.
1: 예.
0: 그런데 2위, 3위, 4위가 지금 중국 회사들이 거의 다 차지했어요.
1: 네.
0: 그중에서 중국의 BOE라는 회사가 있고요. 화웨이 등의 중국 브랜드가 거의 다 사용하는 게 이 회사 거예요. 또 3위가 비전옥스라는 회사가 있고, 4위가 이 회사가 항상 글로벌 무대에 등장하는데, 중국 가전회사 중에 TV 쪽에는 TCL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1: 네, 들어봤습니다.
0: 국내에서도 많이 팔거든요. 근데 여기 자회사 중에 CSOT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TCL 디스플레이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접이식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이 접이식 디스플레이도 20만 번을 접어도 우리도 괜찮아 라는 식으로 강화된 걸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1: 예.
0: 여기서 문제는 지금 스마트폰 가격이 매년 올라갑니다.
1: 그렇죠.
0: 여기다가 지금 그 안에 들어 램 값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1: 메모리 워낙 지금 품귀 현상까지 비춰지고 있어요.
0: 올해 나오는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비쌀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1: 예.
0: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지금 반도체도 비싸다 보니까 애플 측에서 중국에서 파는 아이폰을 중국 반도체 쓰게 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1: 맞습니다.
0: 그것처럼 중국에서 판매하는 디스플레이는 중국 거 쓰게 해달라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곤란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아무튼 지금 2, 3, 4위 뭐 다 지금 중국 회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예. 자, 입구 아나운서의 탐구 생활이었습니다.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 이인복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2: 바쁘게 지나간 하루,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0: 오늘 있었던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소식들 한입 크기로 정리해드립니다. 이 작가의 뉴스 한입. 오늘 밤 라디오 이병욱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아, 오늘 특히 영남 지역의 기온이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뭐 40도를 넘은 곳도 있고요. 예. 곳곳에서 기상 관측 시작한 이후에 새로운 기록을 썼다면서요?
1: 네. 말 그대로 역대급 더위였는데요. 예. 경남 양산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이 40.3도까지 오르면서 기상 관측 이래 처음으로 40도를 돌파했습니다. 네. 근데 이 40.3도가 불과 사흘 전에 세운 최고 기온 기록을 또다시 경신한 온도였습니다. 기온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부산도 38.8도를 기록하면서 1904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에 122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이것도 기존 최고 기온보다 1.5도나 높았습니다. 그리고 양산과 김해, 밀양, 의령, 창녕 등에는 폭염특보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인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예. 그래서 기상청에서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위험한 더위라면서 필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야외 작업과 외출은 미루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해달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0: 예. 이 정도 기온이라면은 밖에 안 나가는 게 가급적이면
1: 그렇습니다.
0: 네. 그게 하나의 방도일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경남의 이쪽 서쪽 이쪽으로 해서 지금 그쵸. 굉장히 기온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예. 비도 많이 나왔다고 그러던데. 서울도 다시 폭염 경보가 내려졌다면서요. 그리고 이 더위가 또 당분간은 이어질 거라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그 서울도 강남과 노원 등 일부 지역의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면서 동남권과 동북권, 서남권에는 폭염 경보가 다시 내려졌고요. 예. 올여름 두 번째 폭염 경보입니다. 이번 폭염은 그 북태평양 고기압과 상층의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를 동시에 덮는 이른바 열돔 현상의 영향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뜨거운 공기가 뚜껑을 덮은 것처럼 빠져나가지 못해서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고요. 밤에도 열이 식지 않아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체감 온도를 보면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35도를 웃도는 곳이 많아서 온열 질환 위험도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갈증을 느끼기 전에 물을 자주 마시고요.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시고 또 노약자나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네. 중요하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일본 구마모토 강진 소식 앞서 전해드렸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휴가철에 일본 여행 계획 세우신 분들이 그쵸?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여행을 이거 취소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위약금 그걸 물게 되잖아요. 그런데 약관 같은 걸 보면 천재지변일 경우에는 환불 규정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어떻습니까?
1: 그래서 한국 소비자원의 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보면 천재지변으로 여행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예. 위약금 감면이나 계약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없거나 그 예약한 해당 지역으로 이동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 환불 대상이 될 수 있고요. 항공편이 지진 때문에 결항이 된다거나 장시간 지연됐다면 항공사도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0: 예.
1: 그러니까 여행 패키지 역시 천재지변으로 정상적인 여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0: 예.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특히 구마모토 지역으로는 항공기가 운항이 되고 있죠?
1: 그렇죠. 예.
0: 아, 그러니까 이게 천재지변이 발생하긴 했는데
1: 예.
0: 아예 이동이 안 되는 상황은 아닌
1: 아니죠.
0: 거군요.
1: 예.
0: 그럼 환불이 좀 안 되는 건가요?
1: 네. 그러니까 구마모토 일부 항공편은 정상 운항하고 있고요. 예. 현지 투어도 상당수는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행객이 불안해서 취소를 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천재 지변에 따른 전액 환불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결국 항공사나 여행사, 숙박업체의 취소 규정과 당시의 현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지게 되는데 뭐 외교부에서 여행 금지 등의 조치를 내린다거나 네. 항공사가 운항 불가 판단을 내리지 않는 한 취소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따라서 여행을 취소하기 전에 예약한 업체의 취소 규정을 확인하시고 현재 상황과 외교부의 여행 안전 공지를 함께 살펴본 뒤에 환불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0: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다.
1: 그렇습니다.
0: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일단 이동이 가능한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사실이거든요.
1: 그렇죠.
0: 특히 이제 구마모토 지역으로 내가 갈 계획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좀 이동하기가
1: 예,
0: 마음이 내키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은 그러하다는 겁니다. 회식 자리에서
1: 네.
0: 직장 상사가 이제 부하 직원에게 드라마나 또 과거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셨던 것 같긴 합니다.
1: 네.
0: 아우 뭐 예쁜 신입 직원이 여직원이 저기 사장님 부장님 오시면 그 옆에 앉아야 돼. 자리 비워놔. 근데 예전에는 뭐 그러려니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이긴
1: 그렇죠.
0: 하잖아요. 그렇죠?
1: 예.
0: 예. 이게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1: 네. 이게 모 예술단 무용단 기획실장이 부하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신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0: 예.
1: 징계 사유를 보니까 점심 식사 자리에서 무용단 기획팀 직원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야 할 텐데 이 발언한 점이 포함된 겁니다.
0: 예.
1: 그러니까 서울행정법원에서 이 발언이 단순한 칭찬이나 농담이 아니고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건데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상사의 말을 듣는 부하 직원 입장에선 자신의 외모를 이유로 사장 옆자리에 앉으라는 지시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0: 네.
1: 이거는 외모를 평가하고 대상화하는 행위라고 본 겁니다. 특히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야 한다는 말은 외모를 이제 업무와 연결시킬 수도 있고요.
0: 예.
1: 일종의 접대 역할까지 기대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결국 이 상사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요. 법원이 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0: 예.
1: 겁니다.
0: 뭐 예전에 뭐 영화나 드라마나 또 우리가 또 실제로도 뭐 그런 경험이 좀 있으실 텐데
1: 네.
0: 뭐 여직원에게 뭐 술을 따르게 한다거나
1: 아,
0: 예전에는 좀
1: 됩니다.
0: 그게 뭐 별 생각 없이 그렇게 뭐
1: 네.
0: 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1: 그렇죠.
0: 행위가 되는 겁니다.
1: 예, 예.
0: 예. 그러니까 이 상사는 뭐 좋은 의미였다
1: 네.
0: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만은 법원에서는 그게 인정이 안 된 거잖아요.
1: 그렇죠. 법원에서는 이 행위자의 의도보다도 상대방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0: 예.
1: 또 일반적인 사람이 같은 상황에서 뭐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본 건데요. 실제로 이 해당 직원은 식사 직후 이 발언을 성희롱으로 신고를 했고요.
0: 예.
1: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불쾌감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의 의미를 보면 직장에서는 뭐 외모를 평가하거나 외모를 이유로 특정 역할을 기대하는 발언도 만약에 상대방이 모욕감이나 성적인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 가벼운 농담이라고 생각했던 말도 신중해야 한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그룹 방탄소년단이 내년에 열릴 그래미 시상식에 작품을 출품하지 않겠다라고
1: 네.
0: 공식 발표했습니다.
1: 네.
0: 저는 이제 그래미 이 시상식에 작품을 출품하는 것도 제가 처음 알았는데 그냥 상을 주는 건 줄 알았는데 작품을 내야 되는 거군요.
1: 그렇습니다.
0: 예. 어떤 이유였습니까?
1: 방탄소년단이 SNS를 통해서 오늘 올해 그래미에는 출품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음악은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 음악 그 자체로 평가받고 사랑받기를 바란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0: 예.
1: 그러니까 직접 그래미를 비판한다 뭐 이런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최근에 그래미가 상 부분을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0: 그래요.
1: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라는
0: 베스트
1: 부문.
0: 아시안 팝?
1: 예.
0: 예.
1: 그래서 이 부문에 대한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0: 지역명이
1: 있는데요.
0: 들어가네요.
1: 그렇습니다. 아시안이라는.
0: 예. 물론 뭐 라틴 팝 이런 표현이 있긴 합니다만
1: 예.
0: 아시안 팝이라는 또 표현이 들어갔네요.
1: 그렇죠.
0: 예.
1: 그래서 방탄소년단은 올해 정규 5집 아리랑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과 앨범 차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할 만큼 세계적인 성과를 거뒀지만
0: 예.
1: 별도의 이 아시안 부분에 출품하기보다는 음악은 국적이나 언어가 아닌 작품성으로 경쟁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0: 예. 그 아시아 부문을 신설한 건데
1: 네.
0: 이게 지금 K-POP이 아시아만의 음악은
1: 그렇죠.
0: 아닌 것 같고
1: 네.
0: 전 세계의 음악이고
1: 네.
0: 글쎄요. 이게 이제 그래서 또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요.
1: 네. 이게 신설한 취지는 아시아 음악의 위상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겠다 이런 것이었지만 반대로 또 아시아 음악만 따로 분류하는 게 이게 서구 중심적인 발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0: 그렇죠. 예.
1: 뭐 K-팝이나 J-팝, 뭐 중국의 팝 등은 음악적인 특징도 모두 다르고 시장도 다르고 다한데 이걸 하나의 아시아라는 이름으로 묶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이런 지적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별도 부문이 생기면 오히려 방탄소년단 같은 K-POP 가수들은 그래미의 뭐 최고 영예라 불리는 올해의 앨범이나 올해의 노래 같은 본상 부분에서 경쟁할 기회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1: 그 실제로 이번 신설된 부분에서는 아시아 언어를 의미 있게 사용한 곡이라는 조건도 포함하고 있어서요. 특히 뭐 방탄소년단 같은 노래를 보면 영어 비중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이런 영어 비중이 높은 K-POP은 오히려 출품 대상에서 애매해질 수 있다는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1: 결국 방탄소년단의 이번 결정이 아시아 가수가 아니고 뭐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싶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기차에 가방을 두고 내려서 지금 지갑이 없고 휴대전화도 없어요.
1: 네.
0: 교통비만 좀 빌려주시면은 제가
1: 네.
0: 돌아가는 대로 바로 송금을 해드리겠습니다.
1: 네.
0: 사기죠?
1: 네,
0: 예,
1: 사기죠.
0: 이 60대 남성인데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 이게 정말 옛날부터
0: 저 한번 이거 당했어요.
1: 예,
0: 한번. 예,
1: 제 친구도 저
0: 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한 사람 봤거든요.
1: 예. 예. 그래서 이 남성이 송파구 일대에서 이렇게 행인들한테 접근해서 우리 집 부산인데 교통비만 빌려주면 돌아가자마자 송금하겠다. 이렇게 적는
0: 예.
1: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누가 속아 넘어가겠냐 이런 생각이 드지법도 하지만
0: 예.
1: 이게 실제로 피해자가 13명이나 됐고.
0: 사람이 너무 착해가지고
1: 아,
0: 굉장히 공경에 처한 것 같아서
1: 못 넘어가는 사람도
0: 좀 도와줘야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피해 당하신 분들이 너무 착해서 그래요.
1: 네, 맞습니다.
0: 예.
1: 그래서 피해액만 한 176만 원이었는데 뭐 피해 금액만 보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이게 불특정 다수의 선의를 악용했다는
0: 그러니까요.
1: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렇게
0: 예.
1: 법원이 판단한
0: 거죠. 정말 좋은 마음으로 드린
1: 그렇습니다.
0: 건데 예. 사실 이게 뭐 대단히 큰 금액이 또 아닐 수도 있는
1: 그렇죠.
0: 거죠. 교통비니까 뭐 몇만 원 정도잖아요 사실은.
1: 네.
0: 예. 도와주고 싶다는 선의를 악용한 아주 질이 나쁜 사기죠.
1: 질이 나쁜.
0: 예. 그래서 실형이 나온 거 아닙니까?
1: 맞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가장 무겁게 본 게 범행의 규모보다 이 반복성과 상습성이었는데 이미 같은 수법의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요. 또 그 형이 끝난 뒤에 일정 기간 가중 처벌을 받는 누범 기간에 다시 똑같은 범행을 저지른 건데요. 그래서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경찰이나 영무원 등 공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현금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개인 계좌로 송금을 부탁하는 경우에는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0: 예.
1: 될 것 같습니다.
0: 피해 당하지 않게끔 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1: 네.
0: 이병우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고맙습니다.
0: 오늘 밤 일라디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아바의 SOS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서울 지방의 아침 최저기온 26.1도로 일주일째 열대야가, 제주는 3주 넘게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강원 일부를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 특히 경남권 일부 지역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우리나라 상공의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벳 고기압이 이중으로 덮고 있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없고 극심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등 중부지방과 호남지방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경상권,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전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산지에는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분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전 서울, 광주, 대구 26도 예상입니다. 아침까지 전남 내륙지방 중심으로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부산 39도, 울산 38도, 강릉 대구 37도, 서울, 대전, 세종, 광주, 제주 34도, 인천 33도가 예상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6.6도, 습도 83%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작은 서점.
1: 그 거리는 시간의 권력을 부여한다. 그 거리는 인간의 가치를 결정한다. 그 거리에 인생을 걸었다. 그 거리는 100m.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영정입니다. 우오토 작가의 만화 100m의 도입부 문장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100m 달리기 전국 1위였던 주인공 토가시는 처음으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몰랐던 새로운 열기를 느끼게 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박소령의 콘텐츠 원정대에서 살펴보고요. 자, 다독이분들의 책장을 채워드리는 시간, 오늘 이 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 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아, 이번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 40만 독자가 기다려온 혼모노 성인아 작가의 첫 기담집 인비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겨레 출판에서 나온 책인데요. 지난 6월 23일 저희 작은 서점 편집자의 방 코너에서도 소개해드렸었죠. 기묘하고 서늘한 이야기가 궁금한 분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죠. 문자는 샵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플레이어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좋은 콘텐츠는 많다. 박수령의 콘텐츠 원정대. 한 달에 한번 책을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칼럼니스트인 박수령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셨어요.
0: 네. 제가 죽고 싶어요. 잘 지내셨어요?
1: 예, 네. 여름을 잘 보내고 네. 있습니다.
0: 한 달에 한번 만나는 게 좀 항상 아쉽습니다. 오늘 이 시간 꽉 채워주시고요. 예. 오늘 어떤 콘텐츠 만나볼까요?
1: 예, 오늘 콘텐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하기 전에 제가 아나운서님께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 이제 달리기가 굉장히 인기잖아요. 혹시 달리기 좋아하시나요?
0: 요즘 달리는 그런 문화는 별로 안 즐기고요. 이제 못 달려요, 제가. 근데 그 단거리는 굉장히
1: 그러면 그 학창 시절에 100m 달리기를 굉장히 잘하셨겠네요.
0: 저 초등학교 때 예. 저희 그 학교 육상부 선수였어요. 와. 그래서 오늘 네. 소개해 주시는 책 엄청 관심이 많답니다.
1: 딱 알맞춤인 네네. 책이네요. 아, 네. 달리기 선수와 지금 대화를
0: 간간히 말씀드릴게요. 제 경험담을.
1: 예, 너무 좋습니다. 일단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만화책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여름 방학이 이제 곧 오기도 하고 여름 휴가도 이제 곧 시작되기 때문에 골라봤고요. 또 특히 이제 이 작은 서점의 박수정 PD님께서 달리기 하면서 네. 저희 프로그램 작은 서점 들어주시는 다독이님들이 많다고 알려주셔가지고요. 네. 걸맞는 100m라는 책을 골라봤습니다. 네.
0: 뭐 조금 장르가 다르긴 하지만 책 제목은 이제 100m예요. 단거리 이제 그 육상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1: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100m라는 요 달리기에 인생을 건 사람들의 네.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아, 100m. 이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학교 다닐 때 100m 엄청 특히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20초 넘게 달리고 25초 넘게 이런 친구도 많죠. 이거 굉장히 긴 거리거든요.
1: 기록이 얼마나
0: 아, 저는 80m. 저희는 이제 초등학교 때는 100m도 있었지만 80m부터 시작했는데 저는 정말 초단거리 80m 선수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아, 그 100m라는 숫자가 그게 제목이에요, 지금.
1: 맞습니다.
0: 네. 그게 좀 확 저는 와 닿더라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책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피기 전에 이게 지금 일본 만화란
1: 맞습니다.
0: 거죠? 네. 작가가 누구인지 먼저 소개를 해주세요. 작가 예. 굉장히 흥미로운 이력을 가졌다면서요.
1: 맞습니다. 이분이 지금 현재 본명은 공개되어 있지 않고 모토라는 게 이제 필명입니다.
0: 그렇군요.
1: 네. 근데 13살 때부터 만화를 두고 했었고요. 사실 2018년에 그 일본의 한 만화 잡지에서 요 100m라는 작품으로 연재를 데뷔했는데 당시 나이가 이제 19살, 20살 이때쯤이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분이 지금의 명성을 갖게 된 거는 지구의 운동에 대하여라는 후속 만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만화로 일본에서 데스카 오사무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만화 그 시상식에서 사상 최연소로 대상을 탔었습니다. 네. 그때 나이가 24살이었고요. 현재 이제 만으로 29살이 된 작가님이신데 지금 일본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천재 작가, 천재 신인 작가로 일컬어지고 있는 분입니다.
0: 네. 천재 작가의 작품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만화책이 5권이죠.
1: 맞습니다.
0: 5권. 근데 5권이면 비교적 그 좀 짧은 편이라고 봐야 될까요?
1: 그렇죠. 일본 보통의 일본의 만화 작품들은 이제 수십 권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다섯 권은 굉장히 이제 압축적인 길이감입니다.
0: 어떤 내용일지 궁금한데 자 우리 박수영 작가님의 소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예,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주로 경영 경제 책을 여기서 많이 소개를 해왔기 때문에
0: 그렇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예. 스포츠 분야? 바로 갑자기 건너뛰신 건가요?
1: 메시지 중심으로 지금까지 네. 소개를 많이 해왔는데 네. 사실 이거는 기승전결이 좀 명확한 만화라서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최민석 작가님을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네. 네, 스포일러가 최대한 되지 않는 선에서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주인공 이름은 토가시라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타고난 재능이 있습니다. 그게 발이 빠르다는 것. 이어서 100m 달리기를 잘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잘하는 거냐면 전국 1등을 하는 친구입니다. 네. 그래서 이 주인공의 인생에서 총 세 가지 시기를 다루는 게 이 만화의 전부고요. 1권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0: 등 시기, 2권부터 4권까지는 고등학생 시기,
1: 네.
0: 5권이 성인이 된 시기이고요. 각 시기마다 이 토가시라는 인물이 나는 왜 100m 달리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나가는 이야기라고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1: 네. 한 그 아이의 어떤 그 초등학교 6학년부터 시작하는 그 아이의 성장기를 좀 다루는
0: 맞습니다.
1: 그런 만화군요. 자, 1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학년부터 시작이 돼요.
0: 네. 네. 이때는 이 친구는 이제 아무런 내면의 불안이나 갈등이 없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재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동시에 열기도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근데 이 열기란 단어가 이 친구의 인생에선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점점 돼갑니다.
1: 열기라는 게 뭐 열정
0: 네.
1: 같은 걸까요?
0: 맞습니다. 네. 네. 한자어로는 그거를 열기라고 쓰는 네. 것 같은데 한국어로는 사실 좀 안 쓰이는 표현 같기도 해요. 네. 근데 어느 날 같은 반에 전학생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유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실 왕따에 가까운 존재감이 없는 친구예요. 이름은 코미야라는 친구입니다. 근데 방과 후 어느 날 이 코미야가 막 열심히 뛰어가다가 넘어지는 모습을 주인공이 보게 돼요. 그러면서 둘 사이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주인공이 물어봐요. 너 되게 좋아하는구나 뛰는 거를 이라고 했더니 코미야라는 전학생이 괴롭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1: 네.
0: 주인공은 근데 그럼 너 왜 뛰어? 라고 물어봤더니 그 코미야는 신경이 분산되니까 현실보다 괴로운 일을 하고 있으면 현실이 흐릿해지거든 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이 친구는 가정 문제로 어떤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은 뉘앙스가 있습니다.
1: 네.
0: 근데 본인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능력도 없으니까 도망치는 수단으로 달리기를 한다라고 답변을 해요.
1: 네.
0: 그 말을 듣던 이제 주인공 토가시가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냥 뛰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지만 이 세상에는 심플한 룰이 있어. 대부분의 문제는 100m만 그 누구보다 빠르면 다 해결돼 라는 답을 합니다. 사실 이 답변은 참 묘하고 좀 이해하기 언뜻 어려운 추상적인 답변인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읽을 때 이 주인공이 나는 스스로 왜 뛰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답을 한 장면이다라고 좀 이해를 했습니다.
1: 네. 그게 약간 그 저학년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반에서 잘 네. 뛰면
0: 네.
1: 그냥 그거 자체로 핵 인싸가 되거든요.
0: 아, 네.
1: 전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어요.
0: 아,
1: 이
0: 첫
1: 그
0: 예, 예.
1: 이제 6학년 아이들의 대화에서는요.
0: 네, 네.
1: 자, 이렇게 서로 이제 뛰는 거 좋아해 하면서 나눈 대화. 둘의 관계가 이 이후에 좀 달라지나요?
0: 예. 코미야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100m를 지금부터라도 잘 뛰면 빨라질 수 있을까라고 물어봐요. 일단 주인공 토가시가 근데 그걸 정하는 건 너지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이 답변도 참 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날부터 주인공은 이 전학생 코미야에 대해서 달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조언을 해줘요.
1: 네.
0: 그랬더니 단기간에 전학생의 달리기가 놀랍도록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어느 날 이제 운동회 날이 도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미야가 100m 달리기를 하려고 할 때 다들 비웃어요. 근데 이때 주인공 내면에서 또 뭔가 열기가 끓어오릅니다. 그래서 코미야한테 말을 막 외쳐요.
1: 네.
0: 본때를 보여줘. 넌 빨라. 라고 막 얘기를 해줍니다. 그날 코미야가 극적으로 1등을 해요. 그 1등을 한 다음이 이런 대사가 흘러나옵니다. 그날 우리는 깨달았다. 빠르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걸. 하지만 우리는 몰랐다. 그 빠름이 모든 걸 바꿔놓는다는 걸.
1: 네.
0: 이 대사로 만화가 총 이제 40화에 5권 분량인데요.
1: 네.
0: 1화의 끝 장면이 바로 이 대사입니다.
1: 그렇군요. 네. 그럼 이 코미야가 1등을 한 후에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0: 네. 사실 예상을 이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0: 코미야가 변화합니다. 1등을 했기 때문이에요.
1: 그러니까
0: 성격도 밝아지고요. 반에서도 이제 핵인싸가 되기 시작합니다.
1: 네.
0: 반대로 주인공 토가시의 일상은 다시 열기가 또 사라지고요. 그냥 평범한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어느 날 다시 이 둘이 방과 후에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 전학생 코미야가 주인공한테 너 나한테 달리기 폼을 다시 한 번만 좀 정식으로 봐줘 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데요. 주인공이 되게 솔직하게 얘기해줘요. 내가 봤을 때 너의 지금 현재 주법으로는 더 이상 속도가 빨라지기는 어려워 라고 얘기해줘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의외로 코미야가 충격을 받지 않아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그러면 나 이제 기록에 연연 안 할래. 무엇을 위해 달리냐는 자유니까 그냥 1등 못해도 바람을 느끼면서 기분 좋게 나 달리겠어. 집착 안 할래. 괴로워지는 달리기 안 할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네.
0: 근데 사실은 이 답은 코미야의 진심이 아님이 조금 뒤에 밝혀지게 돼요.
1: 무슨 일이 생기나 보죠.
0: 네네. 네.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주인공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어느 날 중학교 레벨에서 100m 달리기 전국 우승자가 잠깐 뭔가 학교적인 행사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승자인 중학생은 이 달리기 하는 장면을 지켜보게 되는데 주인공 토가시는 굉장히 호평을 해요.
1: 네.
0: 너는 너의 생각하는 것보다 50배 재능이 있어 라고 막 칭찬을 해줍니다.
1: 두 배도 아니고 50배라는 네. 어마어마한
0: 맞습니다.
1: 수치를 제시했어요.
0: 반면 그 전학생인 코미야의 달리기를 보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어떻게 그 코미야가 달리냐면 달리기 폼이 바뀌었다는 걸 다들 인지합니다. 그리고 달리기 기록도 놀랍게 주인공 토가시에 거의 근접해질 정도로 빠른 달리기로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중학생인 전국대 우승자가 이렇게 얘기해줘요. 너는 달리기 안 맞는 것 같다. 너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지금같이 즐기기만 하는 것에 멈춰야 되겠다. 왜냐하면 너는 이 달리기 너무 전력을 다했고 이렇게 되면 한순간만 딱 1등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사실 지속되지 않는 1등은 실력이 아니고
1: 그렇죠.
0: 실력이 없는 영광은 비극만 낳는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고작 100m의 인생이 망가진 인간들도 있고 기분이나 감정으로만 뛰면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육상 때문에 죽어라고 하면서
1: 네.
0: 달리기 그만두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줘요.
1: 이게 중학생이 할 수 있는 얘기인가요?
0: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1: 너무나 심오한 얘기를 네.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0: 네. 이걸 말을 들은 그 전학생 코미야의 답변은 놀랍게도 씩 웃으면서 그럼 나도 한순간은 영광을 거머쥘 수 있겠네요? 라고 반문을 하고 달리기 하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불타오게 됩니다.
1: 뭐 길게 생각할 거 없어. 우선은 한번 그 영광을 한번 맛보고 싶어.
0: 네.
1: 그날 그러면 방과 후에 둘 사이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게 뭐죠?
0: 예,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1: 네.
0: 코미야가 주인공 토가시한테 진지하게 제안을 합니다.

0: 네, 토가시가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까지 이 친구를 뛰게 만드는 걸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던 차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꿈속에서 주인공은 2등을 해요. 근데 1등은 코미아였던 거예요. 꿈속의 코미아가 말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특별하지 않아. 1등은 이제 너만의 것이 아니야. 그래서 토가시는 반문을 해요. 근데 너 발부러졌잖아. 어떻게 달릴 수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코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꿈속의 다 이야기입니다. 응, 그래서 나는 전력을 다하지 못했어. 근데 넌 전력을 다했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악몽에서 주인공이 깨어나고 나서 그때부터 불안감이 폭증하기 시작해요. 만약 얘가 오늘 발이 안 부러졌다면, 전력을 다했다면 나는 졌나? 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지면 내 인생은? 막 이런 질문들이 막 폭발을 해요. 그래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진정한 고향, 경주의 양분, 패배의 공포를 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 패배를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처음 느낀 순간, 이 친구의 마음속의 어떤 생각 구조가 완전히 다 뒤집어지는 그런 결정적 순간을 맛보게 됩니다.
1: 그러니까 사실 이 토가시라는 친구는 선천적인 재능을 가졌고 1등 자리를 내주지 않았는데, 근데 항상 전력 질주를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를 이겼어요. 근데 그 진 친구가 해준 그 꿈속에서의 그 한마디가 불안이라는 감정을 가져온 거잖아요. 아, 이후에 이게 사실 운동이라는 게 이제 멘탈인데 이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0: 아이,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어떤 사실 실제 패배를 한 것도 아닌데도,
1: 글쎄요.
0: 네, 아닌데도 이제 패배의 감정이라는 게 불안을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놀랍게도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그날 이후 갑자기 그 전학생 코미아가 사라집니다. 이제 선생님이 집안 사정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라고 하면서 갑자기 시야에서 확 사라져 버려요. 그러고 나서 주인공은 중학생이 됩니다. 근데 당연하지만 또 중1 때부터 전국대회 나가서 우승하고 중2도 또 우승을 합니다. 근데 두번 연속 우승을 하고 나서 스스로 이걸 깨달아요. 아, 나의 재능은 퇴화하고 있다. 그래서 나의 성장은 이미 멈췄고 나는 언젠가 누군가한테 따라잡힐 것이다 라는 불안감이 이제 더더더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높게 평가되고 있는 건 육상 덕분이고 육상에서 이겨서 얻은 건 육상에서 지면 잃게 되니까 달리는 거는 무섭고 하지만 달리지 않는 거는 더 무섭고 그러니까 나한테 선택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계속 이기는 수밖에 없어라고 결심하면서 고등학생이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1권이 끝나게 돼요.
1: 육상에서 이겨서 얻은 것은 육상에서 지면 다 이렇게

0: 매몰되죠.
1: 예, 예, 다 매몰되어 있고 몰입하고 여기에 이제 목을 매달고 있는 실정인데. 아, 근데 지금 이게 일권 내용이란 말이죠.
0: 일권입니다.
1: 총 다섯 권인데. 전 사실 영화로 애니메이션으로 가서 이 지금 또 우리 박소령 작가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얘기가 너무나 재밌어서 책을 더 한번 마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 책에서 좀 놓쳐선 안 될 메시지 뭐예요?
0: 스토리만 이제 얘기하면 제가 이제 더 못할 것 같아서 메시지를 세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나는 왜 달리기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책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되게 많은 답변들이 나와요. 등장인물들마다 각자의 답변이 있고 또 하나의 정답이 당연히 없고요. 한 명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답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사실 이 달리기는 하나의 이제 은유적인 비유적인 어떤 단어라고 저는 생각하고 각자 한 명 한 명의 독자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이 일을 왜 하는가, 이 공부를 왜 하는가, 이 인생을 왜 살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대입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질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머리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리로 어떤 느리더라도 힘들더라도 직접 답을 냈을 때 사람이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숙성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님은 이 일을 왜 하시네요.
1: 갑자기 왜라는 질문을 저한테 조금. 아 근데 진짜 그 생각을 정리하면서 딴 얘기를 하자면 누가 더 빠르게 달리는가라는 대화보다도 사실 학생들 같은 경우 너 몇 초 뛰었어? 이번 대회 때 누가 1등에 걔는 몇 초였어? 너는 뭐 그 기록을 서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너는 왜 달리는데? 라는 영화에서 애니메이션에서도 계속 그 얘기가 나와서 조금 놀라웠거든요. 네, 이렇게 또 쑥 저는 왜 아나운서 일을 계속하는가? 전 진짜 재밌어서 하거든요. 계속 뭔가 나 스스로의 개발을 강제적으로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너 왜 아나운서 하니? 라는 질문보다 대부분 다 그거 물어보잖아요. 너 무슨 프로그램 했었어? 근데 이런 질문 쓱 받아보니까 좀 제 직업에 대한 좀 성찰을 하게 되는군요. 자, 그럼 100m 이 만화책에서도 세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두 번째 메시지는 뭔가요?
0: 네, 두 번째는 이제 이 주인공이 2권부터는 고등학생이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재밌는 게 혼자 달리기가 아니라 단체 달리기. 즉 개주를 하면서 이제 배우고 성장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주인공의 주변 인물 중에 한 명이 이제 육상부를 하다가 이제 그만두는데 그 주변 인물이 이렇게 말하고 그만둬요. 내가 계속 뛰는 한 설령 세계의 1위가 되더라도 언젠가는 누군가는 추월당한다. 어차피 끝에 가선 다 진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열심히 연습해도 소용없잖아 라고 얘기하고 그만둬요. 근데 이제 이 말을 들은 주인공의 육상부의 선배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선배는 여자 선배고 이제 아오이라는 이름의 선배인데 이 친구는 그 말을 듣고 스스로 물어봐요. 어차피 이길 수 없는데도 내가 연습한 의미는 무엇인가. 어느 날 이 주인공이 속해 있는 육상부랑 미식축구부 간에 이제 동아리 간에 갈등이 생기면서 갈등의 이제 해결책으로 운동회에서 개주로 우리 한판 승부를 벌이자라고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 8명이 100m씩 달리는 미식축구부가 있고요. 육상부는 사실 이제 인원도 적고 좀 왕따에 가까운 동아리여서 4명밖에 없어서 4명이 쪼개 달리고 그중에 한 명은 심지어 여자 선배인 아오이가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훈련했던 육상부가 운동회 당일 그 여자 선배 아오이를 1번 주자로 내세웁니다. 근데 모두의 기대와 달리 이 친구가 거의 미식축구부의 남자 선수와 근접하게 달리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던 학생들이 막 웅성웅성 대화를 해요. 그래서 뭐야 아오이한테 저런 재능이 있었어? 라고 놀라워하는데 한 명이 그때 이렇게 답변합니다. 아니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야. 아마도 날마다 수도 없이 혼자서 연습했으니까 일상의 차이로 이기는 거지.
1: 일상의 차이로 이기는 거다. 이 말 굉장히 좋다.
0: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을 한 사람은 사실은 앞서서 끝에 가면 어차피 다 지잖아 라고 그만두었던 그 사람입니다. 사실 어차피 우리는 생물이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끝에 죽음이 있다면 지금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사실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0: 하는데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나 좀 네. 세계 최정상의 운동선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결국 결과 목매지 말고 하루하루 일상을 어떻게 충만하게 보내는가 네.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다. 결과가 좋으면 좋고 결과가 안 좋아도 그냥 과정으로 의미가 있다라는 와.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비슷한 얘기를 요 책에서도 그러네요. 좀 메시지로 읽히는 것 같았습니다.
1: 만화책에서 우리가 이 메멘토 모리 개념을
0: 네,
1: 그러니까 뭐 삶도 그렇고 스포츠도 그렇고 결국 우린 다 필멸하는 필멸자이라는 거를 주는 메시지 굉장히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이군요. 자, 마지막 메시지는요?
0: 네. 이제 마지막 5권에서 토가시는 드디어 성인이 되고요. 실업팀 소속의 프로 선수로 뜁니다.
1: 네.
0: 근데 사실 10대 시절의 재능으로 반짝거리는 그 승부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이제 끝났고요. 이제 벽에 막혀 있습니다. 이제 잘 성적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토가시는 10년 정도 위에 선배인데 지금도 현역으로 뛰고 있는 네. 분한테 조언을 구합니다. 그 선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실이 무엇인지 모르면 현실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 분명 현실을 직시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이지. 인정하기 싫은 것도 인정해야 되고 하지만 정말로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그걸 마주본 상태에서 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눈을 감고 우두커니 서 있게 돼. 라고 무겁고 예리하고 어려운 조언을 해줍니다.
1: 네.
0: 사실 주인공은 처음에 들었을 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합니다.
1: 어려운 얘기죠.
0: 너무 어려운 네. 이야기죠. 네.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이 만화 전체 저는 하이라이트 씬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애니메이션을 보신 분들도 여기를 제일 기억하실 텐데 그가 어떤 현실과 직면하는 결정적 순간이 찾아옵니다.
1: 네.
0: 놀이터에서 찾아옵니다.
1: 아, 그 놀이터 네. 신이 애니메이션에서는 가장 저는 압권이었다고 생각하는데
0: 예.
1: 만화에서도 만화에서 네.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들어볼까요? 네.
0: 사실 거의 비슷하게 네. 묘사가 네. 되는데요. 주인공이 스포일러니까 뛰어넘고
1: 네네네
0: 뛰어넘고
1: 답답해 막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다독이 분들에게
0: 네 근데 스스로 인정해요. 나는 참패했다. 나는 진지게 끝나 있었다. 라고 이제 현실은 인정하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전심전력을 다해 승부하는 건 온몸이 떨릴 정도로 두렵다. 그런데 정말로 한없이 극히 작은 순간 가슴이 설레지. 그 짧은 순간을 위해서라면 몇 번이고 인생을 날려버릴 수 있어. 바로 지금이다. 살아야 되는 건 지금.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고 나서 이 주인공은 어떤 좀 본인의 발목을 지는 장애 요인이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달리기를 다시 하러 나갑니다.
1: 나갑니다. 네. 심박끝을 조여 맵니다. 네. 네.
0: 이 사람한테 달리는 이유는 사실 살아가는 이유는 열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직면하고서야 내가 지금 왜 달리지? 라는 이유를 깨닫게 되는 장면이 전체 이 작품의 하이라이트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1: 네. 예, 이렇게 또 같이 얘기를 나누니까 굉장히 네. 좋은 작품이었구나. 만화를 꼭 봐야 되겠다. 저는 이런 네. 스포츠의 막 역경을 이겨내서 이제 막 이렇게 막 성적을 내고 막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박수 받고 이런 서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0: 네. 네.
1: 근데 삶도 그렇지만 스포츠도 그렇고 언젠간 질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고 그거를 네. 조금 이면을 보여주는 조금 색다른 컨텐츠가 아니었나 싶어요.
0: 네. 네.
1: 좀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저는 5학년 때까지 했는데 우와. 어떤 느낌이었냐면 잘 달렸거든요.
0: 예.
1: 근데 어느 순간 제 욕심이 너무 과해지니까 그 제 몸이 그 욕심을 앞질러 가는데 이 발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중간에 넘어지는 사고를 한 두 번 네. 겪고 나서
0: 네.
1: 아,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뭐 재능이라는 거는 예, 이렇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렸을 때 아, 내 욕심과 내 능력이 이렇게 네. 일치하게끔 살아야 되겠구나. 그 큰 깨달음을 얻었던 순간이었는데 아무튼
0: 어린 나이에
1: 네네 네, 네. 그래서 아, 뭔가 제가 재능이 없으면 좀 바로바로 포기를 해요. 욕심을 내지 않고 근데 조금 더 그보다 한 발짝 더 나가서 삶을 조금 우리가 되돌아보게 하는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그런 만화입니다. 100m 어떤 독자한테 좀 추천해 주세요.
0: 네. 요 독자의 층을 저는 고민을 해봤을 때 두 층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나는 지금 이 일을 왜 하는가 이것을 왜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좀 막혀있던 느낌을 가지신 분들, 네. 네, 스스로 머릿속으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안 떠오른다 싶으신 분들한테 이 만화를 보시면 좀 힌트를 얻으실 수 있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다 너무 다양한 답변들이 만화 속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나 등장인물 중에 누구한테 감정이입을 할 것인가에 따라 다른 답변을 좀 얻으실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만화를 좋아하시던 분들 중에서 요즘 볼만한 만화 있나라고 궁금해하신다면 추천하고 싶습니다. 특히 일본 만화가 저는 최근 옛날도 뭐 원체 세계의 폭과 깊이가 있었지만 요즘에 20대 젊은 일본 만화가들이 어디까지 지금 뻗어나가 있는가라는 걸 굉장히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같이 또 뭐 보거나 읽으면 좋은 콘텐츠가 있다면 이거 자체를 다룬 그 애니메이션 보셨어요?
0: 예, 저는 봤습니다.
1: 그것도 굉장히 잘 만든 작품이죠.
0: 굉장히 잘 만들었죠. 예, 이 100m라는 동명의 애니메이션이 OTT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스포츠 장르 중에서는 사실 뭐 유명한 건 슬램덩크들도 있지만 사실 보신 분도 좀 계시겠지만 하이큐라는 만화와 동명의 애니메이션도 함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번째는 스포츠 장르는 전혀 이제 아니지만 저는 이제 어떤 무언가의 인생을 헌신하는

0: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왜 하는가에 대한 탐구와 질문이 막 배어 있는 것들을 좋아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올해 상반기에 한국 드라마 중에 가장 네. 화제작이었던 이제 모자 무쌔라는 드라마가 있죠.
1: 아, 저도 네. 감춥니다. 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네. 좀 감춥니다.
0: 거기 네. 보면 주인공의 형님이 이제 이 질문을 항상 하는데 그쵸. 너 인생의 목적이 뭐야? 목표 말고. 네. 네. 그걸 항상 이제 막 물어봐요. 근데 이제 그런 메시지의 결도 지금 요 100m란 만화와 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오늘 이 책과 관련해서 자, 우리 박소령 작가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0: 네. 그 만화의 마지막 권 끝에 우토 작가의 긴 인터뷰가 실려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대목이 좋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좋아한다라는 순수한 마음은 한순간에 식는다. 그 다음부터는 다시 평소와 같은 일상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설령 잠시나마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하고 있다. 라는 순간이 있는 인생은 행복하다라는 제 작가의 말이 나옵니다. 이번 여름에 좋은 네. 콘텐츠들 많이 보시고 네. 좋아하는 마음을 누리는 휴가가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1: 네. 아, 또 한 달 뒤에 이 만남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박소령의 콘텐츠 원정대 오늘은 우오토 작가의 100m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소령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2: 작은 서점 작은 서점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에 방송되고요. 토요일 저녁 5시 5분 일요일 오전 11시 5분에 재방송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9730으로 의견과 후기 남겨주세요.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다양한 방송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청취자 선물 이벤트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책, 함께 읽으면 더 재밌다. 작은 서점

0: 어떤 책을 읽을지 고민 중이신가요? 작은 서점지기들이 고른 아주 특별한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이 책. 네, 교보문고 구한의 MD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교보문고 구한의 MD입니다.
0: 아, 오늘 이 책 에서 좀 안타까운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아,
1: 네. 우선은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설책이 지난 네. 7월에 출간되었습니다. 네. 작가 시가시노 게이거의 미스터리 투명한 나선이고요. 빨리 오늘 이 책에서 소개해드리려고 네. 준비를 서둘렀는데요. 네. 그러던 중에 정말 가슴 아픈 뉴스가 하나 전해졌습니다. 책의 저자이자 일본 미스터리를 대표하는 소설가인 시가시노 게이거가 투병 끝에 지난 7월 23일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0: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작가의 작고 소식인데 딱 작년 이맘때에 구한의 MD 소개로 가공범 같이 읽었었잖아요. 그렇죠? 네. 두 번째로 만나서 반갑다 싶었는데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이 너무 갑작스러워 모두가 다 놀랐던 것 같아요.
1: 저도 전혀 예상하지 네. 못한 일이었고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뉴스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많은 독자가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서점에서 고인에게 작별 인사를 보내고 있고요. 네.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 그리고 중국에서도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는 그 명실상부 미스터리 장르의 동이어라고 할 수 있는 거장입니다. 네. 그리고 불과 68세였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웠던 부고였던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향년 68세시면 한참 더 집필을 하실 수 있는 왕성한 나이였을 텐데 그리고 또 히가시노 게이고의 이 부고 소식을 접했을 때 저희가 다 떠올렸던 인물이 구한의 MD였어요.
1: 아, 그런가요?
0: 구한의 MD가 네. 얼마나 슬퍼할까. 왜냐하면 저희가 알잖아요. 네. 얼마나 이 작가가 특별한 작가인지 구한의 MD에게.
1: 네. 아마 출판계에서 일을 하고 특히 소설 분야 담당자라면 누구나 각별하게 생각할 작가일 거예요. 그리고 일을 떠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독자로서 작가의 소설을 항상 즐겨 읽었기 때문에 네. 정말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0: 그렇지만 항상 최선을 다해서 책을 쓰신 작가님의 신간이 나왔으니까요. 네. 이 책을 최대한 많은 독자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도록 네, 저도 기운을 내서 한번 오늘 책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뭐 신간 소개와 함께 또 간간히 또 작가 일생을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 하면 떠오르는 게 정말 다작 소설을 빠르게 이것도 그렇죠? 많이 쓴다는 거 아닐까 싶은데 그만큼 자주 독자와 만났다는 뜻이니까 팬들의 애정도 깊을 수밖에 없잖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작가의 인력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작가는 1958년에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습니다. 데뷔작인 방과 후가 출간된 것이 1985년 9월인데요. 그 후 지금까지 40여 년이 흐르는 동안 모두 106편의 작품을 내놓았어요. 네. 정말 놀라운 창작력을 보여준 작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독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축복과도 같은 일이었고요.
1: 이렇게 많은 작품을 썼는데 모든 책들이 또 다 판매량이 높았잖아요.
0: 맞아요. 지난 2023년 봄에요. 작가의 모든 책의 누적 판매량이 1억 부를 돌파했습니다.
1: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
0: 그렇죠. 일본 현지에서 전자책을 빼고요. 종이책 판매량만 집계해서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가장 많은 책이 판매된 작가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인기가 대단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한중일을 통합한 흔치 않은 유명인사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판매량에 더해서 소설의 완성도 또한 굉장히 뛰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요. 문자 그대로 미스터리의 제왕.
1: 제왕.
0: 한국 독자가 가장 사랑하는 외국 작가 네. 이런 호칭을 붙이기에 충분한 작가였습니다.
1: 작가가 이렇게 왕성하게 작품을 발표하면서 매번 독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0: 히가시노 게이고는 높은 명성에 비해서는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아마 책만 쓰셨나 봐요. 심지어 사진도 몇 개 없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작가가 남긴 인터뷰를 통해서 창작의 비밀이 무엇이었는지 짐작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제가 한번 요약해본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직업, 독자, 그리고 재미예요.
1: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짚으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직업은 뭐예요?
0: 히가시노 게이고는 원래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어요. 네. 그래서 일반 기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27살에 작가로 데뷔했습니다. 그 문학 전공자가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자신은 예술가가 아니라 그 꾸준히 소설을 쓰고 독자에게 제공하는 직업인이라고 생각했대요. 네. 그 모든 직장인이 매일 출근하고 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묵묵히 글만 쓰는 그 직업인으로서의 의식이 강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부지런하게 많은 책을 쓰신 것 같습니다.
1: 그럼 두 번째 독자는요?
0: 그 히가시노 게이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첫째도 독자, 둘째도 독자였습니다. 네. 이건 국내 언론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
1: 네, 우리 국내 언론 말씀.
0: 그렇죠. 네. 그 자신도 어렸을 때는 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 나와 같은 사람도 네. 책을 멀리하는 사람도 몰입해서 읽을 수 있는 소설을 쓰기 위해서 그 굉장히 노력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내가 쓴 이야기를 독자들이 즐겁게 읽을까? 이 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네.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 키워드로 연결이 됩니다.
1: 그렇죠. 이제 독자가 쉽게 접근하고 만족하려면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재미 꼽으셨습니다. 네.
0: 그래서 단적으로요. 독자가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이야기는 쓰지 않겠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 철학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가는 문장도 최대한 쉽게 썼고요. 같은 이야기 구조나 트릭을 그 여러 책에서 반복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항상 독자가 새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신선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는데 네. 한 가지를 꼭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감동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작가의 작품에는요. 착한 사람, 나쁜 네. 사람, 뭐 평범한 사람, 불완전한 사람 이렇게 정말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이 모든 인물들의 내면 심리를 굉장히 세심하게 묘사해요. 네. 결국 독자는 모든 인물들의 사연에 공감을 하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재미 그리고 감동은 작가의 소설이 수많은 독자를 사로잡았던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1: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잡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으니 독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작가입니다. 오늘의 책 투명한 나선 가져오셨는데 이 책도 그런 장점들이 다 모여 있는 책이라고 소설이라고 봐야 될까요?
0: 그렇죠. 네네. 이제부터 또 오늘의 책 소개를 한번 네. 시작해 볼게요.
1: 네.
0: 우선은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한에서 줄거리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지바시의 먼 바다 위에서 떠다니는 남성 시체 하나가 발견됩니다. 시체의 등에는 총알 구멍이 있고요. 총을 맞은 다음에 바다에 떨어진 정황으로 보입니다. 이 남자의 실종 신고를 한 사람은 동거녀인 소노카였는데요. 희한하게도 이 소노카 역시 자취를 감춰버려요. 직장에도 휴가를 쓰고 짐을 꾸려서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1: 이런 상황이라면 함께 사는 남자가 죽었다. 네,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이 남자 죽음에 소노카가 연관된 건 아닐지 의심을 하게 되죠?
0: 그렇죠. 네. 그런데 소노카에게는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네. 이 남자의 사망 추정일에 친구와 여행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 형사는요. 혹시 공범이나 조력자가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의심합니다. 네. 그러던 중에 유력한 인물이 한 명 떠올라요. 그는 소노카의 어머니와 각별하게 교류했던 그림책 작가 나에라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CCTV를 형사들이 돌려봤더니 네. 실제로 소노카와 나에가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이 확인돼요.
1: 네.
0: 이 나에는 바로 중요한 용의자로 부각됩니다.
1: 방금 이제 소노카에게는 알리바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소노카가 아닌 나에가 그 남자를 살해했고 이후 두 사람이 함께 도주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네요.
0: 맞아요. 형사들 역시요. 일단은 네. 그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1: 근데 이제 CCTV라든가 신용카드 결제 기록 같은 걸 생각하면 일반인 여성 두 명이 숨어다니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0: 그래서 그 점이 정말 네. 이상해요. 그리고 사건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럼 이제 이 작품에서 그 추리를 담당하는 두 주인공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담당 형사의 이름은 구사나기입니다. 그는 이 그림책 작가인 나에의 뒤를 쫓다가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1: 네.
0: 그의 대학 친구 중에서 현재 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는 유카와 마나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유카와 그리고 의문의 인물인 나에가 서로 아는 사이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구사나기는 옛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유카와 마나부, 즉 탐정 갈릴레오의 날카로운 추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 항상 이 탐정 갈릴레오, 히가시노 게이고 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캐릭터잖아요.
0: 맞아요. 그 가가 형사와 함께 네. 히가시노 게이고의 대표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는 인기 캐릭터인데요.
1: 그쵸.
0: 그의 활약을 그린 작품이 탐정 갈릴레오 시리즈예요. 기억하실 텐데요.
1: 네.
0: 작년 말에
1: 네.
0: 그 21세기 최고의 책 특집 했었잖아요.
1: 네.
0: 그때 제가 용의자
1: 맞아요.
0: X의 헌신
1: 맞아요.
0: 소개해드렸는데
1: 네. 맞아요. 네.
0: 그 책이 갈릴레오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이고요. 오늘 가지고 온 투명한 나서는 시리즈의 열 번째 이야기입니다.
1: 그렇죠. 이 삼성 갈릴레오 시리즈를 좋아하는 기존 팬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그 맛이겠네요.
0: 맞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예로요. 이 친구인 유카와와 유카와는 학자로서도 탐정으로서도 굉장히 천재예요. 그런데 형사인 구사나기는 약간 그런 능력은 조금 부족하거든요. 친구에 비해서는. 그래서 자신에게는 너무 사건이 버거우니까 이 일반인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해결하는 패턴이 이 시리즈 내내 계속 반복이 돼요.
1: 네.
0: 이 투명한 나선에서도 이러한 독특한 협업이 그 반복되기는 하는데요.
1: 네.
0: 그러는 한편 이전 시리즈의 작품들과는 구별되는 커다란 차별점이 하나 이 책에 들어 있습니다.
1: 이전 작품과는 다른 어떤 차별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0: 유카와 탐정이요. 이런 탐정 캐릭터가 그렇듯이 천재이지만 굉장히 괴팍한 성격이에요.
1: 네.
0: 그래서 친구에게 나는 이렇게 저렇게 추리한 거야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지는 않아요.
1: 네.
0: 그냥 자신의 방식대로 막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민간인이 넘으면 안 되는 선을 살짝 네. 넘어버려서 이 두 친구 사이에 그 미묘한 긴장감이 형성되기도 하는데요. 이번 책에서는 약간 이 갈등이 살짝 아슬아슬한 수준까지 고조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1: 네.
0: 유카와가 지금 이 미궁에 빠진 사건 있잖아요.
1: 네.
0: 여기에 혹시 관여를 한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해서 이 구사나기 형사가 그 친구에게 미행을 붙이기까지 해요.
1: 항상 사건을 해결하기만 했던 이 갈릴레오 탐정이 의심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뭔가 좀 확실한 변주를 준 작품이라고 봐야 되네요.
0: 맞아요. 이 변주가 한번 들어가는다는 점에서 네. 기존의 작품들과 다른 좀 신선한 점이 더 있는 책이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소설의 결말부에서 이 모든 비밀이 풀려요. 근데 이 비밀이 풀리는 과정에서 이 시리즈에서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 이 탐정 갈릴레오의 개인사가 처음으로 밝혀집니다. 만약에 작가의 팬이고요. 네. 이 갈릴레오 시리즈를 즐겨 읽으셨던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비밀입니다.
1: 네.
0: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뭐 두세 가지 특징 외에도요. 네.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게 되는 네. 정말 탄탄한 미스터리 작품이거든요. 만약에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 결말이 궁금해지셨다면요. 작가의 네. 팬분들은 물론이고요. 네. 작가의 책을 아직 읽은 적이 없는 분들도 한번 투명한 나선을 읽어보시면 뭐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1: 히가시노게 이고의 작품을 전혀 접하지 않았더라도 이 책으로 시작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0: 그럼요. 네, 시리즈이긴 하지만 중간에 어느 책을 읽어도 걸리지가 않거든요.
1: 근데 지금 탐정 갈릴레오의 개인사가 처음으로 밝혀진다 그러는데 이 책 읽고 네. 나면 비밀을 알고 다른 책들을 접하게 되는 거잖아요. 괜찮아요?
0: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1: 그래요?
0: 네, 그런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봐도 되고요.
1: 네.
0: 이야기별로는 다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1: 앞서 이제 히가시노 게이고가 106편의 작품을 전부 이제 발표했다고 그러는데 오늘 소개해 주신 이 투명한 나선이 이 작가의 마지막 책인 거죠?
0: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1: 또 있어요?
0: 네. 그리고 투명한 나선이요. 지난 2021년에 공개된 책이에요.
1: 그래? 한참 전이네요?
0: 그렇죠. 작가의 정확히는 작가의 98번째 작품입니다.
1: 네.
0: 그런데 국내에 유일하게 소개가 안 된 책이었는데
1: 늦게 번역됐군요.
0: 그렇죠. 그래서 다소 늦게 방금 이번 7월에 번역이 된 거죠.
1: 네.
0: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거는 이제 작가의 모든 소설을 다 읽어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1: 네.
0: 이것도 정말 특별한 거잖아요. 100편이 넘는 작품을 썼는데 그 작품이 모두 번역이 출간이 되었다.
1: 네.
0: 그런데 마지막 한 편이 남아있습니다.
1: 네.
0: 이 작가의 106번째 작품은 다음 달 8월 5일에 일본에서 출간될 예정입니다.
1: 그 마지막 작품은 어떤 소설이죠?
0: 오늘 가지고 온 투명한 나선을 잇는 네. 탐정 갈릴레오 시리즈의 11번째 책이고요. 제목은 영원의 기억입니다.
1: 뭔가 이게 마지막 책인데 제목이 네. 영원의 기억이에요.
0: 약간 의미심장하네요.
1: 네.
0: 그래서 그런 메시지랑 연결이 되는 제목인지 저도 좀 궁금한데 네. 책을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1: 읽어봐야 알겠군요.
0: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작가님이 그 투병 중에도 지필을 멈추지 않았던 소설이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도 그 몇 달 안에 출간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으니까
1: 네.
0: 조금만 기다려보셔도 좋겠습니다.
1: 네. 앞으로 만나볼 히가시노 게이고의 신작은 이제 딱 한 편밖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신데 뭔가 아쉽네요. 그래서 궁금해지는 오늘 이야기해 주신 투명한 나선을 읽은 다음에 어떤 책을 좀 펼쳐보면 좋을까요?
0: 네. 투명한 나선이 출간되기 전에 네. 제가 일하는 서점에서 그 독자 투표 네. 이벤트를 한번 진행을 했어요.
1: 직접?
0: 네.
1: 권혜임님께서?
0: 맞습니다.
1: 네네네.
0: 그래서 시가시노 게이고의 모든 작품 중 최고의 입문작. 첫 번째로 읽으면 좋은 책은 무엇일까? 독자분들이 뽑아주신 건데요.
1: 저 굉장히 궁금하네요.
0: 그렇죠.
1: 이거는.
0: 네네. 결과가 굉장히 흥미롭게 나왔어요.
1: 네.
0: 그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7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0: 참고로 득표수는 아니고 무순이. 첫 번째 작품은 1985년에 나온 첫 책 방과 후입니다.
1: 네.
0: 역시 시작은 데뷔작부터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른바 시가시노 게이고의 3대 걸작이라고 평가받는 네. 그 책이 있어요.
1: 네.
0: 아기, 백야행, 그 용의자 X의 헌신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소설
1: 네.
0: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아시죠?
1: 이건 우리나라에서 정말 엄청난 히트였는데
0: 그렇죠. 그 책을, 네. 책을 안 읽는 분들도 제목은 아는 그런
1: 네네네.
0: 유명한 책인데 이 책도 물론 들어갔고요.
1: 네.
0: 그리고 희한하게도 일본보다 우리나라에서 반응이 더 뜨거웠던 책이 있어요. 가면산장 살인사건이라는 책인데요.
1: 네.
0: 이 책이 들어간 것도 굉장히 눈에 띕니다.
1: 이 책은 저희가 최민석 작가님과 함께 네. 또 살펴봤었고요.
0: 네. 네. 다시 듣기를 통해서 네.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네. 제가 하려고 네. 했는데. 네.
0: 마지막 7번째 네. 책이 남았는데요. 작년에 소개해드렸던 2025년도 작품 대작이자 걸작인데요. 가공범도 탑7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 이거는 이제 우리 구한의 MD와 함께
0: 맞아요. 네,
1: 살펴봤던 책 다시 읽길 통해서 다시 한번 네. 들어주시고요. 네.
0: 그래서 이 7편의 목록을 네. 보고 나니까 받은 느낌이 역시 독자의 선택은 옳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네, 정말 다 뽑힐 만한 책들이 들어왔고요. 네. 이 다양한 작가의 대표작들이 굉장히 조화를 잘 이룬 균형 잡힌 목록이에요. 네. 그래서 우선 이 7작품만큼은 꼭 기억해 주시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네. 물론 이것 말고도 거의 100편이 더 있는 거잖아요.
1: 네. 일단 진짜. 네.
0: 다른 작품들도 폭넓게 한번 각자 살펴보시면서 네. 이 시가시노게이고 미스터리의 거장을 읽는 즐거움을 그래요.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시가시노게이고의 책. 너무 세상 일찍 떠나서 안타까운 마음은 크지만 100편이 넘는 작품이 있으니까 일찍 읽으시면서 작가 이렇게 추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안의 MD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작은 서점도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준익 감독의 자산어보와 함께합니다. 상대는 정약전이 쓴 서문에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전부인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다른 기록은 남아있지 않죠. 자산어보는 그런 그의 사연을 극화해 정약전만큼이나 중요한 인물로 선보입니다. 한 시대에 위대한 인물이 있다면 그는 결코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 옆에는 그 못지않게 위대한 인물이 있다는 감독의 믿음 때문입니다. 정약전과 정약용, 형제는 모두 지식인으로서의 태도와 역할을 고민하지만 후대에 남긴 결과물은 사뭇 다릅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고을 수령에게 필요한 지침과 기본 자세를 다룬 목민심서를 비롯해 여러 책을 썼습니다. 그가 정부 관리들의 횡포를 바라보며 올바른 정치와 사상에 대해 고민할 때, 정약전은 고통받는 민생을 어루만지고 실용적인 도움을 주려 합니다. 실제로 그는 유배 기간 동안 해양생물학 서적인 자산어보 등을 포함한 몇 권의 실용서를 집필했습니다. 정약전은 왜 학자로서 물고기 책을 썼는지, 유교에 기반한 사상이 아닌 민생에 바로 적용 가능한 지식의 기록을 남기고 싶어하는 태도는 무엇을 말하는지, 자산어보는 그 마음을 읽어내려는 영화입니다. 그것은 정약전에게 상대만큼이나 큰 영향을 미치는 등장인물인 가거댁과의 일화에서도 슬쩍 묻어납니다. 가거댁은 정약전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지낼 곳을 내어주는 흑산도의 살림꾼입니다. 가거댁은 물에 빠진 뒤 식음을 전폐하고 마음 아리하는 정약전에게 문어와 전복을 넣은 보양탕을 끓여주죠. 이거 잡수면 살아나신단께요. 세 숟가락만 드셔보셔. 정약전이 기력 없이 답합니다. 딱 세 숟가락이네.

0: 세 숟가락만 먹겠다며 한번 시작된 숟가락질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이후 문어는 자산어보에 상세히 기록되는 생물 중 하나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1: KBS 기상통보.
2: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29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특보사항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중 가운데 당분간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남부지방 35도 이상 올라 매우 무덥겠고 대부분 지역에는 열대야주의보도 발효중입니다. 특히 경남권 일부 지역은 폭염중대경보가 발효중입니다.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최고기온은 39도 이상 올라 매우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일기개황입니다. 내일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 전라권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경상권, 제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전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에는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15m 내외, 산간 지역은 20m 안팎으로 강하게 분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21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남 내륙에는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강 호수 골짜기 인접한 도로는 안개가 더 짙게 낀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 32도에서 39도의 분포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서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 일부 섬 지역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면서 이슬비가 내린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바닷물 높이가 높아지는 사례기간입니다. 해안가 저지대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 중부지방, 호남지방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경상권 대체로 맑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 서울 26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7도, 모레 낮 기온은 서울 34도, 창원 38도 등 전국이 30도에서 38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간 중부지방 가끔 구름 많고 남부지방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 주간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다음 주 중반 서울지방 낮 최고기온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평안북도와 함경도 지역에는 5에서 20mm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 25도, 낮 최고 32도가 예상입니다. 각 지방의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가끔 구름 많다가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인천, 수원 26도, 파주 24도. 낮 최고 서울 34도, 인천 33도, 수원 32도가 예상입니다. 강원도. 영서지방 가끔 구름 많겠고 영동지방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춘천 25도, 대관령 20도, 강릉 28도. 낮 최고 춘천 34도, 대관령 30도, 강릉 37도가 예상입니다. 충청남북도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청주, 대전 26도, 세종 25도. 낮 최고 청주 35도, 대전, 세종 34도가 예상입니다. 전라남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주, 군산, 광주, 목포 26도. 낮 최고 전주, 광주 34도, 군산, 목포 32도가 예상입니다. 경상남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 부산, 울산, 창원 26도. 낮 최고 대구 37도, 부산, 창원 39도, 울산 38도가 예상입니다. 제주도 오전에 맑겠고 오후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제주 27도, 서귀포 26도, 낮 기온 제주 34도, 서귀포 33도 예상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맑겠고 아침 기온 26도, 낮 기온 31도가 예상입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조경모 예보관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6.4도, 습도 84%, 해 뜨는 시각은 5시 34분입니다. KBS 기상 통보 전금입니다.

0: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제1라디오 자정 뉴스입니다. 어젯밤 10시 19분 일본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남남서쪽 53km 해역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현 해역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으로 인해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도 진동이 전달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전남 광주, 경남 지역에 진도 2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진도 2의 진동은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이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 28일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강진으로 지금까지 12명이 숨지고 8,800여 명이 대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 NHK는 구마모토현 재난대책본부 집계 결과 현재까지 최소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6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20대 여성 등 3명은 구마모토현 가시마마치에 있는 대형 쇼핑몰인 이온몰 폭발 붕괴 현장에서 확인됐습니다. 또 일본 제지 야스시로 공장에서 일어난 굴뚝 붕괴로 구조물 내부에 갇혔던 11명 가운데 7명이 구조됐지만 이 중 5명이 숨졌고 2명이 다쳤습니다. 아직 구조되지 않은 4명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틀 연속 코스피와 코스닥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급락을 거듭하자 금융당국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개인별 투자 한도를 설정해 총량 관리하는 방안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 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어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혁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긴급 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 결과 기본 예탁금 상향 등 이미 발표된 보완 조치를 모레부터 신속하게 시행하고 개인별 투자 한도를 총 투자 금액의 20% 한도로 제한하는 등의 총량 관리와 과다 호가 부담금 같은 거래 비용 부담 가중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근저당과 관련해 금융당국 수장들이 4인 간 거래로 규제 대상이 아니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혁원 금융위원장은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사적인 거래고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4인 간 거래이고 여신대출 규제 대상이 아니라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의 입장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검사의 보완 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보완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본회의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으로 맞대응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약 8개월간 공석이었던 주 북한 러시아 대사에 64살의 안드레이 포디올리 셰프 전주 나이지리아 대사를 임명했습니다. 이로써 주 북한 러시아 대사관은 지난해 12월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전 대사가 사망한 이후 약 8개월 만에 신임 대사를 맡게 됐습니다. 1962년생인 포디올리 셰프 신임 주 북한 러시아 대사는 1984년부터 외교관으로 일한 지한파로 알려졌으며 영어와 한국어를 구사합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다음 달 19일부터 1박 2일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왕이 부장은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양자 관계와 북한, 중국 관계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많은 지역에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더위는 오늘도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부산 26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8도를 나타내겠고 낮 기온은 서울이 34도 등 전국이 32도에서 39도를 나타내겠습니다. 특히 경남권은 체감온도 38도를 넘는 극심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KBS 제1라디오 자정 뉴스를 마칩니다. 백승주였습니다. KBS.

0: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세상에 들을 음악은 정말 많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음악도 너무 많은데요. 그 음악들 중에서 엄선해서 음악평론가 두 분이 추천하는 신곡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신곡 위주로 오늘 음악 이야기 함께하겠습니다. 대중음악평론가 김윤아 씨, 김학선 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0: 음악 이야기 마지막 주가 기다려지는 이유는 신곡을 들어보기 때문이죠. 대중음악평론가 김윤아 씨, 김학선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자, 7월의 신곡 어떤 노래로 시작해볼까요?
2: 네, 아마 반가운 이름이 아닐까 싶은데요. 권진아의 새 앨범 Save Me 준비해봤습니다.
0: 네.
2: 최근에 저희가 음악 시간 통해서 뭐 록 그리고 밴드 음악이 대세라는 말씀을 종종 드렸는데 그 권진아도 락 음악을 기반으로 한 새 앨범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좀 신기하죠?
3: 네. 네. 락 음악과 권진아라는 조합이 좀 낯설 정도로 권진아 하면 팝발라드 음악으로 굉장히 그렇죠. 많이 사랑을 받아온 인물이잖아요.
2: 네.
3: 2013년에 오디션 프로그램 K-POP스타 시즌3에서 준결승 오르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고
2: 네.
3: 또 당시에 심사위원이었던 유열 씨가 이끌었던 그 안테나 뮤직과
2: 네.
3: 계약을 해서 10여 년간 네. 함께 해왔습니다.
2: 네.
3: 이후에 신생기획사 어나더와 계약한 후에 독자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중인데 또 이 어나더도 권진아 씨와 함께했던
2: 맞아요. 안테나에서 굉장히 네. 오랫동안 인연이 있었던 네, 담당자분과 함께 설립한 레이블이죠.
0: 그렇군요.
2: 이후에 또 이제 독립을 뭐 한마디로 하게 된 건데 굉장히 좀 열정적인 활동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대중적으로 기억하고 계실 곡들은 대체로 팝발라드일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운이 좋았지 같은 곡이 나 최근 바이럴을 좀 탔죠. 진심이었던 사람만 바보가 돼. 뭐 이게 좀 뭐 월드컵과 각종 뉴스에 BGM으로 많이 사용이 되더라고요. 이런 서정적인 곡들일 텐데 뭐 스스로도 그 이미지를 딱히 싫어한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세 장의 정규 앨범 또 두 장의 미니 앨범을 꾸준히 발표해온 뮤지션이라는 걸 생각하면 그런 고정관념이 생기는 걸 그리 반기지는 않았을 것 같고 실제로도 그런 것들을 꾸준히 좀 깨나가고 싶은 욕심이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0: 네. 이번 앨범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3: 네. 그런데 네. 또 이번 앨범과 관련한 인터뷰 같은 걸 보면 기존에 이번 앨범에 담긴 것 같은 그 락진아의 모습이 없었던 건 또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2: 맞아요.
3: 특히 콘서트에서 그런 락킹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우리의 방식 같은 노래에서는 후렴구에 권진아가 연주하는 기타 파트 그걸 기다리는 팬들이 유독 많았고
2: 네.
3: 그리고 레이저 업 더 플래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앨범의 뭔가 힌트? 네. 선발대 여튼 좋을 정도로 락킹한 사운드가 좀 인상적인 곡이기도 합니다.
2: 네. 그래서 이번 앨범 듣고 팬분들이나 권진아 씨 앨범 단위로 음악들 많이 들었던 분들 사이에서는 이 Raise Up The Flag 얘기가 많더라고요. 아 이게 힌트였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게 권진아 안에 있던 락 버튼을 누른 게 다름 아닌 자기 혐오라는 키워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장르적인 어프로치 도전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안에 어떤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해내는데 이 락이라는 장르가 굉장히 적합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앨범 Save Me를 들어보시면 뭐 장르적으로는 락을 적극적으로 들려주는 앨범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바로 그 음악으로 자신이 평생 벗어날 수 없는 자기 혐오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느껴지는 앨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사랑의 에 따라서 자기 혐오라는 게 되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태생 그리고 성향에 따라서 진짜 사람 숫자만큼이나 많을 텐데 권진아의 경우에는 그 식이장애 였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좀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해요.
0: 그렇군요.
2: 아무래도 계속 대중에 자신을 보여주는 직업이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아픔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권진아 씨의 어떤 우아한 무대만 생각하면 상상이 어려우실 수도 있을 텐데요. 권진아 특유의 그런 아름다운 목소리는 그대로 다양한 밴드 사운드를 즐겨보실 수 있는 앨범입니다. 그 가운데 타이틀곡 준비해봤거든요. 권진아의 몬스터입니다.

0: 아, 목소리가 워낙 매력적이라 어떤 장르를 네. 해도 예, 다 소화가 되네요.
1: 시원시원합니다.
2: 그 네. 약간 후렴구에 지르는 방법 같은 것도 또 팝발라드 권진할 때랑은 달라서 앨범도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다음은 어떤 곡인가요?
1: 네, 다음 주인공은 녹이녹이라는 밴드인데요.
2: 네.
1: 최근 짧은 시간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포스트락 슈게이즈 밴드이기도 합니다. 포스트락이라는 장르도 그렇고 슈게이즈라는 장르 모두 연주 중심의 음악이거든요.
2: 네.
1: 또 특히 슈게이즈라는 음악은 신발을 쳐다본다. 슈게이즈라는 그런 의미처럼 고개를 멤버들이 연주하는 사람들이 고개를 푹 숙이거나 아예 관객석 등지고 연주를 하는 경우도 있을 만큼
2: 아우 지긋지긋해. 네. 다들 어찌나 그냥 관객을 안 보는지.
1: 네, 굉장히 좀 내향적이고 뭔가 침잠하는 스타일의 음악이거든요.
2: 네.
1: 그러다가 곡의 절정 부분에서 막 이렇게 폭발하는 구조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전형적이면서도 소리 그 자체에 대한 실험을 많이 하는 음악이어서 이 음악을 굉장히 파고드는 네, 마니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 네. 네. 참 한국에서 인기 없을 것 같은 음악인데 꾸준히 매니아가 생성되는
1: 맞아요.
2: 장르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녹이녹이라는 이름이 들려진 건 얼마 되지 않은 일인데요. 이제 포스트록 좋아하는 사람 사이에서 모를 수가 없게 정말 단기간에 떠오르게 됐습니다. 활동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결성은 꽤 오래되었고요. 본격적으로 멤버를 모아 활동하기 시작한 건 2023년입니다. 근데 뭐 흔적 찾아보니까 거의 한 10년 전쯤에도
1: 곡을 만들어놓고 그랬더라고.
2: 계속 곡은 있었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출발은 23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전에는 공연을 전제로 하지 않는 곡들을 써놨는데 라이브에 대한 열망이 커지면서 녹이녹의 이름으로 라이브 활동도 시작하게 됐습니다.
0: 네, 굉장히 샤이한 멤버들이 만든 밴드인 것 같은데도
1: 네.
0: 공연에는 진심이었던
1: 맞습니다.
0: 가 봐요.
1: 굉장히 네. 또 샤이한데 무대 오르면 굉장히 열정적이죠.
2: 아, 거의 뭐
1: 네. 네.
2: 몸 던지죠.
0: 네.
2: 네. 네.
1: 그래서 두 곡짜리 싱글 모먼트를 발표하고 2025년 2월 22일에 홍대에 있는 라이브 클럽 빵이라는 곳에서 공연을 가졌거든요.
2: 네.
1: 근데 여기에서 한국 포스트락 메들리라는
2: 이게 컸죠.
1: 연주를 하면서 이걸 영상으로 남겼거든요.
2: 네.
1: 근데 이게 그 해당 장르 팬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포스트락 음악이 어떻게 보면 대중적으로 인기는 없긴 하지만 한국 인디 특히 포스트락 역사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선배 밴드들의 곡을 메들리로 연주를 한 거예요. 뭔가 일종의 리스펙을 담아서.
2: 맞아요.
1: 또 게다가 좀 재밌게 이 실황 연주를 VHS 비디오 테이프 같은 그런 질감의 영상으로 공개를 해서 뭔가 이게 보는 사람들을

0: 않고 다시 무대를 소화해서 결국 선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건 사고가 있다 보니까 멤버 가운데 한 명은 당연히 선정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입구 쪽에 서 있다가 그러니까 나가려고 했을까요?
1: 끝나면 바로 나가려고 했대요.
0: 빠른 퇴근을 하려고.
1: 이름 불리는 순간 자기 이름 안 불리면 나가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0: 입구 쪽에 서 있다가 인파를 헤집고 상을 받으러 오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한국형 슈게이즈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이어나갈 밴드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 네, 그래서 요즘 막 분위기도 너무 좋고 너무 좋은 기운 속에서 맞아요. 얼마 전은 자신들의 첫 정규 앨범인 내 옷은 냄새가 없다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앨범에 대해서 멤버들은 지나온 시간은 켜켜이 스며들어 결국 한 사람의 냄새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유년 시절의 여름 공기, 동경과 혼란, 두려움 그리고 다시 앞으로 걸어가게 만드는 희망까지를 앨범에 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모든 곡의 제목이 또 한국어인 것도 되게 흥미롭기도 하고 보통 이 포스트록 슈게이즈 음악의 곡길이가 다 길거든요. 네. 서사를 만들어가다 보니까 근데 노기노기의 곡들은 거의 대부분 3분 안팎.
0: 전 이게 너무 좋아요. 네, 이게 정말 장점입니다.
1: 그래서 연주곡이기도 하고 포스트록이나 뭐 슈게이즈라는 장르 이름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3분짜리 곡 안에 담겨있는 기타 멜로디 그리고 기타가 만드는 그런 사운드 이런 거에서 집중하면 저는 어떤 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2: 어떤 곡 들을까요?
1: 네, 타이틀곡인 여름방학 준비했습니다.

0: 네, 짧지만 멜로디가 귀에 쏙 박히는 곡이네요.
1: 맞습니다. 저는 정말 포스트록이나 슈게이즈 팀들은 이 곡의 2배 길이는 기본적으로 깔고 맞아요. 가기 때문에 이 점이 녹이녹에게는 상당히 좀 장점이나 개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네, 다음 네. 신곡 만나볼까요?
1: 네, 다음도 어쩌다 보니까 꽉 찬 밴드 사운드로 돌아온 새

0: 앨범을 하나 소개할 텐데요. 정말 그 락과 밴드 음악이 대세는 대세인가 봅니다. 싱어송라이터 최보훈의 1인 밴드 더 베인의 새 앨범 균열 준비했습니다. 정규 앨범으로 기준으로 하면 무려 10년 만에 발표하는 정규작이에요. 네. 그동안 벌써 10년이 지났구나 네. 싶기도 한데요. 2017년 2월에 발표했던 라운드가 첫 정규였고 이번 균열이 두 번째 정규 앨범입니다. 뭐 이런 것만 봐도 요즘 정규 앨범 한 장 내기가 정말 그렇죠. 어렵구나 싶어요.
1: 네. 네, 음악 좋아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 더 베인의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0: 맞아요.
1: 이게 한 2015년, 2016년 이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당시에 신인 발굴 프로그램 같은 게 좀 많았었는데 네. 웬만한 신인 발굴 경연 프로그램을 휩쓸었던
0: 휩쓸었죠.
1: 네, 기억이
0: 네.
1: 납니다.
0: 맞아요. 네,
1: KTNG 밴드 디스커버리 우승 차지했었고 신한카드 그레이트 루키 프로젝트 여기서도 대상
0: 진짜 별게 다 있었어요. 이때 진짜 많았어요.
1: 네, 또 한국 콘텐츠진흥원에서 주최했던 K루키즈 최우수상 받으면서 정말 한참 주목받는 핫한 루키였습니다.
0: 네. 원래 시작은 밴드였어요. 그런데 2016년 그렇게 한참 잘 나가던 시기에 멤버들이 여러 사정으로 연이어 탈퇴를 하게 되면서 이후에는 보컬 최보훈을 중심으로 한 1인 밴드로 활동을 전향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그 최보훈의 단단한 목소리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2019년에 출연했던 밴드 서바이벌 슈퍼밴드 일 거예요. 이때 퍼플레인이라는 팀을 결성해서 또, 네, 또 프로젝트로 활동을 하기도 했었고 이후에는 싱어게인 3에 40호 가수로 출연해서 최종 톱10 안에 들면서 대중의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2: 네, 뭐 신인이었지만 아주 독보적인 가창력의 소유자로 네. 기억에 남네요.
0: 시원시원하죠. 네.
1: 지난해도 네. 그 목소리 가창력 때문에 또 주목받을 기회가 한 번 더 있었죠. 네. 바로 MBC의 장수 음악 프로그램 복면가왕. 여기에 출연 당시 한참 인기를 끌던 그 캐대원의 호랑이 가면 쓰고 네. 아귀 쫓는 호랑이.
0: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 파란 호랑이.
1: 네, 등장을 했었죠. 근데 그 특유의 파워풀한 창법으로 역대 74번째 가왕에 오르면서 2회 연속 가왕의 자리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0: 네. 그런 짧지 않은 시간을 지나서 드디어 자신의 이름을 건 정규 앨범으로 오랜만에 돌아오게 됐는데요. 이번 앨범 준비를 위해서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테마는 더 거친, 더 강력한, 더 날 것의 더 베인이라고 합니다. 이 문구만 들어봐도 얼마나 좀 강렬한 소리들이 담겨 있을까 기대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사실 최보훈 더 베인은 늘 락 음악을 해오긴 했는데 그 커다란 카테고리 안에서 뭐 여러 시도를 해왔다고 본다면 이번 앨범에서 택하게 된 건 그런지 사운드입니다. 너바나로 대표가 되기도 하고 락 음악 가운데에서도 제일 좀 지저분하고 직선적이기도 하고 거친 사운드와 감성을 자랑하는 장르인데요. 이 앨범 균열도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 네.
0: 그래서 그렇게 돌려 말하지 않아요. 그냥 첫 곡인 몽키 숄더부터 마지막 곡 틈까지 어떻게 보면 야 이거 숨 돌릴 틈이 하나 없다 싶을 정도로 그냥 냅다. 계속 달리는 앨범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정규 앨범이라 그런지 욕심을 좀 내서 13곡을 꽉꽉 채웠더라고요. 로그막에 시원한 드라이브감 그리고 보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마음에 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앨범 가운데 타이틀곡 여러 곡인데 그중에서 뮤직비디오도 만든 네. 곡이 있어요. I'm Gonna Make It Shine 이라는 곡 준비해 왔습니다.

0: 네, 정말 시원하네요.
1: 네, 페스티벌에서도 많이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다음은 어떤 곡이죠?
2: 네, 최근에 좀 재미있는 컴필레이션 앨범이 한 장 나와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0: 네.
2: 제목이 좀 깁니다. 제목이 일단 호돌이 락스. 네, 호돌이 락스, Uncanny New Wave Sound from the 88 Olympic Land.
1: 아, 누가 들어도 너무 힙스터 네. 제목 같아요.
2: 호돌이라는 제목, 그리고 네. 88 서울 올림픽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런 제목에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겠지만 1980년대 가요들을 모은 컴필레이션 앨범 이거든요. 근데 언캐니 이게 기묘한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언캐니라는 제목처럼 1980년대 한국에서 등장했던 정말 기묘한 가요들 어떻게 보면 괴상한 가요들을 모아놓은 앨범입니다.
1: 네. 네. 음악 좀 새로운 것들 찾아다니시는 분들에게 너무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작품 아닐까 싶은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역시 70년대와 80년대 완전히 다른 시대였습니다.
0: 맞아요.
1: 그때쯤 팝의 세례를 받은 청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음악을 소비하는 통로도 훨씬 다양해졌죠. 또 82년 1월에 야간 통행금지가 폐지되면서 나이트클럽도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고요. 이때쯤부터 춤을 추기 위해서 또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 또 음악을 듣기 위해서 각각 다른 이유로 나이트클럽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고 그들에게 음악은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잘 트는 사람도 그래서 당연히 필요해졌죠.
2: 네. 네.
1: 실력 있는 DJ들의 인기도 나날이 높아져 갔죠.
0: 네. 네. 80년대 나이트클럽 문화 하면은 정말 추억 돋는 분들 많으실
2: 맞습니다.
0: 거예요.
2: 그래서 이 나이트클럽 DJ들은 첨단의 음악을 가장 빨리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습니다.
1: 네.
2: 누가 더 빨리 새로운 음악을 접하는지 누가 더 많이 대중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는지를 두고 경쟁을 한 건데요. 그런 새로운 트렌드와 함께 1970년대부터 활동해왔던 음악인들도 이런 변화에 동참을 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작곡가 박동률 씨라고 있는데 이분이 남궁옥분의 사랑사랑 누가 말했나 이런 곡들을 좀 작곡한 작곡가였거든요. 근데 1980년대 들어서는 이제 자신만의 뉴웨이브 사운드를 또 들려주기도 했었고 사랑과 평화에서 뭐 펑크 음악을 들려줬던 김명곤 씨는 1980년대 댄스 뮤직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편곡가 겸 연주자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1: 네.
2: 그리고 산울림의 김창환 씨도 1980년대에는 뉴웨이브나 디스코 사운드를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0: 그런데 네.
2: 이런 시대가 이제 1980년대였던 거죠.
1: 네. 그리고 연주자나 편곡자뿐만이 아니라 가수들도 1980년대의 기묘한 분위기에 동참을 하게 되는데요. 갯바위로 큰 인기를 얻었던 한마음 출신의 양아영의 당신과나 그리고 추억의 발라드를 부르면서 단숨에 인기 가수로 떠오른 장혜리 또 이후 사는 게 뭔지로 큰 인기를 얻게 되는 이무송 등도 이런 기묘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 기묘하다는 표현이 참 좋은데요.
2: 네.
1: 저는 참 좋아합니다.
2: 네.
1: 이런 가수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의외의 노래들이 많았고 80년대는 그런 좀 알 수 없는 과잉이 있었던
2: 네,
1: 시대인 것 같아요.
2: 맞아요. 그래서 네. 그 음악들이 거의 대부분 뉴웨이브나 뭐 댄스 뮤직 뭐 이런 것들인데
1: 그쵸.
2: 양아영 씨가 댄스 뮤직 불렀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가 어렵거든요.
1: 네,
2: 그런 노래들이 존재했습니다.
1: 네.
2: 그래서 또 이 한국적 뉴웨이브 사운드의 한국어 가창이 사운드만큼 중요하거든요.
1: 그쵸.
2: 그래서 첨단의 사운드에 그 당시로선 첨단의 사운드에 굉장히 좀 통속적인 가사와 창법이 얹어지면서
1: 아, 진짜 기묘해.
2: 세계 어디에서도 좀 듣기 어려운 기이한 감상을 하게 해줍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그 포크 혼성 그룹 꾸러기들 출신인데 레너드 코엔의 노래를 번하는 그 벙어리 바이올린 이 노래를 불렀던 윤설아 씨가 굉장히 좀 경쾌한 뉴웨이브 사운드에 맞춰서 그대는 멋쟁이 헤이 미스터 로봇 이라는 정말 뭔가 무국적 가사에
1: 무국적 정도가 아니고 네. 우주 단위의
2: 헤이 미스터 로봇이라는 네.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이 굉장히 전 듣고 나서 충격적이었거든요.
1: 네.
2: 그리고 앨범 안에서 그래도 좀 가장 유명한 노래는 이재민의 재현인의 이름은
1: 아 이게 네. 또 굉장히 컬트적인 인기
2: 맞아요.
1: 얻었었어요.
2: 있긴 했는데 정말 이렇게 좀 신선하고 색다른 노래들이 앨범 안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1: 네.
2: 제가 오늘 그 가운데서 코리아 판타지의 서울의 밤이라는 곡을 갖고 왔는데 코리아 판타지라는 밴드에 대해서 알려진 게 거의 없어요.
1: 맞아요.
2: 네. 나이트클럽에서 활동했던 밴드가 아닐까 싶은데 음악을 들어보면 또 패샵 보이스 스타일의 곡입니다. 그래서 와 정말 이런 스타일의 노래가 이 시대에 나왔었구나 약간 놀라게 만드는
0: 그렇군요.
2: 노래이면서 또 앨범이기도 합니다.
0: 네 함께 들어보시죠.

0: 아,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묘한 네, 분위기의 노래네요.
1: 아, 예. 제가 이런 노래 진짜 좋아하거든요. 지금 김학서님은 펫샵 보이즈 얘기하고 계신데 약간 이런 진짜 묘한 느낌의 네. 신스팝?
2: 그렇죠.
1: 너무 매력 있습니다.
2: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를 기성 작곡가들이 뭔가 받아들여서 이걸 자신만의 식으로 변화시킨 거잖아요.
1: 그러니까요. 네.
2: 근데 완전치는 않아도 뭔가 이렇게 약간 어설프고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0: 그게
2: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네.
1: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디스코 음악 얘기하면서 왜 디스코를 좀 받아들인 기존 장르 음악 가수들이 좀 피박받았다 네. 같은 이야기도 했었는데 아마 여기에 실린 곡들도 당시에 이 아티스트의 대표곡이 되거나 뭐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었을
2: 맞아요.
1: 거예요.
2: 제가 그 장혜리 씨의 노래를 한곡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그게 크라프트베르크랑 사운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해외 음악을 듣고 아, 내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이걸 타이틀곡으로 못하고 B면 세 번째 곡, 뭐 네 번째 곡 이 정도로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0: 노래 워낙 잘하는 분들.
1: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이런 곡들만 이렇게 쏙쏙 골라서 컴필레이션을 만드는 힙스터들이 등장을 한다.
2: 그러니까요. 네.
1: 소개해드려봤습니다.
0: 네. 네. 다음은 누군가요?
1: 네. 다음은 호돌이만큼이나 여러분들 흥미를 끌 수 있어야 할 텐데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오랜만에 신곡을 발표하는 가수의 노래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이소라 씨의 새 노래입니다.
0: 와 진짜 반갑네요.
1: 진짜 반갑죠. 네. 정말 소식이 끊겼던 미국 이모가 돌아온 것처럼 반가운데 저희가 그래도 나름 이 문화공감에서 음악 코너를 꽤 오래 진행한 편인데 그 가운데에서 이소라 씨 신곡 처음 소개하는 것 같아요.
2: 네.
1: 정말 오랜만이고 2019년 1월에 발매한 싱글 신청곡이 마지막이었고요. 이후 무려 7년 반 만에 발표하는 새 노래 너의 얼굴 다 잊을게 라는 곡입니다.
2: 네, 네. 요즘 외부 활동도 그래도 꽤 하려고 하는
1: 맞아요.
2: 것 같더라고요.
1: 뭐 유튜브 시작했어요. 네, 시작하고 네.
2: 방송에도 나오고
1: 맞습니다.
2: 사실 이소라 씨에 대해서 뭐 구구절절 설명이 필요할까 싶은데요. 보컬 그룹 낯선 사람들의 멤버로 시작을 해서 김현철 씨가 프로듀싱을 했던 솔로 일집 난 행복해
1: 네.
2: 이 노래로 여성 솔로 가수로서 드물게 밀리언셀러 기록하면서 이후로 정말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목소리라고 해도
1: 맞아요.
2: 과언이 아닌 인물이 됐습니다. 히트곡도 네. 너무 많아서 사실 방송의 모습을 이렇게 보이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히트곡이 많지가
0: 정말 콘서트
2: 않거든요.
0: 갔는데 전곡을 다 따라할 수
1: 있는 거 맞아요. 저도 네. 그렇더라고요.
2: 콘서트를 모든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잖아요.
1: 맞아요. 네.
2: 난 행복해 처음 느낀 그대로 제발 바람이 분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대에게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아, 그런 노래들. 네.
0: 그리고 워낙에 그 말씀하시는 걸 부끄러워하셔서 네. 그냥 노래로 몇 시간 와, 그런 것도 드물죠.
2: 네, 네, 그래서 뭐 히트곡만 읊어도 거의 한 2시간 3시간
0: 그렇더라고요.
2: 채울 수 있을 정도고 정말 한없이 처연하고 아름답고 우아한 목소리는 그냥 독보적이다 해도 될 정도로
1: 맞아요.
2: 정말 훌륭한 보컬리스트이기도 합니다. 네.
1: 네, 이외에도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게 부끄럽다고는 하지만 또 부끄러워하면서 할 말은 다
2: 맞아요.
1: 하거든요.
2: 네.
1: 이소라 씨의 특징이 그건데 그렇다 보니까 예능적인 매력도 상당히 큰 인물입니다. 실제로 뭐 그 유튜브 시작한 것도 자신이 예전에 그렇죠. 진행하던 음악 프로그램이나
0: 프로포즈.
1: 네, 라디오
0: 심야했던 프로그램인데
1: 네.
0: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입사할 때였거든요. 근데 KBS에서 이제 그게 뭐 화제가 되긴 하지만 시청률이 너무
1: 낮아서?
0: 안 나와서 네. 없애려고 했었는데 당시에 최종 면접을 올랐던 PD들이
1: 네.
0: KBS 입사하면 뭘 하고 싶냐 했더니 거의 90%가 그걸 하고 싶다고 했대요. 그래서 안 없애고 장기 프로가 됐다고 합니다.
1: 아 근데 그때 저도 TV에서 그 프로그램 보면서 너무
0: 세련됐고
1: 네. 네. 그리고 그 특히 이소라 씨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쵸. 프로그램에 그대로 녹아있어서
0: 맞아요.
1: 이후에 어떤 프로그램이 다시 시작해도 모두가 그 프로그램을 프로포즈라고 부를 정도의 존재감을 네. 가지고 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1: 그때 막 그 풍성한 드레스 의상 그리고 막 그 대본으로 입을 가리면서 이렇게 호호호 웃는 그 특유의 웃음소리 같은
0: 네,
1: 거 기억하는
0: 검은
1: 분들
0: 립스틱.
1: 아시죠? 그때 또 유행이었어요.
0: 그렇죠.
2: 제가 유튜브에서 그때 영상들을 가끔 보는데 정말 이렇게 좋은 뮤지션들이 많이 등장을 했잖아요.
1: 맞아요. 네,
2: 그러니까
1: 맞아요.
2: 그 무대 자체도 너무 좋고
1: 맞아요.
2: 뭔가 이렇게 추억에 좀 잠기게 하더라고요.
1: 네, 6년 정도 진행을 하면서 아마 또 많은 분들에게는 그 진행자로서의 면모도 많이 기억에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네. 네. 또 이소라 씨는 싱어송라이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음악적 능력을 인정받는 굉장히 좀 드문 인물이라는
1: 맞아요.
2: 점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이소라 씨가 작곡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신과 뭐 친분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눈이 좋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2: 네, 그래서 새로운 작곡가들을 발굴하는데도 굉장히 좀 능력이 있어서 당대에 좀 좋은 음악을 들려주는 젊은 싱어송라이터들과 함께 작업을 하는데
1: 네.
2: 그 음악들이 정말 목소리랑 찰떡같이.
0: 잘 어울려요.
2: 네, 잘 어울리고. 네. 그들을 택하는 것도, 그러니까 프로듀스를 자기가 맡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맞아요. 젊은 작곡가들을 택하는 것도 그렇고, 그들이 만든 노래, 자신의 노랫말을 직접 붙이는 것도 전부 다 이소라 씨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음악이 이소라 그 자체다,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1: 그러니까 참 드문 일인 것 같아요. 보통 곡을 쓰지 않는데 프로듀서로서의 역량을 맞아요. 인정받는 경우가 드문데, 이소라 씨는 그 드문 일을 해내는 보컬리스트입니다. 사실 이번 곡도 그런 이소라 씨의 장기가 잘 발휘된 곡이 아닌가 싶어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자신과 또 호흡을 오랫동안 맞춰온 절친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정지찬 씨가 총괄 프로듀싱을 맡았고요. 그리고 조규찬 씨가 보컬 디렉팅을 맡았어요. 정말 네. 오래된 친구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작곡 및 편곡에는 잔나비의 최정훈, 김도형이 함께했어요. 네, 이런 조합이 참 좋다는 거예요.
0: 그렇죠.
1: 네, 촉이 참 좋고, 특히 그 봄쯤에 했던 공연에서 여름의 사랑 노래를 부르면 어떨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실행시킨 곡이기도 합니다. 그 여름 사랑 노래라는 키워드에 그 감성을 가장 잘 표현해 줄 것 같은 사람이 최정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잔나비에게 곡을 의뢰해서 발표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너의 얼굴 다 잊을게 라는 곡인데, 들어보면 이 의리의리한 참여진에 불구하고 정말 이소라 그 자체 노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1: 그게 참 독보적인 뮤지션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이소라의 너의 얼굴 다 잊을게 들어볼게요.

0: 누가 작업을 해도 이소라는 이소라다.
1: 네. 네.
2: 아, 그리고 자신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렇게 가창력이 엄청나게 뛰어나거나 절창은 아닌데 그래도 자기 노래를 가장 자기처럼 부를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뭐 겸양의 표현이지만 당연히. 네. 하지만 그 말이 너무 공감이 가고 이 곡도 이소라라는 사람을 좀 녹여서 만든 것 같은 곡이었습니다. 제발 저 이제 앨범도 기대 안 하거든요. 그냥 싱글이라도.
0: 그게요. 활동도 좀
2: 그러니까 그냥
0: 해주시고.
2: 공연하시는 것처럼 예, 1년에 한 곡.
0: 동굴로 안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2: 예. 네, 한 곡이라도 노래 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0: 네, 네. 마지막은 어떤 음반인가요?
3: 네, 마지막은 작곡가 이영훈의 LP가 재발매돼서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0: 네.
3: 이문세 씨의 영원한 파트너.
0: 그렇죠.
3: 근데 작곡가 이영훈의 LP가 뭔가 이렇게
0: 그러게요.
3: 이영훈이 솔로 음반을 냈었나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자신의 음악을 좀 굉장히 클래식으로 늘 만들고 연주하고 싶어 했어요. 이영훈 씨가. 그래서 1992년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볼쇼이 극장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녹음한 곡들이 있거든요. 이걸 소품집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에 모두 3장이 나왔고
0: 네.
3: 기존에 발표했던 곡들과 뭐 새롭게 작곡한 곡들을 모아서 발표를 했던 앨범입니다.
2: 네. 아마 이영훈 씨의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소중한 앨범이 다시 바이닐로 재발매돼서 너무 반갑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이영훈 씨에 대한 간단한 소개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생이고요. 아버지는 교편을 잡은 교사였고 형은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집안이 굉장히 지적인.
3: 네. 엄했다고 하더라고요.
2: 네. 네. 집안이죠. 그리고 조용하고 좀 공부를 중시하는 집안이어서 그 안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걸 상상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조금 눌려있는 집안 분위기 안에서도 이영훈은 음악이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그런 이영훈의 마음을 눈치챈 어머니가 피아노를 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뭐 어떤 음악이든 이 피아노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아서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중학교 때 바로 이 피아노로 여러분들 많이들 좋아하시는 소녀나 사랑이 지나가면 같은 곡을 작곡했거든요.
0: 천재였군요.
3: 정말 천재였죠.
2: 저희가 그 천재라는 말 좀 드물게 하는 걸로 유명한 평론가 두 사람인데 그래도 이 정도면
0: 네.
2: 천재 인정해야
3: 네.
2: 된다고 생각합니다.
3: 맞습니다.
2: 특히나 정규음악 수업을 전혀 받지 않았고 독학으로 자기 음악 세계를 구축한 인물이다 보니까 더더욱 그 지니어스 천재라는 단어가 자꾸만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3: 네, 그런데 음악하는 데 있어서 집안의 반대가 심하긴 했는데
0: 네.
3: 어머니가 이게 계속 좀 지원을
2: 감사하죠,
3: 해줬다고 해요.
2: 진짜.
3: 네, 어머니의 지원 속에서 음악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처음에는 대중음악이 아니고 연극이나 방송, 무용 등에 사용하는 음악을 작곡하는 좀 비교적 순수 예술의 영역에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0: 네.
3: 정식 뭐 이런 작곡가로 데뷔하기 전까지는 교육 방송의 다큐멘터리 주제가를 작곡하거나 뭐 피아노 세션 정도로 활동을 했었고 그러던 중에 1984년 김의석 감독의 데뷔작인 단편 창수의 취업시대라는 영화의 영화음악을 맡았고 1985년부터 본격적으로 대중음악을 작곡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2: 네.
0: 아, 진짜 어머님한테 감사합니다.

0: 그랬으면 그 명곡들을 우리가 못 들었을 네. 거예요.
1: 보통 이런 아티스트들 집에서 이렇게 아버지가 엄하면 어머니들이 숨통을 튀어주셔서 결국 날개를 펴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85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 또 이영훈의 영혼의 단짝인 이문세도 이제 활발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문세 씨가 신촌블루스의 어미노 씨를 만난 자리에서 새 앨범 작업을 위한 작곡가를 부탁하게 됐는데요. 이때 마침 어미노 씨가 자신의 연습실에서 작업하고 있던 신인 작곡가를 소개하면서 만나게 되었대요. 어머니 다음으로 어미노 씨.
2: 맞습니다. 어미노 씨가 그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네. 내가 둘을,
1: 내 덕이다.
2: 둘을 소개시켜줬다.
0: 그렇죠.
1: 무슨 커플
0: 결혼식이죠. 세기의 만남.
1: 맞긴 예. 해요. 이거는 뭐 정말 죽을 때까지 훈장으로 생각해도 좋을 주선 아닌가 싶은데 이문세 씨는 이날의 첫 만남에 대해서 굉장히 수줍어하는 그에게 곡을 좀 들려달라고 했다. 그가 마지못해 피아노를 연주하는데 첫 멜로디가 내 심장을 쳤다. 그 곡이 지금의 소녀였다. 그래서 나에게 곡을 줄 수 있느냐고 묻자 자기는 아마추어여서 히트도 안 될 거라면서 겸연쩍을 했다라고 회상을 했다고 해요. 뭔가 그 옛날 단편 소설 같은 것에 나올 것처럼 너무 좀 소박하고 순수함이
2: 낭만적인.
1: 맞아요. 네. 느껴지는 에피소드인데 그 뒤이야기는 뭐 다들 아시죠? 너무 네. 잘 맞는 단짝이 80년대를 네. 완전히 네, 장악하게 됩니다.
2: 이문세의 작곡가로 정말 어마어마한 명성을 얻긴 했는데 근데 이영훈 씨는 늘 클래식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 라고 합니다. 그 어머니가 사준 피아노로 중학교 때 바이엘과 체르니를 다 독학으로 또 그걸 뗐다고 해.
1: 네.
2: 그럴 정도로 이제 시작이 좀 클래식 쪽이었고 워낙 음악 자체로도 클래식컬한 음악이 많아서 네. 오케스트라와 함께 클래식 앨범을 만드는 게 늘 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992년에 모스크바 가서 연주하고 1993년에 발표를 하긴 했지만 이 작업은 자기가 이름을 얻기 전부터 10년 전부터 늘 꿈꿔오고 준비를 해왔다고 합니다. 이문세 7집 작업을 하고 이게 너무 꼭 하고 싶은 작업이고 내가 지금 여유가 되니까 여건이 되니까 이번에 해보자라고 해서 편곡가인 김명곤 씨와 함께 러시아로 가서 작업을 했는데 이영훈 씨는 이 작업에 대해서 정말 자신의 영혼을 담은 프로젝트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1: 그럼 이 세 장이 다 바이닐로 발매된
2: 네, 바이닐로 발매됐습니다.
1: 귀하네요.
2: 네, 그 당시에 발매됐는데 제가 본 건 1집만 일단 나온 걸 봤거든요. 아마 순차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럼 네. 어떤 좋겠네요. 곡을 들어볼까요?
2: 네, 이 그대와의 대화라는 곡이 인데 볼쇼이 극장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했습니다.
0: 네, 이곡 보내드리면서 김윤아, 김학선 씨와도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다에 오는 이유. 이생진. 누군가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다. 모두 버리러 왔다. 몇 점의 가구와 한쪽으로 기울어진 인장과 내 나이와 이름을 버리고 나도 물처럼 떠있고 싶어서 왔다. 바다는 부자, 하늘도 가지고 배도 가지고 갈매기도 가지고 그래도 무엇이 부족한지 날마다 층얼거리니 바다를 바라만 보고 있어도 마음이 평안해지죠. 그래서 바다를 찾는 거 아닐까요? 이생진 시인의 바다에 오는 이유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매주 수요일 네 분의 비대위원들과 함께 비상이 걸린 정치권을 살펴보는 열린 토론 비대위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본격적인 결선의 막이 올랐죠. 신천지 개입설로 전당대회가 혼탁해진 가운데 개파가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네 분의 비대위원들의 날카로운 진단으로 함께 하시고요. 한편 국민의힘도 권영진 의원의 몸싸움 논란 이후 본격적인 징계 정국이 시작된 모습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취임 1년과 맞물려서 당내 혼란이 어떻게 수습될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정치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외면할 수도 그냥 둘 수도 없는 문제들 열린토론 비대위에서 살펴봅니다. 오늘부터 네 분의 비대위원과 함께합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고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신율 명지대 외교학과 교수 나오셨고요.
2: 예, 안녕하세요.
0: 네, 이태규 전 국민의힘 나오셨습니다.
3: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최창열 용인대 특임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0: 네, KBS 열린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 샵9730번으로 의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역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토론에 아주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영시키겠습니다. 많은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해볼 텐데 우선 이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개헌 관련 파장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이거 부적절하다 뭐 이런 반응 나오고 있죠. 현직 대통령의 연임 등을 포함한 개헌 발언이 아주 큰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급하게 뭐 현직 대통령 논의 대상 아니다 이렇게 진화에 나서긴 했는데 이거 이렇게 진화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 교수님?
2: 예. 일단은 그 조정식 의장실의 입장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0: 네.
2: 조 의장이 헌법 128조 2항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조 의장의 답변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랬거든요.
0: 네.
2: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론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저는 뭐에 기초해야 하냐면 이게 재헌이 아니라 개헌이잖아요.
0: 네.
2: 그러니까 기존의 헌법을 충실히 기존의 헌법이 충실한 상태에서 원론이 형성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헌법 하면은 헌법이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128조 2항 다시 말해서 이 개헌을 하면은 해당 대통령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그 내용. 그걸 왜 집어넣을까가 바로 헌법 정신이라고 보거든요.
0: 네.
2: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정신에 입각한 것이 저는 원론적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물론 정청래 대표도 뭐 조정식 의장이 원론적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0: 네.
2: 둘 다 원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원론이 원론적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헌법 정신에 입각해야 하는데 그 헌법 정신에 입각하지 않고 국민적 선택이면 그 128조 2항도 막 빼버리고 뭘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0: 뭐 국민의 뜻이 원론인가요?
2: 저는 그거를 모르겠어요.
0: 네.
2: 그래서 국민의 선택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좀 그 얘기를 좀 충실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저같이 이렇게 머리 나쁜 사람은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야, 이게 뭐지? 그래서 저는 원론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설명이 필요한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0: 네네.
1: 그냥 둘러댄 얘기죠.
0: 그렇겠죠.
1: 다급해지니까. 네, 네.
0: 이게 뭐 사실은 정청래 대표는 낚였다 뭐 이런 얘기했어요.
1: 아니 그것도 좀 잘못된 그 언급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왜 조정식 의장 탓을 해야지 언론 탓을 합니까? 언론은 들리는 대로 보도했을 뿐이에요. 조정식 의장이 분명히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는 이제 국민의 의견이나 뭐 국민의 선택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0: 맞아요. 네, 논란이 될 만하죠.
1: 원론은 현재 헌법이 원론이죠. 현행 헌법하고 어긋난 얘기하면서 무슨 원론적 얘기라고 합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 변명을 댄 거고 이제 논란이 커지니까 본인 SNS에 어쨌든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 연임은 불가능하다 이 내용을 또 썼어요.
0: 네네.
1: 그러니까 본인 의도와 다르게 이 전달된 것 같아서 유감이다라는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만 저걸로 끝날 수 없는 지금 파장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0: 네.
1: 다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추가 설명을 하든지 뭘 해야 됩니다.
0: 네.
1: 이게 기자하고 지나다시 사담하듯이 티타임에서 한 얘기도 아니고 기자들 다 모아놓고 기자간담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저건 실언이 아니다. 속마음을 그냥 얘기한 거고 대부분 네. 준비된 답변을 한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0: 그러니까 평상시에 생각하던 말들이 아니, 기자회견에서 나온 겁니까?
1: 의장 기자회견은요.
0: 네.
1: 즉흥적이지 않아요.
0: 아,
1: 사전에 예상 질문 응답까지 다 뽑아놓고서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누군지 잘 몰라서 국민들이 그런데 국회의장이 어디 가면 대단해요. 가는 데마다 검색대 설치되고 다 경호 어마어마한 경호 붙고 대한민국 의전 서열 2위예요.
0: 그렇죠.
1: 근데 저렇게 준비되지 않은 즉흥적인 답변을 한다고요. 내지는 그 지금 조정식 의원이 6선이세요. 6선. 그러니까 저 정도 정치 경력이 오래된 분이 아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그 잘못해서 어라고 들릴 수 있다? 그런 건 세상에 없다고 보고요.
0: 네.
1: 제가 보기에는 별 생각 없이 평소 본인이 갖고 있던 얘기를 저렇게 했거나 아니면은 한번 떠본 거죠. 저 얘기를 통해서.
0: 평소에 갖고 있는 내용이 별로 논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아니,
1: 어느
0: 나온다.
1: 쪽이든 어느 네. 쪽이든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국회의장의 지위나 위치에서 아까 신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헌법에 저게 왜 들어갔냐면 128조 2항이 우리 역사에 보면 권력자가 개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어요.
0: 네.
1: 그게 이승만의 뭐 발췌개헌, 4.45입 개헌, 박정희의 유신헌법, 삼성개헌. 그게 이제 과거의 그런 역사예요. 그걸 막고자
0: 그렇죠.
1: 87년 헌법에 128조 네. 2항을 집어넣은 겁니다.
0: 네네.
1: 그래서 임기와 관련된 개헌은 현재의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헌법에 못 박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국민의 선택에 맡겨서 바꿀 수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일종의 위헌적 발언을 저는 국회의장께서 하셨고 국회의장이 한때 대통령의 측근이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수장이에요. 좀 본인의 위치와 지위를 생각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경솔한 언행을 삼가셔야 된다.
0: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래서 막 그 평론하신 분들 사이에서는 뭐 친청계로 돌아간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조롱 섞인 얘기까지 나왔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 딴 사람들 얘기한 거 전혀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네. 제가 어제 이 기사를 보면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4.45입 개헌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4.45입 개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데 개헌한 것도 아니고
0: 그렇죠.
3: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만 일단 그게 떠올랐어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4.45입 개헌이 뭐예요? 1952년도에 이제 임기가 끝나고 56년도에 또 끝나잖아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4.45입 개헌은 그 당시 헌법 55조에 나와 있는
0: 네.
3: 대통령은 재임에 한한다는 게 나와 있어요. 대통령 임기는 4년이고 재임에 의해서 중임할 수 있다. 그게 헌법 55조예요. 그 당시에. 근데 그걸 이제 부칙을 통해 부칙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 그 헌법을 바꿀 대통령에게는 이제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걸 그게 헌법 개정안이었다고요. 그게 부결됐어요.
0: 네.
3: 근데 이제 203명이었는데 그 당시에 재적의원이 3분의 2랑은 똑같아요. 의결 정료수가 지금하고. 그럼 135.333이 나와요. 무한소수. 그럼 136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35명으로 4.45입했다. 그게 이른바 4.45입 개헌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45입 개헌이 그랬고 69년도 삼성개헌이 그랬고
0: 네.
3: 70년도 유신개헌이 그랬고 그래서 이 지금 대한민국의 개헌이 9차례 있었는데
0: 아픈 역사죠. 네.
3: 괜찮은 개헌이 딱 3번 있었어요. 3차 개헌. 그건 내각제 개헌이었고 4차 개헌은 3.15 부정선거에 관련된 자 처벌하는 게 4차 개헌이었고 마지막 우리가 개헌이 9차 개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직접 선거를 한 거 대통령 그게 9차 6번 전부 이런 개헌이었어요. 대통령 임기를 연장하거나 장기 집권.
0: 네.
3: 그래서 제가 그게 떠올랐다 말씀인데 지금 뭐 그 어제 조정식 의장의 발언은 그렇게까지 연관시킬 건 없다 하더라도 상상 초월하는 발언이에요. 이거 지금 이 부분을 지금 국회의장이라는 분이 국민들의 판단, 주권자의 여론에 맡기겠다. 국민 주권자 국민들의 여론에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이 언론 쪽에다 그 장현주 대변인이 그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장 대변인 여기서도 방송 많이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네. 하면 안 돼요. 아무리 네네. 국회의장실에 갔다 하더라도. 국회의장이 잘못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그런 기대도 안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런다고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예요.
0: 상상을 네. 초월하는 네. 이야기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처음 기자회견에서 실수가 나온 것인가?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정확하게 청와대에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을 하더라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역사적 합의라는 건데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이 잇따라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해명이면은 우리가 이거 덮고 이제 이해해 줘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4: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구심이 가시지 않는 것은
0: 네네.
4: 아, 이번 발언이 조정식 의장 처음 발언이 아니잖아요. 작년에 김인석 총리가 광주에 가서 어디 강연에 가서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대통령 임기 관련돼서 5년이 너무 짧다고 한다.
0: 맞아요.
4: 더 했으면 좋겠다 기억납니다. 하는 분도
0: 네네.
4: 있다.
0: 네.
4: 이렇게 이제 군부를 한번 떼운 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조원철 법제처장이라는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 이 조항의 이야기에서 국민들이 결단해야 될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봤을 적에 조정식 의장의 어제 발언은 실언이 아니고 저는 여론을 떠보는 의도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아, 그래서 반응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한.
4: 여론이 안 좋으면 다시 청와대가 이제 빠져주는 거죠. 치고 빠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0: 청와대랑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던 겁니까?
4: 저는 청와대와 교감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그 측근 그룹 축근 그룹에는 네.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공소 취소나 아니면 연임 문제를 적어도 암묵적으로 좀 검토하고 있는 것도 아닌가 그런 흐름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이제 의구심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0: 네네.
4: 그래서 저는 이번 발언은 저는 이제 이것이 실언이든 의도된 발언이든 간에 적어도 국회의장으로서의 어떤 민주적 소양과 자질 그리고 헌법 수호 의지를 의심케 하는 반민주적 발언인 건 분명하고
0: 네.
4: 이건 엄청나게 좀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권력자의 어떤 임의의 어떤 그 개헌이나 법의 어떤 개정을 통해서 권력을 연장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이 87년 민주화의 교훈이고 6월 국민항쟁의 정신이거든요. 이 부분을 정면으로 저는 배신하고 모욕한 발언이기 때문에 적어도 저는 민주당 내에서 오히려 더 들고 일어나서 이 부분에서 국민들께 사죄드리고 저는 강력하게 우리가 민주당이 지금 스스로 민주화운동 세력이라고 자부하는 정당 아닙니까?
0: 네.
4: 그런 정당에서 배출한 국회의장 이런 발언을 했을 적에는 공당이 책임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국민의힘도 여기서 그냥 말로 비판만 할 게 아니고 저는 최소한 국회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하거나 아니면 대국민 사과 촉구 결의안 정도 내주고 이걸 세게 해서 이번에 완전히 그것을 뿌리 뽑지 않으면
0: 네.
4: 언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정권이 지금 계속 무리수를 두는 게 오로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소 취소 이런 모임들 이걸 취소하다가 지난번에 이제 6.3 지방선거 하다 보면 호되게 당했죠. 국민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런 그 개헌 조항을 다시 들고 나와서 좀 비켜갈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의심을 지금 스스로 사는 거거든요.
0: 네.
4: 저는 이거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고 보고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3: 청와대. 청와대와 예, 예. 교감이 있다라고 단정은 못하겠는데.
0: 그 청와대는 음모론이라고 뭐 일축하긴 했습니다. 뭐
3: 우리가 네. 단정하기는 어려운데요. 네. 지금 이제 그 과거에 그 발언들이 있잖아요. 김민석 전 총리도 5년이 짧다. 그 엄청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 발언은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발언은 다 할 수가 있는 건데 정치적 공방도 할 수 있고 정치적 수사에 참여해서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 짧다라는 건 너무나 많은 파장을 일으키는 단어 발언들이고 그 조 법제천장인가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연장이 있기 때문에 의심을 더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미 나온 말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계속 비난만 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거 어떻게든 진화를 하든지 문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장동훈 대표 신났어요. 제가 볼 때. 뭐 또 하나 생겼어요. 장 대표는 뭔가 운수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0: 아 뭔가 이슈가 또 생겼다는 거죠.
3: 이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장동훈 대표 나가러 올 수 없잖아요. 지금.
0: 그렇죠.
3: 어마어마한 예. 지금 이 국회의장이 이상한 발언을 한 상황이니까 아무리 유감 표명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건 조정식 의장이 말이죠. 다시 기자간담을 하든지
0: 네.
3: 기자회견해서 사과 정식으로 해야 돼요.
0: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자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끝날 것 같지 않거든요. 이거 논란이 엄청나게 커질 것 같고 청와대에서 진화한다고 해도 이거 쉽게 되진 않을 것 같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면 이재명 대통령 등판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0: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2: 그럼요. 그런데 네. 여기에서 지금 이제 전 간접적으로 좀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
0: 네.
2: 유시민 씨 얘기가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0: 맞아요.
2: 유시민 씨가 필연적 실패 뭐 이 얘기했을 그 유튜브에서 5월 말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사회자가 그 유시민 씨가 자꾸 친명 비판하는 건 하는 게 결국 친문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랬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연임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얼마나 모르는 사람이 놀랬겠어요. 난 그거 물어본 거 아닌데. 근데 갑자기 연임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가능한 것처럼 전제하고.

0: 있다고 그것을 조국, 문재인, 유시민, 김어준이 가로막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친문이라고 찍어버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갑자기 이 연임 얘기, 이 여기에서 이제 유시민 씨가 다시 소환이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게 만일 유시민 씨가 다시 소환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이럴 때에는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정청래 이 후보 쪽, 친청이라고 얘기하는 쪽이 훨씬 좀 이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추측을 네. 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1: 그러니까 저게 네. 여러모로 참 부적절한데요. 그러니까 조정식 의장이 취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년에 선거도 없고 하니까 개헌에 적기다. 개헌 논의하자. 근데 개헌 제안을 해놓고 본인이 개헌의 족쇄를 채운 꼴이 됐습니다.
2: 그렇죠.
1: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개헌 논의를 회피할 뭐 명분과 빌미가 생겼어요. 아니 당신들 연임하려고 그 의도를 갖고서 자꾸 개헌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근데 거기에 이제 먹잇감을 던져준 데다가 그러니까 일부 유튜버를 비롯해서 여권 일각에 대통령 연임이 가능한 것처럼 얘기한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망상

0: 한 건데 마치 지금 그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보면은 그 여당 전당대회 그 진행되는 그 경쟁의 일각에서는 봐라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잖아요.
1: 네네네.
0: 그리고 이제 견제 심리가 확 높아져요. 그러면 현재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견제 심리가 높아진다는 것은 대통령이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후보에 대한 견제 심리가 높아지는 거고
1: 그렇겠죠.
0: 그 반대편에 있는 정청래 후보로의 결집 이런 것들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1: 네.
0: 지금 토요일 날 첫 충청권 여론 그 저 경선 결과 발표를 앞두고서 그래서 지금 조정식 의장이 전당대회 뭐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었고
1: 명픽이라고 불리잖아요.
0: 네, 그러면 심정적으로 어떤 네. 후보를 지지하는지는 대충 눈치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편이 저런 식으로 뒤에서 총쏘는 역할을 하면 손발도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조정식 의장의 저 말씀은 이 국회 입법기구의 수장으로서도 부적절했고 정무적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리석고 그리고 본인이 제안했던 개헌 논의를 오히려 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적당히 둘러대는 얘기로 저거 해결이 안 됩니다.
1: 네,
0: 다시 기자회견을 하든
1: 네.
0: 정식으로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그런 일이 불가능하고 그런 시도도 없을 거라는 점을 천명해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국민의 정서상 뭐 정서적으로나 뭐 시간상이나 뭐 다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2: 그 국민적 공감대와 국민적 선 뭐 공감대라면 공감대만 있으면은 헌법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지 헌법을 자유적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지금 그 부분도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왜 입법부의 수장이니까.
1: 네.
3: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야당으로서는. 앞으로 여당의 어떤 그 헌법 개정 이런 시도에 거부할 명분이 이제 생긴 거잖아요.
1: 그렇죠. 개헌에 대한.
3: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전당대 영향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친명계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개연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친청계나 다른 중도 합리적인 다른 쪽에서 봤을 적에 아 이재명 대통령과 그 세력들은 무슨 개헌을 통해서 무슨 장기 집권 뭐 이런 걸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면 친청계가 결집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당내의 어느 계파에 속하진 않지만 적어도 본인들이 중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당원들은 여기서 이탈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을 밀어주려고 하더라도 아 이건 좀 아닌 거다. 이런 쪽에서 저는 이제 전당대회에서 저는 친명계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한테 아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은 좀 분명하다고 보고
1: 네.
3: 저는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조정식 의장의 이 발언을 해서 스스로 이재명 정권의 어떤 그 정당성을 훼손하고 부정했다는 거예요. 이재명 정권이 지금 국민들하고 국제사회 가장 자랑하는 게 뭡니까? 12.3 불법 계엄을 우리가 극복해서 적어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헌정 질서를 수호했다. 이것이 자기들의 가장 큰 정당성이고 자부심이에요.
1: 네.
3: 그런데 개헌을 통해서 이 부분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우리가 장기 집권의 어떤 길도 갈 수도 있다는 이런 암시를 줌으로 해서 스스로 속인 이재명 정권이 갖고 있는 어떤 민주적 정당성을 조금 훼손하고 있다. 이 부분도 제가 할 때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겁니다.
4: 제가 네. 이게 지금 이 전당대회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묘하게 된 게 구도가. 이 중도 외연학장이 이재명 대통령 쪽이잖아요. 일반 쪽으로 실용 쪽으로 가고.
2: 그러니까
4: 그래, 네, 그래서 그게 뉴 이재명이고 그래서 유시민 작가가 증축만 하라고 지금 이제 재건축하라고 그랬냐 그 얘기 했던 거잖아요.
1: 네.
4: 근데 이게 중도층이 볼 때 이건 좀 이상하네라고 생각이 들면 다들 말씀하신 겁니다만 전대 구도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1: 그렇겠네요.
4: 그러니까 이건 조정식 의장이 정치적 가능성이 거의 제로예요. 지금 이게 전당대회 때 이상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1: 정무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야기였군요.
4: 아니, 정무적으로 빵점이고
1: 네.
4: 가능성은 제로고 빵점이나 제로나 같은 얘기입니다만 지난번에 보세요. 아까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그 지방선거 때 그 조작기소 특검 얘기했죠. 이른바 사실상 공소취소라고들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생각보다 성적이 많이 좋지 않지 않았잖아요.
1: 네.
4: 이거 또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오늘 강호식 비서실장도 뭐 정색하고 이제 부인을 했어요. 그다음에 정무수석도 부인을 했는데
1: 네.
4: 그것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이 얘기가 이렇게 오래 가잖아요.
1: 그러니까 이재명 네. 대통령 등판해야 되는 거냐고.
4: 저는 등판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등판을 함부로 하기는 쉽지 않죠. 이게 괜히 잘못 얘기했다 이게 또 불을 더 지피는 게 되니까 근데 이 상황을 좀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
1: 네네.
4: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서 난 그런 거 안 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이 자리에서는
1: 그렇군요
4: 근데 이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 상황을 봐야 네. 된다 알겠습니다
3: 그런데 정말 네.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명쾌하게 정리하면 저는 해결되는 문제예요
1: 그렇죠
3: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공소취소 원하지 않고 임기 끝나고 재판 받겠습니다 이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1: 네?
3: 그러면 이 부분 이 헌법 128조 2항 이 부분에서 나는

0: 예외가 될 수가 없다. 나는 연임 생각도 없고 헌법 그 128조의 2항은 존중되고 지켜져야 된다. 이 얘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1: 한마디면 끝나는 얘기죠.
0: 예.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이재명 대통령이 못해요.
1: 네.
0: 저는 이게 두고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아마 그런 아주 중요한 아주 악수 뭐 자충수가 될 거라고
1: 봅니다. 알겠습니다.
2: 아니,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1: 해야 된다. 대통령이 나서서 이야기해야 된다.
2: 이 전국을 이렇게 그 혼란한 채로 이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의혹과 오해와 불신과 이게 여권 내에서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야당만 그걸 갖다가 이 불신하고 의혹을 갖는 게 아니에요.
1: 네.
2: 근데 이거 정리를 해줘야죠, 대통령이. 그래서 나는 임기 5년 끝나면 이제 끝난다. 현행 헌법상 불가능한 거고 가능하지 않은 얘기 이제 누구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리고 국회의장이 그 말씀한 그 중대한 실언이었다. 맞지 않는다. 얘기하면 끝납니다.
1: 네.
2: 공소취소도 마찬가지예요. 공소취소는 이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은 공소를 제기했던 기관의 장이 그게 잘못된 수사임이 밝혀졌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가능성은 있어요.
1: 네.
2: 그러니까 검찰이 하면 돼요. 근데 그것 이외에 인위적인 공소취소를 무슨 뭐 특검법을 통해 가지고 공소취소 조항을 집어넣어서 한다든지 이거 안 하겠다. 그 이제 특검법에서 빼야 된다. 얼마 전에 송영길 후보도 뭐 그건 빼야 된다고 얘기하더만요. 검찰이 스스로 봤는데 이게 잘못된 수사다. 그걸 갖다 인정하고 그걸 바로잡는 차원에서 한다는 건 그거는 뭐 검찰의 절차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대통령이 하라 말아 할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인위적인 공소취소 추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1: 네.
2: 지금 임기 초가 아니고 대통령 지지율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당의 전당대회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어요. 전당대회 끝나도 컨벤션 효과로 여당 지지율이 견고하게 유지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저대로라면. 그러면 이런 문제는 이제 정리를 해야죠. 게다가 지금 주식이며 부동산이며 여러 가지 민생 현안들로 좋지 않아요. 별로.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런 그 불필요한 논란까지 커지는 건 정리를 해야죠.
1: 알겠습니다.
2: 그러니까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이 나가 정리 안 되면
1: 네.
2: 대통령이 나 정리하셔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일단 정리하는 말은 지금 자리 안 계시니까 그래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이 연임에 대해서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면서요. 이 대통령 입장을 전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직접 등판하는 게 맞다라고 박원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3: 근데요. 네. 저는 뭐냐면 친명들이 당내 친명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등판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은 올 수 있다고 봐요. 어떤 때? 지금 일반적인 견해로 볼 때에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투표율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이른바 김민석 전 총리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반대로 얘기하면 정청래 전 대표가 유리하냐 요게 이제 결정이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1: 네.
3: 투표율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일반 당원들의 투표가 많이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김민석 후보가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을 경우에는 정청래 후보가 유리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1: 네.
3: 투표율이 많이 높고 추세가 계속 높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상당히 친명들이 조바심을 내고 그 이유를 분석하다 보면 뭐냐면 대통령이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상황에서.
1: 네.
3: 그런 거기에다 플러스 예를 들면 유시민 씨가 다시 한번 나와가지고 세게 얘기를 하면 그때 다시 한번 판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조정식 의장의 얘기와 맞물린 얘기를 유시민 작가가 또 한번 하게 된다면
1: 네.
3: 그때는 제가 볼 때에는 친명들도 위기의식을 갖고서 아 이거는 좀 대통령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때는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드는데
1: 네.
3: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1: 알겠습니다.
4: 유시민 작가 김민석 전 총리가 오늘 사과 발언을 안 했어요. 사과해야 된다 발언을 안 했고 정청래 후보와 송영길 후보를 했다고요.
1: 네.
4: 그러니까 이게 김민석 후보의 패착일 수 있어요. 지금 빨리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중도 의원 확장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투표율 높아져도 일반 당원이 많아지는 게 투표율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일반 당원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정청래 후보가 유리할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김민석 후보가 오늘 당장 사과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돼요.
1: 대통령에게 요구했어야 된다.
4: 아니 그 저기 국회의장 사과가 누가 될 건데 오늘 제가 기사를 보니까 정청래 후보하고 그 송영길 후보는 사과 얘기를 했더라고요.
1: 네네네.
4: 대통령 사과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국회의장 사과해야 된다는 얘기였을 거예요 아마.
1: 네.
4: 근데 그 얘기마저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김민석 후보는 또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되니까 또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말이죠. 처음에 초기 중기까지 지금 중기 정도 왔는데 김민석 후보가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게 완전 허물일 수 있답니다. 있다고 생각해요.
1: 네네네.
4: 그래서 김민석 후보도 그렇고.

0: 넘은 친명 쪽이 이상하게 이상한 쪽으로 자충을 자꾸 두고 있어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1: 자충수를 두고 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게 참 좀 재밌는 상황인 게 대통령만 한국에 안 계시면 뭐가 시끌시끌한 일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도 참 재밌네요, 상황이. 네.
2: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 조정식 의장의 발언은 정무적으로는 정말 아주 저기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잘못된 부분인데
1: 네.
2: 또 역으로 따지면은 사실 그 김민석 후보가 실제로 이제 신천지 논쟁 불러 일으켰잖아요. 전 이것도 정말 전략적으로 바보 같은 짓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때 김민석 후보가 뭐라 그랬습니까? 반청, 아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이 삼자 연합이라고 그 삼자 연합의 정체성,
0: 비밀 연합,
2: 그 연합의 정체성 거기 그거 그거를 누구냐? 그게 정청래다. 사실 이렇게 규정한 거거든요.
1: 네.
2: 저는 네가티브인데 아주 센 네가티브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그걸 통해서 신천지 논쟁으로 가고 있잖아요. 신천지 논쟁이면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저는 정통 당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당을 신천지 뭐 이런 거와 비교하냐?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1: 당원분들이 기분 나빠하셨을 것이다.
2: 두 번째. 이 부분이 정청래 후보하고 직접적으로 아주 유력한 연관관계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저는 역풍 분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위한 당정일치 여기에 적임자 이게 사실 김민석 후보한테는 가장 소구력이 큰 메시지인데 신천지 논쟁으로 이게 지금 없어졌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 정무적으로 왜 저렇게 전당대 전략을 짜고 저렇게 들어가지? 저는 그런 부분들이 모르겠어요. 더 깊은 속뜻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현상만 봤을 적에는 잘 이해 안 되는 측면들이 많은데 뭐 이런 부분에 이제 저 국회의장 발언까지 막 겹쳐지면
1: 네.
2: 뭐 친명계가 조금 이상한 거 아니야?
1: 불리하다.
2: 이런 의구심을
1: 네.
2: 저는 민주당 당원들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전당대회 이야기 넘어가 보죠.
0: 김민석 후보가 네.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지금 이렇게 미적거릴 때가 아니에요. 적당히 그 조정식 의장이 페이스북으로 뭐 유감 표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1: 네.
0: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비서실장도 얘기를 했고 정무수석도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후보 입으로 얘기를 해야죠. 후보가 얘기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여기 대해서.
1: 알겠습니다. 어쨌든 순회 경선지인 충청권 투표가 이제 어제 오늘 이틀간 진행이 되잖아요. 이제 그렇죠. 시작이 됐습니다. 첫 경선지 결과가 나머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이슈들이 첫 이 결과에 영향을 좀 미칠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3: 미치겠죠. 안 미칠 수가 없고요.
1: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청래 전 대표에게 많이 유리한 상황이다.
3: 뭐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1: 네.
3: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 저런 의도를 혹시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견제심이 발동되면 김민석 후보보다는 정청래 후보에게 좀 더 유리하겠죠. 그런데다가 앞서 이제 신천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슈도 뭐 신천지가 민주당에도 당원 가입해가지고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흔적은 드러나고 있어요. 검경 합수단 수사를 통해서. 근데 이제 김민석 후보가 그 얘기했듯이 이게 이번 전당대회에 개입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뭐 반명 분열주의 세력과 3자 비밀연합을 신천지가 맺었다. 이제 그런 근거는 아직 드러난 게 없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의 이제 전당대회 이슈로 김민석 후보가 만들었는데 이제 이슈를 던져놓고 그걸 이제 본인이 끌고 가지 못하거나 해명을 못하고 있는 근거를 제시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역공을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1: 원래 컷오프 이후로 뭔가 좀 증거를 제시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3: 뭐 근데 아직까지는 네. 된 게 없어요.
1: 네.
3: 그리고 이제 역공을 당하니까 아니 뭐 불이야 외치면 방화범이냐 뭐 계엄 비상계엄 가능성 외치면은 그게 내란 세력이냐.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1: 그렇죠.
3: 본인이 어쨌든 너무 명시적으로 3자 비밀연합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그 근거가 뭐냐. 이게 이제 아까 그 이태규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당원들 사이의 반응이 좀 엇갈릴 것 같은데 야, 우리 당에도 이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이럴라 그래서 이거 큰일 났네. 이건 발본색원 해야지. 김민석 후보가 어쨌든 계엄도 경고한 데 이어서 이런 것까지 경고하고 어쨌든 김민석 후보가 촉이 좋고 책임감이 있다 이렇게 보는 당원들이 있는 반면에 불쾌한 당원들도 있을 거예요.
1: 맞아요.
3: 당원들 사이에 이런 의심을 근거도 네. 없이 저렇게 던져놓고
1: 네.
3: 그걸로 상대 후보한테 이미지를 뒤집어 씌우려고 해에 대해서 어쨌든 비판적인 그런 당원들의 목소리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정청래 후보는 선명성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개혁, 뭐 1인 1표, 그다음에 뭐 언론개혁 이런 걸 이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인석 후보가 전당대회 등판을 하면서 조금 다른 차원의 경쟁을 좀 보여줄 줄 알았어요. 얼마 전까지 국정 2인자였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목표와 방향을 가장 잘 알고 본인이 당정 일체의 적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0: 때문에 어떤 미래의 비전과 의제와 혹은 정책을 가지고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들고 성공하는 이재명 정부를 만들지에 대해서 지금 뭐 AI 무슨 3대 메가 프로젝트 얘기도 하고 AI 대전환 얘기도 하고 또 그 한편에서는 다른 한편에서는 그 그늘로 인해서 양극화가 커지고 뭐 그에 대한 어쨌든 여러 가지 사회적 과제들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1: 네.
0: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뭐 부동산 또 지금 뭐 주식 뭐 시장도 계속 연일 폭락하고 있는데 이런 민생 경제에 관한 대안. 근데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1: 한마디도 없어요.
0: 계속 맞아요. 이제 네거티브로 일관을 하고 있고
1: 네.
0: 오직 어쨌든 당정 일치 그리고 명청대전 이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1: 아니 오늘 정도는 주식 얘기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총리를 지냈던 분의 네. 경쟁의 모습인가.
1: 네.
0: 저는 그게 실망스러워요. 신천지 얘기할 수도 있어요.
1: 네.
0: 경고할 수도 있고 뭐 알람을 올릴 수도 있어요. 그건 좋은데 그 이외에 도대체 김민석 후보가 지금까지 전당대회 경쟁에서 보여준 게 뭐냐. 본인이 총리를 지낸 국정2인자로서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하는 당정일치의 적임자로서 지금까지 보여준 게 그러면 이 명청대전 반명세력은 다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 쓸어버려야 된다. 혹은 뭐 당내 신천지가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다. 이게 고작 총리를 지냈다는 사람이 보여주는 전당대회 경쟁의 수준이냐. 그 점이 실망스럽습니다.
2: 제가 바로 말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조금 더 보완을 하자면 그 반대쪽에 있는 정청래 후보는 뭐냐면 약자. 피해자의 이미지를 주려고 무지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1: 맞아요. 많이 아프다고 하고
2: 그러니까
1: 그랬죠.
2: 그 SNS로 분석한 거를 보면
1: 네.
2: 제일 많이 나온 단어 세 가지를 꼽으라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하고 아프다예요. 또 하나. 아프다. 이거 그러고 자 보세요. 아이 뭐 이 뭐죠? 선호 투표제. 어 이거 맨 처음에 반대층마다 그냥 또 받아들여주고 계속 양보하는 약자, 이게 약자거든요. 거기에다가 사실은 네거티브 이렇게 하면 이제 피해자까지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뭐 당원이든 아니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피해자 약자한테 굉장히 동정적입니다.
1: 맞아요.
2: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1: 네네네.
2: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정청래 후보는 반사이익을 충분히 누릴 건 다 누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3: 지금 처음에는 다들 이제 그 김민석 후보가 좀 유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서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1: 실제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왔고
3: 네. 또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상당히 좀 불쾌하게 들릴 수 있는 거였고 증축론, 재건축론이 말하자면 이제 민주당의 엘리트 기득권 운동권 뭐 이런 이제 프레임 때문에 김민석 후보가 유리하겠다고 봤어요. 근데 지금 이게 아직은 좀 시간이 있습니다만 17일이니까 아직 시간이 좀 있죠. 근데 이미 지금 투표는 시작됐어요.
1: 네.
3: 1일에 발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충청 발표가. 그리고 지금 그 다음에도 지금 부울경도 투표가 모레부터 또 시작됩니다. 이렇게 이미 이제 선거 시작된 건데 1인 1표나 당원 주권을 이제 정천내 후보가 내세웠잖아요. 근데 이 김민석 후보는 대통령과 일체 관계 그리고 집권 초기이고 그래서 아마 김민석 후보가 유리하다고 봤던 근거가 그런 거였어요. 그 또 하나 선호 투표제. 아무래도 선호 투표제는 송영길 후보와 지금 김민석 후보와 이른바 비공식적 연대가 이루어진 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어쨌든 간에 단일화가 안 되더라도 김민석 후보가 유리할 거라고 봤는데 이번에 이 지금 이 조정식 의장의 이 발언 여기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의 태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1: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를 할지를 보고
3: 지금 완전히 정청래가 유리하다 볼 수도 없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불리한 조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청래. 그런데 아무튼 이번 조정식 의원의 의장의 이 발언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신천지 문제를 끈고 제시한다고 했잖아요. 할지를 하겠죠. 자기가 얘기했으니까.
1: 네.
3: 그걸 보고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적어도 지금 판세는 처음엔 정청래 분리해서 지금은 정청래 유리 쪽으로 가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1: 알겠습니다.
4: 아니,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는 총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인 게 5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이 있다 이런 얘기를 이미 했어요. 그러니까 전과가 있는 사람이 그거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본인이 명쾌하게 정리해내지 않으면 대통령하고 하여간 친명 세력의 어떤 그 의구심.
1: 아니 어떻게 종료입니까? 먼저.
4: 아니 그러니까
1: 그
4: 이 부분에
1: 얘기를 했잖아요.
4: 이건 불가능하다고 네. 의지도 네. 의사도
3: 얘기해야죠,
4: 불가능하다고
1: 김민석 후보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4: 해야 되고 조정식 의장도 적극적으로 네. 나서서 이걸 하지 않으면 제가 할 때 만약에 친청계 쪽에서 만약에 아마 유시민 씨는 아마 지금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보안 수사권이 전당대회 쟁점이 되는 건 이제 없어졌어요. 실질적으로 내일 모레 처리해 버리면. 네. 근데 새로운 쟁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부분을 당원들하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소통하지? 이 부분을 저는 고민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1: 네.
4: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김민석 후보 진영 또 친명 쪽의 어떤 경선 전략이나 이런 부분이 이건 현상적으로 볼 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1: 네.
4: 그게 대표적으로 나타난 게 뭐냐면 그 최고위원 그 예비 경선 결과 있잖아요. 어쨌든 친천계는 딱 3명만 해가지고
1: 3명이 더
4: 생일로 나눠가지고 다 했어요.
1: 네네네.
4: 근데 여기는 다 나왔는데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건태 박성준은 떨어졌어요. 그걸 보면서 아 여기는 무슨 조직적이나 전략적 체계도 없고 아무 준비도 안 돼 있구나. 적어도 내가 어떤 후보들은 어떻게 당선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 내부에 그 계파 간의 어떤 고민이 없구나. 그
1: 네.
4: 제가 그 경선 예비 경선 결과를 보면서 그런 식으로 간다면 뭔가 지금 좀 허술하지 않나.
1: 네.
4: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알겠습니다. 일단 김 후보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의 또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와서 네. 이거는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비현실적이다라고 글쓰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언 당사자가 오해라고 했고 쟁점을 더 이상 키우는 것은 옳지도 필요하지도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3: 언제 얘기한 겁니까, 그게?
1: 이게 아마 오늘, 어제, 오늘인가요? 예, 오늘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3: 사과해야 된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1: 그러니까, 이게 좀 오해다. 그러니까 비현실적이다.
3: 근데 그렇게 얘기해서 안 된다.
1: 이렇게 얘기해서 안 된다.
4: 말이 너무 약하고,
1: 예.
4: 그냥 덮으려고.
1: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해야 됩니까?
3: 그러면? 아니, 저거는요.
1: 예.
3: 국회의장이 사과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야죠.
1: 일단. 사과해야 된다.
3: 그 말이 없잖아요.
2: 국회의장이 사과를 해야 된다.
1: 네.
3: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정확하게.
5: 그러니까 아니, 뭐.
3: 그건 뭐 우리가 뭐 김민석 후보 입장은 아닌데.
1: 이제
3: 아닌데 지금
1: 동의를 안 해 주시네요.
3: 중도 예, 예. 외연 확장의 장점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1: 네.
3: 보안수사권 폐지문제도 너무 얘기를 안 했어요. 정확하게 반대했어야죠, 김민석 후보가. 보안수사권 폐지 그거 안 된다.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0: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네 후보 간의 첫 TV 토론이 있습니다. 그 TV 토론에서 어떤 쟁점이 형성될지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
1: 그러네요. 네.
0: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보면 누가 더 찐명인가 그리고 누가 어떻게 보면은 반명인가 이런 걸 가지고 다툼을 한다거나 아니면 누가 민주당의 적통인가 과거의 언행이 어땠는가 뭐 이런 것들이 주로 후보들 간의 논쟁의 포인트가 된다면 이 전당대회는 끝나고 나도 남는 게 없는 아니 끝났는데 누가 더 찐명이었는지만 남는 전당대회라면 그처럼 초라한 전당대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당이 기대하는
1: 그렇죠. 네.
0: 그런 경쟁의 모습은
1: 맞습니다.
0: 앞으로 4년간 어떤 국가를 만들 거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부족한 점이 뭐고 어떤 걸 보완하고 당이 어떻게 정부를 견인할 건가 혹은 정부를 어떻게 뒷받침하던가 어떤 정책과 비전으로 이런 걸 원하는 건데 단 한마디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성공만 외친다고 대통령이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당이 대통령의 성공만 외치는 조직이 되면 대통령 성공 못해요. 실제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때로는 견인하고 때로는 뒷받침하고 이제 그 이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1: 네네.
0: 지금 국민들이 여당의 전당대회에 기대하는 건 국가를 운영할 능력의 깊이를 보여달라는 거지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달라는 게 아니고 관심 없어요. 누가 더 충성하는지는 그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할 문제고
1: 네.
0: 지금 국민들이 누가 더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사람인지를 가리고 그걸 판단해야 됩니까? 더 충성하는 사람이 더 훌륭한 당대표예요? 저는 너무 한심한 경쟁들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이거 오늘 토론 9시에 하잖아요. 이런 토론.
3: 9시에 하죠, 9시에.
1: 아, 모르시군요.
2: 몰라요.
1: 오늘 9시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안에서, 박 의원님의 말대로 좀 민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틀 연속 주식이 폭락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도 많죠.
3: 해야 되죠, 해야 되죠.
1: 그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뭐 세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설득하는 말, 민주당 쪽에서 이야기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너무 안 나오니까.
3: 제가 보기에 오늘 저기 주제는
1: 네.
3: 제가 예상컨대 제 예상이 좀 틀렸으면 좋겠는데 신천지 얘기 나올 거고 거기서 서로 이제 감론을 봐할 거고 말이죠.
1: 싸우겠죠.
3: 조재식 네. 의장의 이 발언 얘기할 거고 유시민 작가의 정치론 재건론 얘기 나올 거고 필연적으로 피폐한다는 것도 아닐 거고 김민석 후보가. 그걸로 채울 겁니다 아마.
1: 아.
3: 지금 우리 황현희 앵커께서 지금 기대하시는 주식 문제라든지.
1: 민생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나요?
3: 이건 잠깐 나오다 한 뭐 나온 척하다 말 겁니다.
1: 나온 척하다 나오는
4: 그런데
1: 어떻게 나온다는
4: 정말 이제 집권 여당의 안당대 치고는 내용이 너무 없어요. 내용이 없어서 지금 이제 주식시장 뭐 이거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지금 사실 서민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대선 때 공약했던 부동산 정책의 정반대로 딱 가고 있어요.
1: 네.
4: 그 이유를 뭐라고 물어보냐. 만약에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이 세 명의 당대표 주자들은 어떤 대답을 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볼 적에는.
1: 그렇군요.
2: 네. 그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 뭐였냐면 세금으로 부동산 이거 잡는 거 안 하겠다는 거였었는데 요새는 세제 개편만 얘기를 해요.
1: 네.
2: 그런데 궁금한 게 또 이 정부 당국자 그 국회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면 아 우린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럼 뭐 왜 세제를 건드리는
1: 교수님,
2: 거죠?
1: 교수님 부동산 얘기는 따로 나를 한번 따라올게요. 아, 이거 얘기하면
2: 아니, 그러니까
1: 야, 3시간 해야 돼요.
2: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네. 알 수가 없는 저걸 하면
1: 알겠습니다.
2: 최소한 당대표 나온 사람들이 그런 것 국민들이 알고 싶어한 거에 대해서 대답은 해줘야 되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토론에서 주제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한번 좀 더해서 갑니다. 예. 여당의 당대표니까 그런 또 민생에 대해서 한번 좀 건

0: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1부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토론이 굉장히 좀 뜨거웠습니다. 1부 마무리하고 2부에서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 KBS 열린 토론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곳, KBS 열린 토론.
0: 네, KBS 열린 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네 분과 비대위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가 또 계속 오고 있습니다. 4238님께서 비대위원들 언제나 공정하고 올바른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중심이 되어주십시오라고 보내주셨고요.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세상에 중심이 되어달라는 여러분들의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기대위원님들.
2: KBS 예전에 로고가 무슨 어디 중심 아니었나?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0: 너무 옛날 아닌가요?
2: 내가 또 6.25 때 얘기했군요. 네. 죄송합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중심을 잘 잡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7010님. 갑자기 연임 계열이라뇨. 제발 경제와 민생에 신경 써주는 모습 보여주세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게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사실 민생 얘기는 왜 하나도 없냐. 뭐 이런. 당장 내가 들어간 주식이나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이런 거에 민생이 더 마음이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3: 그렇게 잘 기조를 유지해 왔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높았잖아요. 중도 외연, 그리고 중도 보수 실용, 일반 뉴 이재명 이랬는데. 언제부턴가 그 페이스를 잃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그 시초가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라고 생각해요. 지방선거 때.
0: 네네.
3: 그러면서 완벽하게 압승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12대 4밖에 안 나왔다고요. 그럼 빨리 페이스를 찾아야 되는데 그 이번 전당대회거든요. 김수호 후보가 나서서 이걸 했어야 돼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하더라도 왜 보안수사권 폐지는 안 됩니다라는 얘기는 왜 못하냐고요. 보안수사권 폐지 부정적이었잖아요. 총리
0: 네.
3: 시절에.
0: 그 이야기 문자 소개해드리고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자, 6788님. 실수였다고 하니 앞으로 수습 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경고인 것처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155님. 저는 이 일은 의장직 사퇴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일이었다고 봅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바라보는 시선은 분명히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최창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보안수권 얘기 좀 할게요. 지금 일단 법사위에서는 떠났습니다. 내일 이제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통과가 된다라고 봐야겠죠, 최창렬 교수님?
2: 근데
3: 아니 일단 뭐 법사위 통과됐으니까 네. 본회의를 이제 이미 예정돼 있잖아요. 지금 날짜가 일정이 잡혀 있는 거고
0: 네.
3: 통과 100% 되겠죠.
0: 100% 됐다.
3: 근데 그 이후에 전 후과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통과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 보안수사권 요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보안수사에 대해서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으니까
0: 네.
3: 거기서 보완을 많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7대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청이 다시 얘기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거 전권 송치할 수 있다 있는 거인데 이것도 아직 완전히 거기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수사는 이제 중수청이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건데 역시 검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지금 검사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7대 범죄에 대해서 뭐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뭐 아동범죄 이런 것들이 아동성 범죄, 성폭력 이런 성범죄 이런 것들인데
0: 네.
3: 그럼 그걸 완전히 담든가 이래야죠. 그걸 후속으로 또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 같은 거, 뭐 별건수사라든지 기획수사 이런 문제는 알겠어요. 우리가 다 아는 거고. 근데 이렇게 철저하게 검찰을 소외시킬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보니까 피해자가 이의제기할 수 있는 거 이런 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피해자가 얼마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검사에게 이제 고소고발이 이제 안 되는 상태입니다.
0: 네.
3: 이런 상태를 전혀 보완이 안 된 상태에서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다. 본인이 통과될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중도 외연 확장에 실패하고 있는 거라고요. 왜 뻔히 알면서 지지율 떨어지잖아요. 나타나지 않습니까?
0: 네네.
3: 주식 떨어지지만. 그런데 왜 이걸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4: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제 변호사들만 이제 네. 신났다. 네. 그리고 오죽하면 검찰의 민영화라는 표현까지 나왔겠습니까? 네? 검찰도 이제 돈을 주고 사야 되는 문제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지금 민주당이 이 부분을 밀어붙이는 이 부분이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한 건 좀 관심이 없고 이 부분을 전당대회의 득실을 놓고 저는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 네. 보고 있는 거고 이 부분에서 저는 친명과 친정 두 정파의 이해관계가 저는 맞아 떨어지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0: 사실 이제 친명계 입장에서 보면 보안수사권 문제가 전당대 이슈로 떠오르게 되면 개혁 선명성 논란이 붙기 때문에 이게 불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처리하기를 좀 바라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민석 후보도 총리 시절에 이미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를 당에 그냥 떠넘겨 버린 거 아닙니까? 이슈 차단을 위해서. 그리고 저는 이제
1: 그러니까 그 지점도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0: 저는 이제 이슈를 없애려고 한다는 거 보면 이것이 이슈가 되면 네. 전당대에서 불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이제 그 그렇죠. 입장을 취했다고 보는 거고.
1: 전당대에서는 불리하겠다라고
0: 예.
1: 생각을 하고.
0: 또 친청계 입장에서 보면 이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가 전당대의 이슈가 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되더라도 속도감 있게 폐지를 시키게 되면 적어도 개혁의 어떤 적통, 정체성 부분에서는 자기들이 주도권을 쥘 수 있다. 저는 양 그 개파가 이런 부분에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저는 이 부분이 이번에 조금 강행 처리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보는 거고
1: 네.
0: 물론 그 안에 이제 민주당 특유의 어떤 집단 사고가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합리적인 의견 이런 부분을 배척하는 그 내부의 독특한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부의 의견 이런 걸 잘 받아들이지 않는 뭐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중첩이 돼가지고 이 부분이 밀어붙여서 그냥 가고 있는데 저는 결정적으로 어쨌든 보안수사권 문제를 빨리 처리하는 부분이 친명 입장에서도 손해날 게 없고 친청 입장에서도 손해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 정파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좀 속도감 있게 좀 가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2: 제가 이거 보안수사권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이게 처리가 될 건 확실한데
1: 네.
2: 우리는 지금 보안수사권 그동안 계속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문제점을. 근데 이게 버전이 바뀔 일이 어젯밤에 발생을 했다라고 봅니다.
1: 뭐 새로운 게
2: 그게 뭐냐면 네. 공소기각이거든요. 10시간 전에 SBS가 단독 보도한 거고요. 4시간 전에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 공소기각이라는 거는 여태까지 충분히 있었어요. 그 기각 사유가. 예를 들면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어지거나 검찰의 이중기소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했을 때 공소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그 이 보안수사권 하면서 형소법 개정안할 때 뭐가 끼어들어갔냐면 중대한 위법수사 위에 공소가 제기가 됐을 때 중대한 위법수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또 하나 소추 자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이때는 공소 기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공소 취소하고 기각이 뭐가 다르냐. 제가 사실 오늘 그 세미나 좀 국회 세미나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법학 교수님이 말씀하시고 이 법률가 의원이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공소 취소는 1심이 끝나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공소 기각은 2심 얼마든지 2심에도 할 수 있고 30 중간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안수사권 문제는 여태까지 많이 이걸 얘기를 했는데
1: 맞습니다.
2: 이 공소기각 문제는 이게 갑자기 등장한 거거든요. 갑자기 등장했는데 내일 통과가 돼버리면 하다가 이게 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 논란이군요.
2: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주목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3: 조작기소특검법의 공소취소 조항의 다른 버전이에요. 그거를 형사소송법에다가 네네. 포함시켜서 네. 일종의 맞춤형 공소기각 근거조항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 형사소송법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나요? 저는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1: 좀 무리수라고 봐야 되는
3: 것 뿐만 아니라
1: 네.
3: 이 보안수사권 없애는 것도 몇 가지 핵심적인 질문에 답을 못해요. 민주당에서. 첫 번째 누구를 위한 거냐 이게. 보안수사권을 없애면 누구한테 좋은 거냐. 근데 범죄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제가 피해자라면 검찰이 하든 경찰이 하든 어쨌든 범인 잡고 그리고 내 피해가 원상회복되면 좋은 거잖아요.
1: 나만 보호해주면 되잖아요.
3: 그게 피해자 입장이에요.
1: 네.
3: 그러면 이게 어쨌든 피해자 입장에서 경찰이 부실 수사를 하거나 경찰이 수사를 이번에 장윤기 사건처럼 은폐하거나 이럴 가능성에 대비해서 법률가의 입장에서 검찰이 그걸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그래서 필요하면 보안수사를 직접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고 그 가능성을 열어놓는 게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러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민주당이 답을 합니다. 수사 기소 분리가 원칙 아니야?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하는 거예요. 수사 기소 분리가 원칙이죠.
1: 네.
3: 그래서 직접 수사권 거의 다 없앴어요. 수사 개시권이 없는 게 직접 수사권이 없어진 겁니다. 보안수사는 직접 수사이긴 하지만 이게 수사를 개시할 수가 없어요. 이 범죄 혐의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만 보안수사를 할 수 있는 거지 거기서 애초에 범죄 혐의하고 다른 그런 혐의 사실이 나오면 그건 다시 경찰로 넘겨야 됩니다. 별건 수사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남겨둔다고 해서 어떻게 정치검찰이 부활하죠? 그 사이의 논리적 비약을 지금 설명하지 못해요.

0: 두 번째로 모든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사실입니까? 어떤 검사는 수사합니다. 어떤 검사냐, 특검에 파견된 검사. 이 모순을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1: 검찰이 안 좋다고 얘기했던 것을 특검은 다 하죠.
0: 특검은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 지금까지 특검이 없었던 날이 하루도 없어요. 그러면 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수사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어떻게 보면 사실이 아닌 말로 이 본질을 왜곡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그런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전제에 배치되는 특검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특검은 수사권, 기소권, 뭐 영장권 다 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특검의 파견은 중수청에서만 할 건가요? 근데 특검 검사들이요. 특검 검사들이 수사 끝나면 공소유지까지 담당을 해요. 때문에 공소청에서 파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 그러네요.
0: 공소유지를 네. 담당하기 위해서.
2: 네네네.
0: 그러면 공소청에서 파견된 검사 너는 법정에만 나가 나중에. 수사는 하지 마. 이렇게 할 건가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1: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의원님 오랜만에 에너지를 많이 올리시네요. 오늘 아까 민생 문제도 그렇고 이번 문제도 그렇고.
3: 너무 답답하고 불합리하니까
2: 네.
3: 아마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2: 그러니까요. 답답하신
3: 저는
2: 거예요.
3: 저는 민주당이 예. 네. 왜 이렇게 불합리한 제도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밀어붙이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형사소송법의 불합리한 이런 부분을 떠나서 도대체 왜 이러느냐 이런 부분을 봤을 적에 지금 또 조정식 의장의 그런 불합리한 발언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그 개헌 조항이라든지 또 이 공소 취소나 기각이나 이런 부분에 집착하는 부분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든지 임기 내에 없애보겠다고 하는 이런 그 묵시적인 이 부분이 정권 내부에 존재하고 그 부분이 정권을 계속해서 저는 짓누르고 있다고 봐요.
2: 이번에 나온 공소기각도 같은 의미로 해석을 예. 해야 되는 겁니까?
3: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권력을 통한 특혜나 반칙 또 불공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거 또 대통령이 바라는 부분은 정확하게 반칙과 특혜고 공정하지 않습니다.
2: 네.
3: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런 무리수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더 강화시키는
2: 네.
3: 그런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을 저는 정권이나 권력이 명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4: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가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사법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말이 안 되게 들을지 모르겠으나
2: 네.
4: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끝난 순간까지 지지율을 유지해야 돼요. 그게 원천적으로 그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는 길입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만약에 이제 지지율이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요. 국민의힘이나 보수정당 계열로. 그렇게 되면은 이거 다 바꿀 수 있어요. 법으로. 헌법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2: 네.
4: 뭔 의미가 있습니까? 공소 취소도 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2: 근데 그거 이재명 대통령은 네. 보안 수사권을 다시 수기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4: 그러니까
2: 하고 있잖아요.
4: 이것도 전 그 이해가 좀 안 가요. 제가 네. 아까 그 조정식 의장 얘기할 때 그 무슨 정치 상상력도 그렇고 감수도 제로다 무슨 빵점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저는 아무리 제가 머리가 원래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보안 수사권을 폐지를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제가 생각하는 건 원래 민주당에 있는 전통적인 기조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좀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보안 수사권을 그렇게 안 주려 하는 건지 검찰에 대한 무슨 피해의식 이런 거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안 할 건 아니거든요. 전 사실 모르겠어요. 왜 이런지
2: 모르겠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정성호 장관 최근 사이 뭐 표명이라고 봐야죠. 뭐 세수는 세부대 그렇죠. 뭐 이런 네. 이야기 했으니까요. 근데 청와대 쪽에서 사퇴 의사 일축했고요. 오늘 청와대 입장을 많이 전해드리네요. 홍익표 정무수석이 사의 공식적으로 표명한 적 아직 없다. 공소청 출범하고 안착할 때까지 봐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성기용 대통령 홍보소통수석 비서관은 공직이라는 게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만둘 수 있는 자리 아니다. 그런 점에서 다양한 것을 감안해서 정 장관도 생각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공소기가 좀 여기에 공세를 이어가는 것 같고 내일부터 필리버스터 시작한다라고 얘기했고요. 한동훈 의원도 여기 참가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허락해 주나요? 국민의힘이 허락해 줘야 되잖아요.
3: 저는 네. 그거는 아마 저기 순서를 네. 아마 저는 배정해 줄 거라고 봅니다.
2: 아, 그래요?
3: 그건 이제 장동혁 대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네. 원내대표가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조차도 안 해준다면
2: 네네.
3: 안 해준다면 진짜 소인배 정치거든요. 아마 그 엄청나게 아마 비난 받을 겁니다.
0: 아. 아니 해주는데 두 번 네. 정도 해주면 그 앞에서 다 끝날 텐데.
3: 후순위에 하면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끝나는
0: 24시간 아니 기왕 해주려면 1번으로 해줘야지. 그래야 의미가 있지.
4: 24시간 이내에
2: 해야 되기
4: 때문에
2: 네네.
4: 뒤로 하면 소용이 없어요.
1: 시간 제한이 있군요.
4: 제가 볼 때 24시간 이내에 그 표결을 정지시키는.

0: 보니까 필리버스터를 네. 그렇게 된다면 한동훈 의원의 그거를 국민의힘에서 받아준다 하더라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후순위 할 것 같아요.
1: 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라면은 네. 조건을 걸겠어요. 한 시간만 하시라.
2: 한 시간만 해요.
1: 한 시간이어도 충분해요. 맞아요. 이 핵심적인 문제점을 폭로하고 국민들한테 그렇죠. 하고 싶은 얘기는 한 시간이어도 충분해요.
2: 한동훈 의원은 엄청 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그것도 같이 토론하셨잖아요. 네, 오늘.
3: 오늘 그랬는데 네. 그 국민의힘 뭐 의원이 갑자기 발언권을 달라고 해서 줬더니 카메라를 딱 방송사 카메라 보면서 네. 원내 지도부에게 요구합니다. 거기서 어이 왜 갑자기 여기서 뭘 요구하지? 한동훈 의원의 필리버스터 권한을 꼭 보장해 주십시오. 오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 누구
1: 친한계 의원인가 보네.
2: 친한계 의원이신 것 같은데.
3: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네.
0: 네. 네. 사회분석이 네. 어떻게 온 것 같아요?
4: 아니 그러니까 거기 멤버가 아니었어요.
5: 정치가 네. 정치가 사실 서로 당내다 미워하고 뭐 이래서. 배척하고 배제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도도 만약에 수용을 못하는 정당이라면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0: 심각한 거 잘 모르셨나요? 더 계셔서 그러셨나요?
5: 아니 그런데 지금 이제 이재명 정권이 더 심각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또.
2: 그 원래 또 한동훈 의원이 검찰 출신이고 이쪽은 또 잘 알 것 같은데.
0: 발언권 그러니까 줘야 될 것 같은데.
2: 어, 민주당의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공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제 말하는 게 굉장히 좀 강한 어조로 나올 것 같으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도 사실 불리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5: 판 깔아주기 싫은 거죠.
2: 그러니까 스타가 되는 걸 보기가 꼴보기가 이거잖아요.
1: 검찰청법 개정될 때 중수청 네. 공소청 그때 필리버스터 1번을 천하람 의원이 했었어요.
2: 오 맞아요.
1: 그때 개혁신당 원내대표한테 그 1번 발언권을 줬습니다. 근데 그 정도 이 저기는 보여야죠. 그 제1야당이. 그리고 전략적으로 생각해도 누가 이걸 반대 토론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일까? 그런 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리잖아요. 한 시간만 줘라 한 시간.
2: 한 시간.
1: 한 시간이면 충분하다.
2: 충분하다. 예.
4: 그 얘기 되네요.
2: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한동훈 의원이 내일 필리버스터에 나와서 연설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좀 체크 포인트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장동혁 대표 이야기 좀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장동혁 대표가 이 취임 1주년이네요.
3: 아 그래요?
2: 이 제 주변에서는 예. 1년
3: 참 된 것 같은데. 그렇구나.
2: 예. 1년밖에 안 됐어?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0: 장 대표 대단한 사람, 대단한 분이에요 진짜.
3: 1년밖에 됐습니다. 생명력이 굉장히 저거한 게 네. 제가 볼 때에는 일단은 그 여러 가지 이 요소들이 지금 장동혁 대표한테 부정적이지 않은 것이 선관위의 그 실시간 투표율 조작 의혹 이 문제 이 장동혁 대표 맨날 그저 부정선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얼핏 헷갈려요. 저는 절대로 이 조작 투표가 될 수 있을지언정 부정 투표는 아니라고 생각 부정선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 헷갈릴 수 있는 상황. 두 번째는 권용진 의원의 징계 문제가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2: 그렇습니다.
3: 그런데 이 징계를 사실은 친한계 징계, 그러니까 권용진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이에 친한계 의원들 징계를 어물쩍하게 이렇게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사실 한 가지는 오세훈 시장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1심 판결이 장동혁 대표한테는 오히려 강성 세력의 이 입지를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네. 그래서 뭐 1년 평가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하는 건 의미가 없고 생명력은 대단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2: 예. 그리고 또 이제 연임에 대한 거 이야기 나와서 그러니까
3: 요새는 뭐 다 연임 얘기 이렇게 예. 사방에서 나와요.
0: 장동혁 대표에게 주어진 정치 환경이 대단히 유리하게 조성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기본적으로 반사이익에 의한 정치예요. 모든 정당이 거의 다 그런데 100% 아니라더라도 지금 장 대표는 지금 계속 이슈가 밖에서 생기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자력에 의해서 자꾸 징계 정치 이런 걸 만들어 나가는 거고 부정선거론 징계 정치에서 이 극우의 어떤 그 단결 속에서 뭔가 자기의 해 나가면서 위치를 그렇죠. 네. 또 하나 또 민주당이 또 알아서도 이게 자랄 또 깔아줘요.
2: 이슈를 만들어주면서
0: 왜 적을 향해서 화살 돌릴 수 있게끔 환경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장동혁 대표는 대단한 분이다. 외부에서 도와준다.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1: 일단 제가 아까 천하람 네. 대표가 필리버스터 1번 했던 게 검찰청법이라 그랬는 아 저 검찰청법이라 했는데 그게 아니고 2차 특검법이었네요.
2: 네, 2차 특검법.
1: 그때 천하람 원내대표가 그 1번 타자로 나가서 필리버스터를 했었고 저는 지금 국민의힘 현재 상태에서 오늘 시점에서 국민의힘 내부의 권력 투쟁에 가장 능한 정치인은 장동혁 대표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욕심 때문인지 이게 다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계산이 복잡해요. 근데 장동혁 대표 굉장히 단순합니다.
2: 네네네.
1: 지금 저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론 주장하면서 장외투쟁 도는 게 왜 돈다고 생각하세요? 실제 재선거나 이런 게 가능하다고 여겨서 저걸 돌까요?
2: 아닙니다. 시간 끌긴가요?
1: 자기 지지층 결집하는 거예요.
2: 지지층 결집이다.
1: 그리고 당내에서 일고 있는 책임론을 저런 식으로 우회하고 회피하는 겁니다.
2: 네.
1: 그리고 한편으로는 징계 정치 가동해가지고 그냥 뭐 이게 합리적이든 않든 욕을 먹든 말든 그냥 갑니다. 근데 나머지는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방선거 직후에 책임론이 크게 일었을 때 그때 장동혁 대표 체제를 끝냈어야 됩니다. 그걸 못 끝내고 나니까 오늘 1주년이 됐고 2주년 가요 두고 보세요. 내년 8월까지.
2: 아, 채웁니까?
1: 막을 네. 방법이 없어요. 네. 그리고 친한계든 대안과 미래든 중진들이든 좀 현실에 기초해서 이 문제를 봐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 뭐 상식적이지 않고 너무 극우적이고 어떻게 보면 능력도 없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당원이 한 40%쯤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윤허게인이고 그 사람들이 부정선거도 주장하고 그 사람들이 한동훈 복당도 반대하는 겁니다. 이걸 현실로 인정해야 답이 나와요. 그런데
2: 네.
1: 자꾸 그걸 부정하고 장동혁이가 뭐가 있어 이러면 답을 못 찾아요.
2: 그렇죠.
1: 예. 사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2: 네네네. 그런데 방송인 형은 무슨 일 있으세요?
0: 아니요. 제가 하나
2: 말씀드리고
0: 싶은 게 지금 대안감이라 소장파 얘기했잖아요. 중진들. 그런데
2: 네.
0: 이분들이 너무 양다리 너무 많이 걸쳐 있어요. 양다리 너무 많이 거치니까 네. 셈법이 복잡한데 전 딱 하나 그 얘기하고 싶은 게 그분도 공천받은 뭐예요. 장 대표가 연임한다고 치고
2: 네네네.
0: 공천받아 떨어져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 알겠습니다. 이유 없어요.
2: 네. 네. 마지막으로 이태규 의원님. 쇄신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1주년 기념해서.
6: 저는 뭐 기대하기 어렵다고 네. 보여지는데.
2: 쇄신안 뭐가 나올까 예. 궁금해요.
6: 저도 그게 궁금한데 네. 실제로 당을 쇄신하고 보수를 혁신한다고 하면
2: 네.
6: 기존의 장동혁 대표의 노선의 수정이 불가피한데 과연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2: 노선의 수정.
6: 네, 저는 그거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는 이제 지켜봐야 되기 좀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장동혁 대표가 징계 정치한다 그래서 그렇다고 당 대표의 어떤 권위나 리더십이 확보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한 책임물을 당내 정치 동력이 없습니다.
2: 네.
6: 그게 지금 이제 국민의 힘의 지금 한계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국민의 힘이라는 부분이 리더십은 없는데 새로운 리더십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이재명 정권이 지금 장동혁 대표에 버틸 명분을 주지만 또 국민의 힘이 이재명 정권이 버틸 수 있는 또 어떤 그 기본적인 자양분을 또 역으로 제공해 주고 있다.
2: 아.
6: 뭐 이게 결국 이제 적대적 공생이고 공존이죠.
2: 네.
6: 뭐 이것이 지금 한국 정치 양당 정치의 현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저는 국민의힘이 쇄신안을 냈는데 그 지금 제가 요새 들은 얘기에서 가장 우습게 들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2: 쇄신안을
0: 뭘 쇄신해요? 쇄신의 1차는 장 대표의 사퇴예요. 뭘 쇄신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장 대표가 이 능수능란해요. 현란해요. 화려해요. 이 드리블이. 징계 정치했다가 부정선거 얘기했다가 또 적당히 또 밖에 있는 것도 공격도 하고.
2: 이슈는 계속 던지잖아요.
0: 계속 던지면서 계속 네. 이슈 덮는 거예요. 거기서 놀아나는 거죠.
6: 어려우면 단식하고 네.
1: 네. 또 어려우면 입원하고 그래요.
2: 아, 어려우면 미국 가고.
0: 네. 네. 제가 그 과거에 그 조선시대 숙종에 가끔 비교하는데. 예.
2: 예, 예. 알겠습니다. 숙종에 비교해서 얘기 들으면은 오늘 시간이 오버될 것 같아서 숙종 이야기는 또 다음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차창열 용인대 특임 교수, 신을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오늘 정치권에서는요, 개헌, 신천지, 뭐 멱살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왔습니다. 단어만 들어보면 한편의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문제는 정치가 아무리 극적이어도 시청률로 평가받는 드라마는 아니란 얘기죠. 반전은 충분히 봤으니까요. 이제 좀 본론 좀 시작해 주십시오. 자,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시작.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온열 질환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자연재난 폭염. 여섯 가지 폭염 피해 예방 요령을 통해 여름철 건강을 지켜주세요. 첫째, TV, 라디오, 긴급재난 문자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둘째, 가장 더운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셋째, 불가피한 야외 활동 시 밝은색의 헐렁한 옷과 모자, 양산 등을 이용해 햇빛으로부터 신체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넷째, 그늘, 실내,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더위를 피합니다. 다섯째, 생수나 이온 음료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여섯째, 안전 디딤돌 어플을 이용해 지역별 폭염 상황을 확인하고 안부 전화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살핍니다. 폭염 피해로부터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여섯 가지 예방 요령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바깥은 30도를 넘는 폭염인데 사무실에선 긴 소매 옷을 입고 일한다는 이야기 자주 들으시죠? 최근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사무실 에어컨 온도를 18도까지 낮추는 문제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시원해야 집중이 된다고 주장하는 측과 지나치게 춥다라고 호소하는 측 간에 추우면 껴입어라, 이건 과하다 식의 감정 싸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을 위한 적정 실내 냉방 온도는 26에서 28도 수준이라고 하죠. 외부 온도를 35도 정도로 봤을 때 실내를 20도 안팎으로 낮추면 오히려 신체 자율신경계에 부담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사람의 체질마다 느끼는 체감 온도가 다르고 같은 온도라도 활동량에 따라 덥기도 혹은 춥기도 하죠.

적정 온도를 설정하고 서로 간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는 배려가 올여름 내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서 지니의 뭐야 이건으로 시작합니다.

0: 갈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나라바 경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교수이신 최성환 박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예. 최신 인공지능 모델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외부 사이트를 해킹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고요?
2: 네, 미국의 AI 연구 개발 기업인 OpenAI는 GPT-5.6 솔과 일부 미공개 AI 모델이 내부 평가 도중에 통제를 벗어나서 개방형 AI 공유 플랫폼인 허깅 페이스를 해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OpenAI는 이들 모델의 사이버 공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외부 인터넷과 격리된 샌드박스 환경에서 시험을 진행했는데요. AI 모델들이 미공개

0: 취약점을 이용해서 통제망을 뚫고 허깅 페이스에 접속해서 인증 정보를 탈취하고 해당 서버를 해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픈 AI는 자사 모델들이 이 같은 행동한 이유에 대해서 이 모델들이 보안 벤치마크인 익스플로이팀의 평가형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데 지나치게 집중하면서 외부 해킹이라는 극단적인 수단까지 동원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1: 네. 해킹을 당한 허깅페이스 측의 대응은 어땠습니까?
0: 허깅페이스는 AI 지원 탐지 시스템의 발견으로 해킹 사실을 인지했고 공격 양상의 분석도 AI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네. 다행히 일반에 공개된 사용자 대상 모델이나 데이터 세트 등이 변조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소프트웨어 공급망도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오픈 AI와 허깅페이스 양사는 공동으로 프렌식, 즉 그 디지털 증거 분석 조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취약점을 보완하고 있는데요. 오픈 AI는 앞으로 연구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인프라 구성에 엄격한 통제를

0: 사이버 보안을 스스로 뚫은 첫 사례라는 점에서 업계와 오픈 AI 내부 모두에 충격을 줬습니다. 영국의 경제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오픈 AI가 성능 경쟁 과정에서 목표 달성을 최우선화라는 강화학습을 공격적으로 적용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1: 네.
0: 이 강화학습은 AI가 이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그에 따른 보상을 주는 방식인데요. 이 오픈 AI의 전 안전연구원이자 비영리단체 가이드라이트 AI 스탠더즈의 공동창업자인 스티브 네들러는 AI는 목표를 집요하게 추구하도록 학습된 반면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가치까지 자동으로 배우지는 않는다면서 이번 사건은 안전규제에 실패한 모델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AI 안전연구기관 레드우드 리서치의 수석과학자 라이언 그린블렛은 이번 사례가 뭐 세계를 장악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숙제를 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것과 비슷하다면서 향후 이 같은 문제가 더 심각한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 네.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AI 시대의 전력 해법으로 핵 융합을 제시했다고요?
0: 네, 손 회장은 도쿄에서 열린 연례행사 소프트뱅크 월드에서 핵융합은 더 저렴하고 깨끗하며 안전한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추후 공급원이 될 것이라면서 머지않은 미래에 핵융합 기술이 AI 데이터 센터에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할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직은 천연가스가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의 대부분을 담당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핵융합이 대신할 것으로 내다본 것인데요. 손 회장은 2040년에 가면 즉 한 15년 안에 핵융합이 가스발전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아시는 것처럼 핵융합은 뭐 원자핵을 서로 결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기술인데요.
1: 네.
0: 우라늄 원자핵을 쪼개서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의 핵분열과는 원리가 다릅니다. 핵융합은 이제 태양이 에너지를 만드는 원리와 같고 탄소 배출이 거의 없고 장기 방사성 폐기물이 적으면서도 연쇄 핵반응 위험도 낮아서 꿈의 에너지원으로 불립니다. 다만 핵융합 기술은 아직 기술적 재정적 그 난관이 남아있어서 상용화 단계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면서 손 회장도 15년 후를 내다본 것입니다.
1: 손 회장이 이 AI 거품론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던데요.
0: 네, 니혼게이자이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손 회장은 소프트뱅크 그 정기주주총회에서 AI 거품론을 정면으로 일축했는데요. 인터넷이 막 시작됐을 때도 같은 얘기가 나왔다면서 이제 막 시작된 산업을 버블이라고 부르는 것은 AI를 모독하는 일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손 회장은 AI 세계가 실질적으로 시작된 지 3년째라면서 잠잘 시간도 없는 속도로 AI는 진화하면서 초지능 세계가 단숨에 커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그 2040년에 가면 AI 관련 시장 매출이 연간 7천조엔 우리 돈으로 경 4,5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AI 도입이 기업 가치가 얼마나 높아졌는가를 나타내는 리턴 온 AI가 핵심 경영 지표가 될 것이라면서 기업의 최고 경영자 CEO들을 향해서 CEO가 AI, AI, AI를 계속 외쳐한다면서 AI 전환을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손 회장은 또한 인간이 정점인 시대는 끝날 것이라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고 똑똑하다고 주장했는데요.
1: 네.
0: 이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가 10명분의 일을 해내고 10억 대가 보급되면 100억 명분의 노동력에 해당한다면서 장래에는 로봇이 노동의 주역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이 유학생 체류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정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유학생들 비상이 걸렸겠어요?
0: 네, 그 미국 연방 간부에 실린 국토안보부 최종 규정에 따르면 유학생과 교환 방문 비자 소지자는 입학 허가서 그러니까 I-20에 적힌 프로그램 기간만큼만 그것도 4년을 넘지 않는 선에서 미국에 머물 수 있는데요. 이 규정은 오는 9월 1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어서 당장 오는 9월 새학기부터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미국 내 유학생은 학업을 이어가는 한 사실상 무기한 미국에 머물 수 있었는데요.
1: 네.
0: 이 최장 4년 규정에 따라서 1978년부터 5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체류 자격 유지 기간이라는 제도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이민서비스국에 직접 신청해서

0: 기체정보 수집과 신원조회 등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1: 석사학위까지는 뭐 괜찮겠습니다만 네.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좀 곤란하겠는데요?
0: 네, 이 최장 4년이 말씀하신 대로 이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미국 국립과학공학통계센터에 따르면 박사학위를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중간값 기준으로 5.7년이고요. 또 미국 국립교육통계센터 자료로는 이제 7.3년까지 걸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 통계를 기준으로 삼아도 4년은 넘고 있는데요.
1: 네.
0: 이 따라서 4년 최장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사실상 외국인 박사과정 유학생 거의 전원이 학업 도중에 연장을 신청해야 되고 또 근데 이 승인 여부는 대학이 아니라 이민 서비스국 손에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민 서비스국은 그 신청 후 처리까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 기간이어서 학업 일정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 한국 유학생들도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겠네요.
0: 그렇습니다.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 유학생 관리 시스템의 집계를 보면 지난 6월 미국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국 출신 유학생은 총 39,791명인데요. 이 가운데 박사 과정이 9,900명으로 24.8% 4명 중 1명 꼴입니다.
1: 네.
0: 이 미국 내 한국 출신 유학생 수를 보면은 2014년만 해도 9만 2천 명이었는데요. 올해 1월에 4만 3천 명, 6월에는 이제 4만 명 아래로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미국 대학가도 이번 제도 변경에 반발하고 있는데요. 입법 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 2만 2천여 건 중 상당수가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또 국제교육자협회의 판타아우 최고경영자 CEO는 이 오랫동안 잘 작동해온 제도에 불확실성과 관료주의, 공포를 주입하는 조치라면서 없는 문제를 만들어 푸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교수이신 최성환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김민종이 부릅니다. 하늘 아래서.

0: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리포터와 함께하는 경제 현장입니다. 박수정 리포터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네,
1: 오늘은 어떤 현장 소개해 주시나요?
2: 네,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 상권에서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지역의 기업인들이 힘을 모아 이웃과의 온정을 나누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4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사랑 나눔 바자회에 다녀왔습니다. 이 바자회는 필요한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즐거움도 있지만 네. 구매를 통해 나눔에 함께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는데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상공회가 주관하고 영등포구 상공회 여성기업가 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지역의 여성기업인들이 십시일반 물품을 기부하면서 따뜻한 마음을 나눴습니다. 먼저 현장으로 가보시죠. 네.
3: 남는 게 아니야 이거는. 여기서 이게 정찰 9만 9천 원씩 우리가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건데 우리 여기서 지금 이렇게 싸게 하는 거야. 어.
4: 자연치약, 자연치약.
5: 이게 좋은 거 샀어요?
6: 얘를 샀는데
5: 예쁘다. 가방이 너무
4: 어떤 거 샀어? 이거 이제 저기 토너에도 섞어 발라도 되고
5: 아 양이
4: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뭐 여기도 발라도 되고 여기 발라도 되고 너무 좋지 않아요?
5: 얘가 얘 클렌징
4: 얘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떠리
5: 떠리 그거는 무슨 오일이에요?
4: 이거는 아로마 오일.
5: 어, 어떤 때 좋은 거예요?
4: 그러니까 뭐 힐링도 되고 어. 어, 팽팽도 되고
5: 아 진짜?
4: 정말
5: 아 탄력
4: 그러니까 뭐 기미태나 네. 뭐 이런데
5: 아 관자놀이 같은데
4: 관자놀이 같은데 예, 예. 겨드랑이도 되고 어. 그러면 너무 좋다는데 나도 샀어.
5: 데다 하면 되겠다.
4: 그쵸? 나도 샀어. 힐링이 오. 최고.
5: 좋아요?
4: 가지 말고 더 봐요.
7: 아 저는 이제 25년 차 쇼호스트고요. 작년에 독립해서 지금 프리랜서로 일도 하고 이제 제가 자체 쇼핑몰도 운영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이제 제가 써보고 좋은 상품들 기왕이면 좀 좋은 가격에 또 소개해드리려고 들고 나왔어요. 아 저는 이제 TV로 판매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가 또 여기 나와서 이제 직접 뵙고 설명을 해주니까 재밌기도 하고 근데 사실 판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은 어려운 분들 도와드린다고 하니까 그게 보람 있고 되게 즐거웠어요.
1: 지역 여성 기업인들이 뜻을 모아 준비한 자리인 만큼 현장의 분위기도 좋았겠어요.
2: 네, 그렇습니다. 의류와 생활용품, 식품, 여성 기업인들이 기부한 다양한 물품들이 보였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시민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건 아로마 오일이었습니다. 이 스트레스 완화와 심신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이 판매자의 설명에 향을 직접 맡아보고 구매하려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 밖에도 생활용품과 먹거리, 이 다양한 물품을 둘러보면서 필요한 물건을 고르는 시민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판매 수익금의 일부가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랑나눔 바자회를 마련한 취지 영등포구 상공회 여성기업가위원회 문승자 위원장에게 들어보시죠.
8: 제가 이제 그 상공회의소 내에 여성위원회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수석부회장으로 지금 한 20년 이상 봉사를 하다가 이번에 그 작년에 여성위원장을 맡게 돼서 또 여성위원회라고 해서 우리가 영등포구에는 이쪽에서 전부 사업하는 분들이거든요. 크든 작든 다 사업을 하는 분들이니까 경제활동을 하면서 이 지역에 그 열악하고 어려운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따뜻한 사랑을 전달하고자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 김장 봉사부터 해갔고요. 지금 두 번째 이렇게 무상으로 기부를 하고 그 기부한 거를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서로 사고 그렇게 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그럼 그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에너지를 나누고자 희망의 등불 역할을 조금 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게 기본 취지입니다. 따뜻한 겨울나기나 이런 거는 우리가 항상 해왔던 일이지만 그래도 좀 특별하게 우리가 좀 노력을 해서 기부도 하고 뭐 서로가 음식을 하고 또 나누는 기쁨과 김장 몇 복이라도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 뭐 그냥 준 김치인데 정말 맛이 없다라는 것보다는 정말 맛있다 이 단체에서 우리한테 좀 조금이라도 겨울마다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진정한 사랑을 준다는 것을 느끼게 하려고 저희가 직접 다 만들어서 그렇게 작년에 봉사를 시작을 했고요.
1: 그동안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를 꾸준히 이어오셨군요. 이번 바자회가 시민들에게도 참 의미 있는 소비의 기회가 됐겠어요.
2: 네, 맞습니다. 이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호응이 컸습니다. 네. 특히 이번 바자회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기업인들이 참여했는데요. 이 결혼 정보업체 대표분도 있었고요. 또 외식업체를 운영하는 분, 쇼 호스트까지 이 각자의 자리에서 활동하는 여성 기업인들이 물품을 기부하고 이 나눔에 힘을 보탰습니다. 참여 기업인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6: 아, 지금 사업은 내가 2년 전만에도 큰 랍스터 집을 34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내 인생을 즐기고 싶고 이렇게 또 바자회에게 뭐 기부하니까 너무 좋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힘이 들어도 즐겁네요. 재밌어요.
9: 저는 여의도에서 결혼 정보를 운영하고 있고요. 아, 저는 이제 그 선식 그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직접 이제 35년의 그 경력으로 직접 만들어낸 그런 이제 선식이나 또 이제 그 다이어트 그리고 아로마 이제 그런 제품들을 좀 내놨어요. 아, 우리는 대한상공회 영등포 구상공회에 속하는 여성 기업인들이 지금 주체로 해서 작년에는 김장 봉사를 했고 이제 올해도 이제 뭐 김장 봉사 외에 또 이제 다른 지역들 돌볼 수 있는 찾아서 하려고 이제 지금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 그래도 영등포구 상공의 여성 기업인들이 무언가 그래도 지역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 일을 하고 있다는 거, 보탬이 되고 있다는 거,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거죠.
1: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 기업인들이 함께 힘을 모았다는 점이 참 인상적인 것 같아요.
2: 네, 이번 바자회의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지역의 여성 기업인들이 자발적으로 물품을 모으고 함께 준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이 시민들은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면서 나눔에 동참했고요. 또 판매 수익금의 일부가 다시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의 기업인들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작은 나눔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한 시간이었습니다.
1: 네, 잘 만나봤습니다. 경제 현장 지금까지 박수정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뱅크의 가질 수 없는 너 듣고 올게요.

새로운 남북 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0: 법률 상식에 관한 경제와 법 순서인데요. 라임 세무회계 홍성환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1: 네, 세법은 정책의 방향성을 돕는 성향이 강한 법 중 하나인데요. 권장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권장 사항에 대해서는 혜택을 줍니다. 권장하지 않는 대표적 사항으로는 부동산 투기 등을 억제하기 위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이 있겠고요. 농업에 대한 보호이 권장 목적으로 농민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이 있는데요. 양도소득세 부분에서의 작용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증여세 부분에서 영농자녀에게 농지 증여시 증여세 감면, 그리고 상속세 부분에서의 영농자녀에게 농지 상속시 상속세 감면이 그것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작용농지에 대한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대해서 짚어드렸는데요. 오늘은 농민에 대한 세제 혜택 중 영농자녀에게 농지 상속시 상속세 감면, 증여세 감면, 그리고 농지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0: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어떤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1: 네, 첫 번째로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취득세는 토지의 공시지가의 2.3%를 곱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토지의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원래 농지의 취득은 농지법에 의거 농지취득증명원, 일명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하지만 농지의 취득이 가능한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농취증의 발급이 필요 없이 당연 상속됩니다. 상속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상속해실로부터 6개월이 지나는 달의 말일까지 농지에 대한 등기를 마치셔야 하고 그에 따른 상속세 신고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상속세 문제에서 농지는 특별한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농지가액 30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크게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사망인이 계속 농사를 지어왔을 것, 상속받은 상속인이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것의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피상속인, 그러니까 사망인이 상속 개시일 8년 전부터 전업 농민으로서 8년 이상 자신의 농지를 경작해야 하지만 농지 상속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8년의 기간 계산에 있어서 질병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농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 기간을 농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봅니다. 전업농민에 대한 구분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세법의 표현으로는 농지 경작과 관련된 노동력 중에 50% 이상을 농지 소유자의 노동력을 투입해서 경작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요. 농가소득 외에 다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으로 인한 급여의 합이 1년에 3,700만 원 이하여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고 그 금액이 크다면 전업농민이 아니라 부업으로 농업을 한다고 생각하고 전업농민에게 주는 영농상속공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특별히 노동력이 투입되지 않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업 소득은 3,700만 원의 소득 판단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은 3,700만 원의 타소득 판단에 반영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3,700만 원의 소득을 계산할 때 부동산 임대업, 금융소득, 연금소득은 반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농지를 상속받는 사람이 계속 농사를 지어야 30억 농지 상속공제를 적용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1: 네, 그렇습니다. 영농자녀 상속공제의 특이한 점은 상속받는 자녀도 농사를 지어왔고 농사를 지을 예정이어야 감면해 준다는 점입니다. 농업을 가업으로 삼고 승계하는 경우에 상속세가 만약에 과도하게 산출이 되면 농지를 매도함으로써 상속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만약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면 상속인이 농업을 승계받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상속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영농자녀의 요건으로는 첫째, 상속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천재 지변 등으로 사망하거나 망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을 준비할 기간이 없었다고 보아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농지를 상속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하는데요. 농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상속세를 추징받게 됩니다. 상속받은 날로부터 적어도 5년 이상은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농지를 매도하여서도 안 됩니다. 만약 사망 등의 사유로 5년 이상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못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또는 국가나 지자체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추징 제외 사유에 해당해서 상속세를 추징당하지는 않습니다.
0: 상당히 조건이 까다롭군요. 결국 상속을 받을 분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거라면 말씀해 주신 혜택들은 받을 수가 없겠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다만 사망인이 직접 8년 이상 경작했던 농지를 3년 이내에 매도하게 된다면 상속받을 때 농지 상속세 혜택, 그러니까 재산가액 30억 공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지만 해당 농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중 총 1억 감면 혜택은 있습니다. 만약 사망인이 경작한 기간이 8년이 안 되는 경우로서 상속을 받으셨다면 상속받으셔서 농업을 영위하시면 피상속인, 그러니까 사망인의 농사기간과 상속인의 농사기간을 합산해서 8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게 되시면 토지를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1억 원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상속받으시려는 분들은 기존의 농지를 소유하고 계시던 분이 직접 경작한 농지라면 해당 규정에 대해서 숙지하셔가지고 상속 후에 내가 농사를 직접 지을지 말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언제 양도해야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0: 상속은 이제 사망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거잖아요. 농지의 상속 말고 사망 전에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에도 혜택이 있을까요?
1: 네, 증여세 부분에서의 혜택도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상속세에서는 재산공제를 30억 원 해주는 반면에 증여세는 발생하는 세액에서 1억 원을 감면해 줍니다. 5억 5천만 원 상당의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에 산출되는 상속세는 5억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한 후에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이므로 총 증여세가 9천만 원 나오는 것이 원칙인데 세액 감면이 1억 원 한도이니까 5억 5천만 원의 농지를 증여받으셔도 발생 증여세는 전혀 없게 됩니다. 결국 상속의 혜택이 증여의 혜택보다 좋기 때문에 상속의 경우로 농지를 이전하는 것이 세금적으로는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상속세 혜택을 받으려면 상속개시일 이전 2년부터 상속받는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증여세 감면의 경우에는 이런 요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해야 하는 점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모두 같고요. 만약 5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증여받은 토지를 매도해버리는 경우에는 증여 당시 감면받은 증여세를 추징당하게 되고 기간에 따른 가산세도 부과받게 되니까요. 주의가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0: 지금까지 농업과 관련해서 상속세와 증여세 혜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상속세, 증여세 말고 소득세에서도 혜택이 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작물 재배로 인한 소득은 연수익 금액 10억까지는 세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이 엄청난 혜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농업의 경우 수익 금액은 많지만 그만큼 비용이 매우 크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를 산출할 때는 내가 벌어들인 금액, 즉 수익 금액에서 사업에 사용된 경비를 공제해주는 구조인데요. 일반적인 사업은 사업에 사용된 경비를 입증해야 합니다.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든지 또는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함으로써 경비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농업의 경우에는 그런 증빙을 마련하기가 관례적으로 상당히 힘듭니다. 통상적으로 농업이나 과수업 등에 사용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 지급을 현금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연수익 금액 10억까지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면 통상적인 수입 범위의 농업인들은 필요 경비에 대한 자료 수치에 신경 쓰지 않아도 과세되지 않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편 흔히 소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본인의 농지를 빌려주고 농사를 짓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소작에 의한 소득은 그 농지에서 출하되는 농산물로 받기도 하고 금전으로 받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소작 소득도 소득세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농업에 따른 종합소득세 비과세 규정 때문에 종합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더군다나 농작물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항목이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 농민들이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사실입니다. 농지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큰 세무 문제가 없는 것들이 일반적이지만 혹여라도 사재에게 증여나 상속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점들을 잘 숙지하셔서 증여세, 상속세에 큰 문제가 없이 농지의 명의 변경을 최종적으로 자녀에게 이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생활 법률 상식에 관한 경제와 법, 지금까지 라임 세무회계 홍성환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경제로 통일로 조성모의 아시나요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천원권 지폐에 그려져 있는 조선시대 학자 퇴계 이황 선생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평생 잔병 치레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당시로서는 드물게 70세 가까이 장수하셨지요. 그 건강 비결을 엿볼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황 선생이 직접 쓰신 활인신방이란 책인데요. 그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강법은 바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몸도 건강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퇴계 선생도 화가 나거나 심란할 때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명상을 하면서 감정을 다스리셨다고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란 건 유명한 진리처럼 잘 알려져 있지만 알아도 잘 다스리기 힘든 게 우리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마음을 다잡아두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자, 오늘도 추억의 노래 감상하시면서 마음을 잘 다스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곡은 오정선의 노래입니다. 님을 위한 노래.

네, 오늘 신달자 시인의 에세이 그대는 왕이로소이다 중에서 한 부분 골라봤습니다. 중학시절 학교에서 연극을 했던 적이 있었다. 낭랑공주와 호동왕자의 배역을 선생님이 호명하실 때 나는 작은 가슴을 떨면서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혹시 나에게 낭랑공주나 호동왕자의 배역이 호명되지 않을까 마음을 졸였다. 낭랑공주의 아버지 최리앙 역에 선생님은 하시던 말씀을 중간에 자르고 우리들을 한 바퀴 둘러보시다가 시선을 멈추시며 내 이름을 부르셨다. 나는 울고 싶은 마음을 겨우 참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지만 오랫동안 그 배역이 마음에 차지 않아 우울했었다. 그러한 나의 내적 갈등의 폭발은 막이 오르기 전 무대 뒤에서 나 혼자 아무도 몰래 드러내고 만 것이다. 분장하시는 선생님이 내 얼굴에서 손을 떼었을 때 들여다본 내 얼굴은 주름살이 굵게 그려지고 흰 수염이 길게 달려있는 폭상 늙은 할아버지 얼굴이 되어 있었다. 나는 예쁘고 아름다운 얼굴로 무대에 나가고 싶었고 많은 사람들, 특히 남학생들에게 주목을 받고 싶었을 것이다. 나는 분노 같은 것을 느끼고 자꾸만 질금질금 눈물도 날 것 같았다. 무대에 나가기 몇 초 전 나는 얼굴에 주름을 모두 지우고 그 위에 분을 바르고 입술에는 붉은색의 루즈를 예쁘게 칠했다. 훨씬 얼굴이 젊어졌고 아름다워졌다. 그러나 서둘러 무대에 나간 나의 모습을 보고 관객들은 웃었지만 나를 지켜본 분장 선생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무대 뒤에서 소동이 났다는 것이었다. 실로 나는 웃음거리가 되었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연습한 연극이 나 하나의 개인적인 불만으로 산산조각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관객의 웃음을 뒤로하고 무대를 벗어났을 때 선생님은 내게 크게 외치셨다. 그대는 왕이로소이다. 그대는 왕이로소이다. 살아오면서 자주 나는 그때의 철없고 어리석은 혹은 진솔한 예술의 의미를 깨우치지 못한 미혹한 나를 떠올린다.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타인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 어떤 태도여야 한다는 자각이 문득 문득 그때의 기억과 함께 나를 부끄럽게 만들곤 하였다. 추억 속의 재회, 조용필의 노래입니다.

1960년대 말에 싹을 틔운 통기타 문화는 7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야말로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트윈폴리오, 어니언스, 둘다섯 같은 듀오들이 큰 활약을 했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가요임을 열전, 오늘은 서정적인 멜로디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포크 듀오, 논두렁 밭두렁의 리더 김은광 씨를 추억해 보겠습니다. 김은광 씨는 1953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유독 감수성이 풍부했고 자연과 고향의 정취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서가 훗날 논두렁 밭두렁 음악의 모태가 된 것 같습니다. 고교 시절인 1971년부터 미 8군 쇼 무대에 오르면서 음악 활동을 시작했고요. 72년에는 김남철 씨와 남성 듀오를 결성해 이듬해 데뷔곡인 개구리 노총각을 발표합니다. 재미있는 가사와 멜로디 덕분에 당시 막 붐을 일으키던 레크리에이션 현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바니걸스가 이 곡을 리메이크하면서 더 친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멤버인 김남철 씨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 동네 음악 친구였고 당시 서울대 공대생이었던 박문영 씨를 새 멤버로 불러와서 영상이란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훗날 독도는 우리 땅을 작곡한 그 박문영 씨입니다. 그러나 박문영 씨가 군 입대를 하게 되면서 팀이 또 해체되고 말았지요. 자, 그럼 여기서 논두렁 밭두렁의 노래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개구리 노총각 준비했고요. 영상, 이 말만 전해주오, 내 마음 너에게 모두 네 곡입니다.

네, 가요 인물 열전 오늘은 포크 듀오 논두렁 밭두렁의 김은광 씨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논두렁 밭두렁의 네 곡의 노래 들어봤는데요. 개구리 노총각 영상 이 말만 전해주오 그리고 내 마음 너에게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들 가운데 여성 보컬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거듭된 팀 해체의 아픔 속에서 김은광 씨는 운명처럼 윤설희 씨를 만나게 됐습니다. 1975년 서대문에 있었던 기타 학원에서였지요. 당시 기타를 배우러 온 윤설희 씨에게 학원 원장과 호영호재하면서 강습을 돕던 김은광 씨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사실 윤설희 씨는 라나의 로스포의 멤버로 데뷔하려고 했지만 무대에만 서면 너무 떨어서 가수의 꿈을 접으려던 참이었는데요. 김은광 씨가 친절하게 기타를 가르쳐주고 설득을 해서 결국 논두렁밭두렁의 새 멤버로 합류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 논두렁밭두렁이 남성 듀오에서 혼성 듀오로 탈바꿈한 셈이었지요. 윤설희 씨를 새 멤버로 영입하고 나서 1976년 사랑의 꿈을 발표했지만 얼마 후 김은광 씨가 군에 입대하면서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김은광 씨가 전역한 이후 1978년 2집과 3집 앨범을 발표하며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특히 그 시기에 발표된 컨트리풍의 포크송 다락방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유년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순수하고 정겨운 노래로 논두렁밭두렁의 대표곡이 됐습니다. 이후 잇따라 히트한 외할머니 댁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곡이겠지요. 윤설희 작사, 김은광 작곡으로 방학 때마다 놀러가던 시골 외갓집의 정겨운 풍경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1979년 두 사람은 음악적인 파트너를 넘어 결혼을 통해 평생의 반려자가 되는데요. 이제 혼성 듀오에서 부부 듀오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자, 그럼 논두렁밭두렁의 노래들 더 들어보시죠. 먼저 외할머니 댁, 그리고 다락방, 조개들의 속삭임 세 곡입니다.

네, 논두렁 밭두렁의 노래 외할머니 댁 다락방 조개들의 속삭임 순서로 들어봤습니다. 오늘 가요인물 열전 논두렁 밭두렁의 리더 김은광 씨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연을 맺은 이후 아내 윤설이 씨는 첫 딸을 출산하면서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팀을 탈퇴합니다. 그리고 남편인 김은광 씨는 남성 멤버 권동수 씨를 영입해서 80년과 81년 새 앨범을 발표하지만 아쉽게도 이전만큼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권동수 씨가 팀을 떠나면서 다시 아내 윤설이 씨와 호흡을 맞춰 나의 성이란 타이틀곡으로 음반을 냈는데요. 이것이 논두렁밭두렁의 마지막 앨범이 됐습니다. 듀엣 활동을 접은 뒤 김은광 씨는 음반 기획자로 변신했지요. 남화용, 배훈, 지구수비대 등 여러 가수들의 음반을 제작하면서 음악에 대한 열정을 이어갑니다. 무대 뒤편으로 물러난 부부의 삶은 음악만큼이나 아름다웠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운영하던 음악학원을 접고 해체된 가정의 아이들을 가족처럼 돌보는 그룹홈을 열게 됐는데요. 그렇게 부부가 거두어 키운 아이들이 20명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가정에도 불행이 찾아왔으니 김은광 씨가 대장암 판정을 받게 된 것이었지요. 힘겨운 투병 생활 중에도 그는 소외된 아동을 위한 자선 콘서트를 기획하는 등 선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2010년 1월 향년 57세의 나이로 눈을 감고 말았지요. 시간이 흘러 2024년 6월 그를 그리워하는 이들이 모여 추모 콘서트를 열었고 공연 수익금은 시설 보호 아동을 위해 쓰였다고 합니다. 그 공연을 앞두고 아내인 윤설이 씨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타와 버스표 한 장이면 행복해했던 싱어송라이터였던 아내와 세 딸을 사랑했던 푸른 별을 노래했던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일했던 소박하게 노래하고 욕심 없이 살았던 논두렁 밭두렁의 김은광을 기억해 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그분의 노래와 삶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요인물열전 오늘은 논두렁밭두렁의 김은광 씨를 잠시 추억해봤고요. 이번에 준비한 노래 논두렁밭두렁의 나의 성 그리고 젊은 길손 그리고 윤설이 씨의 노래 촛불 밝힌 밤에 세 곡 이어집니다.

네,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61년 7월 18일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은 명랑한 생활운동 전개. 재건 국민운동본부에서는 공보부, 국방부 및 서울특별시 당국과 힘을 합하여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명랑생활운동을 전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에서부터 시작하여 군악대의 시가 행진 및 연주회를 통하여 국민 간의 친밀감을 갖게 하고 각 학교 운동장에서 초저녁 시간을 이용하여 재건운동본부에서는 연사를, 공보부에서는 영화를 내어 시민생활을 명랑하게 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했다. 또한 생활개선운동에 있어서 여자들의 역할이 큰에 비추어 재건운동본부에 분역과를 새로이 두어 이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네,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 됐지만 명랑하게 살자, 한때 이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명랑생활운동이란 게 당시 전쟁의 상흔과 빈곤에 지쳐있던 국민들의 사기를 북돋고 국가가 정한 바른 생활 양식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시작된 일종의 의식개혁운동이었지요. 여기서 말하는 명랑은 단순히 즐겁고 유쾌하게 살자는 의미만은 아니었습니다. 밝고 건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자는 사회의 계몽의 의미가 담겨 있었지요. 윤수일의 노래입니다. 사랑만은 않겠어요.

사랑만은 않겠어요. 윤수일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요즘 한낮에는 야외에 주차했던 차에 올라타면 숨이 턱 막힙니다. 가뜩이나 뜨거운 날씨에 철판으로 밀폐된 차 안은 얼마나 뜨겁습니까? 이럴 때 차 안 실내 온도를 빠르게 식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조수석 쪽 창문을 활짝 열고 운전석 문을 서너 번 정도 열었다 닫았다 해보시죠. 이렇게 하면 바깥의 공기가 들어오면서 차 안에 갇혀있던 뜨거운 열기를 반대편 창문으로 밀어내준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에어컨을 켜는 거죠. 이때 주의할 점은 자동차 앞뒤 창문을 다 열게 되면 공기가 분산돼서 차 안의 온도가 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수석 창문만 내리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펄 시스터즈의 니마 띄워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파리의 작은 미술관. 김정화 지음, 성우 오은수 읽음. 그 질문에 답하듯 나는 모로가 미술관을 준비하며 사후의 자신에 대해 스스로 써두었다는 문장을 떠올린다. 그는 찬란한 지평을, 가장 다양한 길들을, 가장 새롭고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길들을 열었다. 그는 허풍을 떨거나 인위적인 방법을 쓰지 않으면서도 프랑스 미술의 고유한 성격인 통찰력 있는 철학과 고도의 이성과 최상의 논리를 유지하며 환상과 시적이고 유연한 변화, 그리고 이제껏 알려지지 않았던 표현 방식들을 프랑스 미술에 도입했다. 자기 자신을 향한 다짐이자 모두를 향한 선언처럼 그 문장은 자화상의 시선과 겹친다. 1층의 철문을 밀어 닫으며 밖으로 나오자 뒤에서 다시 철커덩 소리가 크게 울린다. 마치 방금까지 속해 있던 마법의 세계가 닫히는 소리 같다. 순간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현실의 좌표가 잠시 흔들린다. 모로가 말년에 미술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학생들에게 했다는 말이 떠오른다. 나는 다리입니다. 여러분은 지나가거나 혹은 지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 다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어지는지는 결국 그 길 위에 서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0: 이번엔 이런 맛이구나. KBS 오디오북.
1: 자코메티 미술관. 영원히 걷는 남자. 나에게 자코메티는 한 장의 사진이다. 비가 내리는 거리. 화면을 위아래로 가르는 가느다란 가로수 한 그루. 그 오른편 사진 한가운데에 나무줄기만큼이나 가늘고 작은 남자가 구부정한 자세로 찻길을 건너고 있다. 가로수와 건물 사이의 공간은 텅 비어 한없이 넓어 보이고 그는 그 공간을 가로지르기 위해 애쓰는 듯 보인다. 우산도 없이 외투자락을 머리 위로 끌어올려 얼굴을 반쯤 가린 채 어깨를 잔뜩 웅크리고 오른손은 주머니에 넣은 채 왼손으로는 외투 앞자락을 붙들고 있다. 허술하게 뒤집어 쓴 외투 꼭대기에 무엇인가가 매달린 듯 몸 전체가 위로 잡아당겨지는 느낌이다. 외투 깃사이 좁은 틈으로 얼굴을 내밀고 앞을 응시하는 눈매는 치켜떠져 있고 미간은 가볍게 찌푸려져 있다. 이 남자가 이 길을 건너는 데는 영원의 시간이 필요할 것만 같다. 이 남자, 자코메티다. 1961년 사진작가 앙리 카르티의 브레송이 포착한 순간이다. 세상은 자코메티를 20세기를 대표하는 조각가 혹은 현대 조각에서 경매 최고가를 기록한 작가라는 수식으로 소개할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자코메티는 이 사진에서 시작된다. 이 쓸쓸한 사진을 처음 우연히 보았던 순간 가슴이 철렁하도록 각별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2: KBS 오디오북.
1: 걷는 존재. 사진 속 남자가 자코메티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의 조각 걷는 남자가 겹쳐 떠올랐다. 처음 책에서 걷는 남자를 보았을 때 가늘고 긴 다리를 크게 내딛고 상반신을 살짝 기울인 형상이 한자 사람인자를 확대한 것처럼 보였다. 그 단순한 형상이 오래도록 머릿속에 남았다. 그러나 실제 작품을 여러 미술관에서 마주하면서 깨닫게 되었다. 뼈대만 남은 듯한 형상임에도 그 인체는 분명히 공간 속을 통과하고 있었다. 단지 걷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움직임과 공간, 그리고 그 사이에 흐르는 시간까지 함께 있었다. 더 나아가 그 조각과 내가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순간, 전시실의 공기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오브제가 아니라 하나의 존재였다. 그는 바람처럼 가볍게 공기를 가르며 걷는 듯하지만 두 발은 움직임을 그리고 있음에도 바닥에 완전히 붙어 있고 그의 몸과 하나가 된 땅이 무거움을 함께 끌어가고 있다. 이 세상 누구와도 교감하거나 동행할 수 없이 혼자서 가야만 하는 길이 고독해 보였고 그럼에도 단호하게 성큼 내딛어야만 하는 그의 걸음걸이가 고단해 보였다. 아주 오래전에 로댕이 보여주었던 걷는 남자와도 비교해 볼 수 있다. 로댕의 남자는 근육질의 강인한 몸과 힘차게 앞으로 내딛은 두 다리로 단단하게 땅을 디디고 서 있다. 비록 머리가 없지만 힘을 내뿜는 신체를 보면 일종의 선망과 든든함이 느껴진다. 그런데 지금 자쿠메티에 여리고 가는 남자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는 듯 위태롭다. 그의 시선은 나를 외면하지만 어쩌면 내가 길에서 스쳐 지나간 그 사람인 것 같아서 다시 돌아보게 한다. 많은 곳에서 이 작품을 걷는 사람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나는 걷는 남자와 서 있는 여자를 함께 본 이후로 이 작품을 꼭 걷는 남자라고 부른다. 그의 조각에서 특히 걷는 남자를 발표한 1960년대 이후 대부분 작품에서 남자는 걷고 있는 반면 여자는 두 팔을 옆으로 붙인 채 정면을 응시하는 부동의 자세로 표현된다. 이 두 조각을 함께 보면 걷는 남자와 부동의 자세로 땅에 박힌 듯 움직이지 못하는 여자 사이의 대비, 갈등, 안타까움. 그 둘 사이에 놓여있는 그러나 결코 가까워지지 못하는 공간의 의미 전부가 눈에 들어온다. 그래서 이 조각은 걷는 사람이 아니라 걷는 남자여야 한다. 비 오는 거리에서 구부정하게 걷는 사진 속 자쿠메티와 공간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가는 조각 속 남자가 겹쳐질 때 나에게 이 사진은 곧 자쿠메티 그 자체가 된다. 그 쓸쓸함과 고독, 그러나 멈추지 않는 움직임까지. 사진 속 거리 표지판에서 이곳이 파리 14구 알레지아가임을 확인했을 때 나는 그가 걸었던 길을 나도 걸어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회화에서 조각으로. 자쿠메티는 1901년에 이탈리아와 접경한 스위스 산악지역의 작고 아름다운 마을 스탐파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조반니 자쿠메티는 후기 인상주의풍의 화가로 명성을 얻고 있었다. 어린 알베르토는 자연스럽게 그림과 조각을 접하며 성장했고 아버지는 아들의 예술적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제네바 미술학교에 다니도록 하였다. 그러나 학교 교육은 그에게 맞지 않았다. 18세의 학교를 떠난 그는 아버지와 함께 이탈리아를 여행하며 옛 거장들의 작품을 직접 보았다. 교과서가 아니라 실제 작품 앞에서 배우는 시간이 더 큰 자극이 되었을 것이다. 이후 아버지는 그에게 파리로 갈 것을 권한다. 전통적 시험과 규범에 얽매인 국립미술학교 대신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 아카데미 드 라 그랑드 쇼미에르에서 스스로의 길을 모색해보라는 제안이었다. 자쿠메티는 1922년 1월 파리에 도착해 약 5년간 그랑드 쇼미에르에서 공부하며 예술가로서의 삶을 시작한다. 그는 진로를 그림이 아닌 조각으로 정했다.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분야였기 때문에 조각을 선택했다고 훗날 고백했다는 말은 그의 출발이 이미 질문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준다. 그의 스승 앙투안 브루델은 로댕의 제자이자 조수로 15년간 일한 뒤 독립해 자신만의 조각 세계를 구축한 당대의 주요 작가였다. 로댕이 살아있는 듯한 인체 묘사로 인간의 내적 감정과 고뇌를 강렬하게 드러냈다면 브루델은 고대 그리스 조각에서 영감을 받아 보다 정적이고 절제된 조형미, 건축적인 구조를 중시했다. 로댕의 혁신을 계승하면서도 다른 방향을 제시한 셈이다. 그러나 자쿠메티가 찾고 있던 길은 스승의 방식과는 달랐다. 그는 눈앞의 모델을 본다는 것과 그것을 3차원의 조각으로 만든다는 것 사이의 간극이 무엇인지 끝내 이해하고 싶어 했다. 이 질문은 종종 스승과의 긴장으로 이어졌다. 그는 브르델의 지도 방향을 따르기보다 루브르 미술관에서 이집트와 고대 문명의 유물을 관찰하며 인체와 형태에 대한 생각을 확장했고, 동시에 입체주의가 보여준 해체된 구성에 매혹되어 실험적인 시도를 이어갔다.
3: KBS 오디오북.

독자적인 방향을 구축해 나가다. 그랑드 쇼미에르가 자리한 몽파르나스는 19세기 말 몽마르트르가 그러했듯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젊은이들이 문학과 예술을 논하던 중심지였다. 르돔, 로통드, 셀렉트, 쿠폴 같은 카페에는 언제나 불이 켜져 있었고 밤이면 술과 토론이 뒤섞였다. 헤밍웨이가 파리는 언제나 축제와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해서 그려낸 바로 그 시절이다. 모두가 카페에 모여 술을 마시면서 함께 예술을 고민하고 토론하던 시기였다. 자쿠메티 역시 이 카페들에서 만난 화가, 조각가, 시인들과의 교류 속에서 사유를 확장했고 점차 자기만의 방향을 모색해 나갔다. 1925년, 그는 스승 브르델이 운영하던 단체전에 두 점의 작품을 출품한다. 파리에 온 지 3년 만에 처음 세상에 자신의 조각을 내놓은 것이다. 한 점은 동생 디에고의 두상을 고전적으로 표현한 작품이었고, 다른 한 점은 여성의 흉상을 세 개의 입체 덩어리로 구성한 추상 조각이었다. 인체를 소재로 삼았지만 전혀 다른 두 언어를 병치한 셈이다. 이 추상 작품을 두고 브르델이 이런 작업은 집에서는 할 수 있지만 밖에 내놓지는 않는다고 말했다는 일화는 그 시도가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를 보여준다. 막 출발한 조각가 자쿠메티가 이미 전통과 실험 사이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후 그는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전통 조각, 입체주의의 영향을 받아 대상의 볼륨을 분해하고 기하학적으로 재구성하는 추상 조각을 발전시킨다. 숟가락 여인, 커플 등이 이 시기를 대표한다. 형태를 단순화하고 구조화함으로써 시간을 초월하는 본질적 형상을 찾고자 한 시도였다. 1926년 12월, 자쿠메티는 동생 디에고와 함께 작업실 겸 숙소를 구해 이폴리트 맹드롱가 46번지로 이사한다. 몽파르나스에서 멀지 않은 곳, 23제곱미터 남짓한 협소한 공간이었다. 마당을 둘러 허름하게 지어진 2층 건물에 여러 작업장이 나뉘어 있었고, 그의 작업실은 마당을 향해 문이 난 1층이었다. 한쪽 구석에는 침대가, 반대편에는 가파른 나무 계단으로 오를 수 있는 작은 메자닌이 있어 디에고가 지냈다. 난로 하나뿐인 방, 바깥에 있는 수도와 화장실, 불편하고 비좁은 이 공간에서 자쿠메티는 훗날 명성과 부를 얻은 뒤에도 1966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작업을 계속한다. 그의 예술은 이 공간을 떠나지 않았다. 때마다 새로운 자쿠메티를 만날 수 있다. 2층 전시실로 올라가면 천창에서 자연광이 환하게 내리는 작은 전시장이 중앙에 자리 잡고 그 곁에 안락 의자가 놓인 서재가 마련되어 있다. 이곳에 과거의 전시 도록들이 모두 비치되어 있어 자쿠메티의 삶과 작품에 관해 미술관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다. 나는 여기에서 자쿠메티와 앙드레 브르통, 초현실주의 친구들 전, 자쿠메티와 살바도르 달리 전 도록을 통해 초현실주의 시기 자쿠메티의 작품 세계를 발견한 것이 큰 기쁨이었다.

여러분은 지금 골목길에서 만나는 예술가들의 삶, 미술 에세이, 파리의 작은 미술관을 들으셨습니다. 화가가 살아생전에 벽을 칠할 페인트의 색깔, 각 작품들이 배치될 위치, 관람객의 동선까지 예측하여 구상한 미술관이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런 미술관이라면 문을 들어서면서부터 예술가의 머릿속에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28번째

0: 병원장님 오신다는 게 싫어요?
1: 아니요. 왜요?
0: 아니, 평소 같았으면 이건 기회다, 기다려라, 내가 꼭 인사를 한다 막 이러면서 정말 쓸데없이 투지를 불태울 것 같았는데 지금 좀 표정이...
1: 내 표정이 어때서요?
0: 썩었어요.
1: 거참, 말이 너무 심하네.
2: 승범은 제 잘난 얼굴을 쓰다듬었다. 정미가 키득거렸다.
0: 아, 배신자에게서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좋은 복수네.
1: 좋은 복수죠.
2: 승범은 정미의 말을 따라했다. 그녀의 말처럼 그 독한 원장한테서 인정받을 기회에 기분이 좋아야 정상이었다. 그러나 공실의 뼈를 긁어모으는 그 순간이 자신을 다독이던 수정의 단단한 손이 계속 떠올랐다. 그 기억에 기분이 가라앉았다.
0: 난 또...
1: 난 또?
0: 질투하는 줄 알았네.
1: 무슨 말이에요?
0: 송기현 씨가 아까 나한테 번호 준 거 못 봤어요?
1: 언제요?
0: 아까 갈 때 나를 막대한 여자는 이 쌤이 처음이요 라면서 전화번호 주고 갔어요. 나 진짜 그런 말하는 사람 처음 봤잖아. 그 드라마가 사람 여럿 망쳐놨네.
3: 송기훈 이 바람둥이 자식 같으니 다른 데에 정신 팔린 그 사이에 작업이 들어가? 감히 누구한테?
2: 얼굴이 벌개지도록 분노가 치솟다가 자기가 뭐라고 화를 내는가 싶어 승범은 어깨를 늘어뜨렸다.
1: 그렇지. 정미도 연애하고 그래야지.
2: 저렇게 좋은 여자가 친구라는 이름으로 언제까지 자신의 뒤치다거리를 하게 둘 수는 없었다.
1: 아, 그렇구나.
0: 아, 관심도 없었구나. 그럼 나 먼저 퇴근해요.
1: 아니 그게...
2: 승범이 손을 뻗으며 무어라 얘기하려고 했지만 정민은 가방을 챙겨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의원 문을 열었다. 허공에 뻗은 손을 물끄러미 보던 승범은 이내 고개를 돌렸다. 종소리가 들리고 정미가 나가자 그 틈으로 잽싸게 의사 귀신 조근우가 들어왔다. 그리고 퇴근하는 정미의 등에다 대고 인사했다.
4: 지금 퇴근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2: 들릴 리가 없는데도 조근우는 매번 인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승범은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여름이 지나자 그렇게 길던 해가 짧아져 있었다. 익숙했던 시간의 하늘이 어둑해져 설핏 비가 오려나 싶어 하늘을 봤다. 회색 하늘에 금성이 반짝였다. 건물에서 나온 정미가 집 방향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본 승범은 맞은편 한약방을 봤다. 주황빛 조명이 켜진 내부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 이제 저들이 가면 저녁 장사가 시작될 것이다.
4: 그런데 말입니다.
2: 조근우가 귓가에서 속살거렸다.
3: 아이씨, 깜짝이야.
2: 어느새 옆으로 다가왔는데

0: 왠지 승범이 대놓고 깜짝 놀라자 조근우는 인상을 찌푸렸다.
1: 깜짝이야. 너무 갑자기 말씀하셔서 절대 귀신이라서 놀란 거 아니고 제가 오늘 좀 생각이 많아져서. 근데 무슨 일이십니까?
0: 변명이 점점 길어지는 걸 자르고 묻자 조근우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조근우는 평소 한의원 저녁 퇴근 시간에 맞춰 출근하고 침구실 끝에서 예약 귀신 환자를 진료했다. 오늘은 수술 귀신 환자가 있기에 미리 와 있다가 잠시 나갔다가 온 듯했다. 그가 복도 끝 침구실로 앞장서서 걸으며 말했다.
2: 오늘 그 수술 예약에 잡혀있는 유시영 귀신 환자분의 접합수술 말입니다.
0: 기억나기 쉽게끔 조근우가 손짓으로 제 머리를 떼어 앞으로 내밀었다. 그 모습에 승범이 펄쩍 뛰어올랐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떨어진 머리가 승범을 따라 움직이다가 다시 제자리에 돌아갔다.
1: 귀신이라 그런 일이 쉽구나. 그래도 그렇지.
0: 승범은 원망스럽게 조근우를 째려봤다.
1: 누군지 알겠어요.
0: 처음 수정 한약방에서 만났던 머리를 옆에 낀 남자 귀신이었다. 청소년 정도의 앳되고 창백한 얼굴이 손 안에서 움직이던. 얼마나 식겁했던지 지금처럼 그 자리에서 펄쩍 뛰어오르지 않았던가. 그때를 떠올리니 귀신 환자분에게 미안해졌다.
1: 떨어진 목을 이어붙이는 건 말이죠. 그건 조 선생님의 권한이니 마음대로 하시면.
2: 그리하려고 했는데 접합 부위를 검사하다가 난감해졌어요.
1: 검사요?
2: 보시면 압니다.
0: 의사 귀신은 침구실로 들어섰다. 침구실은 8개의 침대가 나열되어 있고 2개의 침대마다 칸막이를 세웠다. 제일 끝 2개는 일반 환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곳은 귀신 환자들을 위한 자리였다. 조근우가 8번째 침대에 쳐진 커튼을 걷자 언제 왔는지 그곳에 문제의 귀신 환자가 앉아있었다. 품엔 소중한 머리를 안고서. 그 모습을 본 승범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가만히 쳐다보니 창백한 얼굴과 대비되게 몸은 푸른 빛이 감돌았는데 다른 귀신 환자에게선 볼 수 없던 빛이었다. 나중에 공실이나 수정에게 물어보기로 하고 승범은 조근우가 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유시영은 조근우와 승범의 등장에 더벅머리를 만지작거리던 두 손을 들어올렸다. 푹 파인 눈이 끔뻑거리고 너덜너덜한 입술이 씩 웃었다.
3: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수술하기 정말 좋은 날 아닙니까?
2: 네, 유시영 귀신 환자분. 오늘 컨디션이 좋아 보입니다.
3: 정말이지.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2: 네, 저도 유시영 귀신 환자분을 수술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럼 잠깐 제가 머리를 잡아도 될까요?
0: 조근우가 묻자 활짝 웃던 남자의 입술이 굳었다. 잠시 멈칫거리던 그의 팔이 조근우에게로 쭉 뻗었다. 머리가 앞섰다. 드리민 머리를 조심히 붙든 조근우가 승범을 돌아봤다. 눈짓으로 가까이 오라고 한다. 승범이 가까이 다가가자 의사 귀신은 머리를 찢어진 목의 단면에 맞췄다.
2: 목과 머리를 접합하려면 이 너덜거리는 부위를 어느 정도 잘라내고 붙일 겁니다. 다행히 혼백이라 목에 철심을 박는다는 거는 시도 안 할 거고요.
0: 허리를 숙여 조근우의 설명을 듣던 승범이 일순 멈칫거렸다.
2: 이제 알아보시겠습니까?
1: 이건...
0: 조근우가 승범을 돌아보며 물었다. 귀신 환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상태 설명을 하지 않은 그의 눈이 승범을 향했다. 승범은 그와 눈을 마주치다가 머리와 목과 연결되는 부분을 봤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귀신 환자의 머리와 이어지는 목 부분의 단면은 몸통과 이어지는 목보다 현저히 컸다. 즉, 머리와 목.

0: 어떻게 할까요?
1: 의사 귀신 조근우는 처진 눈을 끔뻑거렸다. 그의 얼굴에 짙은 피로가 덕지덕지 붙어있었다. 승범은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움켜쥐다가 고개를 들었다.
2: 혹시 분리됐을 때 목이 수축됐다든가?
1: 수술 전 준비하겠다는 말로 대충 둘러대고 침구실 밖으로 나온 둘은 서로를 향해 머리를 맞대고 수군거렸다.
0: 살아있는 몸이라면 그런 추측이 가능하겠지만 혼백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그럴 리가요.
2: 그냥 수술하면 안 되나요?
0: 의사로서의 양심이 있죠. 아,
2: 그렇지. 죽었다 해도 양심은 지켜야지.
1: 물론 승범 본인이라면 당장에 수술했을 것이다.
2: 그러면 어떻게 해요?
1: 승범은 귀찮아하는 표정을 여실히 드러냈다. 내내 고민과 생각이란 걸 했더니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다.
0: 그건 제 소관이 아니지만.
2: 아니지만?
1: 승범은 자꾸 뜸을 들이는 그를 재촉했다.
3: 어서 빨리 말을 해!
0: 진짜 몸과 머리를 찾아줘야죠.
2: 누가요?
0: 누구긴요?
1: 그것까지 일러줘야 하냐는 표정으로 조근우는 승범을 올려다봤다. 승범은 머리카락을 뜯다가 눈을 가렸다. 가리나 뜨나 암담하긴 마찬가지였다. 몸과 머리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준단 말인가? 승범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다. 의사 귀신이 이제는 뻐근하지도 않을 목을 주물렀다.
0: 어쨌든 이번 수술은 못하겠다고 귀신 환자분께 말을 해야겠습니다. 그 정 모르시겠다면 일단 귀신 환자분께 물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2: 물어봐요?
0: 어디서 머리를 주었는지요. 끔찍한 사건이 아니라면 그 근방에 있지 않겠습니까?
2: 끔찍한 사건?
1: 자꾸 자신이 하는 말을 도돌이표처럼 되묻는 승범이 슬슬 귀찮아지기 시작한 조근우였다.
0: 일단 두 명 이상의 귀신 머리와 몸이 분리가 되었으니
1: 그는 두 손을 붙였다가 떼었다. 마저 보던 승범의 머릿속에서 누군가가 시신의 목을 썰었다. 승범이 비명을 내지르다가 입을 틀어막았다. 조근우는 다소곳이 두 손을 하얀 가운 주머니에 넣었다.
0: 귀신 환자의 히스토리를 물어봤습니까?
1: 그럴 리가. 그냥 머리와 몸을 붙여달래서 알았다고 답했을 뿐이었다. 하얗게 질리는 승범의 얼굴을 본 조근우는 빤한 상황에 고개를 까닥였다.
0: 지금 물어보면 되겠군요.
1: 조근우는 어깨를 으쓱이고는 침구실로 들어갔다. 승범은 입술을 짓씹었다. 귀신 환자의 한을 파고들면 들수록 명치가 꽉 막히고 뱃속이 화탓했다. 뜨거운 무언가가 목구멍으로 치받고 눈가가 시큰한 느낌이 너무 싫었다. 그냥 아픈 곳이 있다면 풀어주는 곳이 편하지 과거 따위가 무슨 소용인가. 그래서 공실의 한에선 그렇게 울어댔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0: 자, 유시영 귀신 환자분.
4: 네.
0: 저희가 물어볼 게 있습니다.
4: 뭔가요?
0: 큰일은 아닙니다. 검사한 결과를 보니 그 귀신 환자분의 머리가.
1: 앞서 들어간 조근우의 목소리가 침구실에서 들려왔다.
2: 그래, 그냥 일단 찾아볼 테니 어디서 그 머리를 찾았는지 묻는 거야. 그리고 그 주변을 찾아보다가 정 못 찾겠으면 지금 있는 머리를 붙여준다고 해야지. 조 선생의 양심도 사라진 다른 이의 부분이 없다면 지켜줄 테고. 협상하는 거야, 내 전문이지.
1: 머리를 빠르게 돌려서 나온 결과에 수긍하는 순간 침구실이 소란스러워졌다. 눈앞에서 조선생이 휘청거리고 그 사이로 머리를 옆구리에 낀 유시영 귀신이 뛰쳐나왔다. 승범이 두 손을 들었다.
5: 잠깐만! 환자분 진정하시고!
6: 잡아요!
1: 의사 귀신의 소리침에 멈칫거리던 귀신 환자가 승범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얼결에 조 선생의 말처럼 그를 붙들려고 했으나 유시영은 무슨 럭비를 하듯 머리를 옆구리에 끼고 반대쪽 어깨로 승범의 가슴을 들이받았다. 격심한 고통과 함께 몸이 붕 떴다. 악하고 비명지를 사이도 없이 침구실에서 복도로 튕겨나간 승범은 벽에 부딪혀 바닥에 뒹굴었다. 눈앞에 유시영의 발이 사라지는데도

0: 숨을 삼키려고 하지만 그러질 못했다. 입에서 뚝뚝 흐르는 액체가 피인지 침인지 분간되지 않았다. 저 멀리서 조근우가 달려와 옆에 앉았다. 손을 대려고 하지만 닿지 않았다.
1: 아,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2: 전혀 괜찮지 않다.
0: 승범은 가슴을 부여잡았다. 귀신 환자 어깨에 부딪힌 부분에서 고통이 온몸으로 퍼졌다. 옆에서 소리치는 조근우의 목소리가 아득했다.
1: 숨을 쉬어보십시오. 천천히요.
0: 상태를 본 조근우의 지시대로 천천히 숨을 쉬려고 노력해봤다.
1: 잘하고 계십니다. 천천히 들이쉬었다가 내쉬었다가
0: 숨이 조금씩 기도로 들어와 캡으로 이동한다. 이제야 숨이 제대로 쉬어졌다. 기침이 터져나왔다. 긴 숨과 함께 잔뜩 힘이 들어가 경직되었던 팔다리가 풀어졌다. 어찌라던 눈앞이 선명해지고 늘 피로에 찌든 조근우의 얼굴에서 걱정이 보였다. 승범은 손등으로 축축한 입가를 닦아냈다. 다행히 피는 아니었다.
1: 괜찮으세요?
2: 어때 보여요?
0: 한순간의 격통은 한풀 꺾였지만 그래도 고통은 남아있었다.
1: 예, 상당히 아파 보이네요. 손끝부터 천천히 움직여보세요.
0: 그의 지시대로 손끝을 움직이고 발끝을 그리고 몸을 움직였다. 가슴을 붙잡고 일어나 앉게 되자 조근우는 어깨를 늘어뜨렸다.
1: 지금은 어떻습니까?
2: 큰 돌에 얻어맞은 것 같아요.
1: 그 뼈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 내일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세요.
0: 밭은 숨을 쉬는 승범을 보던 조근우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1: 그런데 말입니다.
0: 승범이 그를 마주봤다.
1: 저는 이렇게 선생님을 만질 수 없는데 유시형 귀신 환자분은 어떻게 선생님을 칠 수가 있죠?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 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김봄 2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21세기 들어 지구는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찌는 듯한 더위는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 만큼 대비를 잘해야 하는데요.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많이 마십니다. 또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말고 산업 현장에서는 되도록 실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요. 만약 현기증, 메스꺼움, 근육경련과 같은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물을 뿌려 빨리 몸을 식혀줘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렇게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면 물놀이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선 물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자신의 체력과 능력에 맞게 물놀이를 해야 합니다. 또 껌과 음식물을 문 채로 수영을 하면 기도를 막아 질식 위험이 있는 만큼 주의하고 특히 음주 수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만약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일단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가급적 주위의 물건들을 이용해 안전하게 구조합니다. 또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는 식중독 발생 위험도 높아지는 만큼 먹을거리 안전에도 주의하면서 건강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재난재해와 안전사고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30일 새벽 4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특보사항입니다. 경남권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이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우리나라 부근 해상의 기상개황입니다. 오늘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 해상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서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 일부 섬 지역에는 안개가 더 짙어지면서 이슬비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까지는 첫 문제로 바닷물 높이가 높아지는 기간입니다. 해안가 저지대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해상별로 자세한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앞바다. 남산 해제 서풍 2에서 6m로 불겠고 맑겠습니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 중부 먼바다. 남산 해제 서풍 4에서 8m로 불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앞바다. 서해지 북서풍 4에서 7m로 불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북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는 서해지 북서풍, 바깥 먼바다는 남서해지 서풍 5에서 8m로 불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남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는 서해지 북서풍, 바깥 먼바다는 남서해지 서풍 5에서 8m로 불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앞바다. 서해지 북서풍 4에서 7m로 불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 서해지 북서풍 5에서 8m로 불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동쪽 먼바다. 서해지 북서풍 5에서 8m로 불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앞바다. 서해지 북서풍 4에서

바다. 선어제 북서풍 유계수 9m로 물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선어제 북서풍 2에서 6m로 물겠고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안쪽 먼바다. 선해지 북서풍 4에서 9m로 물겠고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 북선해지 북풍 4에서 9m로 물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 선해지 북서풍 3에서 8m로 물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남쪽 먼바다. 남선 해제 서풍 4에서 9m로 물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북쪽 먼바다. 오전 선해제 북서풍 오후 남내지 남서풍 6에서 10m로 물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 선해제 북서풍 오전 4에서 9m, 오후 4에서 8m로 물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 선해제 북서풍 안쪽 먼바다 5에서 10m, 바깥 먼바다 6에서 12m로 물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안쪽 먼바다 0.5 내지 1.5m, 바깥 먼바다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 남선해지 서풍 2에서 5m로 물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먼바다. 남선해지 서풍 4에서 8m로 물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선해지 북서풍 6에서 12m로 물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바다. 오전 선해지 북서풍 6에서 12m, 오후 남내지 남서풍 6에서 10m로 물겠고 맑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1에서 2.5m, 오후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대화태. 오전 선해지 북서풍 오후 남내지 남서풍 5에서 10m로 물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연해주. 북내지 북동풍 5에서 10m로 물겠습니다. 구름 많이 끼겠고 오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중국해. 남선해제 서풍 6에서 9m로 물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규슈 서해. 오전 선해제 북서풍 오후 북선해제 북풍 6에서 9m로 물겠고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규슈 남해. 오전 선해제 북서풍 오후 북선해제 북풍 6에서 9m로 물겠고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3시 현재 각 지방의 일기 실황입니다. 먼저 러시아 지역입니다. 하바로프스크 바람 없고 1400헥토파스칼 16.8도 대지에 서풍 1m 1400헥토파스칼 17.3도 블라디보스톡 남동 5m 1400헥토파스칼 19.4도 북한 지역입니다. 선봉 바람 없고 1300헥토파스칼 22.9도 청진 남풍 1m 1400헥토파스칼 24도 김책 바람 없고 1300헥토파스칼 25.2도 신의주 서풍 1m 1900헥토파스칼 26.5도 원산 서풍 3m 1600헥토파스칼 28.5도 평양 동풍 1m 1010헥토파스칼 26.2도 해주 북서 2m 1900헥토파스칼 25도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속초 남서 1m 1005헥토파스칼 29.6도 백령도 동풍 1m 옅은 안개 1008헥토파스칼 23.6도 강릉 남서 3m 1005헥토파스칼 29.7도 동해

남풍 2m, 1500헥토파스칼 29.4도, 서울. 남서 2m, 1900헥토파스칼 25.8도, 인천. 남서 2m, 1900헥토파스칼 26도, 울릉도와 독도. 서풍 2m, 1500헥토파스칼 29.6도, 서산. 바람 없고 1010헥토파스칼 24.7도, 울진. 북서 2m, 1500헥토파스칼 27.7도, 포항. 남서 3m, 1600헥토파스칼 28.4도, 군산. 동풍 1m, 1011헥토파스칼 24.6도, 부산. 북동 2m, 1700헥토파스칼 28.7도, 통영. 북동 1m, 1700헥토파스칼 26.2도, 목포. 북서 1m, 옅은 안개, 1100헥토파스칼 25.6도, 여수. 북서 5m, 1900헥토파스칼 27.2도, 제주. 서풍 3m, 1010헥토파스칼 28.1도, 서귀포. 남서 1m, 1011헥토파스칼 26.1도. 일본 지역입니다. 와카나이. 남동 1m, 1200헥토파스칼 19.4도, 삿포로. 남동 4m, 1001헥토파스칼 20.3도, 네모로. 동풍 5m, 1600헥토파스칼 17도, 아오모리. 남서 1m, 1001헥토파스칼 21도, 센다이. 남서 2m, 1200헥토파스칼 22도, 와지마. 남서 2m, 1500헥토파스칼 27.4도, 도쿄. 북서 1m, 1400헥토파스칼 26.4도, 하치조 섬. 남서 5m, 1500헥토파스칼 27.7도, 사이고. 북서 1m, 1600헥토파스칼 28.1도, 마쓰에. 남서 3m, 1700헥토파스칼 28.2도, 오사카. 남서 2m, 1600헥토파스칼 28.7도, 시오노미사키 꽃. 서풍 2m, 1600헥토파스칼 27.8도, 이즈하라. 북서 5m, 1800헥토파스칼 28도, 후쿠오카. 남동 1m, 1900헥토파스칼 28.4도, 가고시마. 북서 2m, 1100헥토파스칼 28.4도, 시미즈. 북서 2m, 1800헥토파스칼 28.2도, 나제. 남서 1m, 1011헥토파스칼 26도, 나하. 남풍 1m, 1011헥토파스칼 28도, 미나미다이토섬. 바람 없고 1011헥토파스칼 25.3도, 지치지마. 북서 1m, 1100헥토파스칼 26.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조경모 예보관입니다. KBS 기상동보 잔금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0: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이틀 연속 코스피와 코스닥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급락을 거듭하자 금융당국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개인별 투자 한도를 설정해 총량 관리하는 방안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어제 신현숙 한국은행 총재, 이혁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긴급 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 결과 기본 예탁금 상향 등 이미 발표된 보완 조치를 모레부터 신속하게 시행하고 개인별 투자 한도를 총 투자금액의 20% 한도로 제한하는 등의 총량 관리와 과다 호가 부담금 같은 거래 비용 부담 가중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안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모두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예고하고 있어 실제 법안 표결은 31일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기소를 분리하면서도 보안수사, 요구권 실질화 등을 통해 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도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범죄자만 웃게 하는 악법이라고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축구대표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후폭풍으로 논란이 된 축구협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위리겐 클린스만 전 대표팀 감독과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 축구협회 행정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이용수 축구협회 부회장, 김승희 전무이사 등도 출석할 예정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어제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남미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브라질 국빈 방문을 마치고 우리 시간 오늘 새벽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엽니다. 이어 내일은 칠레 건국 영웅 베르나르도 오히긴스 동상에 헌화한 뒤 올해 출범한 칠레 신정부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어젯밤 10시 19분 일본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남남서쪽 53km 해역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현 해역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으로 인해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도 진동이 전달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전남 광주 경남 지역에 진도 2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진도 2의 진동은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이 느낄 수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현지 시각 29일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이날 종료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후 기준금리를 이같이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준금리 동결은 올해 1월, 3월, 4월, 6월에 이어 5차례 연속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상을 웃돌면서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더위는 오늘도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부산이 39도, 서울과 광주 34도 등 전국이 32도에서 39도를 나타내겠습니다. 특히 경남권은 체감온도 38도를 넘는 극심한 더위가 예상돼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백승주였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요로결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교적 흔한 질환인데요. 이유가 뭘까요? 소변길에 돌이 생긴다는 이름을 지닌 요로결석은 극심한 통증을 증상으로 합니다. 통증이 어느 정도길래 응급실을 찾을 정도인 걸까요? 요로결석을 경험한 분들은 재발에 대한 불안감도 있는데요. 재발이 잦은 질환일까요? 오늘은 요로결석에 대해 알아보고요. 발바닥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없는 평발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트로이 가브리엘라의 에브리데이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케이비에스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변길에 돌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요로결석을 경험한 분들은 극심한 통증을 기억을 하는데요. 얼마나 아프길래 통증부터 떠올릴까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비뇨의학과 김진우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요로결석은 원인을 궁금해하기 전에 통증에 대한 얘기부터 합니다. 그렇게 아픈가요?
1: 예, 요로결석 통증은 산통이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출산통증, 그리고 심근경색과 함께 극심한 통증으로 꼽힙니다.
0: 네.
1: 갑자기 옆구리에서 시작해서 밀려오는 게 특징이고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줄지 않아서 환자들이 대굴대굴 구르게 되는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통증 중에 하나입니다.
0: 네. 요로결석은 여름에 많다는 말도 하던데요. 위험을 높이는 요인들 중에 계절도 포함이 되나요?
1: 네, 맞습니다. 이게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소변이 농축되면서 소변 양이 줄게 되는데 이러면서 네. 결석 성분이 좀 더 침전되기가 쉬워지면서 네. 여름철에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수분 섭취 부족이 그 핵심 네. 원인입니다.
0: 요로결석은 소변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1: 정확히 말하면은 그 콩팥 신장에서 돌이 생성되는데
0: 네.
1: 그 돌이 이제 굴러 떨어지면서 신장에 있던 돌이 있으면 신장 결석, 요관으로 떨어지다가 걸리면 요관 결석, 그 다음에 방광에 있으면 방광 결석 이런 식으로 되지만 요로라는 소변길에서 생긴다기보다는 신장에서 네. 생겨서 내려오는 것으로 보시기 더 맞습니다.
0: 네. 그러면 그 소변길에 어디나 요로 결석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1: 예, 예, 맞습니다.
0: 요로결석의 원인이 뭔가요?
1: 원인은 우선 소변 속에 칼슘이랑 수산, 요산 등의 농도가 이게 불균형이 일어나지면서 결과적으로 수분이 부족해서 결정체들이 뭉치면서 생기는 것이 가장 흔한 원인이고요.
0: 네.
1: 물론 결석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결석이 자주 생기는 분들의 특징은 수분 섭취 부족이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0: 그렇게 돌이 생기고 통증이 심하다는 것 때문인지

0: 담석과 같은 질환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다르지 않나요?
1: 예, 담석이랑 그 심장결석, 요관결석은 아예 다른 분야인데요. 담석은 네. 그 흔히 쓸개라고 하죠. 담즙 성분들이 뭉치는 것고 네. 그거는 소화기관에 생기는 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 그 말하는 요로결석은 신장, 소변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생성기전이 다른데 네. 환자분들이 그 외래 진료에서 의사소통할 때도 두 가지 단어를 좀 혼용해서 헷갈리시는 아. 분들이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소변길에 생기는 요로결석. 또 담낭에 생기는 결석까지 위치부터 전혀 다른 질환으로 생각해야 되겠네요.
1: 예, 맞습니다. 위치도 원인도 다 진료과도 저희 신장결석, 요관결석은 비뇨기과에서 보지만 담낭에 생기는 담석은 외과나 혹은 소화기내과에서 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0: 남성들에게 요로결석이 더 많은가요?
1: 예, 남성이 여성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네. 하지만 최근에 또 식습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성 환자들도 충분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0: 남성들에게 좀 더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1: 그 정확한 건 알려진 바는 없지만 남성들이 좀 더 많이 생기고 남성분들이 좀 소변을 의식해서 그런지 수분 섭취량이 조금 적은 편들이 있고 또 알려진 바로는 그 정도가 있습니다.
0: 요로결석은 통증 때문인지 증상에 관심이 많은데요. 뭐 옆구리가 쑤시고 허리를 펼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 낮보다 새벽에 특히 더 아프다. 얘기가 많거든요. 요로결석의 증상은 어떻습니까?
1: 네, 흔히 말하는 옆구리랑 허리 통증이 대표적이고 새벽에 더 심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신장이 사실 우리 몸의 앞쪽에는 그 장이 지나가는 대장 소장들이 있고 소변이 지나가는 신장과 요관들은 등 쪽에 가깝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의 통증을 허리 통증이나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요관, 요로결석의 특징들은 몸을 안으로 약간 말듯이 숙이면 좀 통증이 덜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배를 웅크리면서 응급실로 오는 경우에는 요관결석을 좀 의심할 수 있다 이렇게도 알 수 있습니다.
0: 증상이 하루 종일 이어지는 건 아닌 거죠?
1: 예, 통증은 하루 종일 지속되기보다는 네. 왔다 갔다 간헐적 산통이라고 흔히들 표현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0: 옆구리나 허리 통증을 호소한다고 하셨는데요. 통증 외에 다른 증상도 있을까요?
1: 공반되는 흔한 증상으로는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 결석이 있는 통증이 다른 쪽으로 전파가 되면서 오심, 메스꺼운 증상, 그리고 실제로 구토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증상 등 잔뇨감, 이런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0: 그런 참을 수 없는 통증에 응급실로 가는 분들도 많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증상이 사라진 후에도 검사하면 요로결석은 진단이 가능한가요?
1: 네, 가능합니다. 증상이 없어도 영상에서 결석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응급실에서는 이게 급성 통증 시점에 검사하는 게 진단에 좀 더 유리하긴 합니다.
0: 진단은 이제 어떤 검사를 알게 되는 건가요?
1: 기본적으로 소변 검사, 초음파, 엑스레이 등을 할 수 있는데 그 요로결석의 존재를 확인하는데 가장 정확한 건 CT입니다. CT를 통해서 그 위치, 크기, 모양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0: 그런데요, 응급실에 갔는데 별다른 치료 없이 집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많던데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1: 그런 건 이제 통증, 우선은 밤에 같은 경우에 결석이 생겼다 그러면 밤에 응급하게 수술을 한다던가 쇄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약간 진통제를 주고 그리고 물을 많이 먹으면서 이제 약간의 자연 배출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낮에 이제 낮 시간에 다시 정확하게 비뇨기과를 응급실이 아닌 비뇨기과 방문해서 결석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어떤 치료를 할지 그런 식이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0: 그런데요, 요로결석에 급성과 만성이 있습니까?
1: 네, 급성에 뭐 갑작스럽게 통증이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 만성은 이게 결석이 위치가 있어도 요 소변에 나오는 길목을 꽉 막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막게 된다면은 오히려 그 통증이 없이 그냥 거기서 서서히 자라나는 결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0: 네. 그럼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체외 충격파 쇄석술이나 수술은 급성으로 온 요로결석의 치료인가요?
1: 급성 만성보다는 이제 결석의 크기나 위치 증상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데 예, 그렇게 됩니다.
0: 체외 충격파 쇄석술은 어떤 방법인가요?
1: 요거는 이제 조금 결석의 크기가 작고 요관에 걸려 있을 때 시도해 볼 수 있는 건데 장점으로는 네. 이제 마취를 하지 않고 환자분의 의식이 깨어 있는 상태에서 등 쪽에서 충격을 주면 그 에너지가 돌에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돌을 좀 더 작게 깨부수고 나오는 형태고요. 악은 돌은 이걸로 깨고 다음에 이제 환자가 물을 많이 먹고 걸어 다니면 이제 이후에 자연 배출을 꾀할 수가 있는 거고. 하지만 이 5mm를 넘어가는 약간의 큰 돌 같은 경우는 이제 체외충격파로 안 깨진 매우 단단한 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체외충격파를 해보고 하다가 안 돼서 이제 저희 같은 큰 병원을 오면 이제 수술로 제거를 하게 됩니다.
0: 시술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1: 체외충격파를 하게 될 경우는 약 1시간 정도가 걸리고요. 결석을 이제 저희가 내시경 수술로 제거한다고 하면은 짧게는 30분에서 아주 큰 돌의 경우에는 1시간, 2시간 정도까지도 진행을 합니다.
0: 물을 많이 마시라는 건 어느 정도를 마셔야 될까요? 자연 배출을 돕는 거잖아요.
1: 예, 그렇게 돼요. 학회에서 권고하기는 약 2,500cc, 약 하루에 2.5리터 정도 그 물을 먹으라고 권장하는데 요거 해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조금 많이 먹어야 돼서 환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긴 하지만

0: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알코올이라는 것 자체가 또 알코올과 탈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석 형성에 또 좀 불리할 수 있어서 권장하지 않고 그냥 결석 배출을 목적으로 할 때는 그냥 생수를 2.5리터 정도 먹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 체외 충격파 재석수를 했는데도 계속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0: 예, 그런 경우들은 반복적으로 체외 충격파를 일주일 간격 혹은 2주일 간격으로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1: 그러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복하기도 하는 건가요?
0: 예,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환자들이 통증이 있기 때문에 한 시간 이상은 하지 않게 되고요. 한 번에 한 시간 하고 나서 1, 2주 있다가 돌이 조금 더 작아지거나 하면 다시 또 한 번 한 시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 세 번에서 네 번째쯤에 예를 들어서 돌이 금이 가면서 쭉 빠지거나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번 했다고 남아있다고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 체외 충격파 재석술은 1차 병원에서도 가능한 치료인 거죠?
0: 예, 맞습니다.
1: 그래도 안 되면 수술을 하는 건가요?
0: 네, 쇄석술로 효과가 없던가 아니면은 결석이 너무 크면은 저희들이 봤을 때 이거는 쇄석으로 안 될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면 이제 수술적 치료로 넘어가게 됩니다.
1: 수술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방법이 다양한지도 궁금한데요.
0: 예, 현재 지금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내시경 수술로 하는 방법입니다. 소변이 나오는 요도를 통해서 내시경을 방광을 지나서 요관까지 들어가서 결석을 접근한 다음에 그 내시경에서 이제 조그만한 레이저가 하나 나옵니다. 레이저로 돌을 다 부수고 다음에 인형 뽑기 같은 집게로 돌을 다 끄집어내는 요관 내시경 수술이 표준 방법입니다.
1: 내시경 수술이라서 회복도 빠르겠네요.
0: 예, 그 환자분이 크게 문제가 있는 분이 아니라면은 수술하고 다음 날 퇴원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1: 시술을 여러 번 했음에도 안 되면 수술을 이제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은가요?
0: 예, 저희 같은 그 큰 병원에는 이렇게 1차 병원에서 쇄석술을 했는데도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네. 그런 경우에 직접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아, 이건 체외 충격파로 안 깨질 정도로 매우 단단한 돌이었다라는 걸 저희가 좀 보고 봅니다.
1: 네.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수술하지 않고 시술적 치료부터 하는 이유가 또 있는 건가요?
0: 요거는 약간의 그 치료하는 의사와 환자들 간의 선호도의 차이가 있는데 네. 그 결석이 몸에 있는 거를 빨리 빼고 싶어하는 사람은 수술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전신 마취를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마취가 좀 겁이 나거나 입원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1차 병원에서 쇄석술로 어떻게든 빼보려고 하고 그거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게 있습니다.
1: 네. 유난히 돌이 잘 생기는 사람이 있는 건가요?
0: 예, 그 말했듯이만 그 돌이 종류가 사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 돌들의 다 원인들이 있는데 유전적으로 돌이 잘 생기는 사람도 있고 물을 적게 먹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수술을 해서 탈수가 좀 잘 되는 사람은 돌이 잘 생기기도 하고 갑상선, 부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 외 유전적으로도 결석이 잘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 네, 그럼 시술이든 수술이든 치료 후에 다시 또 생길 수도 있겠네요.
0: 이게 단순히 물을 안 먹어서 생긴 결석이 아니라 유전 혹은 뭐 여러 가지 기타 병들로 인해 체질적 요인이 있으면은 재발이 꽤 높은 편이고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압니다. 이게 어떤 통증이 왔을 때 6개월, 1년 뒤에 왔을 때 예전에 했던 돌 수술을 또 해야겠구나라는 걸 본인들이 알고 내원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1: 다시 생기면 또 같은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건가요?
0: 예, 대부분은 했던 방법 내시경 수술로 같이 하게 됩니다.
1: 요로 결석을 경험한 분들이 재발을 막기 위해서 신경 쓰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0: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2리터 이상의 충분한 섭취 그리고 뭐 짠 음식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을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은 좀 자제를 부탁드리고요. 돌이 한번 생겼었던 사람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초음파 엑스레이 등 가까운 병원에서 추적을 해서 너무 커져서 큰 수술을 하기 전에 작은 결석일 때 제거를 그때그때 해주는 것이 차라리 재발 방지에 더 도움이 됩니다.
1: 네. 요로결석을 한번 경험한 분들은 증상으로 전조증상이라는 걸 좀 알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어떤 증상에 민감해야 될까요?
0: 그 옆구리 통증과 그 약간의 그 아랫배 쪽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이제 본인이 그 비슷 그 신장에서도 생기는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양쪽 신장에서 한쪽에 생기는 분들은 자기 통증을 자기가 좀 아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통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여자분들 수술하고 나서 물어보면은 결석 통증이 출산할 때보다 더 아팠다.

0: 라고 말씀드리시긴 해서 네. 이게 통증이 저희는 남자들은 출산 날 통증은 모르니까 이제 약간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게 요관결석 통증이 그 정도 심한 거구나라고 추측하고 저희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요로결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비뇨의학과 김진우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카이의 내 고향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케이비에스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쪽 발바닥 가운데로 움푹 들어간 부분이 없는 경우가 평발로 불리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느 정도 안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평발로 진단되는 기준이 있는 걸까요? 평발이 주는 일상의 불편이나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서울시 서남병원 정형외과 이우천 과장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발 모양이 다 같은 것 같아도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평발도 있고 칼발로 불리는 아치가 높은 발도 있지 않나요?
1: 그렇습니다. 발이 사람마다 얼굴 다르듯이 네. 발 모양도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이 양발이 근데 대개는 비슷하지만 네. 어느 분은 또 한 발은 평발이고 한 발은 아니고 그런 경우도 드물게는 있습니다. 정도가 다른 거죠. 그래서 아주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0: 발은 체중이 실리기 때문에 더 관심이 높은 것 같은데요. 아치가 낮고 높고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생김새의 차이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하중을 이겨내지 못하는 상황이 문제인 걸까요?
1: 발이 그저 모양에 따라서 평발이면 뭐 어떻고 뭐 칼발 또는 요적이면 어떻고 이런 그런 관점에서 이제 뭐 모양이 어떠면은 기능이 어떻다 그런 것보다도 발은 참 그 기능이 묘합니다. 이 지면에 디디고 서 있는 상태 그럼 우리가 울퉁불퉁한 지면에도 서 있고 평평한 지면에도 서 있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면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발이 유연해야 됩니다. 뻣뻣하면은 그런 지면에 이렇게 바닥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걸음을 걸어 나갈 때 또는 뛰어갈 때 지면을 차고 나갈 때는 발이 딱딱해져야 이렇게 뻣뻣해져야지 그 지면을 차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발은 이 체중부하의 시기에 따라서 그냥 디디고 뒤꿈치가 지면에 닿아서 완전히 지면에 닿는 순간까지는 아주 유연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발이 뒤꿈치를 들리면서부터는 발이 뻣뻣해지면서 지면을 차고 나가기 시작하는데 평발인 경우에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면을 잘 차고 나가야 되는데 발이 뻣뻣해지지 않고 계속 유연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면을 차고 나가는데 문제가 생겨서 기능적으로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즉 하중을 자기 몸을 몸무게를 타고 앞으로 전진시키는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0: 성장 과정을 보면 소아기에는 모두 평발이지 않나요?
1: 어린애들은 그러니까 뭐 이제 돌쟁이 돌 지났다 뭐 2, 3세다 그러면 다 유연한 평발입니다. 발이 전체적으로 유연하기 때문에 모두 평발인데 이제 걸음걸이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0: 그 이런 발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에 이제 인대, 뼈와 뼈 사이 인대 같은 것들이 튼튼해지면서 아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이미 그 발이 아주 그때도 성인비하면 유연한 발이 많지만 대부분은 평발을 벗어나서 이렇게 아치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럼 평발 자체로는 병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0: 평발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병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평발이 심한데 거의 평발이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진찰해보고 또는 이렇게 뭐 엑스레이 찍어봐서 평발인데 거기에다 기능적인 문제가 그 평발에 합당한 기능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기능적인 문제가 있을 때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네. 평발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일까요?
0: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우선 애들을 보면은 애들이 뭔가 자꾸 잘 조금만 걸으면 왠지 걷는 걸 싫어합니다. 되게 애들 아기 때부터 평발이 심한 사람은 되게 걷기를 싫어해요. 애들이 뭔가 좀 남들하고 잘 이렇게 똑같이 뛰어놀고 이런데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대개는 이제 더 이제 성인의 문제가 되는 거는 뭐 어느 연령대든지 생기지만은 중년 넘어가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발 기능 자체가 이제 점점 힘줄도 약해지고 인대도 약해지고 그래가면서 평발이 원래 평발이 있던 사람이 그것이 조금 더 심해지면서 이제 증세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우리가 발의 형태를 생각할 때 사진으로 보면 뼈가 아주 많지 않나요? 그럼 뼈의 정렬 상태가 어그러지는 게 문제인 걸까요?
0: 뼈가 이루는 거를 관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 네.
0: 관절에는 안정성이 있습니다. 인대가 관절이 어느 정도 이상은 못 움직이게 딱 붙들어주고 있는데 평발이 되면은 정상적인 뼈와 뼈의 관계에서 어그러지는 거죠. 인대가 유연하기도 하고 늘어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뼈들의 관계를 보면은 아치가 무너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평발입니다.
1: 평발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랄까요? 기준이 있을 텐데요.
0: 이제 가령 뭐 어느 병이든지 이제 기준은 다 있죠.
1: 네.
0: 각도가 뭐 어느 정도 이상이면 평발이다. 뭐 이 각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평발이다. 뭐 이런 거는 있지만은 그 기준에 들어서 평발이라고 하더라도 증세가 없으면 대개는 치료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기준에 이제 평발이 정도가 심할수록 증세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아무래도 평발이 심한 사람은 좀 여러 가지 증세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평발이 심한데도 별로 증세가 없는 분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어떤 기준선만 갖고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이랑 진찰 소견이랑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맞춰서 판단하게 됩니다.
1: 증세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평발인 분들에게 족저 근막염이나 아킬레스건염의 위험이 높다는 건 어떨까요?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0: 발이 유연하다는 건 족저 근막을 예를 들면 족저 근막은 발바닥에 있는 힘줄 같은 거거든요. 아치를 활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활을 딱 당기는 그 활줄이 있는데 그것이 늘어져가지고 아치가 그 늘어지면은 그것이 이렇게 늘어나 있는 상태라서 서 있고 걸을 때마다 지나치게 그 힘줄이 많이 늘어나게 돼서 족저근막염의 원인이 충분히 됩니다. 또한 그 아킬레스건도 대개는 평발인 경우에 아킬레스건이 되게 짧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킬레스건염의 가능성도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그래서 평발인 분들은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이 효과적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떨까요?
0: 이게 이제 아킬레스건이 좀 전에도 짧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킬레스건이 짧으니까 늘리면은 스트레칭이라는 건 늘린다는 거니까 아킬레스건을 스트레칭을 하면은 평발도 좋지 않겠느냐. 이건 아주 상식적인 얘기고 또 일반적으로도 권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그 힘줄이 짧은 상태에서 그걸 스트레칭을 한다 그래서 힘줄이 늘어나는지 실제로 확증이 없고 아마도 그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령 아킬레스 힘줄이 짧은 사람이 자꾸 스트레칭을 하면은 아킬레스 힘줄은 늘어나지 않고 발 중간에가 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물론 그 증세가 없던 분이 갑자기 생겼다든지 네. 또는 뭐 운동을 넘부리 해서 갑자기 생겼다든지 이런 분 경우에는 뭐 일단 스트레칭 같은 거를 해보라고 하긴 하지만 네. 그냥 평발은 무조건 스트레칭 하는 게 좋다. 안 하면은 너무 짧아져서 문제는 될 수 있겠지만 네. 이미 증세가 있는 분이 스트레칭해서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확증도 없고 아마 그렇게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 평발인 분들 중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 건가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발에 대해서 수술 안 되는 걸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환자분들도 그렇고 의사들도 이게 평발이 수술해서 낫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평발인 분들 중에서 수술하는 분은 아주 소수입니다. 아주 소수인데 이제 더 문제는 그 평발은 뭐 수술을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진짜로 기능 장애가 많고 수술을 하면은 정말 좋아지게 생긴 분들도 수술을 이건 평발을 무슨 수술하냐 이래가지고 방치되는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발이라고 물론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기능 장애가 많고 이럴 때는 한 번은 진료를 받고서 그 치료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기능 장애라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뭐 아프고 잘 못 쓰고 조금만 걸어도 발이 뭔가 불편해서 자꾸 안 걷게 된다든지 운동도 제대로 못 하게 된다든지 이제 그런 상태가 될 때는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1: 아픈 통증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평발로 인해서 발바닥에 통증이 느껴지는 건 왜 그런 건가요?
0: 이제 아치가 낮아지니까 아니면 뒤지고 쓰면은 아치가 낮아지니까 발바닥의 근육, 인대, 심줄 이런 것들이 다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발바닥에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많게 됩니다.
1: 또 종아리가 당긴다는 표현도 하고요. 네. 발목 안쪽과 바깥쪽으로도 통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0: 이 평발은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평발은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아치만 낫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3차원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 뒤꿈치가 옆으로 틀어집니다. 바깥쪽으로.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이제 아킬레스 심줄 때문에 팽팽하고 발목이 정상적으로 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것이 이제 겉으로 봐서 걸을 때는 보통 팔자걸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발이 전체적으로 밖으로 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아주 여러 가지 3차원적인 변형이기 때문에 발의 발목의 안쪽, 바깥쪽, 발바닥, 종아리 어느 부분에든지 통증이 다 생길 수 있고 심하면은 이것이 그 자체로서 평발로 인해서 발목 관절염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1: 발목 불안정성으로 자주 삐끗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심하면 평발로 인해서 발목 관절염으로도 갈 수 있는 거네요.
0: 그러니까 이것이 발목이 뼈가 바깥으로 삐뚤어지니까 발목의 바깥쪽 부분이 연골이 먼저 닳습니다. 근데 그 닳기 전에 발이 바깥으로 삐뚤어지니까 발목의 바깥쪽으로 뼈끼리 닿아가지고 눌려서 아프기 때문에 그걸 피하려고 자꾸 자기도 모르게 접질리게 됩니다. 접질리는 분이 다 평발은 아니지만 평발인 분들은 거의 대부분 잘 접질립니다.
1: 그렇군요.
0: 그중에 또 소수가 심한 분들이 발목 관절염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1: 평발을 교정하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평발인 분들은 내가 교정술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해하시거든요.
0: 그렇습니다. 환자분이 궁금한데 이걸 어디 가서 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평발이 되는 게 많기는 하지만 상당히 특수한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어디서 조언을 구할 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전문적으로 보는 분들한테 의사분이 진찰을 하고 소견을 들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1: 강직성 평발과 유연성 평발로도 구분이 된다고 하던데요. 어떤 차이인 건가요?
0: 그 이제 가려보는 방법이 본인 이제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일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안 뒤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서 내 발을 보면 평발이 아닌 거예요. 아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분들은 우선 강직성이 아닙니다. 강직성은 그냥 앉아서 뒤지지 않고 내 발을 자기가 들여다봐도 발바닥이 판판한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간직성이고 유연성은 앉아 있을 때는 발바닥 보면은 아치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뒤지면은 쭉 가라앉아서 평발이 되는 게 유연성 평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평발 환자분들이 내가 평발이에요. 난 평발이라는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내 발을 보면 이렇게 아치가 있지 않냐고 오히려 되물어 보거든요. 그거는 유연성 평발이라서 그렇습니다.
1: 앞서 기능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 수술이 고려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0: 네.
1: 통증과 또 힘줄과 인대의 변성이 오면서 일상의 불편이 커지면 수술이 고려가 되는 건가요?
0: 그렇습니다. 걷는 거, 또 걷는 거는 그나마 뭐 큰 그거 없더라도 내가 이거 불편해서 운동을 못한다든지 그럴 때는 수술을 해서라도 잘 쓰는 게 좋겠지요. 잘 걷는 것이 우선 모든 건강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것이 일상활동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 운동도 가벼운 운동도 제대로 잘 못할 정도라든지 그러면은 수술을 수술이 필요하다면 해서라도 잘 쓰는 게 좋다고 봅니다.
1: 교정술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나요?
0: 뭐 이제 평발 수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수술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건 이 어떠한 경우에 어떤 수술을 해야 될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의사들마다 아직 의견들 차이도 있고 또 확립되지 않은 부분도 아직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크게 나눠서 우리가 평발 그러면 어린이 평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장기. 그다음에 성장이 다 끝난 다음에 성인 평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소아 평발은 대개는 막 이렇게 소아 평발 아직 덜 자란 애를 뼈를 끊어갖고 교정한다든지 이런 거는 가능하면 보호자도 하고 싶지 않지만 의사도 가능하면 권하지 않게 되겠죠. 근데 이제 성인이 됐다 뼈가 다 자랐다 그런데 정말 심하고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 뭐 그럴 때는 뼈를 교정하는 수술도 할 수가 있고 그 수술마다 부작용이 다양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의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의사가 이 전문적으로 평발을 많이 경험이 있는 의사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런데 저는 이제 의사마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방법을 개발을 해서 이런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난 뭐 10여 년간 벌써 쭉 해오고 있고 이번 9월 달에 세계 족부학회에서도 제 방법에 대해서 뭐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강의를 합니다. 평발 치료에 대해서. 그래서 경험 많은 의사의 진찰과 이런 소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 그럼 어떤 변형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치료법도 달라지는 걸까요?
0: 그렇죠. 그 변형이 어느 관절에 있느냐. 발에 뼈가 많은데 어느 관절에 뼈가 이 주로 변형이 생기는지 또는 이것이 어느 정도가 심한지 그런 거에 따라서 수술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1: 수술 후에도 재활의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0: 아무래도 이제 발을 수술하면은 제일 불편한 게 처음에 이제 잘 못 걷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수술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만약에 수술을 한다 그러면 수술하고 한 3개월간은 정상적으로 걷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3개월 되면 마음대로 걷는다. 그러면 3개월 동안 못 걷느냐? 그건 아니고 그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주 못 걷는 기간이 대개 보통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목발 짚고 다니고 크게 이제 윤곽을 말하면 한 석 달 되면 잘 걷는다. 이게 대충 개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그러면 양쪽 발을 같이 수술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0: 그렇습니다. 양쪽 발은 수술하기 어려운데 어린이들 평발을 수술할 때는 그거는 이제 뼈를 건드리든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가 평발이 심해서 문제가 될 때는 그거는 간단한 수술을 양쪽에 하고 그거는 바로 걷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이런 수술 방법이든지 이런 것도 아주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평발인 분들이 그렇게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흔치는 않겠네요.
0: 흔치 않습니다. 전체 평발인 분 중에서 수술하는 분은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그치만 그 평발 때문에 정말 불편해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서 헤매고 다니는 분도 의외로 꽤 많습니다.
1: 그러니까
0: 전체 평발에서 빈도가 뭐 몇 퍼센트다 이렇게는 안 나와 있지만 상당히 드문 거는 사실입니다. 심한 분들은 기능상이 굉장히 심한 증세가 있습니다.
1: 정확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네요.
0: 네네.
1: 평발인 분들이 수술까지 가진 않더라도 불편을 줄이기 위한 운동법이 있을까요?
0: 그 아까 처음에 아킬레스줄 스트레칭 얘기를 하셨는데
1: 네.
0: 그거는 통증이 없는 그런 그 스트레칭에 대해 더 나쁘다 그런 정도 아니라면 해보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발 자체 근육을 키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뼈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1: 네.
0: 근력은 키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그래서 발에 각가지 운동을 해서 발을 근육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거는 평발인 분들한테 꼭 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운동법 아니면 그다음에 경미할 때 할 수 있는 거는
1: 네.
0: 깔창을 하는 게 있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평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서울시 서남병원 정형외과 이우천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검정 치마의 링링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30일 오전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특보사항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체감온도가 최고 33도 이상, 남부지방은 35도 이상으로 올라 무덥겠고 대부분 지역 열대야 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특히 부산 서부와 부산 중부, 양산, 창원, 김해, 밀양, 의령, 창녕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들 지역은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최고기온은 39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기상 실황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지만 중부지방은 간간이 구름이 많이 낀 곳도 있습니다. 5시 현재 기온 장수 20도, 동해 29.1도로 전국이 20도에서 29도의 분포로 열대야 나타난 곳이 많고 내륙과 산간 지역은 25도 이하인 곳도 많습니다. 가시거리가 장수 110m, 지난주천 230m 등 충남과 전북 지역 중심으로 안개 낀 곳도 있습니다. 일기 개황입니다. 오늘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까지 충남권과 전북 동부지역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강, 호수, 골짜기 인접한 도로는 안개가 더 짙게 낀 곳도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동해안과 강원 산지,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오늘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15m, 산지는 20m 안팎으로 강하게 분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서울 34도, 부산 39도 등 전국이 32도에서 39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서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일부 섬 지역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면서 이슬비가 내린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모레까지는 천문적으로 바닷물 높이가 높아지는 사례 기간입니다. 해안가 저지대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중부지방 가끔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도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6도, 전국은 21도에서 27도, 내일 낮 기온은 서울 34도, 포항 창원 38도 등 전국이 31도에서 38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모레와 글피도 중부지방 가끔 구름 많고 남부지방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 주간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서울지방의 경우 주중에 낮 최고기온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각 지방의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가끔 구름 많다가 낮부터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서울 34도, 인천 33도, 수원 32도 예상입니다. 강원도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동해안은 맑겠습니다. 낮 최고 춘천 34도, 대관령 30도, 강릉 37도 예상입니다. 충청남북도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청주 35도, 대전 세종 34도가 예상입니다. 전라북도 가끔 구름 많고 전남권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전주 광주 34도, 군산 목포 32도 예상입니다. 경상남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대구 37도, 부산 창원 39도, 울산 38도가 예상입니다. 제주도 대체로 맑겠고 제주 낮 최고 34도가 예상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맑겠고 낮 최고 31도 예상입니다. 서해 5도 대체로 맑겠고 낮 최고기온 30도가 예상입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이영호 예보관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5.3도, 습도 85%입니다. KBS 기상통보 전금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5연속 동결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물가 안정 목표치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0: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과 열대야 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영남의 극한 폭염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1: 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인명 피해가 2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전 단수 피해는 9만 4천 가구에 이릅니다.
0: 민주당이 검사 보안 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예고했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0: 목요일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1: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또다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다만 물가 안정에 대한 의지는 거듭 강조했습니다.
0: 주식시장은 유가 상승과 반도체주 하락이 겹치며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 깜짝 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미 연방준비제도의 선택은 동결이었습니다. 연 3.5에서 3.75%로 지난해 12월 이후 5번 연속 동결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3명의 위원은 금리 인상을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3명의 반대 의견은 약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3: 위원 간에 더 많은 상호작용이 있었습니다. 정말 가족 간의 다툼 같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정책을 올바르게 하는 더 나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말입니다.
2: 시장은 이번 동결 결정이 상황을 더 지켜보기 위한 것이라며 물가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5년째 연준의 목표 2%를 넘고 있다고 해서 목표치를 바꾸거나 암묵적으로라도 느슨한 목표치를 갖는 일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4: Let me reiterate. There is no
3: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목표치를 완화하지 않을 겁니다. 이 위원회에서 암묵적으로 완화된 목표치도 없습니다.
2: 시장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미국 단기 국채 금리는 내렸지만 중장기 국채 금리는 상승했습니다. 금리 동결 발표 직후 혼조세까지 올라서기도 했던 주식시장은 다시 낙폭을 키웠습니다. 장 마감 직후 거래에서 예상치를 넘는 실적을 내놓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올랐고 그렇지 못한 메타의 주가는 내렸습니다. 반도체주가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일은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반도체주 방향에 또 한 번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1: 우리 증시는 어제도 폭락세를 이어가며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는 5,600선까지 내려앉았는데 반도체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송수진 기자입니다.
5: 증시 하락에 분노하는 근조호황이 국회 정문에 늘어섰습니다. 이틀 연속 폭락장에 투자자들이 행동에 나선 겁니다. 소폭 상승 출발한 코스피. 이내 방향을 바꿔 고꾸라지더니 5,200선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360포인트 내린 5,663.24에 마감. 전날 하락분까지 더하면 이틀간 1,000포인트 넘게 빠졌습니다. 급락세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선 매도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가 잇따라 발동됐습니다. 두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이틀 연속 나온 건 제도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못한 채 시장을 누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시장 기대엔 못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6: 컨퍼런스콜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하락 전환한 건 그 주주 환원 정책과 관련된 실망감이 좀 나오면서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요.
5: 전날까지 저가 매수에 나섰던 개인 투자자가 순 매도로 돌아서며 2조 원 가까이 내던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20만 원대, 140만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고점 대비 절반 수준입니다. 코스피 반등의 열쇠 역시 반도체가 쥐고 있습니다.
7: 8월 달도 이제 반도체 수출 지표들이 나올 테니까 결국 3분기 어닝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5: 8천조 원에 근접했던 코스피 시가총액도 한 달여 만에 5천조 원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1: 투자자들을 더 혼란스럽게 하는 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입니다. 어제 발표된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였지만 주가는 오히려 주저앉았습니다. 시장이 공포에 질린 이유, 송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8: 2분기 영업이익 60조 5천억 원. SK하이닉스는 사상 최대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76%에 달합니다. 놀라운 수준이라고 평가받던 1분기보다 더 올랐습니다.
9: 하이닉스의 주요 고객들도 여전히 더 많은 메모리 공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0: 그런데도 시장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최근의 하락세는 반도체 가격을 끌어올린 AI 투자 열풍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과 맞닿아 있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대규모 투자에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 투자금 조달에 보증을 서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불씨가 됐습니다. 엔비디아가 칩을 팔아 올린 수익으로 고객사에 투자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면 고객사는 이 돈으로 다시 칩을 사는 이른바 순환금융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1: 빅테크들이 설비 투자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이 이게 문제가 되면 이제 공급망의 끝단에 있는 부품 소재 장비를 하는 회사들은 더 크게 충격받는 구조가 지금이에요.
0: SK하이닉스가 장기 계약 비중을 늘린다고 했지만 얼마나 늘렸는지, 어떤 조건으로 누가 사는지 구체적인 정보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AI 거품론이 전에 없이 힘을 얻는 가운데 AI 시장 큰 손인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실적에 따라 시장은 또다시 요동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2: 이렇게 널뛰는 주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른바 삼전닉스 ETF입니다. 대책이 뭐냐고 따져묻는 여야 의원들에게 금융당국은 예탁금 추가 상향 같은 조치를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3: 증시가 연이틀 폭락한 날 여야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 아니냐고 금융당국 수장들에게 따졌습니다.
4: 이것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있다라고도 봐도 저는 무리가 아니라고.
5: 폭락 사태. 이거는 금융위와 금감원 발 인재다.
6: 시장의 변동성 이렇게 크게 확대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 부작용이 큰 상품, 제대로 된 검토 없었던 것 아니냐. 야당은 국정조사에 특검까지 거론했습니다.
7: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시를 부양해야겠다는 청와대의 압력이 이 상품 출시로 이어졌다라는.
6: 뭐 때문에 더 빨리 하거나 더 늦게 한 건 없고요.
3: 여당 역시 준비가 부족했다. ETF 명칭을 쓰지 말라는 지적도 있다. 질타하면서도 대책 마련부터 요구했습니다.
8: 기본 예탁금 5천만 원으로 인상하는 부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야 된다.
3: 금융당국은 증시 변동성이 꼭 ETF 때문만은 아니지만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6: 필요하다면 더 추가로 올리든지, 이게 두 배가 너무 크니까 그걸 좀 낮추는 거 어떠냐. 변동성 완화 측면이라는 부분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3: 대통령 순방을 수행 중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레버리지 ETF뿐만이 아닌 전반적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며 변동성이 도드라지는 구조적 요인을 금융위, 금감원과 점검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2: 이틀 전 일본 구마모토를 강타한 지진의 영향으로 현재까지 20명 가까운 인명피해가 집계됐습니다. 이재민이 8천 명을 넘는 가운데 실종자에 대한 수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마모토 현지에서 황진호 특파원입니다.
9: 지진 피해가 컸던 일본 구마모토 현 히카와초. 3인 가족이 자동차 안에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진 때문에 집안이 난장판이 됐을 뿐 아니라 전기도 끊겼기 때문입니다.
10: 2016년 구마모토 지진 때도 열흘 정도 차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여진도 있어서 무섭습니다.
9: 집을 떠나 지방자치단체 청사 주차장으로 몸을 피한 주민들도 있습니다. 이 일대가 정전된 상태지만 이곳 행정지원센터는 비상발전기를 가동하고 있어 제한적인 전력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후 이틀 밤이 지났는데 구마모토현 2만 9천여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고 6만 5천여 가구에는 물 공급도 중단됐습니다. 이재민 8,800여 명은 432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진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에는 구마모토 앞바다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10: 안심하고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차 안에서 자는 겁니다.
9: 구마모토 현이 집계하고 있는 인명피해는 사망 12명, 심폐정지 6명입니다. 실종자들에 대한 수색도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실종자들은 모두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인근 지역의 소방, 경찰뿐 아니라 자위대 대원까지 동원하는 등 구조와 복구,

0: 이재민 지원 작업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구마모토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1: 이번 구마모토 지진은 10년 전 규모 7.3의 강진을 일으킨 단층이 또 움직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당시 첫 지진 발생 이틀 만에 더 큰 본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세음 기상전문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2: 이번 구마모토 지진은 10년 전 지진과 발생 위치와 깊이, 규모가 모두 비슷합니다. 같은 단층대에서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곳 후타가와 단층이 지표면과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강력한 지진을 일으킨 겁니다. 다만 10년 전엔 이 단층의 북동쪽이 부서졌다면 이번에 남아있던 남서쪽 부분이 부서지면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3: 여기서 짚어볼 점은 10년 전엔 규모 6.5의 지진이 먼저 나고 28시간 만에 규모 7.3의 더 큰 본진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도 더 큰 지진이 뒤따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더 큰 지진 가능성은 낮지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4: 이곳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에 임박한 지진 규모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남은 부분에 단층대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큰 지진 규모가 발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 그런데 살펴볼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대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난카이 해곡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지진이 1초에 2cm 정도 움직이는 강력한 지진동을 오랫동안 만들어냈고 난카이 거대 지진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난카이 해곡은 이번 지진의 진앙에서 불과 130km 떨어져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30년 안에 지진 발생 확률이 최대 90%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윤입니다.
5: 네, 오늘도 밤잠 설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열대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고 낮에는 공기가 다시 더 뜨겁게 달궈질 걸로 보이는데요. 서울 여의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원동희 기자, 이제 막 해가 떴는데 더위가 가실 새가 없네요.
6: 네, 이른 새벽이지만 이곳의 기온은 벌써 26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에는 밤새 채 식지 못한 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전역에 일주일째 열대야 주의보도 이어졌는데요. 밤새 이어지는 더위에 여의도 한강공원엔 도심의 더위를 피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돗자리를 펴놓고 선선한 강바람을 쐬거나 물놀이를 하면서 열기를 식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밤사위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7: 밤에는 시원하겠지 하고 나갔는데 되게 덥고 땀만 계속 나고.
8: 아, 낮에는 너무 더워서 짜증났는데 밤에 좀 선선할 때 나오니까 애들이랑 오니까 더 좋네요.
6: 오늘 낮에도 무더위는 이어집니다. 수도권 최고 기온은 34도까지 올라가고 서울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도 발령돼 있습니다.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까지 오르는 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불필요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에서 KBS 뉴스 원동입니다.
9: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4분입니다. KBS.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진현입니다. 강진이 발생한 일본 구마모토현에서는 인명피해는 물론 정전과 단수 등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완성차와 반도체 장비 공장도 일부 가동을 멈추면서 산업계 전반으로 영향이 확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본 규슈 쪽으로 여름휴가 계획했던 분들이 지금 여행 가도 될까 고민이 큰 것 같습니다. 규슈는 우리나라와 가까워서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는 대표적인 여행지죠. 최근 엔화가 800원대까지 내려가면서 많은 분들이 여름휴가지로 계획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본 기상청이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규모가 큰 여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2016년 구마모토 대지진 때도 첫 강진 이후 더 큰 지진이 발생했던 사례가 있는데요. 주 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역시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에게 여진 가능성에 대비해달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안내하고 있는 만큼 여행 계획은 더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13호 태풍 돌핀의 이동 경로도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요. 지진과 태풍 피해 소식이 더 이상 없길 바라면서요. 7월 30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 채널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해당 날짜까지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요,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사고 팔고 또 키우는 문제에 대한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제는 민생이다 시간에는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을 노리는 날로 심각해지는 불법 사금융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선 넘는 뉴스 시간엔 주가 급락의 요인 중에 하나인 중국의 반도체 추격 소식 등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2: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1: 첫 번째 코너,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야생동물 사육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죠. 선정수 자연자본시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1: 요즘 경기 여주에서요, 하천에 웬 악어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화제가 됐습니다. 반려동물로 키우던 악어가 도망친 건지 버려진 건지 궁금한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3: 네, 지난 18일에 이 경기도 여주시 창동을 흐르는 소양천 하천변에서 샴 악어 한 마리가 발견돼서 포획됐습니다. 예. 이 붙잡힌 악어는 국립생태원으로 옮겨졌고요. 경찰은 8일 만인 27일에 30대 남성 A씨를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에 인터넷 파충류 거래 카페에서 이 악어를 120만 원에 사서 택배로 받아서 허가 없이 길러온 걸로 조사됐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A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주 전에 마당에서 일광욕을 시키던 중에 악어가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부러 버린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경찰이 이 남성을 집을 조사하다가 국제적 멸종위기종 2급인 악어 거북까지 발견했고요. 지금은 이 누가 이 악어를 팔았고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경찰이 추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렇군요. 근데 이 악어를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120만 원에 샀고 또 택배로 받았고, 이게 원래 이렇게 사고 팔 수 있는 건가요?
3: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이 샴 악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줄여서 CITES라고 하는데요. 이 협약의 부속서 1급에 올라있는 종입니다. 이 부속서 1급은 멸종위기가 심각해서 상업적인 국제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종입니다. 네. 물론 뭐 예전에 합법적으로 국내에 들어와서 적법하게 관리해온 개체라면 뭐 사고 팔거나 번식시키거나 폐사했을 때 그때그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 핵심은 단순히 이 악어가 멸종위기종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판매자와 구매자가 이런 적법 절차를 다 거쳤냐 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 샴 악어는 뒤에 말씀드릴 백색 목록 제도의 심사 대상도 아닙니다. 이미 엄청난 엄격한 국제 규제를 받고 있는 종입니다.
1: 네. 우리 강유진 님께서도 저번에 버스 수화물칸에 커다란 뱀이 나왔다는 소식까지 접하셨다고. 이런 식으로 개인이 야생동물 사고 파는 일이요.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잡힌 통계가 있나요? 규모가 궁금한데요.
3: 사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야생동물 거래가 얼마나 되는지 딱 짚어주는 국가 통계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이 종류별로 통계가 좀 흩어져 있는데요. 그래도 좀 확인되는 자료만 봐도 거래가 늘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입 허가 건수가 2022년에 7,280건이었는데 2024년에는 11,535건으로 2년 사이에 58% 넘게 늘었고요.

0: 아예 법적 관리 밖에 있었다 이런 점입니다.
1: 그러니까 걸린 게 이 정도지 사실 따지고 보면 더 많은 야생동물들이 또 불법으로 이렇게 유통됐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네. 이런 사각지대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을 텐데요. 관련한 정부 대책 짚어주시죠.
0: 그래서 나온 게 화이트리스트, 우리말로 백색 목록이라고 부르는 제도인데요. 작년 12월 14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법으로 집어서 금지한 종이 아니면 웬만하면 사고 팔 수 있는 구조였는데 이걸 아예 뒤집은 겁니다.
1: 네.
0: 이제는 안전성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위험을 따져서 이 종은 괜찮다 이렇게 목록에 올린 것만 신고를 거쳐서 수입하고 거래할 수 있게 한 거죠. 지금 이 목록에 올라있는 게 888종입니다. 이 목록에 없으면 연구 같은 특별한 사유로 허가를 받은 경우를 빼면 원칙적으로 야생동물, 모든 야생동물은 거래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염두에 두실 게 이 목록은 안전한 반려동물 인증이 아니고 거래를 네. 허용한다는 것뿐이지 아무나 쉽게 키울 수 있다거나 동물복지에 문제가 없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1: 목록에 있는 것 외에는 기를 수 없다. 네거티브 네. 방식으로 이제 바뀐 거군요.
0: 네.
1: 그러면 이제 야생동물을 키우고 싶은 사람들 이렇게 사기 전에 뭘 확인해야 좀 낭패를 안 봅니까?
0: 이거 파는 사람들이 국내에서 번식시킨 거다, 뭐 정식으로 수입한 거다, 서류 다 있다 이렇게 말만 하는 걸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1: 네.
0: 최소한 몇 가지는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럴듯한 상품명 말고 정확한 학명이 뭔지, 그 종이 사이테스 등재 종인지, 국내 멸종위기종인지, 생태계 교란생물

0: 합니다. 그리고 수입 허가서나 신고 확인증, 양도 신고서 이런 서류들이 이 개체가 합법적으로 들어왔다, 합법적으로 거래된다 이런 걸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하고요. 판매자와 내가 각각 해야 될 양도 양수 신고를 마쳤는지 이것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CITES라는 규제는 살아있는 동물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가죽이나 붓대, 상아, 뭐 악어 가죽 제품, 심지어 뭐 건강식품이나 한약재 같은 가공품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해외에서 사오거나 국제 우편으로 받을 때 허가서가 없으면 통관이 막히거나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 예, 이런 일단 이 목록에 없는 동물이라는 것 자체가 평소 우리가 마주하기 쉽지 않은 종이다 보니까 꼼꼼히 무엇보다 정보라든지 서류 확인이 필요할 것 같네요.
0: 네.
1: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렇게 특이한 동물 키우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어떤 사람은 키우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0: 요즘에 뭐 펫샵도 많고 이 파충류샵도 많고 관련된 산업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 우선 야생동물 거래에는 법을 떠나서 윤리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한 마리를 사는 거지만 그 수요 때문에 야생에서 더 많은 개체가 잡혀 나올 수 있거든요. 인공 증식한 개체다 뭐 이런 말도 출처가 확인이 안 되면 불법으로 잡은 걸 세탁하는 그런 명분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충류나 양서류는 표정이 없다 보니까 열악한 환경에서도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온도나 습도, 자외선, 먹이 이런 게 안 맞으면 병이 들고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이 무엇보다 이 동물들이 커집니다. 어릴 때는 손바닥만 할 때 데려와서 키워보면 이 집에서는 감당이 안 될 만한 크기로 커지고 특히 뭐 오래 사는 거북이나 앵무새는 주인이 취업하고 결혼하고 나이 들 때까지 살아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예쁘다, 희귀하다 이런 게 키우는 이유의 전부인 분 그리고 다 컸을 때 크기나 수명을 안 알아보신 분, 비용 감당이 어려운 분 가족이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는 분 그리고 특히 뭐 못 키우면 나중에 재분양하거나 풀어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애초부터 안 키우시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취미가 아니라 미래의 야생동물 유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1: 예, 기자님께서 어느 때보다 힘줘서 강조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길르지 못해서 풀어준 동물들 탓에 생태계 교류도 일어나고 있다는 뉴스도 종종 접했는데요. 야생동물 귀엽다고 함부로 사들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샴 악어 사건 교훈으로 삼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정수 자연자본시대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서민경제가 어려워지면 불법 사금융 피해가 빠르게 늘곤 하는데요. 요즘은 SNS와 메신저 통해 청년층까지 노리는 신종 수법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는 민생이다 시간 그 실태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김은경 원장께서 직접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제도권 금융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 노리는 게 불법 사금융인데요. 불법 사금융이 뭔지 또 원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네. 최근 상황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먼저 불법 사금융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정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돈을 빌려준다거나 법에서 정한 최고금리인 연 20%를 넘는 이자를 받는 행위를 말하는데
1: 네.
3: 여기에서 그 협박성 추심이나 개인정보를 악용해서 범죄까지 더해지면 피해는 날로날로 심해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주 심각할 정도입니다.
1: 네.
3: 그 실제로 경찰청 통계를 보면은 불법 사금융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362건 정도 됐는데 지난해는 5,519건으로 4년 만에 4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1: 많이 늘었네요.
3: 예, 그게 심각한 거죠. 금융감독원에서도 지난해에만 1만 7천 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고요. 대부분이 불법 대부 관련 신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SNS나 메신저를 통해서 접근하는 사례가 늘

0: 면서 수법은 아주 교묘해지고요. 피해를 추적하거나 구체화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게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인데요.
1: 예.
0: 그래서 결국 불법 사금융은 한 사람의 그 경제 생활을 무너뜨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삶과 가족까지 위협하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더욱 엄중하게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뭐 지인이라든지 가족까지 협박한다거나 뭐 사생활을 침해하면서까지 불안감을 조성해서 괴롭히는 경우들을 매체에서 자주 마주하곤 했습니다. 갈수록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피해자들도 늘고 있다고 하니까 더 이 사안이 엄중하게 다가오는데요. 근데 이 불법 사금융을 몰라서 이용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0: 이제 많은 분들이 왜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용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 네.
0: 현장에서 가보면 사실 선택해서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잡는 것이 이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1: 진짜 끝으로 몰리고 몰려서요.
0: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 신용이 낮거나 소득이 적어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갑자기 뭐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병원비가 필요해도 돈이 빌릴 곳이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대출도 어렵고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같은 급전 창구마저도 이용할 수 없게 되면 당장 돈을 빌려준다라고 하는 불법 사금융이 솔깃해 보이는 것이죠.
1: 예.
0: 그래서 바로 그 대출 절벽의 빈틈을 불법 사금융이 파고드는 것이 문제인 것인데요. 그 실제로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보면은 지난해 불법 사금융 피해자의 약 34%가 일용직이고
1: 네.
0: 자영업자가 26.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분들이 갑작스럽게 자금이 필요할 때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지고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이 어려워진다든지 실직을 한다든지 그런데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예, 금융 취약계층은 위기의 순간을 선택할 때 그 자기가 쓸 수 있는 금융 방법이 많지가 않다라는 데 문제가 있고요. 이제 또 한 가지 문제점으로 보면은 과거는 중장년층에서 피해가 많다면 최근에는 20, 30대 청년층과 사회 초년생들에게 빠르게 이 문제가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1: 예,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SNS를 통해서도 뭐 이런 불법 사금융에 접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뭐 어린 사람들을 노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이 학부모 청년들을 이렇게 청년들을 자녀로 둔 학부모 분들께서도 지금 걱정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콩창을 보니까.
0: 네.
1: 근데 20, 30대 청년층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게 진짜 걱정스러운 부분인데요. 사업하시는 분들이야 뭐 현금 융통이 간혹 막힐 수 있겠다 싶은데 학생이라든지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왜 불법 사금융에 쉽게 노출이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0: 그 통계를 보면은 10대에서 30대 피해 비중이 2021년에는 35.7% 정도였는데 지난해에는 44.8%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1: 근데 네.
0: 왜 그러는지 몇 가지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은요. 이 불법 사금융의 영업 방식이 주로 온라인 중심에서 일어나기 따는 건 때문이고요.
1: 네.
0: 그래서 그걸 좀 더 들여다보니까 경기복지재단 조사에서 보니 올해 1분기에 불법 사금융 피해자의 유입 경로는 SNS가 36.3%로 가장 많았고요. 대부중개 플랫폼이나 그 문자 광고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청년들에게는 그만큼 접근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쪽으로요.
1: 예.
0: 그리고 사회 초년생들은 신용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충분하지가 않고 정책 서민금융에 대한 정보마저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그들이 필요한 돈은 생활비나 뭐 월세 또는 학자금처럼 50만 원, 100만 원이라는 뭐 좀 큰 돈이 아닌 소액인 경우가 많으니까 은행을 찾는 경우보다는 불법 사금융에 이렇게 노출되는 빈도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
1: 또 이제 불법 사금융이 이제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소액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이 또 이렇게 혹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 청년들 노리는 수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예, 옛날에는 길거리에서 보셨지만 전단지라든지
1: 예, 명함 같은 거. 예,
0: 그렇죠. 그렇게 접근해서 대출을 권유하는 게 많았는데요. 최근은 이제 SNS나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신종 변종된 그 불법 사금융 수법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금감원에 있을 때 2021년, 2022년에 등장했던 것이 내구재 대출이었는데요.
1: 예.
0: 그것도 지금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내구재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단말기를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넘기고
1: 얼마 정도 대출을 받는
0: 예,
1: 거죠.
0: 소위 이제 그것을 통해서 현금으로 돌려받는 건데요. 그런 게 대표적인데 그게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요.
1: 그런 경우는 뭐 이제 그 휴대폰이 대포폰 등으로 이용돼서 그렇죠. 2차 범죄로도 또 이용된다는
0: 그렇죠.
1: 소식을
0: 예.
1: 들었습니다.
0: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1: 예.
0: 그리고 상품권을 예약 판매하거나 할인 매입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고금리 이자를 챙기는 상품권 사채라는 것도 있고요. 뭐 차량을 담보로 맡긴 뒤에 주차비, 출장비, 수수료 등 각종 명목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거나 담보 차량을 무단으로 운행하면서 과태료 통행료까지 채무자에게 떠넘기는 불법 차량 담보 대출도 대표적입니다.
1: 예.
0: 그리고 추심 방식도 아주 악질화되어서 대출 과정에서 SNS 계정이라든지 지인 연락처 심지어는 나체 사진까지 받아놓고 이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또는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니까 젊은 친구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무서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고
1: 그렇죠.
0: 예, 결국 돈이 필요한 사람들의 절박함을 악용한다는 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당일 입금이라든지 아 신분만 확인합니다. 그런 광고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그것은 불법 사금융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주변에 명함 뿌리는 게 왜 줄었지 했는데 이런 이유들이 있었네요 하고 청취자분들께서도 반응을 남겨주고 있으십니다. 우리 서민금융진흥원의 김은경 원장님께서는 직접 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현장을 많이 찾아다니신다고 하셨는데요. 특히 기억에 남는 얘기들이 있다면 몇 가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제가 1월에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한 22번째 현장을 방문해서 일일 사원으로서 조금 이게 일을 좀 해봤습니다.
1: 예.
0: 현장을 알아야 답도 나오는 거니까요. 지난주에는 대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이제 방문을 하고 반월당역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이제 센터에 가서 고객들을 직접 상담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분들의 눈이 되게 불안정해요. 그리고 도대체 왜 그렇게 빚을 많이 졌을까 상담하다가 여쭤보면 처음에는 말씀을 안 하세요. 쭈뼛쭈뼛하다가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하시다가 말씀하시는 거 보면
1: 네.
0: 결국은 보이스피싱 같은데 문제가 겹쳐서 나타나서 빚을 내는.
1: 아.
0: 그러니까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돈을 필요로 하니까 검색을 하다 보니 그
1: 네.
0: 검색이 결국은 URL에 들어가게 되고 보이스피싱 업자나 소위 이제 나쁜 업자들 그래서 스미싱을 당한다거나
1: 네.
0: 그런 것을 통해서 빚을 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1: 거기서 피해가 발생해서 그 피해를 메꾸기
0: 빚이.
1: 위해서
0: 그렇죠.
1: 네.
0: 그런데 제가 상담한 분은 여자분이셨고 저랑 나이가 같았어요. 그런데
1: 네.
0: 빚이 7,2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2,500만 원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빚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는 본인을 자책하는 거죠. 제가 잘 몰라서 그랬다. 그래서 아, 잘 오셨다. 센터에 참 잘 오셨다.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가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는 길을 좀 찾아보자라고 해서 저가 상담을 하면서 참 제일처럼 마음이 좀 아팠고 사람 살리는 금융이 이래서 필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1: 말씀하신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도움을 받으셨는지가 궁금하네요.
0: 우선 채무 조정을.
1: 네.
0: 우선은 대출을 일으켜드리는 것보다 대출이 다중 채무가 많다 보니 이 채무 구조를 들여다보면 한 번에 돈을 빌리는 게 아니고요. 카드 빚을 갚고 그다음에 그다음 카드를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다른 카드 빚을 내고 또 네. 다른 카드 빚을 내다가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대부업체에다 손을 대고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대고 그런 일련의 그 현상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1: 네, 그런 악순환을.
0: 예,
1: 네.
0: 맞습니다. 그래서 채무조정이 저희들한테는 우선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생활자금 같은 걸 빌려드리는 것이죠.
1: 그렇군요. 네. 3253번 쓰는 분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불법 사금융의 무서운 폐해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지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이용 여부 결정해야 될 것 같다고 참 맞는 말씀 해주셨네요. 이렇게 몰라서 피해보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급전이 필요할 때 이 대출은 안전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원장님?
0: 우선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선 말씀 앞에서 드린 바와 같이 무심사, 그다음에 당일 입금, 누구나 대출 가능 그런 지나치게 쉬운 대출 광고를 한다면 우선 의심부터 해보십시오. 그리고 다음으로는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선입금을 요구한다거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 그다음에 신분증, 통장, 휴대폰을 개통한다든지 자기 연락처가 아닌 뭐 본인의 연락처도 문제지만 가족의 연락처, SNS 계정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그거는 즉시. 정말 즉시 거래를 중단하셔야 됩니다. 네.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이런 것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하기 전에 이게 반드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용어 선택, 그다음에 과도한 요구, 그다음에 이게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여기 확인하셔야 되고요.
1: 네.
0: 금융감독원이나 지방자치단체 등록된 업체인지 쪽에 조회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이면 됩니다. 네.
1: 그리고 이제 서민금융진흥원이라든지 금융감독원에 또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0: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히 저는 이제 서민금융진흥원에서도 일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일을 하거든요.
1: 예.
0: 그래서 올해 3월부터는 불법 사금융 그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신청을 하시면 1대1 전담자가 배정이 돼서 필요한 조치를 다 해드리고 상담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1: 네.
0: 대개 보면 그분들이 15건 중 평균 15건 정도의 불법 사금융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평균적으로. 제일 최고로 많은 경우는 71건이었어요.
1: 예.
0: 그런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지는 안타깝지만은 피해 사례가 한 현재까지 시행된 이후로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지금 3월부터 6월까지 3,200건이 접수가 됐고요.
1: 네.
0: 그중에서 2,100건 정도는 불법 추심 중단 등 저희들이 긴급 조치를 할 수 있었고요. 또 그중에서 470여 건은 저희들이 채무 종결 합의를 이끌어내서 그분들에게 채무를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되도록 저희들이 해결해드렸습니다. 이제 문제는요. 많은 분들이 계약을 했으니까 무조건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7월에 대부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연 20%를 초과한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고 더더욱 연 60%를 초과할 때는 그 초고금리 대부 계약은 아예 원천 무효입니다. 그래서
1: 예.
0: 원금도 안 갚아도 되고 이자도 안 갚으셔도 됩니다.
1: 애초에 불법이니까.
0: 예,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반드시 도움을 받으시면 저희들이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1: 참 답답할 수 있는데 도움받을 수 있는 여지가 그래도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분명히
0: 네.
1: 있네요.
0: 네.
1: 그럼에도 이제 가장 좋은 건 또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금융 안전망일 것 같은데요.
0: 네.
1: 50만 원, 뭐 100만 원이 없는데 은행에선 그 정도조차 대출이 안 되는 분들이 또 많잖아요.
0: 네.
1: 서민금융진흥원에선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0: 네. 그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사후적으로 도와드리는 것도 문제죠. 이렇게 좋은 것이지만
1: 네.
0: 그보다 더 또 중요한 것은 애초에 불법 사금융을 찾지 않아도 되는 안전망을 이제 이용하는 것인데요.
1: 맞습니다.
0: 생활비가 급하게 50만 원, 1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제도권 금융에서는 이용이 어렵다고 해서 아예 뭐 방법이 그쪽에서는 없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럴 때 가장 먼저 떠올리셔야 될 곳이 서민금융진흥원입니다. 저희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불법 사금융 예방대출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예방대출은 급작스러운 생계비가 필요한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100만 원의 긴급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층이라면은 햇살론 유스나 미소금융 청년 미래 이음 대출을 통해서 4.5에서 5%대 금리로 학자금이나 주거비 등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행에서 안 되니까 불법사금융으로 가야지 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일수록 조금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서민금융진흥원에 문을 두드려주시면 가장 적합한 제도를 저희들이 함께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최근에 사람 살리는 금융 캠페인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0: 네. 일단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그래서 이 사람 살리는 금융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금융제도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저희들이

0: 저신용 저소득의라는 기준으로 외면을 당하시는 분들을 조금 다시 일어설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희망을 이어주는 것으로 사람 살리는 금융이라고 하는 것을 착안해서 저희들이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슬로건으로 더 이상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사람 살리는 금융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릴레이 캠페인을 참여하게 유도하고 금융의 가치를 금융권으로 조금 돌려서 네. 우리 사회 전반으로 좀 확산해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 시작해서 지자체와 금융권이 좀 함께하는 방식으로 해서 우선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님, 오하경 저축은행 중앙회 회장님, 위성곤 제주도지사님을 주자로 첫 번째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릴레이를 통해서 이제 더 많은 기관과 국민이 동참해 주시기를 저희가 이제 바라고 시작했고 어제 제가 정무위 보고를 들어갔거든요. 네. 거기에서 국회의원님들께도 전부 나누어 드리고 보고 과정에서도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하고 읍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분들께서 그 배지를 같이 차고 그렇게 하는 모양새를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1: 네, 이게 하나의 문화로 꼭 자리 잡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어려움을 혹시나 겪고 있으실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갑작스러운 생활고로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은행에 대출이 좀 어렵다거나 제도권으로 가시기 어려울 때는 저희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오시면 될 것 같고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화번호가요. 불나면 119 생각하시듯이 네. 서민금융진흥원은 1397 전화번호 패드에 네모 박스하고 갔고요. 신용회복위원회는 1375 해서 1375 네. 1375인데 이거는 10월 중순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호 아무데나 하시면 다 연결이 됩니다.
1: 그렇군요.
0: 예,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1: 최근 불법 사금융 실태와 지원 프로그램까지 알아봤습니다. 상담 전화 1397번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서민금융진흥원 김은경 원장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원장님.
0: 예, 감사합니다.
2: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이어지는 코너 선 넘는 뉴스 시간입니다. 중국의 CXMT의 상장이 우리나라와 미국의 반도체 주들을 흔들었습니다. 한편 엔비디아가 네이버의 대규모 투자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바이트 컴퍼니 김태현 대표 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1: 중국의 창신메모리라는 회사가 상장할 거라는 소식이 저희가 이제 금융시장 코너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한번 짚어볼까요?
3: 네, 중국 최대 DRAM 업체인 창신메모리 테크놀로지, 이제 영어로는 CXMT라고 하는 이 창신 메모리가 지난 27일 중국 이제 증시에 상장을 했습니다. 창신 메모리는 상장 전부터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개인 투자자 경쟁률은 200대 1, 기관은 500대 1 정도 경쟁률을 이제 넘어설 정도로 돈이 몰렸고 이제 이번에 상장을 하면서 이 회사가 약 12조 5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또 수혈을 했고요.
1: 네.
3: 이제 이거는 아시아 증시에서 올해 가장 큰 규모의 상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장 첫날 성적도 굉장히 놀라웠는데 상장하고 주가가 460%가 넘게 올라서 이제 기존의 중국 증시에서 시가총액 1위였던 중국 공상은행을 제치고 이제 1위로 올라서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1: 그렇군요. 상장 첫날에 시총 1위 정말 대단합니다. 이 회사 어떤 회사인지 사실 우리에게 익숙치는 않은데 어떤 회사인지 소개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3: 네, 창신 메모리는 2016년에 중국이 이제 국책 프로젝트로 출범한 이 반도체 기업인데
1: 나라에서
3: 네, 네. 태생부터 중국 정부의 이 반도체 굴기를 좀 책임지겠다 하고 만들어진 그런 회사입니다.
1: 그렇군요.
3: 그래서 만들어지고 나서 바로 이제 큰 국책 펀드에서 투자도 받고 공장 부지도 굉장히 싸게 얻고 또 이번에 상장도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데 이 절차도 굉장히 단축을 해서 또 되게 이제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성장 전략도 조금 다른데 보통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세 개를 메모리 3사로 대표적인 메모리 회사로 지칭을 하는데 이 3사는 전부 이제 AI에 사용이 되는 HBM이라는 이 첨단 반도체를 전략 주 종목으로 삼고 있는데
1: 예.
3: 창신 메모리는 일단은 이 첨단 메모리보다는 범용 DRAM 시장을 파고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원래 점유율이 3% 정도였다가 이제

0: 여기에 좀 집중을 하면서 8%까지 점유율을 올리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의 커다란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이 점유율을 확보하고 성장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가 2주 전에 애플이 너무 비싸진 부품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중국산 반도체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이 이제 사운드 카운터파트가 이제 창신 메모리였던
0: 네,
1: 거죠. 기억이 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증시가 이제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 계속 위협이 된다고 본 것 같아요.
0: 네, 이게 우리 증시가 이 창신 메모리가 상장한 다음 날인 이 화요일에 특히 엄청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제 코스피가 10% 넘게 떨어졌고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뭐 14%, 13% 넘게 떨어졌는데 시장이 이렇게 반응했던 거는 이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과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1: 예.
0: 이 창신 메모리가 이번에 투자를 많이 상장을 하면서 자금을 많이 받고 이걸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만들게 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제 창신 메모리는 신규 공장을 3개 정도 짓고 있고 이 공장이 다 지어지면 삼성전자랑 거의 맞먹을 정도로 반도체를 많이 생산을 하게 된다 좀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그렇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많아지고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고
1: 그러니까 줄 수 있다, 기업들의
0: 실적이 이렇게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증시에 좀 타격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1: 그랬군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CXMT 상장 소식에 이어서 중국이 반도체 장비도 자체 생산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나오던데요.
0: 네, 이게 상하이의 한 국영 기업이 DUV라는 노광 장비를 만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DUV 노광 장비 가 뭐냐면 이제 반도체를 만들 때 그 회로를 빛으로 이렇게 쏴서 회로를 그려주는 그런 반도체를 만들 때 핵심적인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 핵심적인 이 노광 장비의 최첨단 버전은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회사가 거의 독점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제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견제를 하려고 이 노광 장비의 중국 수출을 좀 규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노광 장비, 이 최첨단 노광 장비를 중국이 이제 사실상 수입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첨단은 아니지만 이 DUV라는 한 단계 낮은 이 노광 장비를 자체적으로 만들게 됐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또 반도체 생산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경쟁력을 갖지 않게 될까 하면서 또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그렇군요. 사실 이 일부 핵심 부품은 여전히 중국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고 또 안정성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시장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지 않나 싶기도 해요.
0: 네, 조금 민감하게 반응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일단 우선은 그 창신 메모리가 상장을 하면서 이제 중국 증시에 이 창신 메모리가 좀 반도체 투자 자금을 좀 빨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사실 아직은 이 창신 메모리 주식을 외국인 투자자가 막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이제 반도체 자금을 많이 빼갈 거다 하는 이런 우려는 조금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있고요.
1: 예.
0: 그리고 창신 메모리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의 기술 격차도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뭐 HBM 이 첨단 반도체 쪽에서는 최소 3년 이상의 기술 격차가 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또 그 고객사도 겹치진 않아요. 왜냐하면 창신 메모리는 특히 중국 내수. 기업들. 네, 중국 내수 시장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또 반도체를 팔고 있다 보니까 이제 크게 수요층도 겹치지 않고 이렇다 보니까 조금 이제 중국 이 창신 메모리가 상장하면서 반도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거다 하는 거는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예, 창신 메모리의 상장 소식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기술 추격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와 네이버 얘기예요. 엔비디아가 네이버에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0: 네, 네이버가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네이버에 전략적 투자를 한다는 이 계약이 공시가 됐는데 이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엔비디아가 10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이제 네이버가 이 새 주식을 찍어내고 엔비디아가 이 주식을 사게 되는 그런 계약이고요. 이제 엔비디아는 이번 투자로 네이버의 지분 4.5%를 받게 돼서 네이버의 3대 주주에 오르게 됐습니다.
1: 근데 궁금한 게 이제 규모도 규모지만 특이한 점이 많다고 하던데요. 뭐 브룩필드라는 회사 얘기도 들리고 이 회사는 어떤 곳인지도 궁금하네요.
0: 네, 이번 계약에 이제 브룩필드라는 제3자가 같이 좀 언급이 되었는데 이 브룩필드라는 회사는 1조 달러 이상의 자본을 굴리는 대형 투자사입니다. 네, 투자사인데 특히 뭐 데이터 센터나 이런 쪽에 좀 강점을 가진 투자사고 그래서 이 브룩필드가 같이 이제 참여를 해서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이 그 글로벌 AI 인프라 프로그램이라는 이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브룩필드가 90억 달러를 네이버에 투자를 해서 이제 이 데이터 센터를 공급하는 데 이 건설하는 데 필요한 GPU 공급을 좀 담당해 주겠다. 거기에 이 자기들의 90억 달러 자금을 써라. 좀 이렇게 파트너로 참여를 했습니다.
1: 네, 네이버가 이번 투자로 뭘 하려는 건지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앞으로 궁금해지네요.
0: 네, 네이버는 일단은 그 AI 팩토리라는 걸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예.
0: 이제 네이버는 지금 세종시에 각세종이라는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1: 아, 그래요?
0: 이제 이 데이터 센터를 AI 팩토리로 키우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AI 팩토리가 뭐냐면 이제 그 데이터 센터를 이제 AI가 이 데이터 센터에서 돌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런 지식들을
1: 네.
0: 네, 생산하는 공장을 만들겠다라고 이 젠슨왕 CEO가 만든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그냥 AI를 정말 많이 돌려서 여러 가지 지식과 이런 여러 생산물들을 좀 만들겠다 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제 이 AI 팩토리를 이제 1기가와트 이상급 정말 큰 규모로 만드는 거는 이제 지금 아마존이나 뭐 일론 머스크의 XAI 정도 되는 회사들만 하고 있는데 이제 네이버가 이제 미국 외에서 처음으로 이런 AI 팩토리를 엔비디아와 손잡고 만들겠다 하는 그런 전략을 꿈꾸고 있습니다.
1: 그래서 이제 네이버가 소버린 AI 회사가 되겠다라고 하던데 이건 뭔지 또 잠깐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소버린 AI는 이제 각국 정부나 기업들이 미국 빅테크의 이 AI 체계를 의존하지 않고 좀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이런 AI 주권을 확보하겠다 이런 개념인데 이제 네이버는 지금 중동이나 뭐 동남아 이런 쪽에서 그 이 소버린 AI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또 프로젝트를 맡고 협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이런 네이버의 활동을 보고 이제 이런 AI 팩토리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동, 유럽, 동남아 이쪽에 각각 소버린 AI를 구축하는 거를 네이버랑 같이 좀 진출을 하겠다. 그래서 미국 외에도 여러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겠다. 요렇게 좀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1: 그동안 네이버는 우리에게 있어서 뭐 검색이라든지 광고, 커머스 같은 플랫폼 기업이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글로벌 AI 인프라 사업자가 되겠다는 구상이 아닌가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의 네이버 투자에 관한 소식까지 바이트컴퍼니 김태원 대표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정현재 PD가 진행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래 좋고 훌륭한 것은 비록 상해도 그 본질에는 변함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썩어도 준치라는 표현에 나오는 썩다란 동사는 기본적으로 부패해서 원래의 성질을 잃고 나쁜 냄새가 난다는 뜻입니다. 이 동사가 걱정이나 근심 따위로 마음이 몹시 괴로운 상태가 되다라는 뜻으로 쓰이면 걱정이 돼서 속이 푹푹 썩는다, 또 집 나간 아들 때문에 속이 무척 썩는다 같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동사 썩다의 사동사로 썩이다와 썩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부모의 마음을 몹시 괴롭게 만든다고 할 때는 썩이다와 썩히다 중에 어느 것을 쓰는 것이 맞을까요? 이 경우엔 썩이다를 씁니다. 썩이다는 걱정이나 근심 따위로 마음이 몹시 괴로운 상태가 되게 만들다라는 뜻으로 이제 부모 속 좀 작작 썩여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썩히다는 음식을 썩게 만든다든지 물건이나 사람의 재능 따위가 쓰여야 할 곳에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내버려진 상태로 있게 한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썩혀 거름을 만든다. 그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재능을 썩히고 있다 라고 한다든지 기술자가 없어서 고가의 장비를 썩히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지난 밤 사이에도 전국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8일째, 부산은 11일째, 제주는 23일째 열대야가 이어지며 밤낮 없이 무덥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와 함께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히 부산과 경남 일부 지역은 폭염특보의 가장 높은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제 경남 양산은 40.3도, 부산은 38.8도까지 올랐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더울 전망입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이 부산과 양산 39도, 포항과 울진 38도, 대구와 강릉 37도, 서울과 대전, 광주, 제주 34도 등이 예상됩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동안 볕이 무척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요.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충북과 경북 울산은 나쁨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한편 동해안과 산지에는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5도, 습도는 86%입니다. 송소진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이틀 연속 코스피와 코스닥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급락을 거듭하자 금융당국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개인별 투자 한도를 설정해 총량 관리하는 방안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어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여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긴급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증시 변동성 확대에 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 결과 기본 예탁금 상향 등 이미 발표된 보완 조치를 모레부터 신속하게 시행하고 개인별 투자 한도를 총 투자 금액의 20% 한도로 제한하는 등의 총량 관리와 과다 호가 부담금 같은 거래 비용 부담 가중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유가 증권시장에서 발동된 서킷 브레이커의 절반 이상이 정오 이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이달 29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는 모두 9차례 발동됐습니다. 모두 코스피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해 발동된 1단계로 발동과 동시에 시장 전체 매매가 20분간 중단됐습니다. 시간대별로는 낮 12시대와 오후 1시대가 각각 두 차례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 2월 2일부터 이달 28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사이드카는 모두 42차례 발동됐습니다. 보완 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모두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예고하고 있어 실제 법안 표결은 31일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기소를 분리하면서도 보완수사 요구권 실질화 등을 통해 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도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범죄자만 웃게 하는 악법이라고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축구대표팀의 201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후폭풍으로 논란이 된 축구협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위르겐 클린스만 전 대표팀 감독과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 축구협회 행정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이용수 축구협회 부회장, 김승희 전무이사 등도 출석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남미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브라질 국빈 방문을 마치고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엽니다. 이어 내일은 칠레 건국 영웅 베르나르도 오히긴스 동상에 헌화한 뒤 올해 출범한 칠레 신정부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현지 시각 29일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이날 종료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이후 기준금리를 이같이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준금리 동결은 올해 1월, 3월, 4월, 6월에 이어 5차례 연속입니다. 연준은 중동 분쟁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고조됐음에도 생산성 향상과 자본 투자는 강력하고 일자리 증가는 노동력과 보조를 맞추고 있으며 실업률은 거의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에 등록된 친환경 자동차 수가 13% 늘어나는 동안 내연 기관차는 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씨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상을 웃돌면서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더위는 오늘도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부산 39도, 서울과 광주 34도 등 전국이 32도에서 39도를 나타내겠습니다. 특히 경남권은 체감온도 38도를 넘는 극심한 더위가 예상돼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소현정입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권유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격 인터뷰 1부에서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에게 국민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의 첫 TV토론이 어젯밤 열렸습니다.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세 후보는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문제, 6.3 지방선거 책임론,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등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을 벌였습니다. 전격 인터뷰 2부에서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과 첫 TV토론을 포함해 민주당 경선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사상 처음 이틀 연속 거래 일시 중단 조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해 개인별 투자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진격의 경제에서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격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7월 30일 목요일 전격시사 시작합니다. 목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KBS 홍예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어젯밤 열린 민주당 당권 주자 첫 TV 토론회부터 보겠습니다. 김민석, 송영길 후보가 사실상 정청래 후보를 상대로 협공에 나선 모습이었어요.
1: 그렇습니다. 신경전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 선제 공격은 김민석 후보가 던졌는데요. 김 후보는 모두 발언에서 정청래 후보를 겨냥해서 당청 관계가 흔들리니 선거 결과가 흔들리고 주가에까지 영향이 미친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총리로서 이미 검증받았기에 안정적인 여당의 당대표로 일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송영길 후보 역시 정 후보를 겨냥해서 자기 정치와 파벌 싸움을 바로잡을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0: 두 후보의 공격에 정청래 후보는 첫 대표 임기 때보다 더 강력한 개혁을 약속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첫 대표 임기에서 추진해온 개혁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네 분의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한 군데 모으겠다며 이른바 적통 후보론을 내세우며 김민석 후보를 견제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 첫 대결인 충청 지역 투표 결과는 다음 달 1일에 발표가 됩니다.
0: 네. 우리 증시 연일 널뛰기를 보이고 있는데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른바 삼전닉스 ETF를 놓고 여야가 금융당국 수장들을 국회를 불러 변동성을 막을 대책이 뭐냐 따져 물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어건 금융위원장이 출석했는데요. 여당은 ETF 때문에 변동성이 있다고 질책을 했고 이 야당도 주가 폭락 사태는 금융위와 금감원발 인재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예. 이에 대해 금융위원장은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 매우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0: 야당은 이번 ETF 사태와 관련해서 국정조사에다 특검까지 거론하고 있죠.
1: 그렇습니다. 부작용이 큰 상품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는데요. 국민의힘 박성원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시를 부양하겠다는 청와대의 압력으로 ETF 상품 출시로 이어졌다며 국정조사에 특검도 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증시 변동성이 꼭 ETF 때문만은 아니지만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 어젯밤 늦게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개인별 투자 한도를 설정해 총량 관리하는 방안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당국은 개인별 투자 한도를 총 투자 금액의 20% 한도로 제한하는 총량 관리 등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0: 네. 자, 상황이 심각해지자 이 대통령의 남미 순방을 수행하고 있는 김용범 정책실장까지 메시지를 냈습니다.
1: 그렇습니다. 김 실장은 어제 상파울루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레버리지 ETF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증시에서 유독 변동성이 도드라지는 구조적 요인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과 점검해보겠다고 했는데요.
0: 네.
1: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본인이 주도해놓고 한가하게 원인을 점검하겠다는 건 유체 이탈식 궤변이라며 김 실장의 즉각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0: 네.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이 이제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는데 더불어민주당 오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마침표를 찍겠다는 계획인 거죠?
1: 그렇습니다.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소위 통과 하루도 안 된 어제 바로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제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하는 것만 남았는데 민주당은 이를 오늘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이렇게 국회 처리가 임박해졌는데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고요?
1: 그렇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직접 수사는 못하고 보안 수사 요구만 할 수 있습니다. 대신 경찰이 보안 요구를 마음대로 거부할 수 없는 장치를 뒀고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등 피해자 보호 대책도 마련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만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0: 네.
1: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공소기각 판단 범위를 넓힌 조항입니다. 기존 공소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와 이 소추재량권의 현저 일탈에 공소가 제기됐을 때를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습니다. 이 법조계에선 중대한 위법수사의 기준도 분명치가 않고 이 소추재량권 남용은 공소권 남용과 차이를 알 수 없다. 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자, 그러니까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를 종전보다 확대한 건데 야권에선 이재명 대통령 때문 아니냐 이렇게 문제 삼고 있죠.
1: 맞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대북 송금 뇌물 사건 무죄 가능성이 없고 공소 취소도 여의치 않으니 공소기각법을 만들어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보자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고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공소 취소 특검이 어려워지니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도록 우회로를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0: 네. 법안 저지에 나선 국민의힘에선 대통령 최측근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어요.
1: 그렇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 법사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서 여러 우려를 전달했고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따로 거부권을 권유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개정안 시행 시 문제점이 생긴다면 즉각 시정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애둘러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0: 네.
1: 이 한편 법안 저지에 나선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를 준비 중입니다.
0: 네. 자,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으로 현직 대통령의 연인 개헌설이 불거지자 당청이

0: 일제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1: 그렇습니다. 먼저 청와대가 나섰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회를 찾아 청와대도 민주당도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고 그럴 의도가 없다라는 걸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헌법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거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조 의장이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다. 오해가 있었다면서 공세 나선 국민의힘에게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화살을 돌리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당청이 일제히 진화에 나서는 건 부동산에 주식시장까지 민감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여론이 악화하는 걸 신속히 차단하려는 걸로 풀이가 됩니다.
0: 예. 6.3 지방선거 투표율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합수본이 선관위가 참고할 엑셀 파일까지 보내며 조작을 지시한 증거를 확보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어제 KBS 9시 뉴스에 단독 보도된 내용들입니다. 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경기 김포시와 의양시 충북 진천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를 실수로 부풀려 입력하자 이후 투표자를 0명이나 1명으로 축소해 숫자를 맞추는 식으로 조작했다는 혐의를 수사 중인데요.
0: 네.
1: 이 서로 떨어진 다른 지역에서 비슷하게 조작한 게 수상했는데 이 합수본은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이를 지시한 구체적인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0: 예.
1: 수사팀은 진천에서 먼저 투표자 수를 잘못 기입하자 선관위 직원이 분산 기입을 시킨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투표자 수를 뒤바꾼 이 엑셀 파일을 발견한 건데요.
0: 네.
1: 이후 김포에서도 투표자 수를 잘못 쓰자 선관위 측이 참고하라며 진천에 조작 엑셀 파일을 전달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0: 네. 거기에다가 투표율 통계 조작 의혹 정황이 현재 수사 중인 김포, 의왕 말고 경기도 내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됐다고요?
1: 그렇습니다. KBS 취재진이 경기도 투표소 데이터 9만 3천여 개를 확보해서 전수 분석해보니
0: 네.
1: 비정상적인 현상이 곳곳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0: 아.
1: 이 평택시 신평동의 경우엔 오전 10시에 투표자 수가 1,000명대로 늘어났는데 정작 사람들이 몰리는 점심때인 오전 11시부터 3시간 동안 동 전체 투표소에서 단 한 명도 투표를 안 한 걸로 나온 겁니다.
0: 네.
1: 이 합수본이 수사 중인 투표율 조작 의혹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구리시 수택일동, 구리시 갈매동, 용인시 신갈동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관찰됐고요.
0: 네.
1: 이 합수본은 중앙선관위가 이미 조작을 권장한 탓에 이 같은 데이터 꿰맞추기가 곳곳에서 더 있었을 걸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0: 예. 자, 북중미 월드컵을 계기로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가 드러난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청문회 오늘 열립니다. 홍명보 전 감독 등이 출석한다고요?
1: 그렇습니다. 홍 전 감독은 월드컵 이후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최근 귀국해 청문회 출석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도 출석 예정입니다. 이 오늘 열릴 청문회 쟁점 살펴보면요.
0: 네.
1: 클린스만 전 감독과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 문제가 집중 질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홍 전 감독 선임과 관련해선 과거 문체부가 감사에서 이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었기 때문에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최근에 홍명보 전 감독의 자택 근거리에서의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된 논란도 집중 질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련해 홍 전 감독은 같은 지역의 코치나 스태프들도 살고 있어 공적으로 카드 사용을 했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0: 네. 마지막입니다. 레오 14세 교황 첫 방한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교황이 내년 방한 때 비무장지대 DMZ 방문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유흥식 추기경이 KBS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교황의 특별한 뜻을 전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내년 세계 청년대회 참석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데 DMZ 방문도 적극 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 추기경은 각국의 교황대사 등을 통해 북측과 접촉을 시도할 수 있다며 교황의 방북은 북한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유 추기경은 천주교 대북지원으로 네 차례 북한에 방문했었는데요. 남북 대화가 꽉 막힌 상황에서 교황의 방한이 대화복원의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0: 네. 목요일 뉴스브리핑 KBS 홍혜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8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2: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휴가철이라 오늘도 출근 정체는 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돌발 구간들이 있습니다.

0: 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계세요. 화도 졸음쉼터 부근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요금소 부근부터 6km 구간 답답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여주 분기점 부근 지나기 어려우실 텐데요. 여기는 고장난 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시내 역시 고장난 차로 불편해진 곳들이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분기점 쪽으로는 성동 분기점 부근에 고장난 차가 발생했고요. 도봉지하차도 중간 지점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강변문도 일산 쪽 성수에서 반포대교 쪽으로도 고장난 차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1: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자, 오늘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 특히 다우 지수가 2%대 급락세를 보였어요.
2: 네, 오늘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는 장 초반에 이 FOMC에 대한 제가 볼 때는 기대, 그다음에 대형 기술주 실적을 앞두고 좀 출발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인 타격을 언급한 부분들,
1: 네.
2: 이런 부분들이 좀 악재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장 후반 들어서 FOMC의 케빈어시 연준 의장이 높은 금리가 실질적인 긴축 기조를 보이면서 금리 인상은 좀 제한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호재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1: 네.
2: 다만 높은 금리의 장기화 가능성,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시사를 하자 재차 또 하락을 하면서 변동성이 확대가 되었고요. 특히 장기금리 쪽에 대한 큰 폭의 상승, 이런 점이 좀 부담이 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1: 예. 지금 보면 메모리 관련주의 하락이 지속되는 흐름세를 보이고 있어요.
2: 네. 지금 투자자분들 지금 SK하이닉스 ADR에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1: 네.
2: 지금 3일 연속으로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어제 우리나라에서 본주에 대한 급락 여파도 있었고요.
1: 네.
2: 또 바클레이즈가 목표 주가를 330달러에서 300달러 하향 조정하는 부분들,
1: 네.
2: 이 부분도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다만 반발 매수 심리가 좀 강화되는 모습도 한편에선 보였는데요. 다만 좀 어제 좀 눈여겨봤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 이게 10% 이상 또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게 SK하이닉스가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좀 내놨다라는 어떤 분석과 함께
1: 네.
2: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안 심리가 높아지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7월 24일 CEO가 약 한 3천만 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도했다는 소식, 이 부분은 이미 알고는 있습니다만
1: 그렇죠.
2: 이런 좀 투심이 얼어붙은 상황에서는 네.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반면 이제 HDD 위주로 지금 뭐 사업을 전개했던 시게이트 같은 경우.

0: 상승세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 이제 메타 플랫폼즈 같은 경우는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만 기대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간 외에서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와 관련돼서도 캐펙스 투자는 더 늘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1: 예.
0: 아무래도 이제 이게 현금, 이 현금에 대한 흐름에 부담은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는 어떤 예측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1: 네. 자, 7월 연방준비제도에서 현행 금리 3.5에서 3.75% 동결했습니다.
0: 네, 지금 이 케빈 어시가 두 번째 이제 FOMC를 좀 치르고 있는데
1: 네.
0: 일단 말을 좀 상당히 좀 아끼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FOMC에서 어쨌든 중동 분쟁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견조하다. 그리고 고용은 안정적이다라는 어떤 언급을 하면서 금리를 동결을 했고요. 특히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1: 예.
0: 그리고 현재 지금 시장 금리가 높다는 것은 이미 인정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 여건이 제약이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추가적으로 긴축에 대한 부분을 염두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단기 금리가 좀 하락을 하면서 좀 낯설게 한때는 상승 전환도 했습니다만 이 장기 금리는 좀 다른 흐름을 좀 보였는데
1: 예.
0: 이 높은 금리를 좀 인정했다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한 장기화 가능성 여기에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이란 공격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상승이 계속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의 우려로 작용한다 이런 부분이 좀 이 장기물 금리의 좀 상승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중동에서 다시 충돌이 재발하면서 유가는 다시 급등했습니다.
0: 네. 사실 이 이란과 미국의 어떻게 보면 휴전 아닌 휴전으로 인해서 좀 이 유가는 하락세를 좀 보였던 부분들이 어제는 다시 좀 급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브렌트유는 7.9% 급등하면서 다시 90달러 선을 돌파했고요. WTI는 6.6% 상승하면서 다시 84달러 선을 좀 올라온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희한하게도 이란이 중동 미군 기지를 좀 공격하겠다라는 좀 뉴스가 나왔고 미국도 이라크 내 이란 대리 세력을 공격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유가가 다시 좀 급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여전히 이 지리적인 이 제가 볼 때는 리스크는 계속 상존하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유가에 대한 어떤 흐름은 종처럼 어떻게 보면 예측하기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코스피 200 야간 선물 흐름은 어땠을까요?
0: 네. 어제는 좀 약보합 마감하면서 어느 정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오늘 마이너스 1.5에서 1.7까지 좀 하락을 하면서 좀 우리나라 좀 장전 시장을 조금 불안하게 만드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예. 자, 국내 증시가요. 검은 화요일에서 검은 수요일까지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어제 시장을 좀 보신 분들은 좀 상당히 좀 놀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코스피는 지금 마이너스 5.98% 내리면서 5,600선에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만 장 초반에는 3% 정도까지 좀 상승을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전날의 회복 전날의 어떤 급락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하락 전환하면서 마이너스 12.63%까지 떨어지면서
1: 네.
0: 지금 하루의 변동폭이 한 15% 이상 나오는
1: 네,
0: 좀
1: 네.
0: 그러한 좀 제가 볼 때는 강한 변동성이 나왔고요.
1: 네.
0: 코스닥 지수도 전날에 이어서 어제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6%대 급락을 하면서 662선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 양시장 이틀 연속으로 매도 사이드카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되면서 이 양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이틀 연속으로 발동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라는
1: 네.
0: 어떤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 네.
0: 양시장 모두 상당한 변동성을 지금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상황이 이렇게 급박해지니까 금융당국이 어제 긴급 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서 추가 대응책 내놨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0: 네, 일단 정부는 최근에 주가 급락 배경에 대해서 중국 빨 메모리 반도체 경쟁 심화 또 미국의 빅테크 기업의 자금 조달 우려를 그 배경으로 좀 지목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 하락에 국내 경제 기초 체력은 문제가 없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
1: 네.
0: 이런 상황에서 우선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개인별 투자 한도를 설정해서 투자 규모를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1: 네.
0: 또 여기에 더해서 이 레버리지 배율에 대한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1: 네.
0: 그에 따라서 지금 예탁금 관련된 부분들을 뭐 3천만 원 정도로 이제 올리는 부분들 이 부분을
1: 네.
0: 이제 31일부터 지금 시행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1: 네네.
0: 당분간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면서 변동성 증폭 요인에 대해

0: 대한 추가 분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1: 네네. 자,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증시 살릴 수 있을까요?
0: 네, 삼성전자의 어깨가 좀 상당히 무겁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시장 자체가 좀 급락했기 때문에
1: 예.
0: 삼성전자는 이런 부분을 다 체크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영업이익 89조 4천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실적 자체적인 것보다는 컨퍼런스가 더 주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HBM의 경쟁력, 파운드리의 적자 축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올지가 좀 제법 시장에 관심사로 보이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자, 목요일 국내 증시 어떻게 될까요?
0: 일단 어저께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 본주 ADR 모두 좀 하락을 하면서 지수 자체도 좋지 못했는데 일단 오늘 지금 빅테크 실적 모두 좀 확인이 되고 있고
1: 예.
0: 삼성전자 상세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이 10시에 있으니까 이 모든 부분을 좀 확인한 후에 지수의 어떤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예.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0: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설아 기상 테스터와 함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전국이 정말 가마솥같이 펄펄 끓고 있는데 네. 기록적인 폭염이죠.
1: 네, 어제 경남 양산의 최고 기온이 40.3도를 찍었습니다. 예. 2008년 양산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이었습니다. 최근 3년 연속으로 40도 이상 기온 기록이 나오면서 40도의 더위가 사실상 뉴노멀이 돼가는 모양새입니다. 또한 어제 부산은 38.8도로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낮 동안 기온이 치솟으니 밤에도 충분히 열기가 식지 않아서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강릉이 28.7, 양산은 27.9, 서울 25.3도 등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았습니다.
0: 네. 자, 역대급 무더위인데 이중고기압 때문이라고요?
1: 네,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열돔에 갇혀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이중으로 우리나라를 덮은 가운데 고온다습한 공기가 불어들면서 열이 주입되기만 하고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또한 고기압권 내에서 햇볕까지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을 끌어올리는 건데요. 특히 동해안과 경상도 지역은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산맥을 넘으며 한층 더 뜨거워지는 팬 현상이 겹쳐 더욱 덥습니다.
0: 오늘은 또 얼마나 더울까요?
1: 네, 오늘도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전국 거의 모든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34, 강릉 37, 양산과 부산은 39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여기에 습해서 체감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당분간 건강한 사람도 생명을 위협받는 수준의 극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잠시나마 더위를 식혀줄 뚜렷한 비 예보도 없는데요. 가급적이면 좀 시원한 실내에 입서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폭염에 이어서 끝으로 지진 얘기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28일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한 뒤에 여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19분께 또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네네. 이번 지진으로 경남 남해와 하동, 전남 광주 여수에 계기진도 2의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이 계기진도 2는 지진동이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느끼는 정도인 경우를 말합니다.
0: 네, 여진이 우려되는 만큼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2: 정치,
3: 전격 시사,
2: 뉴스,
3: 전격 시사,
2: 인터뷰,
3: 전격 시사,
2: 주식,
3: 전격 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0: 전격 인터뷰 1부에선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을 전화로 연결해 인터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1: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네. 지금 국회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형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이 모두 여권 주도로 통과됐는데 어제 상황 보니까요. 뭐 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안건조정위원회 요구서 제출해도 뭐 의석수에서 안 되니까 전체위에 바로 해부되고 또 원내지도부가 의원들 소집해서 법사위 회의실에서 앞에서 규탄대 열었는데 이것도 별 힘을 쓰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아, 의석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1: 아, 맞습니다. 저희가 정말 국민을 위하는 목소리를 내는데도 지금 다수 여당의 그 폭거가 너무 해도 해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어쨌든 검사가 수사를 금지하고 그 보안수사권 그 대신 폐지 대신에 또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안수사를 요구하게끔 만들었잖아요.
0: 네.
1: 거기다 더 나가서 어젯밤에 이걸 통과시켰더라고요. 공소기강 판결
0: 네,
1: 사유가
0: 네.
1: 추가됐는데 위법수사 시 판결 사유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걸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진짜 어쩌면 또 이건 이 법 또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법이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1: 그 공소 취소를 하겠다 해서 지금 그게 여론이 좋지 않았고 그런데 또 살짝 새로 공소 기각법을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예.
1: 결국 법원 압박해서 억지로 공소기가 판결을 또 한번 받아보자 이런 심산인 것 같은데 실제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는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약자를 더 피해자로 만드는 그런 사건일 수 있고요.
0: 네.
1: 제일 중요한 거 보시다시피 국민이 이거에 대해서 61%가 보안수사권 유지해야 된다 하는 갤럽 발표도 있었지 않습니까?
0: 네네.
1: 그리고 폐지는 고작 23%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민주당이 이렇게 국민을 위한 정치일까 아니라 정말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정치다 하는 게 훨씬 더 이번 형소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0: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결국 지금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시죠?
1: 그렇죠. 저희가 뭐 계속 지금 국회에 대해서 오늘도 피켓 시위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투쟁도 하고
0: 네네.
1: 하는데 사실 되게 힘들어요. 뭐 워낙 숫자가 또 열세다 보니 그래서 또 저희가 그 소수 야당으로 할 수 있는 거는
0: 네.
1: 결국 필리버스터밖에 없는데
0: 네네.
1: 필리버스터 통해서 이제 국민들한테 쟤네 왜 필리버스터 하나 이런 생각과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그리고
0: 지금
1: 또
0: 네네 말씀하시죠. 아, 그 필리버스터 관련해서 사실 이제 그 필리버스터를 보통 24시간 정도 계속 하는데 이게 이제 국민들 네.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그 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지금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는데 한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실제로 참여하려면 지금 24시간 안에 필리버스터의 그 순서를 받아야지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1: 맞습니다.
0: 궁금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원내지도부하고 한동훈 의원 측하고 어떻게 이 순서 갖고 좀 조율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1: 지금 한동훈 의원이 무소속이긴 하지만 그
0: 네.
1: 필리버스터 신청이나 참여 이런 거는 법적으로 당연히 가능하죠. 그리고 또한 그 국회법에서 106조 2조가
0: 네.
1: 거기에 따르면 무소속 및 비교섭단체 의원이 참여하는 것은 이제 정당하다 얘기를 하는데
0: 네.
1: 문제는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24시간 표결밖에 안 되고 이번에는 더더군다나 31일 날 회기가 마감이 됩니다. 회기가 끝나기
0: 그렇죠.
1: 때문에
0: 예.
1: 예, 필리버스트가 좀 짧은 편이에요. 실제로.
0: 아,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언 순서나 시간 배정 이런 세부적인 협의가 분명히 필요해요. 근데 지금 통상적으로 그 무소속 의원의 경우는 제일 후순위로 배치가 되는 게 관례긴 하거든요.
0: 네.
1: 예전에 이제 천하람 그때 원내대표 개혁신당이 네. 첫 번째로 나선 사례도 있는데 그거는 양당 간의 이제 공조가 전제됐을 때 가능했었던 일이고요.
0: 네네.
1: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순서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0: 아.
1: 그래서 협의, 근데 이 순서나 실제로 이 구성, 필리버스터의 구성은 사실은 의장의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의장이 통상은 뭐 협의해라 얘기할 수도 있고, 의장이 임의로 넣을 수도 있고,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권한은 의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 측에서도 아마도 같이 협의하면서 결정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는 순서가 결정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보통 본회의가 오후에 열리는데 언제쯤 네. 그러면 대략적인 순서가 나올까요?
1: 아마 오늘 오전 중으로는 나올 것 같고요.
0: 네.
1: 그러면 그리고 또 이제 본회의에 들어가서 누가 몇 시간 얼마나 할지를 모르고 찬반 토론이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그러다 보니 순서가 중간에 바뀌는 경우도 저희가 많아요.
0: 아,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제가 예를 들어 필리버스 하면 그 전에 하는 사람 다음 순서 그때까지만 결정을 하면 되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 장동혁 대표가 어제 네. 그 국회에서 열린 올공 청년들은 말한다 토론회에서 네. 발언한 것이 보도가 됐는데 의원님께서 이 토론회는 주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아, 네, 맞습니다.
0: 네, 여기서 보니까 장 대표가 지금 선관위 특검법 수사 대상에 전산조작 해킹 의혹 향후 고소고발과 인지 사건까지 모두 포함해야 된다. 되게 포괄적이에요.
1: 맞습니다.
0: 민주당하고는 좀 입장이 많이 다르거든요. 이게 지금 선관위 특검법 협의를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반응이 네. 잘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1: 저희가 지금 이제 회관에서 주최한 그 토론회는 실제 청년들이 말하는 공정과 책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그 참정권 회복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였는데요.
0: 네네.
1: 그때 장동혁 대표께서 나와서 특검을 무조건 저희가 통과시킨다. 특검을 통과시키지 않은 건 결국은 이재명 정권의 몰락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어요. 그런데
0: 네.
1: 지금 저희가 특검법에서 그 특검의 선정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를 했고 우리가 앞으로 특검의 범위가 이슈가 그 당시에 됐었는데 그 또한 저희가 합의하기로 그 저희 그 합의문에 집어넣었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대로 통과는 할 수 없을 건데 그 범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전산망에 대한 조사거든요.
0: 네네.
1: 근데 그 제가 알기로는 더불어민주당 자체에서 각자 특검법을 발의를 했었는데 그때 포함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0: 아, 네네.
1: 단순히 뭐 선거 그 투표수만 나온 거는 아니고 분명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전산망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비리나 문제점들을 더 파악해야 된다 해서 범위가 조금 더 넓었었는데
0: 네.
1: 아, 오늘 오전 어제까지도 계속 이 협의는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 오전 중에 마지막 최종안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이 접점을 찾았었다고 들었거든요.
0: 아, 그렇군요. 그럼 오늘 오전에 협상 내용을 좀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네. 내용들이 반영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1: 그리고 실제로 이게 반영이 안 되면 아마 예. 올리기 어려울 겁니다. 저희가 합의를 해서 올리기로 이미 했기 때문에
0: 네네.
1: 서로가 저희가 일방적으로 투표용지만 가지고는 특검을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특검에서 인지수사라는 게 있기는 한데
0: 네네.
1: 그 우리가 단순히 그냥 투표용지 부족이다 이래가지고 투표용지에 대한 것만 하다 보면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뭐 결과에 영향을 미쳤냐 아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인지수사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분명한 거는 수사 범위를 넓혀야 되고 특히 전산망에 대한 접근을 하지 않으면
0: 네.
1: 특검하는 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하여튼 범위가 좁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는데 징계 대상인 의원들 반발 지금 큽니다.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표적 징계다, 정치 보복. 그리고 진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당화를 위한 겁박스러운 징계 정치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저는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위원회가 예. 독립적인 기관이고 솔직히 우리 공장의 당원 당규를 위반했을 경우 그거에 대한 징계를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당이라는 게 같은 뜻을 모인 사람들의 집단이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러면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뽑고 또 서로 반대 의견은 있지만 의회 민주주의에 의해서 다수결로 뽑은 국회 부의장 후보를 어떻게 본회의에서 탈락시켜 낙선시켜달라고 더불어민주당 야당들에게 직접 전화를 돌립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아니죠. 그리고 진종 의원 같은 경우도 물론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 우리의 보수의 자산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0: 네.
1: 소속 자체가 무소속이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당 후보가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복고갑에. 그런 상태에서 상대방의 경쟁자를 지원을 한다. 이거는 누가 봐도 아닌 사실이잖아요. 저희가 윤리위원회에서 이게 좀 서로가 찬반이 있고 의견이 다르고 이게 과연 당원 당규상 큰 문제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찬반 의견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조경태 의원이나 진종 의원 같은 경우는 너무 명확하게 공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문제가 있다. 이거는 누구라도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에 징계 절차를 밟는 게 맞고 또 윤리위원회에서 혹시 뭐 과하거나 본인이 생각했을 때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만 윤리위가 좀 공정하고 엄정하게 좀 사안을 잘 다뤘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합니다.
0: 네, 그 윤리위 절차상의 문제점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7분이었는데 두 분이 사퇴해서 5분. 근데 5분이었는데 참석을 안 하셔서 3분으로 지금 참석을 해서 징계 절차가 이제 개시가 된 이 부분이요. 어떻게
1: 네네,
0: 보세요?
1: 네, 맞습니다. 지금 윤리위원회가 좀 시끄럽죠. 그리고 윤리위원회 7명의 의원들이
0: 네.
1: 어떤 징계 절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위원회의 지금 위원장, 위원들의 문제 가지고 지금 시끄럽습니다.
0: 네,
1: 저는
0: 네.
1: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0: 네, 네.
1: 지금 윤리위에서 현재 5분이 남아 계십니다.
0: 예.
1: 그래서 5분으로 의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0: 네.
1: 지금 3인 참석으로 의결한 거는 개시.
0: 네.
1: 개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지금 이 부분은 일단 개시를 시작했고 이거 그 징계에 대한 의결 그거는 저는 3인으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절차상의 문제도 좀 중요하고
0: 예, 예.
1: 그래서 과반수 이상 참석의 과반수의
0: 네.
1: 의결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민주주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0: 예. 사실 지금 그 윤리위 운영과 관련한 얘기들이 계속 지적이 되면서 위원장이 사퇴하거나 위원장을 제명해야 한다 이런 여론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도부 안에서 그 윤리위원장 거취에 대한 이야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1: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0: 네.
1: 다만 이 위원장의 개인에 대한 불만이든 아니면 그 위원회의 전체의 불만이든 이거는 분명한 거는 위원장께서 책임지고 이 사태를 좀 수습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0: 예. 자, 권영진 의원의 경우에는요. 사실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자진 탈당을 권유를 했고 그런데
1: 네.
0: 빠르게 또 윤리위원회에서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개시를 이제 결정을 하니까 자진 탈당을 권유를 해서 물론 권 의원이 수용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바로 또 윤리위가 이제 징계 절차 개시하는 이게 좀 어리둥절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1: 저희가 제가 그 최고위원회도 참석을 이 의결할 때 있었는데요.
0: 예.
1: 의견이 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이 자진 탈당하는 것이 맞다.

0: 이런 의견이 한쪽에는 있었고
1: 예.
0: 또 한측에서는 자진 탈당하고 다시 뭐 복귀하고 이런 쇼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 이거는 엄격하게 다뤄야 돼서 윤리위원회에 회부시켜서 징계 절차를 받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가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나왔습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종 의견은 자진 탈당을 먼저 권유한다 했고 만약에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를 저희가 들어간다 했는데 자진 탈당의 그 기간
1: 네.
0: 뭐 언제까지 이런 얘기는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 아마도 그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절차가 들어가기 전에 좀 탈당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권유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 네.
0: 근데 지금 봤을 때 우리 권영진 의원께서는 그냥 그 열심히 의원 생활하겠다 이런 멘트를 하셨어요. 마지막에 예, 이제 예. 사과하셨고 모두.
1: 네네네.
0: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자진 탈당의 생각은 없으신 걸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아마도 징계 절차에 돌입하게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네. 왜냐면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가 취임 1년이 돼서 곧
0: 네.
1: 확신한 발표할 거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지금 준비가 돼 가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0: 지금 당대표께서 일단 1년이 끝났고
1: 네.
0: 지금 압박이 여러 군데서 들어오고 있고 실제로
1: 예.
0: 그러면서 당 내부적으로 분명한 거는 혁신을 해야 된다는 생각. 이거는 모든 우리 국회의원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러다 보니 이제 혁신한 발표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8월 26일에 이제 취임 1주년이 됐고,
1: 네.
0: 그 당 안팎의 그 쇄신안, 그걸 받아들여서 아마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1: 네네.
0: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은 아직 전혀 나온 바 없고요. 현재까지 파악되는 일정은 아마 8월 초에 당 개혁의 어떤 방향성, 그다음에 추진 방법들을 먼저 밝히고 또 당내 여러 회의체 등을 구성을 해나가면서 구체화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네.
0: 방향성을 놓고 보면 두 축으로 될 거로 봐요.
1: 네.
0: 당에 일단 결속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지방선거 때부터 시작해서 불거진 당내 갈등이 많았죠. 그래서
1: 네.
0: 수습하고 또 흩어지고 그래서 다시 흩어진 힘을 갖고 모으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여 투쟁의 동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말도 안 되는 법안들을 계속 통과시키고 있고
1: 네네.
0: 선관위 특검, 뭐 보안수사권 폐지, 그다음에 이번에 연임까지 하겠다는 말까지 해서 이런 쟁점에 저희가 내부의 갈등을 빨리 수습하고 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그 정말 정치 폭고에 저희 당력을 좀 집중하는 그런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의원님께서 지금 이제 두 가지 방향 얘기하셨는데 이제 결속력 강화를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최근에 그 현역 국회의원과 시도지사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할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TF 이거 관련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게 지금 결국 선출직 공직자라면 의원들 그리고 시도지사 다 공천과 관련된 걸로 당 기강 잡겠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좀 비판 어린 시선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저희가 그 지금 당 기관이 저는 많이 무너졌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인 분란도 있다 보니.
1: 네.
0: 그런데 이제 이게 기초단체장까지도 그런 기류가 흐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고위에서
1: 예.
0: 처음 이게 시작된 거는 기초단체장들이 그 민주당과 야합해서
1: 네네.
0: 의장을 그러니까 뭐 구의장 이런 일들이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제보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 기초단체장의 그 더불어민주당과 개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이런 야합하고 이런 행위들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 시작을 해서
1: 네.
0: 다시 한번 저희가 이 선거의 공천 또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0: 평가 기준 이런 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냐 하면서 그때 최고위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1: 네.
0: 아마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선출직 공직자 혁신 평가 TF가 아마 출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한 평가, 업적 그리고 당에 대한 어떤 충성심 이런 거를 통해서 앞으로 뭐 국회의원이나 광역 기초단체장들이 공천을 받는 그런 좀 투명한 그런 제도를 좀 만드는 것에 대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1: 네.
0: 네.
1: 자, 근데 사실 어제 저희가 인터뷰한 주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쇄신하는 장동혁 대표가 당을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직격을 하셨거든요. 네. 당내에서, 같은 말이라도, 쇄신안이라도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0: 지금 맞습니다. 그런데
1: 네.
0: 현재 대표는 또 장동혁이고
1: 네.
0: 장동혁 대표 자체를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논거가 지금 약해진 게 사실입니다.
1: 네.
0: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뭐 대표를 끌어내리고 이런 거는 좀 현재로서는 어불성설이고 좀 그거에 대한 저희의 방법도 솔직히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지금 현재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또 혁신한 발표를 보고 그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을 시키는 것 또한 장 대표의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1: 네.
0: 그래서 일단 같이 한번 힘을 모아서 그래도 우리의 적은 내부가 아니라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의 혁신안에 대해서는 좀 모두가 같이 참여해서 같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모양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 더 기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1: 네. 의원님 이 한 1분이 차 안 남은 시간에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 질문인데요.
0: 네.
1: 자, 주정식 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 어제 청와대 정무수석 또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진화에 나서긴 했습니다만 이걸로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또 다른 추가적인 게 있어야 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냥 혼자 얘기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사전 질문지에 분명히 있었고
1: 네.
0: 또 우리 그 국회의장께서는 비명행사 그 공천실 사무총장이고 정무특보 출신의 명픽의 국회의장이십니다.
1: 네.
0: 그래서 이거는 실언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1: 알겠습니다.
0: 하고요.
1: 네.
0: 개헌 로드맵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0: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재산 관리가 걱정되시나요? 혼자 관리하기 어려울까 불안하신가요?
1: 안녕하십니까.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입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 서비스는 어르신의 의사에 따라 재산관리 계획을 세우고 노후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소중한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로 문의해 주십시오.
0: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이창호입니다. 오늘 사연은 수연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올해는 저도 바다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지체장애가 있어 바다를 보러 가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차량을 이용해 대천해수욕장에 다녀올 수 있었어요. 뜨거운 햇살 아래 반짝이는 모래사장과 시원한 바다를 오감으로 느끼는 순간 파도 같은 벅찬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이제는 저도 용기가 생겼습니다. 자주 떠나볼게요.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2: 58분 날씨. 요즘 밤낮 없이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전국 많은 지역에서 25도를 웃돌며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벌써 체감 온도가 30도 안팎까지 오른 곳도 많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주의보와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 특히 부산을 비롯해 경남 일부 지역에는 폭염특보 중 가장 높은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극심한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어제 경남 양산은 낮 기온이 40.3도까지 올랐는데요. 오늘도 양산과 부산 39도가 예상되고, 포항과 울진 38도, 대구와 강릉 37도, 서울과 대전, 광주, 제주 34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습도가 높아서 몸으로 느껴지는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더 높은 곳이 많으니까요. 일사병과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동안 볕이 무척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겠습니다. 한편 동해안과 산지에는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3도, 습도는 80%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대한민국 중심 채널 본격 인터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엔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제일 먼저 질문은 어제 당권주자 TV토론에 네. 처음인데 주제들은 다 지금 쟁점되고 있는 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검찰 수사권 폐지 갖고 역시 그 5월 달에 당에 보냈다 아니다 이거 갖고 진실 공방 또 하더라고요.
1: 네. 근데 서로 의견이 팽팽했고 네. 뭐 이렇게 물건을 보면 뒷면을 보냐 앞면을 보느냐의 차이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0: 네.
1: 그래서 그 논쟁 가지고서는 뭐 누구가 더 점수를 땄다 잃었다 이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0: 그럼 부위원장님 보시기에
1: 네?
0: 예, 요거는 좀 김 후보 또 송 후보 정 후보가 점수 땄다. 요건 좀 밀렸다. 뭐 보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글쎄요. 뭐 저는 예를 들어서 뭐 A라고 하는 후보가 B 후보한테 이렇게 공격적인 질문을 했는데 그걸 잘 받아치더라고요. 세 분이 다.
0: 네.
1: 그리고 특히 한미 FTA 찬성했다고 제명하라고 나를 그랬다. 서운하다 그랬더니 나를 또 역적이라고 그러시지 않았냐. 이래서 서로 웃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세 분이 다 어쨌든 능수능란한 정치인이고 또 당대표로서의 네. 어떤 그 판단 능력 또 그 현장에서 위기 극복 능력은 잘 보여주었다고 봅니다.
0: 특별히 그러면 점수를 더 얻었다 덜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신 대목은 있으셨어요?
1: 예, 뭐 특별히 예, 그 원래 TV 토론 가지고 점수 따거나 이런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0: 네.
1: 예, 이제 저 그 지지자들이 자기 지지의 이유를 더 찾으려고 하는 네. 그냥 그런 공간이 되어버려서 셋 다 실수를 안 하니까
0: 네네.
1: 발실수도 없었고요.
0: 네.
1: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 특별히 유리했다 불리했다는 없었다 이런 생각입니다. 치열하긴 했는데.
0: 치열하긴 했는데 그 지금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해서 지금 정 총리 후보는 당론을 다시 물어 결정할 사안이다. 국민과 당원의 뜻에 잘 따라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 김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작 기소라면 시정해야 되고 특검 취소냐 검찰 자진 해소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방안을 택하면 된다.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작 기소 여부를 밝힌 다음에 특검이 검찰이 결자 해제하라 이런 입장이고요. 어떤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세요?
1: 뭐 저로서는 사실은 이제 검찰이 무리한 수사, 의도를 가지고 있는 수사와 기소가 있었다고 하면 그거는 네. 검찰 스스로 결자해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법원이 왜 그 뭐 억울한 간첩단 사건 등등에 대해서 몇십 년 만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법원도 사과하잖아요. 물론 그때 여러 조작을 했던 수사기관과 정권의 문제가 더 크겠지만
0: 네.
1: 법원이 그 억울함을 충분히 가려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부역자 역할을 했다 스스로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0: 네.
1: 저는 이제 법원의 그런 태도를 누구도 비난하지 않거든요. 때늦은 뭐 사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검찰이 이렇게 권력기관과 관련된 뭐 혹은 유명한 사람들과 관련된 이런 수사 말고요. 우리 그냥 일반 국민들과 관련된 수사에서도 놓친 게 있거나 잘못한 게 있으면 스스로 결자해지하고 사과하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검찰의 그런 수사와 관련된 일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겠습니다만
0: 네.
1: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특검이 하는 건 뭔가 뭐 정치적 의도에 대한 논란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전제하는 말씀은 잘못된 수사 의도를 가진 정치적 수사의 경우에
0: 네.
1: 혹은 본인의 실수 자신들의 실수에 의한 수사의 경우에는 검찰 스스로가 해소해야죠.
0: 네, 알겠습니다. 최근 강연에서 이런 말씀하셔서 지금 많이 주목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헌정사 세 차례의 대통령 탄핵은 모두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불화에서 시작됐다. 당정 일치의 길을 확고하게 수행할 사람을 대표로 뽑아야 한다. 이 발언을 놓고 사실상 김민석 후보 지지한 거다. 이런 해석에 동의하세요?
1: 그날 그 제가 정치와 미래라고 하는 민주당 내 의견 그룹의 모임에서 네. 축사를 하면서 드렸던 말씀이고 그 자리에 강연자가 이제 김민석 후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0: 네.
1: 제 말은 그 자꾸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당을 위한 얘기였고요. 또는 민주당에 여전히 당원이고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게 제약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뭐 의사를 표현할 수는 있죠. 누굴 지지하는지. 그러나 그 자리에서 뭐 누구를 지지한다, 지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고 정말로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고 그리고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만들어내려면 이번 여당의 대표가 되게 중요하고 이 여당 대표의 역할이
0: 네.
1: 사실은 이제 제가 그 표현을 했거든요. 그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용 무늬가 나는 돌일 수도 있고 꽃그림처럼 보이는 돌일 수도 있다. 수석일 수 있는데 그 수석을 빛나게 하는 건 자기 스스로는 전혀 빛나지 않지만 이 돌을 받쳐주는 괜돌, 받침대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다. 여당 대표가 스스로 빛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수석과 괜돌의 관계처럼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관계가 그래야 되는데 딱 잡아줘야 수석이 바로 서야 아 이게 용그림이구나 이렇게 느끼고 아 저게 꽃 모양이구나 보여주는 거지. 수석이 아무리 예뻐도 괜돌이 받침대가 받쳐주지 못하면 덜거럭거리거나 뭐 아니면 그냥 강가에 나뒹구는 돌멩이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정말 중요하지만 스스로는 빛나지 않을 거다. 그런 여당 대표를 뽑아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0: 네. 아니, 사실 새 후보가 당청의 일치, 당정의 일치, 당정 관계 중요성은 다 사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인 것 같은데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조금씩은 달라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원론적이고 아주 기본에 충실한 얘기였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부위원장님이 이른바 비명행사의 또 장본인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1: 네.
0: 여러 해석들을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이라는 해석을 또 하는 게 그렇게 틀렸다고 보기도 좀 저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1: 뭐 누구를 지지한다 명시적으로 말하기는 조심스러운 위치에 있는 것도 사실이라서요.
0: 네.
1: 다만 이제 그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장소, 뉘앙스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판단하시겠죠. 근데 이제 뭐 비명이 왜 친명 후보로 보이는 분의 그 강연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저럴까? 박용진은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날 그 단체 이름이 정치와 미래예요. 정치는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서로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그거 매 파고 앉았고 예속 논쟁하듯이 과거 파면 논쟁하는 거 저는 정말 제일 짜증납니다. 박용진? 그럼요. 지난 2021년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이재명 당시 후보와 경선했고 2022년 당대표 경선 때 또 이재명 대표와 치열하게 맞서서 비판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건 지난 일이고요. 민주당이 그래서 너는 21년도에 뭐 했어? 22년도에 뭐 했어? 너는 20년 전에 뭐 어디 있었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 20대 청년들이 볼 때는 아니 나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했었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야? 그게 무슨 의미지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민주당은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되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총선의 승리, 대선에서의 정권 재창출을 만들려면 어떤 당대표가 중요하냐? 어떤 사람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되어야 하느냐 그거를 저 스스로 잘 판단하고 많은 분들에게 그런 내용을 전달하고 하는 그 기준점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저는 뭐 맞다고 생각합니다. 비명, 친명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글로벌 경쟁 시대에 네. 친명, 비명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0: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질문하기가 좀 멋쩍긴 합니다만 나온 김에.
1: 예.
0: 최고위원 후보이신 최민희 의원이 부위원장님의 지금 발언에 대해서 정치와 미래 강연의 그 축사 발언에 대해서 또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거든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1: 죄송하지만 제가 사실은 오늘 이제 질문지를 어제 밤에 받아보고
0: 네.
1: 그분이 저를 비판한 거를 처음 알았어요.
0: 아, 그때서야 아셨습니까?
1: 예. 그러니까 그분은 뭐 그 전당대회 후보로 나온 분이잖아요.
0: 네.
1: 뭐 표가 되긴다고 생각하면 무슨 말씀이시든 하시겠죠. 예.
0: 그게 답변의 끝입니까?
1: 뭐 특별히 네. 뭐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고 저도 네. 그래서 전문이라고 할 것도 없죠. 한 여섯 네. 네 줄인가 뭐 네. 이렇게 봤는데 돼지도 나오고 부처님도 나오고 뭐 잘 약간 제가 해석하기가 난해하긴 했고요. 제 네. 이름이 있어서 한번 보기는 했습니다만 아 전당대회 나오신 분이지 마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네. 자 지금 당정 관계에 대해서 후보들 간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당정 갈등이 심해져 레임덕이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송영길 후보가 정청래 후보가 대표가 되면 이라는 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 레임덕까지 특정 후보가 대표가 되면 레임덕까지 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상황인가요 지금?
1: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예전에 지난번 축사를 할 때 말씀드렸던 거예요. 헌정사에 불행했었던 탄핵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사실은 현직 대통령과 여당 대표와의 불화로부터 시작됐다. 첫 번째 탄핵 사건이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이제 한화갑 당시 민주당 대표와의 불화, 이 갈등 관계가 상당히 컸고 또 박근혜 대통령 때는 김무성 대표와의 갈등 관계 그리고 이제 뭐 바로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 경우에는 그 이제 한동훈 이준석 연달아 이렇게 그 여당 대표와의 갈등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게 온전하게 그 이렇게 집중을 못하고 정치적 이제 사건이 계속 만들어지고 했었던 거거든요.
0: 네.
1: 국정 운영에 집중을 못하면서 예.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었던 건데 아마 송영길 그 이제 후보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자 전당대회가 이제 8월 17일인데 이제 지금 충청 지역 지금 이미 투표가 시작돼서 주말에 네. 이제 결과가 네. 나오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0: 상당히 궁금하고 많이들 관심을 갖는데 지금 당대표 후보 관련 여론조사를 보면은 접전으로 지금 해석이 돼요.
1: 네.
0: 김민석 후보는 조금 주춤하는 것 같고 정청래 후보가 좀 맹추격하는 것 같고 이런 모양새거든요. 부위원장님 보시기에 지금 이제 첫 투표 결과가 나올 거고 이제 지역 순회 경선을 할 텐데 전당 대회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변수가 좀 이 지지율을 흔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1: 어제 방송 토론에서 어쨌든 하나 사라진 건 신천지가 사라졌더라고요.
0: 네, 질문이 안 나오더라고요.
1: 예, 서로 뭐 얘기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0: 저도요. 예.
1: 예, 그래서 뭐 이제 그 저는 이제 초반에 이 신천지 논란이 뭐 약간 많은 논란이었던 것 같아요. 뭐 하다못해 당원들끼리의 그 뭐 차담 혹은 식사 자리에서도 그게 논란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거는 좀 뭐 사라진 것 같고.
0: 네.
1: 그 어제는 그래서 과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진행형인 뭐 검찰 수사권 관련된 네. 뭐 논란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뭐 약간 정책적인 논란 이런 것들이 집중이 된 거였어서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앞으로 누가 어떤 실수를 하느냐가 이제 뭐 제일 큰 문제일 것 같고요.
0: 네.
1: 이제 뭐 의제를 잘못 꺼내거나 뭐 아니면 실수를 해서 뭐 사실관계에서 틀린 문제를 얘기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여론조사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한 100번은 아니지만 50번은 넘은 것 같은데 여론조사 이게 전당대회 관련해서 거기 보면 그 김민석 후보가 우위에서는 여론조사가 쭉 나오더라도 대부분 그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 좀 뭐 이렇게 절대적 지지 압도적 지지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위에 서는 거지. 이게 뭐 충청이라든지 영남이라든지 뭐 강원이라든지 이렇게 당원 숫자는 적습니다만 그 지역들로 권역들로 보면 거기서는 정청래 후보가 높더라고요.
0: 아.
1: 예, 그러니까 이제 지역 권역별로 분석을 해 보면 그래서 아마 그 이번에 1차 이제 경선 이게 나오면 그 정청래 후보가 더 높을 수도 있겠다. 물론 앞서 제가 말씀드린 여론조사는 대부분 그냥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보고서 하는 여론조사일 뿐이지
0: 네.
1: 투표는 누가 하느냐면 여론조사와 다르게 투표는 권리당원들만 하는 거거든요.
0: 그렇죠.
1: 권리당원들만 한 여론조사는 아직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저도 그냥 그 앞선 여론조사의 뭐 경향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아마 정책내 후보한테 꽤 흐뭇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뭐 그걸 가지고서 뭐 대세가 형성됐다 이렇게 아마 주장하시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겠고
0: 네.
1: 그 앞선 그 결과를 보고 뒤에 또 투표하는 당원들은 영향을 받죠. 결과를 발표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 하면서 밴드웨건 효과도 생길 수도 있고
0: 네네.
1: 하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이 저 뭐 룰 세팅하고 할 때 왜 충청부터 시작하냐
0: 네네.
1: 가지고 논란도 있었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0: 네.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확실히 그 일반 여론조사가 들어가는 그런 경선하고 지금의 경선은 완전히 그 권리당원
1: 네.
0: 그리고 중앙위원들 이렇게만 하기 때문에 좀 그 표심을 봐야 될 포인트가 확실히 다르구나 라는
1: 예.
0: 생각이 들어요.
1: 그리고 이제 중앙위원들 뭐 예를 들면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 뭐 군수 뭐 구청장 이런 분들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1인 1표니까 그분들도 이제 한 표씩이에요.
0: 네.
1: 예선을 할 때는 그분들은 35%의 포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1인 1표라서 70%의 결과를 반영하는 1인 1표의 권리당원 투표 그리고 30%의 결과를 반영하는 민주당 지지층과 그리고 무당층의 의견 여론조사 의견 요것의 결과가 이제 믹싱이 될 거거든요.
0: 네.
1: 치열하게 될 테고 아마 그 이제 뭐 여론조사 보면 그 전체적으로는 근소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결과들과 또 이제 선호 투표제를 통해서 3위가 되는 분의 2순위 투표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이게 이제 겹쳐지니까요. 그래서 결선 투표가 없는 선호 투표제도이기 때문에 당일날 다 모든 게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될 겁니다.
0: 지금 시점에서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은
1: 예.
0: 새 후보 중에 과반을 가져갈 가능성? 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성 자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과반은 새 후보 중에 누구도 쉽진 않을 거다라고 보십니까?
1: 글쎄요. 제가 무슨 문어 점쟁이도 아니고. 근데 양쪽 뭐 양쪽이 누군지는 알아서 해석하시고요. 양쪽 다 과반 넘을 거다라고 자신을 한대요. 자신을 한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그 선호투표제를 통해서 결정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워낙 팽팽하다고들 해서요.
0: 네. 자, 어제 토론회에서는 뭐 본격적인 얘기가 오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신천지 개입은 지금 합수본 또 수사 얘기가 있어가지고 간단치 않은 사안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병도 원내대표가 전대 이후에 여야 행안부 선관위 이렇게 함께 제도 개선 논의하자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진천계에서는 지금 김인석 후보를 향해서 근거를 대지 못하면 김인석 후보 징계해야 된다 아니면 후보 자격까지 상실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 논란은요 사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인석 후보가 뭐 근거를 든다고 했으니까 얘기를 하던가 잘못하면 당에 또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랬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저는 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쨌든 한병도 원내대표가 얘기하신 것처럼
0: 네.
1: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당원들에게 1인 1표제를 비롯해서 권리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의 모든 의사결정을 아주 원천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네. 이 당원의 네. 의도를 가진 외부 세력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정치적 혹은 신앙적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민주당에 개입한다. 이거는 적절한 방식으로 찾아내고 차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굳이 신천지뿐만 아니라.
0: 네.
1: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이제 당원 중심 정당이라고 그러지만 이게 당원 중심 정당인 게 맞나. 그러니까 그냥 지지 그리고 이렇게 가는 것이 적절하냐 여러 얘기가 많거든요.
0: 네.
1: 전체 국민들의 의사와 이거보다는 당원들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되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그 뭐 당심과 민심이 서로 괴리되는 현상도 생겨날 수 있다.
0: 네.
1: 이번 전당대회와 무관하게요. 늘 있을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려면 뭐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특정 뭐 종파가 막 집단적으로 입당한다 그러면 흔들흔들 할 수 있거든요. 6개월만 딱 참고 기다리고 있으면 투표권이 생겨. 그리고 본인들이 조정할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다. 이런 게 생기는 거 아주 좋지 않고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동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동네에서 권리당원 해봐야 3천 명에서 한 뭐 5천 명 이 정도이거든요.
0: 네.
1: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그런데
0: 네.
1: 그분들 중에 뭐 큰 뭐 사찰 큰 뭐 성당이나 교회 이런 데에서 우리는 저 같은 그 종교를 갖는 그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 하면서 막 입당을 독려했다. 이렇게 되면 민심이 왜곡되고 당심이 왜곡될 수 있거든요.
0: 예.
1: 전에 지금 이제 뭐 종교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그 지역 내에 특별한 이익 집단들이 그렇게 개입한다. 그렇게 되면 그 사회적인 상식에 반하는 수준이라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제어할 거냐라고 하는 걸 해야 돼요. 지금은 민주당 같은 경우도 그렇고 타당도 한 1,000원 정도면 입당을 할 수는 있거든요.
0: 네.
1: 근데 그 돈을 가지고서 당을 그 당을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을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당비를 높이고 참여율도 높이고 교육도 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고 하는 방식으로 진짜 진성당원 제도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만일에 권리당원 중심으로 가려고 한다면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0: 앞서 제가 질문에 포함시켰습니다마는 친천계에서 근거를 대지 못하면 김민석 후보를 징계해야 한다. 이런 주장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선거 때잖아요. 네. 아까 뭐 최민희 네. 후보도 선거 때니까 무슨 말씀인지 조금 뭐 잘 모르겠던데
0: 네.
1: 저한테 하여간 말을 가려하라고 하셨으니까 네. 저도 가려할게요. 근데 하여간 선거 때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겠죠.
0: 네. 국회의장 조정식 의원이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이 발언은요. 특히 기자간담회에서 보통 저희가 다 질의응답 대략적인 거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1: 네.
0: 이거 실수로 보기는 솔직히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예. 어제 청와대에서 다 이거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파문이 가라앉기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동혁 대표는 연임은 없다. 5 글자만 얘기해라. 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 그 어쨌든 뭐 이렇게 써놓고서 보면 그냥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필 국회의장이 네.

0: 하다 이런 정도를 이제 이야기하셨으면 되는 건데, 그리고 그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전에도 대통령도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얘기했고 이전 국회의장인 이원식 의장도 아니라고 뭐 그건 뭐 비현실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가면 되는 문제인데 저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청와대도 나서서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고 본인도 또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고 또 모든 당권 주자들이 다 이거는 잘못된 얘기라고 주장해야 되고, 다만 한 사람만 신났죠. 장동혁 대표만 신나는 그런 걸 굳이 뭐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1: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된다. 추가로 주정식 국회의장이 이런 말씀들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이미 이제 해명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이건 아니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다가 여기저기에다가 지금 말씀하시고 이러는 것 같은데. 뭐 정치인이니까 또 국회의장이시니까 적절한 방식으로 그 다시 한번 그 일과 관련해서 네. 명확하게 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최근에 대한상의 전국 순회 간담회 통해서 충남, 경기, 부산, 울산 전국을 네. 다니면서 기업인들 만나고 계시던데요. 최근에 만난 기업인들의 공통적인 요구사항 뭐가 있던가요?
0: 난감하죠. 이게 뭐 보통 한 네 가지 정도인데요. 네. 일단 52시간 그러니까 뭐 주 52시간 제도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과 네.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노란봉투법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 이 네 가지 법입니다. 그런데 네. 아시는 것처럼 이 네 가지가 다 법상 일단이에요. 그렇죠. 법 개정 권한은 규제협력위원회 없고 권고하거나 이렇게 이게 다고 네. 다만 이제 행정적으로 좀 그 주무부처 장관들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은 행정지침이나 고시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기업이 좀 원하는 방식으로 조율하거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무장관들도 잘 알고 있고 네. 또 저도 현장을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네. 민주당이 다 좋은 의지를 가지고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면서 예. 각각의 법들을 개정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그 의도가 잘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잘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들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현실에서 적용과 관련해서 뭐 현실과 우리의 이상이 좀 달라질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그 괴리 지점을 잘 조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 기업의 목소리를 더 잘 듣고 또 현장에서 타협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의 건강권이라든지 이거는 양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기업의 활력을 놓치지 않고 노동자들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지점을 찾을 수 있느냐. 저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균형점을 잘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1: 지금 사실 이제 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전남 광주 특별자치시 거기에도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를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데 당장에 지금 말씀하신 그 네 가지 중에 주 52시간 근로제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대로만 적용해서는 그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0: 조금 다른 예. 게 뭐냐면요. 예, 예. 그러니까 일단. 그 서남권 반도체 속도전이다 이렇게 하는 거의 가장 핵심은 네. 행정에서의 인허가 절차가 너무 길어요. 그런데 재밌는 경우가 뭐가 있느냐면 구마모토 얘기하기 전에 울산시에 네. 보면 돼요. 울산에서 현대자동차가 29년 만에 신규 자동차 공장을 이제 짓기로 했는데 보통 3년 걸릴 인허가 과정을 10개월로 단축을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울산시가 기업 현장 지원팀을 따로 만들어서 그래 기업에서 우리한테 빨리 가져와가 아니라 아예 공무원을 파견했다니까요. 그래서 공무원님들이 기업과 같이 돌아다니면서 각 중앙 부처까지 뛰어다니고 울산 시내 각 부서를 같이 다니면서 빨리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60일 이내 해준다. 그래서 59일째 자 다시 해보세요 하고 반려하던 걸 열흘 한 달 내에 다 점검하고 이거 다시 보완해 오세요. 그럼 그다음 날 보완해서 가져가고 이렇게 하면서 3년 걸릴 걸 10개월만 했거든요. 네. 저는 서남권 반도체에서도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52시간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그 반도체 뭐 개발하고 이런 문제에서인데요. 52시간 문제는 반도체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안에서만이 아니고요. 스타트업들 개발 막 시작하는 기업들이라든지 중소기업들에서 훨씬 더 많은 요구가 있어요.

0: 삼성전자 나서지 마시고 가만히 좀 계세요. 삼성전자 2023년에 반도체 시황 안 좋고 본인들이 혁신 뒤떨어져 가지고 13종가 마이너스 되고 나서 법인세 한 푼도 못 냈거든요. 그때 모든 핑계로 52시간 핑계 됐잖아요. 근데 지금 100조씩 벌어들일 때 뭐 52시간 핑계 안 되시잖아요. 52시간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혁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길 바라고 네. 그거는 모든 반도체나 대기업이 마찬가지고요. 어려운 건 우리 스타트업들 중소기업들인데 이분들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내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1: 부위원장님.
0: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박용주인 규제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진격의 경제로 돌아오겠습니다.

0: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환율은 흔들리고 주식은 요동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장. 이럴 때 경제쇼는 당신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 너머의 숨은 흐름을 읽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1: 정치
3: 전격시사
1: 뉴스
3: 전격시사
1: 인터뷰
3: 전격시사
1: 주식
3: 전격시사
1: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1: 와 전격적이네.
3: 전격시사.
4: 매주 목요일 성큼성큼 경제에 다가가는 진격의 경제. 이번 주에는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십니까.
4: 자, 오늘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5회 연속 동결을 했는데 이 중에 보니까 연준 의원 3명이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주장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5: 예, 이것은 이제 앞으로 9월 달경에 그 다시 FOMC 회의가 열리는데 네. 그때는 0.25%포인트 인상이 거의 확실하다라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반영해가지고 이번에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 금리, 그러니까 시장 금리죠. 시장 금리는 오히려 상승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4: 네. 그러면 사실 지금 동결이 포인트가 아니라 이 세 명의 연준 의원이 금리 인상을 네. 주장했다는 게 사실상 주제네요. 네,
5: 만장일치로 결정이 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시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시사점이다로 받아들였다라고 네.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4: 그러면은 지금 우리 한국은행도 얼마 전에 이제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다음번 금통위에서도 금리 인상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될까요?
5: 예, 한국은행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물가상승률이 지금 3.2%까지 올라갔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2%까지 끌어내려야 되는데 반대로 경제성장률은 올해 3%까지 되게 좋을 거라고 네.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국은행이 최소한 기준금리를 3.25%까지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올해 중으로 한 번 더 최소 한 번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빠르면 뭐 다음 금통위의 인상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라는 예상도 지금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4: 그렇군요. 실제. 예. 자, 부동산 얘기로 질문을 좀 옮겨가 보겠습니다. 대통령에 의해서 국무총리 주재 대토론회까지 하면서 부동산 대토론회 끝나니까 지금 보도를 보면 다음 주 초 8월 초에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내용이 정부가 밝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포함될 걸로 보시나요?
5: 예, 지금 언론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핵심은 초고가 주택, 그다음에 비거주 1주택 같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는 것이 지금 핵심 내용이 될 것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12억 원. 그래서 지금 대충 보면 공시가격으로 32억 원인데 시가로 보면 46억 원을 갖다가 초고가 주택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는 것을 검토 중에 있고요. 네. 양도소득세 관련해 가지고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서 보유공제를 폐지하는 방안. 그다음에 아무리 오래 보유하고 실거주를 했어도 또 초고가 주택 같은 경우는 공제를 많이 하면 양도소득세를 갖다가 많이 유예를 받아서 차익 실현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 공제 한도를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4: 네. 이 내용들이 대부분 반영될 가능성 높아 모임일까요? 어떻습니까?
5: 뭐 지금 보면 사실 부동산 대토론이라는 걸 했는데 네네. 저는 여기서 보면 다 사실 대통령이랑 주무부처 장관들 발언에 상당히 주목을 했거든요. 그런데
4: 네.
5: 여기서 나온 기조들을 보면 이런 식의 방향으로 갈 것이 확실했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4: 네.
5: 그리고 몇 가지 제가 주목한 점은 네. 뭐 대통령 발언이나 주무부처 장관의 발언을 통해서 나왔는데 두 가지가 분명했는데요.
4: 네.
5: 첫 번째는 지금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축 주택의 공급이 부족한 거거든요. 공급
4: 네.
5: 절벽.
4: 네, 네, 네.
5: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공급을 확대할 생각은 없다라는
4: 네.
5: 것이 확실해
4: 네.
5: 보였고요.
4: 네.
5: 그러니까 이게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을 잡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저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또 다른 것은 지금 주택을 집값 상승이 가파르니까 소위 부동산 시장에서 FOMO 현상, Fear of Missing Out 현상이 많아서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겠다 하는 욕망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주무부처 장관은 대출 규제 완화할 계획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집을 사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은 집을 사기가 어렵겠다.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가능성이 점점 커지겠다. 이런 두 가지가 걱정이 됐고요.
4: 네.
5: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뭐 나는 집값이 안 올랐는데 다른 서울 사람들은 집값이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보유세도 올려야 되고 양도세도 동시에 올려서 도망갈 구멍을 주면 안 된다. 이런 발언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4: 예.
5: 그걸 봤을 때 정말 초고가 주택이나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 보유세도 올리고 양도세도 동시에 올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는데
4: 네.
5: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 지금 교수님께서 기고하신 글도 보면 지금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되면요.
5: 네.
4: 결국은 집을 사는 거는 점점 어려워지는 예.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산다 하더라도 본인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집을 사거나 아니면 주거수단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사실 제일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지금 주목하는 게 20, 30대의 그 고용 문제, 그다음에 이제 주택 문제, 거주 문제 아니겠습니까? 긍정적으로 작용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5: 네, 저는 지금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산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 네.
5: 왜냐하면 제가 뭐 최근에 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주에 나온 칼럼을 썼는데요.
4: 네.
5: 지금 정부가 원하는 대로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보유세를 올리는 정책 실험을 실제로 제가 최신 그 거시경제 모형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4: 네.
5: 그랬더니
4: 네.
5: 그 초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보유세를 0.1%포인트를 올렸는데요. 이게 장기적으로 주택에 대한 수요를 줄여들었지만 건설산업을 위축을 시켜가지고 신축주택의 공급을 더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 공급이 수요보다 더 크게 줄어들었으니까 주택가격은 오히려 상승을 하는 것이죠. 상승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자산격차 같은 경우도요. 순자산, 이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의 불평등도도 변화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주택 자산의 불평등도는 떨어지지만요. 사실 뭐 부자들 같은 경우는 주택 자산에서 이 보유세가 올라가면 금융자산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금융자산은 지금 금융투자소득세도 없고 사실은 이제 뭐 과세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금융자산의 불평등도가 커져가지고 순자산의 불평등도는 변화가 별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4: 그렇군요.
5: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그럼 더 행복해지느냐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후생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경제학에서.
4: 네.
5: 그러면

0: 보유세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좁은 집, 예를 들면 40평을 살다가 20평대 아파트로 사람들이 다 이사를 가야 되는 거죠. 보유세 부담 때문에. 그다음에 아파트에 살다가 빌라로 이사를 가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처하다 보니까 더 좁은 집, 더 질이 낮은 주택으로 다 이사 가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당연히 더 불행해진다. 그래서 후생도 더 안 좋아지는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정책을 쓰게 되면 국민들도 더 불행해지고 집값은 집값대로 상승하고 자산 불평등도는 오히려 더 악화되는 이런 세상이 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정부가 원하는 세상인지 뭐 저는 이런 게 묻고 싶습니다.
1: 네. 그날 토론회에서는 사실 공급과 관련된 얘기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럼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세제와 뭐 대출 규제 이런 것이 아니라 공급이 중요하다 이렇게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하고 수도권이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여러 선행지표 특히 주택건설 인허가 건수 이런 거를 봤을 때 서울과 수도권이 장기 평균 이건 10년 평균 대비 주택건설 인허가 건수가 서울은 50%에 불과하고 수도권은 55%에 불과해가지고 2024년 기준으로요. 네. 이게 실제로 신규 입주와 3년의 시차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2027년이죠. 내년부터 신축 입주 물량이 이제 장기 평균 절반 수준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신축 아파트 입주할 때는 잔금을 이제 낼 수 없는 수분양자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갖다가 전세를 줘가지고 전세 보증금을 통해서 잔금을 치르잖아요. 네네. 그러면 원래 신축 아파트가 입주를 할 때는 전세 가격이 안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효과가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내년부터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전세 못 사는 사람들이 반전세나 월세부터 구하게 되니까 월세 가격도 따라서 올라가고 그러면 이 전세나 반전세를 못 사는 사람들은 또 외곽 지역으로 가서 집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매매 가격도 또 올라가니까 내년부터 전세, 월세, 매매 가격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잡으려면 이제 뭐 신축 아파트 공급 늘릴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네. 서울하고 수도권에 사실 빈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법은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아파트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방법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하고 계속 내세우는 것은 뭐 빌라 이런 것들을 통한 공급을 얘기하잖아요. 비아파트 공급. 네. 그러니까 네. 이것은 뭐 소비자들은 짜장면을 먹고 싶은데 정부에서는 자꾸 짬뽕이나 라면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식이니까 이게 뭔가 맞지 않는 거죠, 수급이.
1: 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증시가 어떻게 서킷 브레이커가 이틀 연속 영업일, 이 영업일 연속되는 거는 정말 처음 본 것 같아요. 정부에서 어제 이제 우리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추가 대책을 발표하면서 일단 이런 급격한 변동성을 뭐 중국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얘기라던가 다른 이유들로 얘기했는데 어떤 원인이 제일 크다고 교수님께서는 보고 계신가요?
0: 그래서 뭐 복합적으로 지금 이유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 변동성이 커지는 거, 그것의 도화선이 아무래도 지금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갖다가 너무나 여러 파급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뭐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조속히 도입을 한 그게 도화선이 됐다라는 그 비판을 피할 길은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네. 네. 왜냐하면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을 갖다가 지난 4월 21일에 상품 도입을 위한 국무회의 의결을 마치고 사실 한 달 만에 상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좀 성급한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와중에 최근에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네. 상하이 증시에 되게 상장을 했는데 흥행을 했죠. 그리고 중국 국영기업인 심자회선 노강 국영기업이 심자회선 노강 장비 개발 이런 것들을 수행하니까 중국 기업과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기술 격차가 상당히 빠르게 좁혀지면서 경쟁이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그다음에 지금 인공지능 투자가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갑자기 반도체 기업 주가가 조정을 받고 이게 코스피 전체가 흔들리는 예. 그런 여파가 겹쳐져서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락폭이 7월 한 달 달 만에 뭐 33%가 되고 이것은 IMF 외환위기 시절보다 더 큰 하락폭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런 상황을 초래한 그 도화선이 된 것은 그래도 아무리 봐도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 그것을 갖다가 너무나 성급하게 상장한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 지금 기본 예탁금을 3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최소 매매단위 20주를 확대하고 투자 금액의 20%를 제한하는 총량 규제도 즉각 추진한다 하는데 이 조치들로 충분할까요? 효과가 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는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문제는 지금 거래 대금 규모, 거래 규모가 이거 모든 조치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타겟이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1: 그러니까.
0: 하고 있거든요.
1: 예, 예.
0: 그런데 이 거래 대금에서 비중이 개인보다 기관이랑 외국인이 더 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달 15일 기준으로 봤을 때도요.
1: 네.
0: 하루 거래 대금 13조 원 중에서 개인 비중은 약 37%, 기관과 외국인은 61%였거든요.
1: 네.
0: 그래서 기관하고 외국인이 더 크고
1: 예.
0: 그다음에 뭐 29일 하루에도 15조 원이 거래가 됐는데 여기서도 개인은 47%고 기관 외국인이 49%였거든요.
1: 네네네.
0: 그래서 뭐 기관하고 외국인은 워낙 대규모 자금을 거래하기 때문에 뭐 3천만 원 한 캡을 씌워줘봤자 이 사람들은 이 3천만 원 우스운 거거든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개인만 타겟으로 해서 이런 식의 지금 규제가 나와봤자 이거 기관하고 외국인 대상으로는 아무런 이 허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1: 네.
0: 이것만 가지고는 역부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 네.
0: 그래서 추가적인 대책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기관과 외국인을 대상으로서는 어떤 대책이 가능한 건가요?
0: 그거는 이렇게 성급하게 상품을 출시한 고위 관계자들이 뭔가 해법을 내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0: 제가 보기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1: 네.
0: 리밸런싱이 문제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리밸런싱이라고 해서 이게 두 배의 수익률을 추정하잖아요.
1: 그쵸.
0: 그러니까
1: 예.
0: 장 마감 직전에 이 ETF 상품을 이제 운영하는 측에서 이 두 배의 수익률을 따라가기 위해서 일제히 만약 지금처럼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되면
1: 네.
0: 이제 더 많이 파는 거죠. 내다 파는 거죠. 장이 하락을 했는데 장 마감에. 그러다
1: 네.
0: 보니까 종가가 더 크게 떨어지는 효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밸런싱 시간을 갖다가 장 마감에서 장중으로 좀 분산화를 하는 것을 강제하는 게 자율적으로 얘기를 해봤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1: 네네네.
0: 리밸런싱 시간을 갖다가 분산을 하는 것을 좀 강제하는 조치가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다라고
1: 혹시
0: 생각을 합니다.
1: 마지막으로 다른 나라의 금융당국에서도 네. 이런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0: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1: 네.
0: 이것은 말 그대로 이런 상황을 초래한 고위 관계자들이 좀 책임을 지고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게 하다못해 지금 월드컵 대표팀 감독도 책임지고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들은 누구 하나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좀 해결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0: 네, 감사합니다.
1: 이화여대 석병훈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2: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밤낮 없는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히 부산을 비롯해 경남 일부 지역에는 폭염특보 중 가장 높은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어제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이 40.3도까지 올랐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덥겠는데요. 부산과 양산의 낮 기온 39도, 포항과 울진 38도, 대구와 강릉 37도, 서울과 대전, 광주, 제주 34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당분간 열기를 식혀줄 비 소식이 없어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요. 동해안과 산지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7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1: 놓치지 말아야 할 글로벌 소식, 맥락이 있는 국제 뉴스를 전해드리는 글로벌 톡톡 시간입니다. 조윤주 외신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자, 오랜만에
3: 트럼프 대통령과 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연이어 만났습니다.
1: 네.
3: 어떤 내용들로 만난 건가요, 이분들이?
1: 일단 이 정상들의 공통점은 다들 전쟁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3: 예.
1: 근데 외신에서는 미국 언론도 얘기하는 것이 이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갑자기 사망했거든요. 그래서 예. 장례식 참석차 두 정상이 왔고 그래서 그걸 이제 명분으로 해서 연쇄회담이 진행이 됐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3: 네.

0: 현재 미국의 외교 정책의 두 중심축인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단 분수령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해관계 조율이 시급해서 이렇게 연쇄적으로 만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고요.
1: 예.
0: 특히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해서 이란과 우크라이나가 좀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양국을 강력하게 지지했던 공화당 의원에 대한 추모 의사도 이제 같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현재로서는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합의가 사실상 깨졌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군사 충돌이 재발하는 상황이고 네. 여기에다가 또 러시아 공세가 계속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장기화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안보 문제를 한꺼번에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정상과 연쇄적으로 만난 것으로 보인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지금 네타냐후 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두 정상이 만족한다는 그런 네. 메시지를 내놓기로 했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요?
0: 일단 지금 알려진 바로는 두 정상이 비공개로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회담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마찬가지로 굉장히 생산적이었다라고 말했고요.
1: 예.
0: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무기를 저지하게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데 공통된 입장을 확인했다. 핵무기는 절대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했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과는 얘기가 나왔던 것이 페이트롯 미사일을 지원받는 문제가 이게 나왔었습니다. 그 전에 나토 정상회의 때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리 만났었거든요. 그때 얘기가 나온 것이 직접 무기를 건네주는 것보다 우크라이나에서 국내에서 페이트리어트 미사일을 생산하도록 허가를 해주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1: 예.
0: 문제는 오늘 아침에 그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1: 예예.
0: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성과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올 겨울 전까지 페이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을 300발 좀 더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는데 회담 관계자 말에 따르면 분위기는 좋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확답을 안 해줬다는 겁니다.
1: 그래요.
0: 네, 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 미사일 공격받기 때문에
1: 그렇죠.
0: 이걸 막을 만한 요격 미사일이 필요한데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지금까지는 뭐 드론으로 잘 관리했습니다만 약간 역부족 상황이 됐고요. 근데 문제는 미국도 이걸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상하시겠습니다만
1: 네네.
0: 이란 전쟁에서 미사일을 워낙 많이 썼기 때문에 당장 줄 수가 없고
1: 네.
0: 그리고 나토 정상회의 때 이제 우크라이나 국내에서 미사일을 만드는 것 그걸 이제 허가해 줬다고 하는데 이걸 만드는 데도요 빠르면 1년 길면 5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쓸 수가 없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일단 요청은 했지만 확답을 듣지 못했고 분위기는 좋았다고 말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었는지는 좀 더 있어 봐야지 알 수 있고요.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비공개 회의였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1: 네. 제가 좀 시간 때문에 네. 일본 강진으로 좀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마모토현에 있는 대형 쇼핑몰 붕괴됐죠.
0: 네.
1: 근데 지금 피해가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0: 일단 그 쇼핑몰 이온몰이라는 대형 쇼핑몰인데요.
1: 예.
0: 이게 이제 폭발 이후에 무너졌습니다. 지금 알려진 바로는 수십 명이 건물 안에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8일 날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고 지금까지 13명 사망했습니다. 그 쇼핑몰에서 구조 작업이 있었고요.
1: 예.
0: 거기서 이제 20대 여성 포함해서 3명의 사망자가 나오면서
1: 예.
0: 전체 사망자는 13명으로 늘어났고요.
1: 예.
0: 이 이온몰이 굉장히 큰 쇼핑몰이거든요. 여기 근무하는 사람만 2,700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온그룹에 따르면은 안에 있던 손님들은 다 빠져 나왔는데 직원들이 다시 손님 있는지 확인하러 들어갔고 그것 때문에 아마 직원들이 거기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0: 그리고 기아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수색 과정에서 이 이온몰 쇼핑몰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라는 보고가 있었다는 것을 밝히면서 가스 누출이라는 폭발 지진 이게 같이 겹치면서 좀 붕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현재 구마모토현과 후쿠오카현 등에 설치된 피난소 450곳에 7,700명의 피난민들이 머물고 있고요. 구마모토현에서만 36,900가구가 정전된 상태고 84,000가구는 수돗물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1: 예. 게다가 지금 구마모토현에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TSMC를
0: 네.
1: 비롯해서 반도체 기업들의 생산 라인이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구마모토현이 일본 정부가 반도체 산업 부흥을 위해서 TSMC 공장 비롯해서 일본 반도체 기업들도 여기 많이 생산 기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TSMC 제1공장은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공장 문을 닫았고요. 그리고
1: 네.
0: 제2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이외에도 일본 기업인 소니, 도쿄 일렉트로 같은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생산시설 점검에 들어가면서 네. 만약에 혹시 공장 가동이 장기간 안 된다면은 전자기기, 자동차 공급망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1: 네.
0: 이 도요타 자동차도 구마모토 현과 인접한 후쿠오카 현에 공장이 있는데 여기 공장 세 곳도 이번 달 말까지 문을 닫았습니다. 이외에도 일본 우편은 구마모토 현에 있는 우체국 창고물을 일시 중단했고요. 또 국제원자력기구가 구마모토 현으로부터 약 100km 떨어져 있는 가고시마 현에 센다이 원전이 있거든요.
1: 예.
0: 이 원전은 아직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1: 예. 자, 지금 전문가들이
0: 네.
1: 구마모토 현에서 2016년에도 대지진이 있었는데
0: 맞습니다.
1: 이번에도 추가 지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내놨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이제 그때 2016년에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7.2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첫 번째 지진으로 굉장히 집안이 흔들리고 건물이 많이 불안했는데 더 강력한 지진이 오면서 피해가 컸었거든요. 비슷한 상황이 이번에도 벌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구마모토현 서쪽 바다가 야스시로 해인데요. 여기에 이제 길게 흰하고 단층대가 있는데 2016년 그 지진 때는요. 흰하고 단층대와 후쿠가와 단층 두 개가 이제 부딪히면서 지진이 있었고 이번 지진은 그때는 북쪽, 그러니까 북쪽 부분에 흰하고 단층대가 움직였고요. 남쪽은 안 움직였는데 이번에 남쪽 흰하고 단층대가 움직인 것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지진이 있을 수 있다고 전문가가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앞으로 2, 3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 네.
0: 추가 지진을 대비를 해야 되고 2016년 지진 발생하고 나서도 그 다음에도 언제든지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경고를 했었는데 문제는 정확히 시점을 지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그래서 어쨌든 지진 발생 가능성은 그때부터 계속 있었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0: 네.
1: 폭염에 대형 산불까지 정말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
0: 네.
1: 이게 기후변화와 폭염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히트플레이션 이게 현실이 되고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일본의 니혼게자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동남아시아 최대 쌀 생산 국가인 태국에서 쌀 수출 가격이 지난달 말에 톤당 490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연초 대비 27% 올라갔습니다.
1: 네.
0: 쌀은 대부분 나라에서 주식이기 때문에 이거 엄청난 수치고요. 그리고 태국이 올해 1월달부터 4월달까지 누적 강우량이 평균 대비해서 60% 감소했습니다. 농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1: 예.
0: 특히 태국은 열대기후이기 때문에 뭐 이모작, 삼모작 하게 되는데 이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쌀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결국 기상이변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고요.
1: 네네.
0: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달에 강우량이 같은 기간 대비 평균 40% 감소하면서 인도 쌀 가격도 10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프랑스, 스페인은 강력한 폭염에다가 산불까지 발생하면서 농가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1: 네네.
0: 스페인은 지금 이 산불 때문에 인근 축산 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고 이 마드리드 지역의 축산 관계자는 가축뿐만 아니라 뭐 식량, 사료, 기계 모두를 잃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 네. 마지막으로 올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엘니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보도가 나왔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올해 7월 달부터 9월 달 사이에 강력한 엘니뇨가 발생할 것이라고 세계 기상기구가 보고서를 발표했고요. 그리고
1: 네.
0: 이게 아마 내년까지 이어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니뇨 때문에 결국은 여러 가지 작물들도 피해를 보면서
1: 예.
0: 올해 폭염 때문에 작물 수확량이 적게는 5%, 많게는 12% 감소를 할 것이고요. 쌀과 같은 주요 작물은 2에서 8% 줄어든다고 합니다. 기후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요. 작물별로 파종, 성장, 수확 시기가 다 틀어지기 때문에 역시 타격이 되는데 아마 엘니뇨 여파가 2028년까지 속될 거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1: 네.
0: 네.
1: 글로벌 톡톡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7월 30일 목요일 전격시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소연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물이나 이온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려 가능한 빨리 몸을 식혀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한낮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넓은 모자와 양산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KBS 58분 날씨.
2: 지난 밤사이 전국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울릉도에 오늘 아침 최저기온이 29.6도를 기록하며 울릉도의 기상관측이 시작된 1938년 이후 가장 높은 아침 기온을 보였습니다. 서울은 오늘 아침 최저기온이 25.3도였고요. 서울은 8일째, 부산은 11일째, 제주는 23일째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히 부산을 비롯해